40대 중국 40대 중국 국적 노동자가 열사병 증세로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온열 질환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폭염과 열대야의 전력 사용량이 늘면서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서울 내발산동과 하계동 등 서울 곳곳의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해 수백 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경기도 김포 풍무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5천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겨 엘리베이터 안에 갇힌 아파트 주민들이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늘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는 긴급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합니다. 이 자리엔 장동혁 대표 등 당 지도부도 참석해 발언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위헌성이 짙다고 보고 헌법소원 심판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젯밤 10시쯤 충북 충주시 신리면의 한 아크릴 제조 공장에서 유해가스가 누출돼 소방당국이 6시간 넘게 긴급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소방당국은 보관 탱크에 아크릴 원료가 추가 누출되는 걸 막기 위해 탱크 냉각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충주시는 근처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 안전 문자를 보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를 기록하며 석 달 만에 다시 2%대로 내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과 6월은 두 달 연속 물가 상승률 3%대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경유와 휘발유 등 석유 제품과 컴퓨터, 휴대전화 등의 상승폭이 컸지만 배추와 수박 등 일부 농축수산물은 내렸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북과 충청, 경상, 세종, 강원, 제주가 3% 안팎 오르며 평균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일회용 인공 눈물과 제품 용기가 비슷한 세럼 화장품 등을 눈에 잘못 넣는 안전사고가 최근 5년간 21건 접수됐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인한 제품 중에는 화장품이 가장 많았고 무좀약과 진해거담제, 차량용 방향제, 순간접착제 등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인공눈물과 비슷한 용기를 쓰는 화장품 업체 4곳에 개선을 권고했고 그 결과 3개의 업체는 해당 제품 생산 중단, 1개 업체는 용기 디자인 개선을 회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권, 전라권 등에 소나기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60mm 정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8도 등 전국이 30도에서 3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도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 산지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남을 속이는 거짓말은 언젠간 들통이 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은 좀처럼 들키지 않죠.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 이번엔 운이 없었을 뿐이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야. 우리는 위로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건넵니다. 문제는 그 거짓말이 마음을 편하게 해줄지는 몰라도 현실까지 바꿔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거짓말은 믿음이 되고

믿음은 고집이 되기도 합니다. 투자에서도 그렇습니다. 손실을 인정하지 못한 채 곧 오를 거야 라는 기대감만 붙잡고 있으면 잃는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기회까지도 함께 잃게 되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실패보다 더 무서운 건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일이죠.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은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 순간부터 사람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장은 언제나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속이기 쉬운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태도를 갖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8월 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김영란님이 KBS 콩으로 비가 그리운 화요일입니다. 와, 어디 좀 단비 좀 내렸으면 좋겠죠. 4369님은 용광로 같은 화요일이라고 보내주셨고요. 전국적으로 진짜 극한 폭염입니다. 벌써 광주 지역, 전남 장성, 보성, 여수, 광양, 순천, 곡성 폭염경보 내려져 있고요. 아, 폭염중대경보죠, 여기는. 또 11시를 기해서 서울 동남권, 서북권, 경기도 하남, 오산, 여주 서부지역까지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다고 합니다. 11시를 기해서요. 그러니까 체감온도가 최고 38도 이상이 된다는 건데요.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들 덥습니다. 야외활동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물도 자주 챙겨드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화요일 원탁의 기자들 K와 함께 토론하는 날인데요. 어제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죠.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이 최대 관심사였는데요. 실거주 중심의 과세를 정상화하겠다. 과연 증세는 아닐지, 과연 집값은 잡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논의해 보시죠. 또 자동차 보험이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특히 한방 진료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성실하게 납부하고 사고 안 내려고 하고 치료도 제한적으로 받으시는 분들에게 또 피해가 가서는 안 될 텐데요. 그 과잉진료 논란과 해법도 같이 한번 따져보시죠.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지금 나갑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자주 듣게 되는 용어인데요. 지난달 7월 우리 증시에서 상장 종목 10개 가운데 7개가 떨어졌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각각 20% 넘게 급락하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이 지나치게 저렴해졌다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지난달에 증시가 급락했을 당시에 코스피의 12개월 선행지수인 이 지표가 4.7배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숫자, 주가 수익 비율, 주가 수익 배율이라고도 부르는 알파벳 세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Price Earning Ratio,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뜻인데요. 알파벳 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무더위에 좀 맛있게 드시라고 컵 빙수 상품권도 준비를 했습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의 경제 뉴스 증시 상황부터 한번 볼까요?
2: 네, 미증시가 중동 긴장 완화 기대감에 동반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32% 올랐고요. 나스닥은 2.13%, 대형주제 S&P 500 지수도 1.48%나 뛰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훈련 공격을 보류했습니다. 호르무즈의 재개방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죠. 이렇게 중동 지역,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완화되니까 국제 유가가 5% 내외로 급락을 했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83대, 서브텍사산 중진류는 $80대로 내려왔고요. 유가가 급락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됐습니다.

0: 이러다 보니 지난주 급등했던 국채금리도 떨어졌는데요. 금리가 떨어지면 기술주들은 오히려 호재입니다. 네. 아,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 가운데 애플 제외하고 대다수가 올랐는데요. 알리바바가 새 인공지능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주가 4% 넘게 올랐고 이날 경제지표 발표도 있었는데요. 7월 ISM 제조업 지수가 4년여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는데 신규 주문, 생산, 고용 모두가 증가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 관심을 갖고 있는 지표들 AI 관련주들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와 샌디스크가 현지 시간으로 4일 장마감 이후에 실적 공개하고요. 또 7일에는 지난달 고용지표를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우리 증시 어제 코스피 5% 넘게 빠지고 코스닥과 희비가 좀 엇갈렸죠. 코스닥은 상승했는데 오늘은 동반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00포인트 넘게 올라서 1.67% 상승하고 있는데요. 6,362선.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있고 기관이 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25% 올라서 24만 2천 원대. SK하이닉스는 2.5%가량 올랐습니다. 160만 원 넘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3.67%가 올랐는데요. 기관이 매수하면서 760선, 764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 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기본 예탁금이 상향이 됐잖아요. 그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을까요?
0: 맞습니다. 이 거래 규모가 상당히 빠르게 좀 줄고 있죠. 지난 31일부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기본 예탁금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3배 증액됐습니다. 첫날, 전날에 이제 12조 원이 넘던 거래 대금이 한 3조 원 남짓 75% 줄었더니 어제 시행 이틀째는 1조 2천억 원. 규제 전보다 불과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진입 문턱이 높아지자 단기 투기성 레버리지 거래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편중 그리고 이제 이 거래를 이제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었는데 이런 게 좀 완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풀려야 될 부분은 이 유동성 공급자 역할입니다.
1: 네.
0: 장마감 10분 전까지 레버리지 수익, 수익률 2배 맞추기 위해서 오르면 추가로 더 사야 하고 내리면 추가로 더 팔아야 되는 이 구조적인 문제점을 어떻게 좀 개선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 특히 코스닥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지난 31일부터. 기존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때문에 쏠려갔던 수급들이 그래도 좀 코스닥 쪽으로는 돌아오고 있는 것 같고 다만 변동성은 여전하다라는 것. 쏠림은 좀 완화될 수 있지만 변동성은 여전하다라는 것도 좀 짚어야 될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또 그 해외 주식 팔고 국내로 돌아오면 양도세 감면 혜택 주는 거 있었잖아요. 그 효과는 좀 어떻습니까?
0: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른바 RIA 계좌, 국내 시장 복귀 계좌인데요. 해외 주식 팔아서 국내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7월 말 기준 이 IRA 계좌가 32만 8천 개가 넘어섰고요. 해외 주식을 팔아서 국내 자산으로 들어온 돈 누적으로 2조 1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6월 7일 두 달 동안만 한 6,200억 원어치 추가로 국내 시장에 유입이 됐는데 이 자금 양도세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1: 네.
0: 8월부터는 공제율이 낮아집니다. 연말까지 80에서 50% 절반으로 낮아지는데 결국 이제 정부가 이제 해외로 나간 개인 투자자 자금 국내 증시로 돌리기 위한 국내 수급 개선과 더불어서 이른바 환율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 상반기까지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1: 네.
0: 이제 이게 양도소득세율이 점차 공제율이 낮아지니까 하반기도 계속 이런 추세가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1: 또 중국의 메모리 업체 뉴스가 들릴 때마다 우리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의 메모리 반도체 주들도 좀 휘청이거든요. 그
0: 맞습니다.
1: CXMT라고 하죠. 창신 메모리.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짓는다고요?
0: 맞습니다. 이 창신 메모리가 지금 성공적으로 이제 상장해서 아시아 증시 가운데 가장 이제 비싼 주식이 됐는데요. 베이징의 12인치 메모리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겠다. 그러면서 대규모 자금 조달 논의에 착수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뭐 IPO를 통해서 상당한 거금을 목돈에 손에 쥐었는데 통상 이제 첨단 반도체 공장 한 곳에 한 14조 원 정도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본사도 투자를 하겠지만 이게 정

0: 베이징 정부, 국유 기업들 적극적으로 투자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문제는 베이징 증설 이외에도 지금 창신메모리 본사가 있는 허페이, 상하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규 공장 계획을 모두 완료하게 되면 이 회사의 월간 웨이퍼 생산 능력이 현재 30만 장에서 60만 장으로 두 배나 볼륨이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AI 확산으로 지금 메모리 수요가 굉장히 좀 늘어난 상황에서 자국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의 물량 공세가 본격화될 수 있는데요. 이러면 범용 제품, 그러니까 스마트폰, 뭐 자동차, 가전에 들어가는 이 범용 제품의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가격 증쟁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물론 아직 이제 첨단 HBM과 같은 고부가 가치의 경우에는 3년 이상 기술 격차가 벌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또 돈으로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게 트라우마. 과거에 이제 우리 중후장대한 제조업이 모두 다 중국에 이제 발목이 잡힌 이유였기 때문에 경계해야 될 대목입니다.
1: 또 최근에는 그 CXMT의 기술을 전달해 준 게 누구냐. 그 과거에 뭐 유죄 판결 났던 사람들, 국내 반도체 기업 출신들의 뭐 부장급들, 임원급들 다시 또 회자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너무나 크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한국은행이 13년 동안 금을 추가로 안 샀었잖아요. 올해 이제부터 새로 금을 추가로 산다고 하네요.
0: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13년 만에 금 추가 매입에 나섭니다. 뭐 외환 보유액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라는 얘기인데요. 한국은행이 가장 최근에 금을 사들인 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김중수 전 한은 총재 시절입니다. 당시에 금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는데 그때도 고가였어요.
1: 그때 사놓고도 비싸게 샀다고 참 비판 많이 받았죠.
0: 한 거의 1년 가까이를 굉장히 고점에 들어갔다고 욕을 먹었는데 그래서 현재 104.4톤 보유하고 있습니다. 13년 동안 추가 매입이 없었는데요. 사실 금이라는 게 이자나 배당이 없습니다. 오히려 보관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달러 채권보다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앙은행들이 금을 팔면 시장에서는 외화 유동성이 부족한 게 아니야? 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서 현금화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한은이 지금 금을 다시 사들이는 이유는 위기 때 가치가 더 도드라진다, 커지기 때문인데요. 지정학적 불안감이나 인플레이션이 커지게 되면 안전자산의 역할이 커지고 또 달러 자산에 편중된 외환 보유액도 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금 보유 순위가 세계 지금 한 39위권인데요. 아마 이제 금 가격 고점 트라이온스당 5,400, 5,600까지 갔었거든요.
1: 네.
0: 지금 한 4,200, 4,100선까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가격이 조정받는 기간 동안 지금 보험 하나를 더 들겠다. 외환 보유액에 보험 하나를 더 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1: 또 금 장신구 수요도 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0: 맞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의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나라입니다. 예. 올해 2분기 전 세계 금 장신구 수요가 1년 전에 비해서 17% 감소했습니다. 워낙 금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 수매가 전 세계적으로 줄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오히려 6% 증가해서 세계금협회조차도 예외다, 이례적이다 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정반대 현상의 배경에는 최근에 금값 조정과 결혼 특수가 있습니다. 금값이 2분기에만 한 8%가량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부담에 대해서 구매를 미뤄왔던 예비부들이 본격적인 예물 구매에 나서고 있고 특히나 이제 4월에 5월에 신부, 4월 혼인 건수가 증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소비 위축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제 혼수 시장을 중심으로 실물 금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1: 근데 금값이 온스당 4,800달러 돌파했었던 그런 사상 최고치 때보다는 차라리 조정받고 있을 때가 조금 더 나은 거고요. 자, 그리고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다고요.
0: 맞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병원비를 일정 금액 이상 많이 냈다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 돌려달라라고 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찾아가지 않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게 있는데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해야 될 건강보험료 의료비 상한선을 정해놓고 이를 넘게 되면 초과 금액은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올해

0: 6월까지 찾아가지 않은 돈이 42만 4천여 건, 금액으로 따지면 무려 3,617억 원에 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더 큰 문제는 소멸시효가 있어요. 3년입니다. 네. 실제로 5만 4천여 건, 약 379억 원이 소멸시효 3년이 지나서 아예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병원형이 많았던 분들 그냥 막연히 기다리기보다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국민건강보험단 홈페이지 앱을 통해서 환급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고 내가 낸 의료비 가운데 일정 부분 돌려받을 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1: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원탁의 기자들 K가 보였습니다. KBS 서영민, 송낙규, 황현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세제 개편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거의 뭐 책 몇 권 분량이에요. 파일도 되게 많고. 근데 역시나 부동산 분야부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중에서도 보유세. 핵심 포인트는 역시 거주 여부였습니까? 어디에다 놓고 봐야 될까요, 우선?
3: 사실 뭐
1: 황현규 기자.
3: 네, 사실 뭐 핵심은 거주의 요건을 두고 초고가 아파트의 세율을 높였다. 실제로 보면 정리하자면 비거주 초고가 아파트를 타격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는 뭐 거주하지 않더라도 보유를 오래 하면 어느 정도 공제해 주는 게 있었고 또 초고가의 기준도 있었지만 그걸 더 이제는 뭐랄까요? 세율을 더 가격이 올라가서 세율을 더 세게 했다고 할까요? 뭐 그런 식으로 되면서 또 뭔가 좀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타격,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1: 그러니까 거주와 보유 완전히 이제 구분을 놓겠다라는 거예요.
4: 사실은 그 보유 거주 이미 다 알려져 있던 사실 아닙니까? 네. 이제 그 거주하지 않으면 보유만으로는 양도세 혜택을 주지 않겠다. 근데 그건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거고, 이게 쟁점이었다기보다는 어제는 어제 발표 앞두고 기자들이 궁금해했던 건 그래서 얼마야, 얼마부터야?
1: 이른바 초고가 주택이라는 네. 기준.
4: 그러니까 이 재산세 자체를 손댔다기보다는 종부세를 손댄 거죠. 그런데 네. 종부세를 얼마를 기준으로 더 많이 거둘 거야. 사실 시장은 그것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조금 낮은 부분 12억까지 걷던 부분 14억으로 올렸으니까 종부세 부담이 그러니까 집값이 아주 높지 않으신 분들은 종부세를 내더라도 부담이 좀 줄었고.
1: 그 기본공제 이야기죠.
4: 네. 예. 그러고 초고가 주택은 종부세 부담이 확 냅니다. 근데 이 기준이 얼마냐? 그 기준이 얼마였다? 시가 뭐 40억, 45억이고 공시가 기준으로 30억이다. 요 기준이 나왔죠. 요게 뭐 핵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 그러니까 기존보다 더 세금이 증액되는 기준은 최소한 집값이 40억 원 이상이어야 기존에 내던 것보다 더 많이 내게 된다. 이렇게 기틀을 보면 되는 거예요.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5: 그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실 또 거주냐 보유냐에 따라서 그 초고가 주택도 초고가 주택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뭐 어느 정도 약간 또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따져보면은 뭐 시세가 20억 원, 공시가격 15억 원 정도의 주택의 종부세는 뭐 정부 기준으로 했을 때 뭐 계속 살았다고 하면 현재 28만 원에서 이제 2028년이 되면 11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긴 하는데 같은 주택이더라도 어쨌든 거주하지 않으면 종부세가 152만 원으로까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뭐 가격이 뭐 이게 과연 합리적이냐 이것도 있지만은 사실 거주냐 보유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택의 경우도 어쨌든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장에서도 좀 주시하지 않을까. 네.
1: 서영민 기자는요?
4: 저는 이게 받아들일 면이 있느냐 합리적이냐라는 질문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종부세 개편 그러니까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된 전반적인 개편은 정치적입니다. 합리적이냐? 정치적으로 동의하시는 분들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실 것이고 동의 못하시는 분들은 정의롭지 않다까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금액대를 기준으로 그 위로는

0: 매우 종부세가 많아집니다. 특히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거고요. 종부세뿐만 아니고 양도세 경우에도 한 2년 3년만 지나면은 이제 앞으로 양도세 그 감액해 주는 것에 한도도 생깁니다. 한도가 생기면 이를테면 사실 이건 제 얘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고 제가 상상하지도 않는 얘기지만 100억짜리 주택을 파신 분 한 3, 40억에 사셔서 2, 30년 보유해서 100억에 집을 파시는 분들은 세금 폭탄도 이런 폭탄이 없을 것이다 싶을 정도로 폭탄을 맞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 합리적이냐고 묻느냐에 따라서 답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는 아, 딱 말해서 정치적이다. 어떤 정치냐? 공시 30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주 고가인 주택만 타깃으로 삼겠다. 지역적으로 보면 강남 3구와 용산 그리고 포함하자면 여의도 정도 그 외 지역 경우에는 요 정도에 있는 초고가 주택을 타깃으로 하고 나머지에게는 그 어떤 부수적인 피해도 입히지 않겠다. 정치적으로 내 표를 잃지 않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1: 그러게요. 결국에는 세법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제 선택의 결과인데 정치적이라고 표현을 해 주신 거는 그 선택의 기준을 어디에 맞출 것이냐 어떤 뭐 세수 증대의 효과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정치적 결정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부총리도 그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40억 원 이상 되는 주택을 가진 사람은 0.4% 정도니 근데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의 차이예요. 0.4%는 뭐 이른바 세금으로 때려도 되고 1. 몇 퍼센트는 안 되고 사실 또 그게 또 선택이라는 거죠. 양도세 역시 마찬가지죠. 실거주 기간 여부에 또 포인트를 맞추는 거군요. 양도세까지도 방금 서영민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요.
2: 네, 사실 뭐 그전에는 네, 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유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그전에는 뭐 보유 기간에 따라 연 4%, 뭐 거주 기간에 따라 연 4%, 합쳐서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보유 기간에 대한 비중을 점점 줄이고 거주 기간에 대한 비중을 결국에는 100%로 하겠다. 그러니까 그걸로만 기준을 따지겠다라는 걸로 이제 이번에 정책이 나왔습니다. 네.
1: 그러니까 거주가 아닌 보유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계속해서 이제 줄이거나 빼고 있는 거는 실거주 하라는 네. 얘기죠. 그쵸. 투자용으로나 투기용으로 하지 말라는 거고 다주택자에게도 그 퇴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좀 있었는데 한 2년 동안은 좀 열어주게 됐죠. 물론 네. 법은 이제 국회에서 통과돼야겠습니다만.
0: 사실 닫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열었습니다. 근데 닫고 나니까 매물이 잠기거든요.
1: 양도세 중과 유예. 네.
0: 닫고 나니 매물이 잠기고 또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열어준다고 했더니 실제로 파는 사람들이 매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효과를 학습했기 때문에 이걸 영원히 열겠다는 말은 못할 것이고 앞으로 뭐 이렇게 양도세 요 부분에 있어서는 중과 면제를 해주겠다라는 건데 근데 이건 어찌 보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영원히는 아니지만
1: 그쵸.
0: 앞으로도 양도세는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저희가 많은 얘기들을 할 때 보유세와 양도세 그러니까 보유세와 거래세 얘기를 합니다. 가지고 있을 때 세금을 많이 매기는 나라들은 대체로 이걸 거래할 때는 세금을 적게 매기고 거래할 때 세금이 많은 나라들은 그럼 반대급부로 보유세를 조금 낮게 매기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거 둘 다 높게 가져가면 어떡하냐. 그렇게 보자면 이제 보유세를 조금 높이는 정책이라면 그럼 양도하는 데서 거래에 드는 비용을 조금 낮춰주는 방향으로 가는 약간 그런 방향의 설계가 조금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1: 일단 보유세 높이고 양도세를 낮추면 혹은 일시적으로 좀 감면을 해주면 매물이 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는 과거에도 뭐 했었던 정책이기도 해요. 다만 또 이게 다른 뭐 고가주택이나 다주택 보유하신 분들하고는 줄다리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과거에.
0: 정권 바뀌면 또
1: 바뀌겠지. 막 이렇게. 네. 이번에는 어떨지 좀 요거는 지켜봐야 되겠고. 결과적으로는 어찌됐든 간에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세제를 건드리게 된 겁니다. 사실 대통령의 그 대선 공약 중에 하나가 부동산 잡으려고 그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요 지적에 대해서는 이제 야당에서도 좀 비판이 많이 나오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3: 어쨌든 대통령이 그 대선 후보 시절에 강남 서초 유세였나요? 그때
1: 맞아요. 강남
3: 세금으로 수요 억누르지 않겠다라고 네. 또 공공연히 말을 했고 그 발언한 게 아직도 뭐 지금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에서는 왜 말 바꾸냐. 그리고 또 올 1월에도 어쨌든 보유세 인상 최대한 미루겠다 뭐 이런 언급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어쨌든 그 정반대로 바뀐 거 아니냐. 국민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세게 비판하는 건데

0: 정부는 일단 어쨌든 이게 징벌적인 과세 뭐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비싼 자산에 좀 상응하는 세제 정상화 과정에 있다. 뭐 약간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1: 그리고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결국에는 그 세금을 건드릴 수밖에 없었던 지점.
2: 사실 뭐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집값이 불안한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할 수 있는 카드들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네. 이게 특히 여러 가지의 세금, 뭐 세금 아니면은 뭐 공급 혹은 뭐 대출 이미 대출을 어느 정도 이제 항상 타겟해왔고 공급은 이미 단기간에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상태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사실상 이거밖에 없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3: 저는 늘 부동산 얘기할 때마다 저는 기승전 그래서 서울에서 바람을 빼야 됩니다. 로 갔거든요. 항상 지금 왜 이렇게 서울 집값이 오릅니까? 수도권 집값이 오릅니까? 나머지 지역은 하나도 안 오릅니까? 이쪽에만 사람들이 모이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모일 것 같고 서울이 중심 기능을 그 어떤 다른 지역에도 나눠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젊은 사람들은 계속 여기로만 오니까요.

0: 곳에 있는 가장 상급지에 있는 집이 기준점을 형성하고 그 밑에 집들이 층층층층이 자기 가격대를 형성하고 맨 위가 올라가면 순서를 따라서 쭈루루루 다 같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계속 층을 세우는 이런 구조가 이 서울 집값 구조에 아주 본질적으로 뿌리 박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소하냐. 똘똘한 한 채 신화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는 어느 경우에도 훌륭한 투자야라는 종류의 공식이 있는 한 요 공식을 깰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똘똘한 한 채에서 힘을 빼는 게 중요하다고 이번 정부가 판단한 것 같아요.
1: 그래서 이번에 중요하게 나온 게 그 주택 보유 수가 아니라 주택 보유 가액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한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기자분들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황영규 기자.
2: 근데 항상 그전에도 이 논란이 계속 있었잖아요. 가령 서초나 강남에 한 채 있는 것보다 지방에 두세 채 있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거나 혹은 세율의 혜택을 못 받는 게 불합리하지 않냐라고 그렇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어느 정도 그래도 가액으로 따지는 거는 조금 그 전보다는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이미 뭐 저희가 세 채, 네 채 갖고 있는 사람보다 서초 압구정에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부자라고 하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러한 방향은 저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1: 여기 혹시 이견이 있을까요? 성락규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3: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그 과거에도 보면 어쨌든 한 채 갖고 있는 분들보다 오히려 그 가격이 더 안 되는데 이제 지방에 뭐 어쩔 수 없이 사정상 또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더 무거운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그거를 결국은 이게 이것도 말씀하신 똘똘한 채 과세를 좀 강화하는 방향 쪽으로 좀 최적화된 당연한. 정책이 아니었을까 이번에 그래서 내놓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1: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지역에 계시던 분들도 집 하나는 서울에 사둬야지 이렇게 몰렸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보유가 아니라 거주 중심으로 개편을 해야 한다. 특히 보유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페널티를 둬야 한다. 이 방향으로 갔던 거고. 근데 이제 지역은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체감을 하시겠습니다만 서울 수도권이랑 격차가 너무 커지고 있고 너무 냉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보완책도 좀 담겼을까요? 사용민 기자. 네.
0: 이를테면 그 예전에 이런 지금 원래 있었던 정책 중에 뭐 인구 소멸 지역에 뭐 집을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인구 소멸 지역에 어떤 집이 있는 경우에 이 집을 집으로 죄송합니다. 이 소멸 지역에 있는 집은 집 숫자로 가산하지 않거나 아니면 맞아요. 재산세상의 혜택을 주거나 뭐 이런 종류의 정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 외에 지금 우리가 계속 엄청 뜨겁게 싸웠잖아요.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그 정부 토론도 있었는데 그 토론 때마다 지역에서 나오는 말들은 저 사람들은 서울만 대한민국이야 라고 계속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이 세금 제도상의 변화가 다 서울만은 타겟으로 하고 수도권만 타겟으로 하기 때문인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지방의 경우에서 봤을 때는 좀 합리적으로 바뀐 점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다른 분들의 생각은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3: 이번에 어쨌든 또 수도권 지역에 뭐 대표적으로 세컨드홈 혜택 뭐 주는 뭐 대책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수도권 집 있는 사람 비수도권에 집을 한 채 사더라도 뭐 1주택자로 계산해주는 제도인데 이게 어쨌든 효과가 일부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보긴 하는데 조금 제한적일 수도 있다고 보는 게 또 이게 사실 또 근본 대책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서울에 몰리는 거와 지방이 지금 어쨌든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세금만으로 과연 지역 부동산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결국은 뭐 지방 산업이나 일자리 정책 이런 그렇죠. 것까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1: 그래서 싶습니다. 단기적인 미시적인 정책과 거시적인 국토 균형 발전이랑 또 같이 또 가야 되는 거고 물음이 하나 이제 남습니다. 그래서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뭐 집값 잡는다는 표현은 항상 뭐 토론회 때도 질문 나오면 정상화 안정화를 위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또 그 개념에 대해서는 또 갑론을 박이 있어요.
0: 저기 지금 오르고 있는 지역은 강북 지역이거나 아니면 그동안 그 상승해서 소외됐던 지역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1: 좀 키 맞추기로 네. 요즘에 또.
0: 이 집들의 이 정책에 영향이 있느냐 없습니다. 종부세 영향 없고요. 양도세 영향 없습니다. 뭐 이 정도 해가지고는 아무 영향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하고는 아무 관계 없고요. 그 딱 말하면 똘똘한 한 채 중에 가장 좋은 한 채들의 상방을 닫았다. 그러니까 위로 더 못 올라가게 했다.

0: 아니면 그 집들이 조금씩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 매물이 출회할 수도 있고 보유세 부담이 현실화되면 못 견뎌서 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방을 닫았다. 그렇기 때문에 상방을 닫았으니 키높이 하면서 올라오더라도 거기에 제한될 것이다. 한 1, 2년 아니면 3, 4년 정도 봤을 때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정부의 걱정은 그거 같아요. 지금 올랐던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하반기에 집값 많이 오를 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 경기도 좋고 소득이 많은 사람도 늘어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 하반기에 올라가는 걸 어떻게 막느냐. 라는 거였는데 더 올라가는 폭을 좀 줄이지 않을까? 요 정도 생각은 듭니다. 집값이 내리게 만드는 이유가 아주 비싼 주택에 아주 제한적으로 조금 있겠지만 없고 상방을 닫는 효과 정도 있다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사실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뭐 40억짜리 집이 50억 됐다라는 소식보다는 10억짜리 집이 12억으로 올랐다라는 게 더 좀 답답하고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상방을 닫은 게 과연 그 중간대에 있는 집값 까지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또 이게 그 실거주 중심으로 정책을 짜다 보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매물로 내놓으면 누군가의 거래로 이어질 테고 또 거기에 누군가는 또 실거주를 해야 될 테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전월세 매물이 자꾸 줄어든다라는 반작용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측면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2: 일단 집주인들이 당장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떤 게 좀 본인한테 제일 혜택이 될지 또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럴 거면 그냥 서울에 실거주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 또 이게 세금 부담이 또 세입자에게 전가되거나 또 뭐 그럴 가능성도 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매물도 나오겠지만 집주인이 버티기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또 불통이 또 집을 또 전세에 살아야 되는 그 세입자들한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뭐 당연히 뭐 정부에서도 주시하고 있겠지만 보완 대책 이런 것도 좀 생각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제일 이번 정부 발표 중에 제일 믿을 수 없는 종류의 어떤 약속이 전월세 가격 상승하고는 연관되지 않는다. 그쪽으로 불똥이 튀진 않을 거다라는 종류의 예측이었어요. 이건 분명히 지금 우리 집 문제 가장 큰 문제는 물론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 거겠지만 실제 실거주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전월세가 너무 구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전세는 거의 사라지고 있고 월세는 계속해서 급격히 오르고 있다는 건데 세금 부담이 많아지면 당연히 월세 부담도 전가될 거기 때문에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일단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목적은 상방을 닫고 뭐 전반적인 집값 틀일 거고 앞으로 이제 전월세 가격을 위해서는 공급을 어떻게 하느냐.
1: 그쵸.
0: 도심 지역에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이냐. 지금 있는 주택들이 어떻게 이렇게 전세 월세 시장으로 나오게 만들 것이냐인데 이 정책만 놓고 보면 이건 나오게 만드는 정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또 공급이라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근데 지금 당장 서울 수도권에서는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 부작용은 당장 나타나고 있으니 참 이게 머리가 아픈 건데 일단 저희가 2부에서는요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 주택 공급에 대해서 더 포인트를 맞춰서 이야기를 깊이 있게 하는 시간 마련해 두고 있으니까요. 2부도 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가 그동안에 이야기 많이 나왔던 이제 주식 투자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시점이다 보니까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는 게 사실 뭐 민주당 이소영 안도 나왔었고 근데 정부가 내놓은 거 보니까 내용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송락규 기자 좀 설명 좀 해주세요.
2: 이게 원래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기업 오너가 상속세나 증여세를 좀 줄이려고 주가를 일부러 낮게 유지하는 관행을 좀 막아보자는 취지로 이제 그 준비가 됐던 법안인데
1: 네.
2: 지금 원래 이소영 의원 법안에서는 뭐 PBR이라고 하죠. 그 회사가 가진 추순 자산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평가받는지를 나타내는 수치가 0.8배 미만 기업에 폭넓게 적용하자였는데 지금 이번에 나온 정부안은 뭐 최근 3년 동안 업종별로 코스피는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에 계속 머문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상을 더 좁혔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제 법안 냈던 이제 의원도 뭐 이게 이렇게 되면 적용 기업이 지나치게 적어져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1: 그러게요.
0: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하면 주가 누르기가 방지가 됩니까? 라는 차원에서 물어보면 좀 물음표가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좀 다른 종류의 정책을 좀 더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
1: 그러니까 왜 상장을 안 하고 비상장으로 있을 때는 순자산 가치 혹은 순자산 가치의 80%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상장시켜놓고 주가 반토막을

0: 해버리면 거의 절반 가격에 상속증여할 수 있는 혜택이 되니까 오히려 상장하려고 하는 나이 많은 회장님들도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실제로 이런 경우 나타났고 그거 방지하자라는 건데 이거를 업종별로 하위 25% 10%에게만 적용을 하자. 요거는 또 저희가 향후에 시간을 두고 더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슈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우선은 또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요. 주가 수익 비율을 증시에서 뭐라고 할까요? 기업을 이제 분석할 때 기본적 분석을 할 때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사이클 산업이 좀 많다 보니까 이게 적용 가능하냐라는 물음들도 많습니다.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 주가 수익 비율을 알파벳 세 자로 P뭐뭐 이렇게 세 자로 하죠.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는데 아까 한성진 님이 이 지표가 의미 있나요? 탐욕의 도박판에서 라고 뼈아픈 비판을 해주셨고요. 아, 8213 님은 너무 후행적인 지수라 가끔은 안 맞는 수치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12개월 혹은 1년 선행 그 예측 실적을 바탕으로 봐야 하는 거고요. 또 최근에 증시가 급락했을 때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이것이 4.7배까지 떨어져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주당 순이익을 그러니까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것인데요. Price Earning Ratio 이 알파벳 세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6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1: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때가 되면 한 번씩 자동차 손해보험, 그 손해보험사들이 적자를 보고 있다 이야기가 들립니다. 또 6년 만에 손보사들의 자동차 보험이 적자로 전환됐어요. 핵심 이유는 뭘까요? 황영규 기자.
2: 우선 뭐 손실이 어느 정도냐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자동차 보험 영업 손실이 1,890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2020년 이후 6년 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교통사고 당하면 뭐 한번병원 가라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상 일종의 밈 아니면 뭐 암암리에 그렇게 서로 막 권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 말을 듣으면 뭐냐면 거기를 가면 훨씬 더 뭐 비싼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오히려 또 진단서도 쉽게 떼준다 뭐 이런 얘기들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한방병원에서의 그 1인당 경상환자 치료비가 108만 원이고 양방병원이 35만 원 정도라고 하거든요.
0: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요?
2: 3배 차이 정도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어쨌든 이 치료비를 어쨌든 보험사가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면 한병원에 가고 그것들이 결국에는 뭐 보험사의 손해로 이어지지 않냐라고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3: 사실은 이 얘기를 여러분들 청취자분들 좀 와닿게 말씀을 설명을 드리면 네.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어요. 네. 뒷차가 앞차를 정말 콩. 키스라고 부르는 그런 콩 이런 콩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차에도 그 어떤 흔적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나오서 앞차 분이 나오셔서 아 제가 목이 좀 아픈 것 같은데 병원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치료비가 듭니다. 여튼 듭니다. 그게 보험이 되는 게 아니고 자동차 보험으로 갈 거기 때문에 방금 황 기자가 말한 대로 한방병원은 더 많이 듭니다. 근데 더 많이 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 갔을 때 합의금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병원비가 하루에 10만 원씩 열흘 든다 그러면 100만 원인데 지금 치료를 중단합니다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겠죠. 합의금을. 합의금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한방병원에 가면 그 돈을 한 200만 원 정도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방병원은 비싸기 때문에 내가 열흘 정도 치료를 받으면 이 정도 드는데 지금 합의를 하면 이 정도에 합의해 드릴게요. 돈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금 차원에서도 그렇고 병원비 차원에서도 그렇고 사고를 아주 경미한 사고가 났을 때도 계속해서 병원을 찾는 관행 그리고 병원을 찾은 뒤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관행 이게 대한민국 보험 어느 나라 보험이나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대한민국 병원 보험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 여기서 새는 돈만 빼도 보험료가 이렇게 보험금이 이렇게 많이 늘진 않았을 거예요.
0: 김동욱님도 방금 같은 글을 올려주셨네요. 그 사고 났을 때 한방병원 가면 비싸니까 합의를 빨리 보려는 것 때문도 있다고 합니다라고도 보내주셨고 일종의 합의를 위한 지렛대가 네. 한방병원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또 사실 한방 치료

0: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한방병원 입장에서도 그게 나쁜 치료냐 불필요한 진료냐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것이냐 이렇게 또 반박할 수도 있어요.
1: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아플 수도 있고 아플 때 양방 대비 한방이 우수한 점도 있을 거예요. 침의 그 즉자적인 즉시적인 효과 그리고 또 몸을 보호해줬을 때 나오는 좀 장기적인 효과 있을 수 있죠. 다만 그 보험사 입장에서 이 지금까지의 그 손해와 이익의 추이를 쭉 살펴보면 한방병원이 자동차 보험의 그 보험 대상으로 들어온 시점부터 급격히 보험 수지가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건 사실입니다.
0: 또 환자의 치료 선택권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양방보다는 한방이 내 몸에 잘 든다 이렇게. 근데 이런 것까지 또 일률적으로 봐서 아, 저 사람 또 뒷목 잡고 한방병원 가네, 한의원 가네라고 하면 또 안 될 수도 있을 테고 참 이게 어렵습니다.
1: 맞아요. 그래서 그 한방병원을 지금 이미 장기사 보험 체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내보내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다만 뭐 도수 치료 같은 거는 좀 더 엄격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곧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너무 오랜 기간 치료를 받는 것은 막는 종류의 정책 이런 게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 식으로 규제해야 될 겁니다.
0: 경험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 1527님께서 저도 신호대기 중에 앞차를 콩 했는데 두 분이 병원 갔고 차량은 범퍼를 교환했네요. 김은정님 살짝 콩 사고였는데 차주가 문짝을 통으로 범퍼에 달린 카메라까지 바꿨더라고요. 아이고 그러게요. 삼성화재가 한방병원 50여 곳을 상대로 소송에 나서기도 했어요. 이거는 뭐 선을 넘었다는 겁니까? 어떤 판단이죠?
2: 그만큼 뭐 보험금 그 지급 과정에서 좀 자기들이 이제 봤을 때 이거 보험 사기 의심이 된다 해가지고 이제 뭐 한 거고 어쨌든 삼성화재는 52곳에 이제 전체 93% 달하는데 이제 법적 대응을 했고요. 이게 사전 첩약 조제, 뭐 휴업 손해금, 부당이득급 반환 등의 이유로 일단 했는데 사실 이게 뭐 소송을 걸었다고 해서 뭐 이 한방병원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딱 볼 수는 없죠. 이게 어쨌든 법원 결과까지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한의계에서는 한방병원 쪽에서는 뭐 심평원 심사를 어쨌든 통과한 진료고 보험사가 환자의 진료 기록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또 이렇게 근거로 소송을 남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긴 있거든요. 어쨌든 뭐 결국은 뭐 환자별 진료 기록이나 의학적 필요성을 보험사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가 뭐 소송 결론을 결정짓지 않을까.
0: 이걸 어떻게 과잉 진료라고 입증할 것이냐 또 법원이 판단할 것이냐.
1: 엄청 유명한 한방병원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0: 그렇죠.
1: 지난달 초에.
0: 예. 예. 그러면 이게 사실 또 우리 생활에 다 밀접한 거잖아요. 때되면 한 번씩 들리는 보험료 인상. 또 이거 자동차 손해보험 그 보험사들이 적자를 보고 있다. 이러면 또 보험료 올려야 된다라는 걸로 귀결되지 않을까요?
1: 네. 사실 아까 황 기자가 말했지만 상반기에 2천억 가까이 적자가 났습니다. 근데 사실 상반기는 적자가 나지 않습니다. 상반기는 보통 흑자가 나고 아하. 하반기에 적자가 엄청 크게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2천억 적자가 났는데 전체적으로 9천억 적자가 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9천억 적자가 나면 보험료 안 올리고는 못 버팁니다. 손해율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적자가 1조 가까운데 어떻게 안 올리겠습니까? 하반기에는 비가 오면 침수 피해도 있고 명절 때 차가 많이 움직이고 휴가 때 차가 많이 움직여서 경향적으로 하반기에 훨씬 더 많이 사고가 나고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거든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0: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무사고로 혹은 뭐 다쳐도 살짝만 양식과 치료받으시는 분들은 또 손해라는 인식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한성진 님이 보내주신 글인데 그 뻔히 도덕적으로 나쁜 거지만 한 번 가해자 입장으로 보상 처리된 거 알면 나중에 내가 피해자 되면 이거 학습 효과로 명확해진다고. 나만 손해볼 수 없지. 또 이런 게 더 커지면서 자동차 보험 손해율도 높아지고 악순환이지 않습니까?
1: 고백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0: 어떻게.
1: 한 번 당하고 나니까 콩 하고 박았는데 앞 택시에서 다섯 명이 타고 있었대요. 다섯 명이 다 합의금을 받아간 겁니다.
0: 어메나?
1: 다 병원에 갔다. 병원에 입원해 있다. 입원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당하고 나서 보면 나중에 누가 내 뒷차를 실수로 콩 박으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 범퍼 교체할 기회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고백합니다.
0: 아, 그 생각만 했다는 거죠?
1: 범퍼는 교체하지 않았고요. 합의금은 받았습니다.

0: 그러니까 이게 그 본전 심리. 그러니까 사실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끊어내야 될까? 일단 이런 아이디어는 나왔어요. 8주 룰이라고 해서 8주 이상의 치료를 받으려면 상세 진단서가 필요하다. 근데 사실 왜 전치 8주 뭐 이러면 엄청나게 큰 거 아닙니까 이거는?
1: 전치 8주면 정말 어디가 부러진 네. 거죠. 근데 교통사고에서는 계속 아프다고 아픈 곳이 실제하고 실제로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그게 계속 아프다고 하는 한 계속 다닐 수 있는 거죠.
2: 나이로 환자. 네.
0: 그러니까 그렇게 진단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어디 금 가면은 한 전체 8주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뼈 붙는 데까지만 해도 시간이 걸리니까.
1: 그래서 지금 8주 룰이라는 게 나온 것이 그게 경상 환자 그 상해 등급이 있습니다. 12급, 14등급 뭐 이런 요 사이에 있는 경상 환자일 경우에는 8주 넘어가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보겠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12에서 14급은 보험사에서 이렇게 지도할 거예요. 8주 이상 못 받으세요. 8주 이상 받으면 조사 들어오실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하면서 막을 거예요. 그러니까 8주가 상한선이 되면 그 정도라도 아끼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아.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한방병원 가고 싶은데 왜 못 가게 해요? 아니면 내가 아프다는데 왜 병원에 못 가게 해요? 했을 때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느슨한 기준으로 요선은 넘지 마세요라고 정해주는 게 8주 룰입니다. 경상일 경우에는 8주 이상 치료받으려면 조사받을 각오하세요. 요게 도입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올해 초에 도입한다고 그랬어요. 1월, 2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계속 밀려요.
2: 하반기 얘기 나오고. 네.
1: 계속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병원 업계에서 계속 반대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밀렸는데 여튼 빨리 시행이 돼야 되고 요 정도라도 시행이 돼야 이걸 조금 더 줄여가겠죠. 다음에 7주를 6주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2: 근데 이제 또 네.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상상이지만 그 풍선 효과처럼 그럼 8주 안에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아야겠다 해가지고 뭐 세트 치료니 뭐 이런저런 치료를 한 번에 몰아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0: 꼼수는 어디서든.
1: 그리고 네. 이게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죠. 8주까지는 받아도 돼.
2: 그렇죠.
1: 로 해석될 수
0: 역으로 있지. 뭔가 자석 효과처럼. 근데 사실 8주 이상 치료를 받지 말라는 건 아니고 상세 진단서. 떼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진짜 뭐 약 이름 나오고 무슨 치료 거의 뭐 A4용지 몇 장 나옵니다. 그거를 떼야 된다라는 거고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그럼 뭔가 이 진료비 누수를 막기 위한 새로운 카드? 더 강력한 카드는 있을까요? 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1: 1인실 안 돼 이런 거요? 한방병원이 1인실 많아요. 그래서 1인실은 병원비가 비싸잖아요. 근데 그 사실 1인실밖에 없는 병원일 경우에 안 되라고 하는 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단계적으로라도 좀 병실료, 상급 병실료도 좀 줄여가는 방법. 그리고 뭐 비급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통제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이 인철님이 사고 후유증 사람마다 통증 느낌이 달라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 걱정대님은 병원이 승자인 것 같다라고 그렇죠. 그 중간에 누가 또 돈을 버느냐를 보면 되죠. 8960님은 저도 주차 대기 중에 콩 했는데 차는 이상도 없고 그분은 일당이 엄청 높은 사람이라고 병원 진료도 엄청 오래 받으시고 합의금도 상당했어요. 이렇게 뭔가 참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우리 삶에서 정말 많이 이거는 느낄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제도가 변하는지 실효성이 있는지도 좀 계속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KBS 서영민, 송낙규, 황현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저희가 그 세제 개편안 이야기도 앞서서 했는데 부동산 특히 공급 측면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매번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더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좀 해법이 될 수 있을지 대안을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
4: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5: 해오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교육을 받고 인권 강사로 강의하고 있는 이정신입니다. 저는 지체장이고요. 인권 강사 교육은 인권을 올바로 이해하고 가르치며 현장에서 인권을 실천하고 옹호할 수 있는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양성된 강사들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노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비장애인에게는 당연하고 일상적인 권리들이 장애인에게는 먼 이야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0: 하지만 노력이 필요합니다.
1: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오늘도 무더위에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오를 전망이어서 서울에도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는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이 예상되면 내려지는 폭염 특보 중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현재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서울 중에서도 한강 남쪽이고요. 또 경기도 오산과 하남 여주, 광주와 여수를 비롯한 전남 일부 지역으로 오늘 낮 기온이 서울과 광주, 여수, 순천 38도, 춘천과 대전 37도, 대구 36도, 양산 35도, 부산 34도 등이 예상됩니다. 지난주에는 경남 양산의 기온이 42도까지 오르는 등 경남을 비롯한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극심한 폭염이 나타났었는데요. 어제부터 바람의 방향이 동풍으로 바뀌면서 이 동풍이 높은 산맥을 넘으며 기온이 상승하는 편현상으로 인해 이번 주는 태백산맥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5도를 웃돌며 극심한 폭염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수도권 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동남권과 서남권, 경기 하남과 오산, 여주 서부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이틀 이상 하루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이어진 데다 오늘은 최고 체감온도 38도가 넘는 극단적인 고온이 예상된다고 기상청은 설명했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경고 단계로 서울과 수도권에 발효되는 건 처음입니다. 질병관리청은 그제 기준 온열 질환자 108명이 응급실을 찾았고 이 중 한 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40대 남성은 기저질환이 없었고 길가에서 이상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북 정읍에서 밭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70대 여성이 어제 숨졌고 전남 광주 나주에선 이해초 작업을 하던 40대 중국 국적 노동자가 열사병 증세로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온열 질환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폭염과 열대야에 전력 사용량이 늘면서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서울 내발산동과 하계동 등 서울 곳곳의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해 수백 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경기도 김포 풍무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5천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겨 엘리베이터 안에서 갇힌 아파트 주민들이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심의에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국회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늘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는 긴급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는 장동혁 대표 등 당 지도부도 참석해 발언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위헌성이 짙다고 보고 헌법소원 심판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6시쯤 강원도 동해시 묵호동의 묵호시장 인근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점포 4곳 정도가 소실되었습니다. 화재 당시 상가에 있던 주민들은 모두 대피해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이에 앞서 어젯밤 10시쯤 충북 충주시 신림면의 한 아크릴 제조 공장에서 유해가스가 누출돼 소방당국

0: 소방당국은 보관 탱크에 아크릴 원료가 추가 누출되는 걸 막기 위해 탱크 냉각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충주시는 근처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 안전 문자를 보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를 기록하며 석 달 만에 다시 2%대로 내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과 6월은 두 달 연속 물가 상승률 3%대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경유와 휘발유 등 석유 제품과 컴퓨터, 휴대전화 등의 상승폭이 컸지만 배추와 수박 등 일부 농축수산물은 내렸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북과 충청, 경상, 세종, 강원, 제주가 3% 안팎 오르며 평균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 지난 6월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지진 사망자가 6천 명을 넘어섰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진 잔해 중 지금까지 제거된 건 약 16%에 불과하며 건물 1만 6천여 채가 거주 제한으로 분류됐습니다. 스페인 언론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당국은 지난달 24일 실종자 157명 발표 이후 피해 상황을 제대로 집계하지 않고 있는데 시민단체 등에서는 여전히 3만 명이 실종 상태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본 예탁금을 3천만 원으로 올린 단일종목 레버리지 대책 시행 이틀째인 어제 관련 거래 대금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개 종목의 거래 대금이 1조 2천억 원대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겠고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수도권에도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극한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과 광주의 낮 기온 38도, 대전 37도, 경기 하남은 3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기온 32.2도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KBS.
1: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시간 돌아왔습니다. 8월 4일 화요일 10시 5분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까지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상희 님이 휴가라서 엄마 농사일 도와주러 친정 왔어요. 너무 더워서 땀이 줄줄 흐르네요. 아침 일찍 일 시작하셔도 너무 덥죠. 뭐 밤에도 30몇 도? 1831님은 아침부터 후끈하네요. 라고. 진짜 후끈하다라는 말이 와닿습니다. 특히 오늘 폭염경보 발효되는 지역도 많아요. 이거 다 읽어야 되나요? 이 지역을 거의 전국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재난주간방송이기도 하니까 KBS가. 오전 11시를 기해서 추가로 폭염경보가 내려지는 지역만 강원 평창평지, 인제평지, 인제산지, 경기 시흥, 동두천, 수원, 성남, 안양, 군포, 파주 동북부, 또 세종 북부, 인천 영종, 또 인천 남부지역, 전남 목포, 제주시 중산간, 서귀포시 서부, 충남 금산, 예산, 충북 보은, 단양, 증평지역에 폭염경보가 추가로 발효되는 지역만 이 정도입니다. 폭염 중대경보 내려진 지역도

0: 하시는 분들 물도 잘 챙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손 선풍기 진짜 부채 하나가 또 소중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자,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도 알려드려야죠. PER이었습니다. PER, Price Earning Ratio, 주가 수익 비율, 주가 수익 배율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회사가 돈을 버는 것 대비 몇 배의 주가를 쳐주는 게 합리적이냐, 그 밸류에이션을 찾아가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산술적인 지표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7월에 그게 많이 빠졌을 때는 4.7배까지. 그러니까 한 4, 5년이면 그 돈 다 벌어들이는데 그 지점까지도 주가가 떨어졌었다라는 것도 알려드렸었고요. 7281님, 최근 주식 변동폭이 너무 큽니다. 마음을 바로잡고 장기적으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주가를 보면 쉽지 않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참 크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단순히 주가가 약세라는 것보다 더 시장 위험 요인이기도 하죠. 9199님도 시장이 빨리 안정화되길 바랍니다. 이렇게도 보내주셨고요. 4084님은 온갖 수치 따져가면서 투자할 종목 골라도 소용이 없던데요. 유유. 이번에 탈출하면 미국 지수 투자만 할까 봐요. 유유. 이렇게도 보내주셨고. 참 이번 장에서 신뢰를 또 많이 손상이 당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참 뼈아픈 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뭔가 신뢰도 측면에서 갖춰나갈 것들이 많고 레버리지 단일 종목 이게 좀 불을 지핀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오늘 증시 상황 한번 볼까요? 아이고, 코스피가 개장 초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2.5% 하락으로 오히려 더 빠지고 있습니다. 6100선까지 2.5%, 한 155포인트 정도 밀리고 있고요. 반대로 코스닥은 2.87% 오른 758포인트. 최근 3거래일 연속해서 코스닥은 반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기본 예탁금 높아지고 매매, 회전, 쏠림이 조금 완화되니까 기존의 코스닥에서 레버리지로 넘어갔던 돈들이 다시 좀 코스닥으로 흘러가는 자금의 흐름이 좀 감지가 되네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4.7%대 오히려 더 급락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거의 10위권 내 대부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3%대, 네이버는 8%대 강세 보이는 게 좀 눈에 띄네요. 코스닥 내에서는 알테오젠이 5%, 에코프로도 5%, ABL바이오 10%, 리가캔바이오 10%대, 바이오 관련주들, 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코스닥 내에서는 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22원대로 어제보다 한 8원 정도 내려가고 있어요. 1422원대로 원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주택 이야기 좀 해볼 텐데요. 아까 1부에서 원탁이 기자들 때도 세법 개정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과연 세금으로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단순히 잡겠다가 아니라 정상화, 안정화라고도 하는데요. 또 증세도 아니고 정상화라고 하고요. 시장은 과연 어떻게 화답을 할까요?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시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김진유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우선 어제 세법 개정안 보셨죠?
1: 네, 네, 봤습니다.
0: 큰 틀에서의 총평부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떻게 보셨는지.
1: 큰 틀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고가주택 소유자 그리고 비거주자에 대해서 증세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분들이 이제 주택을 좀 매물로 내놓거나 아니면 새로 그런 주택을 살려고 하는 분들이 그 보유세 부담이 가능한 분들 중심으로 해서 수요가 좀 축소돼서 그 고가 주택 시장이 좀 안정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담긴 그런 세제 개편안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0: 바람이 담겼다라는 건 효과는 물음표라는
1: 거예요. 네, 효과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종부세나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를 강화한다거나 양도세를 일부 2028년이나 29년까지 원래 우리가 이제 저번에 양도세 중과 유예를 했잖아요. 네. 유예를 했던 거를 5월 9일 날 종료를 시키고 다시 이제 중과를 하고 있는데 그걸 다시 조금 완화를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28년, 29년까지 팔게 되면은 좀 양도세를 좀 덜 내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부 그런 이제 여지를 줬다 하는 면

0: 안에서 일본 뭐 팔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지난 한 30년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연 5.4% 정도 올랐거든요.
1: 네.
0: 그 동일한 기간 동안 물가 상승률은 한 2% 정도 올랐습니다. 물론 뭐 지금 주식시장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물가 상승률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세제만으로 이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겠는가. 그것도 이제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그렇게 손을 많이 안 댔거든요. 세제를. 이제 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그쵸. 이제 네. 손을 댔기 때문에 고가 주택의 가격을 좀 안정화시킨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주택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1: 그러니까 저기 상단 시가 기준으로 40억 넘는 아파트에 대한 세금이 무거워진다라고 해서
0: 네.
1: 10억대 혹은 그 이하 네. 아파트들이 더 안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별개로.
0: 그렇죠.
1: 하나하나 또 이야기를 들어가 볼게요.
0: 네.
1: 정부에서도 뭐 공급 대책 뭐 조만간 추가로 내놓는다고는 합니다만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들었던 공급 대책들 중에서 글쎄요. 이건 아마 뭐 서울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체감을 하실지는 아마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 같고 항상 서울은 특히 집이 부족하다.
0: 네.
1: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0: 네.
1: 실제로 얼마나 부족하기에 그런 겁니까?
0: 뭐 서울만 놓고 따지면은 서울의 전체 가구 수가 25년 이제 인구주택 총조사 기준으로 435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1: 네.
0: 근데 주택 수는 구분 거처를 반영했을 때 395만 실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를 생각하면은 가구 수가 이제 주택 수보다 40만 가구가 더 많고요. 그럼 이들은 어디에 살고 있나?
1: 그러게요.
0: 그러면 이제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 기숙사 이런 데 살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비주택 그래서 이런 고시원이라든가 이런 데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어떤 시설을 갖춘 이런 곳에 살고 있지 못한 물론 오피스텔도 요즘에는 뭐 준주택이기 때문에 주택 기능을 하고 있지만 네. 그런 가구가 한 40만 가구 정도가 된다. 서울에서.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고 2017년에 한 주택 보급률이 96% 정도 됐거든요. 서울이.
1: 네. 네.
0: 지금 93%입니다. 오히려 줄었거든요.
1: 오히려 내려왔어요?
0: 네.
1: 그러니까 가구가 더 세분화되면서 일
0: 그렇죠.
1: 가구 많아지고 하면서.
0: 네. 그래서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1: 요. 그러니까 일단은 절대적인 숫자가 가구 수보다 주택이 적다라는
0: 네네.
1: 거고 물론 이제 주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있지만
0: 네네.
1: 그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0: 네.
1: 그러면 주택 공급을 얼마나 어느 정도로 또 꾸준히 해야 하는가
0: 네.
1: 이런 데이터는 있을까요?
0: 이제 제가 뭐 세부 전공이 주택 수요 분석을 하는 사람이라서
1: 네.
0: 이제 꾸준히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연간 한 5만 호 내외 정도.
1: 5만 호?
0: 네. 그 정도의 주택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수요만요?
0: 네. 이를테면은 이제 서울에서 새로 결혼하는 신혼부부가 연간 약 한 5만 호 정도, 5만 가구 정도 됩니다. 5만 쌍 정도 됩니다. 뭐 팬데믹 때 한 3만 5천 쌍으로 줄었다가. 그 다음에 멸실이 한 1만 5천 호에서 한 1만 8천 호 매년 이렇게 이제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신혼부부가 아니라 이제 가구 분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이런 것들도 한 2만 호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2만 네. 가구씩.
1: 아하.
0: 그러니까 이걸 이제 종합하고 또 이분들이 다 서울에 살지는 않기 때문에 서울에 이제 소득 그다음에 주거비 이런 부분들을 이제 넣어서 추정을 해보면 대략 한 5만 가구 정도가 매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뭐 수도권으로 넓히면 예를 들어서 수도권의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 10만 가구 정도 매년 필요하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5천 이렇게 필요해서 대략 수도권 전체적으로 한 18만에서 좀 낙낙하게 잡으면 한 20만 가구 정도가 매년 필요합니다.
1: 매년.
0: 예. 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이제 이번에 서울의 올해 입주 물량은 2만 8천 호, 내년 입주 물량은 1만 8천 호 그 정도 되고. 경기도는 좀 낮습니다. 한 10만 호, 11만 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에서의 수급 문제가 이제 심각한 상황이죠.
1: 그러게요. 딱 숫자만 놓고 봐도 서울은 절대적으로 혹은 상대적으로 봐도 그렇고 네. 공급이 부족한 거고 계속해서 이게 절대 인구가 는다라기보다는 가구가 이제 분화되면서 또 나타나는 현상이
0: 그렇습니다. 인구는 이제 960만에서 930만으로 줄었거든요. 최근에 서울의 인구가. 네. 네. 그런데 가구는 더 늘어났습니다. 23만 가구 정도 지난 5년간 그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뭐 연간 한 가구 수 증가가 한 4만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죠.
1: 일단 그래서 이번에도 그 세법 개정안을 보면은 주택을 공급하는 네.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도 좀 마련을 했던데 예를 네. 들어서 공공 매입 임대 용도로 토지를 거래할 때는 양도세 감면해 주고 네. 주택을 새로 지으려고 땅을 사면 종부세 부담을 덜어준다라는 식인데 네. 어떨까요? 효과는?
0: 뭐 효과가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네. 그 효과가 아마도 경기도 중심으로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그 대상이 되는 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경기도에 존재하는 뭐 택지개발 지구 안에 이제 땅이라든가 택지개발 지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이제 잠재적인 택지는 주로 경기도에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97 대책에서 이제 공급 정책을 발표를 했고 네. 129 대책에서 또 구체적인 그 대상지까지도 예.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큰 것들은 경기도에 있습니다. 뭐 경마장 부지라든가. 일부 뭐 태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서울 시내 안에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양도세 감면 뭐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제 공공이 직접 개발해야 되는 땅이거든요.
1: 공공 매입 임대할 만한 땅도 서울에는 부족하고.
0: 네.
1: 그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네. 같고. 그 항상 그래서 또 나오는 이야기가 서울 내에서 공급을 확대하려면 어쩔 수 없이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내야 한다.
0: 네.
1: 근데 이거 3년 전에도 들었던 말이고 5년 네. 전에도 10년 전에도 들었던 말이거든요. 네. 항상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0: 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국토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이 정비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완화라든가 용적률 완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적극 시행하고 있는데 본질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데에는 네. 앞단에 이제 인허가 과정에 이제 한 5년 정도 걸리고 이걸 뭐 서울시에서 2년 반으로 줄이겠다 해서 많이 줄였습니다. 근데 그 뒷단에 이제 정비 구역 지정된 다음에 재개발은 대략적으로 한 13년 평균 그다음에 재건축은 한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2023년 이후에 서울에서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게 효과를 발휘하려면 2년 반 따지면 한 2025년, 그다음에 다시 10년을 따지면 2035년은 돼야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나오는 정비 사업들은 그 전에 했었어야 되는 거죠.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때. 근데 그때는 이제 뭐 층고도 많이 눌러놨었고, 그다음에 뭐 정비 사업을 위한 어떤 그런 패스트트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빨리 공급하고 싶지만 그 공급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정비 사업이라는 게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속도를 내야 한다라는 이야기조차도 뭐 사실 전전 정부 때도 했었던 이야기이긴 한데 그러면 그 진척 속도는 빨라지고는 있는 거예요? 이제
0: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인허가 단계까지는 좀 빨라지고 있는데 네. 그 이후 단계는 더 느려지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예전에는 기본적인 이제 종전 자산 가치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1: 예.
0: 종후 자산 가치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담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현재 10억짜리를 철거하고 20억짜리를 받을 때 분담금 1, 2억 정도를 낸다거나 아니면 다시 돌려받는다거나 네. 하는 정도였는데
1: 옛날에
0: 네, 지금 뭐 20억짜리를 40억짜리를 받을 때는 이게 훨씬 커진 거죠, 분담금이. 공사비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분담금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각 세대별로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예, 이거에 대한 분쟁 때문에 뭐 추진위원회도 여러 군데서 생기고 조합 설립까지도 오래 걸리고 설립을 한 다음에 이제 시공사 선정해서 가야 되는 건데 시공사하고의 어떤 공사비 갈등 문제도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는 거죠. 예전보다 더.
1: 그러니까 인허가 기간은 단축하더라도 네. 자체적인 뭐 주민들 사이에서의 또 갈등,
0: 네.
1: 건설사와의 갈등.
0: 네.
1: 험로네요, 험로.
0: 그래서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 왜 그 청와대 정책실장도 김현봉 실장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 재개발 재건축이 맞는 키는 아니다. 일시적으로 네. 오히려 그 왜 그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뭐 임대주택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 하니까
0: 네네.
1: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줄어드는 역효과도 있다.
0: 그렇죠.
1: 라는 이야기도.
0: 네.
1: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그래서 왜 맞는 키는 아니더라도 뭔가는 하나는 열기는 시작을 해야 되는데.
0: 그렇죠. 네. 그래서 도심장비 기본계획이라는 게 수립돼 있고요.
1: 네.
0: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제 한꺼번에 하게 되면은 대량의 이제 이주 수요가 생겨서 주변에 뭐 전월세 시장도 자극하게 되고 또 일시적으로는 주택 수가 감소하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1: 네.
0: 순차적으로 하게끔 이제 기본 계획이 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실행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 그게 우리 생각대로 순차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인허가 부분까지는 이제 공공이 굉장히 좀 서포트를 해서 잘 가고 있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그

0: 뭐 최대는 한 30년 걸리는 단지들도 있고요.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잘 안 맞는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정비 사업밖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정비 사업을 계속 이제 촉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그 중간에 이런 대규모 정비 사업 말고 소규모로 이제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계속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좀 현실성 있는 것이 연립 다세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주택 시장이 대략 이제 팬데믹 이전에 우리 전세 사기 사건 나기 이전에 네. 비해서 한 60%에서 한 80% 정도 줄었습니다. 착공 물량들이. 그 이유가 이제 대량의 전세 사기 사태 이후에 이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이제 포비아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전세 입자가 있어야만 이제 이런 연립 다세대 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할 텐데 이거는 뭐 개개인이 이제 자가주택으로 사서 계속 가는 그런 주택 유형은 아니거든요. 네. 그걸 이제 자가로 샀을 때에는 나중에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굉장히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러 채를 가지고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이 전세입자를 드리고 나머지 차액을 자기 돈을 넣어서 이제 나중에 뭐 시간이 지나서 임대 수입도 있지만 시세 차익을 좀 보겠다. 이런 분들이 이제 들어오는 시장인데 그 시장이 지금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런 연립 뭐 다세대 빌라 이런 것들은 6개월 만에도 인허가 받아서 바로 준공이 가능합니다.
1: 빨리 지을 수도 있어요.
0: 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공급 대책에 좀 넣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공신이 많이 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1: 네.
0: 이런 것들도 물리적으로 이제 오피셀로 바꾸는 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공사비라든가 건축법 상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공실이 난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로 전환시켜주는 이런 데 필요한 이제 법규 개정이라든지 지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러니까 대안으로 쓸 만한 카드는 단기적으로도 좀 많다라는 거예요.
0: 네.
1: 그리고 또 이 전세 사기로 인한 여파가 단순히 빌라 전월세 기피 현상뿐만이 아니라 전세 기피 현상뿐만이 아니라 공급까지도 줄였다는
0: 그렇죠.
1: 게 좀
0: 네.
1: 아 이게 사실 다 맞물려 있어서 그런 것 같네요.
0: 그렇죠. 굉장히 연결이 많이 돼 있죠.
1: 그 재건축 재개발이 특히 이제 민간 사이드에서도 이제 진척이 쉽지 않은데 왜 이주비
0: 네.
1: 대출이라든지 네. 이게 또 이제 대출 규제에 막혀 있고 네. DSR 규제 이런 거라도 좀 풀어야 된다라는 지적도 많고
0: 네.
1: 근데 그거 풀어주면은 또 재개발 그 지역 값이 또 들썩일 것이다라는 또 네. 우려도 있고
0: 네.
1: 이 균형은 좀 어떻게 맞춰야 될까요?
0: 그러니까 이제 너무 복잡한 함수를 만들어 버리면
1: 예.
0: 풀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주택 시장에서 주택 가격을 잡겠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주택 가격을 인정할 필요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도 잡으면서 공급도 많이 늘리겠다. 이게 이제 얼핏 보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1: 두 마리 토끼
0: 별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주택 공급을 늘리려고 하면은 공공이 공급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한 10% 내외입니다. 뭐 최근에 한 27%까지도 올라가긴 했는데 작년에 전체 공급 물량에서 공공이 차지하는 비율이. 역사적으로 보면 한 10% 정도 내외거든요. 그럼 90%를 민간이 공급한다는 거죠. 그럼 민간은 왜 공급할까요? 돈 벌기 위해서. 돈을 벌려면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계속 상승해 줘야 되고 현재 공사비라든가 이런 걸 다 커버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택가격이 안정화된 상태에서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거죠. 분양이 많이 나올 때는 대체적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할 때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주택 재고가 가구 수 대비 한 40만 호 정도 부족한 상태고
1: 네.
0: 그래서 우리가 매년 5만 호씩 공급을 해도 새로 생기는 수요 정도를 커버할 정도니까 뭐 7, 8만 호씩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엄청난 숫자입니다. 7, 8만 호가. 예를 들어서 분당이 10만 호고요. 그다음에 뭐 헬리오시티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9,500호인데
1: 네.
0: 이런 거 대규모 단지 한 7개, 8개를 매년 공급하려고 서울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땅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의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는 너무

0: 세게 잡으면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 그냥 서울의 주택가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 5.4% 이렇게 오르는 거는 그냥 그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서 공급 계획을 세우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공급도 늘리고 집값도 잡고 사실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과거에 또 수없이 우리는 봐왔는데
0: 네.
1: 당국자들은 또 그런 결정을 하기가 또 쉽지 않은가 봐요. 근데 일시적으로라도 집값이 움직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공급이 계속 늘 수 있게 사실은 네. 그러면 선택을 한다면
0: 네.
1: 최선은 아니지만 그게 차악은 된다라는 거예요.
0: 그렇죠. 그게 현실적이라는 거죠. 일시적으로 뭐 주택가격이 너무 튀면 결국은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팬데믹 시대를 봤잖아요.
1: 네.
0: 그래서 뭐 유동성이 대폭 증가하면서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결국 그 유동성을 이제 회수하는 과정에서 또 폭락을 했고, 근데 장기 추세를 보면은 그때나 뭐 IMF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내려갔다가 다시 장기 추세로 다시 오고 올라갔다가 다시 장기 추세로 오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추세를 따라가는 주택 가격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민간이 공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고가 주택 지역이나 이제 뭐 상급지의 그 아파트 가격을 잡는 거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지금과 같은 오히려 노도강이라든가 금강구에 뭐 15억 이하의 아파트가 몰려 있는 지역에서 더 훨씬 높은 상승률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서민들한테 뭐 자가 마련이나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1: 그렇죠. 뭐 30억짜리 집이 40억, 50억 되는 것보다
0: 네.
1: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억짜리 집이 12억, 13억 되는 게 훨씬 더 치명적인 거잖아요.
0: 그렇죠. 신혼부부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게 이제 관심 대상이고 지금 뭐 40억 이상 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 양도세나 보유세를 중과하겠다. 세게 매기겠다. 그래서 이제 세율도 많이 올라가는데 그게 뭐 그림의 떡이죠, 사실은. 일반 이제 서민들이나 지금 중위주택가격이 한 15억 원 정도 되는데.
1: 그렇죠, 서울은 이제.
0: 네, 그거 아래에 있는 주택들을 바라보고 내 집 마련을 계획하시는 분들한테는 별 의미 없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1: 그래서 공급을 끊이지 않고 좀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규제가 또 역설적으로 공급이 또 줄어들게 만드는 효과가 난다라는 거. 사실 또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0: 네.
1: 또 그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해서라도 주택 공급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 뭐 이제 정부 내에서도 이야기 나왔습니다. 7월 네. 말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근데 사실 예전에 뭐 태릉시시라든지 과천 경마장 부지
0: 네.
1: 그 또 뭐 이전을 해서 또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해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대책은 앞서서 나왔잖아요.
0: 네.
1: 그건 어디 진척이 잘 안 되나요?
0: 글쎄 뭐 진척이 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 속도에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집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크고 하기 때문에
1: 네.
0: 뭐 일반적인 농지나 이런 산지를 택지로 개발하는 것에 비해서는 뭐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수월하거든요.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GB를 해제해서 공급을 했을 때, 뭐 예전에 우리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보금자리 주택을 이제 공급을 했는데
1: 네.
0: 그런 것들이 잠시 그때 어떤 주택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됐지만은 결과적으로 거기 있는 GB 내에 있는 아파트들이 현재 수십억 대에 이르거든요. 20억, 30억 정도 합니다. 일반적인 이제 공공임대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서는. 그럼 그것이 큰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이라고 하는 상당히 국제적으로도 의미를 갖고 있는 이런 보호지역을 해제해 가면서까지 공급을 해서 이걸 장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회의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도시의 구조의 측면에 있어서도 시가지라고 하는 거는 연접해서 계속 이제 확대가 되면서 되다가 근데 어떤 시점에서는 이제 다른 시가지하고 붙어버리는 이런 상태가 되는데 그걸 이제 코노베이션이라고 합니다. 연담화. 연담화된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장거리 통근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도시 내에 녹지가 많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폐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담화를 막

0: 6299님이 그런 질문 주셨는데 그 2030년부터는 그래도 수도권 주택 공급이 많아져서 숨통이 좀 트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어떻게 좀 공급이 많아지는 시점 뭐 이런 게 계산되는 때라도 있습니까? 뭐 과거의 속도를 냈으니 미래 언제부터라도?
1: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3기 신도시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속도를 이제 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말씀하신 대로 한 3, 4년 정도 지나면 아마도 효과가 좀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착공이 지난 2022년 이후에 23년, 24, 25 이렇게 3, 4년 정도 그 전 대비 21년 전에 한 5년 평균 대비해서 한 40% 정도 줄었거든요. 착공이. 그런데 그 이후는 지금 이제 속도를 많이 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특히 서울 인근에 이제 경기도나 뭐 서울 하고 경기도 접경 지역에 있는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에서 네. 물량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2030년 정도 되면 그런 물량들이 좀 풀릴 수 있는 상황이죠.
0: 그거는 이제 수도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나 인천 지역에는 그래도 나름의 공급이 있다. 네.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은 숫자로 이제 나타나고 네. 있다라는 네. 건데 문제는 이제 서울의 문제고 조금 더 넓게 가면 지역 사정은 지금 뭐 미분양 주택이 네.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온도 차이가 컸던 거는 기존에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제 똘똘한 한 채로 몰렸기 때문이고 네. 이제 세법 개정안 통해서 약간 그걸 이제 주택 수에서 가격으로 초점을 옮기는 정책으로 좀 바꿔가고 있어요. 네. 어떻게 좀 완화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1: 글쎄 별로 뭐 완화 효과가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부 이제 2주택, 3주택자에 매겼던 세율을 그대로 이제 총 주택 가액으로 옮기는 네. 게 한 2029년 정도라고 이제 어제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나오는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제 다주택자들이 지방에 그런 주택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서 서울 주택에 대해서는 관심을 끌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회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에서의 이제 가구 분화라든가 이런 가격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네. 앞으로 최소한 3년 이상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수요 억제 정책이나 공급 정책을 갖고 나오더라도 이미 착공 물량 자체가 그 정도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 3년 정도는 이걸 막기가 너무 어려운 지금 상황인 거죠.
0: 앞에서 수요와 공급 서울 지역 내를 설명해 주신 것처럼.
1: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제가 15년 2015년부터 24년까지 한 10년간의 주택 수 증가하고 가구 수 증가를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가구 수 증가에 비해서 주택 수가 너무 증가한 곳이 대구, 부산, 경남 이런 데예요. 대구는 10년간 4만 4천 호 정도가 더 많이 공급이 됐어요. 가구 수 증가보다. 네. 반대로 가구 수 증가를 못 따라간 그런 곳이 있는데 인천, 대전, 서울, 경기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그동안의 이런 추세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방에 있는 분들이 똘똘한 한 채 아니면 똘똘한 한 채와 그렇지 않은 한 채 이렇게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런 이번에 세제 개편안이나 뭐 똘똘한 한 채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결과적으로 정말로 서울의 주택 수요를 특히 이제 비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서울 주택 수요를 줄일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0: 요거는 그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면 되겠죠. 뭐 네. 예를 들어서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서울 집을 팔고 지방 주택을 살 거냐를 네. 이제 대입을 해보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중요한 게 전세난입니다. 지금 네. 아까 서성현님이 결국에는 전세, 월세 사는 임차인들만 죽어날 것 같다라고 고가 주택에 세금 더 내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세입자에게 또 전가를 시킵니다. 또 이렇게도 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인 흐름은 전월세 시장은?
1: 뭐 고가주택에 사는 전세입자의 전세금이나 월세가 올라가는 거는 뭐 저는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0: 아 그렇죠. 고가주택.
1: 네, 예를 들어서 40억짜리 주택에 20억의 전세 살고 있는 분이 뭐 거기에 이제

0: 세금을 세게 매겨서 20억 전세 살다가 뭐 25억으로 올려달라고 한다. 그게 무슨 큰 문제가 있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20억이란 돈을 전세 살잖아요.
1: 네.
0: 재산세도 안 냅니다. 취득세도 그렇죠. 안 냅니다. 그렇죠. 나중에 양도세도 안 냅니다. 그리고 20억 원을 주고 40억짜리 주택에 살거든요. 근데 20억을 갖고 있으면 주택을 살 수가 있어요.
1: 네.
0: 사게 되면은 취득세도 내야 되고 재산세도 내야 되고 나중에 팔면 양도세도 내야 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똑같은 20억을 가지고 전세 사시는 분은 세금을 하나도 안 내요. 그 20억을 가지고 집을 사신 분들은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이런 고가주택의 전세금이 올라가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문제는 이러한 고가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이제 강화하게 되면 그 중에 일부 뭐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걸 이제 팔게 되잖아요.
1: 네.
0: 40억짜리를 팔았다고 치자고요.
1: 뭐 그러면 아주 오래 사신 분들.
0: 네, 오래 사신 분들이 팔아서 양도세를 좀 내고 그러고 나서 뭐 자식들한테 조금씩 뭐 증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분들 어디로 갈까요? 20억짜리나 뭐 15억짜리나 이런 데로 가겠죠. 그분들이 40억짜리 주택에 자가 주택에 살던 분들이 갑자기 전세나 이런 걸로 막 전전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나 이런 걸 세게 강화하고 양도세도 세게 강화하면
1: 네.
0: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집을 팔아서 15억대, 20억대, 10억대 주택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수요가. 그런데
1: 네.
0: 이분들이 서울에서 40억대 주택에 살던 분들이 갑자기 지방으로 내려가긴 어려워요. 병원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서울 안에서 가능하면 15억, 20억대 주택을 이제 찾게 될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뜻하지 않게 갑자기 이런 15억, 20억대 아파트들의 수요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은 좀 많이 고려를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또 영향을 계속해서 또 이어서 받을 수밖에 없기
0: 네,
1: 때문에.
0: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15억, 20억대 아파트의 전세 입자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1: 또 중요한 게 사실은 전월세를 주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공공임대도 있지만 결국 네. 이제 다주택자들이 전월세 공급자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0: 네. 네.
1: 이제는 실수요, 실거주 중심으로 가다 보면
0: 네.
1: 결국에는 민간의 그 전월세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0: 그렇죠.
1: 이 흐름은 좀 어떻게 될까요?
0: 서울 기준으로 생각하면요. 아까 제가 435만 가구 정도가 이제 서울에 살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44%가 자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6% 중에 10% 정도가 공공임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46% 정도가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거죠. 예,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거죠.
1: 네.
0: 이제 그러면 거기서 생각을 해보면 이 한 200만 가구 정도 되는데 200만 가구 정도가 민간의 임대주택 시장에 이제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의 다주택자한테 보유세나 이런 거를 세게 매긴다. 그럼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전략은 뭘까요? 아 그냥 뭐 정부에서 내라니까 내가 다 낼게.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1: 뭐 세입자에게 전가하든지 그 집을 팔아버리든지.
0: 그렇죠. 세입자에게 전가하려고 노력하거나 집을 팔려고 노력하거나.
1: 그런데 또 그 집을 사는 사람도 거기에 실거주.
0: 들어와야 되죠.
1: 그걸 해야 되면.
0: 네. 그러면 이제 전세 물량이 주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뭐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거나 보증금 올려달라고 했을 때 아이 그러면 뭐 나는 딴 데 가서 알아볼게요. 이렇게 이제 입장이 돼야 되는데 딴 데 가서 이제 찾아보니 물건이 없어요.
1: 상황이 마찬가지고.
0: 그러면 이제 집주인이 예를 들어서 월 50만 원을 더 올려주세요. 그러면 그냥 한 30만 원에 40만 원에서 우리 합의합시다. 그럼 집주인도 그럼 올라간 50만 원 중에 그럼 내가 10만 원 정도는 내가 낼 테니 그럼 당신이 한 40만 원, 30만 원 정도는 당신이 월세를 더 내라. 이렇게 해서 합의를 보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경제학적으로 어떤 주택시장이든 수요자한테 세금을 매기든 공급자한테 세금을 매기든 정가가 된다는 것이 경제학적인 정론입니다. 정가가 전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는 정가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1: 아주 가끔 뭐 착한 임대인이 있겠지만 뭐 개개인의 선의에만 기댈 수는 또 없는 것이니까
0: 네.
1: 정책이.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뭐 서울 뭐 한강벨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월세 가격이 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세는 아예 매물이 없고
0: 네네.
1: 그럼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피해를 세입자들이, 임차인들이 본다라는 네. 건데 이걸 어떻게 좀 풀어나갈 길이 있을까요?
0: 그래서 저는 다주택자를 너무 2주택, 3주택 이상 이렇게 단순하게 나누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 사기 피해를 분석을 해보더라도 허그의 이제 대위변제 건수 같은 것들을 비교해 보면 보통 한 5주택자까지는 한 1%, 2% 내외예요. 사고율이.
1: 네.
0: 6주택 이상이 되면서 이게 한 3배 띕니다. 한 6% 정도로. 그러면 우리가 3주택 이상제를 다 퉁치고 있는데 사실은 2주택자나 3주택자 정도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건전한 연대사업자로 네. 어느 정도 인정해 줄 필요 있지 않는가. 대신 그 사람들이 두 번째 주택, 세 번째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거두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세금을 세게 매기면 결국 그 사람들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한테 부담이 간다는 거잖아요.
1: 그렇게요.
0: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좀 6주택 이상자 뭐 10개 뭐 30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별도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1: 아, 예, 임대사업자로.
0: 네네, 임대사업자로.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 회계감사도 받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 예전에 뉴스데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1: 네.
0: 그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이제 미국처럼 대기업들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줘서 그 대기업들이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0: 여기서 꼭 임대료로 수익을 내지 않더라도 다른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임대 주택의 1, 2층에 있는 어떤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근생을 갖고 수익을 낼 수도 있는 문제고,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이거를 양도했을 때 수익을 낼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임대료도 야 5% 이내로 좀 해. 그래도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1: 네.
0: 뭐 현대나 삼성이 들어와서 뭐 전세 사기를 치겠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좀 획기적인 어떤 전월세, 저렴한 전월세를 공급할 수 있는 정책들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1: 벌써 시간이 다 네. 지나버렸는데 사실 또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만 네. 어쩔 수 없이 또 시간 관계상 여기서 또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김진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8%를 기록하며 석 달 만에 다시 2%대로 내려왔습니다. 지난 6월 물가 상승률과 비교하면 0.2% 내려 8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일본 당국이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엔화 방어를 위해 총 868억 달러, 약 126조 원 상당의 시장 개입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뉴욕, 캘리포니아 등 미국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5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가 위법하다며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급성장한 아마존닷컴이 뉴욕 증시에서 처음으로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넘어서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엔비디아에 이어 3조 달러 클럽의 다섯 번째로 합류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애프터 서비스 시간입니다.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볼까요?
3: 네, 어제 퀴즈 정답이 장기수선 충당금이었는데요. 네. 2180님과 8272님, 장기수선 충당금은 누가 내야 하는 돈이고 이사 시에 어떻게 정산을 하나요? 하고 궁금증 보내주셨습니다.
1: 장기수선 충당금, 뭐 엘리베이터로 바꾸거나 도색이 네. 필요하거나 단지 내 보도블록을 바꿔야 할 때 큰돈 들어갈 때를 대비해서 미리 쌓아놓는 돈이죠. 당연히 소유자. 집주인이 내는 네. 게 맞고요. 그래서 세입자가 관리비 안에 어차피 이게 포함돼서 나오잖아요. 네네. 내더라도 이사 나갈 때는 세입자가 냈던 걸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죠.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해서 장기수선 충당금 내가 여기 살았던 기간만큼 뽑아달라라고 하면 내역을 뽑아주고 그걸 바탕으로 공인중개사 통해서나 혹은 집주인에게 직접 내역을 네. 주고 돌려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가끔 세입자가 사는 동안에 집 뭐 고장내 드린 게 있다.
3: 그쵸.
1: 내가 이걸로 좀 봐드렸다라고 해서 안 주시는 분들이 있대요. 이게 또 네. 분쟁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다음 질문은요.
3: 네. 어제 경제뉴스 브리핑 시간에 KTX와 SRT가 통합됐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지호님, 기존에 있던 KTX 마일리지는 어떻게 되나요? 하셨습니다. 코레일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 코레일과 SR의 제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SR의 경우는 이용 금액별 승차권 할인 쿠폰을 주거나 회원 등급별 추가 혜택이 있었고, 코레일은 KTX 마일리지가 결제 금액의 5% 적립되는 구조였습니다. 이 마일리지는 통합되더라 그대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다만 통합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특히 SR 앱만 가입한 경우에는 당분간 기존 앱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비회원 방식으로 통합된 티켓을 예매할 수 있어서 마일리지나 할인 등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회원 가입이나 전환을 반드시 하셔야 하고요. 양 기관에 모두 가입했거나 SR만 가입한 경우는 이런 바꾸는 절차들을 거치시면 되고, 코레일만 가입한 회원들은 자동으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1: 다음 질문은요.
3: 네, 어제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에 휴가 여행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김세자님, 항공권을 결제할 때 부가세는 부과되지 않나요? 만약 여행사를 통해서 신용카드로 한꺼번에 결제하면 항공권에 대한 세금을 별도로 내야 하나요? 하셨습니다.
1: 그 항공권, 국내선에는 부가세가 붙는데 국제선 네. 해외로 나가는 거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는 것도 일종의 수출과 동일하게 네. 취급을 한다라는 거고, 또 자국 항공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도 있고요. 또 국내 여행사를 통해서 항공권을 결제할 때 네. 세금을 따로 내야 되는 건 아니고요.

0: 및 결제한 가격에 출국세, 공항 이용료, 유류 할증료 등이 또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도 아시면 좋겠네요. 다음 질문은요?
1: 네, 0337님. 휴대폰 소액 결제로 물건을 구매한 경우 이에 대한 현금 영수증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하고 네. 문자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 통신 3사에 알아봤는데요. 이 소액 결제 금액이 포함된 휴대폰 요금을 계좌 이체 등 현금으로 결제를 했다면 휴대폰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소액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현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통신사에서 자동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다음 질문은요.
1: 네, 5882님. 예탁금 조정을 왜 해외 주식에까지 적용을 하나요? 하셨습니다.
0: 최근에 그 예탁금이 조정됐던 거 아마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매수를 네. 위한 기본 예탁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7월 31일부터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강화가 네. 됐고 해외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살 때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뭐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국내 출시한 계기도 네. 외환시장 때문에 서학개미들이 해외 투자 늘린다. 해외에 있는 2배, 3배짜리 레버리지 많이 하러 나가서 외환시장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국내에도 출시하자. 뭐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1: 네.
0: 국내 레버리지를 다시 또 규제를 하게 되면 또 해외로 나갈까 봐
1: 아.
0: 국내와 해외 같은 규제를 둬야 한다. 이렇게 네. 되면서 기본 예탁금을 올리는 것도 해외에도 좀 적용을 하자. 이렇게 정책이 섰던 거죠. 유희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코스피 변동폭이 역시나 심하네요. 아까 2% 이상 하락을 하다가 지금은 또 다시 0.6% 상승으로 돌아서고 있고요. 코스피는 6,296, 한 6,300선을 다시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상승폭을 더 높여서 5.5% 오른 777을 가리키고 있고요. 변동성이 조금은 완화되고 있고 수급이 조금은 코스닥으로 넘어가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네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을 또 기약하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파스칼 메르시어의 장편 소설 리스본행 야간 열차입니다. 이 장면은 언제 읽어도 서늘하고 또 통쾌합니다. 그레고리우스는 수업을 하다 말고 문장 한 가운데서 분필을 내려놓습니다. 학생들이 어리둥절한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그는 교실 문을 열고 나옵니다. 30년이 넘도록 그를 붙들어 온 자리를 그렇게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향합니다. 이런 순간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에게도 허락을 구하지 않고 아무 짐도 제대로 꾸리지 않은 채 그저 한 권의 책을 품고 낯선 도시로 떠나는 순간을. 리스본행 야간열차. 창밖은 어둠뿐이고 바퀴는 단조로운 리듬으로 덜컹입니다. 그 소리 속에서 그는 프라도의 책을 펼칩니다. 그는 사전을 무릎에 올려놓고 한 단어 한 단어 더듬어 갑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손끝으로 벽을 짚어나가듯이 낯선 언어를 사전으로 번역하며 읽는다는 것. 그것은 곧 낯선 한 사람의 영혼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레고리우스는 프라도의 문장 속에서 자기 자신을 봅니다. 살지 못한 삶을 두려워하는 한 사람, 자기 안에 잠든 낯선 자아를 그리워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차는 리스본에 닿습니다. 이제 막 피어나는 남쪽의 봄이 펼쳐집니다. 경사진 골목을 오르내리는 오래된 노란 전차,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짠 바람, 타워강 위로 부서지는 햇빛. 그레고리우스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프라도의 옛집을 찾아가고 그를 알던 이들의 문을 두드립니다. 죽은 자의 삶을 조각조각 이어붙이는 탐정처럼 낯선 도시에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을 향해 이 얼마나 이상하고 아름다운 여정인지요. 리스본이 낳은 의사이자 시인이자 사상가, 프라도는 눈부시게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가슴은 불처럼 끓는 사람. 그러니까 하필 가장 어두운 독재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프라두는 살라자르 정권에 봉사한 존경받는 판사의 아들로 귀족적인 집안에서 자랐지요. 그런 그의 곁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조르지 오켈리. 가난한 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난 그러나 프라두 못지않게 총명한 소년이었습니다. 신분도 형편도 기질도 달랐던 두 사람은 뜻밖의 자리에서 하나가 됩니다. 바로 금지된 지식과 혁명을 향한 갈망 속에서였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70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5살 다혜는 학교에서도 엄마의 하루를 걱정합니다. 3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은 엄마. 길고 힘겨운 항암 치료 속에서 두 사람은 함께 아픈 시간을 견뎌왔는데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터널 속에서 다혜는 오늘도 엄마를 챙깁니다. 식사를 차리고 몸을 닦아드리고 아픈 엄마의 하루를 살뜰히 보살피는 다혜. 하지만 야무진 다혜에게도 지난해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인 크론병 진단을 받은 건데요. 매일 찾아오는 복통과 반복되는 치료 속에서도 다혜는 학교만큼은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건강한 하루를 보내는 날을 꿈꾸는 다혜. 오늘도 늦게까지 책을 보는 다혜가 더 큰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이번 주는 서울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더위가 점점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어제부터 바람의 방향이 서풍에서 동풍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동풍이 높은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기온이 더 상승하는 팬현상이 나타나 태백산맥 서쪽 지역은 이번 주 내내 35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을 전망입니다. 특히 서울 전 지역과 고양과 파주, 여주를 비롯한 경기 일부, 전주와 광주, 여수와 곡성을 비롯한 전남 일부 지역에는 폭염특보의 가장 높은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이 서울과 광주, 여수, 춘천 38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 37도, 대구 36도, 양산 35도, 부산 34도 등이 예상됩니다. 한편 동풍이 불어오면서 동해안의 낮 기온은 강릉 31도, 포항 32도 등으로 33도 아래에 머물 전망이어서 동해안의 폭염특보는 오전 10시를 기해 해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3.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수도권 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서울 전역과 경기 하남, 오산, 여주 서부, 동남부, 고양 안성, 파주 남부, 용인 동북 서북부 지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이틀 이상 하루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이어진 데다가 오늘은 최고 체감온도 38도가 넘는 극단적인 고온이 예상된다고 기상청은 설명했습니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특보의 최상위 경고 단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지만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검찰 내 일부 집단은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해서 먼지털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행사해왔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 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경찰의 수사권 독점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후보들이 호남을 찾아서 텃밭 당심 잡기에 나섭니다. 송영길 당대표 후보는 오늘 오전 전남 광주 화순에 이어서 오후에는 나주에서 당원을 만난 뒤 한국전력 본사를 방문합니다. 정청래 후보는 전남 광주 말바우 시장을 방문하고 오후에는 광주 장애인단체, 광주 개인택시 조합 등과 정책 간담회를 합니다. 김혜석 후보는 전북 남원과 정읍, 김제, 부안을 찾고 이후 익산을 찾아서 유세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국민의힘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뒤집고 세금 폭탄 투하를 선언했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SNS에 대통령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대선 후보 이재명의 약속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특히 어제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OECD의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하기로 한 최악의 증세라고 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8%를 기록하며 석 달 만에 다시 2%대로 내려왔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오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2.8%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석유 최고 가격제에 따른 유류비 상승 제한과 정부의 할인 지원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에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 집에 사는 시어머니를 살해한 60대 여성이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성남시 중원구 소재 빌라에서 80대인 시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일회용 인공눈물과 제품용기가 비슷한 세럼 화장품 등을 눈에 잘못 넣는 안전사고가 최근 5년 동안 21건 접수됐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인한 제품 중에는 화장품이 가장 많았고 무좀약과 진해거담제, 차량용 방향제, 순간접착제 등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인공눈물과 비슷한 용기를 쓰는 화장품 업체 4곳에 개선을 권고했고 그 결과 3개 업체는 해당 제품의 생산 중단, 1개 업체는 용기 디자인 개선을 회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각 3일 일본 당국이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서 엔화 방어를 위해 총 13조 7,800억 엔, 우리 돈 약 126조 원 상당을 쓰며 시장 개입에 나섰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스케 일본 재무상은 지난달 31일 담화를 통해 미국과 일본 정부가 공동으로 엔화 매수 개입을 실시했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개입을 우정의 신호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 영남 서부 내륙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40mm, 많은 곳은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에도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오늘도 극한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입니다. KBS

0: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1: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 쪽에 있는 스페인의 작은 영토 세우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단 며칠 만에 이 수만 명의 이주민이 바다를 헤엄쳐서 국경을 넘어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건데요. 표면적으로는 가난과 전쟁을 피해 유럽으로 향하려는 난민 위기처럼 보이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스페인과 모로코의 오랜 영토 갈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페인과 관계가 틀어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은밀한 지원 속에 모로코가 이번 사태를 방관하고 심지어 부추겼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세우타에서 벌어진 이주민 대란의 전말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소식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중국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제재 속에서도 중국 창신 메모리가 11조 원 규모의 대형 상장에 성공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반도체 자립의 현주소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8월 4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0: 오늘 세기는 헤드라인 뉴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요청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이 이란 지도부를 참수하기 전 마지막 기회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현재 미국과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협상은 없다면서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항 문제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가자 평화위원회 합의를 발표한 뒤 이스라엘 측의 첫 번째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의 60% 이상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하마스의 무장 해제가 확인되기 전까진 철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번 합의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나타낸 걸로 평가되는데요. 앞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철군이 무장 해제의 조건이라고 밝힌 만큼 합의 이행이 순조롭지 않을 걸로 전망됩니다. 중동 전쟁발 액화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겨울철을 대비한 비축 작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유럽의 여름철 가스 저장고가 17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유럽연합의 가스 저장고 저장률은 이달 초 기준 57.1%에 그쳐 최근 5년 평균인 74%를 크게 밑돌았는데요. 유럽 에너지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름철에 가스를 구매해 저장시설에 비축한 뒤 겨울철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중동전쟁으로 가스 값이 급등하면서 겨울철 비축을 위한 LNG 구매를 미루고 있습니다. 통산 4선 도전에 나선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야권 후보인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 의원이 대선 여론조사에서 팽팽한 접전을 벌이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3일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 결선 투표 가상 대결에서 룰라 대통령이 46%의 지지율을 기록해 45%를 얻은 보우소나루 상원 의원과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일주일 전보다 두 의원 간의 격차가 줄었습니다. 또 함께 실시된 국정수행평가에선 룰라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가 43%로 긍정평가 37%를 앞섰는데요. 브라질에선 10월 4일에 대선 1차 투표가 실시됩니다. 아마존닷컴이 3일 뉴욕 증시에서 처음으로 시가총액 3조 달러 고지를 넘어서면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엔비디아에 이어 3조 달러 클럽에 다섯 번째로 합류했습니다. 아마존은 2024년 6월 시총 2조 달러를 달성한 지 2년여 만에 시총을 1조 달러 더 늘렸는데요. 아마존의 핵심 수익원인 클라우드 서비스 아마존 웹 서비스의 성장세가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2: 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웰싱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참수전 마지막 기회.
1: 무시무시한 네. 발언을 트럼프 네. 미국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했는데요. 현재 이란과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네. 하면서 참수전 마지막 기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압박 수위를 좀 높인 건데요. 그 중동 국가들의 요청으로 공습을 중단을 했는데 이란과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초토화 작전을 감행할 수 있다 이러면서 압박 수위를 높인 겁니다. 특히 이번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란 지도부 제거 같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군사작전에 나서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압박 전술이 이 참수전 마지막 기회에 담긴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국을 통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4일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이란 비핵화 논의가 진행될 건데 시일이 좀 걸릴 거다 뭐 이런 구체적인 얘기도 함께 내놨는데요. 네. 하지만 미국 당국자들은 새로 시작되는 협상은 예정돼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좀 다르게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위트코프 중동특사 쿠슈너 등이 참여하는 미국의 협상팀이 중재자를 통해서 해서 이란과 기존의 간접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진행 중인 대화라는 거는 직접 협상이 아니라 중재국을 통한 간접 협의를 말한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됩니다. 이란도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즉각 부인했습니다.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분명히 하자면 우리는 현재 미국과 어떤 협상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오만과 호르무즈해협 문제를 논의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선을 걷습니다.
2: 네.
1: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협상을 이란이 부인하니까 또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란 지도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중적이다. 이란이 회담을 요청했고 어떤 이들은 애원했다고까지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2: 네.
1: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놓은 이란에 대한 강경한 발언을 협상 압박을 위한 심리전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지만 한편에서는 이란 전쟁 종식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급증이 표출된 발언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같이 그렇군요. 나오고 있습니다.
2: 저희가 어제도 3일부터 이제 협상이 진행된다고 전해드렸잖아요.
1: 네네.
2: 어떤 게 맞는 건지.
1: 그러니까요. 어떤 협상인지
2: 네.
1: 모르겠습니다.
2: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박리담에.
1: 북아프리카 스페인 자치령 세우타의 이민자 난입 사태를 계기로 지금 한동안 좀 주춤했었던 이주민 밀입국이 다시 급증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요.
2: 네.
1: 지금 세우타 인구는 8만 3,500명입니다. 그런데 24시간 동안 6만 네. 명에 가까운 이민자가 난입했거든요.
2: 예.
1: 공권력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SNS를 네. 통해서 생중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밀입국 조직들이 사업이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텔레그래프가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주요 미리급 조직들이 조직을 다시 확충을 하고 있고요. 주민들 이주민들을 겨냥해서 신규 모집에 나선 상황인데요. 지금 중동 아프리카 지역 거주민들로부터 유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문의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2: 네.
1: 그래서 열흘 동안 1년 수입보다 많이 벌 수도 있다. 이주해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격을 많이 낮췄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영국 해협을 건너는 비용이 일주일 전에는 우리 돈으로 132만 원 정도였는데 이게 지금 99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튀르키예에서 이탈리아로 나흘간 배를 타고 가는 비용도 290만 원 정도가 낮아졌는데요.
2: 네.
1: 이 건당 단가는 내려갔는데 손님을 대거 확보해서 매출을 극대화하겠다는 이른바 박리담의 전략을 펴고 있는 셈입니다.
2: 그렇군요.
1: 그래서 한 업자가 1인당 가격을 절반으로 내린다고 해도 사람을 늘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요. 지금 중동 아프리카 지역 주민 상당수가 밀입국을 이제 문의를 하면서 놓쳤던 기회를 반드시 이번에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놓쳤던 기회는 2010년 아람의 봄 시위 그리고 이듬해 시리아 내전 때의 대혼란을 틈타서 수백만 명의 그 이주민들이 유럽으로 들어갔던 그런 상황을 말하는데요.
2: 네.
1: 당시에 유럽 국가들이 초기에는 적극 수용을 했습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요. 그런데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치안 문제 뭐 각종 사회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2: 네.
1: 그래서 잇따라 유럽 국가들이 심사 국경 단속을 강화해서 그 이후에는 조금 약간 잦아들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수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해변에 상륙해서 도시 한 곳을 완전히 점령하는 모습이 생중계가 되니까 아 저게 되겠구나 하면서 대규모 밀입국이 시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2: 네.
1: 근데 이렇게 되면 이민자를 태운 선박이 전복되거나 침몰되는 참사가 되풀이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유럽

0: 집행 이주민 상당수가 육로에 비해서 국경수비대의 감시가 느슨한 해상 루트를 많이 택했었거든요. 그런데 정원을 초과해서 수백 명씩 태운 낡고 허름한 배가 자주 뒤집히거나 물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승객들이 몰살되는 참사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1: 네. 다음 키워드 전해드립니다. 그린란드 수호대가
0: 뜬답니다. 러시아의 위협과 트럼프 네.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 덴마크가 징병제를 좀 확대했거든요. 네. 이 확대된 징병제가 현지 시간으로 3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징집병 약 1,600명이 새롭게 11개월로 늘어난 의무 복무에 들어가는데요. 이 덴마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니까 국방력 강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복무 기간을 기존의 4개월에서 11개월로 연장을 했고요. 네. 만 18세 이상 여성들에게도 징병제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5천 명 수준인 연간 징집병 숫자도 2033년까지는 7,500명으로 늘릴 계획인데요. 그래서 이날 복무를 시작한 신병 중에 덴마크 왕위 계승 2순위인 19살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입니다. 지금 11개월간 이 공주가 무보수로 복무를 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사벨라 공주의 오빠인 왕위 계승 서열 1위 크리스티안 왕세자도 역시 징집병으로 군 복무를 마쳤고요. 작년부터 육군 소위 양성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덴마크 왕실은 왕실 가족들에게 유럽의 다른 왕실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일정 기간을 군에서 꼭 복무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네. 한편 덴마크가 이달 말에 그래서 그린란드에 처음으로 이 징집병들을 배치한다고 하는데요. 한 100여 명으로 구성된 중대 규모의 부대가 한 달간 파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업 군인이 맡아온 작전 임무를 넘겨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린란드에 징집병을 배치하는 건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지금 짚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를 거듭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덴마크에서는 18세 이상의 건강한 청년을 대상으로 추첨 방식의 징병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년간 지원병이 대부분 정원을 채웠거든요. 네. 그래서 추첨은 남은 인원을 충원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이게 징집 대상이 좀 확대가 네.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덴마크만 그런 건 아니고요. 러시아와 매우 가까운 곳에 있는 북유럽 국가들 발트해 3국도 의무 군복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네. 제5의 전장.
0: 네. 인공지능 네. 산업의 물리적 기반이 되고 있는 곳은 데이터 센터인데요. 네. 미국과 이란 전쟁을 계기로 이 데이터 센터가 현대 전쟁의 새로운 표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육지와 바다, 하늘, 우주에 이어서 제5의 전장으로 불리는 이른바 사이버 공간 전장에 합류를 하게 됐는데요. CNN은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벌이는 동안 데이터 센터 최소 5곳이 공격을 받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란이 걸프 지역의 미국 동맹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 4곳을 공격했고요. 미국도 이란의 데이터 센터 1곳을 공격했습니다. 특히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공개한 영내 공격 대상 리스트 29곳에는 아마존과 구글, MS, 엔비디아, 팔란티어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의 시설들이 대거 포함이 되는데요. 이 바레인에 있는 아마존 데이터 센터가 이미 4월과 7월에 두 번이나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이 데이터 센터는 사이버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근데 물리적 공격이 이루어진 건 올해가 처음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데이터 센터가 공격 대상이 되느냐. 이제 AI와 군사 분야가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사 작전에 필요한 클라우드와 AI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게 되면서 지금 민간과 군사 영역 경계가 좀 흐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란이 아마존 데이터 센터를 공격하면서 미국의 군사 정보 활동에 아마존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태가 중동의 AI 투자에도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중동이요. 네. 세계 3대 AI 허브를 목표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왔는데 이란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 여기에 데이터 센터를 지어도 되겠나라는 회의감이 이 글로벌 기업들 간에 떠오르고 있다는 건데요. 네. 한편 데이터 센터가 군사적으로 표적이 되면서 이제 기업과 정부들이 데이터 센터 입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도 늘었습니다. 기존에는 지진, 홍수, 화재 같은 자연재해와 사고에 대비한 이중화 설계에 집중을 했는데 앞으로는 미사일과 드론 같은 군사적 위협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1: 그렇겠네요.
0: 그리고 한 곳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공격으로 가동을 멈추더라도 다른

0: 다른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을 분산하는 방식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 네, AI가 정말 많은 부분을 바꿔놓고 네.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더우니까 청춘이다.
0: 일본의 네. 대표적인 여름 스포츠 행사 중에 하나가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입니다. 네. 이걸 이제 여름 고시엔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지금 폭염 때문에 졸립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선수들이 열사병으로 자꾸 쓰러지고 같아요. 있기 때문이에요. 20일에 나라현에서 열렸던 그 대회에서도 네. 지벤가쿠엔 선수 여러 명이 열사병 증상을 호소했는데요. 사실 굉장히 실력이 앞서 있다라고 평가받았는데 이 팀이 그날 패했다고 합니다. 네, 당시 이 팀이 3루 쪽 벤치를 썼는데 강한 서쪽 햇빛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벤치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상대팀은 그늘이 져 있는 1루 측 벤치를 사용했는데요. 상대팀 감독조차 그 지벤 가쿠엔 선수들이 벤치에서 쉴 때조차 매우 힘들어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여름 낮에 자꾸 경기를 하는데 이제 한계에 달한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본 고교 야구연맹이 작년 12월에 경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 9회까지 하지 말고 7회까지만 하자라는 제안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미 육상계나 축구계에서는 이런 폭염에 대비한 그 조치들을 이미 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야구는 너무 늦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왜 그래도 한여름 고시엔을 개최를 네. 하느냐. 어른들 때문이랍니다. 다른 계절에는 고시엔 구장을 프로야구 팀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지방 구장도 대학야구와 사회인 야구 일정이 이미 잡혀 있어서 대체 경기장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야구에는 지금 뭐 프로, 대학, 고교 야구가 다 따로 움직이는 구조래요. 단일 네. 조직이 없으니까 대응하기도 쉽지 않고 여름방학에 대회를 열면 수업 결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예선부터 전국 대회까지 다 여기에 맞춰서 지금 일정이 짜여져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바꾸기도 좀 어렵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여름 고시엔 자체를 하나의 로망으로 받아들이는 문화 때문에 변화가 어렵다라는 지적인데요. 단순한 학생 스포츠가 아니라 뜨거운 햇볕 아래서 끝까지 버티는 모습을 통해서 근성, 인내, 희생, 팀워크를 보여주는 국민적 드라마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운 날씨를 견디면서 싸우는 과정까지 청춘의 아름다움이다. 더울수록 고시엔답다. 이런 정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지금 너무 선수들이 혹사를 당하게 되니까 개최 시기를 바꾸는 건 어렵고 시설을 확충하고 경기 방식을 조정하겠다라고 지금 대응을 한답니다. 그래서 경기장에 좀 지붕을 설치한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지금 기온 상승 속도가 그러니까요. 너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1: 아, 이런 날... 땡볕에서 네, 운동하는 건 자연재해 네. 수준인데요.
0: 그렇습니다.
1: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다크게임.
0: 유럽에서 범죄조직이 SNS를 통해서 청소년들을 청부살인 같은 폭력 범행에 끌어들이는 이른바 폭력 서비스 범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웨덴 기반의 범죄 조직인 폭스트롯 네트워크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런 범죄를 벌이고 있는데요. 10대 청소년들에게 살인과 공격을 의뢰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이후 약 35건의 살인, 유럽 내 이스라엘 관련 시설을 겨냥한 폭발물과 수류탄 공격 등에 이 폭스트롯이 연루된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주로 10대 청소년들에게 돈을 주겠다라면서 지금 다가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범행에 나선 청소년들은 대개 현장에서 체포가 되거든요. 약속된 돈을 실제로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노르웨이 출신의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영국에서 살인을 해주면 보수로 우리 돈으로 한 4천만 원을 준다 이런 메시지를 받았대요. 그래서 영국에 입국했다가 범행 직전에 체포가 됐는데요. 수사해봤더니 폭스트롯 조직원이 항공권과 긴급 여권 발급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또 범행 과정은 온라인 게임처럼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지도랑 영상을 보내면서 숲속에 숨겨진 총기와 현금의 위치를 알려줄 테니 찾아가라 뭐 이렇게 지시를 한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유로폴은 이런 방식을 취약한 청소년에게 살인을 계산적으로 외주화하는 행위다. 게임화된 범죄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로폴이 유럽 국가 11개 국가가 참여하는 특별 수사팀을 구성해서 지금 15개월간 핵심 용의자를 포함해 280명 이상을 체포했는데요. 근데 이제 폭스트롯뿐만이 아니라 경쟁 조직들이 똑같은 수법을 따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유럽 전역으로 번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 네. 다음 키워드도 또 이제 아이에 관련된 이야기 같은데요. 세상은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0: 네,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토커 리서치가 학령기 자녀를 둔 밀레니얼 세대 부모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 결과 부모들이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거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루에 평균 38분간을 운전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걸 연간 학사 일정으로 환산하면 약 6,858분을 운전한 거거든요.
1: 네.
0: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 1년에 한 15일은 자녀를 위한 운전에만 시간을 쓰는 셈입니다. 그래서 응답자의 77%는 새 학기가 시작되면 자녀 일정과 자신의 일정을 동시에 맞추는 게 제일 어렵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등하교 시간, 방과 후 활동, 각종 학교 일정에 맞춰서 직장과 개인 일정을 조정하는 게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또 경제적 부담도 커졌다 이렇게 대답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학용품과 학교 준비 비용이 작년보다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평일의 식사 준비와 자녀 생활 관리까지 겹치면서 부모들이 개인적인 시간, 취미 생활, 수면 시간을 줄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90%는 매일 저녁 식사 메뉴를 정하는 게 부담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자녀의 등하교나 방과 후 일정에 맞춰서 평일 식사 준비 방식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간편식이라든가 조리가 쉬운 음식을 선택한다 이런 답을 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1: 네, 뭐 우리나라도 요즘 라이딩이 네, 많은데 그렇죠. 미국도 만만치 않네요. 네.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1: KBS 라디오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1부 끝곡입니다. 크루얼 썸머 테일러 스위프트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1: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0: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수도권에 극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오전 11시부터 서울 전역에 첫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또 경기와 전남, 광주, 전북 일부 지역에도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의 정상화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완을 위한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8%를 기록하며 석 달 만에 다시 2%대로 내려왔습니다. 지난 6월 물가 상승률과 비교하면 0.2% 내려 8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대형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6년 넘게 가격 등을 담합해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담합한 거래액의 규모가 1조 2천억 원에 이르고 돼지고기 대형마트 판매 가격이 20% 넘게 오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3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연예기획사 100 레이블 차가운 대표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2: 통신원 취재수첩.
3: 통신원 취재수첩, 오늘은 중국 베이징으로 가보겠습니다. 송문규 통신원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최근 중국에서 반도체 기업 상장이 큰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4: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상장한 기업은 중국 DRAM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CXMT, 창신 메모리입니다.
3: 네.
4: 최근 대규모 기업 공개 IPO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중국 증시의 최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제재 속에서 나온 결과라 더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창신 메모리는 지난 7월 상하이 증권거래소 커창반에 상장했는데요. 커창반은 쉽게 말해 중국판 나스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네.
4: 2019년 시진핑 주석의 지시로 출범한 시장으로 반도체와 인공지능, 바이오 등 첨단 기술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창신 메모리는 이곳에서 약 579억 위안, 우리 돈 11조 원의 규모에 달하는 올해 아시아 최대 규모의 IPO를 성사시킨 것입니다. 상장 첫날에는 주가가 공모가보다 400% 이상 급등하면서 중국 증시의 대표 종목으로 떠올랐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이를 중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이정표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3: 그렇군요. 이 창신 메모리 상장에 대해서 뭐 중국도 국가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4: 네, 그렇습니다. 이번 상장을 이해하려면 먼저 미국과 중국 사이 반도체 경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 기술 수준 뭐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1: 네, 현재로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세계 최고의 수준과는 아직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AI 시대 핵심 부품인 HBM, 즉 고대 역폭 메모리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여전히 앞서 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입니다.
0: 네.
1: 하지만 중국의 가장 큰 강점은 막대한 투자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장기간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세계 최대 규모의 내수시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기술 격차를 빠르게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DRAM 생산 능력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산 메모리를 자국 스마트폰과 서버 시장을 중심으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0: 네. 뭐 이번 상장에 대해서 뭐 중국 언론 등이나 뭐 내부에서는 또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중국 언론의 표현을 보면 반도체 굴기라는 단어를 직접 쓰기보다는 국산화와 기술 자립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자체 기술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상장을 중국 제조업 경쟁력의 상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AI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IPO 흥행에 중요한 배경으로 꼽고 있습니다.
0: 네, 사실 우리나라도 이 반도체 강국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가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와 또 중국의 전략을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1: 공통점부터 말씀드리면 양국 모두 반도체를 국가 미래를 좌우할 핵심 전략 산업으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접근 방식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용인과 평택을 중심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을 집적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주도하고 정부는 전력과 용수, 교통 등 인프라와 세제 지원을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국가 주도의 색채가 훨씬 강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유펀드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반도체 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단순히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넘어 반도체 자립이라는 국가 목표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은 세계 최고 기술력을 유지하고 초격차를 확대하는 전략이라면 중국은 기술 격차를 줄이며 공급망을 스스로 구축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뭐 아직은 우리나라가 첨단 메모리 기술에서는 앞서 있다지만 또 중국의 추격이 참 무섭게 느껴집니다.
1: 그렇습니다. 이번 상장은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온 반도체 자립 전략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장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메모리 기술은 여전히 우리 기업들이 앞서 있습니다만 중국이 막대한 투자와 거대한 내수 시장을 토대로 기술력을 꾸준히 끌어올린다면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한중 양국의 반도체 경쟁은 글로벌 산업 지형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오늘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송문규 통신원이었습니다.

0: 북아프리카에 있는 스페인 영토 세우타에 무려 6만 명에 달하는 이주민이 몰려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스페인 당국이 조속히 강제 송환에 나섰지만 최소 72명이 목숨을 잃는 등 비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세우타 이주민 대란의 진짜 원인이 뭔지 한겨레의 정익일 선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아, 먼저 이번에 그 이주민들이 몰려든 세우타라는 곳 어떤 곳인가요?
1: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빠져나가는 길목을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하잖아요.
0: 네. 그
1: 지브롤터 해협 아프리카 쪽, 그러니까 모로코 해안 쪽에 삐죽 튀어나온 반도가 있는데 거기 그 반도가 지금 세우타입니다. 면적은 한 18.5 제곱킬로미터, 인구는 한 8만 4천 명 정도, 작은 도시예요.
0: 네네.
1: 지브롤터 해협을 맞은편에 있어서 이 해협을 통치할 수 있는 지정학적 요충이죠.
0: 네.
1: 스페인이 한 1580년부터 영유를 해왔다 합니다. 근데 스페인은 또 세우타에서

0: 동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북아프리카 해안에 멜리아라는 곳도 있는데 네. 그것도 영유하고 있어요. 이 멜리아도 지중해 쪽으로 툭 튀어나온 반도라서 예. 지브롤터로 가는 항해를 통제할 수 있는 지정학적 요충이죠. 이것도 스페인이 1497년부터 영유해왔습니다. 예. 두 도시 모두 모로코 영토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모로코는 세우타와 멜리아 스페인이 점령하고 있다. 우리한테 반환해야 된다. 이런 네.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스페인은 1500년대 대항해 시대 때부터 영유해온 역사적인 영토이다. 그리고 네. 당시 1500년도 때는 이베리아 반도, 지금 스페인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가 무슬림 세력들한테 점령됐다가 철수하는 시점이었고 네. 이게 막 서로 영토가 혼란스러울 때였고 그리고 또 그때는 모로코란 나라 자체도 없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네. 식민지가 아니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영유한 영토다 이렇게 주장을 네네. 하고 있습니다. 네.
1: 그렇군요. 이 그러니까 이 좀 북아프리카 모로코와 좀 근접해 있는 이 세우타로 모로코 네. 사람들이 대거 몰려왔다는 그렇습니다. 건데 네. 언제부터 이게 진행이 됐고 뭐 어떤 정도가 지금 사태가 심각한 상황인가요?
0: 7월 29일부터 시작됐다고 네. 합니다. 세우타로 이주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7월 30일, 31일 절정에 달해서 적어도 5만 명, 보통 한 6만 명까지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주민들은 모로코 쪽 해변에서 수용을 해서 세우타 해변까지 도착해서 세우타로 진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우타 인구가 앞서 말한 대로 많아도 8만 5천 명 정도인데 한 70% 정도가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몰려들었으니까 이거는 통제가 엄청나네요. 가능하지가 않은 네. 거죠. 그러니까 세우타 자체가 혼란과 공포. 그러니까는 스페인 정부가 군병력을 파견해서 이제 통제에 나서기 시작해서 네. 8월 1일부터는 이주민 진입은 중단되고 또 스페인 당국이 이 이주민들 돌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주민들도 막상 와보니까는 난민 수용소는 많이 포화 상태고 잘 곳도 먹을 곳도 없어서 노숙하다가 그리고 유럽 본토로 갈 기회가 없다 이런 걸 깨닫고 나서 이제 자발적으로 또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 20% 정도는 죽더라도 이곳에서 죽겠다. 그러고서 돌아가지 않겠다. 뭐 이렇게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진입 과정에서 수용을 하다가 바다에서 익사하거나 탈진해서 72명이 어제 날짜로 72명인데 더 늘었겠죠 네. 아마 사망자 계속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1: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인구가 많아봤자 8만 명 정도의 6만 명의 그 난민들이 넘어왔으니 얼마나 이게 대혼란스러웠겠어요. 네. 왜 이렇게 갑자기 대규모로 세우타로 넘어간 걸까요?
0: 근본적인 배경은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난민 문제가 네, 네. 같은 거겠죠. 즉 전쟁과 실업, 가난을 피해서 더 나은 기회가 있는 유럽으로 가려고 하는 거. 뭐 큰 차원에서 이것도 같은 건데 네. 세우타가 일단 스페인 영토니까 일단 세우타에 도착하면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사람이 생각해서 몰려들었겠죠. 근데 하지만 세우타는 유럽 연합 회원국 사이에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는 쉥겐 조약이 적용된 지역이 아닙니다. 여기 간다고 해서 유럽을
1: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0: 네. 또 더구나 또 바다로 격리돼 있으니까 마음대로 갈 수도 없죠. 스페인 정부는 일단 인신매매 혹은 불법 이민 범죄 조직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종식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예. 지난 7월 초 스페인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상으로 도착한 비합법 이주민들을 즉시 송환할 수는 없다. 일단 좀 데리고서 케어한 다음에 어떻게 해봐라.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인신매매범들이 이 판결을 갖다가 퍼뜨리면서 해상에서 가다가 잡히면은 우리가 추방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뿌리기 시작한 거죠.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도 30일 세우타에 와서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예. 하지만 산체스 총리의 이런 발언은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또 모로코와의 관계를 의식한 발언이다. 이런 중론입니다. 스페인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스페인과 모로코 관계 악화가 배경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뭐 범죄 조직에 의해서 대규모 뭐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좀 다른 얘기가 네. 있다는 건데 네. 그래서 그런지 모로코가 이번 사태를 좀 방관했다 뭐 이런 주장도 있어요.
0: 그런 주장도 네. 있고 실제로 네. 그런 증언이 많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모로코가 국경 통제를 방기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이거는 세우타로 몰려온 이주민들의 증언에서 드러납니다. 한 이주민의 말을 한번 참고해 보죠.
1: 네.
0: 7년 전 스페인에서 부인과 자녀를 두고서 추방된 모로코인 유세프 엘 아바스 나이는 44살입니다. 이 사람이 있었는데
1: 네.
0: 이 사람이 7월 29일 스페인으로 돌아갈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왜?
1: 네.
0: 약 400명이 수영으로 바다를 건너서 세우타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고

0: 또 모로코 정부가 지금 자국적 국경 통과를 안 하고 있다. 통제를 안 하고 있다. 통과시키고 있다. 네. 이런 말이 소셜미디어나 온라인에서 막 떠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세우타에 있는 접경도시 푸니데크에 도착하니까 정말로 차단서와 검문서 모두가 사라진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모로코 경찰이 오히려 몽둥이를 들고서 휘두르면서 빨리 넘어가라. 빨리 넘어가라.
1: 아, 모로코 경찰이요.
0: 모로코 경찰이 지금 스페인에 뛰어가라.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전혀 이해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그래서 자기도 해변가를 가서 수영을 해서 세우타 해변가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세우타에 몰려든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모로코 정부의 국경 통제가 사라진 상황에서 몰려든 거죠. 이 얘기는 영국 언론 가디언이 2일 보도한 겁니다. 네. 이런 증언들이 많습니다.
1: 아니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모로코에서 직접 자기 자국 국민을 보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보내는 거를 방조한 건데 왜 이런 거죠?
0: 앞서 말한 대로 모로코는 이 세우타 멜리아를 점령지라고 하면서 반환을 요구해서 스페인과 이 문제를 치격태격하고 하는 데다가 최근에는 서사하라 문제를 놓고서 갈등이 커졌다고 합니다. 서사하라는 모로코 남쪽에 있는 곳인데 영토가 한 모로코 정도가 됩니다. 거의. 근데 스페인 이 서사하라를 식민 통치하다가 1975년에 대부분의 지역을 모로코로 반환하고 반환했습니다. 그런데 서사하라에서는 무장 독립 조직 폴리사리오 전선이라는 것이 있어서 지금까지 분리 독립 운동을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스페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중립을 지켜왔습니다.
1: 네.
0: 그러다가 2022년에 서사하라에 대한 모로코의 자치안, 즉 모로코는 서사하라는 모로코의 땅이지만 자치는 자치할 수 있다. 이 정도의 모로코 입장을 지지해 준 거죠.
1: 예.
0: 스페인이 이렇게 정책 선회를 하니까는 서사하라와 접경한 알제리가 관계가 악화됐습니다. 왜냐하면 알제리는 이 서사하라의 분리독립운동을 추진하는 폴리사리오를 지지해왔고 지원해왔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스페인과 알제리 관계가 악화되니까는 스페인에서 부담이 되니까는 스페인 좌파 연립 정부의 페드로 산체 총리가 지난 7월 20일 알제리를 방문해서 관계 개선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모로코를 또 자극한 거죠. 그래서 모로코가 이번 사태를 촉발시켰다 일부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어요.
1: 예.
0: 2021년 5월 스페인이 폴리사리오 지도자를 코로나19 치유차 입국을 허용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로코가 발끈해가지고 국경 통제를 풀어가지고 이번처럼 그 세우타에 1만 명이 몰려들게 했다고 합니다. 2022년에도 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 약 2천 명을 모로코에서 멜리아로 진입시켰고 그 와중에 23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2014년도에도 한 200명이 국경 펜스를 넘다가 넘거나 헤엄을 치다가 세우타 진입하려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 모로코 입장에서는 뭐 세우타가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이니 이렇게 보내는 거에 딱히 제지를 안 하는.
0: 그렇죠. 이제 필요할 때마다 압력을 넣는 거죠. 그래서 압력을 넣는 거죠.
1: 네. 그래서. 그런데 또 단순히 이렇게 스페인과 모로코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이번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개입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0: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는 가자 전쟁과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스페인이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것이 배경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스페인이 서사라에 대한 모로코의 자치안을 지지하는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기 집권 때부터 중동 정책의 주축으로서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걸 추진해 왔어요. 아브라함 협정이란 이스라엘이랑 아랍 국가들이랑 수교를 맺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2020년 모로코가 미국의 주선에 따라서 아브라함 협정에 가담해서 이스라엘과 수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그럴 때 트럼프 행정부가 모로코한테 서사하라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즉 그래서 우리는 서사하라는 모로코 땅이다. 미국이 인정하고 또 하나는 스페인 입장을 바꾸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아브라함 협정에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스페인이 결국 2022년에 그 모로코의 서사하라 영유와 자치안을 인정하게 된 배경이 그것입니다. 당시도 스페인은 페드로 산체스 총리였었는데 이 문제로 알제리아와 관계가 악화되니까 자기한테 계속 부담이 됐으니까 이번에 부담이 되었고 또 최근에는 가자 전쟁과 이란 전쟁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산체스 스페인 좌파 연립 정부는 가자 전쟁 이후 유럽 연합 회원국의 이스라엘 비판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란 전쟁 때는 미군의 영공 통과 그리고 기지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격려해가지고 네. 트럼프와 무역 관계를 끊겠다, 심지어 국교를 끊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 즉 이번 사태가 이런 것을 배경을 깔고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눈치를 본 모로코가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나오는 거죠.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어떤 그 이유가 있고 네. 모로코도 또 나름의 이유가 있잖아요. 네. 뭐 두 게 모든 게 작용을 한 건가요?
0: 그러니까 양쪽이 예. 서로를 좀 이용한 것 같아요. 예. 모로코는 세우타 멜리에 대한 영역권을 다시 주장하려고 네. 미국으로부터 동정적인 반응을 얻어냈습니다. 최근에 미국 하원이 지난 4월에 지난 4월이라면 이란 전쟁이 한창일 때였죠. 공화당 주도로 스페인의 세우타 및 멜리에 대한 모로코 영유권을 인정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나서서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촉구, 네가 나가서 해결해 줘라. 의회가 촉구를 했어요.
1: 예.
0: 미국이 이 모로코 영유권을 인정, 모로코의 서하라 영유권을 인정하는 입장은 2020년부터 일관되긴 했으나 이제는 의회까지 나서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한테 압력을 넣었다. 이거는 한 발 더 나간 거죠. 이 문제에서. 모로코 입장에서는 미국한테 어쩌면 페이버를 받은 거죠. 예. 이 사 문제에 있어서.
1: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난민 문제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 이면에 여러 가지 복잡한 네네. 문제들이 많은 네네.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태로 스페인 입장이 아주 곤란할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그렇게 평가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 북아프리카 리스크 컨설팅이라는 회사의 제프 포터 대표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 대규모 이민 유혹은 산체스 총리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모로코가 미국 및 이스라엘의 환심을 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네. 세부타에 있는 경찰 노조 경비대 노조 대변인 라시드 스비라는 사람도 월스트리트 저널에 우리보다 훨씬 큰 지정학적 체스 게임이 있는데 우리가 그 희생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했던 미국 이스라엘 스페인의 갈등을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또 그리고 이탈리아 국제정치학연구소의 이민자연구원 마테오 빌라는 정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보통 한 달에 네. 수백 명 정도 되던 안 됐던 이주민이 그렇죠. 하루 사이에 몇만 명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모르지 뭔가 배후가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로코가 유럽의 과도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려고 이번 사태를 주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미국 이스라엘 반응은 어떤가요?
0: 미국 이스라엘 이제 고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번 네. 이번 사태 피해자는 사실 스페인인데 그렇죠. 예. 스페인을 때리기 고립화에 미국과 이스라엘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태를 재앙, 침략 이렇게 말하면서 3년 뒤에 잘못된 세력, 즉 미국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면 예. 우리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섰고 이탈리아의 구구 총리, 구구 성향 총리 조르지 멜로니 총리도 유럽연합 회원국 사이의 자유로운 왕래를 규정하는 쉥겐 조약을 스페인한테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중단해야 된다. 네. 이렇게 해서 스페인 고립파에 나섰습니다. 또 이스라엘에서는 구구 성향의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 장관이 스페인을 대놓고 이주를 희망하는 가자 주민 전원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뭐 비꼬는 말도 했고 데니 다논 유엔 이스라엘 대사도 이스라엘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스페인이 왜 아프리카에 식민지를 갖고 있는지 설명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빚과 또 갑니다. 그런데 이 문제 낳고 말한 대로 식민지 아닌지 참 논란거리가 되는데.
1: 그렇죠. 아, 참 뭐 스페인만 여러 가지로 굉장히 곤란할 것 네. 같은데 네. 뭐 앞으로는 뭐 어떻게 이게 정리가 돼야 될까요?
0: 큰 압력을 예. 받았죠. 스페인의 산체스 좌파 연립 정부는 압력을 받았는데 이번 사태를 붕괴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죠. 네. 산체스 정부는 이민을 강화하는 다른 유럽 과는 달리 아주 관대한 이민 정책을 펴왔습니다.
1: 네.
0: 스페인 전체의 인구가 5천만 명인데 그중 한 1천만 명이 외국에서 태어난 이민자라고 합니다. 다수가 남미, 남미에서 왔고 또 모로코에서 많이 왔고 이 사람들이 스페인의 농업, 관광, 서비스업에 아주 저임금자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 사람들의 바탕에서 스페인 경제가 아주 요즘 좋습니다. 호조입니다. 그런데 네. 그래서 스페인 정부는 올해도 수십만 명의 비정규 이주민, 즉 비합법 이주민들을 합법화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른 유럽의 보수성향 정부들이 상당히 비판적이고 싫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번 사태가 나니까는 봐라, 니네들이 그렇게 관대한 이민정책을 펼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또 크게 보면은 지브롤터 해협의 통치권 문제, 앞서 말한 대로 통치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네. 미국과 영국이 사실상 지브롤터 해협을 갖다가 통제하고 있는데
1: 네.
0: 이 스페인의 통제력을 약화시킨 다면 자기한테 통제력이 더 크게 올 것이다, 이런 생각 속에서 이런 지정학적 게임을 벌인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뭐 작게 보면 산체스 정부의 뭐 관대한 이민 정책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또 다른 여러 나라와의 관계가 복잡하게 네. 얽혀 있는
0: 그렇습니다.
1: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스페인 내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0: 그러니까 스페인 내에서는 네. 반발이 심하죠. 그러니까 네. 스페인 통합좌파 안토니오 마이오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우연이 아니다.
1: 네.
0: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는 모로코의 협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드리드 콤플루테세 대학의 정치학 교수 기에르모 페르난데스 바스케스라는 사람은 뉴욕타임즈에 우리는 모로코와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이 대대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대규모 불안정화 작업을 목격하고 있다. 즉 이번 이민 사태가
1: 네.
0: 스페인을 흔들려고 하는 불안정화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의 보수 및 극우 세력들은
1: 예.
0: 산체스 총리를 비판하고 나섰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페인 보수당인 국민당 대표 알베르토 니네소 페요는
1: 네.
0: 이런 사태가 나면 이제 산체스 총리는 사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1: 정부의 문제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겠네요. 있습니다. 예. 아, 오늘 글로벌 이슈 세우타 이주민 대란 사태의 진짜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한겨레의 정의길 선임 기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현재 전국에서 가장 기온이 높은 곳은 경남 양산으로 35.9도고요. 전국에서 가장 시원한 곳은 강원도 태백으로 25.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은 지난주 42도까지 올랐었는데요. 경남 지역은 지난주만큼은 아니어도 오늘 3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무덥겠고요. 지금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서울과 경기 일부, 전주와 광주, 전남 일부 지역은 오늘 낮 기온이 38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 경보와 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 춘천과 대전 37도, 대구 36도, 양산 35도, 부산 34도 등이 예상됩니다. 반면 동해안은 오늘 낮 기온이 31도 안팎에 머물 전망이어서 폭염특보가 해제됐습니다. 강릉 31도, 포항 32도 등이 예상되고요. 동풍이 불어오고 있어서입니다. 이 동풍이 높은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기온이 상승하는 편현상으로 인해 이번 주는 태백산맥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점점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오늘 구름 사이로 볕이 뜨겁게 내리쬐겠고요. 일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4.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4: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5: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폭염 기온이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도 첫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올 들어서만 16명이 숨지고 2,000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위기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단계로 높였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8%를 기록하며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왔습니다. 석유류와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둔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6년 동안 짬짬이 해온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담합 규모는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수도권까지 확대된 가운데 오늘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극한 폭염이 예고됐습니다. 이번 주 내내 서쪽 지역으론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정희

0: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의 기온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전남, 광주 등지의 기온은 오전부터 이미 30도를 넘어섰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9도, 서울과 전남, 광주의 광주 38도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40도에 가까운 극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한반도 상공이 뜨거운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으로 겹겹이 뒤덮여 있어 맑은 날씨 속에 강한 햇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뜨거워져 서쪽 수도권과 호남 등지의 기온을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주 후반엔 13호 태풍 돌핀에서 몰려오는 동풍도 가세해 열기는 계속 쌓이겠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서울 등 서쪽 지역에선 한낮 기온이 37도를 웃돌겠고 밤에도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아 무덥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길고 극단적인 폭염이 예고된 만큼 건강과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0: 계속된 폭염으로 올 들어서만 16명이 숨지고 2천 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가축과 양식장 피해 규모도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록적인 폭염에 그제 하루에만 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80대 남성이 폭염 속에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지만 숨졌고 인천 계양에서도 40대 남성이 온열 질환으로 병원 치료 도중 사망했습니다. 이로써 올 들어 발생한 폭염 사망자는 16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전체 온열 질환자는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제 하루 108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하는 등 올 들어 지금까지 2,025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중대본은 집계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18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과 경남, 서울 등에서도 온열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축 피해도 늘었습니다. 축산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어제까지 모두 49만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습니다. 닭이나 오리 같은 가금류가 46만 마리, 돼지가 3만 3천여 마리입니다. 양식장의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 수온 상승에 따라 넙치나 숭어 같은 양식 물고기 20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정부는 폭염에 따라 국가위기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단계로 높이고 중대본 비상운영체계도 2단계로 상향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0: 극단적인 폭염과 열대야에 전력 사용량이 늘면서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서울 내발산동과 하계동 등 서울 곳곳의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해 수백 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경기도 김포 풍무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5천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겨 엘리베이터 안에 갇힌 아파트 주민들이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의 정상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법 개정으로 경찰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보완을 위한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3: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 필요성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비정상적 시스템 하에서 검찰 일부 집단이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견과 논란이 있지만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며 거부권 행사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 후 보완이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법령과 제도 정비 등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수사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찰의 수사 공정성과 수사 역량 재고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발표된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설명을 잘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세 정책은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은 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신중하게 결정하되 결정하면 단호해야 신뢰도가 생긴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0: 한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오늘도 맞부딪혔습니다. 지옥문이 열렸다며 보안수사권 폐지가 정권 폐지로 이어질 거란 야당의 경고에 민주당은 근거 없는 거짓 선동을 멈추라고 맞받았습니다. 어제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4: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주도한 보안수사권 폐지가 정권의 위기로 이어질 거라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거부권 행사는 국민 명령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개정 형소법에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건 대통령 죄를 지우기 위한 목적이라는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곧장 근거 없는 거짓 선동 멈추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은 새로 마련한 형사사법체계가 첫발을 떼기도 전에 야당은 재를 뿌리기 급급하다고 맞받았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피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고 후속 입법을 준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뒤집고 세금 폭탄 투하를 선언했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세금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주택 공급을 늘리고 실소유자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집중됐던 혜택을 정상화한 거라고 정부 세제 개편안을 옹호했습니다. 또 야당이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이어가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세제 개편안을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0: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8% 오르며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왔습니다. 석유류와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둔화된 영향입니다. 석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5: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2.8% 올랐습니다. 지난 5월부터 3%대를 기록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온 겁니다.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15.5%를 기록하며 전월보다 상승폭을 줄인 영향이 컸습니다. 데이터처는 국제유가 하락, 정부의 최고 가격제 시행 효과가 나타나면서 석유류 오름세가 둔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축수산물 상승률도 0.9%를 보이며 전월보다 상승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특히 배추와 수박, 시금치 등이 1년 전보다 크게 내리면서 농산물 물가가 하락 전환했습니다. 다만 국산 쇠고기는 5.7%, 쌀과 달걀은 각각 7%대 상승했습니다. 내구재 물가는 3.9%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반도체를 사용하는 컴퓨터, 휴대용 멀티미디어 기기 등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또 휴가철 등의 영향으로 해외 단체 여행비, 국제 항공료는 20%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2.6% 올라 2023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 있었던 SK텔레콤의 통신비 할인 기저효과로 올해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7월보다 높아질 거로 예상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0: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짬짬이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가격 하한선을 맞추는 방식으로 6년 동안 1조 2천억 원 규모의 담합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정혜주 기자입니다.
6: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짬짬이한 업체 6곳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이들의 담합이 시작된 건 2017년 8월부터 대형마트가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업체의 견적 가격을 공개하지 않자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한 겁니다. 이들은 가격의 하한선을 맞추는 방식으로 담합을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A사가 2만 9천 원으로 견적 가격을 정하면 자사의 가격을 2만 5천 원으로 책정했더라도 A사에 맞춰 가격을 올려 제출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담합을 들키지 않기 위해 업체들은 100원 단위를 다르게 적어냈습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는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개설해 가격 정보를 공유했고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후임자를 소개하며 조직적인 담합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또 공정위 조사 등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습니다. 법무팀 직원까지 나서 경쟁사와 연락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대화 내역 등을 삭제하게 한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6년간 이어진 담합 규모만 1조 2천억 원 상당. 돼지고기 가격도 20% 이상 인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가담 정도가 중한 임직원 1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0: 뉴스 정해줍니다.
1: 지난 주말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예고했다가 취소한 후 대화를 예고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이란과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이 참수전 마지막 기회라고 강도 높게 경고하며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대화가 진행 중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격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건데 참수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협상력을 높이려는 트럼프 특유의 압박 전술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가 부과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호르무즈를 4일까지 완전히 개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엔 이란 비핵화가 협의될 거라며 이 부분은 시일이 좀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의 대화를 부인하는 이란을 향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란 지도부는 이중적이라며 그들은 회담을 요청했고 일각에서는 구걸했다고 말할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현재 미국과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협상은 없으며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항 문제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압박 뒤 협상이라는 트럼프식 전략이 반복될수록 그 효과가 약해져 이란이 위협에 굴하지 않고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1: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값이 소폭이지만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 중동상황 브리핑을 통해서 오전 8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66.49원, 경유는 1,849.21원으로 어제보다 각각 0.01%, 0.03%씩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유가도 소폭이지만 하락세를 보여 오늘 오전 8시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83.7달러로 전날보다 0.1% 내렸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80.08달러로 0.3% 내렸습니다. 기본 예탁금을 3천만 원으로 올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대책을 시행한 지 2거래일째인 어제 관련 거래 대금이 이전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ETF 16개 종목의 거래대금이 1조 2천억 원대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예탁금 상향 전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달 30일 12조 4천억 원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또 거래대금이 1조 원을 넘은 종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 중인 국방부가 이달 말 공청회를 엽니다. 국방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지만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흐리다가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 영남 서부 내륙에는 저녁까지 5에서 40mm, 많은 곳은 60mm까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8도 등 전국이 30도에서 38도의 분포를 보이며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유럽도 폭염과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전 가동에 필요한 냉각수 확보가 어려워지자 물기를 내기 위해서 강 안반까지 폭파했습니다. 우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3: 극심한 가뭄으로 원전 가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루마니아가 현지 시각 3일 다뉴브강 안반을 폭파했습니다. 원전 냉각수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은 다뉴브강 유량이 가뭄으로 3분의 1까지 줄며 원자로 1기 가동을 중단했는데 이번 안반 폭파 덕분에 원자로가 있는 수로로 일단 더 많은 물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다른 국가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같은 물줄기를 쓰는 헝가리 팍스 원자력 발전소 역시 폭염으로 40여 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면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업과 가구의 자발적인 전력 소비 절감으로 하루 이틀 정도는 가동 중단을 늦출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평소 헝가리 전력 수요의 40%를 생산했지만 1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독일

0: 일부 공업지대를 흐르는 라인강 수위도 비상입니다. 곳곳에서 강바닥이 드러나며 여객선과 유람선 운항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화물선은 적재 용량을 20% 수준으로 줄였고 운송 비용은 껑충 뛰었습니다. 한 철강업체는 자사 선박을 이용한 원자재 운송도 중단했습니다. 올여름 유럽 전역을 강타한 폭염, 여기다 산불까지 더한 피해액은 우리 돈 5조 원을 훌쩍 넘을 거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분석했습니다. 산불과 폭염 피해가 가장 컸던 프랑스와 스페인 등 5개 나라만 집계한 건데 가뭄으로 인한 피해는 포함되지 않은 결과입니다. KBS 뉴스 우정합니다.
1: 3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연예기획사 100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차 대표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이화진 기자입니다.
2: 3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100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차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차 대표는 영장 심사에 출석하며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사업을 제안하며 주식회사 노머스로부터 선급금 242억 원을 받은 뒤 실제 사업은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계약 종료 시점을 숨긴 채 이중 계약을 체결했고 사업을 이행할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인과 주택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 54억을 받은 뒤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두 차례 반려하면서 경찰은 세 번째 신청 끝에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올해 1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4월 100 자회사인 빅플래닛 메이드 엔터를 압수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차 대표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간 간부를 사성에서 만난 사실이 KBS 보도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차 대표 측은 적대적 인수합병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차 대표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자금 흐름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1: 술에 취해 면허도 없이 차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났던 운전자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오늘 특가법상 야기 도주 등 혐의로 52살 남성을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어젯밤 11시 30분쯤 충북 증평군 증평읍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길을 건너던 50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크게 다친 보행자는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충북 충주시 신리면의 한 아크릴 제조 공장에서 유해가스가 누출돼 소방당국이 6시간 넘게 긴급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소방당국이 보관 탱크에 아크릴 원료가 추가 누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탱크 냉각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충주시는 근처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 안전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34.5도입니다. 아나운서 이규봉이었습니다. 제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KBS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세상의 모든 정보 유린구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유린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윤 부장의 복덕방 코너에서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서는 대규모의 로봇택시가 도로를 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상용화까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다함께 차차차 코너에서 권영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을 두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정 지지율 하락까지 배경이 무엇인지 여의도 해장국 코너에서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푹푹 찌고 있죠. 폭염 경보가 전국에 내려져 있고요. 수도권은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까지 내렸습니다. 야외 활동 자제하시고요. 또 충분히 물 드시면서 폭염의 건강 관리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야말로 역대급 무더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견디고 계시는지요? 제 기억으로는 가장 더웠던 여름은 제가 군 복무하던 94년 여름, 그때도 한 36도, 37도까지 올라갔던 기억인데, 그때가 저는 가장 더웠던 것이라고 기억이 나는데, 벌써 그 온도를 넘어섰습니다. 요즘 더위는요. 이렇게 정말 더웠던 적이 있나 싶은데요. 여러분만의 이열치열 혹은 피서의 달인 노하우 있으십니까? 계곡, 바다, 도서관, 마트, 아니면 집안에 남아나는 명당까지 현명한 피서법,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샵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중에 추첨해서 1등급 한우 국거리 200g, 작지만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입맛을 채워드리겠습니다. 8월 4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닝구입니다. 출발합니다.
5: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4: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6: 안녕하세요.
4: 자, 오늘 우리 증시 어떻습니까?
6: 네, 상승세로 장을 열었던 코스피, 뉴욕 증시 훈풍에도 장중 하락 전환하면서 현재 흐름 탐색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3% 파란불 켜고 610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수급 상황 보면 기관 홀로 팔고 개인과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강세 이어가면서 3거래일 연속 매수 사이드카까지도 발동이 됐는데, 레버리지 규제가 시행이 되면서 쏠림 현상이 누그러들고 중소형 성장주들의 낙수 효과가 나타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4: 네, 지금 6162.49 코스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우리 시장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6: 네, 이제 모건 스탠리가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높여 잡았어요.
4: 그래요?
6: 예, 불과 한 달 전과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목표치인 9000피까지 40% 가까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최근 레버리지 청산으로 가격 부담이 낮아졌고 AI와 반도체 슈퍼사이클 관련 종목에 진입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매도세도 이제 기업 펀더멘털이 나빠졌다기보다는 수급에 따른 기술적 요인에서 비롯됐다고도 진단했는데, 레버리지 ETF와 헤지펀드 차입 투자, 개인 투자자의 신용 융자 잔고 청산이 절반 이상 진행된 상태라고도 봤습니다.
4: 네. 오랜만에 뭐 얘기해 보는 건데, 이제 정부가 해외 주식 투자자 국내 복귀 유도하기 위해서 국내 시장 복귀 계좌 내놨었잖아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6: 네, 이제 양도소득세 공제율을 80%까지 받을 수 있는 시한이 지난달을 끝으로 종료가 됐어요. 누적 계좌 수는 6월에서 7월 두 달간 5만 5천 개가 늘었는데, 총 잔고는 하락해서요.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 금액은 6천억 원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증시가 크게 출렁이면서 돌아오나 싶던 국내 투자자들이 다시 미국을 비롯한 해외 증시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서학개미의 올해 미국 주식 순매수액은 1월 이후 줄곧 줄어들면서 4월에 순매도로 전환했다가 6월 들어서부터는 다시 매수 우위로, 또 7월은 그 규모도 더 커질 만큼 네. 야심차게 준비한 국내 복귀 계좌 카드가 약발이 조금 안 먹히는 모양새입니다.
4: 네. 자, 정부가 어제 세제 개편안 내놨는데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먼저 가장 큰 관심사였죠. 부동산부터 좀 살펴볼까요?
6: 네, 먼저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전면 개편됩니다. 기본 공제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바뀌고 세부담 상한제, 여기에 세율까지 전 분야가 내년부터 손질되는데,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은 줄이고 비거주 주택자 그리고 고가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에 이제 집을 팔 때 나오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죠. 양도소득세도 앞으로는 실거주 위주로 깎아 주기로 했습니다. 살지 않고 장기 보유만 해도 깎아주던 걸 없애고 거주 위주로만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요. 다만 내년까지는 시행을 유예해서 양도세 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주택을 팔 수 있는 퇴로는 일단 열어뒀습니다.
4: 네. 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 소식은 잠시 뒤에 윤 부장의 복덕방 코너에서 김인만 소장과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어떤 게 있나요?
6: 이번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감세 혜택을 누가 많이 받을까 한번 살펴봤더니요.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지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선 월세 세액 공제율과 적용 한도가 늘어납니다.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세대주라면 연간 월세액 1천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적용이 되는데 이제 내년부터 이 공제 한도를 연 1,200만 원까지 늘립니다. 또 15세에서 34세 청년에 한해서는 공제율도 높아지는데요. 내년부터 2029년까지는 총 급여 수준과 상관없이 모두 공제율 17%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고요.
4: 네.
6: 자산 형성도 지원폭을 키웁니다. 청년들의 퇴직연금 납입에 대한 소득세 세제 지원도 확대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앞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공제율 15%를 적용하기로 했고요. 높아지는 공제율은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4: 네. 청년들 위한 혜택도 있죠?
6: 그렇습니다.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신설합니다. 기존 ISA보다 국내 투자에 대한 혜택을 더 강화한 상품인데 이자와 배당 전액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요. 청년은 이에 더해서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직전 3개 과세기간 가운데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사람은 제외된다고 하네요.
4: 네, 신혼부부는 어떻습니까?
6: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생애 한 차례 세액공제주는 혼인 세액공제도 개편이 됩니다. 현재는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못하거나 공제받을 세액이 부족한 부분은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없다는

0: 보니까 불편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네. 이를 감안해서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직접 100만 원을 지급하는 재정지원 보조금 성격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세액공제뿐만 아니라 출산, 입양 세액공제 역시도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고요. 지금은 세대당 한 명에게만 적용되는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도 부부 모두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앞으로는 무주택 부부가 직장 등의 이유로 서로 다른 곳에서 살고 있다면 부부 모두가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1: 또 저소득층 혜택은 어떤 게 있습니까?
0: 이제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을 완화해서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지급액도 내년부터 단독 가구는 180만 원, 혼벌이는 310만 원, 맞벌이는 360만 원으로 오르고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도 확대가 됩니다.
1: 네, 지방에도 감세 혜택이 집중되죠?
0: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같은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 지방 근로자라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5년간 근로소득세 90%를 감면받는데 앞으로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감면율과 기간 등에서 지방을 우대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세제 개편안은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지방의 감세 혜택을 집중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한국은행이 금을 현물로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이게 오랜만이라고 하는데 또 이유도 좀 살펴볼까요?
0: 네, 이제 예전에 금을 20톤을 매입을 했다가 직후 값이 폭락해버리면서 크게 지적을 받은 트라우마가 있는데 네. 이랬던 한국은행이 13년 만에 금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최근 중동 리스크 같은 지정학적 이유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흐름에 동참하기로 한 건데요. 국내 시장에서 원화로 사들여서 안방에서 보관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를 통해 외환 보유액 감소라든지 환율 변동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자, 서울 시민이라면 챙겨야 할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수도요금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혜택이 있다고요?
0: 네, 이달 안에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최초 1회 3천 원 할인을 비롯해서요. 자동납부까지 함께 신청하면 매달 수도요금의 1%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 모바일 포인트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신청은 다산콜 120-120번이나 아리수 사이버 고객센터 아니면 카카오톡 서울 아리수 본부 채널 등을 통해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1: 네. 끝으로 도수치료 관리 급여가 시행된 지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죠?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0: 네, 도수치료 가격이랑 횟수가 제한이 되면서 다른 비급여 항목 치료가 늘어나는 풍선 효과가 또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도수치료와 달리 별도 금액 기준이 없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또 가격 인상 흐름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의료계는 과잉 비급여는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지나친 규제가 필요한 진료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 우려하고 있고요. 일부 의료단체는 관리급여 제도에 대한 법적 대응도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였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자, 오늘도 전국이 매우 덥습니다. 폭염에 야외활동 자제하시고요. 물 충분히 드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대급 무더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견디고 계신지 여쭤봤습니다. 6884님께서 진행자님도 94년도에 군대 가셨군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더운지는 몰랐는데 애가 셋이다 보니까 덥네요. 이뻐서 참을 만합니다. 저랑 똑같으시군요. 예. 0378님 94년에 둘째 아이 출산했는데 에어컨도 흔하지 않은 때 그 더위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덥다 하지 않아요. 94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1165님 저는 더울 때 찜질방 가서 땀을 더 낸 후에 명태 회 막국수를 먹는데요. 지금 몸소 실천 중이랍니다. 빨리 시원한 명태 회 막국수 먹고 싶어요. 저도 먹고 싶습니다. 아이고. 6716님 늘 열심히 출석하는 50대 중반 맘입니다. 오전에는 요즘 1.5리터 페트병에 물 얼려서 수건에 싸 베개 사용하니 좋습니다 하셨고요. 이성호님 이중 스테인레스 보냉컵 알죠? 보냉컵에 시원한 맥주 담아서 마시면 시원함이 오래오래 갑니다. 익무님도 따라해보세요 하셨는데요. 좋은 방법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0238님 저만의 이열치열은 아파트의 베란다에 설치해놓은 헬스 자전거에서 매일 2시간 30분 정도 운동을 합니다. 물론 햇볕을 정통으로 마주하긴 하지만 그렇게 운동을 한 후에 샤워를 하면 이만한 이열치열도 없답니다. 그리고 운동을 마친 후에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 2배의 상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5305님, 집에서 에어컨 약하게 틀고 가만히 있으면 편하고 좋아요. 게다가 윤인구의 세상의 모든 정보 듣고 있으면 참 좋습니다. 라고 기분 좋은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문자도 함께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2분 지나고 있는데요.

0: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1: 무더운 날씨에 오늘도 휴가지 오가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창원 1터널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통영 대전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서상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안진터널 부근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2차로와 갓길이 막혀 있어서 북진천 일대로 많이 혼잡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서해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면으로 신월 부근에서는 4차로와 갓길을 막고 차량 화재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덕수 3패에서 월문 1터널 사이와 더 가서는 화도 분기점에서 서종 사이로 정체되고 반대 서울 방면으로는 양양 분기점에서 서면 7터널 사이와 더 가서는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0: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1: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0: 품격 있는 드라이빙 다 함께 차차차
1: 슬픔을 묻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2: 네, 자동차 시장을 보면 세상의 흐름이 보입니다. 전기차와 AI 그 변화의 핵심 다 함께 차차차에서 쉽고 또 시원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차 하면 이분이죠. 권영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네.

0: 계통을 관리하라 그러는데 요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본인이 직접 후드를 열어서 관리하는 사람 없습니다.
1: 그렇게요. 옛날에는 네. 그 한여름에 도로 지나다 보면 그 오버히트 됐다 네. 그러죠. 그래서 본네트 열고 네. 후드 열고 이제 살피시는 분들 많았어요. 요즘은 그런 거
0: 거의 없죠. 왜냐하면 네. 기본적으로 이제 사전 정비가 잘 되고 있고 게다가 이제 또 냉각수 같은 경우에도 사계절 부동액을 쓰기 때문에 네. 예전처럼 뭐 갑자기 물 넣고 뭐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서 다만 이제 요즘 뜨거울 때는 제가 이렇게 그 간혹 깜빡 잊고 네. 탄산음료 같은 거 차에다가 넣어놓고 그냥 내리는 경우 있어요. 터집니다.
1: 그렇죠.
0: 네, 제가 한번 터졌거든요.
1: 그래서
0: 콜라캔이나 터져가지고 차 실내가 난리가 났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런 것처럼 그 차 안에다가 이렇게 뭔가 폭발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잘 제거하고 주차를 하셔야죠.
1: 그러니까요. 보니까 뭐 저 70도 차내 온도는 요즘 같은 때는 70도가 넘는다고.
0: 90도까지 올라갑니다.
1: 뭐 베이컨이 입고 있던 거.
0: 순간적으로 올라갈 때 최대 90도까지 올라가니까 뭐 어지간한 것들은 다 해동되는 수준이죠.
1: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뭐 에이. 어린이들 뭐 반려동물들 차 안에 놓고 요즘 에이. 같은 때는 정말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네. 자, 오늘 주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국토교통부에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를 자율주행 실증지역으로 지정을 했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대규모의 로봇택시를 투입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0: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파편적으로 자율주행을 운행하고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의 뭐 상암지구, 강남의 특정지구, 전국적으로 일정 구역을 정해가지고 자율주행을 운행을 하고 있는데
1: 네.
0: 이렇게 하면은 파편화돼서 본격적으로 사업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니 광주라고 하는 대도시를 전체를 그냥 우리가 실증사업 구간으로 잡아가지고
1: 네.
0: 이 안에서 제대로 한번 운영을 해보자라는 게 이번 그 실증사업의 취지였던 거고요.
1: 네.
0: 그럼 여기에 이제 참여할 사람 모여봐 그랬더니 일단 이 로봇택시를 운영할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로봇택시를 운영할 주체는 로봇택시를 만드는 곳도 있을 거고
1: 네.
0: 만든 로봇택시를 사와가지고 하는 곳도 있을 거고
1: 네.
0: 근데 이제 보통 신청자를 보니까 일단 제조사가 뛰어들었고요. 우리나라의 큰 뭐 현대자동차가 일단 뛰어들었고 내가 직접 지능이 들어간 이동수단을 가지고 나의 앱에서 호출하도록 해서
1: 네.
0: 내가 태워줄게. 이렇게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능을 만드는 기업이 한두 곳 정도 참여를 했어요.
1: 네.
0: 물론 그들은 누군가가 만든 이동수단에 자신들의 지능을
1: 탑재시켜가지고
0: 그걸 가지고 운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한두 곳이 참여를 했고 이외에 이제 그러면 사고 났을 때의 보상이나 이런 것들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라고
1: 네.
0: 하면 보험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보험사도 이제 참여를 하고 해서 올 하반기 한 200대 정도 운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1: 그러면 그 로보택시라는 거는 그 정말 일반 도로를 주행하면서 네. 승객들을 태워서 운행을 한다는 거예요?
0: 그렇죠. 뭐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헤일링이라 그러는데 뭐 택시 쪽에서는 길빵이라고 하거든요. 사람에다가 손 흔들어 가지고 잡는 건 아니고 호출을 해야 되잖아요.
1: 예, 예.
0: 그 호출하는 호출 플랫폼도 이 로봇택시를 투입하는 기업이 직접 운영을 하겠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무상으로 태워주는데 이거 타고 싶으면 그 앱에 들어와서 호출을 하세요.
1: 네.
0: 그러면 저희가 차가 알아서 있는 곳까지 갑니다. 그리고 탑승하시고 목적지까지 가서 내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1: 예.
0: 지금. 시범 운행을 하는 거죠.
1: 그러니까 광주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 로보택시를 만날 수 있으신 거네요.
0: 그렇죠.
1: 그 앱을 네. 활용하시면은
0: 이제 그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사람이 있네 그럴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이 있거든요.
1: 네네.
0: 감독자가 있습니다.
1: 아.
0: 네. 그런데 이제 점점 그걸 나중에 이제 감독자까지 없애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감독자가 있어도 스티어링 휠이나 여기에 손은 안 대고 있겠죠.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야 신기하네라고 하면 게다가 무상이잖아요. 그럼 한번 이용한 사람은 또다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1: 아, 돈 안 냅니까?
0: 처음에는 무상입니다.
1: 그 왜 무상인 거예요?
0: 무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1: 아, 단지 그 이유인 거예요?
0: 일단 시범 운행이기 때문에
1: 예.
0: 근데 무상인데 유상으로 전환을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1: 네. 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제 유상으로 네. 가겠다. 저 로봇택시가 운영되는 규모는 어느 정도 몇 대나 돌아다니는 거예요?
0: 200대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 이제 우리가 승용차 같은 택시가 한 120대가 되고 그다음에 셔틀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원박스형 네. 그런 차가 한 80대 정도 상용으로 운행이 될 예정입니다.
1: 네. 그럼 이게 뭐 이제 로봇택시 상용화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이런 거죠? 그러니까
0: 상용화를 가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

0: 거죠.
1: 시범 운행을 해보는 것이다.
0: 전체 큰 도시에서 대체 하루에 이용객이 얼마나 되고 주행 거리는 얼마나 되며 그다음에 사고는 어떤 케이스에서 발생하는지를 다 체크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자 이런 문제들은 보완합시다라고 해서 제도적으로 자 본격적으로 보완이 됐으면 이제 상용화의 길을 갑시다. 우리 도로에서 이제 로봇 택시가 넘쳐나는 시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과정인 거죠.
1: 네. 저는 그 자율주행차들 얘기할 때 뭐 레벨 3, 레벨 4 뭐 그런 네. 얘기들 하던데 그게 뭔지.
0: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유치원생에서 대학생까지. 네. 레벨
1: 4가 그러면 가장 높은 단계인데.
0: 레벨 5가 제일 높은 단계인데요. 거기 이제 대학원생 박사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대학생은 레벨 4. 네.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생은 레벨 3, 중학생은 레벨 2. 이 정도의 지능의 차이, 학습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 네. 그만큼 이제 자율주행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거겠죠. 숫자가 올라갈수록.
0: 보통 이제 이런 거죠. 인간과 로봇의 운전을 가지고 네 갈래, 내가 할래.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게 레벨 3예요. 나 운전하기 싫어? 네가 해. 라고 하면 로봇이 주인님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1: 그러면 레벨 3만 해도 상당한
0: 그렇죠.
1: 수준인
0: 그래서
1: 거네요?
0: 지금 레벨 3를 가지고 실증 사고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레벨 4로 넘어가는 과정까지 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레벨 3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윤희구 아나운서가 이제 운전 잘하시는데 특정 구역에서 내가 운전하고

0: 안 줄 수도 있어요.
1: 인간이랑 로봇이랑 네. 갈등을 빚을 수도 있는. 네.
0: 그런 경우에는 이 로봇이 운전 권한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아, 정말요?
0: 네.
1: 그것을 내가 수동으로 변환해서 가져올 수도
0: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수동 변환기를 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예 얘한테 운전 권한을 주지 않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싸운다니까요.
1: 싸울 대상이 하나 또 느는 거. 아니 근데 아까 요금이 무료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이게 무슨 뭐 법적인 또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0: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은 그 자율주행 촉진법이라고 하는 이제 특별법으로 운행을 하는 거고요.
1: 네.
0: 그 나중에 이제 이게 어떤 갈등이 벌어지냐면 예전에 그 타다 갈등 사태 기억하시죠?
1: 네네.
0: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모든 유상으로 사람을 돈 받고 태워주는 이 모든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법에 규제를 받습니다.
1: 예.
0: 그 여객자동차 운수법에서 당신은 돈을 받고 사람을 태워줄 수 있어라고 하는 일종의 자격. 그게 면허거든요.
1: 네.
0: 그 면허를 부여해서 운행이 되고 있는 게 지금의 인간 중심의 유상운송 택시고요. 여기는 이제 처음부터 돈을 받으라고 하면 무언가 완벽하지도 않은데
1: 네.
0: 그래서 실증으로 해야 되니까 여기는 자율주행

0: 네.
1: 근데 이때의 갈등은 불가피하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타다 때도 핵심의 본질은 뭐였냐면 그 당시에 타다는 우리를 다 원했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편했고
0: 네네.
1: 그랬는데 그 타다가 등장함으로써 전체의 유상운송 공급 대수가 늘어난 거예요. 늘어나니까 이제 택시의 면허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0: 그 당시에 택시 운행하시던 분들의 반발이
1: 그렇죠. 컸잖아요. 그분들에게는 일종의 재산권인데 사고팔 수 있는 권리인데 그 가격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절반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0: 아.
1: 그래서 이제 그때 이걸 못 견뎠던 분들이 이제 무언가 좀 극단적인
0: 거세게.
1: 극단적인 네. 방법을 동원해서 그 당시 여론화가 됐던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국회에서 그럼 우리가 조정을 할게라고
0: 네.
1: 했을 때 타다의 좋은 서비스만큼 택시를 올린 게 아니라 타다의 좋은 서비스를 그냥 택시만큼 눌러버린 겁니다.
0: 네.
1: 규제로. 그래서 이제 타다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됐던 거고 지금 이제 택시가 남은 거죠. 이게 똑같은 갈등이 로봇 택시가 많아지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0: 그러면 또 똑같은 이제 뭐 개인 택시나 법인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거죠?
1: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복잡한 과정이냐면
0: 예.
1: 법인 택시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로봇 택시 도입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00대를 갖고 있으면 기사를 못 구해서 30대가 놀고 있어요.
0: 아,
1: 그러니까 노는 택시가 나가서 돈 벌어온다는데 왜 안 좋겠습니까?
0: 네.
1: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택시 운행 대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공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 택시의 면허 가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0: 네.
1: 그러니까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이 법인 택시, 로봇 택시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요. 네. 왜? 나의 면허 가치가 떨어지니까.
0: 네.
1: 근데 그분들은 그러면 내 개인 택시 면허 가지고도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좋죠. 나는 운전 안 하는데 얘가 돌아다니면서 돈 벌어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로봇 택시를 실제로 새롭게 들어오려고 하는 그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땐 그 면허를 임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0: 그쵸.
1: 또는 사거나
0: 네.
1: 초기에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럼 요금을 비싸게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0: 네.
1: 요금은 정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투자 회수비가 길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0: 네. 그러니까
1: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기술적으로 레벨 3 가고 레벨 4 가고 뭐 대학원 석박사 가고 충분히 가능하다.
0: 네.
1: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넘어야 될 가장 큰 산은 바로 이 면허의 충돌이다. 이 면허의 충돌은 정부도 쉽게 손을 못 댑니다.
0: 그럼 결국은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 제도의 네. 갈등을 잘 푸는 게 로보택시가 정착될 수 있는.
1: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사회적 수용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기술의 수용성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기술이 한번 경험해보면 되게 편한데? 라고 하면 금방 적응을 하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사회적 수용성은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돈을 벌어서 생계하는 그 밥그릇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해결이 솔루션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국토부 산하에 자율주행 협의체가 있는데
0: 네.
1: 거기 보면 이제 그 기술 기업들 그다음에 택시 사업자들이 협의체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반발하는 곳이 있어요. 렌터카 회사들. 아니 렌터카도 충분히 지능 넣을 수 있잖아요.
0: 네.
1: 카셔링.
0: 그러면
1: 그들도 분명히 돈을 받고 차를 빌려주는 행위인데
0: 그렇죠.
1: 얘가 직접 운전하는 스스로 운전하는 차를 빌려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또 택시의 사업과 충돌하게 되거든요.
0: 아.
1: 그러니까 지금 배제돼 있는 거에 대해서 이쪽으로 또 불만의 목소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 대중교통 체계 자체가 흔들리는 아주 큰 문제예요.
0: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1: 예, 네,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러려면 택시 숫자를 줄여야 되거든요. 줄이는데 지금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우리가 25만 대 정도의 택시가 있는데
0: 네.
1: 우리나라 인구 대비 택시가 가장 많은 나라거든요.
0: 그렇습니까?
1: 네. 그리고 택시 비용이 소득 대비 가장 저렴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상해 주고 감차하려고 그랬더니 대당 1억씩 잡아도 만 대를 줄이면 1조 원입니다.
0: 네. 그럼 그거는 그걸 인수하는 회사의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겠네요.
1: 1조 원을 주고 만 대의 면허를 매입한다는 건 그거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거는 대기업도 어려운 일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가 그 돈을 보상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한다면 그 보상의 주체는 정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0: 네. 아니 그러면은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이 자율주행 로봇 택시가 운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좀
1: 예.
0: 비교해 보면은 우리도 뭔가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요?
1: 이제 다들 얘기 말씀하시는 게 미국과 중국 이야기를 하는데.
0: 네.
1: 중국은 택시의 저항을 정부가

0: 강제로 눌러버린 겁니다. 아, 그리고 미국은 택시의 숫자가 적어서 그들의 목소리가 그렇게 크게 밖으로 외쳐지지 않았던 거고요.
1: 아, 미국은 또 이렇게 자가용 운행이 네, 네. 많으니까.
0: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택시의 숫자가 워낙 많고 예. 택시에 종사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상당히 큰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까가 또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앵커님께 여쭤보는 게 그러면 개인 택시를 새로운 사업자가 면허를 임대를 하거나 네. 해가지고 운행해가지고 좀 나눠서 먹으면 되지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개인 택시 면허를 갖고 있다면 전 절대 안 팝니다.
1: 왜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그리고 대물림하죠.
1: 네.
0: 자식한테 재산권으로.
1: 이 좋은 거.
0: 갖고 있어라. 매월 얼마씩 들어오더라. 연금처럼.
1: 내가 일하지 않아도.
0: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로봇택시를 가지고 새롭게 운송에 뛰어들려고 하는 사업자는 평생 임대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싫겠죠.
1: 네.
0: 네. 되게 복잡합니다.
1: 그러니까 이게 또 택시 요금 책 나중에 로봇택시 요금 네. 체계하고 또 맞물려 있겠네요.
0: 맞아요. 로봇택시라는 사람들은 분명히 요금을 높게 받으려고 할 거예요.
1: 그럼 뭐 사람이 되면. 없다고 해서 또 그 인건비를 뺀 싸게 받을 수가 없다는
0: 거죠. 근데 우리의 인식인 거죠. 네. 이용자들은 아니 기사가 없는데 왜 이렇게 요금이 비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여기서 이제 또 충돌이 나게 되는 거죠.
1: 근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요금을 또 비싸게 받아야 네. 또 이윤이 남을 테니까.
0: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큰 기업에서 퇴직금 받고 은퇴하시는 분들이 고민이 뭐냐면 그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새로운 제2의 인생 중에 하나가 개인 택시입니다.
1: 네. 네.
0: 아니 시간 많고 뭐 여유 있고 어차피 자동차는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로봇 택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돈 주고 면허 사 가지고 들어갔을 때 혹시나 못 팔고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 때문에 네. 네. 주변에서 저한테 많은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1: 네. 아니 그리고 또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좀 걱정이 되네요. 네. 이게 운전기사가 없는 무인 차량인데 그럼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0: 그러니까 지금 이 사고를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 항공기 안에도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1: 예.
0: 그래서 차 안에다가 블랙박스 같은 걸 달아가지고 얘가 초단위로 운전을 누가 했는지를 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운전을 하라 그랬는데 인간이 안 해가지고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이제 제조사 쪽에 책임이 들어가는 거고
1: 예.
0: 그다음에 이제 인간이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인간의 책임으로 일단은 그렇게 하는 거고요. 어쨌든 탑승자가 사고 나가지고 뭔가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보상은 받아야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보험사가 그냥 똑같이 보상을 해줍니다. 나중에 이제 이 보험사가 누구 책임이야? 제조물의 책임이냐? 아니면 운전자의 책임이냐? 그거를 이제 그 단말기에서 분석을 해서 사고를 분석해가지고 이제 청구를 하게 되죠.
1: 네. 그러니까 이용자는 뭐.
0: 네, 관계 없습니다.
1: 그 보험.
0: 네, 똑같이 혜택 받는.
1: 똑같이 혜택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로봇택시도 일반 자동차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한 거예요?
0: 네, 지금 현재로는 로봇택시 자체가 상용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감독형이라고 그래가지고 감독자가 있으니까 일반 자동차 보험이 되는데 이제 아마도 레벨 3나 레벨 4를 개인이 구매하는 시장으로 바뀌면 이 보험 체계도 조금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1: 네.
0: 왜냐하면 자율지능이 사고율이 인간보다 월등히 낮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나는 평소에 운전할 때 얘가 운전 90% 하고 내가 10% 해. 그럼 얘가 사고율이 낮으니까 로봇이 보험료가 싸게 책정되고 내가 운전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조금 올라가고 네. 이렇게 구성비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1: 네. 앞으로 이제 뭐 로봇 택시는 택시만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대중교통 시장 뭐 네. 자가용 체계까지도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0: 맞아요.
1: 어떻게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이제 그 로봇 택시가 들어오거나 자율주행차가 들어오면 자동차를 안 살 거예요. 아니 사시겠어요?
1: 그렇죠.
0: 네. 뭐 부름 오는데?
1: 부름 오는데.
0: 네. 그러니까 자동차를 안 사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이 시장은 우리가 만든 제조물을 안 사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제조물을 가지고 직접 운송 사업에 들어가겠는 거야. 내가 만든 제조물을 내가 소비시켜 가지고
1: 그러네요.
0: 돈을 벌겠다. 근데 그 시장이 지금은 누구냐면 운송 사업자는 자동차 회사의 고객입니다.
1: 네.
0: 버스 회사, 택시 회사 차를 사주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들과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갈등이 벌어질 텐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가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나의 고객과 충돌을 해야 되는 것. 그런데 이 어쩔 수 없이 충돌은 불가피할 거고 여기에서 이제 그들과 어떻게 잘 조화롭게 갈 거냐가 지금 고민인 거죠.
1: 네. 이게 언제부터 광주에서 시행된다고요?
0: 올해 말부터.
1: 올해 말부터요.
0: 예, 지금 예. 이제 시범 TV.
1: 광주에 계신 분들은 또 올해 말부터 로봇 택시가

0: 돌아가는 모습을 또 직접 체험하실 수 있겠네요. 자, 오늘 다 함께 차차차 로봇택시에 관한 이야기 권영주 국민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1부 마치면서 레이 찰스의 노래 듣습니다. 히트 로잭 들으시고 1시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우덜은 모시고 술을 배워야 점잖은 술을 배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술은 윗사람 앞에서 배워야 예절 바르게 마시는 좋은 술버릇을 붙이게 된다는 뜻이죠.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 중에 우덜은과 윗사람이란 표현이 있었는데 우리말에는 높은 쪽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위와 윗 그리고 웃이 있습니다. 쪽이나 층과 같이 된 소리나 거센 소리로 시작하는 말 앞에는 위를 써서 위쪽, 위층이라고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위 밑에 시옷받침을 씁니다. 그런데 윗사람과 아랫사람 또는 윗물과 아랫물처럼 위아래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나 윗을 쓰지만 구분할 수 없을 때는 웃을 씁니다. 예를 들어 본래의 값에 덧붙이는 돈을 웃돈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응하는 아랫돈이란 말은 없어 윗돈이 아니라 웃돈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웃돈이란 말은 물건을 서로 바꿀 때에 값이 적은 쪽에서 물건 외에 더 보태어주는 돈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윗돈과 웃돈의 관계는 어떨까요? 이 두 표현은 모두 맞는 말이지만 뜻은 다릅니다. 윗옷은 위에 입는 옷을 말하고 반대말은 사이시옷이 없는 아래 옷입니다. 반면에 웃옷은 맨 겉에 입는 옷인데요. 예를 들어 날씨가 추워서 웃옷을 걸쳐 입었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1: "토론 좋아하세요?"
2: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3: "재미없다는 편견도 맞는데..."
1: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4: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하면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1: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5: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1: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6: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7: KBS 58분 날씨. 이번 주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더위가 점점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때문에 서울과 경기 일부, 전주와 광주, 전남 일부 지역에는 폭염특보 중 가장 높은 단계인 초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이 서울과 파주, 광주와 남원, 여수 등은 38도, 전주는 39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동쪽 지역은 동풍이 불어오면서 지난주보다는 폭염의 기세가 조금 누그러졌지만 그래도 현재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낮 기온이 대구 36도, 양산 35도, 부산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낮 기온이 31도 안팎에 머물 전망이어서 폭염특보가 해제됐습니다. 강릉 31도, 포항 32도 등이 예상되고요. 동해안에는 곳에 따라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동풍이 높은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기온이 상승하는 편현상으로 인해 이번 주 태백산맥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점점 더 심해지겠고요. 오늘 전국에 구름 많이 끼겠고 일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5.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8: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1: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수도권에 극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오전 11시부터 서울 전역에 첫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또 경기와 전남, 광주, 전북 일부 지역에도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계속된 폭염으로 올해 들어서만 16명이 숨지고 2천 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제 하루에만 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8%를 기록하며 석 달 만에 다시 2%대로 내려왔습니다. 석유로와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둔화한 영향입니다. 대형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6년 넘게 가격 등을 담합해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담합한 거래액의 규모가 1조 2천억 원에 이르고 돼지고기 대형마트 판매 가격이 20% 넘게 오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하는 국방부가 오는 26일 공청회를 엽니다. 국방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검토해 오늘 10월쯤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 계획을 수립 발표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네. 좀 이따 말씀해 주세요. 서정 변호사님.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을 두고 정치권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구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50%를 넘겼는데요. 배경은 무엇인지 여의도 해장국 코너에서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윤 부장의 복덕방 코너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의 핵심 내용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3: 오늘 정치 뉴스에 속 뒤집힌 분들 다 오세요. 맑은 국물로 풀어드립니다. 여의도 해장국.
2: 매일매일 쏟아지는 정치 뉴스로 속이 답답한 분들 위해 준비했습니다. 정치로 체한 속 팩트로 풀어드리는 여의도 해장국. 노영희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서정욱 변호사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2: 어제 이제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뭐 집 몇 채 가졌는지보다 얼마나 비싼 집인지 또 실제 거주하는지 등을 따져서 세금을 매기로 했는데요.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5: 일단 이제 이건 부동산 정책 아니고 세금 정책이죠. 세금 정책인데 기본적으로 개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입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 개념. 집값도 비싸냐 싸냐의 문제로 기준을 잡겠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1가구 1주택자들 아니면 다주택자 중에 신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좀 줬잖아요. 그거를. 네. 그거를 일단 가격에 따라서 동일한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기준을 적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세 정의에는 맞는 얘기죠, 사실은. 뭐 왜 비싼 집을 있는데 세금을 많이 나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럼 왜 돈 많이 버는데 세금 많이 내라고 그래? 월급 많이 받는 사람 세금 많이 내잖아요. 지역보험, 뭐 건강보험도 더 많이 내고. 네. 그 기준에 맞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강남에 비싼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한 채만 갖고 있는데 이제 가격이 올라간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좀 불만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그 뭐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혜택, 그런 세금을 매기는 거니까 기본적인 그 기준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그 집값에 따른 세금을 매기는 기본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네. 그렇게 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갑자기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조세 정의에는 그게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2: 서종욱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6: 저는 이제 이거 세금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편다는 자체가 저는 발상이 잘못됐다 봐요. 예를 들어 고가주택에 세금을 더 올린 데서 부동산 문제 해결됩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 평균적인 중산층들이 누구나 집을 쉽게 살 수 있고 그렇잖아요. 자유롭게 거래가 활성화되고 이런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돼요. 솔직히 강남 서초에 뭐 부자들이 몇채 여기에 초점 맞출 게 아니라 말이다. 그렇잖아요. 네. 저는 이게 타겟이 잘못됐고 그렇다면 공급을 얼마나 많이 중산층들이 살 수 있도록 확대하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건 없어요. 아니 고가주택에 세금 더 때린다 해서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모든 국민한테 부동산 문제 해결되느냐 말이에요. 전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이게 거주하는 걸 마치 범죄시하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거주 안 했잖아요. 왜 우리가 직장 때문에 못할 수도 있고 네. 또 이게 유학 외국에 잠깐 뭐 일 갈 수도 있고 또 진짜 어려운 사람은 내가 연결해서 집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돈이 부족해서 전세 끼고 나는 월세 살면서 집 하나 살 수도 있잖아요.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한 채 산 게? 저는 이게 거주하는 걸 전부 투기꾼처럼 악마에서 세금 폭탄을 때리겠다. 거주 못하게 된 사연들도 다 다양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너무 규제 위주로 공급 대책도 없는 정말로 이게 잘못된 대책이라 봅니다.
2: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비싼 집에 세금을 매기는 건 또 징벌적 과세가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노영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4: 저도 지금 사실은 뭐 서정욱 변호사 말하고 최진봉 교수님 말씀을 사실은 반반 정도 다 저는 수용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 그 집을 한 채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이 현재 부동산의 문제가 뭐냐면 전월세가 지금 잘 안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내가 이 집 하나밖에 없고 대한민국은 부동산 자산이 사실 되게 많이 차지를 하잖아요. 내가 이 부동산밖에 없고 결론적으로는 별다른 특별한 수익이 없는데 내가 그냥 그 집에 산다는 것만 가지고 예를 들면은 너 세금 많이 내야 돼 이러면서 이제 괴롭혀요. 말하자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럼 나 이 집에서 더 이상 못 살지. 왜냐하면은 뭐 세금은 계속 내야 되고 수입은 별로 없고 네. 내가 그 집을 비싸게 뭐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닌데. 그럼 이제 사람들은 네가 비싸게 안 만들어 놔도 어쨌든 집을 비싸게 만들어준 게 정부니까 그럼 정부에 세금 내는 게 마치 그 이득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그럼 좋다 이거죠. 한번 해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럼 그 사람이 거기서 못 살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집을 팔고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집을 파는 건 쉬우냐. 지금 다 토지거래 허가제를 묶여가지고 못 팔아요. 지금.
2: 대출이 안 나오죠.
4: 대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대통령도 실질적으로 본인도 그렇게 못해가지고 지금 그 근저당까지 설정을 해준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나마 대통령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청와대가 있으니까 당장 그 집에서 돈을 다 받아야지 나가서 딴 데 가는 게 아니니까 일단 그렇게라도 해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아니 대출은 대출대로 막아놓고 살지는 못하게 하고 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집이 비싸다는 이유로 이 사람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럼 도대체가 내가 뭘 잘못했지? 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뭐 잘못했어요 도대체가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됐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그러면 전월세가 늘어나느냐. 이 본인이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세금을 계속 물겠다고 하면 전월세가 늘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그 집에 살아야 되니까. 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집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나는 도대체 가만히 있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몇십 년을 이 집을 그냥 하나 가지고 가만히 있었었는데 정부 들어올 때마다 계속해서 나를 욕하고 나를 나쁜 사람 만들고 나를 때리고 나를 세금을 뭐하고 이랬다 저랬다 난리를 치는 거예요. 과연 이게 타당하고 좀 받아들이겠느냐. 게다가 대통령이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세금 가지고 집값 잡는다는 것만큼 웃긴 게 없다. 나 그런 거 안 하겠다. 처음에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1년밖에 안 되는데 계속 그 세금 가지고 하겠다고 결국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말 신뢰성이 없는 거고 정책도 도대체 어떻게 가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자꾸 이 집 하나 있는 사람 옛날에는 집 하나만 가지면 괜찮다고 하다가 집 하나 있는 것도 안 된다고 하다가 실거주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다가 그럼 그거는 전월세 대책이든 뭐든지 이걸 마련하는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좀 봐요.
5: 기본적으로 이제 서정욱 변호사 말에 뭐 노영희 변호사 말에도 100% 동의한 건 아니지만 서정욱 변호사 말에 이제 반론을 좀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급 대책은 이제 지난번에 9월 7일 날도 97 공급 대책이 있었고 앞으로 나올 거여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어제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물론 이제 이게 부동산과 연계돼 있으니까 부동산 정책으로 볼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금 정책으로 얘기를 해 부동산 정책은 추가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뭘 안 하고서 이걸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1년 유예를 뒀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 문제나 다른 문제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해서 한 채만 갖고 있는 분들은 1년 동안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드렸으니까 그분들은 나름대로 해결할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대포로 그냥 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놓고 나서 한 거고 정부가 그래서 어제도 이제 부동산과 연계 물론 많은 분들이 부동산 연계를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그걸 우려해서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세제 개편이라고 얘기한 거니까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면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네. 참 이 부동산은 각자의 처한 상황이 또 각기 다르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간만에 세 분의 의견이 그렇게 날 서진 않은 것 같아요.
6: 그런데 저는 한마디만 딱 하면 제가 방송 지금 11년째 하거든요.
2: 네.
6: 근데 보수 정권 때는 이게 방송에서 부동산 이슈를 다룬 적이 없어요. 박근혜, 윤석열 때는 부동산을 다룬 적이 없어.
2: 네.
6: 근데 문재인 대통령 때하고 왜 이재명 대통령 때 매일 방송 주제 이게 방송 주제가 돼야 됩니까 부동산이? 왜 이렇게 진보 정권이 되면 이게 부동산이 계속 문제가 돼가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고 다루는 이게 좀 납득이 안 돼요. 시장이 맡겨두면 되잖아요. 우리 뭐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때나 윤석열 때 부동산 가지고 싸운 적 없잖아요. 문재인 때 28번가 9번가 대책 놓고 지금 대책이 몇 번이냐고. 좀 정부라는 건 있는 듯 없는 듯 안 보이는 게 제일 좋은 정부입니다. 정부가 자주 보이면 안 돼 대통령 얼굴이. 이게 뭐냐고 날마다 부동산이 난리 난리.
5: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6: 시장이 예를 들어서 맡겨두자 이거죠.
5: 그러니까 시장이 맡기는 기본적 원칙이지만 시장이 맡겨놨을 때 그러면 부동산이 정말로 공정하다는 표현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냐는 거예요. 갭 투자를 하고 또 예를 들면 많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 혜택을 계속 주면서 놔두면 그 사람들은 돈을 벌겠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정말로 젊은 층이나 청년층들이 집을 구하는 문제 이런 문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정권에 그냥 놔두는 거는 그냥 놔둬도 괜찮죠. 이재명 정부라고 뭐 건드리고 싶겠어요. 놔두면 되지 그냥. 근데 그게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공급은 늘어나는데 왜 집을 갖는 건 어려운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은 또 안 돼요. 공급은 계속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부가 계속하고 어떤 정부는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집은 부족한 상태. 그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는 그냥 방치가 되는 거예요. 시장에 놔두면. 근데 그게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겠죠.
2: 네. 자, 이 이야기는 또 잠시 후에 또 김인만 소장과 함께 세제 개편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이제 국무회의를 하면서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5: 아니 뭐 이거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기 좀 어렵죠. 왜냐하면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 대통령이 이미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보안수사권 제한적으로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니까 최종적으로 정부 입장은 국회가 알아서 해라. 민주당이 알아서 하라고 이미 얘기를 한 상태예요. 그런데 네. 잊어서 거부권 행사하는 건 이건 좀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만약 거부권 행사해 보세요. 당정 간의 갈등이 있다고 얼마나 또 많은 논란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논란들이 일어나는 것을 별로 원치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은 명확하게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 민주당이 입법기구로서 한 행동에 대해서 그걸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제 정성호 장관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빠른 시간 안에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2: 네.
5: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본다고 하면 일단 시행을 하되 시행됐을 때에 대책 마련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수사기관들이나 이런 기관들이 뭐 겉으로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차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절대로 네.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도 아니고요. 서정욱 변호사 맨날 취재했다고 얘기하던 저는 그런 거 없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네. 그렇게 준비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또

0: 만약에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김민석 체제가 들어서게 되면 조금 더 논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1: 네. 정청래 체제에서는 논의가 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0: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우려가 됩니다. 사실은.
1: 마치 네,
0: 그런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이 되긴 하네요.
1: 김민석 후보를 미는 듯한 발언이라서 아니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0: 네, 그러니까. 그런데 보안수사권 문제만 놓고 오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려요. 분명히. 왜냐하면 보안수사권 문제만 놓고 오면 김민석 체제가 들어서면 분명히 논의가 할 거고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 체제가 다시 들어온다면 제가 볼 때는 논의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정청래 전 대표는 뭐 강경하게 전면 폐지를 주지했으니까요.
2: 그런데 이 문제는요. 네.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전 났나 봐요. 아. 옛날에 2023년에 헌재로 갔는데 그때는 검찰 수사권을 6대 범죄로 줄였거든요. 그래서 권한쟁이 심판을 했는데 네. 5대 4로 각하됐어요. 그때도 4명은 위헌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검찰이 6대 범죄는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헌법의 영장 청구에 반하지 않는다. 이런 판례인데 이번에는요. 우리 헌법 12조 3항에 보면 검사가 수사의 주체로 영장 청구는 있어요.
1: 네.
2: 그런데 이번 법에는 검사는 독자적인 영장 청구는 없어요. 아무 수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경찰이 영장 청구하면 경과 경유하는 그거지. 검사 자체가 독자적으로 영장 청구는 없어요.
1: 그렇죠.
2: 이거는 이게 헌법에 반한다고 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게 법조계 일반론입니다. 아마 이게 이번에 검찰의 정성호 대검이나 법무부는 안 할 거예요. 그러나 개별로 검사들이 아마 헌법재판소에다가 권한쟁의 심판이든 아니면 헌법소원도 가능할 거예요.
1: 네.
2: 우리 피해자나. 그러면 이게 저는 헌재에서 진보 진영 재판관이 많아도 민변에서도 반대하고 있거든요.
1: 네.
2: 민변에서도. 아마 헌재에서 아마 위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봐요. 전면 박탈하면.
1: 노영희 변호사님은 이제 국무회의 통과했거든요. 원안대로 심의 의결이 돼서. 앞으로 스텝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3: 뭐 대통령은 이제 할 만큼 했다고 저는 봐요. 그 정성호 장관도 할 만큼 이거 좀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 이게 뭐 전면 폐지 이런 것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융통성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구멍을 좀 만들어 좀 달라 이런 얘기 했는데 결국은 그게 안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또 대통령이 그때 그러면 그냥 당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당 입법권 존중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결국 이 법안이 온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 거부권 행사한다. 그거는 사실 논리적으로 모순이죠. 말이 안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법조인들이 우려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서
1: 예.
3: 현실적으로 분명히 이 제도가 정착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실제 제도가 정말로 완벽하다 하더라도 또 운영상에 분명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혼란이 많이 겪어지게 될 것이고 그 상황을 이제 얼마나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실제 그거는 2028년도 되면 아주 정점을 잃을 것이고 그때가 바로 이제 총선 타임이기 때문에
1: 그렇죠.
3: 사실은 이제 그게 민주당에 안 좋은 시그널로 갈 수가 있는 거였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 좀 조심해서 좀 한번 좀 숙의해보자라는 했는데 결국 정청래 지도부 하에서 그거 아닙니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밀어붙인 거였거든요.
1: 네.
3: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 법안을 밀어붙이신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책임진다고 해봤자 결국 무슨 책임지겠습니까? 욕먹는 것밖에 사실 더 없죠. 그리고 법을 바꾸는 것밖에 없는 건데 실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입법을 많은 사람들이 뭔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면 그 입법에 뭔가 있을 수 있으니 좀 조심해서 하자라는 정도는 좀 전향적으로 태도를 보였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는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정치적 책임밖에 못 지겠죠. 근데 뭐 김영민 의원 같은 경우도 내가 책임집니다 하지만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거 없어요. 이렇게 해서 만약 시스템이 망가지면 결국 국민들만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1: 그러게요.
3: 예, 그거는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그래봤자 결국 배지 떨어지는 거 말고는 사실 없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이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 놓는다 그거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아요. 물론 좋은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는 거는 78년 만에 검찰개혁을 이렇게 이뤄냈다는 거. 정말 저항이 많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거는 검찰이 뼈아프게 반성을 해야 되겠죠.
1: 네. 네.
3: 근데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실제 그러면 운용될 수 있을 만한 좋은 제도가 정착됐어야 되는 건데 이제 그 부분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좀 걱정스럽다.
1: 네.
3: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다. 일단 운영해보면서 정리를 할 수밖에 없겠다.
1: 그러니까 뭐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려가 큰 만큼 또 국민의힘에서 반발도
3: 그쵸?
1: 셉니다.
3: 네.
1: 보안 수사권 폐지는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이다. 뭐 이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최 교수님.
0: 이게 무슨 이재명 대통령 탄핵이 왜 언급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반대한 거 다 알잖아요. 모든 책임. 아니 민주당을 그러면 저 정확히 얘기하면 정청래 전 대표를 비판을 하든지 이래야지 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하게 몇 번에 걸쳐서 본인 의사를 전달을 했고 지금도 저는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바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1: 네.
0: 그 이재명 대통령을 왜 공격하는지가 이해가 안 되고요.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가 문제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민주당이 책임져야죠.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저는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통과돼서 본회의까지 통과된 거를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 행사하는 건 그건 더 말이 안 되는 현상이 돼버리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라. 보안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던 분들 이름을 명확하게 거명하면서 얘기를 하세요. 서정욱 변호사. 뭐 대통령을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말고 그분들의 문제를 제기하지 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을 하냐고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1: 아니 근데 저는 교수님한테 한번 더 되묻고 싶은 거는 이게 어떤 미진한 점이 있다고 예측이 된다면은
0: 네.
1: 조금 더 아까 뭐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수기의 과정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이 법안을 통과시킬 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죠.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에 대한 또 문제 제기도 있는 거 아니에요.
0: 그래서 대통령이 수기를 하자고 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전당대회 전에 빨리 끝내는 것도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좀 더 수기해 보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해 보자. 물론 보안수사권이 무슨 철책은 아니에요. 그 보안수사권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만약에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그건 논의해 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뭐 잘 아시잖아요. 정청용 대표 체제에서 닥치고 폐지 뭐 이런 식으로 글 올리면서 뭐 이걸 안 하면 반개혁이 돼버리고 이건 안 하면 마치 민주당에서 반개혁 세력으로 몰아가는 이런 프레임이 형성이 됐단 말이죠. 또 일부 유튜버들도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그러면 막 그걸 찍어 누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그게 또 좋겠습니까? 갈등의 요소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입법권은 어쨌든 국회가 갖고 있는 건데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대통령이 그걸 막 계속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의사는 낼 수 있지만 국회가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입법을 하겠다고 하는데 대통령 여기서 계속 개입해보세요. 그러면 서정욱 변호사 같은 사람들은 또 당무 개입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공격 안 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입장은 정리해 전달하고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민주당이 이걸 잘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한 부분은 민주당이 결정한 문제니까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1: 네. 서 변호사님은 국민의힘 의견처럼 정권 폐지로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2: 아, 물론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주장인데요.
1: 네.
2: 지금 제가 볼 때는 게 그 위험한 게 여론조사 정책을 보면요. 웬만한 거는 게 50이 넘게 반대하는 게 많지는 않거든요.
1: 네.
2: 그런데 제가 보니까 부동산 세금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50 넘어요. 부동산. 그다음에 레버리지 정권 그 단일 종목 ETF 도입한 게 잘못됐다는 게 50 넘어요. 그러게 보안수사권 폐지가 50 넘어요. 이렇게 전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을 하면요. 이게 가랑비 오쩌듯이 야금야금 이런 정책이 쌓이면 지지율이
1: 간다.
2: 폭락하면서 결국에 지지율이 떨어지면요. 정권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나라는요. 범죄자가 많겠습니까? 피해자가 많겠습니까? 이게 보안수사권이 없으면 범죄자는 좋아요. 수사하는 데 하나 주니까. 그런데 피해자는 나빠요. 왜? 두 군데 다 봐주는 게 좋잖아요. 그럼 뭐 피해자가 많냐? 범죄자가 많냐? 범죄자를 보호하는 게 우세이냐? 요즘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보호 이념이 중요하거든요. 이것만 보면 이게 딱 답이 나오는데 저는 이걸 왜 밀어붙이는지 이게 노무현의 숙제가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뭐 유언으로 야 검찰 수사권을 다 없애라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는 견제와 균형이고 곽상은 의원 발언 보세요. 오히려 경찰이 종결권 하려는 걸 노무현 대통령은 막았다잖아요. 견제 균형하라고.
1: 네.
2: 그러니까 정말 노무현 숙제였다고 김용민이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다가 지옥 가라.
1: 네.
2: 이런 이야기 듣고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그, 저, 대통령, 부정평가 얘기가 나와서 말이죠.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50%를 넘었습니다. 이게 취임 후 최저치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이유가 뭘까요?
0: 아까 뭐 얘기했던 거 거의 일맥상통한데요. 주식 ETF, 그러니까 단일종목 ETF 레버리지 상품 때문에 주식시장에 상당히 혼란이 많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많은데 다행히 이제 오늘부터 어제부터인가 약간 이제 시장이 조정이 됐어요. 그 이제 대책을 내놓은 상태에서 많이 줄었더라고요. 금액이. 그래서 안정적으로 갈 거라고 저는 보지만 그 문제가 이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쳤을 거고 보안수사권 문제도 저는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1: 네.
0: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니 너무 한쪽으로 권력이 몰리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도 같은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1: 네.
0: 견제하고 이걸 뭔가 좀 제대로 하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안 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조정식 의장이 그냥 그 뭐야 연임 얘기를 해가지고 괜히 개헌 논란 그것도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저는 좀 황당한 게 물론 뭐 국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지만 대통령과 관계없이 그냥 옆에서 나온 얘기 때문에 대통령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시고 이러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순방 다니고 서정 변호사도 끄덕끄덕 하잖아요. 그러신데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제발 옆에서 좀 대통령의 뜻과 맞지 않는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 끄덕끄덕이 아니라 그럼 뭐예요? 아이다 아이다 턱을 드신 것 같은데. 아니, 노 변호사님 네. 몇 주째 주식시장 안 좋아서 표정이 좀 안 좋으셨잖아요.
3: 아, 저는 원래 안 하다가 이렇게 또 이상한데 고점에 들어가가지고 물려가지고 지금 네. 지금 누적 손해가 3천만 원이 났어요.
1: 그거는 뭐 이제 노 변호사의 개인 사정이고 네. 우리 대통령 지지율 부정 평가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예 네, 왜 그렇다고
3: 뭐 대통령 사실 어쩔 수가 없. 일단 그 전에 한 가지 제가 윤인구의 이 세상에 묻은 네. 정보 네. 네. 여기 나온 지 사실 몇 달 됐거든요. 저는 이제 물론 중간에 간헐적으로 나왔지만 네. 근데 그때 초창기 윤인구 아나운서의 모습하고 지금 많이 다른 거 아니죠?
0: 그래요?
3: 그때는 되게 수동적으로 이 시사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정치 얘기도 잘 안 하고 그랬는데 지금 엄청나게 종합하게 네. 역시 똑똑한 사람은 다르고
1: 아니에요. 저는 지금 굉장히 세 분에 또 위축돼가지고 네. 조심조심 하고 있어요.
3: 아, 게다가 너무 재밌게 아주 진행 잘해줘서 고맙고요. 우리 네. 이제 이 저기 동전만 늘어나면 되겠다. 그다음에 좀 전에 네. 질문하신 거는 네. 저는 대통령이 청하고 이게 좀 서로 이게 안 맞아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1: 어디하고 안 맞아서요?
3: 청하고 저기 당하고 안 맞아서. 아. 그러니까 당정청이 원래 이제 한 몸이 돼서 초창기에는 열심히 가줘야지 정책도 사람들이 많이 좀 특히 초창기 때는 좀 사람들이 싫어하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정책을 펼칠 때는 여당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하고 힘을 맞춰가지고 야당도 좀 설득해주고 국민들한테도 좀 이해를 구하고 이래가지고 대통령의 부담을 좀 덜어주면서 그 정책을 좀 이렇게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우리 정책 이렇게 힘들었지만 이렇게 잘했으니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세요. 이렇게 가는 게 원래 맞는 건데 지금 사실은 우리 정청래 대표 하에서는 그런 게 거의 안 보여서 계속해서 대통령하고 이제 뭔가 안 맞는 듯한 모습 하나 보였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지방선거 결과로 연결돼가지고 결국은 내부 분열이 지금 심하게 됐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나가서 뭔가 좀 성과를 하면 할 때마다 그 성과를 가려버리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고 한국에서 저기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었고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다가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진보를 지지한 사람들이 지금 유시민 작가가 발언한 이후로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되게 이제 공공연하게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공격하고 완전히 질이 달라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 되게 취약하게 되고 네. 이 정권 자체가 그리고 되게 내부적으로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바깥에서 바라보는 제3자나 중도에 있는 분들이 되게 싫어하게 되거든요. 좀 네. 질리게 되고. 예.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벌써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잘못이었다고 보는데 그게 만약에 이번 전당대회 때 8월 17일 날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잘 우상향으로 잘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해서 하향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네. 뭐 내부적인 민주당 내의 내부적인 분란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또 전당대회 양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1차 순회 경선에서는 김민석 후보 충청에서 앞섰고 부울경에선 정청래 후보가 승리했는데 뭐 정청래 후보가 1% 격차로 앞서고 있긴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0: 그거는 이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1: 김민석 후보처럼
0: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3: 자,
0: 잘 보세요. 왜냐하면 충청은 정청래 후보의 고향이에요. 네. 고향이 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김민석 후보 측에서 어떻게 예상했냐면 약간 7% 차이로 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네. 충청에서 이겼단 말이죠. 네. 약간 물론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그래서 상당히 고무가 된 상태였고 부울경도 지금까지 이게 분석해 보면 정책 후보에게 유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한 5% 이상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네. 0.99 그러니까 거의 1%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 측에서 별로 그렇게 우려를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후보 측에서는 웃지 못하는 이유가 승리하고도 합쳐 거기서 상당히 많이 버려놔야 다른 데서 줄여들 때 본인이 우세를 계속 점화해 갈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뭐 수도권이나 인천 수도권은 잘 모르겠고요. 인천이나 아니면 호남 같은 경우는 김민석 후보 쪽이 더 우세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1% 그리고 이 두 지역은 그 당원수가 수도권이나 호남보다 적잖아요. 그러니까 표수로 보면 언제든지 조금만 차이가 나도 뒤집어질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 측에서는 이런 이거 뭐 0.99로 지금 지고 있지. 있지만 이게 정말로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느끼는 건 아닌 것 같고 선방했다. 그리고 다음에 호남하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인천과 서울에서 이기면 된다. 경기하고 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1: 네. 권리당원이 제일 많은 데가 이제 호남 지역이잖아요. 예. 15일에 경선 펼쳐지는데 서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2: 근데 그 예상하세요? 원래요. 한두 달 전으로 가보면 정청래가 출마도 못할 수도 있다.
1: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2: 그 아예 러닝메이트 최고에 못 구할 수도 있다. 아. 원래대로면 김민석이가 압승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재명, 송영길, 김민석 다 모여 있고 압도적이잖아.

0: 그런데 충청도와 경상도에서 졌다는 자체가 이미 이게 이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예상할 때는 조직만 보면 호남이든 김민석 유리하죠.
1: 네.
0: 그러나 그게 울산 부울경이나 충청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바람이 있을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이번 싸움은요. 죽은 노무현하고 살아있는 이재명 싸움이에요. 노무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김민석 용서를 못해요. 그 버리고 정몽준의 품으로 간 한 번 배신자는 또다시 배신하는 이런 배신자 프레임이 걸려있단 말이에요.
2: 팀 정청래.
0: 그래서 저는요. 말이. 결론적으로 2002년에 광주에 노무현의 바람이 재연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1: 네.
0: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광주에서 제2의 노무현 돌풍. 이게 정청래가 지금 정청래 노무현 대통령 계속 하고 있고 노사모 부득에. 그러니까 저는 광주 경선이 예측 불허고요. 여기서 한번 승부 결정될 거예요. 여기서 정청래가 이겨버렸다.
1: 네.
0: 저는 48로 봐요. 왜? 금액의 선호투표 송영길의 이순희 표가 7-3으로 쪼개진다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정청래가 48만 얻으면
1: 네.
0: 30%는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50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2: 서정표 회사의 말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게 저하고 지난 금요일 날 어떤 방송에서 예측을 했어요.
1: 예.
2: 저는 그때 정청래 후보가 0.5에서 1% 차이로 이길 것이다 라고 말했고 예. 김민석 후보보다. 우리 서정표 회사님은 네. 53%로 정청래가 이길 거라고 그랬어요.
1: 그러니까 뭐 최종, 거예요. 최종에서?
2: 아.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이 충청과 부울경 요 두 개 합쳐가지고.
1: 네. 네.
2: 아. 그랬을 때 왜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아 어떤 기자가 말해줬다 이거였어요.
3: 이것도 누가 말해줬
2: 아니 지금 현실적으로는 아마 본인의 바람을 집어넣은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 광주나 호남 쪽에서는 사실은 지금 김민석 바람이 좀 더 세게 불고 있어서 그리고 나중에 선호투표까지 하면 당연히 뭐 김민석 후보가 유리한데 네. 저는 선호투표 안 가더라도 정청래 대 김민석만 딱 놓고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50%는 안 넘는다 하더라도 김민석 후보가 이길 거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1: 네. 자 국민의힘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제 당 윤리위가 새 체제로 첫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 징계의 속도를 낼 전망인데 내부에서는 또 그 윤민우 위원장 사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서 변호사님.
0: 아 이게 윤리만 생각하면 한숨밖에 안 나요. 이분들이 다 한동훈 징계할 때는 만장일치로 한 사람들이에요.
2: 맞아.
0: 친한계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이게 장동혁 끌어내리고 이제 정동이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1: 네.
0: 여기 관련해서 의견 대립하면서 지금 감정싸움 가가지고 이제 뭐 비밀 유지 의무를 어긴니 뭐니 하면서 지금 부위원장하고 위원 한 명이 계속 지금 공개하고 있거든요.
1: 네.
0: 아, 이러면 이게 지금 7인 체제인데요. 이렇게 두 명이 하면 정당성이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징계하면 법원에서도 가처분 인용해 준다고요. 정말 이게 걱정이에요, 저는. 윤리, 이게 다 교체할 수도 없고 전면 네. 참 이렇게 뼈 아픈 부분입니다 이거.
1: 노 변호사님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2: 재밌게 잘 보고 있는데 저기는 네. 아마 제대로 징계 못하고 내년 2월까지 좀 흐지부지 하다가 2월 달에 이제 다시 비대위 체제로 들어가가지고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한 해 만에 하면서 이제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태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오늘 세 분과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자번호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휴대전화를 열어 참여해 주세요. Why do stars fall down from the sky? 월급만으로는 부족한 당신에게 윤 부장의 복덕방.
5: 어서 오세요.
1: 월급은 꼬박꼬박 받지만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없습니다. 윤 부장의 복덕방. 여기서 부동산 시장 한 방에 싹 정리하고 우리 같이 집 걱정 끝내보시죠. 부동산 1타 강사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과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6: 안녕하세요.
1: 제가 늘 코너 시작하면서 우리 같이 집 걱정 끝내보시자고 말씀은 드리나 참 이 집 걱정이라는 거는 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우리 세 분 그 시사 패널들하고 얘기 나눴습니다만 네. 다 또 약간 의견이 비슷하면서도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다르.
6: 그래서 결론이 뭐였어요?
1: 예? 네?
6: 결론이 뭐였어요?
1: 결론은 참 쉽지 않다. 부동산 문제는. 어제 이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3: 네,
1: 발표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소장님?
3: 뭐 저는 예상했던 대로 이제 워낙 정부가 스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그 스포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는 것 같고요. 네. 예상한 대로 나왔다. 그런데 이제 뭐 발표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효과가 어떤 부정의 효과보다 긍정의 효과가 더 클 것인가. 그리고 그러니까요. 많은 납세자들 또 물론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납세자들이 얼마나 공감을 하고 납득을 해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조세저항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저는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뭐 공정과세 합리화라는 네. 용어가 나오는데 저는 공정과세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용어 우리가 세수가 필요했다.
1: 네.
3: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주택시장이 안정이 된다. 아니면 이 돈을 우리가 이런 용도로 예를 들자면 GTX 조기 개통에도 사용하고 3기 신도시 분양가를 내리는데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세금을 내도 아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내 자녀 세대를 위해서 아 그래 좋은 데를 쓰는구나라고 납득은 좀 할 텐데 지금은 그냥 공정과세 합리화 정상화 이런 표현은 저는 입장에 따라서 우리 네. 앞에 세 분의 이제 정치 패널들 나왔는데 서로 의견 다르듯이 정상화도 아마 저는 의견이 국민들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1: 정부 입장에서는 무슨 정책을 낼 때 부정효과를 기대하고 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번 세제 개편안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효과가 더
3: 크다고 하니까 한 거죠.
1: 크다고 기대를 네. 하고 냈을 텐데 하나하나 좀 말씀 나누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3: 네.
1: 먼저 보유세 개편부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가장 큰 변화는 뭔가요?
3: 종합부동산세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내는 이제 보유세 개념입니다. 보유세는 네. 재산세가 있고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재산세는 부동산을 가지면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지방에 1억짜리 뭐 주택을 가져도 뭐 몇천 원에서 몇만 원씩은 냅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우리가 부유세라고 해서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정했냐면

0: 정부의 이거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겠네요. 정부의 기조, 철학, 증세의 철학은 뭐냐면 초고가 주택. 다주택은 당연히 때렸고 네. 초고가 주택은 때리겠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아마 시가 한 40억 정도를 초고가로 잡은 것 같아요. 부담이 늘어난다. 그리고 이번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비거주 1주택. 네. 기존에는 1주택은 그냥 다 보호 대상이었거든요. 예. 이제는 거주와 비거주를 나눠서 구분을 한다는 게 이제 큰 철학이고 여기서 출발하게 되면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12억까지 공제가 됐는데요. 너 거주해? 거주하지 않아? 너 거주해? 그러면 14억까지 공제를 올려줄게. 혜택을 보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12억일 때가 한 17억 정도 되니까 네. 14억으로 올리면 한 20억 정도 돼요. 네. 20억 아래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살고 있어 집주인이. 그거는 아 니들은 진짜 실소유자구나. 니들은 우리가 과세 안 할 거라고 해서 종부세에서 빠집니다. 네. 그런데 하나를 가지는데 안 냅니다.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은 뭐 세율이다 공정시장 가입비율이다 아예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냥 뭐 신경 끄고 그냥 맛있는 거 사 드시면 돼요. 그런데 집 하나 가졌는데 내 친구는 거주를 하고 나는 전세를 줬어요. 이제 희비가 엇갈립니다. 전세를 주신 분들은 너 기존에 12억까지 공제받았지? 이제 안 돼. 이제 9억까지 내릴 거야. 거주하면 14억 거주 안 하면 9억 같은 1주택이어도 이게 네. 공시가격 5억이니까 시가로 따지면 한 8, 9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1: 그렇겠네요.
0: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면 거주 안 하는 집 비거주 1주택자는 세금 부담이 공제금액이 줄어드는 것만큼 세금 부담이 늘어나니까 훨씬 그렇겠죠. 더 늘어나고요.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들. 니들은 기존에 9억까지 공제해줬지 이제는 9억까지 안 해줄 거야. 어떻게? 4억까지는 기본적으로 빼주고요. 이제 5억이 남았는데 기존에는 4 플러스 5, 9억인데 5억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집 금액 다 합쳐봐. 그중에 너 거주하는 집이 얼마야? 거주하는 집 비중.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집을 10억, 10억, 10억, 30억이잖아요. 네. 30분의 거주하는 집이 10억이면 30분의 10, 3분의 1. 5억의 3분의 1만큼만 공제해 줄게. 다주택자는 어떤 식으로든 줄어들죠. 혜택이. 그러니까 혜택을 보는 사람은 거주하는 1주택자만 혜택을 보고요. 그러네요. 나머지 분들은 모두 다 증세의 대상이 됩니다.
1: 네. 그 종부세 세율은 어떻게 얼마나 올라갑니까?
0: 세율도 좀 이제 연도별로 이제 이번 정책의 또 특징이 뭐냐면 뭐라 그럴까요? 약간
1: 유예 기간을 준다.
0: 유예 기간을 줘서 출구를 좀 만들어주는 한마디로 이제 그런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 공급이 부족하니까 매물을 좀 나올 수 있게. 아 니들 힘들지? 예 힘들어요. 나 보유세 내기 힘들어. 알았어 알았어. 팔 수 있는 기회를 줄게. 2027년에 팔면 우리가 안 때릴게. 2028년 2029년 넘어가면 니들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2027년이 마지막 기회야. 출구를 만들어주는데 네. 세율도 2027년은 큰 변화는 없는데요. 지금은 1주택, 2주택까지는 0.5에서 2.7% 구간별로 3주택은 0.5에서 5%

0: 조정해 주고요. 문제는 2028년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왜 10억짜리 세 채 가진 사람보다 30억짜리 한 채 가진 사람이 왜 세금을 적게 내니? 합쳐야지. 그래서 이제 합치는데 이제 1주택, 2주택, 3주택은 세율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개로 통일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하는 건 저도 적극 찬성이었거든요. 네. 왜 자꾸 주택 수로 하니? 그냥 금액으로 해야지. 이것까지는 좋았는데 세율을 3주택 중과세 세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2028년부터는. 그러면 1주택이든 2주택이든 간에 가격에 따라서 세금 부담이 한 2배 정도. 한 30억 넘어가게 되면 한 1.5배, 40억 넘어가게 되면 2배 정도 세율은 올라가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결국에 세금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이제 초고가 1주택자 또 실제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의 부담은 늘어난다는 말씀이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 똘똘한 한 채가 유리하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 개편으로 이런 투자 전략도 좀 달라지는 겁니까?
0: 아, 달라질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생각해 보게 되면 똘똘한 한 채의 유례 히스토리가 좀 길어요. 노무현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그때도 다주택자 규제를 했거든요. 네. 그때 시장이 반응은 뭐냐면 야, 여러 채 가지는 것보다 세금 많이 내니까 한 채만 가져. 그때 한 채가 뭐냐면 버블 세분이라고 아마 기억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지역에 큰 집. 그때는 중대형 평형. 큰 게 똘똘한 한 채였습니다. 그래서 큰 거 한 채만 가져요라고 했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크면 뭐하니 괜히 관리만 어렵고 세금만 더 내. 그냥 똘똘한 채 이제 지역을 옮깁니다. 좋은 지역에 한 채만 가져. 전용 84면 어떻고 전용 59면 어떠니 한강 벨트에 좋은 집 한 채만 가져라는 게 최근의 똘똘한 채였는데 이제는 기준이 한마디로 20억 아래는 종부세 안 내잖아요.
1: 그렇죠.
0: 30억 아래는 시뮬레이션 해보게 되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1: 네.
0: 30억에서 늘어나서 40억 넘어가게 되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세금 많이 내기 싫잖아요. 시장의 수요자들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돈 있는 분들도 가급적이면 좀 아래 구간으로. 굳이 초고가 주택을 내가 굳이 사야 돼? 주식 투자해도 되고 골드 투자해도 되고 꼬마 빌딩을 사도 되는데 굳이 아파트를 비싼 걸 눌러앉아서 세금을 많이 낼 필요가 뭐가 있을까로 네. 트렌드가 바뀌면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덜 똘똘한 한 채? 덜 똘똘한 한 채가 지금
1: 희한한 트렌드가. 말들이 이제 계속 다 나와요.
0: 왜 유리하니까요. 우리 네. 개인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기 때문에 아마 신혼부부들이나 전문직들도 20억 아래로 들어오게 되면 안전하잖아요. 세금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20억 아래 아파트들은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 같아. 고가 아파트도 30억 아래는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거주하는 실수요자들도 가급적이면 30억 아래. 이왕이면 20억 아래 구간에 들어오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으니 이들 구간은 지금도 집값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1: 네.
0: 이제 구분될 것 같습니다. 40억 넘어가는 초고가 주택이 있는 강남 3구 용산구는 저는 동결. 야 이거 사도 돼? 집주인들은 야 이거 어떡하지? 그냥 거래가 멈춰버릴 것 같고요.
1: 네.
0: 30억 아래 구간들은 좀 활발하게 지금도 활발하지만 여전히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이제 보유세 얘기는 해봤고 팔 때 내는 세금인 양도세는 어떻게 개편이 됩니까?
0: 양도세도 이제 패키지입니다. 이제 같이 패키지가 되는데 정부의 기조는 앞서서 제가 이제 사지 말고 바잉이 아니라 리빙 살 곳으로 가겠다라는 게 정부의 철학이고. 가급적이면 매물을 내놓을 수 있게 지금 공급이 안 나오니까 다주택자들 매물은 얼마 전에 양도세 중과세 했고 비거주 1주택자도 좀 팔어라는 신호잖아요. 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는 부담을 주는데 강남 부자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세금이 뭐겠습니까? 종합부동산세도 부담스러운데 더 네. 부담스러운 건 장기보유 특별공제예요. 왜? IMF 외환위기 때 잠실주공 1단지 2단지가 IMF 때는 5천만 원 정도 했거든요.
1: 네.
0: IMF 지나고 1억 정도 했습니다. 그게 지금 한 35억, 36억 정도 하잖아요.
1: 네.
0: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이제 이름이 바뀝니다. 장기 거주 소득 공제. 2029년부터는 이제 거주 10년 거주를 해야 80% 공제를 받는데 10억까지 캡도 씌웁니다.
1: 그 한도도 10억으로 정해놨단 말이죠.
0: 네. 그러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억에 사서 35억, 40억이 되신 분들은 많이 남았는데 나의 전재산이잖아요. 30년을 보유했는데 이 집이 내 자녀의 인생도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 세금 많이 내고 나면 큰일 나잖아. 내 인생에 이제 있는 자산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런 분들은 정부가 2027년은 유예를 해줄게. 2028년에는 6대 2 비중, 2029년에는 8대 0으로 거주로 100% 가고 한도도 10억이기 때문에 2020

0: 67년에 니들 팔아볼래? 그때는 우리가 안 때릴 건데? 라고 하면 이렇게 장기 보유한 고령자들 고가 주택들은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팔아야 되나 안 되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네요.
0: 고가 주택은요. 그러니까 네. 20억 아래 구간은 뭐 10억까지 세액공제 받을 일도 없고 보유세 부담도 없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나 장기 거주 특별공제나 거주하면 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보유하신 고가 주택들은 아마 고민에 빠질 것 같습니다.
1: 3029님께서 그래서 집값을 잡는다는 걸까요? 소장님 그래서 집값이 잡힌다고 생각하십니까?
0: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숙제예요. 이렇게 해서 집값이 잡힐 것 같으면 걱정도 안 하는데 일단 초고가 주택 한마디로 시가 40억 이상 되는 주택은 적어도 내년까지 2027년까지는 급등하는 모습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냥 거래량은 줄어들고 상승률도 주간 상승률이 한 0.1% 마이너스 0.1% 그 사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걱정이 되는 건 이제 그 아래 구간. 지금 또 서울 아파트 우리 상승률을 보게 되면 뭐 성북구, 동대문구 이런 쪽이 상승률이 높잖아요. 노도관, 금관구. 이들 지역들은 안정이 된다? 오히려 반대로. 왜? 수요자들이 이제 밑으로 이동하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35억 살 사람은 30억 아래로. 네. 25억 살 사람은 20억 아래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공급은 제한적인데 결국 집값은 더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죠. 특히 세입자들. 최대 피해자가 세입자잖아요. 자,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죠. 판다, 매매.
1: 실거주한다.
0: 실거주한다, 매매. 두 번째는 보유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증여한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 개의 방법 모두 다 세입자한테 집주인이 거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안한데 좀 나가줄래? 내가 들어와야 돼. 왜요? 아 정부가 10년 거주하래. 세입자는 쫓겨나가게 되고 이제 내가 보유하기로 했어. 아 내가 버텨볼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세입자한테 내가 전세 월세 좀 올려줄래?
1: 그쵸.
0: 세입자는 올려줍니다. 증여하게 되면 또 자식이 받게 되고 총체적으로 본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올려주거나 쫓겨나가거나 이 둘 중에 방법밖에 없는데 최근에 또 입주 물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쫓겨나간 세입자들은 또 집을 사야겠죠. 그러면 또 사자. 근데 20억 아래 구간으로 들어오니까 20억 아래 구간은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네. 자, 6930님께서는 오래 보유하는 것보다 오래 거주해야 혜택을 받는 구조로 바뀌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1주택 실수요자들이 가장 크게 체감할 변화는 무엇인가요?
0: 1주택자들은 이제 거주와 비거주가 구분이 없었는데 이제 거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일단 변화는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0: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 선진국은 이제 거주의 개념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집주인이 거주하는 방법이 있고요. 집에 세입자가 거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두 다 인정을 해줍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대신 네. 비워두면 안 돼요. 우리가 별장은 중과세 대상이거든요. 세율이 높습니다. 왜? 야, 제한된 재화인 집을 네가 별장으로 사용한다고 한 달 동안 비워두고 하루 자는 게 말이 돼? 이거는 국가적인 손실이야라고 해서 중과세를 적용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집주인이 거주하는 것만 인정해주고 세입자가 거주하는 건 이제 인정을 안 해주겠다라고 이제 세제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이제 거주 목적의 집을 의도는 좋으나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또 10년 거주잖아요. 10년 동안 거주하게 그렇죠. 되면 이제 매물 회전이 안 되니까 매물이 훨씬 더 일시적으로 2027년에는 고가주택 매물이 좀 나올 수는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매물 회전이 더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양도세 중과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0: 양도세 중과세도 이제 풀어준다고 해서 저도 이거 웬일이지? 왜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우리가 시끌벅적했잖아요.
1: 그러니까.
0: 근데 그거를 풀어준다고 야 이거 웬일이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아 이것도 유예를 줍니다. 어떻게 유예 주냐면 양도세 중과세 같은 경우도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는 2주택자는 기본 세율 6에서 45%에서 10% 2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가 아니 30%포인트가 더 붙죠. 근데 2027년에는 아 이거 너무 과하니까 2주택은 5%포인트 3주택은 10%포인트 2028년에는 야 니들 왜 작년에 안 팔았어. 2주택은 5 아니고 이제 10% 3주택 이상은 15%포인트 올립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도 야 중과세 너무 무겁지 좀 팔 수 있도록 우리가 살짝 완화해 줄게라고 했는데 저는 큰 효과는 보기 어렵다고 보는 게 기본 세율이 이제 최고 세율이 45%면 지방 세율까지 49.5%거든요.
1: 예.
0: 50%에 50%가 더 붙으면 55, 60%예요. 10억 남았는데 5억, 6억 세금 내고 4억 가지고 가기도 사실은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매물이 많이 나오게 하려면 통 크게 야 우리 기본 세율에서 10% 깎아줄게 35% 해줄게라고 했으면 매물이 의외로 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정부가 좀 통 크게 확 화끈하게 한번 해줬으면 좋았는데 화끈하지가 않았던 게 취지는 좋으나 조금 아쉽습니다.
1: 네. 아니 그래서 지난번 저 부동산 대토론회에도 우리 소장님 참석해서 네. 의견도 제안을 하고 그랬는데 이번 그 세제 개편에 좀 반영이 됐습니까?
0: 제가 제안한 게 하나 반영이 되긴 했습니다.
1: 어떤 거예요?
0: 근데 제 취지와는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이제 제안 드렸던 게 대통령께 손을 들고 서울 집을 팔고 출구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제 양도세 중과세를 완화해 주는 것도 좋은데 서울 집을 팔고 지방 집을 사시는 분들은 양도세 면제를 좀 해주자. 그러면 그분들이 지방 집을 사서 차도 자율주행되는 것도 바꾸고 소고기도 사 먹고 자식들한테도 좀 주고 내수 경제에도 좋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1: 네.
0: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는데 막상 반영된 걸 보니까 꼬리표가 붙습니다.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집을 이제 파는데 5년 거주해야 되고요. 또 양도일 기준으로 2년 동안 연속 거주를 해야 됩니다.
1: 네.
0: 그분들이 팔면 팔고 지방집을 사게 되면 50% 감면을 해 주는데 5억까지. 2027년은 2028년이 되면 30% 3억까지 감면을 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꼬리표가 좀 붙어가지고 근데 실제로 이제 취지는 그거죠. 고령자들 너들 세금 부담되지 보유세도 부담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줄어드니까 2027년에 집 팔고 지방집을 팔면 파는 데서 양도세 50% 감면해 줄 테니까 엄청나게 이득 아니야? 실제로 이득은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1주택이나 꼬리표가 달려서 저는 다주택자들 중에서도 한 채를 팔고 지방에 한 채 사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게 되면 나머지 2주택은 세입자가 살잖아요.
1: 네.
0: 그래도 네가 감면 혜택 받으면 세입자한테 10년 동안 전세금 받지 마라. 라고 하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디테일이 좀 아쉽고요. 65세 이상 고령자 1주택자가 팔고 이제 고향에 가게 되면 그 배우자가 반대하지 않을까. 너 혼자 가라 이놈아.
1: 뭐 과연 이런. 이분들이 실제로 뭐 지방으로 갈 수가 있을까.
0: 그래서 저는 좀 더 파격적으로 혜택을 줘야 아우 야 자기야 잠깐만 와봐. 야 이거. 고향 가기 싫었는데 이거 혜택이 많잖아 라고 하면 좀 고민을 해볼 텐데 이 정도 혜택 가지고는 안 갈 사람이 가기에는 가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은 좋은데 안 가려고 했던 분들이 고민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1: 동기부여가 약하다.
0: 네.
1: 그런데 네. 이제 이 세제 개편안은 국회에서 법 개정해야 되는 거죠.
0: 국회 통과사항이고요. 이제 네. 그게 가장 변수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기서 변하지 않는 건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에서 이제 70 80%로 올리는데 이거는 이제 국무회의 통해서 시행령

0: 뚝딱 하면 되는데 네. 실제로 양도세는 소득세법 개정사항이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 개정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여당에서 이제 이걸 처리해 줘야 되는데 사실 수도권 의원들 지방은 상관없어요. 거의 종부세 대상이 몇 명 없는데 수도권은 대상이 많잖아요. 네. 수도권 의원들은 이제 이게 그대로 통과하게 되면 2028년 총선 이번 세제 개편안이 내년도 2027년 12월 고지서가 나오거든요.
1: 그렇군요.
0: 4개월 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회 통과 과정에서 제가 제 생각에는 세율 같은 거 이런 디테일한 부분의 숫자는 상당 부분 좀 후퇴하지 않을까.
1: 조정이 될 것이다.
0: 아무래도 조정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단독 처리 정치적인 법안은 단독 처리해도 뭐 감내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네. 민생 법안은 단독 처리하게 되면 이제 욕은 욕대로 다 먹으니까 야당을 끌어와서 같이 해야 되는데 야당이 순순히 해줄 리는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 숫자 세율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좀 후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 자, 뭐 지금 주식시장도 변동성이 큽니다.
0: 아, 정신 하나도 없어요. 네,
1: 가운데 또 이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나왔는데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0: 이제 다시 원점에서 계산기를 두드릴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주식을 팔고 집 사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식이 떨어지니까 계약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저는 봤거든요. 계약금을 걸었는데 잔금 치려고 하는데
1: 주식이 떨어졌어.
0: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잔금 칠 돈이 안 되니까 계약금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주식이 얼마나 앞으로 더 호황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대다수의 분들은 아 다시 예전의 영광 한 3개월 4개월 전에 그런 급등세가 올까에 대한 약간 걱정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앞서서 제가 세입자 주거 불안하다고 했잖아요.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더 올라가길 기다리기보다는 차라리 더 늦기 전에 집 사자라고 움직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20억 아래 구간은 주식을 팔아서 머니무브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꽤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되는 부분. 뭐든지 필요하고 사야 될 분들이 움직이고 필요 없는 분들은 전월세 시장에서 좀 이게 관망을 하고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지금 전월세 시장이 안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불안한데 세제 개편으로 또 자극을 주고 있어서 20억 아래 구간이 또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1: 네.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을 주셨는데 4938님께서 월세 거주 결혼 5년 차라고 하시면서 하반기에 집 사도 되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0: 월세 가격 저는 올라갈 것 같거든요.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전세 매물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게 우리가 뭐 투기 이런 관점이 아니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신 건강을 위해서 사실 월세 계속 올려주게 되면 또 부부싸움 엄청 자주 하거든요. 너 그때 내가 집 사자고 했잖아.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거 안정을 위해서 내 수준에 맞는 내 자금에 맞는 너무 좋은 집 아니더라도 나만이 상급지 주거 안정을 한다면 사실 우리 부동산 신경 쓰지 않잖아요. 집 하나 있으면 마음 편하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또 주식 투자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저는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 정말 정신이 건강해야 할 텐데 쉽지 않네요. 네. 김인문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세상의 모든 정보 윤희구입니다. 마치면서 캔자스의 Dust in the Wind 띄워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0: KBS 58분 날씨.
1: 어제부터 서쪽 중심의 극한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대부분 현재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 특히 서울 등 일부 수도권과 전라권 이렇게 서쪽을 중심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동풍이 불면서 이제 서쪽의 열기를 더해가는 한 주가 예상됩니다. 서울은 이번 주 내내 38도나 37도의 기온을 주중 기록하겠고요. 주말이 돼도 36도대 거의 비슷한 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34.9도까지 올랐습니다. 어제 서울이 36.7도로 올 최고 기온을 보였지만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이 38도로 내일과 같은 기온이 예보돼 있어서 올 최고 기온을 다시 오늘과 내일 갈아치울 가능성이 아주 높겠습니다. 현재는 경기 양주 백서읍이 39.4도로 전국에서 가장 기온이 높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전주가 39도 예보돼 있고요. 광주는 38도, 세종과 대전이 37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으로 강릉은 오늘 낮 기온 31도 선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요. 대부분 열대야주의보도 내려져 있어서 밤에는 열기가 대부분 반복이 되겠습니다. 내일도 이런 더위는 이어질 전망이고요. 오늘 내륙 중심으로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중계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영입니다. 뉴스 중계탑 출발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극한 폭염이 확대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에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올해 폭염으로 지금까지 16명이 숨졌고 온열 질환자는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6년여간 담합해온 업체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담합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20% 넘게 올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대화가 진행 중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는 없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주 내내 서쪽 지역으론 40도를 오르내리는 극한 폭염이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의 기온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전남, 광주 등지의 기온은 오전부터 이미 30도를 넘어섰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9도, 서울과 전남, 광주의 광주 38도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40도에 가까운 극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한반도 상공이 뜨거운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으로 겹겹이 뒤덮여 있어 맑은 날씨 속에 강한 햇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뜨거워져 서쪽 수도권과 호남 등지의 기온을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주 후반엔 13호 태풍 돌핀에서 몰려오는 동풍도 가세해 열기는 계속 쌓이겠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서울 등 서쪽 지역에선 한낮 기온이 37도를 웃돌겠고 밤에도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아 무덥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길고 극단적인 폭염이 예고된 만큼 건강과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0: 계속된 폭염으로 올 들어서만 16명이 숨지고 2,000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가축과 양식장의 피해 규모도 갈수록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록적인 폭염에 그제 하루에만 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80대 남성이 폭염 속에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지만 숨졌고 인천 계양에서도 40대 남성이 온열 질환으로 병원 치료 도중 사망했습니다. 이로써 올 들어 발생한 폭염 사망자는 16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전체 온열 질환자는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제 하루 108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하는 등 올 들어 지금까지 2,025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중대본은 집계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18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과 경남, 서울 등에서도 온열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축 피해도 늘었습니다. 축산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어제까지 모두 49만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습니다. 닭이나 오리 같은 가금류가 46만 마리, 돼지가 3만 3천여 마리입니다. 양식장의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 수온 상승에 따라 넙치나 숭어 같은 양식 물고기 20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정부는 폭염에 따라 국가위기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단계로 높이고 중대본 비상운영체계도 2단계로 상향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0: 극한 폭염과 열대야에 전력 사용량이 늘면서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서울 내발산동과 하계동 등 서울 곳곳의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해 수백 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경기도 김포 풍무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5천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엘리베이터 안에 갇힌 주민들이 소방당국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유럽도 폭염과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원전 가동에 필요한 냉각수 확보가 어려워지자 물기를 내기 위해 강 안반까지 폭파했습니다. 우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극심한 가뭄으로 원전 가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루마니아가 현지 시각 3일 다뉴브강 안반을 폭파했습니다. 원전 냉각수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은 다뉴브강 유량이 가뭄으로 3분의 1까지 줄며 원자로 1기 가동을 중단했는데 이번 안반 폭파 덕분에 원자로가 있는 수로로 일단 더 많은 물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다른 국가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같은 물줄기를 쓰는 헝가리 팍스 원자력 발전소 역시 폭염으로 40여 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면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업과 가구의 자발적인 전력 소비 절감으로 하루 이틀 정도는 가동 중단을 늦출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평소 헝가리 전력 수요의 40%를 생산했지만 1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독일 서부 공업지대를 흐르는 라인강 수위도 비상입니다. 곳곳에서 강바닥이 드러나며 여객선과 유람선 운항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화물선은 적재 용량을 20% 수준으로 줄였고 운송 비용은 껑충 뛰었습니다. 한 철강업체는 자사 선박을 이용한 원자재 운송도 중단했습니다. 올여름 유럽 전역을 강타한 폭염, 여기다 산불까지 더한 피해액은 우리 돈 5조 원을 훌쩍 넘을 거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분석했습니다. 산불과 폭염 피해가 가장 컸던 프랑스와 스페인 등 5개 나라만 집계한 건데 가뭄으로 인한 피해는 포함되지 않은 결과입니다. KBS 뉴스 우정합니다.
0: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원동희 기자. 정부가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이어졌다고요?
4: 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주도한 보완 수사권 폐지가 정권의 위기로 이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거부권 행사는 국민 명령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개정 형소법에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건 이재명 대통령 죄를 지우기 위한 목적이라는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곧장 근거 없는 거짓 선동 멈추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은 새로 마련한 형사사법체계가 첫 발을 떼기도 전에 야당이 재를 뿌리기에 급급하다고 맞받았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피해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고 후속 입법을 준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0: 네.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4: 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뒤집고 세금 폭탄 투하를 선언했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세금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주택 공급을 늘리고 실수요자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집중됐던 혜택을 정상화한 거라고 정부 세제 개편안을 옹호했습니다. 또 야당이 세금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이어가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세제 개편안을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0: 네. 오는 13일에 국회 본회의도 열린다는데 이 소식도 짚어보죠.
4: 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오는 13일에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 운영수석부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에는 국민의힘의 민생법안 인질극이 중단되길 기대한다며 13일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의 방침대로 13일 본회의가 열리면 테스트트랙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표결이 먼저 이뤄집니다. 이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표결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국회법 규정상 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를 거친 비쟁점 법안들의 본회의 처리도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 협상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8% 오르며 석 달 만에 2%로 내려왔습니다. 석유류와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둔화된 영향입니다. 석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2.8% 올랐습니다. 지난 5월부터 3%대를 기록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온 겁니다.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15.5%를 기록하며 전월보다 상승폭을 줄인 영향이 컸습니다.
5: 데이터처는 국제유가 하락, 정부의 최고가격제 시행 효과가 나타나면서 석유류 오름세가 둔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축수산물 상승률도 0.9%를 보이며 전월보다 상승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특히 배추와 수박, 시금치 등이 1년 전보다 크게 내리면서 농산물 물가가 하락 전환했습니다. 다만 국산 쇠고기는 5.7%, 쌀과 달걀은 각각 7%대 상승했습니다. 내구재 물가는 3.9%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반도체를 사용하는 컴퓨터, 휴대용 멀티미디어 기기 등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또 휴가철 등의 영향으로 해외 단체 여행비, 국제 항공료는 20%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2.6% 올라 2023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 있었던 SK텔레콤의 통신비 할인 기저효과로 올해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7월보다 높아질 거로 예상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0: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온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가격 하한선을 맞추는 방식으로 6년 동안 1조 2천억 원 규모의 담합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6: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짬짜미한 업체 6곳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이들의 담합이 시작된 건 2017년 8월부터 대형마트가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업체의 견적 가격을 공개하지 않자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한 겁니다. 이들은 가격의 하한선을 맞추는 방식으로 담합을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A사가 2만 9천 원으로 견적 가격을 정하면 자사의 가격을 2만 5천 원으로 책정했더라도 A사에 맞춰 가격을 올려 제출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담합을 들키지 않기 위해 업체들은 100원 단위를 다르게 적어냈습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는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개설해 가격 정보를 공유했고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후임자를 소개하며 조직적인 담합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또 공정위 조사 등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습니다. 법무팀 직원까지 나서 경쟁사와 연락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대화 내역 등을 삭제하게 한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6년간 이어진 담합 규모만 1조 2천억 원 상당. 돼지고기 가격도 20% 이상 인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가담정도 가중한 임직원 1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0: 지난 주말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예고했다가 전격 취소한 뒤 대화를 예고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이란과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이 참수전 마지막 기회라고 강도 높게 경고하며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7: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대화가 진행 중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격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건데 참수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협상력을 높이려는 트럼프 특유의 압박 전술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가 부과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호르무즈를 4일까지 완전히 개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엔 이란 비핵화가 협의될 거라며 이 부분은 시일이 좀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의 대화를 부인하는 이란을 향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란 지도부는 이중적이라며 그들은 회담을 요청했고 일각에서는 구걸했다고 말할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현재 미국과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협상은 없으며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항 문제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압박 뒤 협상이라는 트럼프식 전략이 반복될수록 그 효과가 약해져 이란이 위협에 굴하지 않고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념비적이라고 내세운 가자지구 평화 합의가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장해제 전까지 철군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냈고 하마스도 공습 중단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두바이 김계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8: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가자 평화위원회의 합의를 발표한 뒤 이스라엘 측의 첫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다. 스필만 이스라엘 총리실 대변인은 하마스가 무장해제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정보당국의 평가라고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하마스가 군사력 재건에 주력하고 있다며 백악관에 이미 심각한 안보 우려를 전달했다고 스필만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2023년 10월 하마스의 기습을 거론하며 섣부른 병력 재배치는 가자 지구의 테러 기반 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의 60% 이상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하마스의 무장 해제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철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번 합의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앞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철군이 무장 해제의 조건이라고 밝힌 만큼 합의 이행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마스는 최근 잇따른 이스라엘의 공습이 합의 이행을 위협한다며 반발했습니다. 하마스 고위 관계자는 알자지라 방송에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을 멈추지 않으면 미국이 지원하는 평화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재국에게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중단 개입을 촉구했다고도 전했습니다. 하마스 보건당국은 지난 24시간 동안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가자지구에서 18명이 숨졌다고 집계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 보고된 하루 사망자 수 중 최고치입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0: 이어서 간추린 뉴스 박사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9: 29년 전 중국에서 강도 살인 사건을 저지른 50대 중국인이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생활하다 경찰에 붙잡혀 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중국 국적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중국에 강제 송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997년 3월 중국 텐진에서 택시 강도 범행을 저지르다 저항하는 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달 9일 부산시 한 복싱장에서 연습 경기를 하던 10대 고등학생이 휴직 시간 도중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부검을 의뢰하고 복싱장 관계자를 상대로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령이 지휘하는 대형 함정의 함장에 해군 사상 처음으로 여군이 임명됐습니다. 해군은 14,500톤급 대형 수송함 독도함 함장으로 내일 배선영 대령이 취임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선영 대령은 해군사관학교가 처음 여성 생도를 선발한 1999년 해사 57기로 입교했습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하는 국방부가 이달말 공청회를 엽니다. 국방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각계각층 의견을 검토해 오는 10월쯤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 계획을 수립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 11개 나라가 최근 발표한 북한 IT 인력 주의보에 대해 북한 외무성은 오늘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중상모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11개국은 지난달 31일 북한이 핵무기 자금 조달 등을 위해 숙련된 IT 인력을 위장 취업시켜 돈을 벌고 있다며 전 세계 국가와 기업 등의 신원 확인 강화 등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아마존닷컴이 뉴욕 증시에서 처음으로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넘어서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엔비디아에 이어서 3조 달러 클럽에 다섯 번째로 합류했습니다. 아마존은 2024년 6월 시총 2조 달러를 달성한 지 2년여 만에 시총을 1조 달러 더 늘렸습니다. 아마존의 핵심 수혜권인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장세가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일본 당국이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엔화 방어를 위해 13조 7천억 엔, 우리 돈 약 126조 원 상당의 시장 개입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지만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 영남 서부 내륙에는 저녁까지 5에서 40, 많은 곳은 60mm까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7도 등 전국이 23에서 27도로 오늘보다 1, 2도 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8도 등 전국이 30에서 3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0: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이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이규봉입니다. 전국이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요즘 해변 모래밭은 물론이고요. 바닷물마저도 뜨거워서 한낮에는 물놀이를 피하게 된다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이색 이곳인 동굴이 더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충남 보령의 냉풍욕장은 폐탄광을 활용해서 만들었는데요. 지하 수백 미터 탄광 갱도에 있던 찬 공기가 더운 지상으로 이동하면서 천연 에어컨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실제로 냉풍욕장 온도가 12도에서 13도 정도라서 방문객들은 긴 소매 옷을 입거나 담요까지 두른 채 이색 이것을 즐기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무주의 머루와인 동굴도 예전에 무주 양수발전소 건설 당시 만들어졌던 동굴 터널을 지역에서 생산하는 머루와인 저장시설로 조성했는데요. 이곳 실내 온도도 12도 정도라서 밖의 온도와 20도 넘게 차이가 난다고 해요. 이러다 보니까 해마다 방문객 수가 늘고 있다는데요. 특히 입장료까지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해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그렇게 줄을 잇고 있다고 하는군요. 네, 이렇게 무더위를 달래줄 특별한 이곳 하면 여러분은 어느 곳이 먼저 생각나시나요? 오늘은 정답과 함께 여러분 고장에 유명한 이곳이 있다면 함께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곳 세 글자고요. 더위를 피하기에 알맞은 곳 이런 뜻을 지닌 세 글자 단어입니다. 초성 힌트 드리면 피읍, 시옷, 지읒이에요. 피읍, 시옷, 지읒. 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인은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번으로 문자 주셔도 좋고요. 언제나 그렇듯 KBS 콩게시판은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문자 보내주시면 몇 분 선정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도 오늘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각 교통정보부터 먼저 오늘도 살펴봅니다. 유하영 씨 전해 주십시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처럼 무더운 날에는 차량 내부 온도도 빠르게 올라갑니다. 라이터와 보조배터리, 스프레이는 차 안에 방치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는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신월 부근 4차로에서 화재 사고를 처리합니다. 부천 나대목부터 막히고요. 귀경 방향 정체도 깁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까지 정체고요. 더 가서 설악에서 5km 밀립니다. 이후로도 미사에서 강일까지 속도를 줄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달래내에서 반포까지만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서해대교 부근에서 공사하면서 행담도 휴게소부터 막힙니다. 이후로도 발안과 매송휴게소부터 속도를 줄이고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서울시내도로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고요.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대형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6년 넘게 가격 등을 담합해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담합한 거래액의 규모가 1조 2천억 원에 이르고 돼지고기 대형마트 판매 가격이 20% 넘게 오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3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연예기획사 100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뉴욕, 캘리포니아 등 미국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5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가 위법하다며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덴마크가 러시아의 위협과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징병제를 확대했습니다.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연장하고 만 18세 이상 여성에게도 징병제를 적용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3: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4: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0: 네,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는 오늘의 퀴즈 내드렸습니다. 앞서 이색 이곳으로 보령의 냉풍욕장과 무주의 머루와인 동굴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두 곳 모두 시원한 바람만 쐬는 게 아니라 이 동굴에서 흘러나오는 냉천수로 조욕을 한다든지 또 머루와인을 직접 즐길 수 있는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해요. 특히 보령의 냉풍욕장은 무료인데다 8월 말까지만 운영한다고 하니까 혹시 근처에 가실 계획 있는 분들은 꼭

이색 이곳이 여러분 고장에도 있는지 또 나만의 이곳이 있다면 어딘지 좀 소개해 주십사 부탁드렸는데 더위를 피하기에 알맞은 곳 정보 좀 공유해 보죠. 먼저 이미희님, 저는 집캉스, 즉 집에서 바캉스 하고 있어요. 아 보통 옛날에는 이런 걸 방콕이라고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에어컨 바람은 추워서 북향 방에서 암막 커튼 쳐놓고 선풍기 틀고 있으니 여기가 이곳이네요 하셨습니다. 암막 커튼이 좀 제 역할을 하나 보네요. 예. 공기 자체가 뜨거워서 아 참 요즘은 나가는 게 하여간 고역입니다. 1457님도 지금 강릉으로 가족과 함께 휴가 왔는데 너무 더워요 하셨네요. 어딜 돌아다니기가 엄두가 안 나죠. 예. 9401님, 경북 성주군에 있는 포천 계곡도 어찌나 시원한지 이곳을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성주에 또 포천 계곡이라는 곳이 있군요. 계곡 좋죠. 3611님, 해발고도가 높은 태백이 정말 시원해서 밤에는 담요를 덮고 잘 정도였어요. 이곳으로 딱인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에 20년 만에 가족끼리 같이 여행을 갔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모처럼 에너지 얻어서 또 열심히 일해볼게요. 밖에서 일하시는 아빠 힘내시라고.

0: 많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아, 이게 참 가뭄으로 정말 계곡물이 마를 정도입니까? 이게 참 심각하네요. 빨리 좀 시원한 단비가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아, 이게 또 큰 비로 이어지면 안 되고, 이게 참 어렵습니다. 0973님, 74님, 저는 오늘 절에 왔는데요. 한적하고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곳으로도 딱인 것 같아요. 하셨네요. 절, 이럴 때 고즈넉한 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여러분만의 이곳, 오늘 퀴즈 정답인 이곳 계속해서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역으로 갑니다. 오늘 먼저 울산으로 가보죠. 이혜원 리포터,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울산입니다.
0: 아, 울산은 오늘 뭐 기온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나요?
1: 네, 울산은 다행히 낮 최고 기온이 어제보다는 2도가량 떨어졌습니다. 네. 아침부터 흐린 하늘을 보이면서 곳에 따라 바람도 불고 있는데요. 다만 여전히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33도에서 34도가량을 보이고 있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와 불쾌지수는 여전하겠습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고요. 한낮에는 무리한 활동을 자제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자, 오늘 울산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1: 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 시원한 바다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낮에는 물놀이를, 밤에는 아름다운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울산의 대표 피서지 진하해수욕장에 다녀왔습니다.
0: 네.
1: 넓은 백사장과 비교적 완만한 수심 덕분에 가족 단위 피서객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곳인데요. 여기에 해양 레저는 물론이고요. 해변 앞에 자리한 명선도가 또 하나의 상징입니다. 올여름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만큼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준비도 마쳤는데요. 먼저 울주군청 축수산과 담당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2: 진하해수욕장을 찾아주시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수상안전요원을 작년보다 4명 많은 22명을 배치하였습니다. 경찰, 해경, 소방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운영 중이고요. 수상안전부표, 수상오토바이 등 안전장비를 갖추고 해파리 쏘임 사고 방지를 위해 해파리 차단망 설치와 제거 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파라솔, 튜브, 구명조끼 등 편의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 아니, 제가 잘못 들었나요? 해수욕장에 필요한 물품과 편의시설이 모두 무료라고요?
1: 네.
0: 와, 이용객들이 정말 좋아하시겠는데요?
1: 맞습니다. 방문객들도 모두 그 부분을 가장 만족해했습니다. 덕분에 울산 시민은 물론이고요. 서울과 인천,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0: 네.
1: 또한 외국인들도 많이 보였는데요. 처음 방문했는데도 바다가 깨끗하고 파도가 잔잔해서 만족했던 반응이 많았습니다.
0: 네.
1: 방문객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3: 파라솔이랑 사후 시설 이런 튜브 이런 게 다 무료로 군에서 지원해 주니까 좀 많이 알려주고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4: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5: 진하해수욕장 최고!
6: 서울에서 바다를 잘 못 봤는데 울산에 와서 바다를 보니까 시원하고 재밌었어요.
7: Oh, it's nice. It's my first time here.
8: I live in Songdo, Incheon.
7: So I came to visit my friend.
8: 울산에서 일하는 친구를 만나러 왔다가 친구가 여기에 가보자고 해서 왔습니다. 파라솔도 많이 있고 물 깊이도 구역마다 다르고 파도도 없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9: 저는 처음에 여기 오고 반해가지고 매년 여기로 오게 됐는데요. 특별히 관리가 너무 잘 된 것 같고 너무 예뻐요. 산을 잘 볼 수 없는데 사진 어디서 찍어도 작품이 나오더라고요.
0: 뭐 즐겁게 피서를 이렇게 즐기는 건 일단 좋은 일입니다만, 근데 이제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1: 네.
0: 앞서 그 울주군에서도 올해 안전 관리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썼다고 했는데 실제로 현장 어떻던가요?
1: 네, 제가 해변을 따라 직접 걸어보니 곳곳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인력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0: 네.
1: 여름철 특별 운영되는 파출소에서는 경찰관들이 상주하며 순찰과 신고에 대비하고 있었고요. 조금만 더 걸어가니 이 해양경찰 근무지도 마련돼 있었습니다.
0: 네.
1: 명선도 팔각정은 수상안전요원과 울주군 관계자들이 함께 대기하는 상황실처럼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특히 진하해수욕장은 온산국가산업단지와 가까워서 외국인 근로자와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인 만큼 언어가 다른 이용객들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9년째 수상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김주호 수상안전요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0: 진해해수욕장은 옛날부터 해집들이 상당히 많이

0: 입장이 진화해수욕장, 뭐 낮보다 밤을 기다리는 분들이 그렇게 더 많다고 하던데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진화해수욕장의 매력은 해가 지고 나면 더 선명해집니다. 해가 서서히 저물고 백사장 위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낮 동안 물놀이를 즐기던 해변은 어느새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로 채워지는데요. 네. 특히 진화해수욕장 앞바다에 자리한 명선도에는 조명이 하나 둘 켜집니다. 그 모습이 정말 멋진데요.
0: 그렇군요.
1: 신선이 내려와 논일던 섬이라는 뜻의 명선도는 해변에서 약 200m 떨어진 작은 무인도로 진화해수욕장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입니다.
0: 멋지네요. 신선이 내려와서 논일던 섬이라. 뭐 신비로운 느낌마저 드는데
1: 네.
0: 개인적으로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됐습니다. 이제 예.
1: 네, 그렇죠.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년 지역 축제도 함께 진행되면서 즐길거리를 더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명선도를 배경으로 2026 울주 진화 해변 축제가 열렸습니다.
0: 네.
1: 비스타와 메리틴 무용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추혁진, 안소미, 또 장재호 등 초청 가수들의 무대가 이어졌고요. 공연이 끝난 뒤에도 명선도 야경을 감상 하면서 여름밤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만난 관광객들은 낮보다 밤이 더 좋다. 마치 영화 아바타에 들어온 것 같다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0: 네.
1: 직접 들어보시죠.
2: 노래 좋을 것 같으세요?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3: 아, 여기에 큰 행사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내렸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 멋진 섬도 있고 멋진 바다도 있고 멋진 시민들도 계시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도 너무 좋은데요. 바다가 너무 이뻐요. 생각보다. 네, 울주 진화 해변에 바다도 있고 낭만도 있고 열정도 있고 음악도 있고 울산 최고입니다.
4: 영화 아바타 같고 멋있어요.
5: 저희는 경남 거창에서 왔습니다. 진화해수욕장 낮에 오는 것보다 밤에 여기 산책하면서 명선도 한 바퀴 도니까 참 잘해놓은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또 한 번 더 와보야 될 것 같아요.
0: 네, 어쨌든 뭐 낮에는 물놀이 또 밤에는 야경과 축제까지 정말 하루 종일 즐길 거리가 많은 곳이네요.
1: 네, 맞습니다. 진화해수욕장은 오는 8월 31일까지 운영됩니다. 올여름 낮에는 시원한 바다를 즐기고 밤에는 반짝반짝 예쁜 조명 아래 한여름밤의 야경을 만나보고 싶다면 진화해수욕장을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울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네, 울산 진화해수욕장 꼭 한번 기억해뒀다가 들러봐야겠습니다. 이혜원 리포터였고요. 계속해서 이번엔 목포로 건너갑니다. 서유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세요. 목포입니다.
0: 목포도 많이 덥죠?
6: 네, 많이 덥습니다. 현재 목포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기온은 33.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온도 높고 햇볕도 강하다 보니 거리

0: 만 하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직접 체험도 할 수 있는 거군요.
1: 네. 전시도 보고 체험도 하고 추억도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1층엔 어린이 체험실과 색종이 공방, 도자 자료실이 있고 2층엔 상설 및 기획 전시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네. 특히 이번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 단위 관람객과 어린이들을 위해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준비했더라고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조용규 주무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2: 목포 생활도자박물관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도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분 꾸미기, 시계 꾸미기, 핸드페인팅, 물레체험, 비전 만들기, 캐릭터 접시 만들기 등 직접 흙을 만지고 작품을 완성하는 체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도자기의 제작 과정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창의적인 표현 활동을 경험할 수 있으며 가족이 함께 소통하며 의미 있는 여름방학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문화교육 프로그램입니다.
0: 네, 물레체험부터 뭐 캐릭터 접시 만들기까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아주 가득한 것 같은데 참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1: 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7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데요.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박물관 방문객을 대상으로 현장 선착순 접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0: 네.
1: 말씀드린 것처럼 체험은 물레체험, 캐릭터 접시 만들기, 핸드페인팅, 화분 꾸미기, 시계 꾸미기 등 6종으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고요. 참가자들은 다양한 도자기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창의력과 예술적 감성을 쑥쑥 키울 수 있습니다.
0: 네. 이게 보니까 이제 아이들 방학 숙제로도 딱일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바로 네. 가져갈 수도 있는 건가요?
1: 아, 도자기를 굽는 시간이 좀 걸려서 아하. 4주 정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0: 네.
1: 4주 뒤에는 직접 수령할 수 있고요. 타 지역에서 온 분들은 택배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도자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게 프로그램의 가장 큰 매력인데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물레체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3: 어때? 아까보다 거칠어진 것 같아? 매끄러진 것 같아?
4: 매끄러진 것 같아.
3: 그렇지. 자, 이제 화장품을 하는 거야, 이게. 요거를 잡고, 연필 잡듯이 잡고, 여기다 이렇게 대고, 물레 따라서 내려가는 거야.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무슨 색이 나와요?
4: 흰 색깔.
3: 흰 색깔. 얘가 뭐라고?
4: 화장품?
3: 그렇지.
4: 물레처럼 했는데,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신기했어요. 이렇게 당겨보니까 그릇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릇을 만들었어. 그 누를 때 약간 물컹한 느낌이 들었어요. 진흙에 빠지듯이 쭉 들어가듯이 느껴졌어요. 부모님이랑 해서 더 재밌어요. 다음에 와서 또 한번 해보고 싶어요.
3: 천천히 쏙. 어때요?
5: 오,
3: 순식간에
5: 금방이네요.
3: 예, 바뀌죠.
5: 야, 이거 반듯하게 만들려면,
3: 네.
5: 야, 이게 뭐 하루 이틀에서
3: 수많은 연습을 해야죠.
5: 아, 너무 재밌어요. 이 손의 촉감도 너무 재밌고, 이 모양 변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데 되게 처음 해보는 경험이라서 엄청 기억에 남는 여행으로 남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전용 라면 그릇으로 쓰고 싶어서 이거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그러신 부분이 좀 약간 크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른 거 샘플보다는. 그래서 저 되게 마음에 들고. 한 명만 하거나 두 명만 하면은 아 뭔가 오늘의 이 경험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우리 가족 다 같이 하자라고 해서 하게 됐고요. 그렇게 만들고 나면은 각자의 그릇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우리 가족 식사 자리에서 계속 기억에 남을 경험이고 추억이라서 누가 추천해달라고 하면 저는 이거 무조건 추천해 줄 것 같아요.
1: 네, 확실히 내가 만든 나의 그릇, 나의 컵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끼기에도 좋은 체험인 것 같고요.
0: 네.
1: 저도 이 물레 체험을 해봤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0: 그래요.
1: 이 물레가 도자기를 빚기 위해 그 흙반죽을 올려놓고 회전시키는 그 둥근 받침을 말을 하는데요. 이걸 할 때 모양을 잡을 때 이 섬세한 손길이 필요해서 아이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지만 어른들도 이렇게 재밌게 체험하는데 아이들은 얼마나 재밌을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잘 돌리다 이렇게 무너진다 그러나요? 그러기도
1: 네,
0: 하잖아요.
1: 네. 네, 맞아요, 맞아요.
0: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이 가족 나들이 장소로도 좋겠는데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캐릭터 접시 만들기가 인기가 많았는데요.
0: 네.
1: 캐릭터 접시 만들기 현장도 함께 가보시죠.
3: 이렇게 내린다.

0: 다음에 이렇게 문질러 두 개를.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하나였던 것처럼 이렇게 붙이는 거야.
1: 캐릭터 만들기를 하고 있고 집에 이거랑 비슷한 캐릭터가 많아서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약간 찰흙 같아서 약간 꾸덕꾸덕한 느낌이 나요.
2: 처음 할 때는 뭔가 좀 많이 어려웠는데 하다 보니까 뭔가 더 재밌어졌어요. 지금 고래 모양 그릇을 만들고 있고 이 그릇을 반찬 놀 용도로 부모님하고 같이 쓸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좋은 추억도 쌓고 가져가서 기념품으로 쓰면 좋다고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3: 목포로 여름휴가를 오게 됐는데 그 목포에 이런 도자기 역사가 있는 줄 처음 알았고 관람만 하는 것보다는 체험을 병행하면 아이들에게 또 뜻깊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전시품들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 특히 체험 프로그램이 아이들한테 되게 유익하고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꼭 도자기 박물관 네, 많이 관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네, 이 캐릭터 접시 만들기는 도자기의 제작 원리와 전통 기법을 배우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5: 네.
4: 흙으로 접시를 만들고 전통 장식 기법인 흙상감, 그러니까 표면에 여러 가지 무늬를 새겨 넣는 기법을 활용해서 자신만의 캐릭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5: 네. 뭐 어쨌든 이곳에 사는 체험은 흙을 직접 다루면서 이 도자기 만드는 걸 배우는 거니까 창의성을 기를 수 있다든지 뭐 교육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4: 네, 그렇습니다. 목포 생활도자 박물관은 도자의 역사도 배우고 직접 작품도 만들어보면서 창의성을 키우고 예술적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자연사 박물관과 문예 역사까지 하나의 관람권으로 둘러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 여름방학엔 아이들과 함께 박물관 나들이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 네, 도자기도 만들고 아주 특별한 추억도 남길 수 있는 목포 생활 도자 박물관 소식 오늘 목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유진 리포터였습니다.
6: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 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5: 네, 이번 순서 지역 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의 이슈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죠. 뉴스원 제주 취재본부 홍수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세요.
5: 네, 뭐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지금 제주에서는 농업 현장의 시름이 그렇게 깊어지고 있다던데요. 현재 상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7: 네, 최근 제주는 기상 가뭄 단계는 아니지만 농업 현장에서는 토양 수분이 부족한 초기 가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이동식 물탱크인 물배까지 설치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무더위에 비까지 충분히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제주도 폭염 일수는 6.5일로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 북부 지역은 폭염 일수가 17일에 달했고 서귀포 지역도 7일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제주 북부는 지난 7월 7일 열대야가 발생한 이후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간 날이 없었습니다.
5: 네.
7: 여기에 장마도 평년보다 짧게 끝났습니다. 올해 제주 장마는 20일 만에 종료됐고요. 이 기간 강수량은 평년의 33.6% 수준에 그쳤습니다. 결국 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토양 수분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5: 그러니까 뭐 폭염도 문제지만 결국은 이제 비가 오지 않아서 문제인 거군요. 지금 가뭄이 그럼 어느 단계까지 진행된 건가요?
7: 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제주시 지역의 토양 유효 수분은 27%에 그쳐 경계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제주 대부분 지역의 토양 수분 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부 동부 지역은 토양 수분이 매우 부족한 상태까지 악화됐고요. 농민들은 흙을 파보면 속까지 바싹 말라 있고 낮에는 지 표면 온도가 50도를 넘는 곳도 있다고 말합니다.
5: 상황이 대단히 심각해 보이는데 이렇다 보니까 지금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7: 네, 제주 농업용수는 대부분 지하수를 끌어다 쓰고 있는데요. 비가 안 오니 지하수 공급에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농가별로 물 사용 순서를 정해 격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저수지 수위도 낮아졌고요.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제주시 지역 저수지 6곳의 저수율은 평년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제주 한라산에 비 소식이 있지만요. 소나기 수준으로 잠깐 내릴 것으로 예상돼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5: 네. 이렇게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면서 특히 그 밭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요.
7: 네, 제주 농가 전체적으로 힘든 상황인데요. 특히 현재 가장 우려가 큰 곳은 당근 농가입니다. 제주 대표 월동 채소인 당근은 지금 한창 파종을 해야 하는 때인데요. 통상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사이 파종을 하지만 토양의 수분이 부족하다 보니 씨앗이 싹을 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5: 네.
7: 예년 같으면 전체 농가의 절반 이상이 파종을 마쳤을 시기이지만 현재 당근 파종률은 7월 말 기준 10%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발화율도 매우 미비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아예 파종 시기를 늦추는 농가도 있습니다. 또 양배추는 8월 중순부터 모종을 밭에 심고 월동무와 브로콜리는 8월 말부터 파종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폭염과 가뭄이 이달 말까지 이어지면 물부족 문제가 당근에 그치지 않고 제주 월동채소 생산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일부 콩 재배지에서도 수분 부족으로 식물체가 시드는 위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제주 노지 수박 주산지인 에어롭 신원리에서는 수박이 쏙부터 익어버리는 피수박 피해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 지금 제주도에서는 뭐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7: 네, 제주도는 농작물 가뭄 대책 종합 상황회가 전담 TF를 운영하는 긴급 대응에 나섰는데요. 공공안전과 급수착을 개방하고 양수기와 물배, 급수 차량을 동원해 당근 주산지를 중심으로 긴급 급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관내에는 공공관장 467개소와 저수지 6곳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정비를 마친 급수탑 148개를 통해서도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고요. 김령, 월정, 한동 등 8개 마을에는 공용 물백 16개, 용량으로는 총 660톤 규모를 설치했습니다.
5: 네.
7: 다만 농업인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급수시설을 확충하고 노후한 공급설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고요. 또 가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용수원 다변화 등 대책도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5: 네, 그러니까 뭐 저수시설을 확충하는 등 장기적인 대책 마련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 당장은 좀 가뭄이 해소될 수 있는 시원한 단비가 내려주기만을 바랄 따름입니다. 자, 다음 사안으로 또 넘어가 보죠. 제주의 한 아파트 개발 사업을 둘러싼 투자 사기 의혹이 지금 지역 정치권으로 확산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면서요.
7: 네, 제주시 에어룹에서 추진된 민간 분양 아파트 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금 모집 과정에서의 사기 횡령 의혹과 정치권 로비 의혹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사건의 배경이 된 이 아파트는 총 425세대로 지어졌고요. 분양가는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지만 7억 원대 후반부터 13억 원대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2023년 입주자 모집 공고 이후 청약과 계약 절차가 진행됐지만 실제 분양은 단 한 세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 네.
7: 2024년 말 사용 승인을 받았지만 입주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현재 단지는 공매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분양가는 별도로 진행된 투자금 모집 과정입니다. 투자자들은 시행사 측 설명을 믿고 투자했지만 이후 약속했던 수익이나 투자금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 아니라 별도의 투자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군요.
7: 네, 그렇습니다.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시행사 측은 아파트 사업 전망과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 등을 설명하면서 투자 참여를 권유했는데요. 투자자들은 사업이 성공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분양권 가치도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자금을 투입했다는 겁니다.
5: 네.
7: 하지만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피해 규모는 수십억 원대에 달합니다. 투자자들은 시행사 대표를 상대로 사기와 횡령 의혹을 제기했고 경찰에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피해 규모와 최종 피해 금액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5: 아니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이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7: 네, 시행사 측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치권에 접촉해 로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제주 정치권 핵심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며 보좌진 등이 관계됐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시행사 측에서 정치인사 관계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이고요. 일부 관계자들이 유흥주점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접대비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선거 과정에서 당원 모집 등에도 관여한 의혹까지 나오고 있고요. 공교롭게도 선거가 끝난 후 시행사 측은 사업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아직 의혹 단계이긴 하지만 향후 수사 과정에서 실제 적대 여부와 선거 개입 여부, 사업 관련 대가성 등이 사실로 밝혀지면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5: 앞서 그 투자자들이 경찰의 수사를

0: 요구했다고도 하셨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1: 네, 일단 투자자들은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뇌물 관련 의혹 등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고요. 또 단순히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문제를 넘어 사업 추진 과정 전체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0: 네.
1: 특히 투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누군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건 아닌지 등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일부 직원이 조직적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챘다며 이들을 횡령 배임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한 상황입니다.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접대 의혹을 받는 정치권 관계자들도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지금 이 사건 두고 뭐 지역사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 네, 제주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 투자 피해 사건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업자와 정치권, 행정기관 사이에 부적절한 연결고리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고요. 일부 정당과 시민단체는 전담수사팀 구성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0: 네.
1: 특히 제주에서는 과거에도 대규모 개발 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건 아닙니다. 경찰이 사업구 승인 과정과 관련 자료를 검토해야 사실 여부가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뭐 경찰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걸로 보이십니까?
1: 네, 무엇보다 투자 피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게 우선이 될 것 같고요. 시행사 대표를 둘러싼 사기와 횡령 의혹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금 모집 과정에서 허위 설명이나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겠죠. 또 두 번째로는 자금 흐름입니다. 투자금이 어디로 흘러갔고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정치권 의혹도 철저히 수사해야겠죠. 단순한 관계 형성인지 아니면 사업상 특혜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도 주목할 만한 사항입니다.
0: 네, 풀어야 할 숙제들, 과제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주 지역의 이슈 여기까지 짚도록 하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은 뉴스원 제주 취재본부 홍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퀴즈 관련해서 특별한 이곳 혹은 뭐 여러분만이 알고 계신 이곳 좀 소개해 주십사 부탁드렸는데 더위를 피하기 알맞은 곳 어디입니까? 라고 여쭤봤는데요. 보내주신 문자 좀 보겠습니다. 끝번호 1636님 인천 강화도에는 함허동천이란 계곡이 있는데요. 캠핑장도 잘 돼 있어요. 이곳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었네요.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생긴 일. 어떤 추억이었기에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일까 궁금하네요. 네, 7956님 한여름 이곳으로는 도서관이 최고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시원하게 시간 보내면 최고거든요.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전국 책방 일주로 전국의 독립서점들을 쭉 소개해드렸잖아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시원한 곳에서 책도 읽으시고요. 마음의 양식도 쌓으시고. 손서연님. 경북 의성 빙계 계곡은 냉동고입니다 하셨어요. 딱 이렇게만 문자를 보내주셔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이곳에 이제 얼음이 어는 빙혈, 뭐 또 찬바람이 불어나오는 풍혈이 있다고 하네요. 오, 뭐 얘기만 들어도 아주 서늘해집니다. 그래서 의성 빙계리 얼음골로 더 유명하다고 합니다. 의성 빙계 계곡. 언젠가 한번 꼭 가봐야 할 여름의 최고의 이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2부 시작하면서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하면서 비치보이스의 노래 띄워드립니다. Surfing USA. 저는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어제부터 서울 등 일부 수도권과 전라권 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도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36.1도까지 올랐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 지역으로도 기온이 35도 이상인데요. 현재 기온이 가장 높은 곳을 보면 역시 서쪽 수도권 쪽입니다. 경기 양주 백서읍이 40.1도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용인, 오산, 여주, 하남, 고양 등 수도권 일부나 전북 전주가 39도, 서울과 광주 38도, 세종 대전 37, 대구 36, 부산 제주 34도 등을 예상하고 있고요. 이번 주 내내 서쪽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의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반면 강릉은 31도 등으로 강원 동해안의 폭염은 조금 꺾이겠습니다. 대부분 열대야주의보도 겹쳐 있는데요. 밤까지 열대야는 또 반복이 되겠습니다. 서울은 내일 아침 최저기온 27도, 14일 연속 열대야가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도 밤에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도 서울과 파주가 38도 등으로 당분간 서쪽에 극한 폭염이 이어지겠고요. 오늘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낮까지 비가 약간 내리고 저녁까지 내륙 중심으로 5에서 60mm의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36.1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수도권에 극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서울 전역에 첫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또 경기와 전남 광주, 전북 일부 지역에서도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계속된 폭염으로 올해 들어서만 16명이 숨지고 2천 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제 하루에만 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의 정상화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완을 위한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뒤집고 세금 폭탄 투하를 선언했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집중됐던 혜택을 정상화한 거라고 옹호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8%를 기록하며 석 달 만에 다시 2%대로 내려왔습니다. 석유류와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둔화한 영향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네, 라디오 전국 일주 2부 시작합니다. 삼복더위에 뭐 앞서 소개했던 동굴을 비롯해서 얼음골 계곡 등이 이색 이곳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왜 에어컨 바람을 우리가 오래 쐬면 몸이 좀 무겁고 코도 맹맹해지곤 하잖아요. 근데 뭐 천연 이곳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과 냉기는 건강이나 컨디션에도 해를 끼치지 않을 것 같아서 마음 놓고 즐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천연 에어컨이라고 또 불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여러분 고장 에도 이런 곳이 있는지 또 특별한 이곳 알고 계신 곳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십사 부탁드렸죠. 자, 정답과 함께 보내주신 문자 잠시 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화요일입니다. 전국의 문화예술 현장을 소개하는 전국문화일주가 이어지는 날이죠. 오늘은 또 어떤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내주신 문자 좀 살펴보겠습니다. 끝번호 8848번 쓰시는 분, 지난 일요일에 경남 함양군 영취산의 부전계곡에 다녀왔습니다. 요즘 가뭄이라는데 계곡에 물도 많고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이곳으로 추천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여기는 다행히 물이 마르지 않았나 보네요. 부전계곡 좋습니다. 8698님, 제가 자주 가는 이곳은 공원에 나무가 우거진 둘레길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실제로 이 나무가 그늘만 만들어줘도 정말 한결 더위가 가시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저도 오늘 주차장 약간 나무 밑에 세워놨는데 한결 차 안에 들어갈 때 선은 시원하더라고요. 예. 2530님, 정선군 사북에 있는 도사곡 휴양림 안에 있는 계곡물은 발만 담그고 있어도 온몸이 금세 서늘해질 정도로 차가워서 이곳으로 추천합니다 하셨어요. 정말 전국 곳곳에 숨겨져 있는 이곳이 참 많은데요. 방송 들으시면서 하나하나 메모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알찬 정보 많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방송 귀 기울이시면서 이렇게 나만의 정보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걸 만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계곡물에 발 담근다. 아, 생각만 해도 시원해지는 느낌입니다. 2399님, 충주에도 예전 활석광산에서 만든 관광동굴이 있는데요. 쌀쌀한 정도로 시원하고요. 동굴 안에서 배도 탈 수 있어요. 와, 동굴 안에서 배를 타요? 경치도 너무너무 좋아서 구경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하셨는데, 이야, 이거 어딘가 저희 작가분이 이제 찾아보셨나 봐요. 입장료와 보트를 타는 비용이 뭐 저렴하진 않은 것 같아요. 꽤 되긴 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멋질 것 같습니다. 0184님, 저는 다리 밑이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다리 밑. 옛날에는 한여름에 해가 지면 다리 밑이나 공터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서 더위를 피하곤 했지요 하셨습니다. 옛날 분들은 이 다리 밑에 대한 어떤 뭔가 좀 안 좋은 기억들이 좀 있으실 것도 같은데 요즘 가보면 좀 확실히 시원함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여름 이곳으로 다리 밑 저도 추천드립니다. 네. 자, 어쨌든 좋은 정보들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계속해서 좀 참여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이제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오늘은 그 서울 전역과 경기도를 포함해서 전남, 광주 등 전국 곳곳에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됐네요.
2: 네. 경상도를 강타했던 폭염축이 서쪽으로 이동한 모습입니다. 수도권 기온이 무섭게 오르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어 전남 광주와 전북 일부 지역에도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폭염 중대 경보는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반면 강원도와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은 전보다 기온이 다소 내려가면서 폭염특보가 해제됐습니다.
1: 네.
2: 한편 경남 지역 가뭄은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경남 지역 농업용수 저수율은 39% 수준으로 경남 18개 시군 중 농업용수 가뭄 비상대응 단계가 심각인 곳은 한 곳, 경계로 격상된 지역은 9곳이나 됩니다. 이에 단수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산청군은 생활용수 공급 안정을 위해 오늘 오후 11시부터 내일 오전 6시까지 신안면, 생비량면, 신등면 등을 대상으로 야간 시간대 제한급수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청도군은 어제 세계면을 대상으로 단수를 예고했었는데요. 실제 단수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 네, 여름철 가뭄 참 괴로운 일입니다.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정부가 그 주민이 직접 태양광 발전 사업을 주도해서 수익을 나누는 햇빛 소득 마을 조성 사업 1차 공모를 진행했는데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서 그렇게 많이 선정됐다면서요?
2: 네. 행정안전부가 올해 처음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에서 총 86개 마을을 선정했는데요. 이 중 전남 광주 통합시의 마을이 19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나주, 보성, 함평, 장흥, 해남, 영암 등입니다. 최근 마감된 2차 공모에도 전남 광주 통합시에서 신청한 마을이 164곳으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았습니다. 전남 광주 지역에 관심이 이렇게 높았던 데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도가 높았던 점이 꼽힙니다.
1: 네.
2: 사전에 각 시군과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계기관이 지원체계를 구축해 마을별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덕분입니다. 행안부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마을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발전 사업 인허가를 지원하고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85%까지 금융 지원할 계획입니다.
1: 네.
2: 한편 이번 공모에서 신청 수요가 있었음에도 현행 규정상 행정리가 없는 옛 광주시 지역은 사업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됐습니다. 이에 전남광주통합시는 농촌 형태를 유지하는 광주 지역 마을도 사업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는 내년 사업부터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동해 묵호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던데 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요?
2: 네. 오늘 오전 6시 10분쯤 동해시 묵호시장에 있는 한 건어물 점포에서 난 불이 번지면서 일대 상가 4동이 불에 탔습니다. 불이 난 상가에 있던 주민 2명은 사전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이 시작되자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인력 116명과 장비 33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습니다. 화재 발생 2시간 반 만인 오전 9시께 불은 모두 꺼졌습니다. 동해시는 이번 화재로 피해를 본 상인들의 영업재개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묵호시장이 관광지인 만큼 현장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을림 제거와 탈취 작업 등 환경 정비도 신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리고 국내 최장 교량인 인천대교에서 최근에 이제 투신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걸로 아는데요. 이런 가운데 현재 추진 중인 추락 방지 시설은 또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고요?
2: 네. 인천대교에서 불과 열흘 남짓 사이에 투신 사망 사고가 3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밤 8시 50분쯤 인천대교에서 사람이 바다로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실종 하루 만에 인근 해상에서 40대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과 26일에도 50, 60대 운전자 2명이 투신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 네.
2: 인천대교는 2009년 개통된 이후 지금까지 이곳에서 100명이 넘는 투신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신사고 예방 차원으로 주탑 주변 갓길에 차량 주정차를 막기 위한 시설은 설치돼 있는데 추락을 막을 안전난간은 없다고 합니다. 이에 안전난간 설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고 국토교통부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긴 하지만 인도가 없는 교량에 적용할 설계 기준이 없어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이거 뭔가 좀 대책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 자, 지역뉴스 브리핑이었고요. 오늘도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방방곡곡 빛나는 우리의 문화예술을 소개합니다. 전국 문화일주.
1: 자, 전국 문화일주 또 출발해봐야죠. 오늘도 안재우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안재우입니다.
1: 오늘은 어떤 현장으로 떠나볼까요?
2: 네, 오늘은 지금 이규봉 아나운서님과 제가 있는 이곳, 바로 서울특별시에서 곧 개막하는 문화예술 행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 네.
2: 네, 이 서울에서 매해 개최되는 여러 예술축제 가운데 참가하는 예술가들의 구성적 차원, 또 참가하는 예술 공간들의 지역 분포적 차원에서도 단연 최대 규모인 지난 30년 가까이 서울의 여름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그러한 축제입니다. 아, 한여름에 지금 너무나 더운데 뜨겁게 달구고 있다는 네.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1: 네, 네.
2: 네, 뭐 비유적이니까요. 어쨌든 네. 그런 축제인데요. 네, 이번 주 주제는 세상의 주변에서 예술의 중심을 외치다. 2026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입니다.
1: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이군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일단 일정과 구체적인 장소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2: 네. 우선 일정부터 말씀드리면요. 제29회를 맞이하는 올해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은 이번 주 목요일인 8월 6일에 개막해서 8월 23일 일요일까지 이렇게 3주 가까이 개최되고요.
1: 네.
2: 총 150개 팀의 개인 예술가 또는 극단과 같은 예술 집단 서울의 여러 문화예술 공간에서 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예술적 실천들을 선보입니다.
1: 네.
2: 그리고 구체적 장소는요. 이 서울의 크고 작은 공연장과 전시장 등 총 26개의 문화예술 공간인데요.
1: 네.
2: 주로 마포구와 성북구 일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서울의 문화예술을 특히 공연예술을 이야기할 때 꼭 언급하는 두 지역이 있죠. 바로 홍익대학교 일원과 대학로인데요.
1: 그렇죠.
2: 네, 이 마포구 동쪽의 홍대 그리고 이웃하고 있는 서대문구 서쪽의 신촌 또 종로구 동쪽의 대학로 그리고 이웃하고 있는 성북구 서쪽의 서울지하철 4호선 한성대 입구역 일원. 네, 다시 말해 현재 청년이거나 과거 서울에서 청년기를 보낸 수많은 사람들이 뭐랄까요. 네, 이 문화예술 추억 제조장이라고나 할까요?
1: 좋은 표현이네요.
2: 네, 예. 바로 이 두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에서 올해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1: 야, 이 한여름에 홍대, 신촌, 대학로 일대 문화예술 공간에서 펼쳐지는 축제라. 아, 네. 벌써부터 뭔가 좀 낭만 가득한 그런 현장의 분위기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2: 네.
1: 네. 일단 그 축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2: 네.
1: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이잖아요.
2: 네.
1: 프린지가 무슨 뜻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2: 네. 이 영국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프린지 또 미국의 뉴욕 프린지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의 이름 뒤에 프린지라는 말이 붙은 문화예술 축제들이 참 많잖아요.
1: 네.
2: 네, 이 세계 모든 프린지 페스티벌의 기원은 방금 말씀드린 에딘버러 프린지이고요.
1: 네.
2: 이 축제의 탄생 배경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종식 2년 뒤인 1947년에 에딘버러에서 제1회 에딘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에딘버러 국제축제라는 종합예술축제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1: 네.
2: 네, 이 축제는 당시 영국에서 전쟁 이후에 세계의 화해와 화합을 위해 기획된 축제입니다.
1: 네. 네,
2: 그래서 루돌프 빙이라고 하는 이 오스트리아 출신의 영국 오페라 기획자를 총감독으로 선임해서 세계 최고의 예술가들을 초청한 형태의 축제를 기획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방금 루돌프 빙이 오스트리아 네.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그렇죠.
2: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히틀러도 네. 실은 독일로 귀화하기 전에 오스트리아 사람이었습니다.
1: 아, 그래요?
2: 네, 그래서 저는 이 오스트리아 출신의 루돌프 빙을 이 축제의 총감독으로 선임한 게 그만큼 좀 상징적이었다. 화해와 화합을 진짜 이뤄보자.
1: 네,
2: 그런 의미가 좀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1: 네.
2: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에딘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네, 1947년 제1회 축제 이후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2020년을 제외하고는 오늘날까지 단 한 해도 빠짐없이 개최되고 있는 그런 축제고요.
1: 네.
2: 올해 축제도 이번 주 금요일에 개막합니다. 그런데 이 축제의 가장 큰 결실이 말이죠. 좀 엉뚱하게도 더 크고 더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또 하나의 같은 지역 축제, 즉 에딘버러 프린지 축제의 탄생과 발전입니다.
1: 네.
2: 즉 에딘버러 프린지는 축제가 낳은 축제인 셈이죠.
1: 축제가 낳은 축제라. 근데 이렇게 확장될 수 있었던 그 배경도 좀 궁금해요.
2: 네.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에딘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은 당시 세계 최고의 세계 예술가들로 구성돼서 이제 세계 최고 권위의 축제로 기획됐는데요.
1: 네.
2: 그렇다 보니 초청받는데 안타깝게도 실패한 예술가들, 극단들 있었겠죠.
1: 그랬겠네요.
2: 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 말이죠. 자, 세계 최대 규모의 전쟁이 끝났고 그래서 예술에 대한 수요가 그리고 예술계의 부활에 대한 세계적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던 그런 시기에

0: 이렇게 주목받는 예술 축제. 그리고 그 축제가 열리는 도시인 에딘버러에서 자신의 예술을 오랜만에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날리는 건 이 초청받지 못한 예술가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었겠죠.
1: 그랬겠어요. 네.
0: 그래서 말이죠. 이 초청받지 못한 연극 극단 8개가 아주 참신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모두가 에딘버러에 주목하고 세계 각국의 문화예술계 종사자와 애호가들이 에딘버러를 방문하는 이 시기에 우리도 거기서 뭔가를 해보자. 라고 말이죠. 네. 그래서 이 8개 극단 가운데 7개는 에딘버러에서 그리고 1개는 에딘버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덤펌린이라는 도시에서 그들만의 공연예술 축제를 개최하게 됩니다.
1: 그렇군요.
0: 이게 바로 제1회 에딘버러 프린지였던 것이죠.
1: 네.
0: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미국의 철강왕 카네기죠.
1: 카네기.
0: 네. 이 앤드류
1: 예.
0: 카네기가 사실 스코틀랜드 이민자 출신인데요.
1: 네.
0: 그의 고향이 바로 그 덤펌린입니다.
1: 아하.
0: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린지라고 하는 말을 살펴보면요.
1: 네.
0: 이 프린지는 원래 가장자리 또는 주변부를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에딘버러 프린지라는 축제는 에딘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이라는 큰 축제의 주변부에서 개최하는 축제다라는 그런 원래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은 이 에딘버러 프린지가 네. 오히려 원래 축제보다 훨씬 더 유명하고
0: 그렇습니다.
1: 뭐랄까요. 더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청춘오람 축제로 발전을 한 셈이네요. 네,
0: 어떻게 보면 좀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사실 이
1: 네.
0: 에딘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아는 사람 들은 상대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1: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예.
0: 그런데 그 말씀하신 대로 에딘버러 프린지는 정말 유명하죠.
1: 네.
0: 그리고 이제 1947년에 에딘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이 최고 권위의 축제답게 에딘버러의 가장 권위 있는 예술 공간들에서 또 개최됐는데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 뭐 국립극장,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이런 곳들이었단 말이죠.
1: 네.
0: 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에딘버러 프린지의 공연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권위의 공연장 또는 공연장을 아예 찾지 못해서 무슨 뭐 종교시설과 같은 그런 장소. 그러니까 전형적인 공연장이 아닌 장소들에서 개최된 것이죠.
1: 네. 네,
0: 바로 이런 탄력적이고 자유로운 성격. 그러니까 우리 축제는 초청장도 필요 없고 전형적인 공연장도 필요 없다. 누구나 유의미한 예술을 할 수 있다면 참가할 수 있고 공간 또한 그 본래 용도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라는 성격 덕분에 이제 해가 거듭될수록 다양한 예술가들이 점차 다양하고 실험적인 예술을 다양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선보이게 되면서 결국은 에딘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보다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네, 세계적인 주목을 끄는. 그래서 결국 현재는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예술 축제로 발전할 수 있게 됐고요.
1: 네.
0: 게다가 이제 그 정신을 세계적으로 전파해서 뉴욕 프린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서울 프린지 등 세계 여러 도시의 프린지 축제의 탄생을 위한 영감이 된 것이죠.
1: 야, 이렇게 될 수도 있군요.
0: 네.
1: 예. 어쨌든 이렇게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이 또 탄생했고 벌써 30년 가까이 올해가 이제 29회라고 하셨으니까 해마다 네. 개최되고 있다는 건데 그럼 올해는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0: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총 150개 팀이 참여하는데요. 자, 이들이 선보이는 프로그램이 무려 164개입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을 검색하시면 축제 홈페이지를 아주 쉽게 찾으실 수 있고요.
1: 네.
0: 이 164개 프로그램의 모든 세부 정보, 즉 구체적 내용, 참가 예술가, 장르, 그리고 개최 공간, 또 일시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1: 야, 이거 어떻게 다 보죠.
0: 그러니까 말이죠. 저도 고생 좀 했습니다.
1: 네. 네.
0: 또 그래서 말인데요. 자, 이제 프로그램은 이렇게 많고 또
1: 네.
0: 장소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포구, 서대문구, 종로구, 성북구를 걸쳐 총 26개나 되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을 200% 즐길 수 있는 꿀팁 세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1: 네.
0: 네, 첫 번째는 바로 예술과 동네를 둘 다 즐기기입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이제 가령 마포구로 보시면 말이죠. 자, 주요 공간들이 대부분 성산동에 있는데요. 자, 이제 홍대 일대를

0: 공연장과 전시장들도 있고 뿐만 아니라 각종 뭐 독립서점, 테마카페, 그리고 이색적인 음식점 등이 이제 성산동이 여러 골목들 안에 숨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프린지 페스티벌을 즐기시는 동시에 각 공연장과 전시장 사이의 동선을 잘 짜셔서 성산동과 마포구의 매력을 또 마찬가지 방식으로 성북동과 성북구의 매력을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꿀팁은요.
0: 네. 바로 오직 프린지입니다.
1: 오직 프린지.
0: 오직 프린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네. 자, 프린지 축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험적인 성격이 강한 공연들이 많은데요. 또 하나의 특징은 대부분 상당히 관객 친화적인 것이라는 점입니다.
1: 네. 네.
0: 즉 우리가 보통 실험 예술이라는 말을 들으면 나는 뭐 그냥 실험 예술 아닌 보통 예술도 쉽지 않던데 아 그런 내가 실험 예술을 즐길 수 있을까 이런 우려를
1: 그러니까 어렵게
0: 받게
1: 느껴지고
0: 경우가.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 하지만 프린지는 말이죠. 그야말로 모두에 의한 그리고 모두를 위한 축제를 추구하고요. 그래서 누구라도 큰 어려움 없이 즐길 수 있는 문화 예술을 추구합니다.
1: 네.
0: 따라서 이제 가령 실험 연극 가운데 관객 참여형 연극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연극 배우가 극중 다른 배우와 막 언쟁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말다툼을 하다가 너무 답답하니까 갑자기 관객 한 분께 아 이봐요 관객 선생님. 아 선생님께서 생각해 보셔도 너무 어이가 없죠. 이 답답한 친구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관객의 참여를 생뚱맞게 유도하는 거죠.
1: 네.
0: 그리고 분명 실험적인 연극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관객이 너무 뭐 어려워한다거나 하는 네, 그런 우려는 딱히 안 하셔도 되는.
1: 네.
0: 네. 그리고 평소에는 이제 이런 연극을 접하기가 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오직 프린지, 네,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1: 재밌네요. 네. 세 번째 정보는요.
0: 네, 바로 피드백 워크숍 참가입니다. 자,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에서는 프린지 살롱이라는 소통의 장을 운영하는데요. 이 축제 기간 동안 거의 매일 저녁에 예술가, 기획자 그리고 관객이 모여서 축제 및 공연 예술에 대한 다양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살롱이고요. 그래서 이제 딱 각 날짜마다 이 세부 주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가령 축제 둘째 날인 8월 8일은 학교에서의 예술 교육과 졸업 이후의 삶에 대한 토론. 또 9일 토요일에는 서울 예술계의 지역성에 대한 즉 무엇이 서울의 예술이며 서울다운 예술인가에 대한 토론 등이 열리는데요.
1: 네.
0: 특히 관객분들이 고견의 예술가들과 기획자들이 경청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되실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1: 예, 그렇군요. 끝으로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에 대한 문화평론가 안재호의 총평 한번 좀 들어볼까요?
0: 네. 이 진정한 모두에 의한 모두에 대한 그리고 모두를 위한 예술을 실천하는 축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특히 이 홍대와 대학로 네, 과거의 홍대 대학로와 지금의 홍대 대학로는 성격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1: 네.
0: 네, 안타깝게도 젠트리피케이션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지역에서 각 지역의 본래 사회문화적 또 문화예술적 기능 그리고 그 보존 필요성을 보여주는 그런 축제라는 점 또한 강조하고 싶습니다.
1: 네. 자, 오늘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에 대한 정보 아주 알차게 전해드렸습니다. 안재우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리고 이제 마무리해야겠네요. 정답 피서지였습니다. 정일범 님이 금요일부터 휴가인데 저희가 전해드린 그 충남 보령 냉풍욕장 한번 꼭 가보시겠다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9618님은 대구 사시는 분인데 이번 여름은 서울 용산역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보내실 예정이라고. 아, 지방에 계신 분들은 또 서울로 이렇게 오시기도 하는군요. 7346님은 덕적도 서포리 해변을 추천한다고 하셨어요. 기가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노송 아래 텐트 치고 솔가지 사이로 하늘을 쳐다보며 바로 앞에 있는 바다에 들락날락하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본인만이 잘 알고 계신 또 주변에 있는 또 좋은 피서지들을 오늘 소개해 주셨는데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전국 일주 전해드릴 내용 모두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내일도 또 알찬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유기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파스칼 메르시어의 장편소설 리스본행 야간열차입니다. 이 장면은 언제 읽어도 서늘하고 또 통쾌합니다. 그레고리우스는 수업을 하다 말고 문장 한가운데서 분필을 내려놓습니다. 학생들이 어리둥절한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그는 교실 문을 열고 나옵니다. 30년이 넘도록 그를 붙들어온 자리를 그렇게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향합니다. 이런 순간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에게도 허락을 구하지 않고 아무 짐도 제대로 꾸리지 않은 채 그저 한 권의 책을 품고 낯선 도시로 떠나는 순간을. 리스본행 야간열차. 창밖은 어둠뿐이고 바퀴는 단조로운 리듬으로 덜컹입니다. 그 소리 속에서 그는 프라도의 책을 펼칩니다. 그는 사전을 무릎에 올려놓고 한 단어 한 단어 더듬어 갑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손끝으로 벽을 짚어나가듯이 낯선 언어를 사전으로 번역하며 읽는다는 것. 그것은 곧 낯선 한 사람의 영혼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레고리우스는 프라도의 문장 속에서 자기 자신을 봅니다. 살지 못한 삶을 두려워하는 한 사람, 자기 안에 잠든 낯선 자아를 그리워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차는 리스본에 닿습니다. 이제 막 피어나는 남쪽의 봄이 펼쳐집니다. 경사진 골목을 오르내리는 오래된 노란 전차,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짠 바람, 타워강 위로 부서지는 햇빛. 그레고리우스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프라도의 옛집을 찾아가고 그를 알던 이들의 문을 두드립니다. 죽은 자의 삶을 조각조각 이어붙이는 탐정처럼 낯선 도시에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을 향해 이 얼마나 이상하고 아름다운 여정인지요. 리스본이 낳은 의사이자 시인이자 사상가, 프라두는 눈부시게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가슴은 불처럼 끓는 사람, 그러니까 하필 가장 어두운 독재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프라두는 살라자르 정권에 봉사한 존경받는 판사의 아들로 귀족적인 집안에서 자랐지요. 그런 그의 곁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조르지 오켈리. 가난한 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난, 그러나 프라도 못지않게 총명한 소년이었습니다. 신분도 형편도 기질도 달랐던 두 사람은 뜻밖의 자리에서 하나가 됩니다. 바로 금지된 지식과 혁명을 향한 갈망 속에서였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2: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자식보다 하루라도 더 살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떠난 뒤 누가 밥을 챙겨주고 누가 손을 잡아주고 누가 끝까지 곁을 지켜줄까. 오늘 만나볼 전경철 씨는 홀로 중증 자폐 아들을 키우던 중 간암 말기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요.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 전경철 씨는 자신의 마지막이 아니라 아들이 살아갈 내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전국의 장애인 시설을 헤매다녔고 절박한 마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는데요. 그리고 기적처럼 아들이 머물 집을 찾게 됐습니다. 한 아버지의 사랑과 마지막 준비 오늘 함께 들어봅니다. 전경철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전경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사실 몸이 그렇게 지금 건강하지 않으신데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혹시 상태가 어떠신지.
1: 오늘날하지 않습니다. 멀쩡합니다. 멀쩡하고.
0: 네.
1: 제가 하고 싶은 일 마칠 때까지는 잘 버틸 수 있게 네. 나름 관리하고 있습니다.
0: 아, 저도 방송에서 네. 그 아드님 네. 그 재원군 피터팬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재원군하고 네. 아버님의 그 사연을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네. 제가 좀 걱정했던 것보다는 지금 조금 살이 더 빠지기는 하셨는데 네. 그래도 건강해 보이십니다. 예. 네.
1: 그 사람 몸이 마음을 지배한다는 말이 맞다는 걸 제가 한 1년 넘게 지금 제 몸으로 온몸으로 실감 중입니다.
0: 사실은 이제 간암 말기다 판정을 받으신 게 작년이죠.
1: 예. 1년이 넘었어요.
0: 1년이 넘었죠.
1: 그리고 소위 예. 그 진단서에 찍히는 공식 이름이 기대 여명이라고 하더라고요.
0: 네.
1: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남은 생의 날들. 그때 구두로는 6개월이라고 하셨고 서류상에는 수개월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참 묘한 표현에 느낌인데 수교리라는 말이 어쨌든 한자리 수인 거는 맞는데
0: 네.
1: 지금 따져보면 1.5배? 아니죠. 두 배를 넘었었죠.
0: 네.
1: 그렇게 버티고 있는 저를 보면서 지난 세월까지는 아들이 나를 살렸구나. 예. 그렇게밖에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 저를 그렇게 진단했던 의사분도 교수님께서도 그 흔히들 의문사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저는 의문생.
0: 의문생.
1: 네. 아, 네. 가면 늘 물어봐요. 그러니까 너무 노골적으로 못 물어보실 테니까 오늘 혼자 오셨어요? 네. 그래요? 무리 가지 않아요? 아니 볼만 하던데요. 그러면 이제 더 걱정하시는 순간에는 그런 말을 덧붙이시죠. 돌아가는 일에 갑자기 그걸 이제 간성혼수라고 하던데 그분들은
0: 네.
1: 정신을 잃거나 몸을 예. 통제할 수 없는 상태 될 수 있습니다. 늘 대비하세요라고 하는데 아직 그래본 적이 없고 결국 병원에서 얘기해줬던 그 기대 여명보다 두 배가 돼서야 아들의 살집을 찾았거든요.
0: 네네.
1: 그 이후에는 그럼 이제 아들이 나를 살렸는데. 그 절박함은 좀 덜해졌으니 이제 정리할 때가 됐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아들 살 집을 찾는 그 무렵 전후에서 더 큰 숙제가 생겼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병원에 가서 교수님을 만나서 또 그랬어요. 한 몇 달만 좀 어떻게 저를 돌봐주셔야겠습니다. 지켜주셔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참 딱하다는 눈빛을 쳐다보면서 요번엔 또 뭐냐 그러길래 어쩌면 더 큰 일을 내가 하고 싶 따고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싶다.
0: 네.
1: 근데 잘 대답은 안 해주시더라고요.
0: 근데 사실 아버님이 그 지금 정신력이 지금 몸을 붙들고 계신 건데. 네,
1: 그러니까 사람 몸을 예. 지키는 거는.
0: 근데
1: 마음이다.
0: 세상에는 기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들을 맡아줄 곳을 내가 찾기만 하면 마음 편하게 갈 텐데 하셨는데 이제는 아들을 맡아줄 곳을 찾고 나니까 이제 내가 뭔가 좀 새로운 일을 아들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해봐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신 거죠.
1: 그런 거죠. 예.
0: 네. 아,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피터팬이라고 부르는 아들. 그러니까 어른이 안 됐다는 의미에서 피터팬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1: 그게 그러니까. 예.
0: 지금 원래 나이는 몇 살입니까?
1: 20. 연 나이로 지금 아들이 27살입니다. 27살이고 제가 예. 아들이 태어나고 기쁨을 누리던 시절에는 사업적으로 참 바빴어요.
0: 예.
1: 그래서 사실 그 시기에는 아들을 아주 그 영유아 때 아들을 키운 거는 엄마고요. 아들의 네. 엄마였고 그랬는데 2007년인데 그때 그 해부터 아들이 7살 되더라 했는데 그 제가 잘 쓰는 편지 중에 나 홀로 아빠가 돼야만 했거든요.
0: 아, 그러니까 이혼을 하시게 됐군요. 예. 예.
1: 그거는 어떤 다른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서로 간의 합의였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집안에 그런 중증의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 한 명의 삶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의 삶을 중지하고 그동안 살았던 삶 혹은 살려고 했던 삶을 중지하고 이제 아들의 삶으로 옮겨주든가 혹은 아빠를 그렇게 하든가. 그때 같이 얘기해서 내린 결론이죠. 두 명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0: 아, 그래서
1: 내가 하는 것으로 하자.

0: 경제적인
1: 얘기죠. 활동도 하기가 어렵잖아요.
0: 못하죠. 24시간 예. 말 그대로 요새 보건복지부 표현에 의하면 24시간 돌봄 네. 체계를 제가 온전히 혼자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경제적으로 집이건 뭐 수입이건 이런 게 없는데 그 부분은 그 참 이런 얘기는 인터뷰가 됐든 글로 됐든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오늘 네. 처음 들은 얘기인데 그 엄마는 자기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생모의 존재가 없었다면 아마 저 혼자 저 아이의 아빠로 제자리를 지키는데 두 배 이상 힘이 들지 않았을까.
1: 예, 그러니까
0: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죠, 늘.
1: 그러니까 가정은 뭐 깨어졌지만
0: 네, 어쩔 수 없게
1: 엄마는
0: 됐지만.
1: 엄마의 자리에서 엄마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운 것이고 아빠는 오롯이 아들 옆에 남아서 24시간 아들을 지키게 된 거.
0: 아무래도 성인인 네. 걸 특히 감안을 하면 같은 남자끼리 부대끼는 게 몸으로 부대끼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현실적으로 사실은 근데 막상 그렇게 해보니 주변에 나홀로 아빠가 저밖에 없더라고요.
1: 주로 엄마들이 이제 그런 경우에
0: 99%. 그러니까
1: 그렇죠. 예.
0: 초중고가 특수학교는 한 학교에 다니는데 그 전교생을 통틀어서 아빠가 혼자 키우는 가정은 저밖에 없었어요. 입학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근데
1: 네.
0: 그 어머님들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아들이 성인이 됐을 때예요. 몸이 힘이 너무 세졌을 때.
1: 네.
0: 그걸 생각하면 그 당시 우리의 선택은 옳았다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죠.
1: 예, 그러니까 서로 너무 마음 아픈 이별이었겠네요. 예, 제가 이 말씀을 하시는 정경철 씨의 그러니까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0: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1: 예, 이거는 뭐 누구의 잘못도 아닌. 예. 그런 상황이었군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 방송에 나가고 나서 궁금해 하셨던 것이
0: 피터팬.
1: 예, 피터팬. 우리 재원 군을 과연 이제 어디서 맡아주게 되었는가? 이제 재원 군이 이제 머무를 곳이 생겼구나. 여기서 굉장히 반가움을 느꼈는데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 겁니까? 아드님은.
0: 저도 원래 질문하셨던 그 피터팬 네이밍의 사연을 잠깐 얘기하고 네. 갈까요? 아니면 그 얘기를 하고 갈까요?
1: 뭐 간단하게 얘기해 주셔도 저는 이제 상상을 했어요. 아, 피터팬은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잖아요.
0: 그러니까 그쵸? 그게 스스로 거부하는 거죠. 스스로 몸은 이미 어른이 됐지만 마음은 계속 어린이로 남고 싶어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1: 네.
0: 그래서 그들을 그 스스로 소통을 거부하고 사회와의 그 대화나 이런 걸 거부한다는 특징으로 봤을 때 대단히 의학적인 용어예요. 그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그러는데
1: 예.
0: 그래서 당시 제가 나홀로 아빠가 돼서 제일 처음 시작하게 새삼스럽게 다시 자폐라는 병에 대한 공부였거든요.
1: 근데 네.
0: 아주 삭막한 이 영어로는 오티즘 우리말로 자폐 그러면 되게 말 그대로 폐쇄적으로 들리고 어감이 그렇잖아요. 근데 피터팬이라는 거죠. 제 아들을 보고 하는 말이. 동화 속 단어를 만난 거라.
1: 아, 저는 아버지가 피터팬이라고 명명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0: 그러니까 그렇게 원래, 의학적으로 자폐의 원인을 예. 규명하려는 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인데.
1: 그렇군요.
0: 피터팬 예. 신드롬이라고. 근데 네. 저는 그 자체만으로 이렇게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아들이 그 거의 성인이 될 때까지 피터팬이라고 제가 불렀죠.
1: 네.
0: 그랬던 사연이고요. 지금 있는 곳은 근데 그 피터팬이 어른이 됐는데 27살에 아주 장성한 청년이 됐고 공교롭게 또 그 시기에 제가 그 초대하지 않은 병이 찾아오는 바람에 빨리 그래야만 되는 이제 환경이 됐고 근데 이제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어쩔 줄을 제가 몰라 하다가 비명 아닌 비명을 질렀고 우연찮게 그 비명이 방송을 통해서 소개가 됐고 그러는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찾아낸 곳이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충청 지역에 있는
1: 네네.
0: 어떤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탈시설 자립이라는 말 자체가 생기기 전에 그 갓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대학을 졸업한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물론 지금은 60이 다 된 분인데 앞으로 이 아이들이 성

0: 성인이 됐을 때는 그런 그 지속적으로 삶을 끌어나갈 수 있는 생활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지금으로 치면 탈시설 자립의 꿈을 스스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네. 무려 30년에 걸쳐서 그 마을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아. 탈시설 자립이라는 거대한 이상적인 그 슬로건을 발표했고 그에 맞게 정책을 진행 중인데 저는 옳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 일을 누가 하겠노라고 하면 굉장히 인가가 까다롭고 화가 되지 않는 범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다닌 아들이 살 곳들은 보건복지부의 중증장애인의 거주시설로 공인 등록된 곳이어야만 하거든요.
1: 원래 그러니까 장애인시설에서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고 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제 까다롭게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0: 예. 장애인 돌봄이라는 게 상당히 예민한 일인데 네. 그걸 아무나한테나 맡길 수 없으니까 그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되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어떤 현실의 모습으로 나왔는데 따라서 저는 그런 곳들은 비인가 시설은 제 검색 대상이 아니었어요.
1: 아, 그래서 인가 시설만 처음에 막 찾아다닌 거군요.
0: 저는 지금도 장담 드릴 수 예. 있는데 저 아이들을 맡았다가 단순한 말로 쫓아낸 그분들의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곳이 아니라는 거죠.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전국이 천 곳입니다. 무려.
1: 천여 곳 가까이 되는 인가 시설은
0: 예. 인가
1: 시설이
0: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예. 중증장애인의 그 365일 24시간 돌봄 시설에서는 없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1: 안 받아주나요?
0: 예, 안 받아줍니다.
1: 그럼 뭐, 그러니까 중증이 아닌 장애인들은 받아주는데 이렇게 피터팬 같이 중증인 경우에는 안 받아주는 건가요?
0: 뭐 굳이 헌법까지 따져 올라가지 않아도 모든 그 매뉴얼이나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이라고 크게 간판이 써 있고요.
1: 네.
0: 364시간. 그런데 그들의 용어로는 정상적인 용어인 돌발 행동, 문제 행동, 폭력성, 공격성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일괄해서 도전 행동이라는 말을 써요.
1: 도전 행동.
0: 예, 그 잘못된 용어인데 보건복지부의 공식 언어예요. 그들만의 언어예요. 거기서 도전 행동이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의 시스템과 질서에 도전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설립 취지에 보이면 어떻게 써 있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헌법부터 모든 업무 면역까지 중증장애인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국민의 가장 기본 인권인 생존권을 요구할 때 삶의 질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잠자리 한 것만을 요구할 때 받아줘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왜 천 곳에다라는 것이 거절을 할까? 도전 행동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자격이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이제 부모들이 저 같은 경우가 아니어도 떠날 때가 된 20대 이상의 성인 그 중증 장애인이 있을 경우 특히 자폐인, 제 아들이 전형적인 케이스인데 그들을 위한 시설이 돼야 하는 게 너무너무 정상적인데
1: 네.
0: 실제로 운영하는 곳을 가서 보면 아무리 어려도 50대 이상의 소위 말하는 노인 요양시설과 별다를 바 없는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 아니라 그냥 노인 요양시설
1: 네.
0: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게 정확한 실상입니다. 지금.
1: 아 그러니까 지금 재원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돌발적인 행동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래서 거절을 하는 거군요.
0: 그리고 지금 탈시설 자립 보건복지부의 정책의 핵심은 그래서 문제가 많은 곳들은 없애겠다. 연도가 나와 있는데 아예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데 대한민국의 모든 시설은 연계로 만들겠다 그때는.
1: 네.
0: 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세계에서 그 장애인 보호시설을 영어로 달성한 최초의 국가를 호주라고 하는데요. 그때 그 호주조차도 지금은 다시 그걸 몇 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 왜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명백하게 그러니까 사각지대라는 게 발생한 거죠.
1: 네.
0: 그 정책의 이상과 콘텐츠를 채워지지 못한 현실 사이에서 갈 곳이 없어진 아이들, 우리 아들로 대표되는.
1: 지금 그 피터팬의 네. 우리 아드님의 상태는 어떤 정도인지요?
0: 이제 그게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면 마치 무슨 불만이 있고 이런 것 같아서 말을 못 드리고 현장에 계신 시설의 최고 책임자 입으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쫓아낸 시설의 대표께서 원장께서 말씀하시길 저는 가장 궁금한 게 당장 데리고 가야 되는 좌절감이나 상처보다 앞으로가 궁금했기 때문에

0: 자, 제가 그동안 막 겪어본 중에는 가장 오래 있었고 가장 선생님들의 의지나 그 환경도 좋은 곳이라고 봤는데 여기서도 한 달 만에 항복을 하실 정도면 우리 아들은 갈 곳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단언을 하십니다. 그분이 없을 거래요.
1: 그럼 어떻게 해야 돼?
0: 그러니까요. 그 사람 미치는 얘기죠. 그럼 어쩌라고요? 이 말이 해도 그럼 같이 한숨을 쉬어요. 그러면은 무슨 말을 하냐면 그래서 되게 이런 경우는 마지막에 정신병원에 간다 그래요.
1: 아.
0: 예. 근데 이제 정신병원이라는 게 사실은 법적으로는 거주 시설이 아니라 치료 시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유사한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으면 입퇴원을 반복해요. 저는 그래서 병원도 갔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곳 두 곳을 직접 가서 현장에 있는 의사분들도 만났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이렇게 여기 끔찍한 곳 아니다. 사람 사는 곳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복 사용은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구속복이라는 것은 영화 보면 나오지만
1: 못 거두고
0: 예, 거의 온몸을 결복하는 그 푸른색의 옷 있잖아요. 푸르거나 예. 하얀색으로 된 그거를 온몸을 묶고 살면서 배식을 받아먹는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그 유명한 영화 그 뭐죠? 그 최민식이 나왔던 그 영화에 보면
1: 올드보이에
0: 예, 올드보이 그 안에서 갇혀 살면서 이유도 모르고 삼시세끼 군만두만 먹고 살아야 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수용생활이죠. 그건 존엄한 삶이 아니죠. 마치 침대에 누워서 아무 의식 없는 사람이 산소호흡기에 매달려서 그저 의미 없는 생을 연장하는 거에.
1: 그러니까 사실 아버님한테는 누구보다 소중한 아들이잖아요.
0: 그러니까요. 그 이쁘고 그쵸? 아름답고.
1: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자리를 잡은 석 달째 자리를 잡은 그 마을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나요?
0: 그것도 풍경으로 제가 직접 비교해 드릴게요.
1: 네.
0: 아까 말한 그 시설에서 설령 저희 같은 젊은 자폐인을 받아준다고 해도 어떻게 생활하느냐. 문이 닫혀 있습니다. 밖으로 네. 못 나가요. 밖에서 시설이 있는데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도전 행동이기 때문에 시스템의 그 시설의 안녕과 평화로운 그 모습을 방해하는 도전 행동이기 때문에 그럼 갇혀 살면서 뭐 하냐. 그냥 감시당하고 다른 문제 행동을 일으키나 안 일으키나 아주 소극적으로 바라보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갇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은 어떻게 생활하느냐. 일반인에게 집은 그렇잖아요. 밖에서 자기 생활을 하다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배고플 때 밥 먹으러 오는 곳. 잠이 올 때 잠자러 오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살아요.
1: 아.
0: 현재 지금 30여 명이 살고 있는데
1: 네.
0: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고 아까 말한 대로 그 도전 행동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한번 그곳을 돌아갈 또 입소라고 그래요. 그것도 잘못된 영어인데 무슨 교도소도 아니고 훈련소도 아닌데 왜 입소입니까? 입주지. 근데 하여간 최소 2년은 볼 생각 하지도 마라라고 말을 하거든요. 왜? 그 아들의 생활림이 깨져버리니까 거기 들어가는 그 생활자의 생활림이. 근데 이곳은 자유롭게 만나요.
1: 아, 원하면 만날 수 있다.
0: 보통의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1: 예.
0: 장성한 부모가 독립을 자식이 독립을 했다 그러면 보고 싶을 때 가서 보잖아요. 보고 하루를 즐긴 다음에 나는 여기 살 곳이고 어머니 아버지는 살 곳이 있으니 잘 가시고 또 봅시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1: 네.
0: 물론 결정적인 차이는 저거죠. 그 아들도 자기가 사는 집에 가끔은 가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우스 있어야 되고 하룻밤쯤은 자기가 컸던
1: 네. 지금
0: 방에서 자고 싶고 이런 게 그때 그거를 못하죠.
1: 집에 오고 싶은데
0: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수 있다는 거. 실제로 어떤 정도냐면은 장애인이라는 화두를 제거하고 그냥 귀농귀촌의 프로그램을 실현시켜주는 곳으로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 사업을 그 마을은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 대표분께서. 그래서 친환경 그 체험 농업 공동체 마을이라는 화두 그리고 귀농귀촌에서 이렇게 아늑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을로 했는데 그 두 개의 모델이 중증장애인 관리라는 것과 결합이 되면서 아예 그곳에 그 아까 말씀드린 30명의 그 생활자 중에는 가족이 통째로 이사 온 경우도 있어요.

0: 아, 그러면은
1: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왜 색동원 사건이라고 인천 지역에서 문제가 된 사건이 네. 있는데 갇혀 살고 2년상 자식을 못 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떤 수준의 인권유린이 일어난지를 몰랐다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문제가 된 사건인데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는 곳이
0: 가족들이 수시로 볼 수 있으니까
1: 가족들이 그쵸? 바로 옆에 자기 집을 지어놓고 아. 아들 생활하는 걸 모니터링 한단 말이죠.
0: 그러니까 이런 형태군요. 그러니까 그런 중증 장애를 가진 우리 자폐 우리 환자들이 네. 있는 시설이 있고 네. 그 바로 옆에 이제 마을이 조성이 돼서 네. 가족들이 그 옆에서 같이 살 수 네, 있도록 네, 네, 네.
1: 실제로 아. 거기 있는 가족들은 그 마을의 공동 뭐 창립 발기인이자 다 주지고 그 운영에 관해서도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0: 네, 네. 네.
1: 실제로 그러니까 부모와 그 마을의 전문 인력이 같이 꾸려가는 형태. 예.
0: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도 가장 좀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 제가 겪어본 27년간 겪어본 거에 의하면 더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도 예. 충분히 참고할 만한 그 사례 내지는 모델이 아니냐.
0: 네.
1: 실제로 다녀가셨대요.
0: 네, 네.
1: 보건복지부에서.
0: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제 후속 보도가 나간 것을 봤습니다. 아버님이 처음에 아들이 살 곳을 그렇게 찾다가 못 찾고 애타는 사정을 보고 나중에 이제 드디어 그 보금자리를 찾았다고 해서 아버님 거기 찾아가신 걸 제가 봤거든요. 그 얼마 전에 네. 최근에 보신 게 언제 됐죠? 지금 아드님 언제 보셨죠?
1: 6월 21일입니다.
0: 아, 지금도 눈에 막 밟히시는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자주 갈 수 있는데도 지금 참고 계시다고요?
1: 불과 두 시간 거리예요.
0: 왜 참으시는 거예요?
1: 그 아들이 그곳에서의 생활 리듬이나 이런 게 너무 흔들리면 이제 안 되는 게 있고 이번에 가서 1박 2일에 그 잠자리를 둘만의 잠자리를 했지만 이 아들도 뭘 느꼈는지 아들이 1초도 잠을 안 잤어요. 밤새 저를 지켜보더라고요. 빙글빙글 혼자 웃으면서
0: 아빠가 갈까 봐.
1: 눈에 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되니까 아침이 되니까 제 손을 잡고 무조건 그 잡아 끄는 거예요. 내 차가 어딨나 그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타고 집을 가든 어디를 가든 이제 둘만 있는 곳으로 가자는 거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꾸 그 기억하지 않아야 될 순간들을 자꾸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들에게 도움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사실은 더는 제 욕심을 내지 않으려고 그날도 많은 욕심을 냈기 때문에 지낼 수 있었고 결과를 제가 눈으로 봤고 그래서 참는 거죠.
0: 예, 사실 너무나 막막한 상황에서 얘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셨다고 들었고 네. 또 책도 이제 쓰셔서 작가님이 되셨어요. 안녕 피터팬이라는 네. 책을 쓰셨습니다. 아들에게 기록을 남겨주고 싶었다고 하셨는데 피터팬한테 이 기록이 어떤 선물이 될 것 같으세요?
1: 세상 뭐 굳이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라 말까지 꺼내지 않더라도 가장 존엄한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누구보다 지구의 생명 중에 위대하게 살 수 있었던 존엄한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살다가 잊혀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떠나가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의 외면을 받고 아들도 자기 생을 다하고 맞춰 떠나갔는데 그 아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 이 지구에? 전 참을 수 없더라고요. 그게 가장 슬펐어요. 그 아들의 앞날을 생각하더라도 그래서 대신 아들을 대신해서 내가 아들의 기록을 남겨놓자. 그리고 그것을 아들이 커가는 중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세상에서 보이도록 하고 싶다. 그런 꿈이었죠. 그래가지고 어떤 그런 이쁘고 건강하고 마음은 아주 열렸던 청년이 살았다는 기록을 남겨서 한 명의 사람에게라도 기억되게 하고 싶다. 그런 취지로 글을 시작했죠.
0: 네. 아들의 기록을 남겨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군요. 저 시간이 벌써 다 되어서 저희가 내일 하루 더 모시고 아버님 모시고요. 네. 우리 중증 자폐가 있는 아들을 키우면서 겪었던 그런 시간들 또 지금 마지막까지 이렇게 사력을 다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0: KBS 58분 날씨.
1: 어제부터 이제 서쪽을 중심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일부 수도권, 전라권에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도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서울이 36.4도까지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역시 수도권과 전라권의 기온이 가장 높고요. 지금 경기 양주 백서읍이 39.9도 기록 중입니다. 1시간 전쯤에는 40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광주가 38도, 용인이나 오산, 여주, 하남, 고양은 39도, 전주도 39도까지 오르겠고 세종대전 37, 대구 36, 부산, 제주 34도 등으로 서쪽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의 극한 폭염 이번 주 내내 계속되겠습니다. 강릉은 오늘 31도의 낮 기온이 예상되는데 강원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폭염이 조금은 꺾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열대야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밤에는 열대야가 지속이 되겠습니다. 서울은 내일 아침 최저기온 27도 예상 돼 14일 연속, 2주 연속 열대야 일수가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도 밤새 아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도 서울과 파주가 38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의 극한 폭염이 이어지겠고요. 자외선 지수도 역시 오후에 오존 농도와 함께 대부분 높거나 매우 높겠습니다. 오늘 일부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최영미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시황을 KB증권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전해주시죠.
4: KB증권 김희섭입니다. 코스피 시장 높은 변동성 속에 1%대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대비 코스닥 강세가 돋보인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사흘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5%대 강세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01.5포인트 상승한 6358.95에 코스닥은 43.37포인트 오른 780.72에 마감됐습니다. 다우지수 종가 기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미국 3대 지수 강세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수급에서 개인은 순매수를,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변동성 장세 보이다 강보합권에서 마감한 가운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9%대 급등하는 등 우주항공 및 방산주 강세였습니다. 이 밖에도 SK이터닉스를 필두로 연료전지와 에너지 관련주, 건설주, 원전과 전선, 정유주, 2차전지 등 상승했습니다. 반면 삼성생명과 현대모비스는 약세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큐리언트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제약바이오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은 1433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3: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던 올해 3월 환율 상승분의 약 3분의 1은 역외 차액 결제 선물환 NDF 거래에 따른 결과라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지난 3월 중 NDF 순매입에 따른 환율 상승분은 약 26원으로 전체 상승분의 33%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해외 금융기관의 환해지 과정에서 국내 달러 매입이 늘어 환율 상승 압력이 커졌으며 거래량이 적은 야간에 영향이 더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8%를 기록하며 석 달 만에 다시 2%대로 내려왔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발표한 2026년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2020년을 100으로 본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9.77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8% 상승했습니다. 지난 5월과 6월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던 물가 상승률이 석 달 만에 다시 2%대로 진입한 것입니다. 정부는 석유 최고 가격제에 따른 유류비 상승 제한과 정부의 할인 지원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에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올해 2분기 전 세계 DRAM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매출 기준 점유율 39%로 1위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26%로 2위를 기록했지만 3위 마이크론이 25%까지 올라오면서 두 회사의 격차는 1%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중국 CXMT는 내수 수요와 생산 능력 확대에 힘입어 7%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값이 소폭이지만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 중동 상황 브리핑을 통해 오전 8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리터당 1866.49원, 경유는 1849.21원으로 어제보다 각각 0.01%, 0.03%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내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 12개소에 설치 운영되며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하도급 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3일 일본 당국이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엔화 방어를 위해 총 13조 7,800억 엔, 우리 돈 약 126조 원 상당의 시장 개입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지만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 영남, 서부 내륙에는 저녁까지 5에서 40mm, 많은 곳은 60mm까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7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7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승돈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의 최상욱입니다. 정말 더우시죠? 경남 양산은 기상관측사상 처음으로 42.5도까지 치솟았다고 하는데요. 인명피해가 우려될 때 발표되는 폭염중대경보가 오늘 서울 전역과 경기도까지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폭염이 이어질 경우 당장 온열질환으로 쓰러지는 분들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치명적인데요. ABC 뉴스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폭염으로 전 세계가 입은 누적 경제 손실이 무려 50조 달러, 약 7경 원에 이른다고 하고요. MSCI가 전 세계 상장 기업을 분석한 결과 99.8%가 폭염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재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폭염, 이제 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텐데요. 잠시 후 폭염으로 인한 피해와 함께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어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8월 4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네, 오늘 증시 정리해 주십시오.
2: 어제 코스피가 -5% 기록을 했었잖아요. 31일 날 17.9% 급등을 했다가
1: 네.
2: 그리고 오늘도 사실은 하루 종일 좀 약세권에서 움직였었는데 막판에 +1.6%로 상승을 하면서 6,358에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뭐 장중 내내 좋았습니다. 결국은 5.8%로 상승을 해서 어제 2%대보다 2배 정도 되는 그런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오늘 780에

0: 장을 마치는 모습 보였고 코스닥은 오늘 한 가지 기록을 세운 게 사상 처음으로 3연속 3거래일 연속 매수 사이드카 발동이 된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1: 네.
0: 뭐 기술적으로 21선 회복도 했고 어쨌든 코스닥 시장이 최근 코스피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연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수급적으로 보면은 오늘 코스피는 개인만 사고 기관과 외국인은 팔았고 코스닥은 오늘 기관이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특히 그 금융투자 쪽 ETF 쪽이라든가 투신 쪽에서 오늘 코스닥을 좀 대거 사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공모펀드 쪽에서 자금이 좀 많이도 들어온 게 아니냐 그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고요. 기관은 그래서 이 코스닥을 중심으로 수급이 좀 뚜렷한 그런 유입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뉴욕시장이 빅테크들이 급등을 했고 중동 상황도 좀 완화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유가도 떨어지고 국채금리도 좀 하락하고 등등등 재반 여건은 좋았는데 반도체주들은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딱히 그렇게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고요. 보합권, 강보합권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현상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들은 좀 그다지 그렇게 뚜렷한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이 사자세와 팔자세 간의 아주 공방이 하루 종일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아직도 그 CXMT의 뭐 증설 이슈라든가 이런 중국 이슈에 민감한 걸 보면 아직도 반도체주들이 본격적으로 반등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심들이 시장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게 아니냐 그런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31일 날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규제 이후에 확실히 부담스러운 대형주들보다는 그동안에 워낙 낙폭이 컸었던 코스닥 쪽에 그래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섹터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엔터라든가 뭐 이런 쪽 그다음에 AI 인프라 관련 쪽 이런 쪽으로 매수세가 확실하게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 시총 상위 쪽에 있는 뭐 제약바이오라든가 그다음에 로봇, 2차전지 이런 쪽들이 좀 분위기들이 여전히 좀 계속 좋으면서 코스닥 시장이 좀 강한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뭐 코스피 쪽에서도 철강이라든가 뭐 전력 설비라든가 원전이라든가 뭐 이런 쪽들이 강했는데 역시 뭉뚱그려서 보면 AI 인프라 즉 빅테크 종목들이 강했던 그의 후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오늘 코스피가 내내 부진하다가 막판에 그래도 반등을 했던 거를 보면 일단 기관들의 매도 규모가 줄어들었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장중에 7천억대 중반까지 매도 규모가 늘다가 막판에 5천억 때 초반까지 줄면서 중반까지 줄면서 마감이 됐는데 일각에서는 하이닉스의 그 ADR 상장 관련된 정보 그 공개 규제가 제한을 받는 그 규정이 오늘 밤에 이제 끝난다고 합니다. 그럼 이를테면 내일부터는 이제 하이닉스가 관련돼서 뭐 다양한 그런 투자 관련 정보를 이제 오픈을 할 수도 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내일 이후에 그러니까 오늘 밤 이후에 하이닉스가 주주환원 정책을 좀 내놓을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서 돌면서 막판에 투신을 중심으로 기관의 순매수가 좀 들어온 게 매수가 좀 들어온 게 전체적으로 기관 매도 규모를 줄이고 코스피를 끌어올렸던 이유다 이런 해석을 좀 시장에서는 좀 하고 있고요. 뭐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 막판에 플러스로 살짝 돌아선 거는 이른바 양의 숏 감마 효과 그러니까 막판에 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레버리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쪽에서 이제 그 맞추기 위해서 올라가는 효과 그게 좀 나타난 게 아니냐 그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2% 올라서 24만 원에 딱 마감을 했고 하이닉스는 0.6% 올라서 157만 7천 원에 마감이 됐는데 오늘 그 애프터마켓 초반에는 하이닉스는 조금 더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
1: 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대로 내려갔다고 하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5월과 6월 말씀드렸습니다만 3%대 연속으로 넘어서 사실은 7월 달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7월 달에도 과연 3%대 이 상승률을 유지할 거냐? 소비자 물가 그게 좀 관심이 컸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일단 2.8%로 다시 석 달 만에 2%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물론 뭐 2.8%라는 이 수치는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보다 아직도 한참 높은 수치이긴 합니다. 7월 달에 소비자 물가가 2%대로 떨어진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일단 유가가 하락한 이유가 또 있겠지만요. 석유 최고 가격제와 같은 정부의 정책 효과가 컸다 볼 수가 있겠는데 석유류 가격이 지난달에 15% 올랐고 전달에 비해서는 4% 올랐던 것보다는 한 9%포인트 하락한 효과가 있긴 합니다만 이 석유류의 물가 상승 기여도가 1%포인트 났던 전달에 비해서 절반 수준으로 일단은 그 부분이 좀 하락을 했고 앞서 말씀드린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 하락 효과가 0.3%포인트 이게 좀 더 컸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1: 네.
0: 또 하나가 6월 달에 많이 올랐었던 농축산물 가격이 7월 달에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0.9% 농축산물 가격이 올랐는데 6월 달에 3.2% 올랐던 것 비하면 많이 떨어진 거죠. 보니까 배추, 호박, 오이 이렇게 채소 가격들이 많이 떨어졌고 수박 가격도 좀 두 자릿수 이상 하락한 게 아무래도 좀 영향을 미쳤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농축산물 가격 하락 역시 따지고 보면 정부가 이런저런 지원을 통해서 할인 행사를 많이 펼치도록 그 자금 지원을 해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부의 역할이 컸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그렇군요.
0: 결국 7월 달에 물가가 2%대를 기록을 한 거는 정부의 정책 효과가 컸다고 봐야 되는 거고 만약 정부 정책 효과가 없었다 그러면 7월 달도 역시 3.1%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좀 추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물가 상승 국면에서 정부의 정책적인 어떤 그런 역할이 좀 우리나라 특히나 좀 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7월 달에 그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신현성 총재 했던 얘기가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8월 달 금통위 때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어조의 멘트를 했었는데 일단 수치상으로는 2%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8월 달 금통위에서 신현성 총재가 어떤 해석을 할지 주목이 좀 됩니다.
1: 네. 아직 암시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정부가 올해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는데요. 초고가 주택 중심으로 종부세가 늘어난다고요?
0: 예. 정부의 그 올해 세제 개편안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된 부분을 요약을 해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가장 큰 건 역시 말씀하신 종부세 쪽입니다. 종부세가 전체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좀 컸었는데 일단 정부에 내놓은 내용은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대폭 인상을 하고 일반적인 주택들은 뭐 그렇게까지 올리지 않는다 또는 더 내린다. 이게 이제 골자가 좀 되겠고요. 그러면 저 초고가 주택이라는 게 기준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구준철 경제부총리는 40억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20, 30억대 시가 20, 30억대 아파트들은 오히려 세액이 종부세가 줄 것이다. 30, 40억대는 지금이랑 비슷할 것이다. 대신 이제 40억에서 50억 이상 이렇게 초고가 주택들은 과세를 정상화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초고가 주택은 그동안 세금을 너무 덜 냈다. 이런 표현을 좀 애둘러서 이렇게 썼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세율 적용 기준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그러니까 집값 중심으로 바꿔서 이른바 똘똘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을 좀 누그러뜨리겠다는 부분을 이거는 사실 예고가 됐던 바였는데 이것도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의 집값 상승을 감안해서 1주택 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을 시가 20억 수준으로 상향을 했다라는 거. 이 부분도 또 하나 종부세 관련해서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 수가 2.3% 줄어드는 효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정부는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양도세 부분인데요. 이른바 장특공제라고 하죠.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변경하는 게 가장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동안은 집을 오래만 갖고 있어도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해줬는데 이제는 오래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사는 걸 기준으로 이 공제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최대 공제 폭도 80%는 유지를 하되 대신 전에 없던 공제 한도를 2029년까지 10억 원으로 제한하겠다라는 게 새로 추가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결국은 그만큼 공제 한도가 줄어든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부담이 아무래도 늘어난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 국민들의 우려 이런 부분들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같은데 실거주를 기준으로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들을 별도로 오늘 얘기를 한 것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주하는 1주택이 자의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내가랑 나랑 상관없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고가가 된 사람들이 좀 있는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거주자가 당연히 거주자가 대상이 되는 거고 종부세 납부 유예를 하는 제도를 좀 더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그 부동산을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소득 요건도 또 상향 조정을 해서 조금 더 혜택이 넓어질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연세가 많은 65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거주해서 이 소득 대비해서 보유세 비중이 10%가 넘는 고령자들 같은 경우는 역시 납부를 유예를 좀 허용하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그 유예폭을 좀 넓혀 이 부분이 하나가 또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하나 또 관심사가 공정시장 가입 비율 이게 60%인데 이게 윤석열 정부 때 대폭 낮춘 거였잖아요. 이것도 차차 상향 조정을 하기로 해서 내년엔 70% 2028년에는 80%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세부담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계속 나타난다 이렇게 또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이른바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를 걸러내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는 내용이 있네요.
0: 예, 지난번에 도수치료 말씀드리면서 이 건강보험료 비용 부담 이거를 좀 낮추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비슷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통사고 나이로 왕자 아주 대표적인 건강보험의 누수의 사례로 그동안에 계속해서 지적이 되어 왔기 때문인데요. 2024년 기준으로 이른바 나이롱 환자가 포함된 교통사고 경상 환자가 148명에 달했고요. 이로 인한 치료비만 연간 1조 4천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조 4천 원이 다 뭐 나이롱

0: 환자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걸 추정할 수 있는 금액들이 상당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오늘 내놓은 대책은 교통사고 경상 환자가 만약에 8주, 즉 두 달 이상의 치료를 받게 된다고 하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서 이 사람이 정말 두 달 이상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걸러내겠다. 이 내용이 핵심 내용이 되겠고요. 경상 환자 가운데 염좌, 즉 삐인 환자, 타박상 환자, 이 사람들이 이제 대상이 좀 되고, 만약에 이제 내가 그 이상으로 두 달 이상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 서류를 제출을 하고요. 그럼 이제 보험사랑 자동차 공제조합이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사람이 정말 두 달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인지 검토를 요청을 하는데, 이 과정에 이제 전문 의료인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게 이렇게 조치를 좀 취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 좀 선의의 피해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혹시 내가 만약에 8주 이상 나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전문 의료인의 결과가 아닌 거로 나왔다, 근데 나는 억울하다, 그럴 경우는 재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좀 남겨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우선 보험료를 지불을 하도록 해놓고 난 다음에 신속한 결과 통보를 해서 전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또 결국 중요한 게 이걸 심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믿을 만한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종합병원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한 의사나 한의사 이런 전문의 200여 명을 위촉하겠다. 이 내용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은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요즘 자동차 회사들의 경쟁이 도로 위가 아닌 공장 안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누가 더 잘 만드느냐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얼마나 빠르고 싸게 그리고 똑똑하게 만드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키워드가 바로 다크팩토리입니다. 다크팩토리는 말 그대로 불 꺼진 공장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AI와 로봇이 스스로 제품을 만드는 고도화된 스마트 공장을 말하죠. 자동차 업계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가동할 수 있어 생산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지고 위험하거나 단순하고 반복적인 노동에서 사람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다크팩토리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샤오미는 베이징에 연간 1,000만 대의 스마트폰을 만드는 무인 공장을 가동 중이고, 현대차 그룹 역시 미국 조지아주에 연 30만 대 규모의 차량을 생산하는 미래형 스마트 공장을 세웠습니다. 시장조사기관에서는 글로벌 다크팩토리 시장 규모가 2030년엔 약 1,950억 달러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물론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초기 투자비 부담이 크고 AI와 로봇을 다룰 전문 인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로봇이 대체해버린 사람의 일자리에 대한 고민도 따라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크팩토리를 사람을 완전히 대신하기보다 사람의 역할을 직접 생산해서 설계, 관리, 점검 중심으로 바꾸는 기술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이 꺼져도 멈추지 않는 미래형 공장 다크팩토리. 이제 좀 만만해지셨나요? 지금까지 만만한 경제였습니다.

0: 넘쳐나는 정보와 뉴스. 그 안에서 진짜를 찾아냅니다. 당신 곁을 지키는 최고의 경제 파트너.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올해가 가장 시원한 해가 될까요? 여름이면 폭염은 이제 뉴노멀이라고 받아들여야 할지, 재난급 이상기후 현상과 피해에 대해 국내 기후환경 분야의 최고 권위자시죠.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장과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1: 네, 저도 읽으면서 굉장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렇게 더운데 올해가 가장 시원한 해라는 말에 굉장히 심적으로 충격을 받은 상황인데,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2: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지구온난화 그에 따른 기후변화의 한 현상으로서 폭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실 평균 기온은 오르내림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후변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건 인간에 의해서 발생한 그 온실기체, 온실가스 때문이거든요.
1: 네.
2: 그런데 사실 자연변동성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 엘니뇨라든지 라니냐라든지 이런 건 인간 활동과 무관하게 바다의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태양의 흑점 활동이 활발하다 그렇지 않다 이런 거기 때문에,
1: 네,
2: 사실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수는 있지만 내년의 기온이 올해보다는 약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 네,
2: 장기적으로 추세선을 그려보면 여기 1번 그림처럼, 네,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이 나타난다는 거죠.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11년 동안 연속적으로 이 11년이 이제까지 관측한 역사 이래 1850년대 이래 관측을 이렇게 했고요.
1: 네.
2: 우리나라는 1973년 이후로 이제 전국적으로 관측을 했는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 11년, 2015년부터 작년까지 15년, 그러니까 11년이,
1: 네,
2: 가장 더웠던 11번의 해였어요. 그러니까 이 연도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1: 예,
2: 추세선 그었을 때 제일 오른쪽에 가장 높은 해에 들어간다는, 네, 거죠.
1: 그렇군요.
2: 그래서 작년 그 온도가 산업화 이전 온도, 우리가 1850년에서 1900년 평균 기온을 산업화 이전 온도라 부르기로 했거든요.
1: 네.
2: 그에 비해서 1.43도가 올라갔어요.
1: 네.
2: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9개 기관 정도가 온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그걸 모아서 WMO라고 세계 기상기구가 매해 1월에 그 전해가 얼마나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올랐느냐 발표를 해요. 그런데 작년은 이제 기관에 따라 좀 달라서 이제까지 관측 이래 두 번째 또는 세 번째로 가장 높았던 해라 그러고요. 재작년,
1: 네,
2: 2024년은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1.55도가 올라서 가장 높았던 해였어요. 근데 그 해에는 엘니뇨 현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은 엘니뇨 현상이 없었는데도,
1: 네,
2: 1.43도가 올라간 거죠. EU에 있는 코페르니쿠스 기후 서비스라는 데서는 1.47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어요.
1: 그렇군요. 그러면은 작년에도 만약에 엘니뇨나 이런 자연현상이 있었으면 더 높았을 수 있다, 그런 걸 내포하신 것 같네요.
2: 그렇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연말에 엘니뇨가 있을 거라 그러거든요.
1: 예.
2: 그렇게 뭐 예측을 하는데, 사실 지금 이미 이 여름이 이렇게 더워서, 근데 사실 우리가 폭염 때문에 여름의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걸로 생각하는데요.
1: 예.
2: 사실 11월 이후 11월 12월, 1월 이렇게 가을, 겨울에 평균 기온의 상승이 사실은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추운 날이,
1: 그렇군요,
2: 덜 추워진 거죠. 그런데 또 한파는 닥치고.
1: 예.
2: 근데 하여튼 여름은 원래 더운 데다가 너무 더우니까 사실 이렇게 폭염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지금 고통스럽게 다가온 거죠.
1: 그렇군요. 근데 유럽에서도 보면은 지난 5월 말부터 때이른 폭염으로 몸살을 앓았다, 이런 뉴스가 많더라고요.
2: 네네.
1: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난주에 40도가 넘고, 이번 주는 서울 수도권 경기도,
2: 네,
1: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지는데, 이런 게 거의 뭐 이상기후라고 불러야 되는 그런 수준인 것 같은데요.
2: 예, 그렇죠. 이제는 사실 우리가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발생하는 게 기후변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1: 예.
2: 그래서 예전에는 징후가 보인다 이랬는데, 이제는 징후가 아니라 그냥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된 거죠. 예.
1: 그렇군요. 미국 서부도 보면은 무려 47도까지 올라갔다고 하고, 우리 뭐 양산에 폭염도 있고 하는데, 이게 뭐 부르는 게 맞고 아까도 보니까 열돔 현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예. 열돔 현상이라는 게 뭡니까?
2: 저는 뭐 사회과학자라서 제가 예. 자연과학자는 아니지만 네네.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은 열돔이라는 것은 폭염을 직접 만드는 기상현상인데요. 네. 이게 고기압층이 형성이 되어 있어 강한 고기압이 형성되면은 공기가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더 데워진대요. 그리고 구름도 잘 발생하지 않고 근데 문제는 네. 뭐냐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미 지표면이 너무 데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또 열돔 현상까지 생기니까 열돔 현상이라는 거는 예전에도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지금 더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 지구 온난화가 방을 미리 데워놨는데 열돔 현상으로 인해서 창문과 문까지 꽉 닫혀 있는 거죠. 그럼 더 더워지는 거죠.
1: 찜통되겠네요.
2: 그렇죠.
1: 네.
2: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진행이 되면 지구온난화라는 것은 지표면의 평균 기온이 상승한 현상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표면이 계속해서 더워지고 있는데 열돔 현상까지 가중이 되니까 이 열돔 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폭염이 더욱더 문제가 되는 거죠.
1: 네. 지금 이제 분야가 뭐 사회과학이 전공 분야라고 하셨지만은 자연과학 분야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근데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폭염이라든가 이런 기상과 관련한 분야가 뭐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에도 그렇고 부담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2: 예예. 예. 3번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1: 3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 예. 어플리케이션 콩과 유튜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2: 예예. 예.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2024년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더웠던 해였어요. 그런데 네. 그해 당시에도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많이 발생해서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1: 네.
2: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독일의 한 재보험회사가 이렇게 피해액을 추정을 해보니까 3,200억 달러. 우리나라 원화로 이렇게 환산했을 때 약 473조 원이라 그러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 해 예산이 2026년 예산이 727조 원 가량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절반보다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 이상의 피해가 발생을 했던 거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럴 뿐만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네. 두 번째 내지 세 번째였는데 요거보다는 약간 낮아서 2,200억 달러 정도였거든요. 그래도 네. 우리나라 원화로 하면 한 최근 환율로 하면 320억 정도가 돼요.
1: 네.
2: 320조.
1: 네.
2: 예, 그래서 결국은 뭐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기후변화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그냥 환경 문제가 아니고 경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또 재산상의 피해도 발생하고요. 또 네. 생존 문제죠. 왜냐하면 사망자도 많고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2024년에 국내 이주자가 그 자연재해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이 4,850만 명.
1: 아, 전 세계적으로요?
2: 예, 와. 우리나라 인구에 네. 육박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인구들이 이제 국경을 넘나들 가능성도 이제 높아집니다. 네. 예전에 우리가 시리아의 난민이 발생했던 게 겉으로 보면 IS 그 네. 극단적인 이슬람 세력 때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뭐 종교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로 보이지만 그걸 한꺼풀 이렇게 벗겨보면은 거기에도 극단적인 가뭄이 있었거든요.
1: 아, 그렇군요.
2: 그래서 예, 그래서 이런 식의 피해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게 그냥 환경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라 노동 생산성에도 영향을 주죠. 오늘 지금 우리가 중대 경보 원래 네. 처음으로 제도화된 거거든요. 38도 이상이 체감 온도가 38도가 넘으면 네. 중대 경보를 발령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오늘 11시부터 지금 중대 경보가 발효된 상.

0: 작업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 생산성도 떨어지고요. 또 사망자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왜 금사가 금배추 이런 현상을 경험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기후플레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농업 작물의 작황이 줄어들고 또 수산물도 마찬가지예요. 양식업도 지금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장바구니 물가를 뒤흔들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보건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1: 그러네요. 지금 예. 환경 관련 문제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나라 온난화라든가 기온과 관련해서 아니면요?
0: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네. 뭐 2번 자료도 괜찮고 또는 5번 자료도 괜찮겠네요.
1: 네, 5번 자료 보겠습니다.
0: 예, 예.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는 사실 세계 평균 상승폭보다 좀 더 높습니다.
1: 아, 더 빠르군요.
0: 예,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아까 뭐 1.47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 그거는 산업화 이전하고 비교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73년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1.2도가 올라갔는데요. 그러니까 연평균 10년마다 0.21도씨씩 상승을 했고요. 바다의 온도도 예. 세계 평균은 한 68년부터 2024년까지 한 0.74도 정도가 올라갔는데 네. 우리나라는 1.58도. 그러니까 두 배 이상 빠르게 진행이 된 거죠. 그리고 대기 중에 그 이산화탄소 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산화탄소가 네. 대표적인 온실가스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마우나로아라고 하와이에 있는 관측소에서 측정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올해 4월까지 나와 있던데 이미 이제 431ppm인데 우리나라는 작년에 이미 백령도에서 434ppm을 안면도에서 434ppm을 찍었어요. 평균이. 그래서 지금 우리는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 방금 아까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산업혁명 때부터 온도를 재가지고 1.3이었더라 하셨는데.
0: 1850년대.
1: 우리나라는 1970년대 대비해서 벌써 1.2도예요?
0: 예예. 예. 그렇게 올라갔어요.
1: 우리나라 온도 올라가는 속도가 10년 단위로 0.2도라고 하면.
0: 0.21도. 예예. 예.
1: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겠네요. 지금 그러면 이런.
0: 북방으로 올라갈수록 네. 북극적으로 올라갈수록 좀 더 빠르게 온도 상승이 그렇군요. 진행이 되고 있어요.
1: 이상기후로 인해서 결국 우리나라가 사회적으로 그렇고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피해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정리 좀 해 주시겠습니까?
0: 예, 피해가 네. 많죠.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산불이 굉장히 자주 발생하고 네. 한 번 발생하면 피해가 굉장히 큰 규모가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산불이 사실은 1986년부터 산불 통계를 새로 냈는데 예. 최대 규모였어요.
1: 작년이 최대였군요.
0: 예, 10만 헥타르가 예.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 규모 면에서도 10만 헥타르가 넘었고요. 특히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는 게 굉장히 특징적이었어요. 네. 32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냐면 사실은 산불은 인간의 실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90% 이상이.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실화로 불씨가 떨어져도 네. 그게 그렇게 빠르게 넓게 번지지를 않았는데 지금은 땅이 워낙 온도가 올라가서 메마른 상태에서 네. 불씨가 떨어지면은 금방 퍼진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빠르게. 왜냐하면 또 동해안에 아까 온도가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육지 쪽으로 따뜻한 바람이 많이 불고 강풍이 또 많이 분다고 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역대급의 산불이 기후변화하고 연결돼 있다. 이런 네. 연구 결과들이 나왔죠.
1: 네. 농작물 같은 것도 피해가 클 것 같은데요.
0: 그럼요.
1: 네.
0: 그래서 아까 이제 금사과 금배추도 말씀을 네. 드렸고요. 또 수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1: 수산물까지.
0: 바닷물 온도가 1도 올라가는 건 물고기들에게 또는 육지에서는 한 10도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58도가 네.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이 물고기들이 온도 또는 어패류도 그렇고 온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지금 집단 폐사하는 경우들도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작물 같은 경우도 네. 사과 이런 거는 온도차가 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은 이 재배지가 자꾸 북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북상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더 올라가서

0: 지으면 되지. 이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 따라서 온도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강수량이라는 것도 있고요. 네. 병해충에 대한 관리도 있고 이런 게 다 노하우고 지역의 지식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흔들리는 거죠. 그런 그러겠네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우리나라에서 폭염을 재난으로 이제 인정을 했다고 하는데 뭐 네. 지원이나 대책, 근데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 정도면은 정말 뭐 지원이 필요할 정도인 것 같은데 그럼요.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0: 폭염이 지금 우리나라에 재난안전 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이제 2018년부터 폭염이 자연재난의 하나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 아, 등재는 드디어 됐군요. 네.
0: 그래서 사실은 2018년에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고였어요. 50분이 넘었거든요. 네. 아, 48분이었나 50분이 넘었나 하여튼 48분이었나 보다.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네. 그해부터 이제 이게 관리가 돼야 되구나. 이래서 이제 재난으로 등재가 그러니까 포함이 됐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부터 뭐 무더위 쉼터라든지 또는 뭐 그늘막 설치라든지 또는 쿨링 포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점차 마련을 하게 되죠. 그리고 네. 연락도 이렇게 취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이제 고립될 수 있는 분들에게. 그런데 그게 충분하지는 않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폭염 피해는 발생을 해요.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일선 보건소하고 연결을 해서 네. 온열 질환자 수를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4,000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이 그 사망자가 발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사망자가 추정치로 29분이었고요. 온열 질환자가 4,460명 정도 됐는데 올해도 지금 5월 15일부터 계속해서 이 폭염 피해를 산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마 9월 15일 이후면 아마 통계가 나올 텐데 지금도 계속해서 하루치 통계는 나오죠. 그래서 계속 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폭염이라는 게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고 짜증나고 뭐 불쾌 우리는 특히 또 습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네.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어떤 분에게는 사활이 걸린 생존의 문제이죠. 특히 이제 야외 작업장 같은 경우에 폭염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1: 네.
0: 왜냐하면 더위를 피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1: 맞습니다.
0: 작년부터는 산업 안전 보건법이라는 게 있어요.

0: 권을 강제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보내셨는데 그 일터 생존권이라고 네네.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신경을 많이 써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현상과 문제는 짚어봤는데 그럼 좀 대책을 좀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이런 이상기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들은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1: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폭염 속의 노동 환경 이런 거는 생존권 문제로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일터로 나가는데 사실 일터에서 이런 그 너무나 폭염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게 재감 온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야외 작업장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용접하시는 분들은 실내 작업을 해도 체감 온도가 너무 높고 이게 냉방과 환기가 잘 안 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산업안전수칙 이게 정해져는 있지만 이게 이제 권고이기 때문에 강제를 해야 되겠죠. 사실 그에 따르면은 31도 정도만 돼도 체감 온도가 31도가 되면은 2시간에 20분의 휴식을 줘야 되고요. 33도가 되면은 1시간에 15분. 그다음에 또 35도가 되면은 2시에서 5시는 야외 작업을 못 하고요. 네. 오늘처럼 이렇게 38도 이렇게 중대 경보가 내려지는 상황이 되면은 아예 야외 작업은 전면 중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0: 네.
1: 그런데 이제 그게 정말 이행이 제대로 되는가의 문제가 있는 거죠.
0: 그렇군요.
1: 그래서 그리고 사실 배달 노동자, 라이더 분들이라든지 플랫폼 노동자, 그다음에 특히 이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직종은 건설 노동자입니다. 왜냐하면 시멘트라든지 철골이라든지 그게 알루미늄 셋이라든지 이런 게 열을 워낙 많이 흡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자연스럽게 건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인위적인 냉방 시설을 바로 그 작업장에 설치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논밭에서 일하시는 분들. 특히 뭐 비닐하우스 같은 데는 더 하겠죠. 그래서 직군으로는 건설 노동자가 제일 많이 사망이라든지 온열 질환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연령대로는 65세 이상 고령자층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0: 네. 아까 그 전 지구적인 기온 상승이 인간 활동이랑 지구적인 활동으로 나눠주셨는데 인간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뭐 발전이라든가 탄소 배출과 관련된 부분인가요?
1: 예. 이게 이제 6번 슬라이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0: 아, 네. 6번 그림 보겠습니다.
1: 이게 왜 더워지느냐.
0: 네.
1: 사실은 온실 효과가 과도하게 일어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온실 효과라는 건 원래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0: 예.
1: 예, 이게 대기 중에 이제 온실 기체, 온실 가스라는 게 있어서 태양으로부터 이제 태양 광선이 이렇게 오면 태양의 복사 에너지가 전해지잖아요. 그러면 물과 땅을 데우고 다시 지구 복사 에너지로 바뀌어서 적외선의 형태로 우주로 방출이 되는데 그 사이에 대기 중에 온실 기체가 있어서 일부를 흡수한다고 해요.
0: 네.
1: 그래서 그런 효과가 없으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영하 18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평균 기온이니까 지구가 생명체가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공간이 되겠죠. 근데
0: 네.
1: 온실 효과 덕분에 뭐 이거는 저기 자료에 따라서 좀 다르던데요. 14도 내외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간 거죠. 13도에서 14도 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0: 네.
1: 그런데 이제 온실 효과를 그러면 이야기하는 온실 기체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대부분의 그 온실 가스 70% 내외는 화석연료 연소로부터 나옵니다. 에너지 부문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0: 그렇군요.
1: 에너지 부문이 최대 배출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에너지 부문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화석연료 소비를 현저하게 줄이지 않으면
0: 네.
1: 온실 기체가 계속해서 배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은 또 아니고요. 또 토지 이용의 변화라든지 왜냐하면 우리가 인구도 많아지고 시설도 많고 도로도 많이 닦고 농작 경작지도 많이 만들고 이러면서 과거에 이제 나무를 굉장히 많이 베어냈잖아요.
0: 네.
1: 그리고 산불도 지금 너무 많이 나서
0: 네.
1: 이 산림이 또 훼손이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산업 활동 지금 사실 실내는 이렇게 시원한 게 뭐 때문입니까?
0: 에어컨 때문입니다.
1: 에어컨 때문이잖아요. 그게 들어간 냉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굉장히 반도체 산업을 통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살고 있는데 이런 데 들어가는 그 세척제라든지 이런 게 다 그 또 절연 물질 이런 게 다 인위적으로 합성한 온실 기체들이에요. 우리가
0: 네.
1: 불소가스라고 부르는 F가 들어가는 가스들이거든요.
0: 네.
1: 예. 그리고 이제 메탄의 발생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메탄은 산업이라든지 농업에서 주로 많이 배출이 되거든요. 특히

0: 이제 사람들이 소고기를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소를 또 너무 많이 우리가 기르기 때문에 이 소들은 트림을 많이 합니다. 네. 이 반추동물이라. 그런데 이 트림을 하는 게 이 위에 음식물이 있을 때 박테리아가 작용을 해서 네. 메탄을 합성을 한대요. 아. 그래서 그게 주로 이제 트림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메탄은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양은 적은데 대기 중에 체류하는 기간도 짧아요. 9년에서 12년. 근데 2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이산화탄소보다 지구 온난화를 야기하는 정도가 80배가 넘어요.
1: 네.
0: 예, 그래서 이런 건 식생활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 LNG도 근데 메탄이에요.
1: 아, 그렇죠.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네. 우리나라도 이제 산업 그 반도체 공장이라든가 AI 공장과 관련해서 발전소를 굉장히 많이 지으려고 하고 그런 부분에서 화석 연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용을 안 할 수는 없어 보이는데 이런 것들도 그러면은 좀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까?
0: 그렇죠. 지금 뭐 8번 그림에도 나오는데요. 이게 네. 이제 세계 총 온실가스 배출 구성인데요. 그 에너지를 일단 많이 쓰잖아요. 그 에너지가 이제 화석 연료에 근거하게 되면
1: 네.
0: 온실 기체를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온실 기체 가운데서도 한 4분의 3 정도는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가 이제 화석 연료를 연소한다든지 산림을 벌채하게 되면 흡수화 등을 흡수를 못하니까 대기 중으로 배출이 돼서 나오는 네. 거고요. 그다음 메탄 같은 경우는 LNG가 사실 CH4 메테인 메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출이 됐을 때 더 메탄 형태이기 때문에 문제고요. 이걸 태우게 되면 어차피 공기 중에 산소랑 결합을 해서 CO2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석 연료라 그랬을 때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들이거든요. 그 세 가지를 우리가 화석연료라고 부르는데
1: 네.
0: 동일한 열량을 얻을 때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건 석탄입니다.
1: 네.
0: 석탄은 그거 외에도 이제 뭐 굉장히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을 하죠.
1: 네.
0: 근데 석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100이라고 하면 석유는 한 75, 가스는 57 그래서 양은 줄어들지만 그렇지만 지구온난화 지수 또는 지구온난화 잠재력으로 봤을 때는 짧은 기간에 굉장히 많은 그 온난화를 야기할 수 있는 게 이 LNG가 누출됐을 때 또는 메탄이 그냥 대기 중에서 온실 효과를 야기할 때
1: 네. 그러면은 이런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가 뭐 잘 아시겠지만은 3대 신성장 메가 프로젝트도 발표를 했고 예, 예. 전력 소요가 많잖아요. 그런 예. 부분을 달성할 수는 있는 상태입니까?
0: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 네.
0: 이게 이제 12번 슬라이드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1: 네.
0: 사실 이렇게 지금 폭염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것도 온실 기체를 네. 너무 많이 계속해서 꾸준히 우리가 배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이 온실 기체 배출을 현저하게 줄여야 돼요. 근데 재생에너지 이러면 사람들이 재생에너지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1: 아, 가능성이요?
0: 그러니까 바람과 해가 있을 때만 전기가 생산이 될 거 아니에요. 예를
1: 네.
0: 들면 태양광 패널은 해가 떠 있을 때, 풍력 발전은 바람이 불 때. 그러면 하루 24시간 내내 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밤에는 지고 그다음에 바람이 내내 부는 것도 아닌데 이걸로 어떻게 충당이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쉽죠.
1: 네.
0: 그런데 우리가 에너지 전환이라고 그랬을 때는요. 재생에너지만 늘리는 게 에너지 전환이 아니에요. 재생에너지가 제대로 쓰이려면 그런 가능성을 보완을 해줘야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에너지 저장 장치예요.
1: 네, ESS.
0: 예, ESS라고 네. 불리는 건데 그래서 많이 생산될 때 사용도 많이 늘려야 되고 또 사용하지 않고 남는 건 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을 제가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뭐냐면 수요 반응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1: 네.
0: 우리의 소비를 보면요. 24시간 내내 전력 소비량이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는 시간대별 요금제예요. 많이 생산될 때는 전기요금이 저렴하고요. 생산량이 적을 때는 전기요금이 높습니다.
1: 네.
0: 그러면 사람들이 반응을 하겠죠.
1: 그럴 것 같습니다.
0: 그런 게 수요 반응이에요. 그게 하나의 자원이 될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전력을 사용하는 시간대를 옮겨줄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시간에 따라서 전력 사용량을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냥 시간 내내 전력 요금이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시간 생산량에 따라서 네. 수요가 움직여주게 하는 거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반도체, 네. 팹 이런 네. 경우는 사실
1: 거의 24시간 돌아간다.
0: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장한 걸 써야 되는 거죠.
1: 네, 아,
0: 그리고 저장한 걸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1: 네.
0: 그런데 데이터 센터도 그 복잡한 연산 많이 이런 그 전기가 소모되는 그런 작업들은 전력 요금이 싼 시간대로 옮겨 줄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4월 16일부터는
1: 네.
0: 전기차 충전할 때 이 요금이 달라요. 낮이 더 쌉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기저부하라 그래서 원자력하고 석탄화력 발전은 그냥 24시간 내내 동일한 전기를 생산했거든요. 그런데
1: 예.
0: 저녁엔 사람들이 자잖아요. 밤에는. 그러면 사용량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많이 사용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때 어떤 요금제를 채택을 했었냐면 심야전력 요금제라는 게 있었어요.
1: 예.
0: 보통 전기요금이 3분의 1만 부과를 했거든요.
1: 밤에 쌌다는 말이죠.
0: 그렇죠. 네. 그래서 3교대 근무라는 것도 생기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 잠 안 자게 만들고 일하게 하는 거죠.
1: 네.
0: 전력 요금을 싸게 하니까. 그런데
1: 네.
0: 그게 아니라 재생에너지로 많이 생산되는 때 많이 쓰게 하고 그래도 24시간 써야 되는 건 재생에너지 전력을 쓴다고 해서 이게 그때 생산해서 바로 받아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전력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유연한. 그래서 저장도 하고
1: 네.
0: 수요 반응을 통해서 다른 전력 소비는 다른 시간대로 옮겨주고 그래서 24시간 전기가 필요한 거는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1: 네.
0: 그리고 이제 전력망이 되게 중요합니다. 재생에너지는 분산 전원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이 생산될 수 없는 곳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걸 촘촘하게 연결해줘서 전력망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이 망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재생에너지가 확대될 수 있는 시스템.
1: 네. 근데 그런 시스템이 현재 아직 뭐 우리나라의 그 구축 상태가 아 이 말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얼마 전에도 그렇고 아리백이라고 해서 그게
0: 예,
1: 한때
0: 예.
1: 우리 사회에도 큰 화두가 된 적이
0: 예,
1: 있었는데
0: 예.
1: 그럼 지금 한국은 이 아리백과는 좀 거리가 먼 상태입니까?
0: 14번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1: 예.
0: 사실 아리백이라는 건 자발적인 거예요. 원래는 이게 이제 2014년에 The Climate Group이라는 거하고 CDP라고
1: 네.
0: 탄소정보공개라는 비영리 단체가 있어요. 그 두 단체가 결합해서 출범시킨 게 아리백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원래는 100기가와트 아워가 넘는 1년 전기 소비량이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기업들만 재생에너지 전력을 써도 세상을 바꾸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업 부분이 소비하는 전기가 전 세계 전력 생산량의 40%가 넘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산업 부문이 바뀌면 이게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본 거예요. 특히 산업 부문 중에서도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기업들이 여기에 동참하게 되면 세상이 변할 재생에너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전력이. 그래서 이걸 2014년에 출범을 했고요. 지금은 400개 이상 굉장히 이름만 돼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1: 네.
0: 우리나라도 36개 기업이 이미 가입을 했어요.
1: 그렇군요.
0: 사실 지금 그 말씀하신 반도체하고 관련된 두 기업.
1: 삼성전자 SK하이닉스.
0: SK하이닉스가 네. SK 다른 계열사와 함께 6개 SK 계열사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아리백에 가입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0: 2020년에.
1: 네.
0: 그리고 삼성전자가 2022년에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공장 말고 다른 공장 해외에도 많잖아요. 다 아리백 달성했어요.
1: 아, 그렇군요.
0: 우리만 못하고 있어요.
1: 한국에서만요? 아.
0: 네.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그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작년 경우에 이제 전체 발전량이 한 11% 정도였는데요. 이 정도는 삼성전자 혼자 쓰기에도 모자랍니다.
1: 네.
0: 근데 이거는 국제적인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그 기업의 이미지도 좋아졌죠. 아, 아리백에 가입한 기업이구나. 근데 이게 더 이상 홍보 수단으로만 그쳐서는 곤란하죠. 이행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앞으로는 경쟁력이 될 것 같아요.
1: 예.
0: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0: SK하이닉스는 굉장히 그 선두를 달리는 기업이잖아요. HBM이라든지 뭐 이런 하여튼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그 앞서 있는 전 세계적으로 마이크론하고 우리 이 세 개가 전 세계 공급량의 아마 90% 정도를 차지할 거예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우리한테 그러면 주문 안 하면 누구한테 할 수 있어. 이렇게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중국이 굉장히 따라오고 있죠. 중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이 30%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되고 있고 기술도 굉장히 발전하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는 이 기술 격차가 좁아지게 되면은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을 쓰느냐 안 쓰느냐가 그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겠죠.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원장과 이제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기후행동은 희생이 아니고 더 나은 삶으로 전환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8월 4일 화요일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앞서간다 우리의 갓세.
1: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주식장의 불기둥을 잡는 투자 안목부터 삶을 지탱하는 건강과 철학의 깊이까지 복잡한 정치 시사 판도까지 멀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성공을 넘어 삶의 깊이를 더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평일 점심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점심에 만나러 오세요. 끝이

0: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우덜은 모시고 술을 배워야 점잖은 술을 배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술은 윗사람 앞에서 배워야 예절 바르게 마시는 좋은 술버릇을 붙이게 된다는 뜻이죠.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 중에 우덜은과 윗사람이란 표현이 있었는데 우리말에는 높은 쪽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위와 윗 그리고 웃이 있습니다. 쪽이나 층과 같이 된소리나 거센 소리로 시작하는 말 앞에는 위를 써서 위쪽, 위층이라고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위 밑에 시옷받침을 씁니다. 그런데 윗사람과 아랫사람 또는 윗물과 아랫물처럼 위아래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나 윗을 쓰지만 구분할 수 없을 때는 웃을 씁니다. 예를 들어 본래의 값에 덧붙이는 돈을 웃돈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응하는 아랫돈이란 말은 없어 윗돈이 아니라 웃돈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웃돈이란 말은 물건을 서로 바꿀 때에 값이 적은 쪽에서 물건 외에 더 보태어주는 돈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윗돈과 웃돈의 관계는 어떨까요? 이 두 표현은 모두 맞는 말이지만 뜻은 다릅니다. 윗옷은 위에 입는 옷을 말하고 반대말은 사이시옷이 없는 아래 옷입니다. 반면에 웃옷은 맨 겉에 입는 옷인데요. 예를 들어 날씨가 추워서 웃옷을 걸쳐 입었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1: KBS 58분 날씨.
2: 오늘도 곳곳에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어제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라권역 중심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그 밖에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서울은 오늘 낮 최고 기온 36.9도까지 올랐습니다. 이 기온은 어제 36.7도보다도 높아서 올 여름 최고 기온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가장 기온이 높은 곳 광주와 순창 역시 전라권이었고 38.6도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당분간의 더위는 계속 이어질 전망인데요. 내일도 오늘처럼 오후에 높은 기온 속에 자외선 지수가 대부분 매우 높거나 높겠고 오존 농도도 대부분 중부와 일부 남부 지역이 나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열대야주의보까지 겹쳐 있습니다. 밤에는 열대야가 또 기승을 부릴 전망인데요.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이 27도, 14일 연속 열대야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25도 이상의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서울과 파주가 38도 등으로 오늘보다도 기온이 더 올라 서울은 다시 올 최고기온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당분간 서쪽에 극한 폭염이 이어져 폭염 중대경보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일부 내륙으로는 서쪽을 중심으로 밤까지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35.8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수도권에 극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전역에 첫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또 전남, 광주, 전북 일부 지역에도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에 이어지는 폭염 상황과 관련해 현 상황을 국가 재난 사태로 보고 국민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필요한 조치를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취약계층 지원책을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피고 노동자의 안전관리 역시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법안에는 검사의 사건인지 등 직접 수사권,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정원을 2,874명으로 확정하고 인력 충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중수청은 본청과 5개 지방청으로 구성되며 부패, 경제, 마약, 사이버범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합니다. 현재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은 희망할 경우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으로 임용하고 내일부터 전국 검찰청을 돌며 임용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데 대해 정부는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후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습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값이 소폭이지만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 중동상황 브리핑을 통해 오전 8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66.49원, 경유는 1849.21원으로 어제보다 각각 0.01%, 0.03%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6년 넘게 가격 등을 담합해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는 오늘 이마트에 납품할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6곳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된 6개 회사는 2021년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견적 가격의 변동폭 등을 합의해 시장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부가 올여름 주요 과채류의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수박, 토마토, 오이 등 여름철 주요 과채류의 최근 가격은 대체로 지난해 또는 평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부 과채류의 일일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지적에는 수박과 토마토, 오이, 애호박 가격은 여전히 평년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미술품을 건네며 공천과 공직 인사를 청탁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김상민 변호사의 등록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변호사는 2023년 김건희 여사 측에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전달하고 이를 대가로 2024년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가 적용돼 지난달 대법에서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킥복싱 연습 경기를 하던 10대 고등학생이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9일 저녁 부산시의 한 킥복싱 체육관에서 연습 경기를 하던 10대 고등학생이 휴식 시간 도중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지만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 영남 서부 내륙에는 저녁까지 5에서 40mm, 많은 곳은 60mm까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23도에서 27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윤인구였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 분리는 사법 시스템 정상화라고 평가하고 보안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이로써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되고 수사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됩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 공소청 개편에 맞춰서 시행됩니다. 국민의힘은 강력 범죄 피해자와 국민이 절박하게 반대했지만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했다면서 보안 수사권 폐지가 정권 폐지로 이어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뒤집고 세금 폭탄 투하를 선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조세 정상화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오늘 인터뷰 코너에선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을 만나서 증시가 급변동하는 그 의미와 여파는 무엇인지 또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실질적 조언도 들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우리가 온에어 들어오기 전에 나눈 대화가 더 재밌는 주제죠, 사실.
2: 맞습니다. 전방 주시기가
1: 그 얘기, 그 얘기하시면 안 돼요.
2: 그럼요. 아유, 그럼요.
1: 그건 안 되고. 네. 여튼 뭐 있었습니다. 지금 하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거. 그렇지만 네. 부동산 문제도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관심을 갖고 각자의 또 문제이기도 하니까 정부가 어제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했습니다. 뭐 보유세, 양도세 개편 어디에 주목하셨는지 또 전체적으로 김상일 평론가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 일단 뭐 세제 개편의 방향과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세상의 모든 일이 좋은 취지, 그다음에 공정과 정의 이게 있다고 현실에서 작동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 같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좋은 취지와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완벽하게 만든 게 공산주의 아니에요. 근데 공산주의가 그 좋은 이론이나 이념이 네. 현실에서 작동을 안 하는 거죠.
1: 그렇죠. 네. 네. 네.
3: 작동을 안 하는 거는 인간의 욕망을 감안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욕망이라는 부분을 다 통제할 수도 없고 다 예상할 수도 없고 어떤 사람은 이타적이고 어떤 사람은 이기적이고 뭐 네. 이런 것도 뭐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없고 이렇다고 한다면 현실에서 잘 작동하는지 이거를 좀 봐야 되는데 자 이게 세금이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벌면서 이렇게 뛰어나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1: 네네.
3: 그러니까 언젠가 이게 발생하면은 마련해가지고 내야 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동산에 묶여있던 것을 세금으로 징수하겠다 그러면은 그 뭐 저기 벽돌 하나씩 뽀개가지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면은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돈맥 경화에 걸리죠. 돈맥 경화. 그러면 이제 피하고 똑같아서.
1: 이응이 아니라 니은이네요.
3: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피하고 똑같아서 이게 피가 순환이 안 되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잘못하면 한 가정의 경제가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 굉장히 좀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세제는 할 필요가 있는데
1: 네.
3: 지금 너무 좋은 취지와 방향성만을 가지고 제도가 좀 빠르게 도입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속도가 좀 빠른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들고요.
1: 네.
3: 근데 뭐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거는 이제 이런 측면이에요. 이게 자산 소득이 노동 소득을 훨씬 상회해요. 이제 자산으로 버는 돈의 이 속도가 뭐 이제 노동 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산을 형성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수준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어느 정도 바로잡는 것이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다라는 거는 맞죠. 근데 이거를 단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공급이나 계속 말씀드리는 금융이나 그리고 재정 이런 거와 다 묶어가지고 로드맵이 있고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게 진행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뭐 내가 좋은 뜻이니까 그냥 해 라고 해서 현실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속도나 아니면 그 예측의 수위를 넘거나 하는 그런 정도의 파급효과로 올 것이냐라는 부분은 네. 충분히 정책당국이 고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제가 김상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 짧게 요약하면 그 공정과 정의 이런 방향성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이제 관건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 예. 이 부분이고 그것이 세제 요거 하나뿐만이 아니고 공급이나 어떤 그 금융이나 재정 이런 부분까지 같이 어우러져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효과를 보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저기 짚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강찬호 의원.
4: 네. 김상일 평론가가 뭐 문제를 충분히 저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또 우리 저 민주당 평론가시다 보니까 순한 맛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심정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뭐 저는 거기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니까 가만히 말씀드리는데 한마디로 본인이 그동안 대선 공약 으로 내놨던 것도 완전히 뒤집고 국민한테 완전히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 인터넷에 아주 지금 제가 그래서 일부러 제가 우리 전종철 우리 진행자님한테 보내드렸어요. 네, 보내드렸어. 그 지금 인터넷 돌고 있어요.
1: 지금 전에?
4: 조금 전에 한번 카톡 확인해 보세요. 카톡 확인해 보세요. 카톡 확인해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 본인이 과거에 작년이죠.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 기호 1번. 해가지고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해서 파란 바탕에다가 직접 국민한테 카드로 이렇게 공약을 설명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 부동산 세금은 확 줄이고 공급은 늘리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신속히 하겠습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 중에 이번 오늘 어제 나온 거 이거 지킨 거 있어요? 세금 확 늘리고 지금 공급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지금 얘기된 거 있습니까? 재건축 재개발 신속히 제대로 한다는 거 있습니까? 뭐 그냥 닥치고 공급 늘리겠다는 말만 하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뭘 하겠다는 게 있습니까? 제일 국민 눈에 많이 들어온 게 지금 부동산 세금 확 늘린 거예요. 거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저 뭐 집 한 채 갖고 있고 그게 좀
1: 규제도 줄이자 네. 그랬어요.
4: 규제 줄이 여기 좀 부동산 네. 대출 규제 완화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대출 규제를 완화해? 아 완화한 거 있다. 자기 본인 이재명 은행. 이재명 론은 완화했네. 17.7억 원 무려 집값에 근 60%에 가까운 돈을 마음껏 그 매도자가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었네요.
1: 네. 네.
4: 본인 은행 이재명 은행 좀 제발 좀 설립해 주세요. 이재명 은행 이재명 론 내론 남불이 아니고요. 내론 남론 좀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번에 보니까 제가 오늘 부동산 전문가들 그 좀 평론하는 걸 들어봤어요. 간단히 네. 말해서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이 부동산 세제계 전의 목적이 집값 안정, 집값 내리기였잖아요. 지금 그 설명이 빠졌대요. 그 과도한 무슨 저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소득 혜택 이런 거 부당한 혜택 이런 거 지금 줄이겠다, 공정성 늘리겠다 이런 말을 하지. 그 지금 사실 국민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또 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 기조가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1: 네.
4: 이거가 빠졌어요 지금. 이게 왜 그렇습니까? 못 잡는 거 시인한 거예요. 지금 그거 얼마 지금 제가 민주당 패널한테 좀 더 물어봤어요. 부동산 좀 그쪽에 관여하는 패널 본인도 그래요. 본인도 얼마 전부터 우리 당에서 또 우리 정권에서 지금 집값 안정, 집값 내린다 이런 얘기 안 한다. 대신에 공정. 또 예를 들어 뭐 지금 오늘 이 대통령도 얘기했는데 뭐 근로소득 10억 원 낸 사람은 절반 가까이 세금 내는데 왜 100억으로 부동산 번 사람 이런 사람 몇 억밖에 안 내냐. 그 대통령 본인 아닙니까? 본인이 지금 3억 6천만 원인 가지고 97년에 그 분당 아파트 사가지고 지금 29억이니까요. 얼마예요? 25억. 근데 지금 양도세 얼마 나왔냐? 지금 제가 세무사들 인터넷에 다 계산한 건 나와요. 인터넷 떠다닙니다. 어떻게 되냐? 장기 특별 보유공제 이런 거 지금 이기용부 없애겠다고 줄이겠다고 하는 거 전부 다 이 대통령 혜택 받아가지고 1억 1천만 원 정도가 예상된대요. 양도세. 자, 그럼 3억 6천 6백만 원 집값에 1억 1천만 원. 다 합치면 5억 원이 안 되죠. 자, 29억에 팔았으니까 무려 24억 원입니다. 자, 우리 이 대통령은 말씀대로 하자면 한 10명도 건데 저 본인부터가 저 세금 감당하시나요? 본인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일반 평범한 국민으로서 보편적인 욕망을 실현하신 거예요. 저 그거 탓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본인은 이렇게 하면서 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으니까 때려잡아야 된다는 식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금 이걸 가지고 이제 빨리 안 팔면 혼난다. 그러니까 빨리 안 팔면 빨리 팔기 빨리 팔아라. 이제 약간의 시간 여유를 두고 테러 주겠다. 자, 근데요. 그거 하려고 지금 뒤늦게 하려고 그래도 저 대출 받을 수 있습니까? 25억 이상 집값이 오른 사람들 그 사람들 저 팔려고 내놨는데 2억 이상 지금 돈 2억만 대출 받고 23억 원 이상 돈 갖고 있는 현금 부자 몇 명이 됩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 압구정이니 뭐니 이런데 급하게 이제 다 한 거 그거 저 살 사람들이 누가 있겠냐? 결국은 극소수의 현금 부자들, 극소수의 현금 부자들, 귀족들. 그런 분들만 이제 찾아가지고
5: 자취업자들?
4: 예, 그런 사람들만 지금 사가지고 강남이 더욱더 그들만을 이거 가진 자, 극소수 가진 자들이 아주 그냥 이제 점령을 하는 그들만의 성이 될 거다. 그 현상이 언제 어느 정권에서 나타났는가? 민주당 정권에서 그렇게 만들고 있다. 민주당 정권에서 지금 이런 얘기예요.
1: 네, 조금 마무리해 주세요. 네, 다른 질문도 있으니까.
4: 초고가 주택 하는 사람들 이제 문제 있다고 이제 집 팔라고 내놨는데 네. 그 집 팔 그래서 그 사람들 집 팔라고 내놓으면 그 집 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들보다 더 찐 부자들, 더 초고가 구체 몇 채를 갖고 있어도 부담 없이 굴릴 수 있는 사람들. 심지어 모건 스탠리를 비롯한 지금 미국 부동산 내지 투기 자본까지 지금 들어올 수 있다고
1: 중국
4: 합니다.
1: 중국 자본.
4: 중국 자본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그런 세제 개편인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자. 그 중국 자본, 미국 자본 했는데 제가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릴 테니까 같이 포함해서 네. 대답을 해주세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과연 정책의 목표가 누구냐. 이제 나중에 우리가 뭐 임대차 얘기는 조금 이따 뒤에 따로 질문으로 하겠지만 아까 김상일 평론가님도 한 가정 경제가 죽을 수도 있는 사례 있으니까 이게 천 가지 스토리, 만 가지 스토리가 있다는 게 부동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초고가 주택을 이렇게 한 거풀 뒤집어 봐도 아마 초고가 주택을 강남 서초에 한 채 갖고 계신 분 중에 상당수가 그냥 한 20, 30년 전에 아, 이거 뭐 그 자식 여기다 교육시키면 좋겠다 혹은 그 재건축 되면은 거기 들어가서 살면 쾌적하게 살겠다 하고 거기 들어간 사람들 거기 살기도 하고 거기 직장 근처에 살면서 그걸 세주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평범한 직장인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한 30년 만에 드디어 재건축이 돼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노후자금을 세금으로 도저히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눈물로 포기를 하고 30년 기다렸다 눈물로 포기하고 거기를 극소수의 현금 부자들이 치고 들어오고 그 아들이 살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이 스토리 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정책의 목표가 우리가 임대차 부분이 이제 부작용이 있을 부분도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과연 이 정책의 목표 타겟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최상우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도 왜 자꾸 50억 초고가 주택이 이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다고 서울에는 이제 임대 폭풍이 이제 몰아칠 거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게 정책의 타겟이 약간 좀 불분명한 측면도 있습니다.
3: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든 정책은요. 팔러시 믹스라 그래가지고 종합적이어야 돼요. 종합적. 그러면은 부동산만 잡으면 그 서민과 약자들의 삶이 나아지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민들 같은 경우는 네. 어쨌든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딘가 투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노동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노동과 자산이 벌어들이는 격차가 네. 엄청나게 커요. 그러면은 노동으로 평생 일하는 사람은 그러다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딘가

0: 자산에 투자해서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사다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만들려면은 지금은 우리가 이제 자산 시장을 조정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 시장에서 그걸 좀 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해 가지고 머니 무브 이런 거를 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좀 망친 상태예요. 뭘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는 걸로 그쪽을 안전한 자산 시장 그리고 자산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노동하지 않아도 자산이 24시간 노동을 해가지고 충분한 이익을 가져오고 또 현실적인 배당도 높여가지고 배당 캐시플로우도 만들어주고 그러면 부동자산보다는 유동자산이 훨씬 좋다. 그래가지고 일로 와서 충분한 투자가 될 수 있게 만들어준다.
1: 기업의 활력도 주고.
0: 기업의 활력도 주고 생산적 그 경제도 만들고 그런 목표로 저는 이걸 시작했다고 보는데 이런 이 종합적인 설계도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투자를 부동산으로 더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쪽은 도박판이 돼버렸어요 지금. 네. 그러면 안전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이 들어올까요? 정말 과감한 사람들 빼고는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노후 준비 어떻게 해요?
1: 부동산으로 투자를 다시 가죠.
0: 다시 가잖아요. 그런데 예. 또 그 부동산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돈이 지금 아까 얘기 돈 맥 경화 얘기했는데 돈이 없으면 집을 뽀개서 팔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든가. 어? 그게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납부 유예를 통해 가지고 보유세 2%를 나중에 양도 차액이 실현됐을 때로 이연시켜줘 가지고 내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거드나 나중에 거드나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산 가격은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걷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은 경우도 있어요. 특히 양도세 같은 경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돈의 순환 같은 걸 생각을 하면서 그들에게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돈 많은 사람들한테야 돈 몇천만 원이 별거 아닌지 모르지만 저 같은 사람은요. 그 1년에 뭐 몇천만 원 마련하려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1: 몇천만 원은 피눈물이죠.
0: 그렇죠. 예. 근데 40억짜리 집은 있어. 근데 그걸 내가 깔고 앉은 거야. 예. 근데 내가 깔고
1: 수입은
0: 앉은
1: 없어요.
0: 수입은 없어. 근데 깔고 앉은 거야. 예.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길바닥에 나 앉아요? 아니면은 손해나 뭐 이런 걸 모든 걸 감수하고 이걸 그냥 팔고 노후 대책은 또 없어요? 이런 것들이 너무 출구가 지금 없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할 때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된다. 이건 이해가 되고 부동산으로 자산 투자가 너무 많이 가면 이게 망국적이다. 이것도 이해가 되는데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체 투자처를 만들어주고 그것에 국민의 신뢰가 어느 정도 확보되는 타이밍에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자산시장 그 유동자산시장 주식시장이 완전히 도박판으로 인식되게 만든 상황에서 이걸 하니까 더 깝깝하다. 이렇게
1: 자 그리고 대체 투자처가 없는 거 그거 지금 말씀하신 거 하나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양도세 부분에 그렇죠. 어떤 장기 거주 부분 네. 이 부분도 또 삭제를 했단 말이에요.
0: 그렇죠.
1: 그럼 테러가 그렇죠. 다주택자한테는 그렇죠. 살짝의 테러가 있는데 네. 1주택자 중에 조금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0: 그러니까 정책 목표가 매물을 내놓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매물을 내놓으려면 양도세 같은 걸 좀 해가지고 거래를 활성화시켜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면 세금이 더 거칠 거 아니에요. 네. 거래세가 네. 거래가 빈번하면 보유세보다는. 그러면 원래 모든 선진국에서는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풀어주는 거예요. 예. 그것도 하나의 경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양도세, 거래세 이런 것도 취득세 이런 것도 강화해.
1: 왜 그랬죠?
0: 그러면
1: 약간
0: 어떻게
1: 이념에
0: 하겠어요?
1: 매몰됐나요?
0: 그럴 수 있죠.
1: 그래요?
0: 예. 예. 이념이나 취지 뭐 이렇게 선의 이런 거에 매몰되면은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런 것들을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가지려면 네. 권력을 창출하고. 재창출하는 과정이 있어야 이걸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게 중도층까지를 커버하지 못하면 정권은 넘어갑니다. 권력은 넘어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동산 정책이 바뀌죠.
1: 그렇죠.
0: 그러면은 돈 있는 사람들 여기서 버티기 한 사람들은 더 큰 이익이 실현이 되는
2: 거죠.
0: 더 큰 이익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책의 선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일단은 중도층까지 설득이 돼서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0: 가져가면서 해야 된다. 근데 이 방향성은 맞는데 왜 이렇게 한 번에 이루려고 하냐고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거나 퇴로를 좀 열어주면서 하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1: 네. 강찬우 위원님.
2: 네.
1: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멘토들도 이렇게 네. 이거 저 특히 전월세 이 네. 부분. 아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보유세 양도세를 사실상 둘 다 강화를 해버린.
2: 그렇습니다. 네.
1: 그리고 대출 규제를 지금 완화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자, 그러면 어떻게 거래를 하라는 거지? 플러스 아까 말한 많은 사람들의 스토리가 있는데
2: 네.
1: 정말 평범한 직장인들 겨우 집 하나 쾌적한 집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 쫓겨나게 된 이런
2: 쫓겨나는
1: 상황.
2: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1: 자, 이런 상황들. 뭐 그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
2: 네.
1: 어겼다.
2: 그다음에
1: 세금 폭탄
2: 네.
1: 투하 선언이다.
2: 네.
1: 이게 앞으로 전국이랄까. 사실 네. 1년 후부터는 그 총선 국면이거든요.
2: 그럼요.
1: 아마 민주당 그 수도권 의원들은 좀 긴장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특히 한강 벨트.
2: 네, 제가 그러지 않아도
1: 민주당 내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2: 지금
1: 있을까요?
2: 특히 서울시 그 안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좌불 안석입니다. 특히 한강벨트, 뭐 강남이 어차피 이제 민주당 표밭이 아니니까 그렇다지만 한강벨트, 마포, 용산, 성동구, 마포, 용산도 벌써 빠졌죠. 이제 거기도 보수화가 돼가고 있는데 어쨌든 마포, 뭐 성동구, 중구, 광진, 뭐 이런데 동작 이런데 지금 의원들 다 지금 말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정부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완전히 지금 이러면 다 내후년에 그냥 무조건 떨어진다. 지금 이걸로 좌불안석이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민주당 쪽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 이건 정부가 낸 아니거든요.
1: 네.
2: 대통령도 이거가 지금 뭐 국민 이건 이제 의견 수렴 과정이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더 좋은 제안 있으면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저 이게 딴 게 아니고 표가 깡패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강벨트 저 의원들 또 서울시 의원들
1: 강하게 네, 또 주장을 할 것 같아요.
2: 일부정들이 이번 이거는 분명히 저 핵심적으로 지금 국민들 반발 있는 거 특히 장기특별공제 뭐 거주 이거 옮긴 거라든가 그 이제 종부세 이거 1년 전 유예뒀지만 이후에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태클이 내부적으로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1: 네.
2: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때 국민들이 다 기억이 있어요. 뭐 일부 의원들 그런 반발과 지적이 있었지만 밀어붙였잖아요. 그 결과는 뭐죠? 정권 교체입니다. 정권 교체예요. 그 이번에 그 국민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쓴 맛을 봤어요. 서울시장 선거였습니다. 명픽.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대놓고 밀어준 명픽 정원호 기세 등등 했지만 뭐에 갔습니까? 결국은 부동산이에요. 막판에 오세훈 시장한테 악재 많았습니다. 소소문 고가도로 무너지고 네? 그 밖에 또 뭐 그 철도에 무슨 시공이 이상하다 이런 것도 문제됐었고 악재 많았어요. 근데도 결국 오세훈 1% 넘게 이겼잖아요. 1%포인트 넘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 있어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누가 되든 간에 내년에 서울시장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그 현재 받고 있는 재판 30까지도 유죄가 선고돼가지고 시장직에서 이제 물러나게 될 경우 재선거가 치러지는데 이 경우에도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 원인 제공으로 치러지는 재선거조차도 지금 승리를 담보 못한다. 그리고 승리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 당대표가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면 민주당 리더십이 또 흔들리고 공천판이 또 아주 그냥 난장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이게 모두가 지금 김상일 평론가도 얘기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국민 모두가 납득하기 힘든 이런 그 부동산 세제안 이것이 촉발하는 민주당 카오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 아니 사실 그래요. 납득하는
1: 김상일
0: 거와
1: 김상일 평론가님
0: 네. 납득하는 거와 현실을 체감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리고 욕망이라는 것도
2: 더 심한 거죠.
0: 그렇잖아요.
1: 네,
0: 그렇기
1: 네.
0: 때문에.
1: 네.
0: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향성에는 제가 동일한다니까요. 지금 이 방향으로 가게끔 해야 되는데 부동산 세제면 뭐하고 같이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매물이 나온다라는 시뮬레이션이 같이 나와야 되고 그러려면 이런 것들이 뒷받침하는 공급은 언제쯤 이루어질 거지라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같이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함께 나올 때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발생해서 사람들의 경제 심리가 예측 심리가 그걸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의 심리가 오히려 버티면은 될 거다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문제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뭐 저는 부동산 지금 개혁이나 취지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부동산이나 이 부동자산을 유일한 노후의 어떤 그 보장 수단이나 투자처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대체 투자처를 주지 않고 마련해 주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섣부르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지. 네. 제가 이게 뭐 방향이 틀렸다, 뭐 그 대통령이 공약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네. 저는 뭐 만약에 이게 굉장히 너무나 중요하고 국가적으로 생산 경제로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과거에 한 것이 조금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다면 네. 설명하고 사과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현실적으로 이게 작동하겠냐는 거예요.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매물이 안 나오고 매물이 안 나오면 전월세로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과거 정권에서 이미 다 본 거예요. 과거 정권들에서 부동산 정책 그거를 세제 금융 규제로 해가지고 성공한 정권 있습니까? 없잖아요.
1: 네.
0: 없잖아요.
1: 없어요.
0: 없잖아요. 네. 없는데.
1: 하나만 대보라 그러세요.
0: 그러니까 대보라고 해보세요. 제가 찾아봤어요.
1: 없어요.
0: 아, 심지어 제가 챗GPT한테도 물어봤다니까요. 그런 정책으로 성공한.
1: 제가 왜 성공 못했나를 한번 네. 생각해봤어요. 네.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아 이거 초고가 주택 겨냥했어. 다주택 겨냥했어. 아 이 정도 이건 뭐 갈라치기를 했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해당되는 사람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뭐 나머지 사람들은 오히려 그 시원해할 수도 있고 자, 이 정책은 저 너무 많은 이득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돼. 이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게 한 20억짜리 아파트에도 영향을 끼쳐서 그 아파트 값이 또 올라가고 그렇죠. 그 사람들도 세금이 올라가고
0: 맞아요.
1: 전월세가 없어지니까 네. 정말 힘든 그 전월세 월세 사는 이런 분들 네. 거기다 전가당하고 아무리 찾아도 없고 네. 어디 거의 길바닥에 나는 그게 돼가지고 네. 결국은 계속 영향을 다 미쳐서
0: 네. 전이효과가 있고
1: 그래서 대부분의 네. 사람들이 이거를 반대하게
2: 그러니까 저는 네. 대통령도 그걸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네. 지금 이제 본인이 시행하게 될 이 무시무시한 저 조치 바로 직전에
1: 네.
2: 무려 17.7억 원 60%에 달하는 이런 근저당을 스스로 설정해 가면서 상식적으로 어떻게 그런 돈을 저 뭐냐 그 남한테 빌려줍니까? 본인이 또 뭐지 특별한 사회 아는 사회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한테 집값의 60%를 그냥 그렇게 근저당해서 안 받고 내주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1: 네.
2: 벌써 일반 국민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조치를 지금 한다는 거를 자인하고 만 거예요. 그러고서도 지금 본인은 무려 24억 원의 지금 차액을 올렸는데
1: 오케이.
2: 이것을 가지고서는 지금 저 이것이 불로소득이고 50% 이상 저 내 근로소득처럼 내야 아 여기는 왜 이렇게 안 내냐. 본인은 안 내놓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정말 국민들 가슴에 불을 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지금 이제 김상일 평론가님이 말씀하시던 부분
0: 네.
1: 세금으로 그 이거 집값 잡은 정보는 우리가 본 적이 없다.
0: 본 적이 없다.
1: 예, 그까지 네. 말씀하셨어요. 네. 예.
0: 그래서 이걸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집값 상승 기대가 세금 증가액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러기가 어려워요. 왜? 일단은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불확실하잖아요. 그런데
1: 예. 예. 예.
0: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공급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그나마 그거에 맞춰서 스케줄을 짜는 거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막으면 매물이 나올 거다라고 한다면 매물이 나오는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그 시뮬레이션이 돌아가는 걸 보여줘야 돼요. 제가 네. 이제 예를 드는 게 뭐냐면
1: 네.
0: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 성장이에요.
1: 네.
0: 제가 볼 때 굉장히 좋은 이론이거든요. 왜냐하면 선순환만 된다면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야 생산도 늘어나고 제조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 네,
0: 네. 그러려면은 이게 선순환의 고리가 이어지는지를 모니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모니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1분기 때 늘었어요. 민간 소비가. 2분기 때 늘었어요. 그래서 아, 이 정책 먹히는 거야 했는데 3분기부터 안 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선순환이 안 되네. 그러면 소득만 늘려줘가지고는 이게 오히려 경제적으로 이게 문제가 순환이 안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겠네. 네, 한쪽에서 네. 터지겠네. 네, 소득이 늘어나고 물가가 높아지고 뭐 등등 생산은 오히려 죽고 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과장하자면
1: 네, 네.
0: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메커니즘을 보지 않으면 경제정책은 하면 안 된다. 왜? 네. 심리 모든 사람들의 심리를 끌고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은 이게 세금 때문에 너네들의 기대 이익은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라는 심리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1: 네.
0: 거기에다가 어떤 뭐까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방선거에서 소위 말하는 부동산 민간 벨트가 다 줬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은 아 이거 정권 바꿔가지고 이익 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버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버티기는 말씀하신 네. 대로 또 부담의 이전 전이 효과를 또 만들어내고 그렇죠. 가격 네. 상승 효과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되는 게 문제인 거죠.
2: 제가 지금 좀 전에 네. 그
1: 강찬호 의원님 짤막하게
2: 네. 민주당 의원들 반응 직접 지금 우리 중앙에서 잘 취재했네요. 네. 지금 한강벨트한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0: 2028년 총선 다 진다. 지역구에서 지금 항의 문자가 막 오고 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름을 밝혔어요. 남인순 의원입니다. 자, 강남의 초고가 주 강동 아 송파병입니다. 송파입니다.
1: 아, 송파구나.
0: 자, 우리 송파에도 네. 송파도요. 거기 그 국민의힘 전용 텃밭 아닙니다. 거기도 아. 저 민주당도 되는 곳이에요. 자, 여기 남인순 의원이
1: 박정훈 대연진 있고 네. 남인순이 있군요.
0: 남인순 송파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남 초고가 주택 매물이 일부 나와도 결국 현금 부자들 간 손바뀜에 불과할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저 뭐냐 억지로 거기 저 어렵게 그냥 그 주택만 갖고 있는 걸 쫓아내도 그거 이 정권이 혐오하는 더 돈 많은 찐부자들이 더 결국 먹어요. 그 얘기를 지금 딴 사람들이고 남인순 의원이 얘기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무거운 세금 앞세워서 하면은 뇌물 잠김, 전월세난, 부작용 초래 우려. 이거 지금 남인순 의원이 얘기한 겁니다. 좀 전에 네. 저 우리 저 김상일 평론가 순한 맛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목소리 높였지만 지금 저는 남인순, 강찬호, 김상일이 똑같은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1: 자, 중산층 서민들의 전월세난.
2: 성남에서 예. 정치하고 있는 예. 뭐 인사가 방송에 이제 출연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네. 얘기를 들었더니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이러면 정치 못하지 선거 못하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인 거예요. 현실인데 이 개혁의 선명성 때문에 얘기하기가 두려운 거죠. 네. 또 그러면은 당내에서 후보가 못 되면 또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1: 그렇죠.
2: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중 딜레마가 지금 있는 상황이라는
1: 네.
2: 생각이
1: 듭니다. 네네. 자,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3: 네, 퇴근길 교통 정보입니다. 먼저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잠실철교 4차로에 승용차와 화물차 간의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더 가서 청담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정체고요. 이후 동호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속도 더딥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은 잠실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흐름이 답답합니다. 이어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일산 판교 방향 별내부터 노고산 1터널까지 쭉 긴 구간 가다서다 반복됩니다. 다시 노후지분기점부터 성내까지도 정체고요. 반대 일산 쪽으로는 시흥에서 중동 지나기 어렵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발안에서 팔탄분기점 지나 팔곡까지 제속도 내기 어렵고요. 나란히 가는 평택시흥고속도로 역시 마도에서 성산마도까지 정체입니다. 휴가지에서 돌아오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평창휴게소에서 둔내터널까지 꽉 막혀 있고요. 이후 새마을에서 속도 주춤하고 경계권에서는 여주휴게소와 양지 또 북수원 지나기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얘기를 계속하면 부동산 얘기만 하게 될 것 같아서. 네. 자, 또 다른 주제입니다. 이것도 또 다른 중요한 주제 보안수사권.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보안수사권 폐지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됐습니다. 이 대통령 거부권 쓰지 않은 이유 포함해서 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5: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위배, 행정부 고유관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권 분리 원칙에 따라서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상권 분립에 위배된다,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라고 해야 상대의 권한을,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어제 헌법학계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1: 그리고 지금 대통령 말씀 들었는데 여튼 이것이 여튼 그 수사 기소 분리 이거는 흐름이고 정상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지만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보완책이라고 이제 마련하고 있거나 이렇게 제시하거나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저 민생 어떤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완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김상일 평론가님?
2: 그 정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민과 약자를 위해서 하는 건데.
1: 네.
2: 아까는 이제 부동산 세제가 과연 서민을 위한 것이 결과적으로 현실 속에서 되겠느냐라는 것이고
1: 작동할 수 있냐?
2: 네, 작동할 수 있.

0: 모르겠어요. 만약에 예, 설득하기 예. 힘들어서 안 가는 거라면 이거는
1: 제도를 바꿔야 돼.
0: 그걸 바꿔야죠. 예, 예. 예? 그들이 설득될 때까지 보완을 해야죠. 왜? 보완을 통해서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막은 사례들이 있고 그리고 그 정도까지는 막을 수 있고 더 잘 막을 수 있다라는 거를 납득을 시켜줄 수 있어야 그것이 개혁인 거죠. 그리고 우리 알지만 법이라는 거는 강자들의 세상에서는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 네.
0: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법을 네. 만든 이유가 뭐예요? 강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면 그 독재의 그냥 수단인 거지.
1: 그럼 그냥 밀림으로 놔두면 돼요.
0: 그렇죠. 네. 그냥 정글 상태로 놔두면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약자들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 이런 약자들이 고 이채원 양 어머니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1: 김진주.
2: 김진주 씨. 네?
1: 그다음 뭐 김찬민 감독.
0: 그것도 필명이니까.
1: 네.
0: 그런 분들이 이렇게 비명의 절규의 이야기를 하면은 정책을 들고 가서 보여줘야죠.
1: 네.
0: 시뮬레이션을 해줘야죠. 그래서 그것에 어느 정도는 동의가 되고 안심이 돼야 하는 겁니다. 뭐 아주 운이 나쁜 사람까지 모두 다 구해낼 수는 없겠죠.
1: 네.
0: 그렇지만 이런 경우. 저런 경우라고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지목해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그런 정도는 그래도 대다수 구제가 가능했을 때
1: 네.
0: 개혁은 완성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의 우리 지금 민주당의 속도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말대로
1: 네.
0: 너무 빛의 속도만 강조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1: 그래요. 지금 국민의힘이 뭐 요 부분에 대해서 예상했던 대로 되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
0: 네.
1: 근데 저 한동훈 의원이 오늘
0: 네.
1: 보안수사 금지 지옥문 열렸다.
0: 네.
1: 긴급 자담의 이름이 그거예요.
0: 네, 그렇습니다.
1: 전당대회
0: 네.
1: 한번 이겨보겠다고 국민의 삶을 근저당 잡은 이 대통령을
0: 네.
1: 이제 거부할 것이다, 국민이. 그러면서 민주당 정치인들의 복수심 마케팅이 오늘 사법 시스템 망치고 진짜 억울한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옥문 열었다.
0: 네.
1: 동의하십니까?
2: 아, 동의하고 저는 이것을 과거에 일선 직접 취재한 기자로서 동의를 넘어갔고서는 지금 정말 지옥문이 열렸다는 표현도 이것도
1: 약해요?
2: 이것도 약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바로 제가 오늘 그 피해자 김진주 씨하고 한동훈이
1: 예.
2: 약하게 얘기했다고 봐요.
1: 예.
2: 그 왜냐하면 피해자 김진주 씨 제가 오늘 가서 그분을 저 한동훈 의원이
1: 예.
2: 법무부 장관 시절에 바로 김진주 씨가 자기가 피해자 너무 억울하게 피해당했고 수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제 호소를 하니까 그때
1: 네.
2: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김진주 씨의 그 호소를 캐치해가지고 피해자 구제 TF를 그때 만들었었어요.
1: 네.
2: 그래서 두 사람이 친분이 있게 됐습니다. 그 인연으로 오늘 김진주 씨를 대동하고 그래서 간담회를 연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지금 좀 전에 김상일 평론가 얘기했잖아요. 김진주 같은 사람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공감부터 해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여당 정권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야당이야. 야당도 지금 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하고 있어요. 제가요 오늘
1: 네.
2: 그거 물어. 그래서 제가 저 질문 시간을 물어봤어요. 김진주 씨한테. 이분이 저 이재명 대통령한테 저도 X를 깔았습니다. 대통령 보시게 저의 보신 대통령 좋아하시는 트위터니까 제가 깔았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봐주세요. 거부권 행사 해주세요. 호소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 오늘 거부권 행사 안 했죠. 거부권 그 안 했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에 대통령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입장이 뭐냐 물어봤더니 직접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 김진주의 댓글이요.
3: 태평 대통령이다. 결국에 이것에 대해서 자신이 지지한다 아니면 반대한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아 헌법에는 위반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본인이 책임을 막중하게 지기는 싫다라는 공무원의 태도라고 생각 안 합니다.
2: 자 이걸 지금 이렇게 피해자가 피눈물 나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회평 대통령이다. 나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김진주 씨한테 물어봤어요.
1: 본인이 책임 안 지려고 한다?
2: 그렇죠. 회피하고 아주 비겁하고 공무원 그냥 그거다. 그러면서 이것이 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로 책임지기 싫다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이거는 그런 공무원의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지금 불쾌하다라고 아예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피해자의 이분이 정말 가감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 그 어저께 X 깔면서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해 주시라고 호소할 때는 대통령 그래도 거부권 행사해 줄 걸로 정말 믿었나요? 그랬더니 아 자기는 기대했대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희망 고문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0: 아닌데.
2: 그 얘기를 정말 뭐 저 김상일 평론가 뭐 얘기하시겠지만은
1: 네.
2: 저는 제가 얘기 끝나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네.
2: 이거야말로 지금 이 우리 김진주 씨의 이 정말 피 끓는 이 해소의 저 호소야말로 딴 사람들이 아니고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들었어야 해요. 지금 네. 안 듣고 있습니다.
0: 네. 네. 네.

0: 김상일 평론가님. 예.
1: 자, 일단 거부권이라는 게 대통령이 권한이 있다고 다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네네. 정치적으로 봤으니까.
2: 거기다 지금 만약에 집권 여당에서 갖고 온 법안을 전당대회 앞두고 만약에 거부했을 때 어떤 파장이 있을
1: 사실은
2: 거냐.
1: 사실은 집권 여당이 저는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대통령은 국회에서 숙의해달라는 거는 네. 민주당 당내에서 숙의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당하고도 좀 논의를 해라 이런 얘기인 거죠. 예? 국회에서 숙의해달라 이런 얘기는. 그런데 네, 그거를 네. 이제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민주당이 네. 안 한 거라서 그거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민주당 내에서 한번 논의해보세요라고 했으면 거부할 수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네, 네. 그게 아니라 국회에서 숙의를 해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입법부에다가 요청을 공식적으로 해놓고 그거를 무시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형식 논리상.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회피가 안 되려면 네. 보안 부분은 지금 보안 수사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네. 검사가 보안 수사를 못하게 만든 거지 보안 수사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 보안 수사를 검사들만큼 잘할 수 있는 수사 역량이 확보되어 있는 조직을 만드는 데 매진을 하고 국민들을 안심시켜주고 이런 보안책들을 빨리 TF를 구성해서라도 만들어야 그나마 책임 있는 자세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검찰 수사관들 뭐 우대해 주는 게 좀 좀 국민 정서에 안 맞는다? 그러면은 어떡할 거예요? 해설에도 피해는 없어야죠. 그러니까 지지층만 지금은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저는 이런 피해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것은 지지층을 설득해서라도 네. 책임 있게 보완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 저는 근데 뭐 이제 다 뭐 김상일 씨 저 평론가도 아까 말한 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민주당 평론가로서 네. 어떤 그 한계 속에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그냥 제가 인정해 드리고요. 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요, 이 김진주 씨 같은 이런 정말 보안 수사가 없었다면은 정말 억울하고 끔찍한 범죄를 어디 가서 정말 그 피해도 구제받지 못하고 가해자가 활개칠 수 있는 세상 그게 지금 분명히 바로 열려 버렸습니다.
1: 아니 보안 수사가 없어진
3: 거 아니에요? 뭐가 보안 수사가 없고 보안 수사가 경찰이 할 뭘 다시 어떻게 해요?
1: 중수청에서 중수청? 하기로 했잖아요.
3: 뭘 하기로 해요?
2: 그거는 좀 지켜보는데.
3: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 예. 저는 저 거부권 행사 여부에 앞서 이거 정치적인 것이지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정치인인지 아니면 그 정략가인지 이번에 한번 판가름이 나는 대목 무대라고 봤어요. 네.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건 점점 영어로 그 유명 저 잘 우리가 쓰는 스테이츠맨 진정한 국익을 생각하는 그런 스테이치맨. 정치인의 스테이츠맨이고요.
2: 그래요.
3: 그런데 지금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전당대회 앞두고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당에서. 거부권 행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뭐 정청래 그냥 따놓은 당상으로 대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못한 거예요. 대통령이 결국 그거 지금 생각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2: 그래요. 다음 주제가 또 있어서 다음 주제들은 한 두 개 더 해야 되는데 짤막하게 한 질문씩 드리는데 이거 넘어가기 전에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윤기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김창민 감독 사건 많이 얘기하는데 어제 오늘 그 기사를 보니까 강선우 불송치.
3: 네.
2: 김성태 방영철 부회장은 송치. 네. 돈 준 사람 송치. 받은 사람 불송치. 네. 김병기 사건은 어떻게 됐나요?
3: 지금 김병기 사건이 정말 희한하게 그지없습니다.
2: 이 경찰에게 수사를 맡겨도 되나요?
3: 맡긴 수가 정말 없고요. 이런 게 지금 바로 이겁니다. 일단 지금 저 국민의힘 저 민주당의 장진 저 우리 국민의힘 그 당협위원 저 해당 지역구 당협위원장 장진영 씨가 그 앞에서 항의 시위까지도 하고 그랬지만은 네. 지금 이게 다 이 김병기 범죄가 뭐 너무나 선연한 것들이 많고 하니까 오죽하면은 정청래 대표도 뭐라 그랬어요. 당에서 감찰 지시할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 국민 대표 사과한다고도 했어. 그게 누구야? 그게 뭐 정청래 대표, 민주당 대표가 그랬어요. 원내 대표 잘못을 사과한다고. 자, 이 정도가 됐는데도 어떻게 경찰이 1년을 지금 1년 가까이 끌고 앉아 있습니까? 자.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네. 한 가지 더 정말 희한한 걸 발견했는데 민주당의 말입니다. 지금 김병기 이분이 지금 저 원내 대표 내려놓고 수사 받고 있으면 거기 지역위원장 김병기 동작갑 지역위원장 여기도 예. 내려놨죠. 예. 자, 그런 거 후임 임명해야죠. 후임 임명을 계속 안 하고요. 지방선거도 후임 없이. 지역위원장 없이 치렀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최근에 더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세상에 유사명 민주당 구청장, 네. 구청장이 지역위원장이 됐습니다.
2: 그래요?
3: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구청장이 지역위원장이 되면은요, 지금 여당 구청장이죠. 민주당 구청장.
1: 대행 체제겠죠.
3: 아니죠. 어쨌든 대행이건 뭐건 간에 어쨌든 간에 지금 위원장이에요 지금.
2: 네.
3: 자 지역위원장 대행이건 지역위원장 이 사람이 맡고 있으니까 그 밑에 구의원들 민주당 구의원들이 원래는 구의원들이 구청장 상대로 날카로운 질문도 하고 비판도 하고 정책 견제도 하는 거예요. 그건 여당 야당 가리지 않는 거예요. 여당 저 같은 당이긴 하지만 민주당 구의원들이 구청장 눈치 보게 생겼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죠? 왜 지금 지역위원장을 임명하지 않죠? 지금 김병기 지금 달래고 눈치 보는 거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저 당신 돌아올 때까지 이거 저 그냥 대행 체제 구청장이 임시 구청장을 시킨 이유는 간단하죠. 구청장은 차기에 저 뭐냐 그 지역위원장 갖고 국회의원 도전할 사람이 아니거든. 2년 뒤 총선에도
2: 네.
3: 그 도전할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안심시키는 그런 작업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뭡니까?
1: 네. 자. 그 저보다 말씀을 한 3배 정도 더 하신 것 같아요.
3: 아니, 네. 계속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하세요.
1: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안수사는 없어진 게 아니에요. 단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수사 역량이 충분히 확보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도 제가 이제 재정 분야를 오래 했기 때문에 네. 경찰의 재정 라인들은 제가 많이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경찰관들이 수사 역량 부분이 그렇게 자신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단계 단계별로 확인 절차를 또 집어넣어가지고 수사가 굉장히 지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수사하는 경찰은 그 고소고발인이 변호사가 있으면 그 변호사가 뭔가를 만들어 올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그걸 보고 또 이제 혐의나 이런 걸 수사에 들어가고 이런다는 거예요.
2: 네.
1: 그러면 보안수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바로 이게 문제가 이게 바로 발견이 되고 바로 그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거니까 수사 역량이 충분히 확보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
2: 네.
1: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신경을 써야 돼요. 지금 검찰 수사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이제 이렇게 중수청으로 갈 때 뭐 예우나 대우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지거나 뭐 이렇기 때문에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어느 정도 해줘서라도 그 수사 역량을 다른 데 좀 전파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뭐 이런 걸 만들어서라도 뭐 해결하는 방법을 하되 지금은 그 역량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현실은 현실대로 서생적 문제의식은 갖되
2: 네.
1: 현실은 현실대로 상인의 현실 인식을 가지고 좀 국정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3: 듭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수사 역량 다 좋아요.
2: 네.
3: 수사 의지와 거기에는 소명의식이 더 전제되어야 돼요. 근데 아무리 칼 잘 쓰는 사람이라도 내가 국민을 위해서 이 칼을 쓰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권력자와 관계된 범죄는 나는 더 이상은 개입 못해. 지금 경찰이 김병기한테 보여주고 있는 데가 바로 그거예요. 거기도
2: 네.
3: 지금 능력 있는 경찰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 지금 왜 1년 때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까? 대통령과 연관된 사람이니까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2: 자,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입니다. 시간이 이제 3분밖에 안 남아서. 자, 권리당원 투표 충청권 부울경에서 김민석 살짝 이기고 정청래 부울경에서 1500표 차. 이게 TV 토론에서는 좀 서로 자제했는데 합동 연설에는 아무래도 분위기도 그래서 그런지 배신엔 총량 없다. 18년 가출하고 진문서 내놓으라고 김민석은 명청대전 계속되면 나라 흔들린다. 자 초반이니까 아직은 추세 좀 파악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상일 평론가님.
1: 박빙이기 때문에 이게 고조가 되는 거예요.
2: 그렇죠?
1: 사실은 정청래 후보 측은 제가 지난주에 뉴 햄프셔 효과 얘기했잖아요.
2: 네.
1: 그거를 기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호남 주구장창 갈 때 야, 너 두고 봐라. 너 이게 뉴햄프셔 효과라는 거 모르고서 호남만 가는데 우리는 이거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선거를 준비한 거거든요.
2: 네, 네.
1: 그러니까 충청하고 부울경에 공을 많이 들였잖아요. 근데 그 효과가 충분히 안 나왔잖아요.
2: 그렇죠.
1: 이기긴 네. 이겼는데 효과가 미미하게.
2: 자기 뭐 고향이기도 하고.
1: 그렇죠. 네. 이 효과가 이게 호남 당 유권자들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결과를 원했었는데 그게 안 나온 거예요. 그럼 반면에 이제 김민석 후보는 어때요? 뭐 설명은 우리 -7% 예상했어라고 하지만
2: 네.
1: 어쨌든 대통령의 후광을 잇는 후보가 지금 1000표, 1100표 이상 차이로 진 거잖아요.
3: 진 거죠.
2: 네.
1: 진 거면은 이게 흐름이 꼭 바뀐다 내지는 이게 뭐랄까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흐름일 거다. 이걸 장담할 수가 없는
2: 양측
1: 거예요.
2: 모두 만족할 수 없는.
1: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불안한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번치가 엄청 세지고
2: 세지는
1: 있다.
2: 거예요.
1: 이런 생각이.
2: 그 토론회에서는 되게 얌전했거든요. 자, 강찬호 네. 의원님 한 1분 정도 네네네. 요약해 주세요.
3: 좀 전에 잘 말씀하셨고요. 일단 정청래 후보가 초반에 뉴햄프셔 좀 효과를 노렸는데 좀 기대 못 미친 것은 뭐 충분히 맞습니다. 그러나 전 네. 나름대로 굉장히 선전했다고 보이는 게 아까 말한 대로 김민석 후보는 대통령 후광 플러스 송영길이란 든든한 원군. 그러니까 마이너스 7% 얘기한 거예요. 왜냐? 송영길 지금 딱 보니까 되게 10%씩 얻고 있는데 그 10%를 10표라고 생각한다면 10표 중에 8표는 2순위 찍는 사람은 되게 김민석 찍어요.
2: 네.
3: 자, 그러니까 그건 7, 8% 가는 거예요. 7, 8%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러는 건데 결국 저는 만약에 김민석 후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박빙으로 이기고 어떻게 거기다 이긴다면은 두 가지 문제 그 리더십에 상당히 앞으로 뭐 대표가 되는 건 좋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 첫 번째, 당신 자력이 아니잖아. 이재명 대통령의 엄청난 후광 플러스 당신 표 중에 상당수 송영길 표잖아. 송영길 표로 이긴 거잖아.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리더십이 사실은 좀 흔들릴 수 있는 리더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이 좀 많이 당선돼야 되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지금 친명 후보들 최민희, 한민수 기세가 만만치 친청 죄송합니다. 예. 친청 후보들 기세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김민석 후보가 상대적으로 승리 가능성도 높겠지만 상당히 취약한 리더십에 빠질 가능성이 좀 있다.
2: 되더라도.
3: 좀 그렇기 때문에 분발해야 되고 본인만의 네. 이재명의 그런 저 명픽 후보가 아니다. 또 성역을 도움받는 후보가 아니다. 김민석이 누구냐. 이것을 좀 보여줘야
1: 돼. 아니 근데 그거 네. 하다가 신천지로 지난번에 패착한
3: 그러니까,
1: 거예요.
3: 그래서 망했어. 망했어. 네.
2: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네. 정치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70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5살 다혜는 학교에서도 엄마의 하루를 걱정합니다. 3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은 엄마. 길고 힘겨운 항암 치료 속에서 두 사람은 함께 아픈 시간을 견뎌왔는데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터널 속에서 다혜는 오늘도 엄마를 챙깁니다. 식사를 차리고 몸을 닦아드리고 아픈 엄마의 하루를 살뜰히 보살피는 다혜. 하지만 야무진 다혜에게도 지난해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인 크론병 진단을 받은 건데요. 매일 찾아오는 복통과 반복되는 치료 속에서도 다혜는 학교만큼은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건강한 하루를 보내는 날을 꿈꾸는 다혜. 오늘도 늦게까지 책을 보는 다혜가 더 큰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일부 수도권과 호남에 폭염 중대경보가, 그 밖에 전국 대다수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기온을 보면 서울 강남과 여주 39.2도고 용인 38.9, 광양 38.7도 등을 기록 중입니다. 동풍이 불면서 서쪽 위주의 극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결국 전국적인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당분간 무덥겠고요. 열대야 이어지겠습니다. 온열질환자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종 최고기온이 36.9도였습니다. 오늘 밤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전국 곳곳에 5에서 40mm, 중부지방 등 곳곳으로 6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 호남 지역 등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주로 서쪽 위주의 소나기 예보가 있고요. 내일 새벽에는 강원과 충청, 호남으로 안개가 짓겠습니다. 이 동풍에 의한 강원

0: 산지에 짙은 안개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 쪽에서는 서해와 남해상의 바다 안개가 짙어서 이 점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27도, 낮 최고 기온이 38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35.4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수도권에 극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서울 전역에 첫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또 경기와 전남 광주, 전북 일부 지역에도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9명이 숨지고 2,200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어제 하루 2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의 정상화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완을 위한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뒤집고 세금 폭탄 투하를 선언했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집중됐던 혜택을 정상화한 거라고 옹호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8%를 기록하며 석 달 만에 다시 2%대로 내려왔습니다. 석유류와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둔화한 영향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3: 최근 국내 증시 롤러코스터 장세 보면서 놀란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급등과 급락 장세가 하도 잦다 보니까 10% 이하 한 자릿수 등락 갖고는 이제 놀라지도 않는다는 씁쓸한 웃음도 짓게 됩니다. 이런 큰 변동성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레버리지 ETF 예탁금 문턱을 조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요동치는 지수 뒤에 숨은 진짜 신호는 무엇인지 오늘은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하게 얘기 나눠봅니다. 차영주 소장님 어서 오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네. 몇 달 만에 뵈니까 더 반갑네요. 자주 뵈야 되는데.
4: 예, 예. 예, 예.
3: 막 여기저기서 출연하시는 거 많이 봤고요.
4: 예, 예.
3: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장세입니다. 특히 지난주부터 이번 주 초까지 뭐 오늘까지죠. 국내 주식시장 뭐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4: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 우리가 네. 이제 그 굉장히 좀 변동성이 좀 컸었던 시장입니다.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외국인들이 4일 연속 매도를 했고요.
3: 네.
4: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18만 원대까지 그 떨어졌었던 적도 있습니다.
3: 그러니까요.
4: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신용에 대한 신용으로 매매하신 분들 반대 매매도 많이 나갔고요. 대략 한 10조 정도 네. 신용장과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일부는 반대 매매 나가셨던 물량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3: 네.
4: 그렇지만 뭐 돌이켜보면 지난주 금요일 날 보란듯이 외국인들이 거의 90조 가까이 87조를 네. 이제 매수하면서 주간 단위로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3: 네.
4: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아마 역사적인 사실

0: 실이죠. SK 하이닉스가 상한가를 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갔었던 것들이죠.
1: 그게 금요일이었나요?
0: 금요일이었습니다. 예, 이제 예. 금요일이 되면서 그게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증거금이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었던 첫날이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굉장히 좋았었던 분위기가 좋았었던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어제 월요일만 하더라도 네. 다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삼성전자 빠졌고 반면에 어제와 오늘 그래도 개미분들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좋았었던 것이 네. 코스닥이 강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게 움직였었던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맨날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가느냐? 라고 봤었던 부분들인데 그게 이제 금요일 날 한번 올랐고 네. 어제와 오늘 월요일과 화요일은 코스닥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숨을 좀 돌린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그래요. 자, 코스닥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예. 또 질문을 드리고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 코스피 지수는 지난 한 달간 20% 가까이 급락한 뒤에 급반등 거쳐서 다시 5%대 급락 반복하고 있다. 이런 네.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제가 첫 질문은 일주일을 이제 말씀을 네. 드렸는데 최근에 한 달 정도 한 네. 달간의 급등락의 정도 과거하고 좀 비교하면 어느 기준점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과거하고 비교하면 이건 어느 정도입니까?
0: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1: 예, 예.
0: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 우리가 2020년 코로나 이후에 네. 소위 이제 동학개미 운동 때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동학개미 운동 때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 것 부분이 네. 지금이랑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지수가 올라가고 지수가 빠진 게 2021년 1월서부터 네. 2022년 9월까지 지수가 한 2년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달에 응축돼 버린 거예요.
1: 그게?
0: 예. 그러니까 2년 정도 뭐 정확히 보면 한 1년 좀 넘게 있었던 거예요. 예, 8년 정도 움직였던 것이 예. 한 달 사이에 응축돼 버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화들짝 놀란 거죠. 더군다나 이제 조정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었던
1: 이런 적이 있었나요?
0: 없습니다.
1: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 처음인 거죠.
0: 처음인 거죠. 그러니까 예. 조정폭만 놓고 보면 이런 조정은 몇 번 있었습니다.
1: 네.
0: 우리가 이제 뭐 IMF 때도 있었고 서브프라임 때도 있었고 동학개미 때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단기간에 네. 조정을 받았다. 우리가 이제 문제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뭘 천천히 하는 거하고 빠르게 해서 탈이 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네. 너무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과거와 다른 점은 예. 우리가 조정을 받을 때는 어느 정도 주가가 목표하는 수준까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이익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조정이 이제 시작되는 거였는데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소위 이제 당황할 수 있을 밖에 없었던 것들이 여전히 삼성전자 중심으로 이익이 늘어나고 있고
1: 네.
0: 아직까지 증권가에서 제시했었던 목표가를 단 한 번도 달성하지 못했었습니다.
1: 네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조정을 받고 종목이 조정을 받고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조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좀 당혹스럽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됐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원인을 따지기 전에 아까 이제 코스닥

0: 그래가지고 코스닥이 아 이게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안 되지 이러고 뭐 네. 우려라 그럴까 이런 시선이 많았는데 어쨌든 약간 좋은 조짐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거라고 보십니까?
1: 어쨌든 올라간 것을 우리가 폄하할 수는 없겠죠. 예, 무조건 예. 올라간 건 좋은 건데. 근데 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것이 이제 지금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의 시장이 전환되는 것이냐라고 볼 때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그다음에 AI 모멘텀이 이익 모멘텀이 강하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 이익이 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모호합니다. 오늘 뭐 제약바이오도 많이 올랐고 2차 네. 도 올랐고 하지만 그들이 현재 지금 최근에 못 올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게 잘 모호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올랐다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점수를 뭐 깎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네. 장기적으로 올라갈 것이냐라고 본다라면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래요. 좀 더 지켜볼 네. 대목이다 말씀하셨고요. 이런 증시 불안의 원인 뭐 ETF 얘기도 합니다. 먼저 뭐랄까요. 펀디멘탈 측면이랄까요. 이런 거 한번 여쭤볼게요. AI 네. 거품이 터졌다. 뭐 네. 이런 진단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1: 그렇죠.
0: 구글, MS,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위해서 갖고 있는 보유자금 넘어서 외부 채권까지 조달하고 있다.
1: 예.
0: 이 수익성 경고등 켜진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을 하던데 네. 이런 분석 좀 설득력이 있습니까?
1: 저는 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0: 네.
1: 제가 어떤 뭐 하다못해 커피숍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0: 예.
1: 제가 만약에 커피숍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주위에 경쟁자들이 많으면
0: 네.
1: 빚을 내서 확장하려고 할까요?
0: 잘
1: 아니죠. 그런데 예. 제가 주위에 커피숍이 많고 많은 커피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을 새로 한다라든지 제가 빚을 내서 규모를 확장한다라는 것은
0: 네.
1: 제가 물건을 더 팔 수 있는 커피를 더 팔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닐까요?
0: 그 후자로 보시는 거네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황들을 놓고 보면
0: 네.
1: 아직까지 그 우리가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0: 네.
1: 우려하는 것처럼 일부 기업들의 잉여 현금 흐름이 소진이 되면서 차입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0: 그렇지만 더 큰 수익을 자신하기 때문에 할 것 같다.
1: 그런데 이거를 네. 지금 이제 청취자분들이 정확히 구분해야 되는데 세 기업을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0: 네네.
1: 삼성전자
0: 네.
1: 그다음에 아마존
0: 네.
1: 메타 이렇게 세 기업을 들어드리겠습니다.
0: 네네.
1: 삼성전자 현재 돈이 풍부합니다.
0: 네.
1: 여전히 공장을 짓겠다라는 거고 이번에 호남을 짓느냐 어디냐 이건 정치적인 문제 그걸 떠났을 때는 짓겠다라는 거고
0: 네.
1: 아마존이라는 기업은 중간 단계에 있으면서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사다가
0: 네.
1: 그걸 갖고 데이터 센터를 짓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해서 돈을 벌어들이면서 아직도 현금 흐름이 높아요.
0: 네.
1: 그걸 통해서 선순환 구조로 돌아갔어요. 문제는 이제 메타입니다.
0: 네.
1: 메타는 삼성전자가 만든 반도체,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결국 우리가 이제 챗GPT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0: 그런데 예, 예.
1: 얘네들은 별로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차입을 일으켜서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현재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끝단에 있는 기업들이 흔들리다 보니까 AI 거품 아니야? 라고 했는데
0: 그게 전부를
1: 대변하지 못했고 오늘 또 그것을 딱 잠재웠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팔란티어라는 기업입니다.
0: 네네.
1: AI 소프트웨어 기업인데요. 오늘 어마무시하게 이익이 나버렸어요. 현금으로도 좋고요. 그래서 일부 기업들의 문제는 아직까지 우려할 바이긴 하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지금 AI 거품이다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저는 좀 선을 긋고 싶습니다.
0: 일부 기업들 뭐 주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주요 기업이 있으니까
1: 네.
0: 일부 기업들의 저거 조금 이상한 데가 전체를 다 설명하지 못한다.
1: 그렇죠. 그리고
0: 네.
1: 서로 그 나중에 우리가
0: 네.
1: 이제 그들이 빚을 내서 투자를 했던 것들이 돈을 못 벌게 될 상황도 벌어질 수 있겠죠.
0: 네네.
1: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한다라기보다는 너무 조금 앞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나.
0: 네.
1: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0: 네.
1: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빚을 내서 사가는지 아니면 여유자금 갖고 사가는지 굳이 알 필요 있을까요? 나중에는 물론 빚을 네. 내서 사는 기업들이 돈을 못 벌면 안 사갈 수는 있겠지만 그것까지 지금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너무 생각이 좀 많아진 것이 아니겠나. 좀 이렇게 청취하시는 분들이 좀 그 부분에서는 좀 편하게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지금 소장님이 이제 삼전 우리나라 기업 얘기하셨으니까
1: 예.
0: 삼전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1: 예.
0: 한 3, 4년 뒤 그 물량까지 다 예약이 돼 있다.
1: 그렇습니다.
0: 오, 진짜 이건 좀 뭐라 그럴까 안심해도 되네 하는데 또 이런 설명을 하는 분들도 네. 있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지금 물량이 예약돼 있어도 상황이 되게 나빠지면
1: 네.
0: 만약에 한 2년, 1, 2년 뒤에
1: 네.
0: 그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거다.
1: 그렇습니다.
0: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갖고 무조건 그 안심을 무조건 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 요거
1: 네.
0: 하나.
1: 네.
0: 그다음에

0: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더 종합적으로 따져야 된다.
1: 예.
0: 그 말은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1: 당연하죠. 네. 어쨌든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영원히 들고 가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어쨌든 우리가 AI도 당연히 거품이 올 수밖에 없고
0: 예.
1: 과잉 투자, 과잉 생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하다 보면 지금 중국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0: 네.
1: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무조건 과잉 공급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 산업이 갖고 있는 특성이죠.
0: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하죠.
1: 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놓고 보면 너무 앞당겨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롤링 계약이라고 삼성전자가 네. LTA 장기 계약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계약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네. 장기 계약을 맺겠다라는 것은 앞으로 물량이 줄어들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물량이 줄어들 것 같은데 장기 계약을 맺나요?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보면
0: 그러니까
1: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지금 당장
0: 가능성 측면에서
1: 예, 5년 이상 장기 계약을 사는 측이나 파는 측이랑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면 그게 이제 3년 뒤에 어떻게 또 상황이 바뀌고 뭐 급변할 수도 있는 거지만 5년 뒤에도 물량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는 5년 동안 물량을 열심히 가져가고
0: 막말로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1: 더 좋아지면서 예. 우리 5년 갖고 부족해 2년만 더 연장하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확률은 5대 5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너무 걱정에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걱정에 대한 부분들은 부풀려 있고 그다음에 이익을 내고 있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평가가 박한 게 아니겠나. 저는 지금 물론 저도 이제 2028년 2029년 가면은 요 부분을 고민을 한번 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0: 네.
1: 지금 2026년 상황에서 2027년 2028년까지는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고민 물론 주식이라는 것이 6개월을 선행하는 것이 또 있는 네네. 거지만 지금 상태에서 걱정을 한 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겠나 조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그래서 그거를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을까요? 네. 올해는
1: 네.
0: 물론이고 가봐야 되겠지만 내년까지는 지금 네. 현재로서는 네. 그렇게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
1: 그렇습니다.
0: 이 말씀은 맞습니까?
1: 그리고 그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0: 네.
1: 최태원 회장께서는 2030년까지 쇼티지가 날 것이다.
0: 네.
1: 공개석상에서
0: 네.
1: 말씀하셨고
0: 네.
1: 그다음 삼성전자도 그 IR 하면서 2028년까지는 쇼티지라고 그랬습니다.
0: 네.
1: 그러면 파는 입장에서 삼성전자가 2028년까지라고 하면 좋습니다. 좀 땡긴다 하더라도 2027년 말까지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 뭐 걱정을 한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너무 우려를 땡겨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다.
0: 유통망이나 이 산업체계에 무슨 급변이 생기지 않는 한.
1: 그렇습니다.
0: 그래요. 네. 그런 가능성은 네. 높아 보이지 않는다 말씀이시고요. 자, 정작 증시 변동성 또 주요인으로 지목되는 게 이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 네. 출시 이후에 주가 일평균 변동률이 크게 확대됐어요.
1: 그렇습니다.
0: 국내 증시가 단타 투기판으로 변질됐다 이런 비판도 고조됐고
1: 네.
0: 외신도 막 이런 비판을 좀 하던데.
1: 블룸버그가 그렇습니다.
0: 그렇죠.
1: 예, 예. 예.
0: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에 미친 영향. 소장님께서는 한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1: 이게 다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거의 전부에 네,
1: 전부가.
0: 가깝다.
1: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0: 네.
1: 그 삼성전자의 경우 일평균 거래 대금의 90%가
0: 네.
1: 많이 됐을 때는 레버리지 ETF 거래량이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보통 한 70에서 80% 정도 거래가 많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두 배의 어떤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0: 네네.
1: 이게 두 배의 변동성이 누적되면 그 원금이 녹아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외로 처음에 모르셨던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그리고
0: 원금이 녹아 들어간다.
1: 예, 오케이. 예. 이게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지수가 10% 올라갔다가 10% 떨어지면 내 예. 원금은 그대로거든요.
0: 예, 예.
1: 근데 단위 종목 레버리지 ETF를 사 가지고 20% 올라갔다가 20% 빠지면 똑같이 원금이 돼야 되는데 9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변동성이 생기고 화들짝 놀란 거죠.
0: 예.
1: 거기 이제 변동성이 생겼고 이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만 미국에서 특정 헤지펀드가 또 미국 시장을 흔들어 놓으니까 우리 반도체도 더 이제 흔들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딱 그 금요일 날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삼성전자 거의 상한가까지 간 날 5분의 1로 급감을 했습니다. 레버리지 ETF가.
0: 네네.
1: 그리고 월요일 날은 10분의 1로 급감을 해버렸습니다.
0: 그게 대책이 좀 먹힌 거예요?
1: 먹힌 거죠.
0: 예,
1: 그러니까
0: 예.
1: 정부가 원했던 대로.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이 변동성이 좀 잦아들었다라는 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이게 무슨 뭐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 정책적 효과 이런 걸 떠나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정부가 원했던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0: 네.
1: 우리가 이제 외떠덕 현상이라고 그래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가 본주를 흔드는 효과가 좀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목요일과

0: 월요일까지 이제 오늘 건 이제 나중에 이제 결과치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은 조금 뭐 약효가 좀 먹힌 것이 아니겠나.
1: 예탁금 진입무턱 높인 거 이게 제일 컸나요? 약효.
0: 이게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저도 그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이제 방송에서 이제 질문이 오죠. 근데 정부가 규제를 만들겠다는데 차수장이 볼 때는 어떤 규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라고 했을 때 제가 뭐 기준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떠올랐던 것은 선물 옵션이 처음에 도입됐을 때의 시기입니다. 그때 당시 증거금이 500만 원인 것부터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걸 3천만 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전문 투자자 그러니까 이제 꼭 뭐 자격증이 있는 것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만 좀 투자할 수 있게 하면서 변동성이 줄어들었어요.
1: 네네.
0: 그때도 선물 옵션에 대한 변동성이 어마무시하게 컸고요. 작은 금액 갖고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는데 뭐 그 외엔 별로 뾰족한 수도 저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정부도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지금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허들을 좀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근데 허들에 대해서 좀 불편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 진입장벽을 높임으로써 자유롭게 못하게 하느냐라는 건데 그건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라는 것은 그 운영하는 측에서 만드는 것이지 무조건 누구든지 동일하게 간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1: 누구든지 흡족할 수는 없다.
0: 흡족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수치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따라서 한 50조 정도가 손실을 개인들이 본 걸로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2030 세대가 60%라는 언론보도 좀 더 심각합니다.
1: 어쨌든 정책 실패잖아요.
0: 그렇습니다. 정책 실패였기 때문에 그걸 고치려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마냥 무조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천만 원은 그러면 왜 생긴 건가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지금 상태로서는 조금 우리가 좀 그 이 부분이 진정된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자, 지금 상황에서는 진정이 됐는데 여튼 엄청난 변동성 가지고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정부의 어떤 그 사인을 믿고 뛰어들었던 특히 젊은 세대들 엄청난 피해를 봐가지고 이게 일종의 이제 사회 문제가 된 상황인데
0: 그렇습니다.
1: 자, 그럼 이분들의 과연 어떻게 해줄 수 있냐 이건 개인의 선택이니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금융당국 혹은 이런 분들이 어떤 식으로 본인들이 책임을 지나 이런 부분도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궁금할
0: 그렇습니다.
1: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그게 뭐 제가 이제 법적인 문제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이정 그 뭐 지금까지는 소를 잃은 상태에서 외양간을 고치는데 급급했다라면 외양간 고친 효과가 나타난다라면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책 당국자들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문제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심심한 사과는 꼭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차제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정책을 만들 때 어떠한 이런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그러니까 정부 당국자들의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1: 그래요.
0: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지금 뭐 이런 대책 조금 세워서 이렇게 진정이 됐다면 왜 그 엄청난 피해가 생기기 전에는 이걸 못했을까라고 역으로 또 할 수도 있는
0: 그렇습니다.
1: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반면교사하고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미국처럼 보유 기간에 따라서 거래세 양도세 차등화해서 장기 투자를 유도하거나 해지 결제 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전문가 사이에 나오더라고요. 자, 소장님 보시기에는 이 롤러코스터 증시 완화한다거나 좀 변동성을 좀 잡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좀 시급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0: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뭐 우리가 거래세라든지 장기 보유 이 얘기는 굉장히 오래된 어떻게 보면 주식의 화두 같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1: 오래된 얘기죠.
0: 오래된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얘기 이럴 때마다 항상 얘기가 나옵니다만 거의 뭐 투자 이 부분이야말로 이제 투자들의 성향이고 선택의 문제겠죠. 그래서 이제 증시가 갖고 있는 변동성을 좀 잡게 된다라면 저는 오히려 어떤 뭐 증시에 들어온 제도적인 부분들이라기보다는 작년에 시행했던 정부의 정책들이 오히려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볼 겁니다.
1: 어떤가요?
0: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주주 권익 보호라든지 상법 개정, 세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식 시장에 들어올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주주 그러니까 일반 그 이사회에서 주주로 또 이제 우리가 그 사회 이사들의 이제 그 권한 이제 그 주주의 의무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몇몇 요소들 네. 너무 이렇게 개인 주주들을 에 대한 권익 보호가 미흡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코스닥에서도 또 정책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량 기업들 1, 2부로 나누고 부실 기업들의 퇴출을 좀 빠르게 한다라는 점 네. 이런 점들도 오히려 기업들로 하여금 주식 시장에서 미국처럼 주주들을 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 결국 주주와

0: 같이 가는 기업만이 현재 그 이제 우리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인식들도 심어줘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1: 그래요. 이제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하시면서 이제 주주의 권리라든지 이익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언뜻 떠오른 얘기가 그렇다면 그 삼성전자 같은데 과도한 성과급
0: 네.
1: 이런 것들도 좀 약간 어떻게 뭐 풀어야 될 과제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0: 그거는 회사가 풀어야 되겠죠.
1: 그렇겠죠.
0: 그러니까 지금 예. 우리가 저는 이제 뭐 노조가 성과급을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1: 네.
0: 물론 뭐 저도 삼성전자가 과연 이익을 노조랑 나누는 것이 좋으냐라고 보면 저는 부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만
1: 네.
0: 긍정적인 요소를 보면 현재 일론 머스크도 반도체 공장 짓겠다라고 그러고
1: 네네.
0: 뭐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한다고 보면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선순환 구조일 수도 있겠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1: 네.
0: 단순하게 이제 노조의 성과금을 나눠주느냐 아느냐를 떠나서 이번에 그러면 삼성전자가 노조와 그렇게 동행하기로 결정을 났다라면
1: 네.
0: 지금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주하는 정책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얘기를 하진 않았거든요.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네. 거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회사와
1: 네.
0: 아까 노조 주주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삼성전자가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 노조와 결정이 내려진 거잖아요.
1: 네.
0: 그걸 되돌릴 수는 없는 상태인 상황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할 수 있는 것은 투자도 적절히 하면서 주주들에게도 주주들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줄 수 있는 삼성이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1: 네.
0: 삼성이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이제 현대 SK하이닉스가 따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1: 다른 기업들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0: 시금석이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주식시장 발전에 있어서
1: 네.
0: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기에 감지될 때마다 증시가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이렇게 국내 증시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이건 보통 일반적인 그 영향이라고 그 일시적인 영향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것도 아주 중대한 요인으로 보십니까?
0: 지금 이제 중대해졌습니다. 이게
1: 그래요?
0: 왜 그러냐면
1: 예.
0: 꼭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동 문제가 불거지면서
1: 네.
0: 유가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1: 네네.
0: 유가가 올라가면서 결국 인플레이션이 자극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자극이 된 부분입니다.
1: 예. 예.
0: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동 문제가 빨리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급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1: 네.
0: 유가가 떨어지면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7월 달에 금리를 올렸습니다만
1: 네.
0: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야말로 끝낸다라면 9월 달에 금리 인상이 좀 뒤로 밀릴 수 있어요. 근데 앞서 지금 이제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빅테크 기업들이 차입을 통해서 지금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서 금리를 올리면
1: 네.
0: 심리적으로 야, 얘네 조달 금리가 올라가네. 얘는 앞으로 좀 투자가 좀 신중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들도 있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지금 중동 문제가 끝남으로써 공급발 인플레이션 잦아들고 금리 인상이 조금 뒤로 밀린다라면 투자자들에겐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1: 네,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한 요소군요.
0: 예.
1: 자, 차영주 소장님은 평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장 지수 착시나 하락 이런 데 너무 일시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기업의 진정한 실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셨거든요.
0: 예.
1: 자, 지금처럼 이제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진짜 실적주를 가려내는 기준은 뭘까요?
0: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1: 네네.
0: 심리가 굉장히 흔들리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그렇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변동성에서 안전자산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럼 안전자산이라면 뭐 금이 될 수도 있고 달러가 될 수도 있고 되는
1: 네네.
0: 건데 개인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걸 사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안전자산은 실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인데요.
1: 네네.
0: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8월 15일까지 이제 실적이 나오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것처럼 실적이 잘 나오는 주식 들은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 네.
0: 밸류에이션이 낮습니다. 그런 주식들에 대해서는
1: 네.
0: 과감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좋은 거고요. 단지 이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좀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될 것들은 기대감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안 나오는 주식들은 조금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결국은 주식이라는 것은 비트코인하고 다른 것이
1: 네.
0: 실적과 주가는 결국 만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실적이 2분기까지 잘 나온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그래요. 2분기까지 잘 나온 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실적 전망이라는 것도 볼 수 있죠.
0: 가이던스를
1: 있잖아요.
0: 통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1: 그런 것들을 네. 같이 봐야 되겠네요.
0: 예, 그렇습니다.
1: 네네. 실적 2분기까지 잘 나온 기업들 주목하면서 실적 전망까지 같이 보면 좋겠다는 말씀 하셨고요. 뭐 비슷한 얘기인데 주가가 폭락될 때마다 저가 매수 기회다면서 이제 신용 대출까지 이제 활용하셔서 하는 개인 투자자들 뭐 있겠고요. 또

0: 닉셀 공포 매도에 나선 분들도 많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렇게 막 급락이 극심한 상황에서 적극적 매수에 나설 때입니까? 아니면 현금을 확보하고 좀 신중한 선 하게 관망할 때입니까? 이건 너무 일반적인 질문 같긴 한데.
1: 근데 아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제 정치자분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네네, 얘기인데요. 그래서요. 예. 저는 투트랙을 같이 지금 어느 하나의 비교보다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적극적 분할 매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밸류가 굉장히 낮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주말 사이 가장 많이 읽혔던 리포트가 DB증권의 삼성전자 리포트인데요. 네. PER이 4배가 안 됩니다.
0: 그래요? 예,
1: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내년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라면 내년도 PER은 2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적극적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 그 대신 우리가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는 뭐 지금 빚을 내서 한다라든지 네. 레버리지를 익힌다라든지 아니면 현금을 다 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변동성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 절반 이상은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를 사고 네. 나머지 절반 정도는 현금을 갖고 있을 때 앞서 언급드렸던 실적이 2분기까지 잘 나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20, 30% 정도는 현금으로 사자. 아직까지는 심리가 변동성이 잦아들었다라고 보기
0: 어렵기 때문에. 여유자금으로 사라는 말씀이죠.
1: 여유자금으로 사야 되는 거. 지금 네. 빚을 낸다라는 것은 네.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거죠. 지수가 더 빠지겠어? 지금 수준이면 뭐 빚을 사서 내가 하면 되지 않겠어? 그런데 네. 이게 시간이 갈수록 빚은 쫓깁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는 상반기처럼 빠르게 가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여유 갖고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0: 삼전이나 하이닉스 빼놓고는 소장님이 그런 말씀도 하셔서 10% 이상 어떤 품목에 비중 두는 건 위험하다?
1: 지금은 지금 이제 그 청취자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올 상반기에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갖고 있던 분들이 가장 수익이 좋았었죠.
0: 그러니까요.
1: 그 하락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나머지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요즘 이런 그 인사이트를 좀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만 원이 지금 생기면 네. 삼성전자 사시겠습니까? 코스닥 사시겠습니까?
0: 삼성전자요.
1: 삼성전자 사시겠습니까? 제약바이오 사시겠습니까?
0: 삼성전자.
1: 그렇죠. 그런 네. 것들의 대답이 나올.
0: 이거 의외로 대답이 심플하네요.
1: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언젠간 바뀔 겁니다. 그 바뀌는 시기가 올 건데.
0: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장님 보시기에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안 바뀔 거
1: 무리 없죠. 그래서 이제 뭐 내가 포트폴리오 구성한다라면 그 중에서도 무슨 방산이 됐던 소비주들이 됐던
0: 그거는 조금
1: 담아놓는 거죠. 대세는 삼성전자를 담아둬야 된다. 이 질문이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해보시고요. 주위의 분들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0: 하이닉스도 대동소이한가요?
1: 똑같습니다. 삼전닉스라고 이제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삼전닉스 이제 똑같고요. 네. 나머지 이렇게 보시면 대답이 참 심플하게 그러니까 이걸 분할 매수하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한 종목을 사야 된다. 딱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자, 삼전 하이닉스 이 부분은 내년까지는 안전해 보인다는 예. 게 이제 소장님의 팁이고 자 연결되는 질문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린다면 자 이런 혼란스러운 변동 장세에서 투자자들에게 요거 하나만은 기억해라 플러스 자 국내 증시가 이런 막 등락장을 넘어서 좀 약간 반등의 모멘텀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관건이랄까 변수는 뭐가 될지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1: 일단 지금 지난주만 하더라도 네. 제가 볼 때는 시장의 호재보다 악재가 많았습니다. 뭐 변동성, 레버리지 뭐 이런 것들이죠. 중동 이슈. 이번 주 들어오면서 네.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저는 악재보다 호재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0: 아, 그래요?
1: 그렇죠. 왜냐하면 중동 이슈도 이제 끝나가죠. 레버리지에 대한 것들 뭐 네. 이런 것들이죠. 이제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호재가 좀 많아지고 주가가 삼성전자 20만 원 깨고 올라왔기 때문에 네. 지금은 좀 레벨단이 싸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내년까지 이제 실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AI 모멘텀 안에서만 매매를 국한해도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겠다. AI 모멘텀이라고 한다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반도체가 될 거고요. 네. 뭐 일부 반도체 소부장까지.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 그다음에 에너지. 네. 이런 것들이 결국 AI와 관련된 흐름 아니겠습니까? 뭐 오늘 네이버가 상승했다 하더라도 네. 그것도 결국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전력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것만 국한해도 너무 벌리지 마시고요. 국한해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둘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0: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와이스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0: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김도형 한국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도형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첫 소식 폭염입니다. 서울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특보 최고 단계 내려졌죠?
1: 예, 맞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요. 서울 전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남, 서초 등 동남권, 그리고 강서, 양천, 구로 등 서남권 두 곳이었는데요. 네. 동부권과 서부권까지 추가되면서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 하남, 오산, 그리고 전북, 전주, 전남, 광주 등에도 발효 중입니다. 네. 오늘 낮 예상 최고 기온이 서울과 광주 38도, 인천과 대전 37도였는데요. 오늘 오후 3시 기준으로 했을 때 강남 낮 최고 기온이 39.2도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라는 거는 올해 6월에 새로 만들어진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인데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위험한 더위라는 뜻입니다. 기상청은 중단 그리고 이동 안전 세 가지 언급을 했는데 야외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무더위 쉼터 같은 냉방시설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네. 고령자나 만성질환자 등 주변 취약계층의 완전을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0: 건강한 사람에게도 위험하다.
1: 네.
0: 그러니까 안전 또 조심. 자, 지난주까지는 영남이 펄펄 끓었습니다. 그런데 더위 축이 지금 좀 서쪽으로 옮겨가고 있나요?
1: 네, 맞습니다. 대기의 하층 바람이 서풍에서 동풍으로 바뀌면서 뜨거운 공기가 100도 대간을 넘어서 내려오면서 기온이 오르는 팬 현상이 이번에는 서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3호 태풍 돌핀의 영향도 꼽히는데요. 이번 주 후반쯤에 일본 오키나와를 지나서 중국 쪽으로 향할 것으로 보이는데 며칠째 쌓인 열이 강한 동풍을 타고 더 밀려들면서 서울 기온이 2018년 역대 최고였던 39.6도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태풍 돌핀이 한반도 쪽으로 틀면은 비구름의 영향으로 더위가 꺾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네. 다음 주 초는 돼야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0: 온열 질환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돼요?
1: 예, 그 누적 그 질환자가요. 네. 2200명을 넘어선 상태고요. 사망자도 3일 기준으로 19명입니다. 그래요. 폭염 위기 경보는 최고 단계인 심각이 유지되고 있고 중대본은 지난 2일부터 2단계를 가동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현 상황을 국가 재난 사태로 보고 총력을 기울여 필요한 조치를 빈틈없이 추진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0: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왔습니다. 전달보다 상승폭이 떨어진 게 이게 얼마 만이에요?
1: 일단은 8개월 만입니다.
0: 8개월 만.
1: 예, 예, 예. 국가대의처처의 발표를 보면요. 7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8% 올랐거든요. 근데 5월은 3.1%, 6월이 3.2%로 두 달 연속 3%대였습니다.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전달과 비교하면은 0.2% 떨어졌는데 네. 하락한 거는 8개월 만입니다.
0: 그래요. 물가 오름세 꺾인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1: 예, 재정경제부는 기름값을 꼽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폭등했던 석유류가 지난달에는 1년 전보다 15.5% 올랐거든요. 네. 근데 6월의 경우에는 24.7%가 올랐으니까 오름폭이 여기에서 많이 꺾인 겁니다. 재경부는 석유 최고 가격제가 아니었다면 7월 물가 상승폭이 3.1%였을 거라면서 네. 최고 가격제가 0.3%포인트 낮췄다고 추산을 했습니다.
0: 우리의 가장 큰 관심, 장바구니 물가도 좀 괜찮습니까?
1: 예, 농축수산물이 0.9% 상승에 그쳐서 오. 6월 3.2%에서 크게 둔화가 됐습니다.
0: 그러네요.
1: 예, 채소값이 안정된 영향인데요. 다만 쌀이나 수입 쇠고기, 달걀, 파 등의 오름세가 이어진 품목도 있었습니다. 자주 사는 품목으로 짠 생활 물가 지수는요. 2.5% 상승했습니다.
0: 네. 물가. 그럼에도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렇죠?
1: 예, 근원 물가 때문인데요. 기름값이나 농수산물처럼 계절과 국제 정세에 따라서 출렁이는 품목을 뺀 물가의 기초 체온 같은 지표입니다. 네. 이게 오히려 2.5%에서 2.6%로 올라서 2023년 12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원자재값과 인건비 부담이 시차를 두고 다른 품목의 가격으로 옮겨 붙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0: 네.
1: 실제로 냉장고, 자동차 같은 내구재 상승률이 5월 2.4%, 6월 3.1%, 7월 3.9%로 계속 가팔라졌고요. 외식을 뺀 개인 서비스 물가는 4.1%로 전체 물가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한국은행도 8월 물가는 7월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0: 네.

0: 이유가 좀 특이하긴 합니다. 통신비인데 지난해 8월에 한 이동통신사가 해킹 사고 여파로 네. 한 달간 대규모 요금 할인을 했었거든요. 그때 통신비가 뚝 떨어져서 올해 8월과 비교를 하면은 작년이 워낙 쌌던 탓에 상승률이 확 튀는 겁니다. 이 기저효과인 건데요. 정부는 이 요인 하나로 8월 물가가 0.6%포인트 가량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동 전쟁 관련해서 유가 불확실성도 남아 있어서 하느니 경계심을 갖고 물가를 점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 그래요. 자, 다음 소식. 서울시가 재개발 후보지에서 취소된 구역을 전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0: 예, 내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취소 구역 주민 안내 지침입니다.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낡은 빌라촌 여러 필지를 묶여서 아파트처럼 개발하는 사업이고요. 신속 통합 기획은 서울시가 초기부터 개입해서 재개발 절차를 앞당겨주는 제도인데 두 사업 모두 후보지로 뽑히는 순간 집값이 크게 뛰거든요. 그런데 취소되면은 그 사실을 바로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1: 그래요. 그렇다면 그동안은 취소돼도 취소된 걸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0: 예, 일단은 알릴 의무 자체가 없었습니다. 법적 절차가 시작되려면은 모아타운은 네. 관리 계획이 승인돼야 하고 신통 계획은 정비 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하는데 그 전 단계인 후보지는 고시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사업이 이미 엎어진 동네인데도 개발 예정지로 알려져서 프리미엄이 붙은 채로 거래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가 모아타운이 된다라는 말만 믿고 샀다가 뒤늦게 취소 사실을 아는 시기입니다. 허위 매물 피해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1: 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걸 알리게 돼요?
0: 예, 자치구가 취소 정보를 구청 누리집과 구보에 싣게 되고요. 서울시는

0: 투표자 수 입력과 수정에 관한 전달 사항을 메일로 보냈습니다. 내용이요. 투표자 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중앙선관위 담당자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으라라고 지시를 한 건데요. 그런데 기존 보고 자료에 큰 오류가 없는 한 다음 시각 투표자 수 보고 때 가감해 보고 가능이라는 문구가 함께 그렇군요.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작은 오류는 굳이 고치지 말고 다음 시간대 숫자에 더하거나 빼서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투표자 수 수정 권한을 가진 시도선관위에 사실상 자체적으로 숫자를 조정하라는 취지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대외적으로 공표한 내용과 다른데요. 선관위는 선거를 앞두고 낸 종합관리 지침에서 시스템에 대해 입력되는 내용은 국민에게 공개되니 철저히 확인하라. 그리고 수정이 필요하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시도위원회가 타당한지 명확히 확인하라고 명시를 했거든요. 수정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거나 가감해 보고 같은 표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1: 그래요. 가감해 보고하라. 선관위에서 투표자 수를. 자. 그렇다면 수사 방향도 좀 달라질 수 있습니까?
0: 예, 그동안 이 사건이 일부 실무 직원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뒤에 감추려고 숫자를 임의로 고친 개인 일탈 정도로 다뤄져 왔는데 만약에 선거관리의 컨트롤타워인 중앙선관위가 전국 시도위원회에 이런 지침을 내린 게 사실로 확인이 되면은 조직 차원의 비위로까지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검경합동수사본부도 이 정황을 포착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침을 누가 만들고 결재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이른바 윗선이 관여를 했는지 그리고 과거 선거에서도 관행이었는지가 초점이 될 전망입니다.
1: 그래요. 자. 오늘 선관위 특검법도 국무위 통과했는데 뭐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거 통계 조작 의혹까지 12가지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도 의결이 됐어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0: 네, 핵심은 돈인데요. 그동안 그런 기반시설들, 전력, 용수, 도로, 폐수, 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기반시설에는 지금까지는 30에서 50% 정도 국비만 지원을 했는데 네. 이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는 조성, 운영 비용의 50% 이상 최대 100%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게 됩니다.
1: 그래요.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시설이 해당합니까?
0: 예, 정전이나 단수에 대비한 이중화 시설 그리고 공급망 안전과 산업 안전에 기여하는 시설은 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0: 어렵고 헷갈리는 법 이야기 쉽고 명쾌하게 정해드리는 코너 손변이 정해드립니다. 오늘도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0: 오늘 손정혜 변호사님이 정해 주신 이슈 어떤 겁니까?
1: 네. 바로 근간 한 70년 동안의 형사소송법 수사와 네. 재판을 이끌었던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네. 통과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일단 여권에서는 사필 규정이다. 사건 관계자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지만 또 야권에서는 계약이다. 지옥문이 열렸다. 비판적인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어서 네. 앞으로 법조계에서 수사, 형사재판 어떻게 이루어질지 한번 우려도 이야기하고 또 기대도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0: 그래요. 자, 핵심 혹은 뭐 출발점이랄까요?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 부분인데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그 나머지 부분을 과연 어떻게 채울까 뭐 그런 내용들로 채워질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1: 네. 처음에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되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었죠. 네네. 거기에서 나아가서 아예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폐지하고 나아가서는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권도 이제 폐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네. 한마디로 검찰은 이제는 수사에서는 물러나서 이 수사보다는 공소 제기, 공소청이라고 하죠. 공소 제기를 하고 또 형사 재판을

0: 나는 공소를 유지하는 이 재판 절차에 참여하는 이제 주체로 바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이 기존에 수사를 했던 수사 인력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전문성, 그 경력 굉장히 중요한 인력에 대해서 좀 아쉽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또 오늘 발표된 소식이 있습니다.
1: 네.
0: 중대범죄수사청, 중요한 범죄에 대해서 이제 수사하는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 네.
0: 중수청에 무려 2,700명 정도였던 수사관을 임명할 계획이다. 2,500명이군요.
1: 네네.
0: 그런데 거기에는 다수의 검사들도 포진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네.
0: 구체적으로 급수도 나왔는데요. 10년 미만의 검사는 4급으로 임명하겠다. 10년 이상은 3급으로 임명하겠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검사 인력 중에 일부는 퇴임하고 변호사로 개업을 하거나 다른 직종을 가지겠지만
1: 네.
0: 또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전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내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의자도 될 수 있는데 일단 이제 앞으로는 검사님 수사해 주세요. 이거는 어렵게 된 현재의 상황입니다.
1: 검사라는 명칭은 없어지는 거죠?
0: 아닙니다.
1: 아, 검사라는 명칭은 남아요?
0: 청에 검사님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검사는 존재하나 검사가
1: 네.
0: 직접 수사하는 것은 제한돼서 이제 수사의 전문성은 상당 부분 사라질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검사의 직접 수사. 검사는 존재하나 직접 수사하는 사라진다. 그래서 약간 제한점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근에 가장 큰 뭐라 그럴까요? 쟁점은 이제 보안수사권을 과연 폐지하냐, 일부 남겨놓냐, 보안수사 요구권만 남겨놓냐, 이거 갖고 이제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로 이제 결론이 나고 그렇게 이제 법안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보안수사권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이제 그 여당이 마련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0: 뭐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1: 네.
0: 한마디로 검사가 보안 수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잖아요.
1: 네네.
0: 거기에 나오는 폐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지적이 따르고 있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일단 경찰이 커진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1: 네.
0: 경찰이 수사 잘못해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게 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처럼 되는 경우도 내가 봤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1: 네네.
0: 실제 변호사로 실무하면서 경찰과 수사를 했던 많은 경험 중에 옳은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겪은 변호사들도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런 상황에서 부실 수사가 있지만 또 수사권의 남용으로 경찰이 좀 악의적으로 하는 부분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견제해야 된다라는
1: 네.
0: 목소리가 나와 있고 현재 거론되는 수사 공정화 강화 방안을 말씀드리면 일단 경찰 수사에 대한 인권 감찰 조사 기구를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1: 네.
0: 그리고 경찰 수사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법률상 기구로서 상향시킨다는 거예요. 경찰이 수사 잘못하면 외부인 전문가가 와서 수사 잘했나 못했나 이렇게 좀 따져보는 절차를 강화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찰권이 남용되는 원인 중에 순환 인사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1: 네.
0: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인사 나는 거 보면 1, 2년마다 지방을 돌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경찰도 이 토호 세력과 유착되지 않도록 지방을 돌게 하자.
1: 썩는다라는
0: 예. 것도 개편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특히 내부 비리 수사가 강화돼야 된다. 그리고 비리를 저지른 경찰에 대해서는 중징계, 해임 파면까지 이뤄야 된다라는 제도 개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1: 네.
0: 특히 검찰이 보안 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직접 수사할 수는 없지만 보안 수사 해와라,
1: 네.
0: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은폐되고 있는 건지 묵살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처리 현황을 관리 감독하는 전담부서를 만들겠다라는 목소리가 나와 있고요.
1: 네.
0: 또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권리, 고소인의 권리인데요.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에게 이의신청 권한을 주고 그 이의신청하면서 사건에 대한 기록을 열람 등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안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래요. 지금 불송치 시 이의 제기, 이의신청 이제 말씀하셨는데 자, 이의 신청하면 이후에 어떤 식으로 또 절차가 진행이 됩니까?
0: 네, 일단 이의 신청을 하는 건 지금도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1: 네네.
0: 다만 이제 세부적으로
1: 네.
0: 행사 기간을 두고 조금 더 통제 권한을 강화한다는 게 이번에 목소리인데요.
1: 네.
0: 보통 이제 경찰이 사건을 갖고 있는데 경찰이 내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권고기한이 있거든요. 지켜지지 않습니다.
1: 네.
0: 고소했는데 1년 동안 아무런 결론이 안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1: 네.
0: 일단 검찰이 보안 수사를 요구할 때 최대 2개월 뭐 일부 예외적으로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1: 네.
0: 기한을 설정한

0: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이의 신청은 3개월 안에 이렇게 하도록 함으로써 고소인이 실질적으로 신속한 수사의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보완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중요한 건 수사기록 열람 등 사건입니다. 이거는 굉장한 변화를 가져올 텐데요. 네. 저희가 원칙적으로 수사를 하다 보면 피의자나 피해자나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경찰, 검찰 단계 통틀어서 수사기록을 열어볼 수가 없었어요.
1: 변호사들도 어려웠다 이거죠?
0: 네. 고소장 정도 열람 복사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참고인이 어떤 진술을 했고 수사보고가 어떻게 나와 있고 증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열어볼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는 피해자의 알 권리가 굉장히 보장이 될 수 있고요. 네. 다만 피해자만 열어주냐 피의자는 왜 안 열어주냐 이러면 또 복잡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수사의 기밀성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쟁점들은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는 이제 경찰, 검찰 거치면서 수사기관들이 시스템적으로 서로 이제 보강 수사를 했다면 이제는 기본적으로는 이거 송치도 안 하고 이거 경찰 수사 제대로 안 하네에서 그 피해자나 당사자 고소인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계속 이제 뭐 관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생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피곤하고 힘들어지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그 소송 비용이랄까 이런 것들도 늘어날 소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0: 네. 현재도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사건이 워낙 많습니다. 네네. 인력을 보관하지 않는 한 실제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오세요. 거의 고소장일 공소장처럼 써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럼 자료 수집, 법리 검토, 법리적인 쟁점에 대해서 피해자인 고소인 이것을 정리하는 것은 굉장히 난망하죠. 법률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네. 기존에는 검사가 어찌됐든 변호사 시험이든 사법 시험을 보고 네. 많은 법령에 대한 공부를 하기다 보니 법리적인 부분까지 이제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앞으로는 이런 요구가 당사자들한테 전가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피해자임에도 변호인을 꼭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네.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일이 더 많지 않느냐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옴으로 인해서 서민 피해가 더 가중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이 실제 직접 수사하는 검사가 아니라 재판을 가요. 근데 피고인이 무죄 주장을 합니다. 근데 네. 나는 법에서 유죄로 인정받아서 피해 사실 확정받아서 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도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으면 사건에 대한 이해도와 집중도와 효율성이 떨어져서 공소 유지가 조금 부족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경찰은 재판 단계까지 한 번도 책임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증거 능력의 다툼이나 법리적인 쟁점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하게 수사를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미비점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거 아니냐. 네. 한마디로 전문성인가 경험입니다. 공판까지 관여했던 전문성, 수사만 네. 했던 사람이 공판 단계까지 염두해서 수사를 완벽하게 해내야 되는 숙제. 네. 이게 지금 과제로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검사가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한테 의견 듣거나 자료 받아 이걸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검사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한마디로 공소청 검사는 어떤 일까지 할 수 있을까요?
0: 일단 피해자 입장에서 검사 면담권을 보장해 준다는 건데요. 네. 경찰도 만나보고 검찰도 만나봐서 나의 억울한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네네. 검사 만나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다만 검사를 만난다는 건 검사가 듣고 수사를 열심히 해주길 기대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직접 수사가 안 되다 보니까 한계점이 있는 겁니다. 결국 검사는 듣고 들어보니 이 사건은 무혐의로 나면 좀 억울할 것 같아. 네. 보완 수사를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사의 면담권을 명문화하는 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구속사건입니다. 네. 구속기간이 굉장히 짧은 대형사건. 검사한테 면담 갔다가 보완 수사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요. 네. 짧은 기간에 엄청난 수사를 해내야 되잖아요. 집중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숙제가 아직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만 하고 수사는 못하는 상황에서 구속영장 제도도 뭐 조건부 구속영장이니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0: 네. 조건부 구속영장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네네. 겁니다. 구속사건은 구속기간이 제한이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검사 단계에서 며칠 며칠 10일 20일 뭐 최장 얼마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혹여라도 구속기간이 도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간이 네.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조건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석방하는 제도를 만들자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결국은 주어진 경찰의 수사기관의 기간을 법령상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령 개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기존보다는 짧은 시간에 수사를 해서 구속시키고 구속된 피의자를 유죄까지 이끌어야 되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소 전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을 들여서 네. 석방해서 충실하게 심리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들은 제도 시행이 벌써 10월 2일부터거든요. 그 이후에 또 개정 논의가 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1: 그래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보니까 공소기각사유도 이제 추가가 돼서 야권도 또 반발하고 그랬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0: 네. 공소기각사유를 좀 더 명문화했다라는 게 여권의 입장이긴 한데요.
1: 네.
0: 일단 위법한 공소제기 아니면 현저한 재량권을 남용한 공소제기는 공소기각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개정인데요.
1: 네.
0: 일단 이 공소기각의 결정은 판사님이 하는 겁니다. 근데 좀 현저한 재량권 이탈, 위법한 공소제기,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죠. 결국은 판례로서 축적된 네. 판사들이 기준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뭐 선별적인 기소이다.
1: 네.
0: 예를 들면 선택적 기소이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자인 누군가 보더라도 이 기소는 말도 안 된다. 너무 편파적이다. 정치적이다. 이런 여러 가지 사유들이 중첩적으로 있을 때 한해서 판사가 위법한 공소대기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 네.
0: 이건 역시 실무에서 다듬어 가서 판례로 형성해야 되는 기준이 아닐까 합니다.
1: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김동률의 출발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일부 수도권과 전남에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오늘 낮 기온 36.9도를 기록했고요. 이 동풍 영향으로 주로 서쪽 위주로 38.9도의 극초고온의 낮 기온을 보였습니다. 체감 온도도 거의 38도 9도 안팎이었고요. 이 동쪽의 기온도 키높이가 맞춰졌습니다. 강릉만 상대적으로 낮은 31도의 낮 기온이 내일 예상되고요. 서울은 내일 38도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대전 37, 전주 대구 36도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온열질환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매우 무덥겠고요. 열대야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밤까지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5에서 40mm 정도 오겠는데요. 호남 지역 쪽은 6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 예상됩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역시 인천 및 경기 남부 또 충남, 호남 서해안 위주의 호남 지역으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 새벽에 강원도와 충청, 호남에 안개가 짙겠고요. 또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산지 안개는 매우 짙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4.6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1: 오늘 서울 전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강화와 파주 지역에도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낮 기온이 38도까지 치솟는 무더위는 이번 주 내내 계속될 전망입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열대야 일수가 과거보다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극심한 폭염으로 어제까지 19명이 숨지고 2,200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의 비대화와 수사 독점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폭염 중대 경보가 수도권 지역까지 확대됐습니다. 오늘도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극한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이세흠 기상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방향을 바꾼 폭염이 서쪽 지역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오늘은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의 낮 기온이 40도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서울 강남과 경기 하남에선 39도를 넘어섰고 순창과 광주에서도 38도 넘게 올랐습니다. 반면 동해안에선 한낮에도 기온이 30도를 밑돌았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어제부터 동풍으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서울 전역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 첫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데 이어 내일은 인천 강화와 경기 파주 지역에도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됩니다.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은 38도, 대전과 춘천은 37도까지 치솟는 등 오늘만큼 무덥겠습니다. 서쪽 지역으론 열기가 계속해서 쌓이겠습니다. 주 후반은 13호 태풍 돌핀이 일본 남쪽 해상을 지나며 우리나라로 동풍을 더욱 강하게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서울 등 서쪽 지역에선 한낮 기온이 37도를 웃돌겠고 밤에도 27도 안팎에 머물러 열대야 기준치를 웃돌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길고 극단적인 폭염이 예고된 만큼 야외 활동이나 실외 작업 시 그늘에서 자주 쉬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흠입니다.
1: 열대야는 과거에 주로 해안 지역에서 발생했지만 지금은 전국적인 현상이 됐습니다.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열대야 일수가 과거보다 5배 이상 급증한 거로 분석돼 건강 피해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신방실 기상 전문 기자입니다.
3: 올여름 전국 열대야 일수는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선 13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졌고 지난밤 서울 용산구의 경우 최저기온이 30도에 머물러 초열대야 현상까지 관측됐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열대야는 제주와 남해안에 국한된 현상이었지만 최근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콘크리트와 아스팔트가 품은 열기에 건물의 인공열까지 더해져 밤기온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의 열대야는 1970년대 5일에 불과했지만 2020년대엔 한 달에 근접해 5배 넘게 길어졌습니다. 인천과 대전, 춘천에서도 열대야 일수가 폭증하면서 최대 8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문제는 인구 밀집 지역인 대도시에서 밤더위가 길어지는 만큼 피해 규모가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열대야에 극한 폭염까지 몰려온 복합열파 상황에선 대규모 건강 피해가 우려됩니다. 최근 열대야가 9월 초까지 길게 지속되고 있어 취약계층이 밤에도 머물 수 있는 안전숙소 확대 등 대책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1: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9명이 숨지고 2,200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축과 양식장의 피해 규모도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4: 질병관리청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어제 하루 2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올 들어 폭염으로 인해 숨진 사람은 19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전체 온열 질환자는 2,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하루 186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하는 등 올 들어 지금까지 2,221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57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과 경남, 서울 등에서도 온열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축 피해도 늘었습니다. 축산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어제까지 모두 49만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습니다. 닭이나 오리 같은 가금류가 46만 마리, 돼지가 3만 3천여 마리입니다. 양식장의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 수온 상승에 따라 넙치나 숭어 같은 양식 물고기 20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정부는 폭염에 따라 국가 위기 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높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상운영 체계도 2단계로 상향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극심한 무더위로 오늘 저녁 열릴 예정이었던 프로야구 두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오늘 기상청이 서울과 광주에 폭염 중대 경보를 발효하자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기준에 따라 두 경기 취소를 전격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저녁 6시 반에 열릴 예정이었던 NC와 두산의 잠실 경기, KT와 기아의 광주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 분리는 사법 시스템의 정상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경찰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보완을 위한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2: 수사 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에는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 수사권,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경찰이 최대 2개월 안에 보완 수사를 마치도록 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비정상적 시스템 하에서 검찰 일부 집단이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라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견과 논란이 있지만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며 거부권 행사엔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법령과 제도 정비 등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수사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찰의 수사 공정성과 수사 역량 제고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발표된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책 일관성이 없단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설명을 잘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세 정책은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은 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신중하게 결정하되 결정하면 단호해야 신뢰도가 생긴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1: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야는 또 맞부딪혔습니다. 야당은 검사 수사권 폐지가 정권 폐지로 이어질 거라고 경고했고 민주당은 거짓 선동을 멈추라고 맞받았습니다. 어제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5: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주도한 검사 수사권 폐지가 정권 위기로 이어질 거라 경고했습니다. 개정 형수법에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건 대통령 죄를 지우기 위한 목적이라는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곧장 거짓 선동을 멈추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검사 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 여론을 의식한 듯 피해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고 후속 입법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뒤집고 세금 폭탄 투하를 선언했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라고 주장했습니다. 세금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로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집중됐던 혜택을 정상화한 거라고 옹호했습니다. 한정혜 정책위의장은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 정상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야당이 세금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이어가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세제 개편안을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1: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정원을 2,874명으로 확정하고 인력 충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중수청은 본청과 5개 지방청으로 구성되며 부패, 경제, 마약, 사이버 범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합니다. 현재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은 희망할 경우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으로 임용하고 내일부터 전국 검찰청을 돌며 임용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8% 오르며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왔습니다. 석유류와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둔화한 영향입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6: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2.8% 올랐습니다. 지난 5월부터 3%대를 기록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온 겁니다.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15.5%를 기록하며 전월보다 상승폭을 줄인 영향이 컸습니다. 데이터처는 국제유가 하락, 정부의 최고가격제 시행 효과가 나타나면서 석유류 오름세가 둔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축수산물 상승률도 0.9%를 보이며 전월보다 상승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특히 배추와 수박, 시금치 등이 1년 전보다 크게 내리면서 농산물 물가가 하락 전환했습니다. 다만 국산 쇠고기는 5.7%, 쌀과 달걀은 각각 7%대 상승했습니다. 내구재 물가는 3.9%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반도체를 사용하는 컴퓨터, 휴대용 멀티미디어 기기 등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또 휴가철 등의 영향으로 해외 단체 여행비, 국제 항공료는 20%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2.6% 올라 2023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 있었던 SK텔레콤의 통신비 할인 기저효과로 올해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7월보다 높아질 거로 예상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1: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짬짬이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가격 하한선을 맞추는 방식으로 6년 동안 1조 2천억 원 규모의 담합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7: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짬짬이한 업체 6곳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이들의 담합이 시작된 건 2017년 8월부터 대형마트가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업체의 견적 가격을 공개하지 않자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한 겁니다. 이들은 가격의 하한선을 맞추는 방식으로 담합을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A사가 2만 9천 원으로 견적 가격을 정하면 자사의 가격을 2만 5천 원으로 책정했더라도 A사에 맞춰 가격을 올려 제출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담합을 들키지 않기 위해 업체들은 100원 단위를 다르게 적어냈습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는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개설해 가격 정보를 공유했고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후임자를 소개하며 조직적인 담합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또 공정위 조사 등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습니다. 법무팀 직원까지 나서 경쟁사와 연락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대화 내역 등을 삭제하게 한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6년간 이어진 담합 규모만 1조 2천억 원 상당. 돼지고기 가격도 20% 이상 인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가담 정도 가중한 임직원 1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1: 초고가나 비거주 1주택을 팔고 싶어도 토지거래 허가제와 같은 규제에 막혀 팔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실거주 유예 확대 방안을 추가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이번 세제 개편안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대응이 아니고 장기간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를 고민한 결과라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한 지적과 관련해 여러 추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가 텍사스와의 경기에서 홈런 두 개를 터뜨리며 맹활약했습니다. 스포츠 소식 백선영 기자입니다.
8: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가 멀티 홈런을 치며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이정후는 오늘 열린 메이저리그 텍사스와의 방문 경기에서 시즌 7-8호 홈런을 포함해 4타수 3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이정후가 메이저리그에서 한 경기 홈런 두 방을 친 건 지난해 4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정후는 시즌 타율을 3할 6리로 끌어올렸고 샌프란시스코는 5-1로 승리하며 3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김상식 감독의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2026 아세안연대컵 조별리그 3차전에서 대승을 거두고 조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베트남은 인도네시아 파칸사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조별리그 A조 3차전 인도네시아와의 경기에서 3-0으로 승리했습니다. 베트남은 이 경기 승리로 A매치 21경기 연속 무패 행진도 이어갔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애틀랜타의 김하성이 마이너리그 트리플A 재활 경기를 마치

0: 지고 메이저리그에 콜업됐습니다. 김하성은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빙판길에 넘어져 손가락에 다치는 부상을 당했고 올 시즌 타율 6푼 8리로 부진을 겪었습니다. 이에 애틀랜타 구단이 김하성을 방출하고 내야수 호르헤 마테오를 빅리그 로스터에 유지할 거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애틀랜타는 마테오 대신 김하성을 선택했습니다. 부정적인 전망이 딛고 빅리그 생존에 성공했지만 김하성은 당분간 백업 유격수로 활약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백선영입니다.
1: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올해 2분기 전세계 DRAM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매출 기준 점유율 39%로 1위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26%로 2위를 기록했지만 3위 마이크론이 25%까지 올라오면서 두 회사의 격차는 1%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중국 CXMT는 내수 수요와 생산 능력 확대에 힘입어 7%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 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대 전액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과 운영 비용의 50% 이상, 100% 이하를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존에는 국가 첨단 전략산업특화단지 기반시설에 통상 30에서 50%의 국비를 지원했었습니다. 국가대표 AI를 선발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2차 평가가 LG AI 연구원과 SK텔레콤, 업스테이지, 모티프 테크놀로지스의 4파전으로 치러집니다. 이번 평가는 기술력 중심이었던 1차와 달리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역량과 산업 현장 적용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정부는 오는 8일부터 일반 국민 200명이 참여하는 평가를 진행하며 2차 평가 결과는 이르면 12일 윤곽이 나올 전망입니다. 가짜로 환자인 척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앞으로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치료받아야 하는 경우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의결돼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의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며 22년째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오늘 국무회의 이후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 기술에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인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습니다. 일본에서 의도적으로 영화의 내용을 유출하는 이른바 스포일러 기사를 무단으로 온라인에 게재한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센다이 지방 재판소는 어제 영화 등장인물의 대사와 스토리를 담은 스포일러 기사를 공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서비스 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벌금 100만 엔, 약 908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군 철수를 조건으로 무장 해제에 합의할 뜻을 밝힌 후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가자지구 공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블룸버그 통신은 가자지구 보건부를 인용해 지난 주말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공습으로 최소 19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AFP가 인용한 가자지구 민방위 당국 관계자 발언에 따르면 3일 저녁에 이스라엘이 가자시티 서부에 차량을 공격해 팔레스타인인 2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돌풍과 천둥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에는 밤까지 5에서 40mm, 전라권에는 60mm까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오늘 밤과 내일 새벽에도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7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7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8도 등 전국이 30도에서 3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저녁 종합뉴스 아나운서 이상훈이었습니다.

0: 열린 토론.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어제 2026년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됐죠. 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 비율을 높이고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방향이었는데요. 똘똘한 한 채를 보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금보다 세금 부담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실거주자를 보호하는 등 이 과세 형평을 지켰다라는 평가와 함께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시장을 좀 왜곡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이 공정과세 원칙과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1: 네, KBS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석좌 교수 나오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4: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유튜브에서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 시민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정수진 리포터가 취재한 내용 먼저 듣고 오시죠.
5: 근데 그게 세금의 형평성, 공평성 이거를 얘기하던데,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는 기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살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거기에 보유세를 뭐 한 1년에 뭐 몇천만 원씩 내라, 그거는 낼 수 있을까요? 그거 난 어려워 보이거든요.
6: 아무래도 세금 부담이 있으니까 그 세금을 낼 여유가 없으니까 집을 처분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부동산이 너무 급등을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어려운 게 분명히 있으니까 집이 너무 비싼 건 사실 맞잖아요.
7: 부동산 정책을 잡겠다고 하면서 이거를 세율로 잡을 수 있냐? 천만의 말씀이다 이거죠. 왜? 그건 그동안에 여태까지 수많은 정권 중에서 썼는데 안 된 걸 지금 또 쓰려고 하는 거라면 넌 잘못됐다.
8: 좋아지면 좋겠어요. 대출에 있어서 규제가 좀 완화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죠. 근데 뭐 워낙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9: 글쎄요, 그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부동산 값을 낮추려면 사실 이제 거래에 대한 비용을 없애는 생각하거든요. 양도세 같은 그런 거를. 근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대로 두고 보유세가 올라가면 사실 팔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불공정 거래 행위 같은 거를 또 단속하는 데 힘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시민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이 세제의 기준을 전면적으로 조정했다는 평가가 나오잖아요. 먼저 두 분은 어제 나온 부동산 이 세제 개편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총평부터 한번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부터 한 말씀해 주시죠.
10: 그 정부가 세제 개편을 내리면서 이제 정상화라고 뭐 하는 말을 썼어요.
1: 정상화라는 말을.
10: 네, 표현했죠. 어떤 게 정상화인지 생각하게 하는 대책이 아닌가. 정상화는 그 세제를 강화하는 게 정상화인지, 아니면 잘못된 걸 바로 고치는 게 정상화인지, 그게 바로 고치는 게 강화하는 건지, 그걸 생각하는 대책이 아닌가. 그 총평을 하기 전에 이제 꼭 그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그냥도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누진과세 돼 있습니다.
1: 네네.
10: 근데 그 새로운 용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초고가주택이라고. 이렇게 해서 중과세 한 것은 징벌적 과세에 가까울 정도로 좀 과한 정책이 아닌가. 정책은 일관성이 있으면서도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1: 네,
10: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바뀌는 게 과연 그 청취자분들이나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좀 생각하게 하는 정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이번 세제 정책은 좀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10: 그렇죠. 고가주택에 대해서 가만 놔둬도 누진세가 돼 있는데 가격이 오르는 것만큼 세금은 더 나오게 돼 있습니다.
1: 네. 네.
10: 그런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과세하는 것은 좀 더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 그건 좀 생각하게 한다는 얘기죠.
1: 그러니까 정부가 말하는 그 정상화라는 이야기는 고가주택이 너무 뭐 좀 많은 이익을 가져가다 보니 불평등이 일어나서 이것을 정상화하겠다, 약간 이런 의미도 좀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10: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누진 과세도 있다니까요. 종합부동산세는 원래 0.5에서 최고 세율 6.0%까지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6.0을 없애고 5.0까지 해놨습니다. 다시 네. 말하면 어떤 사람은 금액에 낮아서 0.5%를 부과하고 어떤 사람은 5.0까지 부과합니다. 이렇게 누진 과세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좀 더 그 고가 주택이라는 설정을 해서 그 이상은 그보다 더 많이 부과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좀 생각하게 하는 정책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1: 좀 이번 정책이 과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면이 있다라고 좀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인만 소장님도 전체적인 총평 한 말씀 네, 해주시죠.
0: 예전에 어네스트 헤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갑자기 그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는데 저는 두 개 다 알아봤는데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마지막에 네. 이제 영화 끝나고 종이 울리는데 보고 나서 이게 저 종은 왜 울렸을까?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렸나 모르겠더라고요. 이번 세제 개편안 내용도 정상화, 공정과세, 합리화라는 용어들을 사용을 하는데 네. 도대체 이게 뭐예요? 도대체 뭘 정상화지? 정상화라고 한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비정상이 있으니까 정상화로 간다는 건데 그럼 기존에 있는 세율이나 조세 체계가 비정상이었다는 건가? 라는 의문이 있고요. 그럼 네. 저는 교수님께서 초고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비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집에 있어서는 이제 사용 가치잖아요. 사용 수익 처분 권한이 있는데 처분은 집주인이 파는 거고 수익은 뭐 임대료 월세를 받는 건데 사용 가치에 대해서는 이제 거주를 하게 되는데 정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잉 하지 말고 리빙해라. 그러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거주의 개념에는 집주인이 거주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세입자가 거주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집주인이 거주하는 것만 인정해주고 세입자가 거주하는 거는 지금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의미거든요. 반대로 해서 가게 되면 너가 살지 않는 집을 왜 가지고 있어? 너 그거 투기야 라는 잣대를 댈 수도 있으나 반대로 해서 가게 되면 그 집은 세입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거주의 가치, 사용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동안 1주택자를 보호해주고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외국도 1주택자는 보호해줍니다. 단 집을 비워두면 안 되죠. 공과를 비워두게 되면 너 너무 낭비 아니야? 네가 돈 있다고 집을 세 채 사서 오늘은 이 집, 내일은 마포. 다음 날은 강남 이렇게 자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국가적으로 페널티를 주는 게 맞으나 사용가치는 집이 세 채 중에 두 채는 임차인한테 주고 한 채는 본인이 거주한다면 사용가치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과거에는 뭐 다주택은 규제, 그럼 1주택은 봐줬는데 1주택조차도 이 세입자의 사용가치를 인정 안 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저는 최대 피해자는 세입자가 아닐까. 모든 집주인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거주하려면 세입자를 쫓아보내야 되고 내가 거주 안 하려면 전월세 가격을 올리게 되고 내가 팔면 또 다른 매수자가 들어오게 되니까 최대 피해자는 세입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을 한번 들어봤는데 이게 전체적인 세제 개편안이 물론 완벽하게 나오는 정책은 세상에 없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너무나도 완벽하게 나오면 뭐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완벽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의 고쳐야 될 점들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근데 그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이 정도 수위 예상하셨습니까? 좀 세게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0: 전 수위는 예상했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범위 내에서 들어왔고요. 네. 물론 디테일하게 보면 예상을 벗어나는 부인이 있죠. 예를 들어서 종부세 세율 같은 경우에 주택수가 아니라 가액으로 한다. 네. 저는 처음에는 이게 웬일이야? 이거 괜찮은데?
1: 오히려 종부세가 낮아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셨군요.
0: 아니 합리적이잖아요. 네. 10억짜리 세 채보다 30억짜리 한 채가 혜택을 보니까
1: 그렇죠.
0: 괜찮네. 가입으로 하는 거.
1: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0: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지금은 3주택 이상은 중과세가 적용이 되잖아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0.5에서 5%인데 2028년부터 1주택, 2주택, 3주택 다 이게 중과세 세율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이건 뭐지? 기존에는 1, 2주택들은 세율이 낮았는데 이제 세율을 너도 나도 똑같이 다 강하게 때려버리겠다라고 하니까.
1: 그러니까 다주택자 중에서도 1, 2주택까지 그러니까 2주택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은 세율이 좀 낮았고
0: 그렇죠.
1: 3주택은 그거보다 좀 높았는데 전부 다 3주택에 세율이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0: 합산하자 그러니까 합산해가지고 1, 2, 3, 4, 5주택 다 똑같은 중과세 세율을 적용해버리는 건 저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 놀랐습니다.
1: 네.
10: 특이한 점이 이제 그 6억에서 12억 사이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최고 높은 가격에 이제 고가 주택 기준을 12억에서 14억으로 올리잖아요.
1: 네.
10: 그럼 14억 이상 되는 그 범위가 6억 원에서 12억 정도 벌어지면 현재는 그 1, 2주택이 1.0%를 적용받는데 이게 1.3으로 올라갑니다.
1: 네.
10: 대부분 주택이 아마 좀 고가 주택은 거기에서 걸릴 거예요. 초고가 구축되건 뭐 2.0, 3.0, 4.5로 막 올라가지만 중간에 있는 그 약간 고가 주택이라고 생각하는 주택들은 다 이 부분에 걸리는데 그 부분의 세율을 또 0.3% 올렸습니다.
3: 네.
10: 예. 근데 이제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 말았는데 이렇게 이제 세율로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전에 공급 정책을 얼마나 했느냐 이번 정부가 또 지난 정부가
3: 공급 정책이 또 이제 발표가
10: 나오겠죠. 예, 근데 사실은 나오겠죠. 그게 먼저 나오고 그러고 시장이 어려워질 때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되는 거거든요.
3: 네.
10: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 얘기했거든요. 이 그 조세와 관련된 건 최후의 수단이라고 얘기했거든요.
3: 그렇죠.
10: 근데 최선의 선택을 먼저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좀 아쉽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3: 최후에 나와야 될 건데 조금
10: 먼저 나와버린 거죠.
3: 공급 정책보다 먼저 나왔기 때문에 예. 그럼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좀 안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10: 저는 한마디로 어렵다고 봐야죠. 만약에 이렇게 세제를 강화해서 시장을 안정화시켰다면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왜 이걸 안정화시키지 못했죠?
3: 아.
10: 그때도 엄청나게 엄하게 강하게 했거든요.
3: 그때는 아니 종부세가 처음 나왔죠.
10: 네,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나왔고 네. 문재인 정부 때 강화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규제로 시장을 안정화시킨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규제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뭐 제가 그 다른 방송에서나 또는 가끔 방송 나올 때 하는 얘기가 길면 1년 짧으면 6개월 또는 길면 6개월 짧으면 3개월 이 얘기를 하거든요.
3: 네.
10: 대출로 규제를 막을 때는 길면 6개월 짧으면 3개월 다시 원상복귀 됩니다. 세제로 막을 땐 길면 1, 2년 짧으면 뭐 1년. 이번 정책도 아마 적용되는 게 내년이기 때문에 내년 후년에는 후년까지는 좀 혼란의 시기가 되지 않겠나. 그 이후에는 결국에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면 중저가 아파트부터 가격이 또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알겠습니다. 김만수 전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종부세를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봤고 문재인 정권 때도 종부세를 이제 이 세제를 개편을 하면서 엄청나게 그 시장에 충격을 좀 주긴 줬잖아요.
0: 아팠죠.
3: 출렁했죠.
0: 네. 출렁했죠.
3: 예, 그리고 가격도 좀 많이 좀 어느 정도 예, 하락 국면도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네. 나서 다시 반등하긴 했는데
0: 네.
3: 이번 세제 개편이 부동산 이 시장의 좀 안정에도 기여를 할까요?
0: 저는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 안에서 이제 수혜를 보는 지역이 있고요, 수혜를 보는 주택이 있고.
3: 네.
0: 손해라면 손해, 부담이 되는 구역이 있어요. 그러면 주로 어디가 많이 올라가느냐, 이제 시세를 보게 되면 한 40억 정도 이상 되는 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3: 네.
0: 1주택자도 부담스럽고 다주택자들은 훨씬 더 부담스럽고 우리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1주택자는 12억까지 공제를 해주고요. 다주택자는 9억까지만 공제해줬는데
3: 네.
0: 지금은 기준이 명확하잖아요. 집 하나 있어. 실거주해. 공시가격 14억까지 올려줍니다. 12억에서 14억이니까 시가로 따지면 20억 이하인데 집 하나 가지고 있고 거주하는 사람들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굉장히 자유롭죠. 그러면 반대로 해서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20억 이하 아파트는 너무 메리트 있네. 세금 부담에서 너무 자유로워. 30억 이하가 되는 곳들도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실제 거주하게 되면 오히려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게 되면요. 한 30억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올해 종부세가 91만 원 정도 남았는데 2028년에 거주하면 76만 원 더 줄어들어요. 근데 비거주하게 되면 424만 7천 원으로 늘어납니다.
3: 네.
0: 차이가 크죠.
3: 그러네요.
0: 그러면 거주하는 사람은 적어도 30억 이하는 들어와야 되겠구나. 그럼 30억 이하, 20억 이하는 더 좋고 이쪽 시장은 수요자들이 더 늘어나겠죠. 최근에 우스갯소리로 세제 개편안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똘똘한 차가 트렌드였잖아요.
3: 네.
0: 야, 이제 덜 똘똘한 한 채가 트렌드가 되겠구만. 덜 똘똘한 채로 가야 되겠어.
3: 너무 똘똘하면 안 된다.
0: 너무 똘똘하다. 너무 고가다. 40억 넘어가게 되면 이제 부담이 얼마나 커지냐면 이제 시세 한 50억 정도의 아파트면 올해 한 453만 원 정도 보유세를 냈는데 거주를 하잖아요. 거주를 해도 978만 원 정도. 두 배 정도 늘어나고요. 거주를 안 하면 약 2천만 원 정도.
3: 네.
0: 그럼 도대체 얼마예요? 올해보다 4배 정도가 늘어나니까 이제 답은 나왔죠. 야, 50억 넘어가면 진짜 능력 되는 사람만 할 수 있겠구나.
3: 네.
0: 다수의 수요자도 못 견디는 분들 중에 파는 분들 있잖아요. 팔고 똑같은 집을 또 살까요? 아휴, 나 부담스러운데 30억 이하로 무조건 가야 돼. 그래서 30억 이하 시장은 굉장히 수요자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겠다.
3: 네.
0: 초고가 시장은 이제 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혜택을 줄이잖아요. 장기 거주 소득 공제가 되고.
3: 근데 그 아파트를 팔면은 다른 아파트를 같은 아파트를 살 수는 없죠, 지금 분위기에서.
0: 밑으로 내려가겠죠.
3: 밑으로 내려가겠죠.
0: 내려가니까 네. 내려가는 구간은 박터진다.
3: 네.
0: 근데 높은 구간은 부담스러우니까 2027년에 유예 기간 줄 때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으니 저는 그냥 보합? 고가 아파트 시장은 보합, 동결 정도 될 것 같고요. 30억 시가 30억 이하 아파트들은 지금도 불안한데 네. 앞으로 더 불안해겠다. 덜 똘똘한 채가 트렌드가 될 것 같습니다.
3: 알겠습니다. 덜 똘똘한 아파트가 트렌드가 될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웃픈 이야기이기도
0: 도대체 이게 뭔지. 야, 이게
3: 덜 똘똘한 아파트가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참 웃긴 얘기이긴 하네요.
0: 항상 트렌드는 변해요. 노무현 네. 정부 때는 버블 세 번 중대형 아파트가 트렌드였고
3: 네 그러네요.
0: 또 문재인 정부 때는 진짜 똘똘한 채 입지가 좋은 곳에 한 채 가지는 게 강남이 최고야. 근데 지금은 이제 야 강남은 부담스러워. 한 채도 30억 이하에 차라리 그냥 마포 성동이 좋지 않아? 라고 해서 덜 똘똘한 채가.
3: 그러네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결국에 이제 다주택자들을 굉장히 좀 크게 때렸던 경우가 그렇습니다. 있었던 거고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집은 그렇게 사고 팔고 비싸게 이익 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바잉이 아닌 리빙, 즉 그냥 거주하는 집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다주택자는 이미 기본적으로 포함돼 있으니까요.
10: 이런 쪽으로는 참 좋은 정책입니다. 네네네. 자기가 산 집 자기가 살게 하는 겁니다.
0: 네. 너무 아름답지.
10: 너무 좋은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을 하면은 사실은 맞는 거예요.
3: 네.
10: 그리고 거주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주하지 않으면서 팔면 매매 차익 캐피탈 게인을 가지고 투자가 아닌 투기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3: 네.
10: 그런데 이제 시장이 그렇게 깨끗하게만 갈 수는 없거든요. 다주택자가 있어야 임대주택이 나오는 거거든요.
3: 그렇죠.
10: 네, 그리고 거주하지 않아야 임대주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누구나가 집을 하나씩 가질 수 있는 세상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평형에 따라서 기호에 따라 또 움직일 텐데. 근데 터없이 서울은 주택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밀어붙이게 되면은 시장은 분명히 왜곡되죠. 특히 이제 최근에 와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지난해 올해 민생 자금을 많이 풀었어요. 5월 달 기준으로 광의 통화량인 M2가 유동성 자금이 5,184조나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이 돈이 많게 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물건값을 더 줘야 되니까 물가가 오르고
3: 네.
10: 물가가 오르면 인건비, 건축비부터 올라서 주택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리를 올리고 대출을 막는 겁니다. 돈의 양을 줄이는 거죠. 계속 금리가 올라갔는데 제 생각에는 이번 8월 달에 금통위가 열리거든요. 다음 달에 안 열립니다. 이번 달에 올릴 가능성은 높습니다.
3: 지난번에 한번 올렸잖아요.
10: 네, 근데 한번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한번 더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10: 네. 그러면 이제 점점 시중금리는 올라가게 되겠죠.
3: 네네.
10: 그래서 이제 대출을 막은 겁니다. 두 번째는 돈을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은 세제밖에 없잖아요.
3: 네.
10: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그 조세 정책을 좀 강하게 하지 않나.
3: 근데 이번에 조세 정책을 보면은 부동산 종합부동산세나 이런 세제 정책이 그렇게 세금을 많이 걷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워낙 지금 반도체 쪽이 호황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거치는 세금이 훨씬 많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10: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쪽에도 세금 강화시킬 것 같은데요.
3: 아 법인세나 이런 것도 그럴 강화시킬
10: 수 있습니다.
3: 거고
10: 네, 네.
3: 이번에 종부세도 강화시킨 네. 것과 같이 간다.
10: 올해 지금 8조 8천억 정도 종부세가 거치는데요.
3: 네.
10: 아마 내년부터 이게 적용되면 상당히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지금 그 정부가 내놓은 대책 8.3 대책이 적용되는 게 내년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재산세가 내년 7월과 9월에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 논란이 있는 건 아직 1년 더 남았습니다.
3: 근데 이번에 종부세는 나라의 세수가 부족해서 걷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10: 그런데
3: 거죠.
10: 그런데 조세 정책으로 걷는다고 했어요.
3: 네.
10: 시장 안정화 때문에 꼭 한 건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유동성 자금을 줄이기 위해서 돈을 걷어들였다고 봐야 됩니다.
3: 유동성 자금을 네. 회수하기 위해서
10: 네. 그러니까 돈을 풀고 다시 돈을 걷어들이는 민생 자금을 풀었다면 너무 많아지게 줄여서 어떻게 그 유동성 자금을 줄이는 쪽으로 아마 정부가 나서서 이거 강화한 것 같아요.
3: 유동성 자금을 줄인다는 것은 물가를 어느 정도 안정을 시키겠다는
10: 그 금리만 올려도 가능합니다.
3: 네네.
10: 그런데 네.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문제가 뭐였냐면요. 그렇게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고 뭐 공급한다고 떠들어도 3기 신도시가 그때 나왔잖아요.
3: 네.
10: 2018년도 8월 27일 아닌가 8.7 대책에서 30만 원 대책 나온 거거든요. 그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해찬 대표가 발표하신 건데 그 당시 이게 아직도 못 들어갔잖아요. 이게 8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부동산 시장을 못 잡았던 이유 첫 번째가 바로 유동성 자금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돈이 엄청나게 풀렸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이 좀 안정화되다 싶은 게 2022년도에 물러났는데 2021년도 8월 26일부터 금리가 올랐잖아요. 금리가 오르면 시장은 위축되는데 위축 안 됐습니다. 왜? 유동성 자금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불이 붙어서 윤석열 정부 들어올 때는 시장이 마이너스였어요. 맞아요. 그렇게 안 올랐는데 네. 1년 지나고 나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물러났던 2024년도에는요.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기억날 겁니다. 2024년 9월 1일부터 그 연말까지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어요. 그리고 10월부터는 7대 은행으로 온 거, 전부 다 금지했거든요.

0: 자, 종부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공제 금액이 중요합니다. 공제 금액은 이제 어떻게 두느냐인데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온 게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이제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의 구조가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만큼을 빼줘요. 네. 1세대 1주택자는 12억까지. 그러니까 공시가격 12억 넘어가면 종부세 대상 아닙니다. 다주택자들은 9억까지입니다. 빼면 나머지 금액 과세표준이 나오는데 거기에 공정시장 가입비율을 곱합니다. 60에서 100% 곱하고 세율을 곱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그러면 우리가 세율을 살펴봐야 되겠죠. 공정시장 가입비율을 살펴봐야 되겠죠. 공제 금액을 살펴봐야 되겠죠. 이 세 가지 포인트거든요.
1: 네.
0: 일단 공제 금액을 보게 되면 이제 기준이 거주잖아요. 너 살고 있어? 안 살아? 비거주야? 따라서 살고 있으면 12억에서 14억까지 네. 올려줍니다.
1: 올려주는군요, 오히려.
0: 20억. 네. 그러니까 혜택을 보는 거예요.
1: 혜택이네요.
0: 그러면 집값이 약 뭐 한 19억 정도다. 그럼 기존에는 종부세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상이 아닙니다. 20억까지 올라갔으니까 네네. 혜택을 보는데 거주하는 사람. 집 안 한데 너 거주 안 했구나. 기존에는 12억이었죠. 거주 안 했으니까 내려. 9억까지.
1: 9억까지 내리죠.
0: 예. 다주택자와 동등하게 취급을 합니다.
1: 지난번 다주택자와 동등하게 내리는 거죠. 3억 정도.
0: 그러면 이제 비거주 1주택자가 내가 왜 다주택자와 같은 취급을 받아야 돼?
1: 네.
0: 아, 걱정하지 마. 다주택자는 더 줄일 거야. 라고 해서 9억 중에 4억은 공제해 주는데 이제 5억에 대해서는 또 너 몇 채 가지고 있어? 저 두 채 있는데요. 10억짜리, 20억짜리. 아, 그래? 그럼 합치면 얼마? 30억. 또 거주하는 집은 저 10억인데요. 30억 중에 10억. 3분의 1만? 5억 중에 3분의 1만 너 공제해 줄게. 좀 계산을 좀 해야 됩니다.
1: 야, 여기서부터 지금 저도 부동산을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편이긴 한데.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0: 헷갈리죠. 그럼 이제
1: 그 플러스 5억이 어떻게 나뉘는 건지에 대해서
0: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싼 예. 집 이제 내가 두 채가 있다면 비싼 집에 거주해야만 공제를 많이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1: 네.
0: 이왕이면 비싼 집은 내가 들어가고 덜 비싼 집은 세입자한테 줘야 되는 이런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공제 금액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 거주하는 분 1주택자는 14억까지 혜택을 본다. 나머지 분들은 혜택이 줄어드는데 비거주는 12억에서 9억, 다주택자는 9억에서 비율 계산을 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든 줄어듭니다.
1: 네.
0: 이게 늘어날 수는 없는 구조이기
1: 그러니까
0: 때문에.
1: 다주택자는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9억인데.
0: 맥스 9억인데 이제 9억 못 받죠.
1: 9억 못 받죠. 왜냐하면 두 집 다 살 수는 없잖아요.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채가 20억이고 나머지 한 채가 1000만 원이다.
1: 네.
0: 이러면 이제 거의 비슷하게 받으나 그런 집들은 거의 없으니까.
1: 그러네요. 그러네요.
0: 아무래도 공제금액 줄어든다. 공정시장 가액비율 60에서 100% 네, 지금 60이잖아요.
1: 네.
0: 단계별로 올리겠다. 2027년에는 70%, 2028년에는 뭐 규제지역이거나 다주택자들은 80%까지 올리겠다. 올라가죠? 세율? 앞서서 우리 얘기했잖아요. 아니 이거 뭐요? 합친다고 해서 1주택, 2주택과 3주택이 지금 구분돼 있었는데 2028년부터는 모두 다 3주택 중과세로 적용이 된다. 그러면 세율도 올라가네? 공정시장 가입비율도 올라가네. 공제금액은 거주하는 집 14억까지 빼고는 다 올라가네.
1: 네.
0: 종합적으로 해보게 되면 공제받는 분 빼고는 다 올라간다.
1: 그럼 이게 곱할 수 있는 게 다 올라가는 거네요.
0: 저는 다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1: 만약에 이제 다주택자거나 아니면 뭐 이제 초고가 주택이라거나 이러면은 뭐 이제 비율도 올라가고 공정시장 가입도 올라가고 마지막에 이제 얘기한
0: 결과적으로 것도 세율도 올라가고 다 세율도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단 누진 세율 구간이니까
1: 네.
0: 한 30억 아래 구간은 세율이 뭐 크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데 30억 넘어가게 되면 이제 쭉쭉쭉 올라가서 최고 구간이 과세표준 94억이잖아요.
1: 네.
0: 아, 과세표준 94억이면 교수님 얼마 정도 되죠? 한 150억 정도 되나요?
2: 그렇죠.
0: 시가로?
2: 지금 현재 현실화가 69%니까 70%만 잡으면.
1: 실거래가로 네. 생각해
0: 그러면 그게 이제 5% 적용되니까
1: 네.
0: 아이유가 사는 집이 한 200억 되면 5%면 도대체 얼마요? 난 줘도 못하겠네.
1: 억 단위로 가겠네요. 그러면
0: 보유세가 억 단위로 나올 수 있습니다.
1: 1년에.
0: 네. 그럼, 집 하나 가져도.
1: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예, 예.
2: 예를 들어서 만약에 3주택자가 공시가격으로 50억이면은요.
1: 네.
2: 물론 하나는 자기가 살고 하나는 두 개는 안 살겠죠. 이럴 경우에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내년 후년에 80%가 되거든요.
1: 네.
2: 그렇게 따지면은 보유세 자체가 9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한 15억 정도 공시가격이 뭐 20억 정도다. 그러면
1: 공시가격이 20억, 15억 정도면 지금 네. 실거래가는 뭐 한 40억
2: 15억 정도면 20억 넘죠. 70%니까. 네, 69%니까. 네, 네. 어, 그럴 경우에 한 924만 원 나오는데, 어, 30억 정도 되면 시가 한 50억 가까이 되거든요. 45억 정도 되는데, 이럴 때는 이제 많이 뜁니다. 한 1600. 거기서부터 아까

0: 이제 김현만 소장 얘기한 대로 10억만 더 올라가면은 공시가격으로 20억에서 35억 정도 올라가면 4,60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싼 집이라고 해서 좋아할 때는 이제 지났다.
1: 그러네요.
0: 네.
1: 확실히 이렇게 되면 강남권이나 뭐 강남 용산 서초 뭐 이렇게 좀 고가의 아파트가 있는 곳은 위축이 되긴 하겠네요.
0: 네. 네.
2: 위축됐죠. 이게 위축 안 되면
0: 사람만 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사실은
1: 아니 능력돼도 이렇게 세금 내면서
0: 같은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학자로서 지금 줄곧 주장해 왔던 게 네. 2005년도 종합부동산이 생길 때 이게 재산세로 합산돼서 지금 재산세도 우리는 누진세가 돼 있거든요. 역진세가 아니고 이걸로 좀 더 강화하는 게 맞지 왜 부유세를 따로 만들냐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1: 네.
0: 만약에 이렇게 누진 과세가 돼서 좀 더 강화한다 그러면 분명하게 거래세인 취득세와 양도세를 낮추자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 정부는 이제 대부분 그 양도세를 거래세 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득세로 봅니다. 물론 명칭도 양도 소득세입니다.
1: 네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득세만 따져서 거래세라고 보는 것 같은데 거래세만 따지면 우리가 그것도 높습니다. 지금 OECD 38개 국가 중에서 제가 거래세가 증권 거래세까지 포함돼 있던데 보니까 물론 이제 그 주택 가격은 소득 대비 또는 뭐 주택 가격 대비 다방면으로 봐야 되는데 GDP로만 봐도 저희가 1등입니다. 그리고 보유세 자체가 정부가 재산세가 낮다고 그러는데 실효세율은 분명히 낮아요.
1: 네네.
0: 에버리지 바로 밑에 있는 0.9% 정도 GDP에 그걸 부담하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는 뭐 2.7%니까 상당히 높죠. 그러나 이제 서열로는 중간 15위지만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도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1: 네.
0: 과히 낮은 건 아닌데 이번에 그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나 또는 뭐 재산세를 올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세수 확보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땐 징벌적 과세라고 얘기가 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1: 당사자들이 볼 땐 그렇게 될 수도
0: 근데
1: 있죠.
0: 사실은 정부가 네. 해놓는 정책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고 고가 주택을 어느 정도 잡아야 중저가 주택도 안정화된다고 보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당장은 중저가 주택이 인기가 있어 올라가지만
1: 고가를 잡아야
0: 그렇죠.
1: 그래야 그 상단을 막는 거 아닙니까?
0: 네, 우리가 풍선 효과라는 게 네. 지역별 풍선 효과가 있어요. 서울을 막으면 경기도가 올라가잖아요. 가격도 높은 걸 잡으면 아래로 번졌었는데 이거 시간이 지나면 위의 시장이 안정화되면 아래 것도 안정화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강수를 둔 거 아닌가?
1: 그러네요. 그런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왜냐하면 고가 주택의 천장이 뚫려버리면 정말 어디까지 치고 올라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10억대 있는 아파트가 어느 정도 그 밑에 하단에서 올라온다면 어느 정도 가격의 제한은 또 생기는 거니까 그런 쪽을 또 정부에서 노리는 것은 아닐까요?
2: 정부의 의도는 이제 그런 게 있죠. 상단을 막으면 이제 하단이 올라가는데 이제 굉장히 제한이 있잖아요.
1: 그렇죠.
2: 아니, 형님이 키가 정해져 있는데 형님이 더 이상 키가 크지 않는데 동생이 계속 클 수는 없으니까.
1: 아니 쉽게 얘기해서 중랑구 아파트가 강남 아파트보다 비싸진 않을 거 아니에요.
2: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아니 근데
2: 현실적으로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1: 예, 예, 예.
2: 지금 한 100년 후는 모르겠으나 지금 구조에서는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1: 네.
2: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강남 집값이 당분간은 안 올라가니까 밑에 지역들도 안정이 될까? 생각해보게 되면 2024년, 2025년 물론 2022년, 3년에는 미국이 긴축해서 집값이 좀 떨어졌고
1: 네.
2: 2024년과 2025년 초까지 봄까지는 강남이 천정부지 올라갔습니다. 먼저 치고 올라가서 전고점의 30% 정도로 뚫었습니다.
1: 네.
2: 그다음 올라가는 지역이 작년이죠. 2025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한강벨트라고 해서 마포, 성동, 강동구, 광진구, 뭐 동작구 이런 지역들이 막 치고 올라갑니다. 이제 10월 15일 지나니까 왜 외곽 지역들이 올라가요.
1: 네.
2: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이미 고가 아파트 시장 강남 3구 용산구는 이미 이렇게 올라갔어요. 먼저 치고 올라가고 나머지가 이제 올라가는 순서예요. 그러면 강남권을 누르잖아요. 이게 몇 년 동안 누를 수 있을까? 꾹 눌러주는데 이게 10년, 20년을 계속 눌러서 안정시키면 안정 효과가 있는데 1년, 2년 눌러줍니다. 이게 눌러주는 힘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기능에 의해서 공급보다 수요가 줄어든다,
1: 네.
2: 공급이 많아진다, 유동성이 축소돼서 안정이 될 때까지 서킷 브레이크처럼 과열되는 걸 막았는데 그 후로 안정이 됐어. 시장이 수급 밸런스가 맞아졌어. 그러면 고가가 안정이 되면 저가가 안정이 되는데 지금 강제로 눌렀잖아요.
1: 네네.
2: 힘을.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밑에 지역들이 덜 똘똘한 채가 치고 올라가잖아요. 동생들이 키가 이렇게 따라와요.
1: 네.
2: 전월세 가격도 올라가잖아요. 전체적으로 밀어 올리게 되면 어느 순간 힘이 약해졌을 때 강남이 또 한번 딱 터질 때가 오죠. 그게 몇 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1: 네네.
2: 그래서 이런 불안정한 강제적인 수요 억제 정책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사이에 공급을 빨리 늘린다든지 수요를 분산시킨다든지
1: 그렇습니다.
2: 유동성을 줄인다든지 뭔가 구조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데 공급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헬기를 타고 땅을 아무리 찾아도

0: 2023년대에 입주까지 연결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1: 그래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다음 정책은 공급 아니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사람들의 그 심리적인 어떤 부분들을 자 여러분들 이렇게 아파트를 공급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라고 이제 억제하는 효과가 좀 있잖아요. 공급 효과는 확실히 그렇죠. 좀 있지 않습니까?
2: 네. 그런데 네. 이제 대통령께서 귀국해 가지고 지금 청와대에서 공급 이야기를 아마 몇 시간 동안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1: 네.
2: 또 이제 국토부에서도 뭐 닥치고 공급처럼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과연 공급할 부지가 많이 있겠는가?
1: 서울에요?
2: 네. 제가 그 대국민 토론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작년 97 대책과 올해 129 대책에서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양이 141만 호 정도, 140만 호가 넘어요. 97 대책에서만 135만 호인데
1: 네네네.
2: 정부는 그 135만 호를 어느 정도 양인지 이해를 다 못하는 것 같아요. 135만 호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 엄청나게 많은 양이잖아요.
2: 많은 양이지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비교해서 제가 그 질문을 했는데
1: 예전 노태우 정부 때 200만 호 한번 공급해 가지고
2: 200만 났었잖아요. 호 주택 건설 계획을 세웠을 때 일기 신도시가 전부 몇 가구인지 아세요?
1: 몇 가구입니까?
2: 200만 호 주택 건설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전부 다가 29만 2천 가구입니다.
1: 땅이 정말 엄청나게 많죠.
2: 자, 그러면은 135만 호 일기 신도시 몇 배나 될까요? 4.62배입니다. 그러니까 4개 반 이상을 지어야 돼요. 2030년까지.
1: 네네.
2: 또 한 가지 더 쉽게 생각하면 분당 신도시가 9만 7천 가구입니다. 9만 7천 가구는 135만 호가 분당 신도시의 몇 배일까요?
1: 몇 배입니까?
2: 14배입니다. 이게 제가 그 국민 토론에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급을 늘리고 이렇게 많이 하는 건 참 좋은 정책이다. 중장기로 무주택자나 또는 집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좋은 정책인데
1: 네네.
2: 이게 2, 3년, 3, 4년, 4, 5년 만에 공급될 양이 아니고 앞으로 5년, 10년, 20년 내에 중장기적으로 공급할 대응인데 그 속에는 정비사업도 있고 탁지지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들어갈 집이 없으면 주택가격은 올라가잖아요.
1: 네.
2: 그래서 단기주택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가 올해 2만 7천 호 정도가 입주 물량인데 지난해 서울에서만 결혼한 결혼 쌍이 4만 9천 쌍입니다. 그럼 결혼하면 집이 필요하죠?
1: 네.
2: 지난해 안타깝게도 이혼한 건수가 서울에 1만 1천 쌍입니다. 전국에 8만 8천 쌍이 이혼을 했는데 이 양반들도 집이 있어야 돼요. 그럼 두 개 합치면 6만 호 정도 집이 있어야 되는데 2만 7천 호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전월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1: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를 바탕으로 좀 결론을 내려보면 공급이 필요하지만
2: 네.
1: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사람들이 기다릴 수 있을 만한 공급은 쉽진 않을 것이다.
2: 없다는 얘기죠.
1: 근데 오늘 뭐 용산공원 이야기도 나오고 무슨 뭐 그린벨트 해제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급 대책은 좀 추후에 또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고 종부세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볼게요. 종부세를 그렇게 부과하면은 초고가 주택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억 단위를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다.
0: 비싼 집들은 네, 여러 채 가지면 그럴 수 있죠. 네,
1: 종부세 뭐 가지고 있는 보유세가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그럼 이들은 가만히 있을 거냐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 나라에다 내는 세금 이 세금을 또 전월세로 전가시키지는 않겠느냐라는 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0: 선택지가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네. 나 못 버텨. 그럼 매매 파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뭐 하나 있는 사람은 거주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 보유하게 되면 세입자한테 전가하는 방법이 있고 네. 자녀한테 증여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제 생존 전략을 찾을 거잖아요. 세무사 찾아서 시뮬레이션 돌립니다. 그래서 팔아야 되는 집들은 팔고 거주하는 집은 거주하고 세입자한테 올릴 집들은 올리고
1: 네.
0: 자식한테 줄 집들은 증여를 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1: 뭡니까?
0: 공통점은 다 세입자들이 두들겨 맞는다는 겁니다. 거주하게 되면 세입자가 나가야 되고 팔아도 세입자는 나가죠. 왜 매수자들이 실거주 의무가 있어요.

0: 있는데 전화하겠죠. 만기 되면 내가 지금 세금 때문에 안 되겠다. 월세 500을 올리겠다.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게 주도권이
1: 그러네요.
0: 세입자한테 있으면 옛날 같으면 그렇잖아요. 아유 내가 들어가지고 집 산다 내가 그냥 아유 진짜 대출 받아서 집 사버려야지 집 살 수도 있고 나 다른 집에 갈래요 아우 나 이 집 더 이상 안 하겠어요 당신하고 못 하겠어요 나가는데 지금은 최근에 제가 이제 제 아시는 분도 세상 물정을 잘 몰라가지고 네. 주인이 올려달라 그러는데 화를 냈답니다 아니 이렇게 왜 아니면 올리냐고 나 나가겠다고 그래서 다음 날에 부동산에 가보니까 매물이 없는 거예요. 가격도 너무 많이 올라서 집주인한테 바로 전화했잖아요. 저 죄송한데요.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나 봐요. 그냥 조금만 올리고 그냥 연장하면 안 될까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세입자는 다 올려주게 된다. 아들한테 증여하면 아들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 결과적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세입자 부담은 세입자는 쫓겨나가든지 올려주든지 두 가지 선택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는 심각한 문제고 그럼 세입자는 어떻게 할까요? 또 집을 사잖아요. 야 20억 아래 구간에 들어가야 세금 부담이 적대. 20억 구간에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혼부부들, 이혼하신 분들, 세입자, 튕겨나온 세입자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줄어드니까 이 문제를 대토론제도 저도 이걸 계속 질문을 하는데
1: 그러네요.
0: 그게 일단은 답이 아직도 안 나왔고 이번 세제 개편안에도 그 내용이 안 나왔고 후속적으로 나오는 종합 대책에 전월세 대책이 저는 포함되지 않을까 내심 기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결국 종부세를 상승시키면은 세입자에게 전가를 하든 이 집을 팔든 아니면 어딘가에 증여를 하든 뭐 경우의 수가 몇 개가 있는데 결국에 거기에 있던 세입자들은 어떤 경우의 수든 때려 맞을 수밖에 없다.
0: 그렇죠. 세입자한테 좋은 건 다 주는 게
1: 하나도 없다. 네네.라고 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권대중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전월세로 결국에는 상승으로 좀 이어지는
2: 거의 뭐 확실하다고 봐야죠.
1: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2: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죠. 제가 그 만약에 집을 갖고 있다. 내 집으로 전세 살든지 뭐 그냥 살든지 네. 내 집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세입자가 나간 이후에 내가 들어가면 일가구 2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수를 안 정하니까 내가 사로 전세 놓는 거는 초기 전세 놓을 때는 왕창 올릴 거예요 아마. 그리고 월세를 사는 경우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월세를 많이 올릴 거예요.
1: 네.
2: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이제 혜택이 많이 줄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고 세금이 올라가는 것만큼 내 스스로가 그거를 충당할 수가 없다면 결국에는 전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종합부동산세에서 재산세나 종부세를 올리는 것만큼 일정 부분은 세입자한테 전가돼서 가격 올라갈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그 실거주가 이렇게 이제 세제 혜택을 되게 되면 계속 이어서 갈 거예요. 내가 세 줬던 집은 내가 빠져나가서 그 집에 들어갈 거고 내가 살던 집은 또 주인이 들어올 거고 이렇게 연결되다 보면은 결국에 피해를 보는 건 세입자가 되겠나. 왜냐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수도권이나 경기도나 지방에 지쳐 서울에 집을 사놓은 사람도 경기도에 살면서 갭투자해 놓은 사람도 집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2: 그러면 경기도 집은 남을 수 있지만 서울은 점점 집이 부족하죠. 이러면 결국에 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죠.
1: 그럼 몸테크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집은 세를 주시고 어떻게든 뭐 재테크로 활용을 하시면서 그렇죠. 나는 좀 안 좋은 집에 살면서 나중에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2: 그게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강남에 이제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예전에 저렴한 가격에 샀는데 재건축이 되거나 가격이 올라가는 사람들 네. 중에서 은퇴자들. 지금 그 국민연금 평균 그 수령액이 서울이 68만 7천 원입니다. 그거까지 못 살잖아요. 그러면 내 집을 월세 놓거나 반전세 놓고 나는 더 낮은 가격에 주택으로 이전하는 거거든요. 사는 경우도 있고 전세 사는 경우도 있고
1: 네.
2: 이런 경우 이제 내 집 찾아 들어가든지 팔든지 하겠죠. 네.
0: 복잡하다.
1: 어렵네요.
0: 그런데
1: 네.
0: 이제 또 들어가는 것도 진짜.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네. 앞서서 이제 우리가 그 종합부동산세 공제도 비율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능력이 되면 비싼 집에 거주하는 게 유리합니다.
1: 네.
0: 공제를 받으니까.
1: 일단 공제를 해주니까 비싼 집에 먼저 들어가고.
0: 먼저 들어가는데 네. 능력이 안 됩니다.
1: 네.
0: 능력이 안 되면 이제 파시는 분들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하급지로. 내가 판 집보다 낮은 구간으로 계속 치고 내려가요. 그러면
1: 네네.
0: 예를 들어서 20억 구간에는 지금도 20억 구간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신혼부부들이 들어가고 그동안 안 올라서 키 맞추기 하고 있는데
1: 네.
0: 거기에 밀려나간 고가 시장에서 밀려나간 분들이 또 들어와요. 판 집에 돈을 들고 지방으로 갈 수도 있으나 대부분은 서울 내에서 강남 집을 못 버티고 파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다음 코스가 어딜까요? 마포나 성동에 20억 또는 30억 구간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수요가 또 늘어나네? 그래서 확실히 구분이 된다. 초고가 시장은 안정이 되겠으나 초고가가 아닌 시장은 수요도 늘어나고.
1: 굉장히 혼란스럽겠네요.
0: 그러면. 뭐 매매 시장, 전세 시장.

0: 시장 월세 아. 시장 모두 다 혼돈의 도가니가 아닐까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8대를 얘기하셨는데 8대 나오는 세금도 이번에 개편이 들어갔잖아요. 네. 바로 종부세와 함께 전면 개편되는 세금 제도가 양도세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그동안 세제 흐름과는 좀 다르게 적용됐었는데 세 부담이 이번에 좀 커지는 겁니까? 양도세도?
2: 커지는 거죠. 장기보유 네. 특별공제가 2029년부터는 없어집니다.
1: 그렇죠.
2: 거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실거주하는 사람들은 큰 변화가 없어요. 예를 들면 거주가 40%고 보유가 40%였는데 거주로만 80%로 가지만 집만 가지고 있던 사람은 이제 점점점 그게 없어지니까 양도세가 많이 나오게 되죠.
1: 원래는 실거주 2년만 하고 8년 보유하면은 장기보유 네, 특별공제 10년 넘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2: 30%까지
1: 예, 해주는 네, 네. 거였죠.
2: 근데 그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면서도 이제 그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게는 기본 공제가 지금 이제 2,500만 원인데 아니 250인데 2,500만 원까지 해줍니다.
1: 그 이분이 올렸더라고요.
2: 네네. 예, 그거는 뭐 근데 사실은 뭐 양도세 2,500에서
1: 2,500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2,500만 원까지 올려준 거면
0: 좋긴 좋은데요. 네. 떡꼬리가 붙잖아요. 10년 거주에 30억 이하 1세대
2: 30억 이하만 됩니다. 네.
0: 250만 원이 몇 년도죠? 한 30년 됐을걸요? 네. 250만 원 기준이. 30년 인플레이션 생각하면 모든 주택을 다 2,500만 원 해줘도 모자랄 판에 여기에 왜 10년 거주에 30억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만 2,500 해주는지 해주려면 좀 화끈하게 해주던가.
1: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불합리한 면은 개편이 된 거 아닙니까? 뭐 그러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가지고 직접 사는
2: 논리적으로 분들, 예. 거주하지 않는 집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건 잘못된 거예요. 맞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2: 네, 이거를 이제 없애고 바로 잡아. 이거는 정상화예요.
1: 그러니까 이제 들어와서 직접 사서라.
2: 네, 이거는 정상화예요. 예. 그리고 이제 양도세가 완전히 이제 자리 잡기 전까지는 그 규제 지역에서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가 있거든요. 네. 20% 가산되고 3주택은 30% 가산되는데 이게 이제 내년부터 팔 수 있는 기회를 줘요. 20%를 첫 년도에는 이제 5%, 그다음에 10%, 그다음에 이제 5%씩 감면해 줍니다. 그러니까 2주택자는 5%, 3주택자는 10%. 그다음에는 이제 그 28년도에 10%, 20% 이렇게 감면해 주는데 요 시기에 팔라는 얘기입니다. 다주택자들이.
1: 네.
2: 예, 정부가 이 길을 타놨는데 사실은 그 팔게 하려면 아예 면제해 줘야 되는데 꼭 거기다 혹을 붙였어요, 이번에. 지난 그 4월 말까지는 5월 9일 8일까지요. 8일까지는 면제했거든요. 여기다 혹을 붙여서 그나마도 세금을 걷고 팔게 하겠다 해서 길을 열어줬는데 역시 혹이 붙어있는 상태죠.
1: 이렇게 하면 팔까요? 어떻게 보세요?
0: 혹불이 영감도 아니고 혹을 왜 이렇게 붙이는지 저는 혹을 좀 떼줬으면
2: 네네.
0: 오히려 5% 10% 마이너스를 해줬으면 오히려 기본세율에서 깎아줬으면 팔아볼까라고 하는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5월 9일 전에 팔면 기본세율로 팔았거든요. 팔 사람들은 그때 팔았고요. 지금 안 판 사람은 45% 지방세까지 49.5% 내고 팔기 싫다는 분들이에요.
1: 네, 그렇죠.
0: 팔기 싫다는 분한테 50%포인트를 혹을 더 붙이면 아니 기본세율도 팔기 싫다는 사람한테 혹을 붙여서 팔아라고 하면 이분들은 팔겠냐는 거죠. 혹을 떼줘야죠. 그래서 저는 해주려면 좀 화끈하게 해주든지 안 팔려고 했는데 여보 우리 팔자. 이번에 2027년에 팔면 기본세율에서 깎아준대라고 하면 솔직히 우리도 집에 가서 개성에 두들기고 부부 미팅 상의를 한번 할 수도 있는데 혹을 붙이면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는.
1: 제가 그래서 이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다주택자에게 문을 좀 열어준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이거 찾아봐서 막 세무사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도 물어보고 했거든요. 근데 그 세무사가 자기 잘 이해를 못하겠다고 계산이 안 된대요. 너무 복잡하다.
0: 아 맞아요.
1: 그러니까 간단하게 어느 정도 출구를 열어주려면 좀 열어주고 다주택자를 완전히 좀 이렇게 좀 다주택자가 아닌 사람에게 아닌 그러니까 다주택을 팔아서 그 사람에게 이제 1주택자로 만들어주는 기회를 어느 정도 줘야 되는데 그런 네. 게 너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2: 이게 그 공제를 받을래도 10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1: 네, 그렇죠.
2: 10년 이상 거주하면 2,500만 원 봐주는 건데 이번에 이제 그 없었던 그 정책 하나 나온 게 이제 1가구 1주택이면서 30억 이하일 경우 공시가격 30억 이하일 때 수도권을 떠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말하면 뭐 그 코미디에서 그러잖아요.
1: 지방으로 가는 거죠.
2: 네. 예. 떠나거라 이런 얘기 또 코미디의 말이 있듯이.
1: 진짜 옛날 코미디네요. 그거 지방을 예, 예. 떠나거나 그거 아니에요? 네, 네. 김명조 선생님 하셨던
0: 예.
1: 거.
0: 야, 예. 그게 언제
2: 지방으로 떠나면은 30억 그 이하 주택에서
0: 한 50년 전 같은데. 네. 40년
2: 전까지 그 50%까지 감면해 주는데 최대 5억까지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내년도 후년도 2028년에 30%로 줄어듭니다.
1: 네.
2: 그리고 그는 또 3억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그 이후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1, 2년 동안에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집을 팔고 고향으로 가라는 것 같습니다.
1: 저도 부동산 공부를 꽤나 열심히 하는데 지금 사실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좀 있죠.
2: 제가 그 부동산 학을 한 40년 정도 했잖아요. 실무를 했는데 이번에 나온 대책이 이제 부동산 대책만 나온 건 아니에요. 경제대책도 같이 나왔는데 대책을 나온 그 발표 자료를 보니까 200페이지입니다.
1: 아, 정책이요?
2: 네. 그 중에 이제 부동산 대책이 한 5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1: 네네. 네,
2: 그러니까 정부도 고심을 해서 전반적으로 세제 개편을 내놓은 겁니다. 내놓기는. 근데 이게 이제 시장을 바로 이해하고 정말 시장에서 순응할 수 있으면서 또 시장이 좀 이렇게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함적으로 발표했는가 하는 것은 조금 지켜볼 일입니다.
1: 그러니까 전문가분들 사이에서도 이 세제 개편에 대해서 이해를 확실하게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솔루션을 제공해 주셔야 되는데 그 솔루션이 다 달라요. 이번에 그 전문가분들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얘기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0: 야, 저는 이번에 세제 개편을 보면서 뭐 다 좋습니다. 뭐 충분히 고민을 하고 시뮬레이션 돌렸는데 목적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1: 목적이요.
0: 구체적인 설명이 공정, 합리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 아, 이거 목적이 하나지? 이거 목적은 하나잖아요.
0: 뭐예요?
1: 네가 산 집에 네가 들어가서 살아라.
0: 아, 리빙.
1: 예. 리빙이다.
0: 아, 그게 증세의 목적이 될 수가 있나요?
1: 증세의 목적.
0: 예. 네.
1: 아.
0: 그러니까 당사자들 그러니까 왜 올려야 되는지, 그리고 당사자가 왜 초고가 비거주가 돼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좋아. 100번 양보해서 내가 내겠어. 알겠는데 그 돈은 너희들 어디다 쓸 거야? 사용처? 그러니까 아 우리가 세수가 부족해서 도시 기금 운용으로 사용할 거야. 공공임대 아파트 짓는 데 사용할 거야. 야, 서울 수도권 주택이 문제니까 종부세에서 수도권에서 많이 거두면 GTX 조기 개통 시켜주고 3기 신도시 분양가 좀 내려줄게. 그런데 사용할 거야 라고 하면 내더라도 좀 납득이 되겠는데 어디다 쓸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두들겨 맞아야 되는지 증세의 대상이 돼야 되는지도 솔직히 공감이 안 되잖아요. 지금도 누진세율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좀 배경이 그렇습니다. 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1: 정책이 일단 가볍고 쉽게 와 닿아야 이게 우리 다 개인의 이제 경제적인 1년의 계획을 세우잖아요. 가정마다 가정마다 1년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흘러가고 이런 걸 계획을 세울 텐데 계획이 안 세워지는 거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0: 하고 뭐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야단을 맞는 데 있어서 내가 네. 납득할 수 있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야단 칠 수 있는데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야단을 치면 기분이 나빠도 100% 수긍하는데 나는 안 잘못했어. 잘못 안 한 것 같은데 나를 야단 쳐. 그때는 분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세제 개편안 또 많은 분들이 단톡방이나 주변 의견을 보게 되면 막 화를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요. 공감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집값을 올렸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2: 그런데 이번 정부의 방향은 분명한 게 자기 집에 자기가 살아라.
1: 전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공감하고 맞습니다. 좋은 네. 정책이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2: 그리고 예. 비거주택에서는 뭐 팔든 말든 그건 네 맘이고
1: 네.
2: 과세는 강하게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1월 23일부터 SNS를 통해서 글을 올렸거든요. 그때 다주택자한테 한 얘기가 똑같습니다. 팔고 안 파는 거는 그들의 생각이고 정부는 정부 안대로 간다. 이게 아마 반영된 정책이 아닌가. 그래서 일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하되 비거주택에 대해서는 팔든지 보유하든지 그건 알아서 해라. 만약에 보유하면 보유세 또는 종부세 많이 올리겠다. 이걸 그대로 간 것 같아요.
0: 그 거주 사용 가치가 그러니까 집주인이 거주할 수도 있고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는데 집주인이 거주하는 것만 인정해주겠다 그러면
2: 그렇지.
0: 세입자가 예, 예. 거주하는
2: 그러니까
0: 집에
2: 집주인이 거주하라는 얘기입니다.
0: 거주하면 세입자는요.
1: 그 이 말을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세입자도 집을 사세요인가요?
0: 그런 의미예요?
2: 근데 대출을 막혀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안 맞아요. 지금 현재는.
0: 그러니까 세입자는 네, 어떻게 하라는 건지에 대한 솔루션.
2: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약간
1: 이분 정부에서 나오신 거 아닌데 왜 이렇게
0: 그런가요? 그럼 국토부 장관인 줄 알았어요.
1: 다 그치시니까. 예, 예.
2: 아, 근데 사실 그 자기 집에 자기가 사는 걸 원칙으로 하고
1: 네.
2: 그 일가구 2주택 상태는 8월한 얘기인데 엇박자가 난 게 사고 싶어도 대출이 안 돼서 또 못 사요.
0: 토지 거래도 네. 있고.
2: 아니 그 대출도 안 됩니다. 요새. 네, 6억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공급 대책을 충분히 내놓고 만약에 과세를 강화했다면 이해가 가요.
1: 네네.
2: 왜 그러면 대통령께서 최후의 수단으로 이 조세를 손대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최선의 선택으로 간 거예요 지금.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강조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1: 네, 알겠습니다. 네. 공급 정책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급 정책

0: 한번 봐야겠어요. 나와야죠. 기대도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점은 어떻게 해서 사실 이번 그 세제 개편안에 가장 좀 눤에 띄는 것은 똘똘한 한 채가 아까 뭐 덜 똘똘한 한 채로 가야 된다. 간다. 분위기가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고가 주택의 기준을 30억 원 정도로 이제 설정을 한 거잖아요.
1: 아, 이게 정부는 40억이라고도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기본 베이스는 30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2,500만 원, 250에서 2,500만 원 공제해 줄 때 저도 보도자료 내용을 제일 먼저 찾아본 게 초고가 주택에 대한 기준이 얼마인가를 네. 막 찾아봤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안 나오더라고요. 나오는 게 250에서 2,500만 원 올릴 때 시가 30억이라는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정부가 생각하는 고가주택의 최저 지점은 30억이구나. 그리고 세율 분포를 보게 되면 세율이 과세 표준입니다. 12억에서 25억 구간부터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정부의 설명을 보게 되면 과세 표준 12억은 공제금액 빼고 시가로 따지면 네. 한 30억 정도 돼라는 설명이에요. 그러면 아 30억부터 점점 올라가는구나. 30억 이하는 보호 대상. 많이 올라가는 거는 40억부터라고 합니다. 정부 안을 보게 되면. 네. 그러니까 정부가 말하는 초고가 주택은 40억이 아니었을까.
2: 40억만 오르는 게 아니고요. 50억 더 많이 올라갑니다.
1: 더 많이 올라가는데 네. 40억부터 이렇게 올라가요.
2: 공시가격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2.0, 3.0, 4.0, 5.0으로 더 많이 올라갑니다.
1: 그러니까.
2: 그러니까 꼭 그 뭐 40억이다 50억을 얘기할 수가 없고 김인만 소장 얘기대로 세제 개편안을 쭉 읽어보면 30억을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주거나 또 뭐 그다음부터 세금을 중과세액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30억 정도 시가 한 40억 정도 도 45억 정도 본 것 같습니다. 공시가격 30억.
1: 네. 너무 복잡해. 저는 차라리 기준을 명확히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0: 전문가도 그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1: 좋겠어요. 정부가
0: 못하네요.
1: 명확히 얘기를 안 했으니까요. 초고가는 40억이야. 50억 이하를 저는 콕 찍어줬으면 오히려 네. 더 속이 좀 시원했을 텐데
0: 알겠습니다.
1: 그에 대한 설명은 시원하진 않았습니다.
0: 자 이제 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나왔습니다. 이거 이제 2028년도부터 이제 세금이 부과될 거고 양도세도 어느 정도 뭐 차등이 돼서 나온다라고 얘기했고 뭐 보유세는 뭐 초고가 주택은 뭐 완전히 좀 아까 말씀하신 가격에 따라서 네. 거액으로 좀 올라가는 그 구도가 확실해진 것 같고 다주택자도 아마 세금이 많이 부과될 것 같고 똘똘한 한 채도 부과가 많이 될 것 같다라고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정책들이 결과적으로 부동산을 누를 수 있는지 이 수요를 누를 수 있고 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이야기 나오는 것은 거래세를 좀 낮춰주면은 좀 많이 거래가 될 텐데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거의 뭐 허용이 안 된 이야기 같아요.
1: 상당히 아쉽습니다. 네네네. 우리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생각해 보게 되면 보유세도 올리고 이제 거래세도 올리고 소위 말해서 종합부동산세 올리고 양도세도 중과세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매물이 잠겼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중과세를 살짝 유예를 해줬는데 그거를 거래세 인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스럽고요. 지방으로 가게 되면 50% 감면해 준다는데 그거를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거래세 인하라고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이제 해석의 차이가 시민단체에 있으신 분들은 양도세가 무슨 거래세냐. 그건 소득세야. 100번 양보해서 좋아요. 그러면 취득세가 거래세라고 얘기를 한다면 적어도 이번 세제 개편안에 취득세는 저는 내려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취득세는 내려줬어야
1: 양도세는
0: 된다.
1: 양도세는 뭐 감론 을박이 있고 서로 뭐 대립의 관계가 있다면 취득세가 거래세라는 건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0: 취득세는 어떤 취득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취득세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 취득세 4%.
1: 다, 모든 걸 다.
0: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1: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죠. 그래서 중과세도 너무 높고 우리가 취득세가 높잖아요. OECD 네네네. 대비해서. 그러면 네. 취득세라도 중과세도 내려주고 기본세율도 1에서 3%인데 그게 언제쯤 만든 기준인데 그게 뭐 9억 넘어가면 3%인가요? 뭐 그렇잖아요. 서울의 중위가격이 뭐 13억 정도 하고 평균이 16억 하는데 무슨 아직도 9억 기준에서 뭐 3% 이런 건 저는 맞지 않다. 고가 기준이라면 고가가 우리 얼마였어요? 20억이었나? 30억?
0: 네.
1: 30억 넘어가게 되면 3%. 30억 이하는 뭐 1% 이렇게 해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0: 오히려 취득록세는 좀 낮춰주는 게 맞다.
1: 그래야 형평성이 맞으니까 네. 밸런스가 맞으니까. 근데 지금은 양도세는 그렇다고 치고 취득세는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2: 사실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게 그 4.1 대책 이후에 세제 개편을 해서 취득세를 6억 원 이하는 1%, 9억 원 이하는 2%, 그리고 3%였는데 그 전에는요 취득록세가 4.6%였어요.
0: 네.
2: 많이 낮춰준 건데 문제는 이제 그 주택수에 관계없이 금액별로 종합부동산세를 물리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1가구 2주택의 그 취득세가 규제 지역에서 8%입니다. 3주택은 12%입니다. 이것도 손을 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1: 너무 높아요. 네. 12% 내고 어떻게 삽니까? 아니, 정부가 팔아라고 하잖아요. 비거주 1주택자도 못 버티면 팔아라. 다주택자들도 고가주택은 팔아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는 사람은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대출도 막혀 있죠. 토지거래가로 전세기금도 못 사죠. 그리고 취득세도 높죠. 아니 사는 사람이 못 사는데 어떻게 팝니까? 부잣집 자녀들 아니면. 그래서 저는 그게 좀 화가 나요. 고가주택은 금매가 나올 수 있어요. 초고가주택에 네. 못 버티는 분들 고령자들이 팔 수 있는데 그 집을 누가 사냐는 거죠. 그 집을 사는 사람은 부모 찬스. 증여받아서.
0: 오히려 그 집을 사는 사람이 더 부자의 더 부자예요. 자녀 그래서 아닐까요?
1: 그러니까 제 얘기가 네. 부잣집 못 견디는 부잣집 금매물을 더 부잣집 자녀들이 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화가 난다는 거예요.
0: 아, 표현 참. 예.
1: 그렇잖아요.
0: 잘 만드셨네요. 표현.
1: 진짜.
0: 예, 그렇긴 하겠네요.
1: 저는 이번 2, 3, 4월에 양도세 중과세 피할 때 제가 현장에서 그걸 많이 봤거든요.
0: 네네네.
1: 아니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더 부자네? 부모님 찬스를 이용을 하니까 왜 부모님은 집이 있고 우리 자녀는 집이 없었는데 어? 야 이거 금매물 주는구나. 찬스. 그럼 이번에도 매물이 나왔을 때 또 부잣집 더 부잣집 자녀들이 이 찬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약간 좀 씁쓸합니다.
0: 오히려 그들끼리만 거래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요. 봐야 되는 거군요.
1: 왜냐하면 전문직이라도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접근 불가합니다. 30억 아파트를 대출 2억 나오는데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0: 대출이 안 나오니까 아무래도 일반 서민들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1: 시장이다. 아무리 노력하고 의사 네. 변호사도 살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 찬스.
2: 사실 그 이런 고가주택 얘기나 종부세 얘기는 서민들에게는 남의 나라 얘기예요. 대부분의 서민들은 뭐 집이 없거나 10억 전후 빌라에 살고 그러거든요.
0: 네네.
2: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있는 사람들에게 좀 과세하는 게 어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 그렇죠.
2: 네, 그게 공정할 수 있고. 그래서 정부는 그래서 지금 중고가 주택,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규제하면 중저가 주택이 안정화될 거라고, 장기적으로 안정화될 거라고 해서 대책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당장 무주택자나 서민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주택 공급을 늘려야 돼요. 그 대책 없이 계속 이렇게 세제로만 누르는 것은 시장 자체가 왜곡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규제 지역이 해제되면 풍선 효과가 나타납니다. 스프레이 효과처럼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이번 대책 후속 대책으로 제대로 된 공급 정책이 나와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좀 더 일인 것 같아요.
0: 결국 공급이군요.
2: 네,
0: 교수님이 공급이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네. 공급을 일단 해줘야 숨통이 네. 트일 거다 라고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어느 정도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시장이 좀 잠잠해지고 뭐 그런 모습은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하지만 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고 규제의 허점들을 계속해서 파고드는 사람들이 꼭 나타나더라고요.
1: 왜냐하면 주거가 불안하니까요.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공급이 충분히 돼야 된다는 말이 다시 해석을 하게 되면 주거가 안정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0: 네.
1: 그러면 주거가 안정되면 공급이 충분히 되고 전월세 시장이 안정이 되면 아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려주고 팔고 또 관망도 하고 기다려주는데 지금 전월세가 판이 깨져버린 상황에서 공급도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데 세제 개편안만 강하게 한다?
0: 네.
1: 일시적으로 뭐 잠깐 효과는 나올 수는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불안한 분들, 약한 고리들, 두들겨 맞는 분들이 그럼 맞고 가만히 있을까요? 그럼 나도 뭔가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계속 맞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내 집 마련해야 되니까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제.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공급과 전월세 시장은 반드시 안정시키는 게 전제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0: 전월세 문제가 불안해지면은 사실 이 문제는 나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전월세가 지금 불안해지고 있는 게 뭐 다른 전문가분들도 말씀하시면 뭐 좀 불보듯 뻔하는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2: 장기적으로는 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됩니다.
0: 공공임대주택.
2: 네, 우리나라 한 8% 정도 지금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게 과히 뭐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일본도 한 8% 정도 9%밖에 안 됩니다.
0: 네.
2: 물론 이제 그 공공주도형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데 이게 이제 문제예요. 사실은 주택시장에서 한 80% 가까이는 민간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0: 네.
2: 공공이 20% 정도 담당을 했는데 이걸 전부 공공으로 돌리게 되면 시간도 늦으면서 또 공급하는 그 NH나 공공기관이 또 부채비로 높아져요.
0: 네네.
2: 그러다 보니까 사업은 빨리 못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는 민간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대형 건설사가 아니라도 중소형

0: 건설 사도 빌라나 비아파트 부분을 마음 놓고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요. 지난번에 그 김민덕 장관께서도 이 비아파트 부분 활성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1: 네.
0: 문제는 방법이 없어요. 비아파트 부분 같은 경우는 공급을 늘려도 살 사람이 없어 수요가 부족하면 공급을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다주택자도
1: 규제 전세 깡통 전세 문제도 있고 그랬어가지고
0: 그거는 이제 에스코어 제도를 도입해야 돼요. 네. 지금 정부가 아마 전세 보증금을 뭐 전부 신탁한다는 신탁 제도 도입 얘기도 있는데 그 좀 과하고요. 적어도 뭐 10% 20% 정도 국민적 합의가 있는 범위 내에서 임대인의 그 보증금을 그 주택지 보증공사 이런 데 예치해서 이자를 주고 나머지 부분은 그 주택 공급에 활용하면 되거든요. PF 대출 자체가 지금 전혀 안 돼요. 그래서 공급이 안 되는 거거든요.
1: 네네. 그래서 물가도 오르고 자재도 많이 상승했고 예. 건설 인건비도 많이 오르기 때문에.
0: 근데 건설사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게 PF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0: 지금.
1: 이게 대출이 안 나오니까 네. 못 하는 거잖아요.
0: 지금 심지어는 뭐 대통령께서 그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그 잔금 대출 해주겠다는데 그거 이번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분양을 받고도 대출을 맡겨서 내 집에 못 들어가는 형태. 또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당장 이주를 해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주비가 안 나오는 상태.
1: 네.
0: 이러다 보니까 공급은 요연한 거죠. 정부가 공급을 외치면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놓는 건 좋은데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내놔라.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1: 어디 신도시 들어올 곳 없습니까? 3기 신도시는 어떻게 삽을 지금 판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0: 3기 신도시는 지금 저 전부 7군데입니다. 과천까지. 네. 그중에서 이제 요번에 보상이 나가는 지역이 광명시흥지구가 9만 가구입니다.
1: 아, 이제 보상 시작한 건가요?
0: 네. 그리고 이제 창릉지구, 고향 창릉지구는 이미 시작을 했고요.
1: 네.
0: 그다음 그다음에 이제 그 왕숙 1, 2지구, 2지구는 지금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그 인천 계양지구나 부천 대장지구는 많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1: 김포 신도시가 시작이 되거나 분양을 시작한다면 좀 숨통 좀 트일까요? 서울의 이 아파트 시장 가격이요?
2: 뭐 숨통을 넘어서 저는 하는 거라도 빨리 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3기 신도시 모르잖아요.
1: 네.
2: 하고 있는 거야? 어디라는 거야? 모르니까 저는 눈에 보이게 하는 거라도 포장 잘해서 항상 주장하지만 좀 제대로 하자. 그럼 청약 페스티벌 같은 거래서 축제를 장에 만들고 올해 5만 세대 언제 할 거야. 분양가 우리가 책임질게라는 걸 좀 하든지. 그리고 이번에 세제 개편안 또 나오고 초과 세수도 나오잖아요. 축구도 구단주가 돈을 써야 성적이 올라가지. 선수가 그대로인데 구단주가 할 수 있는 건 돈을 써야 되잖아요.
1: 좋은 선수 좀 데려와야죠.
2: 좋은 선수도 데리고 오고 네. 목표 의식도 주고 성과급도 주고
1: 네.
2: 주택 공급도 저는 당장 공사 기간이 있으나 정부가 야 우리 종부세 거두는 거 5년 동안은 주택 공급에 사용할 거야. 초과세수 20%는 주택공급에 사용할 거야라는 메시지만 줘도 시장에서는 야 이게 진짜 되는구나라는 약간 믿음? 신뢰가 있는데 하게 닥치고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막상 돈 쓴다는 얘기는 저는 한마디도 못 들은
0: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1: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2: 그래서 그리고 돈이라도 좀 쓰자.
0: 이번에 발표했던 그 서리풀지구나 김포 2지구 같은 경우도 네. 지정물 조사는 이제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시적으로 눈에 안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들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별로 정부가 계속 홍보를 해야 돼요. 주택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을 계속 줘야 되는데 언제 공급할지 모르니까 뭐 5년 10년씩 가는 거예요. 또.
1: 네. 네. 이게 근데 대화를 토론을 해보니까요 점점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가지고
2: 사실 공급이 쉬웠으면 벌써 또 정부가 했겠죠.
1: 네,
2: 전부터 쉽지 않으니까
1: 서울에서도 공급할 수 있는 땅이 얼마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드는 공급이 안 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한번 좀 도움될 수 있는 말 한 말씀씩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집을 사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뭔가 좀 이렇게 매수나 매매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국민들에게 네. 꿀팁 같은 거 있으면 교수님부터 한 말씀 좀 해주시죠.
0: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정부가 그래도 주택 공급을 한다니까
1: 네.
0: 3기 신도시나 또는 새로운 택지개발지구 또 더 나가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일반 시세보다 한 80% 정도 쌉니다.
1: 네.
0: 물론 이제 전매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청약통장을 이용해서 그쪽에 분양을 노리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1: 청약통장을 이용해서
0: 네.
1: 근데 또 청약이 점수가 또 네. 부족한 분들도 많잖아요.
0: 그래서 사실은 그 청약 제도도 개편을 해야 돼요.
1: 네.
0: 어떻게 개편해야 되냐면요. 제가 여기 KBS의 뉴스 해설위원회 했었습니다.
1: 네네네.
0: 그 당시에 제가 한 얘기가 청약 통장을 가지고 분양할 당시에 20대, 30대나 50대, 60대 같이 경쟁하는 게 아니고 30대 무주택 수를 산정하고 또 40대의 무주택수를 산정하고 그 일정 비율을 그 뭐 세대별로 배정해서 세대 내에서 경쟁하는 쪽으로 바꿔라. 그러면은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좀 청약 제도도 좀 개편해서 실적으로 무주택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내 집 마련에
1: 알겠습니다.
0: 그런 제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2: 결국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다 뺑뺑이 추첨하는 건 어떨까요? 공평하게? 그건 안 될까요?
1: 전 국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요?
2: 아, 그 지역에 뭐 서울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0: 그래서 지역 우선 보장이 있고요. 또 이제 노부모 봉양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소외되기 때문에 이래 불리한 겁니다.
2: 네. 저는 희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희망을 못 가지니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뭐 청약 페스티벌 얘기도 하고 뭐 추천 물량 뺑뺑이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1: 네.
2: 뭔가 도전하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1: 그렇습니다.
2: 그런 정책들을 좀 정부가 시원하게 돈을 쓰든지 좀 제시를 해줄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많은 상기 신도시 물량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놓치지 마시고 저도 하는지도 모르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LH 청약 플러스 수시로 점검하면서 또 청약도 하시고 자금이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진짜 좋은 데만 갈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역세권 주변에 내가 갈 수 있는 작은 범위 내에서 주거가 불안하면 사실 일도 안 잡히고 부부 싸움도 엄청 하게 되거든요. 신혼 때. 그러니까 저는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경기 인천도 좋으니까 내 주거 안정을 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은 좀 서두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그렇습니다.
0: 제가 그 정부에 꼭 하고 싶은 말 한마디가 있는데요.
1: 하십시오. 예.
0: 네. 도심지 주택 공급은 재건축 재개발하면 늘어납니다. 대통령께서는 안 늘어난다는데 늘어납니다.
1: 네.
0: 임차인들은 임대주택 입주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남는 부분을 또 일반 분양도 합니다. 도심지의 주택 공급 활성화시켜야 되고요. 또 공공보다도 공공도 하되 민간주택 건설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비아파트 부분 단기적으로 공급해야 됩니다. 주택 공급은 충분히 하되 규제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재건축 재개발 이야기까지 전반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 미래에도 공급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기 때문에 좀 도움되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마지막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자, KBS 열린토론 이것으로 오늘 마무리하겠고요. 아, 권대중 한선대 부동산학과 석좌교수 김인만 부동산 견제우수 소장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열린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가 가장 마지막에 쓰는 수단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마지막 수단이 결국 이번에 꺼내졌습니다. 세금이 시장을 움직일지 아니면 시장이 세금을 피해 또 다른 길을 찾을지 과연 이번에는 부동산이 잡힐지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생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폭염으로 NC와 두산의 잠실 경기, KT와 기아의 광주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KBO는 기상청이 서울과 광주에 폭염 중대 경보를 발효하자 사무국에서 마련한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기준에 따라 오후 12시 45분에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프로야구는 3경기만 열리고 있는데요. 폭염 변수와 선발진 부진 후일에 주춤했던 2위 삼성이 대구 홈에서 한화와의 주중 3연전을 시작했습니다. 왕인청과 양창섭의 선발 맞대결로 시작된 경기, 타격이 장점인 두 팀인데요. 오늘 방망이는 비교적 조용합니다. 하지만 5회 초 삼성의 마운드가 흔들렸는데요. 폭투로 1점, 선취점을 먼저 내줬고요. 그리고 이어서 밀어내기 볼넷으로 2점 추가로 내주면서 6회 말 현재 한화가 3대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두권과는 조금 멀어진 3위 LG, 그래서 SSG와의 주중 3연전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자, 이 경기는 현재 2대2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1회 말에 SSG의 전희산이 투런 홈런으로 먼저 선취점을 올렸고요. 2회 초에 한 점, 4회 초에 또 한 점 따라붙으면서 7회 초 현재 2대2 동점인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키움 대 롯데의 대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팽팽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1회 초부터 롯데가 기세를 올리면서 선취점을 먼저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키움이 되찾아갔고요. 한 점씩 달아나면 한 점씩 쫓아가는 분위기입니다. 6회 말 현재 롯데가 3대2로 한 점차 리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가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멀티 홈런을 치며 4타수 3안타 1도루 3타점 2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이정우는 시즌 타율을 3할 6리로 끌어올리며 팀의 5대1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샌프란시스코는 트레이드 마감일인 오늘 사이영상 출신 선발 투수 로비 레이와 타격 1위 루이스 아라에스 등을 내보내며 사실상 시즌을 포기했음을 시사했습니다. 80억 원대 공금 횡령 혐의 사건이 발생한 프로축구 K리그2 김포FC 홍경호 대표이사가 팬들에게 사과하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포FC는 최근 출납 담당 직원이 80억 원대의 공금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 수사와 김포시 특별감사를 받아왔습니다. 축구 울산 HD의 이동경이 K리그1 21라운드 MVP에 뽑혔고 K리그2 수원FC의 7월 무패 행진을 지휘한 박건하 감독이 K리그 이달의 감독으로 선정됐습니다. 한편 K리그2 성남FC는 전경준 감독과의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2 수원 삼성 헤이스가 충북 청주 FC전에서 상대 선수에게 팔꿈치로 가격당한 상황에서 페널티킥이 주어졌어야 했다고 대한축구협회가 오심을 인정했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당시 주심은 해당 접촉을 인지하지 못했고 비디오 판독 심판은 공을 향한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판단해 주심에게 온필드 리뷰를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0: Spot, spot.
1: Shout out to them people. You can catch me.
2: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농구 시작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기자,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3: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이 완전체 3인 구조가 얼마 만입니까?
4: 얼마 안 됐죠?
5: 두 달? 아니, 네. 제가 이제 계속 그 드라마 촬영 때문에 네, 한 달 반 정도 빠지면서 네네. 제가 좀 오랜만에 이 조합에 네.
2: 사실 이제 본업 때문에 빠진 거니까 돈 벌러 가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벌금은 내야 되지 않나.
5: 아, 돈 벌러 갔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2: 한 회당 뭐 한 50에서 네. 네. 저희가.
5: 퍼센티지인가요? 아니요.
2: 퍼센티지면 더 좋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세 분과 함께 하는데요. 세 분과.

0: 먼저 최준용 선수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지요.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기자회견에서 정확한 이야기가 나올 거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이 저희 방송 이후에 있었는데요. 미국 진출에 도전한다는 계획을 직접 밝혔습니다.
1: 네, 일단 어린 시절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의 도전장에 대한 마음이 좀 한 구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뭐 실패하러 간다는 또 멘트와 함께 또 아주 화제가 되었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0: 네. 뭐 일본 쪽은 사실 최준용 선수가 현재 들어갈 자리가 마땅치가 않아서 다른 해외가 될 것이다. 그리고 본인도 역시 그 한 채널에 출연해서 일본은 아니다라는 멘트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이 아닐까 혹은 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다른 이글까 했는데 미국이었습니다 결국.
2: 네, 뭐 애초에 목표는 미국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언론에 발표되기 전에 뭐 KCC 구단 쪽에는 또 미리 또 알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최준용 선수의 미국행에 팬들은 또 많이 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준용 선수가 신장도 크고 또 농구에 대한 뭐 전문적인 센스가 있기 때문에 나이는 30살을 넘겼지만 그래도 충분히 더 늦기 전에 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이렇게 도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팬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0: 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뭐 여기에 남아있으면 KBL에 계속 있으면요. 뭐 안정적인 대우 받으면서 또 고액 연봉에 편안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보장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승 직후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떠난다는 거는 여러모로 좀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바로 지난 5월 달에 KCC를 또 우승으로 이끌었고 우승 청구사라는 별명까지 얻으면서 좀 올 시즌 2연패에 도전하지 않을까 내심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좀 안정된 부분을 좀 뒤로 하고 어린 시절 일기장에 썼던 NBA 가자라는 문구 그걸 지키기 위해서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뭐 본인은 이제 더 이룰 게 없다고 해요. 우승도 하고 MVP도 탔고 돈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이제 갈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했고 뭐 실제로 KCC 이적 당시에도 이 조건 중 하나가 본인이 미국 도전을 할 때 구단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네, 그런 문구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번에 또 과감하게 도전한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좋게 얘기해서 굉장히 낭만적인 선택인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자면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나이도 그렇고 그쵸. 그리고 부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미국 농구 어디까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2: 네, 우선 꿈은 NBA지만 뭐 첫 번째 단계는 G리그가 돼야겠죠. 근데 NBA와 G리그의 또 격차도 상당히 크긴 합니다. 근데 G리그는 뭐 최근에 이현중 선수가 더 뛰기도 했었는데 NBA와 G리그의 격차가 크지만 또 G리그는 절대 만만치 않은 무대거든요. 특히나 또 생존을 위해서 내 자신을 뽐내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방인이라 할 수 있는 최준용 선수가 일단 G리그와 계약하는 게 첫 번째지만 또 거기서 살아남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최준용 선수가 또 키가 큰 편이고 또 국제 무대에 대한 경험은 또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서 뭐 위축된다든지 본인의 플레이를 뭐 완벽하게 못하는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3: 네. 일단 최준용 선수는 가서 본인의 강점이 뭔지 증명하는 게 가장 우선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 예로 아시아에서 진출한 선수가 양한센 선수를 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양한센 선수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본인의 장점을 가지고 계약을 이끌어냈던 선수거든요. 큰 키와 젊은 나이, 그러니까 패싱 센스 이런 건데 지금 최준용 선수는 어쨌거나 2016년에 드래프트 이제 10년이 지났단 말이죠. 국제 경험의 무대가 있지만 농구 센스에 대한 게 있지만 본인보다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체중이 나가는 선수들을 상대로 영어라도 잘하는지 슛이 더 좋은지 패스가 더 좋은지 경기 조율 능력이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인이 어떤 카드를 가지고 G리그에서 계약을 위해서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 명확하게 아마 에이전트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잘 이끌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시작해서 앞으로 어떤 경로와 방법을 통해서 미국을 가겠다는 건지 좀 궁금한데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일단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라스베가스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본인 몸 상태도 조금 다듬고 그쪽 그 지방 지역에서 이제 에이전시를 통한 그 워크아웃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을 에이전트 앞에서 기량도 보이고 또 코치 앞에서 기량을 보이는 좀 쇼케이스나 워크아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8월달 9월달 적극 참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G리그가 매년 10월 25일 26일쯤에 드래프트를 하거든요. 뭐 G리그 드래프트를 통해서 G리그 팀이 입성할 수도 있고 네. 또 FA 계약을 통해 G리그 팀이 입성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박재민 위원이 말한 것처럼 본인이 뭘 잘할 수 있는지 현지 관계자한테 잘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아마 이 소식을 들은 모두가 뭐 진출에 대해서는 아쉬운 마음이 있을지언정 그 꿈은 굉장히 응원을 하고 있을 텐데요. 네. 예.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미국 농구 관계자들에게 눈에 들 주목받을 가능성 한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2: 냉정하게 봤을 때는 최준용 선수가 유망주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주목

0: 그걸 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겠죠. 네, 일단 나이도 찼고, 네, 그리고 또 뭐 아시아 무대에서 이렇게 성공한 선수들이 최근에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 한국 선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냉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네, 그래도 최준영 선수에게는 일반적인 선수에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자신감, 또 소위 말하는 그런 깡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또 기대를 건다면 또 최준영 선수가 늦깎이 나이에 G리그와 계약을 맺고 또 뭐 나아가서 NBA 10일 계약이라도 한다면,
1: 그쵸,
0: 이건 뭐 정말 한국 농구 역사에서는 엄청난,
2: 그렇죠,
0: 네, 그런 이정표가 또 될 겁니다. 네.
1: 일단 최준영 선수는 우리 국가대표팀에서도 역할이 어쨌거나 보컬 리더의 역할과 게임을 조율을 하면서 득점을 많이 높이지 않더라도 어쨌거나 게임

0: 출국 현장 따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뭐 왜 나는 안 돼 하면서 도전하는 게 참 보기 좋다.
1: 네.
0: 그리고 뭐 실패하더라도 그 자체가 성공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2: 네.
0: 뭐 형의 도전을 좀 상당히 반겼고 네. 지지했고요. 뭐 최준용 선수 역시나 이현중의 행보를 좀 존경하면서 좀 이런 부분을 꿈꿔왔다고 했습니다.
1: 네. 자 이제 최준용 선수가 떠나는 부분을 짚어봤으면 이제 비어 있는 공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용 선수가 빠진 국내 농구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
3: 우선은 최준용 선수만 KCC에서 빠진 게 아니라 송교창 선수도 그렇죠. 네, 일본 B리그로 떠났습니다. 순식간에 핵심 포워드 두 명을 잃었고 또 송교창 최준용 선수와 맞붙는 매치업 상대는 사실 뭐 속으로 기분이 좋겠죠. 두 명을 안 만나도 되니까. 네, 그리고 또 KCC는 전년도 우승팀 디펜딩 챔피언이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이탈 공백이 클 수밖에 없고 또 다른 팀들에게는 아주 또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KCC는 타격이 너무 클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이제 당연히 잘 됐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로 뭐 인생사 제대로 뭐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 진출 여러모로 좀 안 틀어졌을 때 언제라도 돌아올 수가 있는 건가요?
0: 일단은 계약하기 전에 갔으면 모르겠는데 계약한 다음에 갔거든요. KCC가 아직까지 이미 탈퇴를 안 시켜놓고 있습니다.
2: 그렇죠.
0: 그러니까 만약에 G리그 팀과 계약을 하면 그때 가서 이제 이미 탈퇴를 하겠다는 생각이라서 일단 열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최준용 선수가 뭐 당장 다음 주에 조용히 와가지고 훈련을 해도 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상황이라서
2: 그렇죠.
0: KCC 쪽에서 기다리겠다는 생각이고요. 뭐 일단 이상민 감독도 최준용 선수가 워낙 또 똑똑한 선수이기 때문에 뭐 언제 들어오도 시스템이 잘 녹아들 수 있을 거라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뭐 아무 때나 돌아올 수 있는 건가요?
2: 그렇죠.
0: 그렇죠. 네. 도전 끝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1: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떠나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상민 감독은 최준용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4: 정말 어려울 겁니다.
3: 머리가 네. 아프겠죠. 네. 최준용 선수만 빠지고 송교창 선수가 있다거나 송교창 선수만 빠지고 최준용 선수가 있으면
2: 너무 달랐을
3: 네.
2: 거예요.
3: 정말 나아질 텐데 두 명이 또 한꺼번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하자면 또 그동안 KCC 또 뭐 이상민 감독은 주전 선수들의 공백을 뭐 지난 시즌 때 또 미리 겪어봤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또 대처가 될 테고 또 아직까지는 아시아 쿼터 또 외국인 선수 뭐 2옵션과는 계약을 맺지 않았거든요. 최준용 선수, 송교창 선수 두 명의 공백을 감안한 그런 선수 구성이 또 완료가 됐을 때 뭐 이상민 감독의 또 지혜를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뭐 그리고 대표팀에서도 최준용, 송교창이 빠졌습니다.
0: 네, 그렇죠. 송교창과 최준용 선수가 공식적으로 제외가 돼가지고 현재로서는 14명으로 지금 강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대표팀이 8월 중순에 일본 원정 평가전이 있고 또 8월 말에 이 월드컵 아시아에서 윈도 4가 있는데 일단은 두 개는 최준용 선수와 송교창 선수 없이 치르겠다는 생각이고요. 반면에 최준용 선수는 미국에 있더라도 이 아시안 게임 정도만큼 꼭 출전하고 싶다 그 의지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9월달 아시안 게임 때 또 합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지금 대표팀 분위기도 좀 궁금한데요. 뭐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이현중 선수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있다고 하던데 요즘 어떤가요?
3: 뭐 이현중 선수가 20대 중반에 불과한 나이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보컬 리더 같은 느낌도 그쵸. 들거든요.
2: 네.
3: 목소리도 내고 또 뭐 언론도 잘 또 상대하고 네, 또 이현중 선수가 NBA 서머리그를 다녀오고 나서 또 대표팀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예, 아주 뭐 목표는 높아져 있습니다. 일단은 대표팀과의 이 평가전, 일본 대표팀과의 평가전뿐만 아니라 아시안 게임 우승이 목표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현중 선수의 예, 그런 뭐 중간자 역할도 아주 훌륭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아주 훌륭합니다.
1: 네, 이번에 그 공개 인터뷰가 서머리가 갔다 첫 인터뷰였잖아요.
0: 네.
1: 공개 인터뷰로는 그래서 또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도 궁금합니다.
0: 네, 일단 이번 인터뷰가 협회에서 마련한 처음이자 마지막 미디어 데이인데 이제 아시안 게임 선수들 집중을 위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진천 선수촌이 폐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전에 많은 매체가 몰려서 똑같은 얘기를 물어봤겠죠. NBA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뭐 이현중 선수 일단 에이전트가 일단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거칠 말할 게 없다. 네, 불안해하기보다는 대표팀이 하루하루 훈련하면서 집중하겠다. 이제 그런 말을 남겼고 한 단계 더 성장했기 때문에 그 대표팀에서 성장세를 보여주겠다. 또 그런 의지도 남겼습니다.
1: 네. 자, 이제 우리 대표팀은 곧 중요한 일정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일단은 광복절이요.
3: 네. 광복절이 15일과 16일에 일본에서 두 차례 원정 평가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월드컵 예선 2라운드에 돌입을 하는데요. 1차전이 27일입니다. 네. 레바논 원정에서 열리게 되고요. 2차전은 31일 안방에서 열립니다. 야,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2026년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남자 아시안게임 일정은 아시안게임 원래 공식 개막보다 더 일찍 열리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팀은 상당히 또 좀 분주한 그런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잘 쉬고 또 잘 먹는 것도 중요하고 아시안게임에서 만약에 우승을 한다면 12년 만에 챔피언에 오르게 됩니다. 자, 공교로.

0: 그렇게도 광복절에 그것도 일본에서 한의전이 열립니다.
1: 일본이 기사 본 걸까요?
2: 지난번엔 3.1절에 경기를 하더니
1: 그러니까요.
2: 네. 이번 또 광복절인데 그래서 원래 이 경기가 낮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네. 일본이 저녁 시간을 바꿨다 그래요. 아. 그만큼 좀 자신감이 좀 있다는 표현 같은데 일단 뭐 최준용 송교창이 없고 안영준 선수 역시나 발목 수술 이후 재활이고 또 이정현 선수 역시나 처음에 소집됐다가 발목이 안 좋아서 나왔거든요. 일단은 핵심 멤버 4명 없이 아마 한인전을 치르게 될 것 같아서 선수들이 좀 더 부담이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근데 3.1절과 광복절에 굳이 경기를 하면 본인들 손해지 않나?
1: 네. 역사적으로 굉장히 좀 부담감을 안고.
0: 아, 그리고 이제 네. 우리의 감수성을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버프가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1: 저희가 좀 더 이제 유리하고.
0: 네. 뭐. 좀 더 파이팅인 상태로 만나겠다는 로망이라면은 굳이 말리진 않겠습니다. 여자 대표팀도 국제대회 일정들이 예정돼 있죠?
3: 네, 그렇습니다. 9월 4일 독일에서 여자 농구 월드컵이 열리게 됩니다. 또 아주 재밌는 그런 이 무대가 열리게 되고요. 또 이어 9월 19일에는 일본에서 아시안게임이 시작됩니다. 두 대회 모두 다 9월에 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7월부터 시작됐던 진천 선수촌 강화 훈련에 또 많은 초점이 맞춰졌고요. 또 체력적 전술 완성도를 잘 끌어올려서 두 국제 무대를 또 잘 치렀으면 합니다.
0: 네, 역시 여자 대표팀 박지수 선수의 몸 상태가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2: 맞습니다. 박지수와 박지안의 합류 여부가 좀 불투명한데 일단 박지수 선수는 지난 며칠 전에 이제 KB 김한수 감독을 만나서 물어봤을 때 좀 순조롭게 재활 중인데 아시안 게임까지 출전할 수 있으면 장담하기 어렵다. 하지만 뛸 수 있으면 무조건 보낼 거다. 구단에서도 그런 의지를 보였고 박지수 역시나 건강하게 전경기 출전하는 게 1차 목표라고 했습니다.
0: 네.
2: 또 박지현 선수는 WNBA 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월드컵은 현지에서 합류할 것으로 보이고 아마 아시안게임은 WNBA 일정 때문에 합류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박지현 선수는 너무 잘하고 있던데요.
3: 네. 그 박지현 선수의 소속팀의 에이스인 캐시 플럼이라는 선수가 네. 트레이드가 됐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박지현 선수에게는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지난 포틀랜드전에서 12득점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네, 시즌 극초반에 비해서는 확실히 또 많은 출전 시간을 받고 있고 또 팀이 6연패였기 때문에 박지현 선수 활약이 더욱더 빛났습니다. 아, 그리고 또 뭐 현지 언론 또 감독 그리고 또 코칭 스태프 모두 다 박지현이 3쿼터에 활약을 하면서 흐름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플럼이라는 아주 훌륭한 이 가드 자원이 떠났기 때문에 박지현 선수의 출전 시간 비중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WKBL은 퓨처스 리그가 진행 중인데 손대범 기자가 중계를 하시잖아요. 아까 네. 너무 더워서 못 해먹겠다고.
2: 아 너무 힘들다 저 힘들다. 네.
1: 아 심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2: 아니, 정장을 뚜껑을 입고 정장을 입고 힘든데 아무튼 네. 미래들을 볼 수 있어서 기분이 좋고요.
0: 그럼요.
2: 네, 오늘로써 조별 예선이 네. 끝났고 이제 내일 4강전이 열립니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손님들이 다 결승 무대에 올라가 약간 좀 아쉬웠는데 올해는 그래도 일본 팀 아람마레와 신한은행이 올랐고 또 KB스타스와 삼성팀이 맞붙게 되기 때문에 모처럼 만에 또 국내 팀들 간의 결승이 치러지는 모습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자, 이어서 NBA 소식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0: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1: 네, 한 주간 농구 이슈들을 짚어보는 주간 농구,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간 르브론은 끝이 났다라고 했는데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 네, 르브론 제임스가 필라델피아와 계약을 했지만 필라델피아에서 사는 건 아니고 거주지는 뉴욕에 잡는다고
3: 그러니까요.
2: 합니다. 네, 편도 160km 거리인데 뭐 미국에서 160km면 그렇게 길진 않은데 이 도로가 I-95 고속도로라고 해서 굉장히 막히는 구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르브론 제임스가 출퇴근을 뭐 헬기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헬기로 이용을 한다면 한 시즌 비용이 4억 7천만 원. 뭐 일반 서민들 뭐 저희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네. 르브론 제임스에게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또 미국 동부가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날씨가 좀 궂은 때가 많고
1: 네네.
2: 네, 그리고 또 맨하탄이 워낙 건물이 높다 보니까 이 헬기를 띄우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르브론 제임스가 어떤 식으로 출퇴근을 할 것이냐
4: 네, 여기도 많습니다. 이제 거기 기차도 잘 돼 있거든요. 뭐 엠트랙이라는 네. 네. 지하철이라든지 우연한 기회에 볼 수 있는 일이 좀 생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필라델피아하고 뉴욕 이렇게 지금 직장과 집을 이렇게 한다는 건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1: 아.
4: 필라델피아도 충분히 대도시고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는데 굳이 뉴욕을 잡았다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0: 만 제가 느끼기엔 굉장히 비효율적인 동선이 벌어질 거라 아마 경기 전날이나 미리 가 있고 호텔에 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1: 뭐 있습니다. 이제 뭐 원룸이라도 구해서
0: 예. 아 올인원으로 그럼요. 이렇게 다, 예,
1: 네,
0: 다
1: 출퇴근에 에너지 쏟기보다
2: 그렇죠. 예전에 그 JJ 레딕 현재 레이커스 네. 감독이 필라델피아에서 뛰었을 때 브루클린에서 필라델피아까지 매일 아~ 운전했다고 해요. 네, JJ 레딕 감독은 뭐 운전을 좋아해서 그런지 근데 르브론 제임스가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네. 네, 르브론 제임스가 어디에서 살지 그리고 출퇴근의 그 종류는 무엇인지 네, 지금 아주 궁금합니다.
0: 그렇게 운전을 많이 해서 JJ 레딕이 생각보다 빨리 은퇴했습니다.
3: 아, 피곤하다.
1: 네, 그럴 수 있죠. 그 지난주에도 사실 이 주제가 굉장히 핫한 뜨거운 이야기였는데 그래도 조선 두 분이 안 계셨기 때문에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르브론의 필라델피아행 어떻게 보시나요?
0: 궁금합니다.
4: 일단은 시청률이 정말 잘 나오겠다. 네, 벌써 화제의 팀이 됐고 스타 군단이 형성됐기 때문에 사실 뭐 일거수일투족이 또 화제의 대상이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요란한 팀 치고 우승한 거 못 봤다. 아쉽게도 필라델피아는 우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2: 야, 저주를.
1: 그러니까요. 미국이었으면 은퇴할 수도 있는 발언인데. 네.
2: 저는 르브론 제임스의 커리어 시작은 동부 컨퍼런스였고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가 클리블랜드 뛰었을 때는 또 센트럴 디비전이었잖아요. 또 마이애미 있었을 때는 또 사우스 이스트 디비전이었는데 지금 필라델피아는 애틀랜틱 디비전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0: 완전
2: 처음으로 애틀랜틱 디비전에서 뛰게 됐고 또 필라델피아는 그 필리건이라는 팬덤이 네.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와 훌리건의 합성어죠. 그러니까 무언가 르브론 제임스의 열정 또 우승에 대한 집념과 좀 잘 어울리는 듯해서 저는 필라델피아 행은 뭐 뜬금없긴 하지만 서서는 있다. 그리고 83년 이후로 우승을 못했어요.
0: 네.
2: 네, 굉장히 오랫동안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르브론 제임스가 아 상당히 머리 잘 굴려서 갔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르브론이 4번의 우승 중에서 3번을 동부에서 했단 말이죠.
1: 네.
0: 그리고 LA 레이커스 가서 8년 있었나요? 8년 동안 우승을 한 번 했습니다. 생각보다 서부에서의 성과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마지막 칩을 위해서
1: 그쵸.
0: 난 동부로 간다가 아니었을까. 뭐 지금 뭐 서고 동저에도 느낌이 있기 때문에.
1: 네. 일단은 뭐 여러 이 세 분들의 말씀만 들어도 이적 자체는 성공적인 것 같고 그리고 굉장한 흥행보리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반면에 르브론 영입에 실패한 골든스테이트는 드레이먼드 그린과 1년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4: 네, 일단 뭐 드레이먼드 그린이 르브론 제임스를 좀 리크루팅하는데 좀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놓치고 말았거든요.
1: 네.
4: 그 뒤 직후 골든스테이트는 드레이먼드 그린이 1년 계약에 400억 원의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1: 자, 뭐 골든스테이트가 뭐 비시즌 내내 사실상 뭐 영입 전에 다 실패를 했고 그리고 딱히 그 대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리어 마지막 우승을 원하는 커리가 트레이드를 요청할 것이다라는 소문도 돌았는데 뭐 소문이겠죠 어디까지?
2: 네, 뭐 르브론 제임스가 이제 팀을 옮겼기 때문에 정말 NBA는 한 달 동안 뉴스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외부 영입이 드래프트 영입 말고는 아예 없었거든요. 아예 없었던 유일한 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쯤 되면 커리가 불만이 있지 않을까? 자, 이런 현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커리는 아예 트레이드를 요청할 성격도 아니고
0: 네,
2: 그리고 또 샴즈라는 아주 공신력이 높은 이 ESPN의 기자가 커리는 골든스테이트 떠날 계획 없고 트레이드 요청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지에서는 모락모락 일부러 연기를 피우고 있습니다.
0: 일부러 그렇죠. 왜 연기가 안 나?
1: 이슈를 만나.
0: 연기가 안 나네.
4: 뉴스가 뭔가 뭐라도 하나 있어야
0: 그렇죠.
4: 되니까.
0: 지금 그렇죠. 뭘 만들어내야 되는데.
2: 커리의 그 조회수가 팔리려면 사실 제일 자극적인 단어는 트레이드거든요.
0: 그렇죠.
1: 이게 사실 근데 뭐 골든스테이트의 팬들이건 커리의 팬들이건 NBA를 그동안 봐오신 분들이라면은 이적 말도 안 되지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클릭을 한단 말이죠.
2: 무슨 일이든 일어나는 게 또 NBA 판인데.
1: 그렇죠.
2: 네. 근데 커리는 약간 예전에 그 팀 덩컨 류의 선수처럼.
0: 그렇죠.
2: 네. 구단의 선택은 윗선이 하는 거고 우리는 열심히 뛰기만 하면 돼. 이런 맞아요.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트레이드를 요청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0: 굉장히 동양적인 마인드고 저는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커리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르브론보다.
1: 그렇죠. 그것도 또 하나의 낭만이니까요.
0: 그럼요.
1: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요거 잠깐만 짚고 가면은 6월 말 합의된 트레이드가 카와이 레너드의 뒷동거래 문제로 공식화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이게 어떤 일이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먼저 해주시죠.
4: 네 일단은 카와이 레너드가 클리퍼스와의 계약 당시에 불거졌던 뒷돈거래 의혹 때문에 뭐 약간 좀 양 팀이 다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 팀이 어디냐면 클리퍼스와 토론토 랩터스인데 애초 클리퍼스는 토론토 랩터스에게 레너드를 보내고 브랜든 잉그램, 그레이드 딕 그리고 미래의 1라운드 지명권을 받는 대형 트레이드를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NBA에서 이 레너드 딛돈 거래 이 조사가 아직 발표가 안 났어요. 조사 결과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좀 트레이드가 공식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0: 승계 리스크, 승계 문제 때문인데 이 아담 실버 총재는 이 복잡한 이 법원 절차 그리고 참고인 조사 난항 때문에 조사가 마무리가 좀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양쪽이 다 납득할 만한 그런 징계안을 좀 찾고 수위를 찾은 다음에 발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일단 현재는 그럼 조사 중이라는 얘기인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 이거는 트레이드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2: 네. 트레이드 완료를 공식화할 수는 없고요. 근데 레너드는 만약에 이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토론토의 트레이닝 캠프에 참가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는 들리고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뭐 서로 찝찝함만 남긴 채 원소속팀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는데 이 레너드의 원소속팀이 클리퍼스는 트레이드가 설령 취소돼도 뭐 우리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 네, 이런 또 이상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아까 말씀하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렇죠. NBA라는 게 확실하게 좀 가슴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3: 네.
1: 알겠습니다. 사실 비수기인데도 참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는데 다음 주는 또 무슨 얘기로 여러분들을 찾아갈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3: 네.
1: 오늘은 이쯤에서 세 분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희 농구 해설위원,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서울에는 폭염중대경보 발효 중으로 강남의 경우 오늘 39도대까지 올랐습니다. 공식적인 낮 최고기온이 서울이 36.9도로 거의 체온에 육박했습니다. 어제부터 동풍 영향으로 서쪽의 폭염도 강화돼서 극단적인 더위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 셈입니다. 체감온도 38도 이상, 최고기온이 36에서 39도 사이를 보였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맑은 날씨가 지속되면서 걱정입니다. 태풍 돌핀이 다음 주에 변수로 작용하면서 여전히 뜨거울 것으로 우려되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열대야도 당분간 지속되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서쪽 지역으로는 소나기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국 곳곳으로 5에서 40mm, 호남 지역에는 최대 60mm의 강우량 예상되고요. 천둥, 번개, 돌풍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오후에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 호남 서해안 쪽으로는 소나기가 내리는 것이 있겠습니다. 5에서 20mm 정도, 최대 30mm 정도 오겠는데요. 역시 천둥, 번개, 돌풍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 강원도와 충청, 호남의 안개 주의하셔야겠고요. 강원 산지 안개 매우 짙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27도, 낮 최고 기온은 38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서쪽 지역 폭염이 더 강해졌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서울 전역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1: 연일 최고 기온을 경신하며 생업과 일상에 지장을 주고 있는 서울의 폭염을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텅 빈 물놀이장. 연일 계속되는 극한 더위에 한강공원을 찾는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평소처럼 여유롭게 러닝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이들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도심 속 시민들은 쏟아지는 햇볕을 막아보려 안간힘을 씁니다. 남녀노소, 양산은 이제 여름철 필수품이 됐습니다.
3: 저도 올해 사실 처음 쓰는데 이 더위에 양산을 안 쓰고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길 걸어갈 때. 물하고 양산은 언제나 필수적으로 가지고 다닙니다.
2: 이런 날씨엔 점심시간에도 회사 밖을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4: 회사 빌딩 안에 있는 지하 식당 가거나 배달 시켜 먹거나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밖에 나오면은 너무 더워서 밖에 나오고 싶지 않고.
2: 그래도 거리에 나서

0: 되어야 하는 이들.
1: 탈수 증상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물을 아무리 많이 먹고 커피를 마셔도 하루에 화장실 한 번밖에 안 가는 그런 사태까지 오니까.
0: 수입이 줄 걸 알면서도 한낮을 피해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점심 식사하고 적어도 한 시간은 쉬고 나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오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만 5년 차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이에요.
0: 오늘 서울의 최고 기온은 36.9도로 올해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고 서울 전역엔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2: 한낮의 열기가 밤까지 식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늘도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 도심 상황 보겠습니다. 김세영 기상전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오늘은 특별하게 열화상 카메라를 준비했다면서요. 어떻게 나옵니까?
3: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지금 밤 시간대로 믿기 어려울 만큼 뜨겁습니다. 간간이 불어오는 바람조차도 지금 후텁지근한데요. 제가 지금 이곳의 밤더위를 이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붉은색으로 나타난 곳이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 도로입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임에도 40도의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특히 이곳처럼 고층 건물이 많은 도심일수록 밤더위가 심합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보신 것처럼 낮 시간 뜨겁게 달궈졌던 건물과 도로에서 복사열을 내뿜고 에어컨 실외기에서도 뜨거운 바람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도심일수록 이 같은 현상이 뚜렷합니다. 이 때문에 서울의 기온은 해가 진 지금도 여전히 33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한낮 폭염이 극심했던 서쪽 지방으론 오늘 밤도 열대야가 이어집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호남 등지엔 열대야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서울의 최저 기온은 27도로 예상돼 14일 연속 열대야가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부산은 16일, 여수는 24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극한 폭염과 열대야가 예보된 이번 주, 나뿐만 아니라 밤 시간대에도 온열 질환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KBS 뉴스 김세연입니다.
2: 네, 방금 열화상 카메라로 보셨듯이 대도시에선 이제 열대야가 일상이 됐습니다. 서울은 열대야가 50년 전보다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하루 종일 더위를 피할 길이 없어 건강이 특히 문제입니다. 신방실 기상전문 기자입니다.
0: 해는 저물어가지만 한낮의 열기는 그대로입니다. 강바람마저 후텁지근한데 지난밤 서울 용산구의 최저기온은 30도에 머물러 초열대야의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서울에서 13일 연속 이어지고 있는 열대야. 올여름 전국 열대야 일수는 역대 최다를 기록 중으로 지난달 최저기온 역시 가장 높았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열대야는 제주와 남해안에 국한된 현상이었지만 최근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콘크리트와 아스팔트가 품은 열기에 건물의 인공열까지 더해져 밤기온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의 열대야는 1970년대 5일에 불과했지만 2020년대엔 한 달에 근접해 5배 넘게 길어졌습니다. 인천과 대전, 춘천에서도 열대야 일수가 폭증하면서 최대 8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문제는 인구 밀집 지역인 대도시에서 밤더위가 길어지는 만큼 피해 규모가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열대야에 극한 폭염까지 몰려온 복합열파 상황에선 대규모 건강 피해가 우려됩니다.
4: 3일 이상이 지속되면은 그만큼 이제 응급실
5: 최하연 카이스트 녹색 성장 지속 가능 대학원 교수입니다.
4: 훨씬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0: 최근 열대야가 9월 초까지 길게 지속되고 있어 취약계층이 밤에도 머물 수 있는 안전 숙소 확대 등 대책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2: 밤낮 없이 더위가 계속되면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전도 잇따르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유나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늦은 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500세대 불이 모두 꺼져 있습니다. 열대야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정전이 발생한 겁니다. 전기가 복구되기까지 2시간 주민들은 무더위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7: 창문을 열고 버틸려고 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전기가 나갔을 때 맨 처음에 제일 걱정했던 게 냉동식품이랑 냉장식품이.
6: 서울 노

0: 구 600여 세대도 정전되면서 주민들은 더위를 식힐 공간을 찾아 집 밖을 나섰습니다.
1: 처음에는 창문 열고 그냥 좀 자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차로 나왔어요.
0: 이런 날씨에 전기가 끊기면 상가에선 당장 다음날 영업부터 비상입니다. 화물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아 정전이 발생한 정육점. 아침부터 드라이 아이스를 급하게 채워 넣어보지만 밤새 녹아버린 고기는 결국 팔지 못하게 됐습니다.
2: 몇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없다고 보거든요. 판매가 안 되는 거죠.
0: 인근 세탁소도 아침부터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오늘 세탁해 내보낼 옷만 10벌. 하지만 전기가 들어올 때까지 주인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3: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언제 들어올지 몰라도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당분간 전국에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정전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0: 200명을 넘겼습니다. 축산농가와 양식장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질병관리청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어제 하루 두 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올 들어 폭염으로 인해 숨진 사람은 19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전체 온열 질환자는 2,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하루 186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하는 등 올 들어 지금까지 2,221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57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과 경남, 서울 등에서도 온열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축 피해도 늘었습니다. 축산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어제까지 모두 49만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습니다. 닭이나 오리 같은 가금류가 46만 마리, 돼지가 3만 3천여 마리입니다. 양식장의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 수온 상승에 따라 넙치나 숭어 같은 양식 물고기 20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정부는 폭염에 따라 국가 위기 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높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상운영 체계도 2단계로 상향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0: 계속되는 무더위에 에어컨도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어컨 실외기나 실외기 주변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은영 기자입니다.
2: 상가 벽면이 온통 시커멓게 그을렸고 전선은 열기에 녹아내렸습니다. 아파트 실외기실에서는 쉴 새 없이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모두 에어컨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 도심 곳곳에서는 에어컨 실외기가 온종일 열기를 뿜어내며 돌아갑니다.
3: 실외기는 이렇게 머리가 흩날릴 정도로 뜨거운 바람을 내뿜는데요. 제가 직접 실외기 온도를 측정해보니 60도에 육박합니다.
2: 특히 실외기가 빽빽하게 설치돼 있으면 열기가 모이게 돼 주변 온도가 순식간에 치솟을 수 있습니다. 실외기에 쌓인 먼지도 위험 요인입니다. 과거 실험에선 먼지가 가득한 실외기 내부에서 갑자기 불꽃이 튀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먼지를 타고 불길이 쉽게 번질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는 전국적으로 1,500여 건. 이 가운데 80% 이상은 여름철에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를 돌아보면 실외기실 문을 닫아둔 곳이 수두룩합니다. 지면에 설치된 실외기 주변엔 먼지가 쌓여 있거나 담배꽁초가 버려진 곳도 있습니다.
4: 실외기에 먼지가 쌓이면 트래킹 현상이라고 해서
5: 소방방지학과
4: 먼지와
5: 교수입니다.
4: 먼지 사이에 미세한 전류가 흐르면서 화재 위험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2: 화재 예방을 위해선 에어컨을 틀기 전에 반드시 실외기실 문을 열고 주변에 가연물을 두지 않는 등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KBS 뉴스 박은영입니다.
0: 요즘 같은 때 땡볕 속에 차를 세워두면 이렇게 달걀이 익어버릴 정도로 내부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바로 이 때문에 불이 나는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차 안에 위험성이 있는 물건을 두면 안 되겠습니다. 황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주택가에 주차된 캠핑카 안쪽에서 맹렬한 불길이 치솟아 오릅니다.
7: 무섭긴 무섭다. 열받아가지고 불났는 것 같다.
6: 1년 중 차량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때는 7, 8월. 차량이 한껏 달궈진 상황에서 내부에 가연성 물질까지 있으면 위험이 더 커진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요즘 같은 극한 날씨에서 차량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지켜봤습니다. 차량을 실외로 옮겨서 오후 2시부터 직사광선에 방치했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앞유리 아래 대시보드 온도가 70도에 다가섰습니다.
8: 차량 안에 날달걀을 놓아둔 지 2시간이 흘렀는데요. 뜨거운 차량 내부 온도에 달걀 후라이가 됐습니다.
6: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차 안에 무심코 둔 라이터나 부탄가스, 보조배터리 등입니다.
9: 예, 일회용 라이터나 부탄가스, 그리고 가스 스프레이와 같은 내부 압력 상승 가능성이 있는 물건들은 폭발의 위험성이 있고요.
6: 투명한 생수병이나 탄산음료캔, 나아가 최근 인기를 얻은 장난감인 이른바 말랑이도 위험합니다. 소재 특성상 녹아내리고 돋보기처럼 햇빛을 모아서 불을 낼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차량 내 온도를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 차량용 햇빛 가리개를 설치하고 문을 2cm가량 열어두자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차량보다 온도가 15도 이상 낮았습니다. 차에 탈 때 한쪽 창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반대쪽 문을 여러 번 열고 닫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당장 차량 내 온도를 5도씩까지 내리는 효과가 있다는 게 교통안전공단 측의 관측입니다.

0: 누가입니다. KBS 뉴스 황다입니다.
1: 네, 극심한 더위에 조금이라도 열기를 낮추려는 도심 시설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물을 뿜어내는 도로나 그늘막 같은 시설 많이 보실 텐데요. 실제 효과는 어떤지 최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한낮의 열기에 아지랑이까지 피어오르는 차도 표면 온도가 50도에 육박합니다. 더위가 절정에 달한 순간 시원한 물줄기가 도로 가장자리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도로 표면의 온도가 29도까지 떨어집니다. 중앙선을 사이에 두고 물을 뿌린 도로와 뿌리지 않은 도로의 온도차가 확연합니다. 직사광선을 막아주는 그늘막의 효과는 어떨까?
3: 땡볕에 맨몸으로 서 있을 때와 그늘막을 이용할 때 체온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2: 햇볕 아래에선 상반신이 달아올라 온통 붉은색으로 보이지만 그늘막 아래에선 금세 체온이 떨어집니다. 냉방기기를 가동 중인 이글루 모양의 폭염 대피소는 들어서자마자 냉기가 느껴집니다. 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겐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4: 시청역에서 이쪽으로 거의 걸어오다시피 했거든요. 날씨도 덥고 하니까 가볍게 땀 좀 식힐 겸.
2: 공원과 버스정류장 주변에서 물 한 개를 뿜어내는 쿨링포그 시설도 일시적으로 주변 온도를 최대 5도가량 낮춰줍니다.
5: 볼 때는 많이 시원해 보였는데 잠깐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2: 온열 질환을 예방하려면 낮 시간대 외출을 피해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나가야 한다면 이런 폭염 저감 시설을 적극 활용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1: 또 도심 곳곳엔 열기를 식힐 물놀이터나 바닥 분수도 많죠. 아이들이 많이 찾는 곳들인데 자칫 수족구병 등 감염병에 걸릴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세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물 폭탄이 머리 위로 시원하게 쏟아집니다. 도심 속 물놀이로 어린이들은 잠시 무더위를 잊습니다.
7: 물이 얕아가지고 안전한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비가 오는 것처럼 나와서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6: 바닥에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는 바닥 분수 역시 더위에 지친 어린이들에게 인기입니다. 각 지자체가 곳곳에 설치한 물놀이터나 바닥 분수는 전국 3천여 개에 이릅니다. 수질은 어떨까? 운영 기간은 15일에 한 번씩 수질 검사를 하는데 염소 농도와 대장균 등 4개 항목만 의무 점검 대상입니다.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까지 검사하는 지자체는 소수에 그칩니다.
8: 대장균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에서도 안전하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검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6: 이러다 보니 오염된 물을 통한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수족구병입니다. 영유아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수족구병은 최근 석 달 새 환자 수가 30배 넘게 늘었습니다.
9: 염소 소독이 되어 있더라도 좀 잘 견디는 편입니다.
10: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
9: 그 물놀이를 통해서 전염되는 그런 그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6: 감염을 막으려면 물놀이를 할 때 아이가 물을 삼키거나 뱉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1: 네, 앞서 황다혜 기자 보도에서 오디오 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점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농민들도 폭염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었는데 이번엔 끝모를 폭염에 물 부족까지 겹치면서 기우제를 지내는 곳도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11: 엎드려 바라 옥건대 풍성한 단비를 온 들판에 널리 내려주소서.
12: 유례 없는 폭염에 이은 가뭄까지 간절한 마음에 기우제도 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폭염의 기세는 가실 줄 모릅니다. 딸기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한낮 내부 온도가 40도를 훌쩍 넘겼습니다. 딸기 모종은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했고 줄기도 옆으로 뻗어나가지 못합니다.
13: 기온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뿌리 자체가 활착을 못해요. 그러면 녹아내리거나 뭐 기형이 나온다거나.
12: 딸기 모종 대부분이 말라버린 곳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14: 왜 버리신 거예요?
15: 날씨 안 가니까 할 수 없죠. 안 나옵니다.
12: 토마토도 풍작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바닥엔 익기도 전에 떨어진 열매가 가득합니다.
14: 기온이 계속 높다 보니 토마토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살짝만 잡아당겨도 쉽게 떨어질 정도입니다.
12: 지난달 경남 지역의 강수량은 68mm로 최근 5년 평균의 4분의 1 수준. 농업용수는 이미 가뭄 주의나 경계 단계입니다.
16: 이게 그냥 시든 게 아니고 탔어요. 근데 노랗게 시들어가는. 그게 눈으로 보이니까 마음이 정말 아파요.
12: 지난해엔 폭우, 올해는 폭염으로 번갈아 찾아오는 극단적인 날씨에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1: 중국도 폭염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45도까지나 오른 곳도 있었습니다. 이런 폭염에 배달기사가 거리에서 쓰러지는 등 곳곳에서 온열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민정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7: 한 배달기사가 의식을 잃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헬멧을 벗기고 물을 먹이자 그제서야 의식이 돌아오는 듯 천천히 눈을 뜹니다. 폭염에 장시간 노출돼 열사병에 걸린 걸로 추정됩니다.
18: 시원하?
10: 깨어나셨습니까? 좀 어떠십니까?
17: 또 다른 배달기사 역시 갑자기 어지럼증이 생겨 오토바이를 탄 채 넘어졌습니다.
10: 주문 고객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알려주세요.
17: 한국의 한 배달 플랫폼은 보조 배터리를 탑재한 이른바 에어컨 조끼까지 배달기사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순환식 냉풍 장치로 체온을 낮춰주는 방식입니다.
10: 조끼랑 몸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통풍이 잘 됩니다.
17: 더위에 지치는 건 가축도 마찬가지. 직사광선에 노출된 운반 차량 안에서 돼지들이 더위를 먹으면서 소방 인력이 긴급 출동하는 일도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서북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선 일부 지역 낮 최고 기온이 45도까지 올랐습니다. 지표면 온도는 80도에 육박합니다. 특히 중국의 주요 곡창지대로 꼽히는 동부와 북부 지역에서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농작물 피해도 우려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19: 시가 40억 이상 주택을

0: 서울 강남권에선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보입니다. 세금 부담이 본격화되기 전에 팔지 아니면 버텨볼지 고민이 크다고 합니다.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전용 144제곱미터 기준 시가 74억 원 정도인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60세 소유주가 10년 거주했다면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93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바뀐 세제대로 계산하면 당장 내년에 종부세가 2200만 원을 넘어섭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했다면 셈법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지금은 고령자 장기 보유 공제를 받는 게 낫지만 내년엔 부부 공동명의로 공제를 각각 받아야 세액이 200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연령대나 거주 기간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각 가구가 팔지 안 팔지는 물론 세부담까지 따지느라 당혹스러운 분위기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2: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셨고요. 근데 이제 세제개편 나왔으니까 한 주, 두 주는 아마 고민하실 것, 감망하지 않겠나.
1: 종부세보다 양도

0: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년 뒤부터는 공제액이 최대 10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무시할 수 없는 세부담차입니다. 다만 그래도 아직은 매물이 늘 거라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1: 단기 부분 채권공제가 없기 때문에 팔지 않아요. 매물 소화도 안 돼요.
0: 과거 사례 탓입니다. 종부세를 높이는 등의 부동산 세제 개편 직후 한 달간은 주택 거래량이 최대 80% 가까이 줄었습니다. 매매 가격 역시 대체로 하락했지만 대책 발표 6개월 뒤에는 가격 하락폭이 크게 줄거나 오히려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2: 소유한 집에 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안 그래도 부족한 서울 전월세가 더 줄어들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부담이 세입자들에게도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이번 주 입주를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입니다. 등록된 전세 매물만 1,290여 개, 주변보다 시세도 저렴합니다.
4: 입주식이 다가오고 나서부터는 좀 서로 많이 조정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큰 평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가격을 내리시기도 하고.
3: 하지만 신축이 공급된 일부 지역 사례일 뿐, 서울 전체로 보면 전세 매물은 2만여 개 수준에 불과합니다. 1년 전보다 9% 줄었습니다. 이런 전세 부족 현상 속에서 비거주에 대해 공제 혜택을 줄이는 세제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5: 집은 바잉, 즉 사는 것이
2: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입니다.
5: 즉 사는 곳이라는 원칙 하에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이 정착되도록
3: 정부 의도대로 집주인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면 임대 매물은 더 줄어들고 전세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6: 한강벨트 마포 강동의 경우에는 거주하는 거의 가치가 몇 억에 이르게 되는 거죠. 양도쪽에서.
2: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입니다.
6: 나선 과정 중에서 전세가가 폭등할 겁니다.
3: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등이 담긴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대책이 나와도 실제 입주까지는 8년 이상 걸립니다.
7: 유휴부지 발굴하고 신규 택지 발굴하는 게 그 어느 세월에 된다고.
3: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오는 2028년까지 매년 30% 안팎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세입자들의 운신의 폭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2: 이렇게 일부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세제 개편에 대해 조세 정상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으로 100억을 벌고도 세금은 몇 억만 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최유경 기자입니다.
8: 세제 개편안 발표 다음 날 열린 국무회의. 조세제도 정상화를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소득과 근로소득 간의 형평성 문제를 꺼냈습니다. 10억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엔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대가 돼도 세금은 몇 억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9: 수십억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 너무 형평이 안 맞아요.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고 그건 투자 투기를 보호한 거죠.
8: 5월로 종료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한 데 대해 일각에서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자 직접 반박했습니다.
9: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닌데 그때 괜히 팔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 퇴로를 열어주긴 하는데 그 중과를 다 폐지하지 말고.
10: 네, 그렇게 안 합니다.
9: 절반만 하는 걸로 지금.
10: 1년 이내 하면 5%, 2년에 하면 10%.
2: 구윤철 경제부총리.

0: 재정경제부 장관입니다.
1: 정책 설명할 때 좀 잘해주면 좋겠어요. 네.
2: 이 대통령은 조세 정책은 결정 자체는 신중하게 하되 결정하면 단호하게 해야 신뢰가 생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 효과와 국민 수용성 등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라며 국민만 더 고통받는 민생 지옥도가 펼쳐질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3: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값을 담합한 혐의로 유통업체들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담합 때문에 대형마트 돼지고기 값이 20% 넘게 올랐다는 게 검찰의 추산입니다. 이도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대형마트 정유 코너. 돼지고기 팩을 들었다 놨다 꼼꼼히 가격을 따져봅니다. 삼겹살 3인분치에 2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고물가 시대의 소비자들은 계산대 앞에 서기가 두렵습니다.
4: 배려 나가 먹는 거나 시켜 먹는 게 싸겠다 이렇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돼지고기도 큰맘 먹고 사야 되는 때가 왔나?
2: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대표 식재료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국내 최대 대형마트인 이마트에 납품한 업체들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약 2년 동안 이마트에 내는 견적가를 짜맞춰 온 거로 조사됐습니다. 세 곳이 17,000원대, 나머지는 18,000원을 적어내 높은 가격에 납품하도록 유도하는 식입니다. 이들은 이마트에 제출한 견적 가격도 수시로 공유했습니다. 공유 주기는 한 주 간격, 기간은 6년에 달합니다.
5: 매주 견적 가격 정보를
0: 이정호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장 검사입니다.
5: 돼지고기 납품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게 유지시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 검찰은 이들의 담합으로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이 20% 넘게 뛴 거로 추산했습니다. 대형마트의 가격 인상은 골목 상권으로도 번졌습니다.
6: 너무 차이나 저렴해 보이면은 또 약간 뭔가 마트에 비해서 품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맞춰 나가는 것 같아요.
2: 검찰은 담합 가담 정도가 중한 6개 업체와 이들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7: BTS나 블랙핑크, 세븐틴 모두 전 세계적으로 활약하는 K-POP 가수들이죠. 이런 꿈을 안고 많은 아이돌들이 데뷔하고 있는데 씁쓸하게도 대부분이 이름도 알리지 못한 채 짧은 시간 내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경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 데뷔 2년 만에 역주행한 중소기획사 걸그룹 위생루. 멜론 차트 900위권이던 타이틀곡이 최근 1위까지 오르며 주목받는 아이돌이 됐습니다.
9: 감사합니다. 진짜. 야, 너도 울고 있지?
10: 우리 1등 하고 싶었어.
8: 하지만 이런 중소 아이돌의 성공 사례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돌 그룹은 이름조차 알리지 못한 채 사라집니다. 성신여대 김정섭 교수팀이 30년 동안 데뷔한 K-POP 아이돌 1182개 팀을 전수조사해보니 매년 40개 안팎의 팀이 데뷔하는 치열한 경쟁 속에 아이돌 그룹의 평균 활동 기간은 4.12년에 불과했고 데뷔 3년 차가 생존의 분수령이었습니다. 앨범 판매량을 보면 성공 신호인 30만 장을 넘긴 그룹은 3.55%, 대히트 기준인 100만 장 판매 아이돌은 1.61%에 그쳤습니다. 글로벌 슈퍼 팬덤의 상징인 누적 1000만 장 돌파는 0.68%로 1182개 팀 중 고작 8팀에 불과했습니다.
11: 대기업의 아이돌이 대체로 생명을 많이 이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것은 곧 문화 다양성의 축소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8: 전문가들은 K-POP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장기 성장형 육성체계 도입, 기획사 공동 인프라 지원 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KBS 뉴스 현경화입니다.
0: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자식보다 하루라도 더 살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떠난 뒤 누가 밥을 챙겨주고 누가 손을 잡아주고 누가 끝까지 곁을 지켜줄까. 오늘 만나볼 전경철 씨는 홀로 중증 자폐 아들을 키우던 중 간암 말기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요.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 전경철 씨는 자신의 마지막이 아니라 아들이 살아갈 내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전국의 장애인 시설을 헤매다녔고 절박한 마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는데요. 그리고 기적처럼 아들이 머물 집을 찾게 됐습니다. 한 아버지의 사랑과 마지막 준비 오늘 함께 들어봅니다. 전경철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전경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사실 몸이 그렇게 지금 건강하지 않으신데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혹시 상태가 어떠신지.
1: 오늘날이 않습니다. 멀쩡합니다. 멀쩡하고.
0: 네.
1: 제가 하고 싶은 일 마칠 때까지는 잘 버틸 수 있게. 네. 나름 관리하고 있습니다.
0: 아, 저도 방송에서 네. 그 아드님, 네. 그 재원군, 피터팬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재원군하고 네. 아버님의 그 사연을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네. 제가 좀 걱정했던 것보다는 지금 조금 살이 더 빠지기는 하셨는데 네. 그래도 건강해 보이십니다. 예. 네.
1: 그 사람 몸이 마음을 지배한다는 말이 맞다는 걸 제가 한 1년 넘게 지금 제 몸으로 온몸으로 실감 중입니다.
0: 사실은 이제 간암 말기다 판정을 받으신 게 작년이죠.
1: 예. 1년이 넘었어요.
0: 1년이 넘었죠.
1: 그리고 소위 예. 그 진단서에 찍히는 공식 이름이 기대 여명이라고 하더라고요.
0: 네.
1: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남은 생의 날들. 그때 구두로는 6개월이라고 하셨고 서류상에는 수개월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참 묘한 표현의 느낌인데 수개월이라는 말이. 어쨌든 한 자릿수인 거는 맞는데
0: 네.
1: 지금 따져보면 1.5배? 아니죠. 2배를 넘었었죠.
0: 네.
1: 그렇게 버티고 있는 저를 보면서 지난 세월까지는 아들이 나를 살렸구나. 예. 그렇게밖에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 저를 그렇게 진단했던 의사분도 교수님께서도 그 흔히들 의문사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저는 의문생.
0: 의문생.
1: 네. 아, 네. 가면 늘 물어봐요. 그러니까 너무 노골적으로 못 물어보실 테니까. 오늘 혼자 오셨어요? 네. 그래요? 무리 가지 않아요? 아니, 올만 하던데요. 그러면 이제 더 걱정하시는 순간에는 그런 말을 덧붙이시죠. 돌아가는 일에 갑자기 그걸 이제 간성혼수라고 하던데 그분들은
0: 네.
1: 정신을 잃거나 몸을 예.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늘 대비하세요 라고 하는데 아직 그래본 적이 없고 결국 병원에서 얘기해 줬던 그 기대여명보다 두 배가 돼서야 아들의 살 집을 찾았거든요.
0: 네, 네.
1: 그 이후에는 그럼 이제 아들이 나를 살렸는데 그 절박함은 좀 덜해졌으니 그 이제 정리할 때가 됐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아들을 살 집을 찾는 그 무렵 전후에서 더 큰 숙제가 생겼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병원에 가서 교수님을 만나서 또 그랬어요. 한 몇 달만 좀 어떻게 저를 돌봐주셔야겠습니다. 지켜주셔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참 딱하다는 눈빛을 쳐다보면서 요번엔 또 뭐냐 그러길래 어쩌면 더 큰 일을 내가 하고 싶다고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싶다.
0: 네.
1: 근데 잘 대답은 안 해주시더라고요.
0: 근데 사실 아버님이 지금 정신력이 지금 몸을 붙들고 계신 건데. 네,
1: 그러니까 사람 몸이 지가는 예, 거는
0: 근데
1: 마음이다.
0: 세상에는 기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들을 맡아줄 곳을 내가 찾기만 하면 마음 편하게 갈 텐데 하셨는데 이제는

0: 아들을 맡아줄 곳을 찾고 나니까 아 이제 내가 뭔가 좀 새로운 일을 아들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해봐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신 거죠.
1: 그런 거죠. 예.
0: 네. 아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피터팬이라고 부르는 아들. 그러니까 어른이 안 됐다는 의미에서 피터팬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1: 그게 그러니까. 예.
0: 지금 원래 나이는 몇 살입니까?
1: 연 나이로 지금 아들이 27살입니다.
0: 27살이고
1: 제가 예. 아들이 태어나고 기쁨을 누리던 시절에는 사업적으로 참 바빴어요.
0: 예.
1: 그래서 사실 그 시기에는 아들을 아주 그 영유아 때 아들을 키운 거는 엄마고요. 아들이 네. 엄마였고 그랬는데 2007년인데 그때 그 해부터 아들이 7살 되더라 했는데 그 제가 잘 쓰는 표현 중에 나 홀로 아빠가 돼야만 했거든요.
0: 아, 그 이혼을 하시게 됐군요. 예. 예.
1: 그거는 어떤 다른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서로 간의 합의였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집안에 그런 중증의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 한 명의 삶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의 삶을 중지하고 그동안 살았던 삶 혹은 살려고 했던 삶을 중지하고 이제 아들의 삶으로 옮겨주든가 혹은 아빠를 그렇게 하든가 그때 같이 얘기해서 내린 결론이죠. 두 명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0: 아, 그래서
1: 내가 하는 것으로 하자.
0: 아버지가 맡기로
1: 네.
0: 당신은 놓아주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1: 그런 거죠. 네, 왜냐하면 저보다 나이도 많이 어리고 그냥 흔한 말로 하면 훨씬 좀 더 유명하고 하고 싶은 일이 더 많은 저는 저게도 사실 너무 이른 나이긴 했지만 왜냐하면 나이 불과 40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늘 생각하지만 남자 여자 구분 없이 40은 사실 자기 인생을 시작할 때라고 저는 보거든요.
0: 그런데 네.
1: 따라서 저게도 이른 시간이지만 그보다 어리고 생각도 많고 가진 재주도 머리도 좋은 그녀가 그 엄마가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서로가 있는 자리에서 저는 직접 돌봄을 하고 아들을 살피는 일을 했다면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잃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0: 뭐 경제적인 활동도 하기가 어렵잖아요.
1: 못하죠. 24시간 예. 말 그대로 요새 보건복지부 표현에 의하면 24시간 돌봄
0: 네.
1: 체계를 제가 온전히 혼자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경제적으로 집이건 뭐 수입이건 이런 게 없는데 그 부분은 그 참 이런 얘기는 인터뷰가 됐든 글로 됐든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오늘 처음 네. 들은 얘기인데 그 엄마는 자기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생모의 존재가 없었다면 아마 저 혼자 저 아이의 아빠로 제자리를 지키는데 두 배 이상 힘이 들지 않았을까.
0: 예, 그러니까
1: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죠. 늘.
0: 그러니까 가정은 뭐 깨어졌지만
1: 네, 어쩔 수 없게
0: 엄마는
1: 됐지만.
0: 엄마의 자리에서 엄마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운 것이고 아빠는 오롯이 아들 옆에 남아서 24시간 아들을 지키게 된 거.
1: 아무래도 성인인 네. 걸 특히 감안을 하면 같은 남자끼리 부대끼는 게 몸으로 부대끼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현실적으로 사실은 근데 막상 그렇게 해보니 주변에 나 홀로 아빠가 저밖에 없더라고요.
0: 주로 엄마들이 이제 그런 경우에
1: 99%
0: 그러니까 그렇죠. 예.
1: 초중고가 특수학교는 한 학교에 다니는데 그 전교생을 통틀어서 아빠가 혼자 키우는 가정은 저밖에 없었어요. 입학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근데
0: 네.
1: 그 어머님들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아들이 성인이 됐을 때예요. 몸이 힘이 너무 세졌을 때.
0: 네.
1: 그걸 생각하면 그 당시 우리의 선택은 옳았다. 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죠.
0: 예, 그러니까 서로 너무 마음 아픈 이별이었겠네요. 예, 제가 이 말씀을 하시는 정경철 씨의 그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1: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0: 예, 이거는 뭐 누구의 잘못도 아닌 예, 그런 상황이었군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 방송에 나가고 나서 궁금해 하셨던 것이
1: 피터팬.
0: 예, 피터팬. 우리 재원군을 과연 이제 어디서 맡아주게 되었나요?

0: 는가. 이제 재훈군이 이제 머무를 곳이 생겼구나. 여기서 굉장히 반가움을 느꼈는데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 겁니까? 아드님은.
1: 저 근데 원래 질문이셨던 그 피터팬 네이밍의 사연을 잠깐 얘기하고 네. 갈까요? 아니면 그 얘기를 하고 갈까요?
0: 뭐 간단하게 얘기해 주셔도 저는 이제 상상을 했어요. 아, 피터팬은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잖아요.
1: 그러니까 그쵸? 그게 스스로 거부하는 거죠. 스스로 몸은 이미 어른이 됐지만 마음은 계속 어린이로 남고 싶어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0: 네.
1: 그래서 그들을 그 스스로 소통을 거부하고 사회와의 그 대화나 이런 걸 거부한다는 특징으로 봤을 때 대단히 의학적인 용어예요. 그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그러는데.
0: 예.
1: 그래서 당시 제가 나홀로 아빠가 돼서 제일 처음 시작하게 새삼스럽게 다시 자폐라는 병에 대한 공부였거든요.
0: 근데 네.
1: 아주 삭막한 이 영어로는 오티즘, 우리말로 자폐 그러면 되게 말 그대로 폐쇄적으로 들리고 어감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피터팬이라는 거죠. 제 아들을 보고 하는 말이. 동화 속 단어를 만난 거라.
0: 아, 저는 아버지가 피터팬이라고 명명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1: 그러니까 그렇게 원래, 의학적으로 자폐의 원인을 예. 규명하려는 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인데.
0: 그렇군요.
1: 피터팬 예. 신드롬이라고. 근데 네. 저는 그 자체만으로 이렇게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0: 발표가 됐고 그러는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찾아낸 곳이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충청 지역에 있는
1: 네네.
0: 어떤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탈시설 자립이라는 말 자체가 생기기 전에 그 갓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대학을 졸업한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물론 지금은 60이 다 된 분인데 앞으로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는 그런 그 지속적으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생활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지금으로 치면 탈시설 자립의 꿈을 스스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네. 무려 30년에 걸쳐서 그 마을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1: 아.
0: 탈시설 자립이라는 거대한 이상적인 그 슬로건을 발표했고 그에 맞게 정책을 진행 중인데 저는 옳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 일을 누가 하겠노라고 하면 굉장히 인가가 까다롭고 허가되지 않는 범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다닌 아들이 살 곳들은 보건복지부의 중증장애인의 거주시설로 공인 등록된 곳이어야만 하거든요.
1: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장애인시설에서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고 했기
0: 네,
1: 때문에
0: 그렇죠.
1: 이제 까다롭게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0: 예. 장애인 돌봄이라는 게 상당히 예민한 일인데
1: 네.
0: 그걸 아무나한테나 맡길 수 없으니까 그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되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어떤 현실의 모습으로 나왔는데 따라서 저는 그런 곳들은 비인가 시설은 제 검색 대상이 아니었어요.
1: 아, 그래서 이제 인가 시설만 처음에 막 찾아다닌 거군요.
0: 저는 지금도 장담 드릴 수 예. 있는데 저 아이들을 맡았다가 단순한 말로 쫓아낸 그분들의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곳이 아니라는 거죠.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전국이 천 곳입니다. 무려.
1: 천여 곳 가까이 되는 인가 시설을.
0: 예. 인가 시설.
1: 인가 시설이.
0: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예. 중증장애인의 그 365일 24시간 돌봄 시설에서는 없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1: 안 받아주나요?
0: 예, 안 받아줍니다.
1: 그럼 뭐, 그러니까 중증이 아닌 장애인들은 받아주는데 이렇게 피터팬 같이 중증인 경우에는 안 받아주는 건가요?
0: 뭐 굳이 따져 헌법까지 따져 올라가지 않아도 모든 그 매뉴얼이나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이라고 크게 간판이 써 있고요.
1: 네.
0: 364시간. 그런데 그들의 용어로는 정상적인 용어인 돌발 행동, 문제 행동, 폭력성, 공격성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일괄해서 도전 행동이라는 말을 써요.
1: 도전 행동.
0: 예, 그 잘못된 용어인데 보건복지부의 공식 언어예요. 그들만의 언어예요. 거기서 도전 행동이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의 시스템과 질서에 도전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1: 아.
0: 설립 취지에 보이면 어떻게 써 있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헌법부터 모든 업무 면역까지 중증장애인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국민의 가장 기본 인권인 생존권을 요구할 때 삶의 질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잠자리 한 곳만을 요구할 때 받아줘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왜 천 곳에 달하는 것이 거절을 할까? 도전 행동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자격이 없다.
1: 아.
0: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이제 부모들이 저 같은 경우가 아니어도 떠날 때가 된 20대 이상의 성인 그 중증 장애인이 있을 경우 특히 자폐인, 제 아들 이 전형적인 케이스인데 그들을 위한 시설이 돼야 하는 게 너무너무 정상적인데
1: 네.
0: 실제로 운영하는 곳을 가서 보면 아무리 어려도 50대 이상의 소위 말하는 노인 요양시설과 별다를 바 없는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 아니라 그냥 노인 요양시설
1: 네.
0: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게 정확한 실상입니다. 지금.
1: 아 그러니까 지금 재원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돌발적인 행동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래서 거절을 하는 거군요.
0: 그리고 지금 탈시설 자립 보건복지부의 정책의 핵심은 그래서 문제가 많은 곳들은 없애겠다. 연도가 나와 있는데 아예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데 대한민국의 모든 시설은 연계를 만들겠다 그때는.
1: 네.
0: 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세계에서 그 장애인 보호시설을 영어로 달성한 최초의 국가를 호주라고 하는데요. 그때 그 호주조차도 지금은 다시 그걸 몇 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 왜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명백하게 그러니까 사각지대라는 게 발생한 거죠.
1: 네.
0: 그 정책의 이상과 콘텐츠를 채워내지 못한 현실 사이에서 갈 곳이 없어진 아이들, 우리 아들로 대표되는

0: 지금 그 피터팬의 네. 우리 아드님의 상태는 어떤 정도인지요?
1: 이제 그게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면 마치 무슨 불만이 있고 이런 것 같아서 말을 못 드리고 현장에 계신 시설의 최고 책임자 입으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쫓아낸 시설의 대표께서 원장께서 말씀하시길 저는 가장 궁금한 게 당장 데려가야 되는 좌절감이나 상처보다 앞으로가 궁금했기 때문에 자 제가 그동안 겪어본 중에는 가장 오래 있었고 가장 선생님들의 의지나 그 환경도 좋은 곳이라고 봤는데 여기서도 한 달 만에 항복을 하실 정도면 우리 아들은 갈 곳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단언을 하십니다. 그분이 없을 거래요.
0: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 그러니까요. 그 사람 미치는 얘기죠. 그럼 어쩌라고요? 이 말이 해도 그럼 같이 한숨을 쉬어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하냐면 그래서 되게 이런 경우는 마지막에 정신병원에 간다 그래요.
0: 아.
1: 예. 근데 이제 정신병원이라는 게 사실은 법적으로는 거주시설이 아니라 치료시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유사한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으면 입퇴원을 반복해요. 저는 그래서 병원도 갔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곳 두 곳을 직접 가서 현장에 있는 의사분들도 만났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이렇게 여기 끔찍한 곳 아니다. 사람 사는 곳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복 사용은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구속복이라는 것은 영화 보면 나오지만
0: 묶어두고
1: 예, 거의 온몸을 결복하는 그 푸른색의 옷 있잖아요. 푸르거나 예. 하얀색으로 된 그거를 온몸을 묶고 살면서 배식을 받아먹는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그 유명한 영화 그 뭐죠? 그 최민식이 나왔던 그 영화에 보면
0: 올드보이에
1: 예, 올드보이 그 안에서 갇혀 살면서 이유도 모르고 삼시세끼 군만두만 먹고 살아야 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수용생활이죠. 그건 존엄한 삶이 아니죠. 마치 침대에 누워서 아무 의식 없는 사람이 산소호흡기에 매달려서 그저 음이

0: 그러면 지금 이제 자리를 잡은 석 달째 자리를 잡은 그 마을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나요?
1: 그것도 풍경으로 제가 직접 비교해 드릴게요.
0: 네.
1: 아까 말한 그 시설에서 설령 저희 같은 젊은 자폐인을 받아준다고 해도 어떻게 생활하느냐. 문이 닫혀 있습니다. 밖으로 네. 못 나가요. 밖에서 시설이 있는데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도전 행동이기 때문에 시스템의 그 시설의 안녕과 평화로운 그 모습을 방해하는 도전 행동이기 때문에 그럼 같이 살면서 뭐 하냐. 그냥 감시당하고 다른 문제 행동을 일으키나 안 일으키나 아주 소극적으로 바라보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갇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은 어떻게 생활하느냐. 일반인에게 집은 그렇잖아요. 밖에서 자기 생활을 하다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배고플 때 밥 먹으러 오는 곳. 잠이 올 때 잠자러 오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살아요.
0: 아.
1: 현재 지금 30여 명이 살고 있는데
0: 네.
1: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고 아까 말한 대로 그 도전 행동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한번 그곳을 돌아갈 또 입소라고 그래요. 그것도 잘못된 영어인데 무슨 교도소도 아니고 훈련소도 아닌데 왜 입소입니까? 입주지. 근데 하여간 최소 2년은 볼 생각 하지도 말아라고 말을 하거든요. 왜? 그 아들의 생활림이 깨져버리니까 거기 들어가는 그 생활자의 생활림이. 근데 이곳은 자유롭게 만나요.
0: 아, 원하면 만날 수 있다.
1: 보통의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0: 예.
1: 장성한 부모가 독립을 자식이 독립을 했다 그러면 보고 싶을 때 가서 보잖아요. 보고 하루를 즐긴 다음에 나는 여기 살 곳이고 어머니 아버지는 살 곳이 있으니 잘 가시고 또 봅시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0: 네.
1: 물론 결정적인 차이는 저거죠. 그 아들도 자기가 사는 집에 가끔은 가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볼 수 있어야 되고 하룻밤쯤은 자기가 컸던
0: 네. 지금,
1: 방에서 자고 싶고 이런 게, 그때 그거를 못하죠.
0: 집에 오고 싶은데.
1: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수 있다는 거. 실제로 어떤 정도냐면은, 장애인이라는 화두를 제거하고, 그냥 귀농 귀촌의 프로그램을 실현시켜주는 곳으로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 사업을 그 마을은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 대표분께서. 그래서, 친환경 그, 체험 농업 공동체 마을이라는 화두 그리고 귀농귀촌에서 이렇게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을로 했는데 그 두 개의 모델이 중증장애인 관리라는 것과 결합이 되면서 아예 그곳에 그 아까 말씀드린 30명의 그 생활자 중에는 가족이 통째로 이사 온 경우도 있어요.
0: 아,
1: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왜 색동원 사건이라고 인천 지역에서 문제가 된 사건이
0: 네.
1: 있는데 갇혀 살고 인연상 자식을 못 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떤 수준의 인권유린이 일어난지를 몰랐다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문제가 된 사건인데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는 곳이
0: 가족들이 수시로 볼 수 있으니까
1: 가족들이 그쵸? 바로 옆에 자기 집을 지어놓고
0: 아.
1: 아들 생활하는 걸 모니터링 한단 말이죠.
0: 그러니까 이런 형태군요. 그러니까 그런 중증 장애를 가진 우리 자폐 우리 환자들이
1: 네.
0: 있는 시설이 있고
1: 네.
0: 그 바로 옆에 이제 마을이 조성이 돼서
1: 네.
0: 가족들이 그 옆에서 같이 살 수 있도록.
1: 네, 네, 네. 실제로
0: 아.
1: 거기 있는 가족들은 그 마을의 공동 창립 발기인이자 주주이고 그 운영에 관해서도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0: 네, 네. 네.
1: 실제로 그러니까 부모와 그 마을의 전문 인력이 같이 꾸려가는 형태. 예.
0: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도 가장 좀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 제가 겪어본 27년간 겪어본 것에 의하면 더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도 예. 충분히 참고할 만한 그 사례 내지는 모델이 아니냐.
0: 네.
1: 실제로 다녀가셨대요.
0: 네네.
1: 보건복지부에서.
0: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제 후속 보도가 나간 것을 봤습니다. 아버님이 처음에 아들이 살 곳을 그렇게 찾다가 못 찾고 애타는 사정을 보고 나중에 이제 드디어 그 보금자리를 찾았다고 해서 아버님 거기 찾아가신 걸 제가 봤거든요. 그 얼마 전에
1: 네.
0: 최근에 보신 게 언제 됐죠? 지금 아드님 언제 보셨죠?
1: 6월 21일입니다.
0: 아, 지금도 눈에 막 밟히시는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자주 갈 수 있는데도 지금 참고 계시다고요?
1: 불과 두 시간 거리예요.
0: 근데 왜 참으시는 거예요?
1: 그 아들이 그곳에서의 생활 리듬이나 이런 게 너무 흔들리면 이제 안 되는 게 있고 요번

0: 이번에 가서 1박 2일에 그 잠자리를 둘만의 잠자리를 했지만 이 아들도 뭘 느꼈는지 아들이 1초도 잠을 안 잤어요. 밤새 저를 지켜보더라고요. 빙글빙글 혼자 웃으면서
1: 아빠가
0: 저를
1: 갈까
0: 이렇게
1: 봐. 아.
0: 눈에 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되니까 아침이 되니까 제 손을 잡고 무조건 그 잡아 끄는 거예요. 내 차가 어딨나 그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타고 집을 가든 어디를 가든 이제 둘만 있는 곳으로 가자는 거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꾸 그 기억하지 않아야 될 순간들을 자꾸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들에게 도움되는 길이 아닌 것 같아서 사실은 더는 제 욕심을 내지 않으려고 그날도 많은 욕심을 냈기 때문에 지낼 수 있었고 결과를 제가 눈으로 봤고 그래서 참는 거죠.
1: 예, 사실 너무나 막막한 상황에서 얘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셨다고 들었고, 또 책도 이제 쓰셔서 작가님이 되셨어요. 안녕, 피터팬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아들에게 기록을 남겨주고 싶었다고 하셨는데, 피터팬한테 이 기록이 어떤 선물이 될것 같으세요?
0: 세상 뭐 굳이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말까지 꺼내지 않더라도 가장 존엄한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누구보다 지구의 생명 중에 위대하게 살수 있었던 존엄한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살다가 잊혀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떠나가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의 외면을 받고 아들도 자기 생을 다하고 바쳐 떠나갔는데 그 아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 이 지구에? 전 참을 수 없더라고요. 그게 가장 슬펐어요. 그 아들의 앞날을 생각하더라도 그래서 대신 아들을 대신해서 내가 아들의 기록을 남겨놓자. 그리고 그것을 아들이 커가는 중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세상에서 보이도록 하고 싶다. 그런 꿈이었죠. 그래가지고 어떤 그런 이쁘고 건강하고 마음은 아주 어렸던 청년이 살았다는 기록을 남겨서 한 명의 사람에게라도 기억되게 하고 싶다. 그런 취지로 글을 시작했죠.
1: 네. 아들의 기록을 남겨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군요. 저 시간이 벌써 다 되어서 저희가 내일 하루 더 모시고 아버님 모시고요. 우리 중증 자폐가 있는 아들을 키우면서 겪었던 그런 시간들 또 지금 마지막까지 이렇게 사력을 다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철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 수도권과 충남, 전라권은 가끔 구름 많겠고 제주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매우 무덥겠고 열대야가 타는 곳도 많겠습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일부 전라권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됐습니다. 이 지역은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 또는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까지 올라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인천과 경기 남서부, 충남 서해안, 전북 서해안과 전남권에는 소나기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인천과 경기 남서부, 충남 서해안에 5에서 20mm, 전북 서해안과 광주 전남에 5에서 30mm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내륙과 충청권, 전라권에는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 서해상과 남해서부 해상에도 바다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27도, 전국이 23도에서 27도, 낮 기온은 서울이 38도, 전국이 30도에서 38도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32.8도, 습도는 65%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정성의 달

0: 사랑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에 이어지는 폭염 상황과 관련해 현 상황을 국가 재난 사태로 보고 국민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필요한 조치를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취약계층 지원책을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피고 노동자의 안전관리 역시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법안에는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 수사권,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권의 법적인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경찰이 최대 2개월 안에 보완 수사를 마치도록 했습니다. 법원이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등의 사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이번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을 찾아 당심에 호소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오늘 전남 화순과 나주 등을 찾아 당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광주를 찾아 시장 상인, 지역장애인협회, 소방공무원, 개인 택시조합 등을 만나 호남 바닥민심을 훑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전북 남원과 정읍 등을 찾아 호남 메가 프로젝트 지원, 전북 발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사전투표제 폐지, 독립감사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세 번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참정권 수호법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박대출 특위위원장은 땜질 처방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전면적인 선관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혁안을 조만간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선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데 대해 정부는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후 추조 가즈오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했습니다. 대형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6년 넘게 가격 등을 담합해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는 이마트에 납품할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6곳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된 6개 회사는 2021년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견적 가격의 변동폭 등을 합의해 시장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부가 올여름 주요 과체류의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박과 토마토, 오이 등 여름철 주요 과체류의 최근 가격은 대체로 지난해 또는 평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부 과체류의 일일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지적에는 수박과 토마토, 오이, 애호박 가격은 여전히 평년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미술품을 건네며 공천과 공직 인사를 청탁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김상민 변호사의 등록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변호사는 2023년 김건희 여사 측에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한 화백의 그림을 전달하고 이를 대가로 2024년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가 적용돼 지난달 대법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됐습니다.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돌풍과 천둥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에는 밤까지 50에서 40mm, 전라권에는 60mm까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오늘 밤과 내일 새벽에도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7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7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32.8도입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김기만이었습니다. KBS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오늘 밤 일라디오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아, 살면서 이런 더위를 경험해 봤을까 싶을 정도의 푹푹 찌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전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고 경기 북부와 전주 등에도 중대 경보가 확대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폭염을 국가 재난 사태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사흘 후, 그러니까 오는 7일은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접어든다는 입추인데요. 지금으로서는 도무지 가을이란 말이 실감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모자나 양산, 가방엔 생수 한 병, 손수건 한 장 꼭 챙겨서 외출하시고요.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70년 넘게 이어진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비롯한 정치권 소식은 잠시 후 뉴스픽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지는 한밤의 경제친구 고란지교에선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8월 4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0: 네, 오늘 밤 꼭 알아야 할 뉴스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뉴스픽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정치권 소식에 앞서서 지금 들어온 호우경보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충남 아산시의 충남 아산 지역에 오늘 밤 9시 35분을 기해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지역만 국한해서 지금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황인데요. 충남 아산 지역에 계신 분들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곽 기자. 네. 오늘 먼저 살펴볼 소식은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이제 의결이 됐습니다. 뭐 환영의 목소리도 있고 뭐 우려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 쪽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요.
1: 네,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예. 대통령 서명과 관보 개제를 거치면 형사사법체계가 72년 만에 전격적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해철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검찰개혁은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고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처음 가는 길인 만큼 국민께서 수사 공백이나 피해자 보호 약화를 우려하시는 점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보완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이 형사소송법 그 의결에 대해 국민 안전을 팔아넘겼다고 강력히 비판했는데요. 예. 장동혁 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이 그토록 절박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사명해 했다면서 지독하게 본인만 생각하는 대통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SNS에 글을 올려 이 대통령은 본인의 퇴임 후 안전보장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팔아넘겼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정원의 대표는 제2호국권 포기는 대통령 본인의 공소기각과 민주당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맞교환하는 추악한 거래의 최종 승인이었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연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확대 두 장의 카드를 청와대와 민주당이 서로 주고받은 정치적 맞교환이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대통령은 공소기각이라는 위헌적 꼼수 입법에 동조함으로써 이번 법 개정이 결국 자신의 재판을 겨냥한 셀프 방탄의 마지막 퍼즐이 아니냐는 의혹을 스스로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뭐 제2요구권, 제2거부권 행사 없이 이제 의결은 됐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도 앞서 잠깐 얘기해 주셨듯이 좀 우려를 나타냈죠.
1: 네,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

0: 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됐을 당시에 이 안건을 심의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이 법률안이 위헌이라거나 예.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이른바 이 거부권 요구에 대해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라는 것은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삼권 분립의 원칙에 위협이 되거나 헌정질서에 위반이 될 때 하는 것이라며 지금의 법안은 그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이번 법안에 대해 사법체계 정상화의 단초라며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걸쳐 매우 과대한 권한을 행사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무소불위로 권한을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한 별건 수사, 먼지떨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했다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는 이런 비정상적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자 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네. 다만 이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 보면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정비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이제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 안전할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저도 변호사를 오랜 세월 했지만 검찰은 물론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울러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허용해야 하나 허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나를 두고 갑론을박 중인데 어떤 것이 절대 진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그러면서도 걱정이 많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이니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또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채우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10월이 되면 검찰청이 폐지가 되고 이런 이제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궁금해하는 것이 지금 소송 중인 건들 있잖아요.
0: 네.
1: 예. 그런 사건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0: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형소법 개정법을 포함해서 관련법들이 10월 2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면 예. 검찰청은 폐지가 되고 그 후신격인 공소청이 출발하면서 이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만 수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1: 네.
0: 이에 따라 고소고발 대부분은 경찰이 접수하고 공소청에 직접 고소고발장을 제출해서 사건 처리를 요구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 10월 이후부터는 경찰의 사건 처리 기한은 3개월로 정해졌고 이것은 사건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서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할 때 수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한 것입니다. 또 사건을 송치받거나 송부받은 검사 역시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1: 네.
0: 즉 고소 또는 고발부터 이 공소제기가 결정될 때까지가 이제 6개월 이내로 정해진 겁니다. 보안 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는 전면 금지되고 경찰의 보안 수사 요구만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경찰은 보안 수사 요구가 있을 경우에 1개월 안에 보안 수사를 마친 뒤에 검사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하고 수사기간을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에는 고소인 등이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이 경우 공소청 검사가 이를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1: 네.
0: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원칙적으로는 경찰이나 중수청 등으로 이 수사기관으로 이관을 하게 되는데요.
1: 네.
0: 다만 지금 이 법 시행 당시 그러니까 오는 10월 2일이 되겠죠. 네. 이 시행 시점 당시에 이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아니면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소청이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10월 2일이 넘어가더라도 이제 일부 사건은 수사를 좀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0: 네. 그러니까 뭐 예. 시효가 임박하거나 뭐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1: 아주 국한되긴 합니다만.
0: 네.
1: 알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이제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예, 이를 둘러싸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의 온도차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0: 네,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도 세제 개편안에 대해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이라며 필요한 곳은 더 두텁게 지원하고 불합리한 세제는 바로잡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오늘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편안은 전략산업과 국내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서민과 청년 지역에 필요한 혜택은 두텁게 하는 한편 실효성이 낮거나 일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특례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세 정상화 방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 예.
0: 민주당 한정혜 정책의장도 정부가 어제 발표한 개편안은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민생 안정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정과제에 도달하게 할 이정표라고 평가하면서 민주당은 그동안 부동산 세제는 소유가 아닌

0: 아닌 거주를 중심으로 실거주자의 주거 안정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온 만큼 대다수의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세 부담이 완화되거나 증가하지 되지 않도록 설계된 점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세금 폭탄이다, 세제 계약이다 라면서 총공세에 나섰는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온갖 세제 혜택을 다 받고 편법적인 집주인 대출까지 해가며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아놓고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겼다고 비난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다, 국민을 투기꾼 취급 한다, 거주 이전의 자유에 세금으로 족쇄를 채운 사실상의 이사 금지법이다, 이런 노골적 공세를 폈는데요.
1: 예.
0: 또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민생 증세다, 시장은 더 얼어붙고 전월세는 더 오르고 국민만 더 고통받는 민생 지옥도가 펼쳐질 것이라면서 오죽하면 국민들 사이에 잼데믹이란 말이 유행하겠느냐,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가 된 것이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SNS에 쓴 글에서 이번 세제 개편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고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밝혀 상임위 단계에서의 날선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1: 네, 세제 개편안 내용 가운데 특히 이제 부동산 분야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잠시 후 이제 고란지교 시간에 이 부분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 정말 덥습니다. 네. 네. 극한 폭염이라는 이제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피해도 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와 오늘 또 재개된 부처 업무 보고에서도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죠?
0: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폭염 대책을 주문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최근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폭염과 관련해 현 상황을 국가 재난 사태로 보고 국민 삶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필요한 조치를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국에서 연일 기록적 폭염이 이어져 국민의 일상생활마저 어려운 실정이라며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네.
0: 이 대통령은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책을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피고 옥외 작업장과 밀폐 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관리도 꼼꼼히 챙겨달라고 강요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또 특히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면서 폭염쉼터의 추가 확충과 이용률 제고에도 힘써야 하고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특별교부세 등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과 함께 가뭄 농가에 대한 긴급용수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오늘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처 업무 보고에서 보고한 내용을 통해서 극한 재난 또 일상 유해 요인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 방안이 담긴 올해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했는데 여기서도 폭염 대책이 좀 주요하게 보고가 됐는데요.
1: 예.
0: 정부는 일단 홍수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용 저수지와 발전댐 등을 총동원해 가용 물꾸를 10억 4천 톤을 추가로 확보하고 국가 하천 정구 간에 AI 폐쇄회로를 설치하는 한편 현실과 동일한 시뮬레이션을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감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습 침수 지역인 서울 6개 구에는 침수 예보를 개시하기로 했는데요. 침수를 막기 위해서 중점관리구역 내 빗물바지 전수 청소와 면홀 추락 방지 시설 100% 설치를 통해 도시 침수 및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입니다.
1: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권을 향한 선거전이 지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당권주자 3인방, 지금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0: 네, 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대표 후보가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 당신 공략에 나섰습니다. 원래 이제 민주당은 첫 번째 주말,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그 PK 지역과 부산 울산 경남 지역과 충청 지역에서 순회 경선을 했고
1: 예.
0: 오는 주말에는 제주 인천 그리고 강원 및 대구 경북 이쪽에 순회 경선이 예정돼 있는데요. 후보들은 일찌감치 이번 주가 아닌 그 다음 주 순회 경선이 진행되는 호남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1: 네.
0: 이제 이것은 제주 인천이나 뭐 강원 TK 지역을 다 합쳐도 전체 권리당원의 약 12%밖에 안 되는 반면에 호남 비중이 약 33%에 달하기 때문인데요. 김민석 후보는 오늘 전북 남원 춘향골 공설시장과 정읍 샘골시장을 돌며 당심을 공략했고 오후에는 김제 부안에서 강연회를 열고 익산에서 또 당원들을 만났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전남 광주 말바오시장에서 호남 일정을 시작해서 오후에 광주 장애인문화협회 소방공무원 노조 그리고 개인택시조합과 정책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고립된 광주와 외부를 연결한 통로인 전남 광주 화순 너리째를 찾았고요. 화순 군의회와 나주시의회에서 각각 시민공감토크 행사를 열었습니다.
1: 예.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으로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안이 이제 사전 투표제를 폐지하고 또

0: 선관위를 통폐합하자는 내용을 내놓았습니다. 예.
1: 네, 국민의힘 6.3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사전투표제 폐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통폐합 등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인 오늘 국회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 참정권 수호법안이라고 이름 붙인 법안을 논의했는데요.
0: 네.
1: 이 법안에는 선관위와 분리된 독립 감찰기구인 감사위원회 설치와 선관위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규정 신설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감사위원회가 징계 요구와 수사 의뢰, 고발권 등 강제 조사권을 갖고 독립적 감사 감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특위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투개표와 선거관리의 공정성,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관리 자료 폐기 및 변조, 감사 방해 행위,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행위와 영상기록 훼손, 비밀 누설 행위 등 5개 항목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입니다.
0: 네, 뉴스픽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한밤의 지식 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0: 우리 경제의 핵심을 꼽으라면 불안한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부랴부랴 또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고 또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서 내놓을 추가 대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밤의 경제친구 고란지규에서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알고란의 고란 경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0: 2026 세제 개편안 어제 정부가 공개를 했습니다.
1: 네, 네.
0: 예, 사실 이제 이번 주 안에 나올 거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조금 일찍 나온 것 같기도 한데, 예, 핵심이 무엇인지 뭐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일단 우리가 이제 부동산 위주로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1: 네, 일단 예. 말씀하신 대로 세제 개편 아니기 때문에요. 뭐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개편안이 예. 발표가 됐고요. 아마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해당하시는 분들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자영업자거든요.
0: 예.
1: 근데 자영업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이렇게 줄더라고요.
0: 아, 그렇습니까?
1: 네네.
0: 아.
1: 조금 약간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0: 좀 폭넓게 볼 필요가 있겠네요.
1: 네네. 뭐 네.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0: 그렇군요.
1: 어쨌든
0: 그게 보자. 요즘 너무 부동산만 지금 뉴스에서 나와가지고 네.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네. ISA 계좌를
1: 맞아요.
0: 두고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1: 말이 많더라고요.
0: 예, 저희가 시간이 허락하면 좀 볼
1: 네.
0: 텐데.
1: 네.
0: 예,
1: 혜택을 축소했다고. 근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게 세제 개편안이 그래서 보자면 주요 추진 과제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부동산 세제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공정 과세를 위한 조세 개혁 추진이라는 항목 아래 부동산 세제 개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동산 세제 개편을 들어가 보면 정부가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목표가 뭐냐면 핵심은 합리화 정상화입니다.
0: 네.
1: 지금까지 있었던 부동산 세제가 합리적이지 못했고 비정상이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정상으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가 비정상이고 뭐가 정상이냐를 봤을 때
0: 예.
1: 뭔가 세금 혜택을 줄 때 보유 중심이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게 아니 보유만 한다고 세제 혜택을 주는 게 맞냐. 아니다.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자라는 거죠.
0: 거기서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니 세금을 낼 때 주택 수 기준이 아니라 다 합친 가액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가격으로.
0: 네.
1: 그러다 보니까 10억짜리 세 채 가진 사람하고 30억짜리 한 채 가진 사람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결국 그 사람의 재산은 똑같은 거잖아요, 두 사람의 재산은.
0: 예.
1: 그런데 지금은 30억짜리 한 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세금을 덜 냈잖아요.
0: 예.
1: 네. 근데 요거를 이제 정상화하겠다는 거죠.
0: 그동안은 이제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 투기의 목적이 있다고 봤고 집이 한 채가 있으면은 집값이 아무리 비싸도 실수요의 입장으로 봤기 네. 때문에 그런 이제 세제의 차이를 뒀던 건데 네. 그게 이번에 이제 바뀌게 된다는 거죠.
1: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요. 지금 투기의 기준이 예전에는 다주택이면 투기자였거든요.
0: 예.
1: 그런데 이번에는 비거주 1주택자도 투기자로 본 거라라고 이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살지 않고 집을 네. 사가지고 보유만 하는
1: 하고
0: 경우도.
1: 하고 있으면 그것도 네. 약간 투기성으로 이제 취급을 해서 같이 네. 약간 높은 이제 세금을 물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세금이 보면 부동산에 관련된 게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양도소득세가 있고 종부세가 있잖아요.
0: 예.
1: 일단 참고로 이번 세제 개편 안에서 재산세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0: 응. 재산세는 우리가.
1: 다 내는 겁니다.
0: 이번 달까지 지난달은 냈군요. 네, 네. 지난달에 이제 1차분 냈는데 네.
1: 모두가 내는 보유세가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거든요.
0: 예.
1: 재산세는 그냥 우리 모두가 다 내는 거고요.
0: 예. 그리고 재산세는 변함이 없는 겁니까?
1: 네. 재산세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0: 안 변하고.
1: 네네.
0: 그런데 그 가액이 좀 높아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아닌가?
1: 그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0: 아 그래. 일단 그거는 그때 네, 다음에 네. 저희 정리를 해드리고.
1: 네. 그 예. 양도소득세와 이제 종부세를 건드렸는데요.
0: 예.
1: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유공제를 폐지하고요. 실거주 중심으로 바꿉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해가지고요. 집을 오래 보유하고 있으면 사실 세금을 많이 깎아줬거든요. 이게 처음에 도입된 게 노태우 정부 때예요. 이때는 30%로 출발했습니다.
0: 예.
1: 물가상승률 정도만 반영을 해주자였는데 이게 이명박 정부 때 그때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니까 와 이거 부동산 경기에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 장특 공제를 80%까지 도입한 겁니다.
0: 예.
1: 그러니까 보유해서 거주해서 10년만 갖고 그 이명박 정부 때는 그냥 보유만이었어요. 10년만 갖고 있으면 80%를 공제를 해줬거든요.
0: 그 10년 동안 물론 이제 그게 연차에 따라서 좀 내려가긴 달라지긴 네네. 하는데 최대가 10년까지인 거죠. 10년까지
1: 네네.
0: 하면 80%까지 세금을 네. 공제해주는.
1: 네, 이게 이명박 정부 때는 그냥 보유만이었거든요.
0: 예.
1: 그런데 야 이거 너무하다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 때 보유 40 거주 40으로 바꿨어요.
0: 아직은 고가주택에만 해당하는
1: 네,
0: 거죠.
1: 맞습니다.
0: 예, 고가주택
1: 네.
0: 양도소득세입니다. 네. 그 당시에는 사실 그렇게 12억이요. 비싼 집이 12억. 많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서울 집값이 많이 상승하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집들이 많아진 네네.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1: 요 아까 말한 12억이 이제 넘어야지 우리 세금 내는 거고요. 12억 그렇습니다. 이하는 이제 세금 한 푼 안 내는
0: 거예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는
1: 네,
0: 없습니다.
1: 맞아요.
0: 지금도.
1: 맞아요. 네.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정부가 개편하는 게 뭐냐면 일단 27년은 지금과 같고요. 28년에는 거주 60%, 보유 20%로 바꿨어요.
0: 예.
1: 그리고 29년에는 보유 빵프로 거주 80%.
0: 순차적으로 네, 테러를 좀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1: 그렇죠. 아무래도 예. 이제 만약에 이런 높은 보유세나 아니면은 그 양도 그 장특공제로 이제 깎아주는 거 요걸 이제 따져봤을 때 감당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
0: 팔아라라는
1: 그 거죠.
0: 그런 의도가 네. 좀 깔려 있는
1: 네,
0: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이제 종부세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를 해서요.
0: 예.
1: 기본 공제액이 원래는 12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거주 1주택의 경우에는 14억으로 높여졌어요. 비거주 1주택은 9억으로 낮췄습니다.
0: 네. 그러니까 거주를 하면 좀 더 이익을 볼 수 있겠네요.
1: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대충 이제 바뀐 걸 보자면 거주하는 1주택 경우 이제 한 25억 언저리 이런 분들은 아마 종부세 부담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일단 기본 공제 자체액 자체가 올라왔기 때문에.
0: 예.
1: 그런데 만약에 거주를 안 하거나 진짜 비싼 집에 살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실 겁니다.
0: 예. 네. 네. 근데 그게 지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봐야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사실 그 정도 고가 주택이 우리나라에서 많지는 않고 많이 몰려 있는 곳이 이제 서울의 강남 지역 아니겠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예, 그 지역에서 아무래도 이제 영향이 네네. 있을 수밖에 없고 예.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많은 금액의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던데요.
1: 특히 고가주택에 만약에 실거주하지 않는다? 그러면 네. 아마 세금 부담이 정말 많이 늘어난다.
0: 많이 늘어난다.
1: 보셔야 될 것 같아요.
0: 거주하지 않는
1: 고가주택.
0: 고가주택일 네네. 경우에. 예. 물론 그걸 뭐 다 따져봐야겠습니다만은 뭐 세밀하게 다 좀 보기는 오늘 시간 관계상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사실 그 정도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이 가구가 뭐 비율로 보면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긴 하더군요.
1: 네, 네. 그렇죠. 네.
0: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1주택자에게도 이제 변화가 분명히 생기는 거네요. 지금까지 1주택자는 그래도 약간의 세금의 혜택을 많이 줬었는데
1: 네, 맞아요.
0: 이렇게 되면 변화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1주택자도 일단 거주를 해야지만 세금 네. 혜택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사실 지금 이제 정부가 세제 개편을 발표하면서 이 세제 개편을 통해서 우리는 조세 정상화,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위해서 지금 개편을 한 거지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집값 안정 이걸 목표로 한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0: 예.
1: 그런데 이제 이 세제 개편을 통해서 지금 현재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건 이거 전월세 대란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을 이제 걱정하고 있습니다.
0: 예.
1: 지금 현재 서울 기준으로 보자면요. 서울 아파트가 한 180만 가구 채 정도 되거든요.
0: 예.
1: 그러면 자가가 44%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임대가 한 56% 정도 됩니다.
0: 아, 예.
1: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의 목표가 뭐냐면 실거주해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가 이거를 전세를 줬을 때 얻을 수 있는 금융적 이익과 내가 여기 들어가서 살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세금적 이익을 비교해보면 세금 이익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세 살고 있는 분들을 나가고 본인이 들어가서 살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아니 그러면 이 원래 집주인이 살던 집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집은 전세 매물로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왜 전월세 대란이야 라고 하는데 당연히 지역에 미스매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핵심 주거지라고 할 수 있는 곳들에 전월세 대란이 나올 것은 약간 불보듯 뻔하다. 라고 이제 시장 전문가들이 약간 우려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0: 예, 실제로 지금 최근에 서울 지역 특히 전월세난이 좀 심각하다는 소식은 전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1: 네.
0: 상황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지금도 전세 물건 네. 없다는 얘기 많이 들고 있고요. 전월세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정확히 말하면 전세난인 것 같아요.
0: 전세.
1: 네, 전세는 진짜 네. 거의
0: 전세가 소멸되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거의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아까 제가 56%가 임대라고 했는데 한 전세 비중이 꽤 높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세 비중 한 24% 정도로 내려왔어요.
0: 예.
1: 지금 점점 이제 월세가 늘어나는 거고 뭐 아마 그 뭐 이런 뭐 땡땡땡 부동산 같은 이런 사이트 열어보시면 자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보시면 제가 사는 경우도 보면 전세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0: 아,
1: 다
0: 예.
1: 이제 월세로 약간 아니면
0: 월세로
1: 반전세 이런 형태가 많고요. 예, 예. 근데 지금 만약에 실거주를 이렇게 강조하게 되면 그나마 없는 물건이 더 없어질 거다라고 해서 그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세금 혜택이고 사실 공급과 관련된 대책은 또 다른 분야의 대책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이 세제 혜택을 이렇게 내놔서 전월세 난이 우려된다라고 만약 시장이 반응할 때 대비해서 정부가 좀 함께

0: 되냐. 예. 더 좋았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조만간 뭔가 임대나 아니면은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좀 나와주길 좀 기대합니다.
1: 예. 조만간 나오긴 할 텐데 분명히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 입장은 아무튼 이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관계. 대책이 아니고
0: 네, 맞습니다.
1: 세제를 어떤 정상화하는 거라고 네네네. 강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있습니다만 사실 그 이면에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에 네. 대한 안정화에 이런 세제 정책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은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럼 이 대책으로 인해서 좀 안정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지 물론 이제 공급책이 나와야겠습니다만은.
0: 네. 그 뭐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1: 그럴 수밖에 없겠죠.
0: 뭐 대체적으로 보자면 아 전월세 난 더 심각해질 것 같다라고 우려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1: 예. 네.
0: 그러니까 실거주 일단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주인들이 다 들어오고 나면 그 핵심 주거지에 있었던 그 임차인들은 지금 어딘가로 가야 되잖아요. 예. 그 근처에서 어쨌든 간에 집을 얻을 텐데.
1: 거주의 불안정이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는 있고.
0: 네. 우려가 있습니다. 뭐

0: 네, 부동산은. 네. 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세제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추가 대책도 아마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대충 그 윤곽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네.
1: 아니, 일단 예탁금 네. 상향 조치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0: 7월 31일부로 시행이 됐죠.
1: 네. 혹시 그 저는 약간 이 거래량 순위를 보거든요.
0: 예.
1: 거래량 순위가 예탁금 상향 조치 나오기 전에는 1등부터 10등까지 중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한 서너 개가 들어가 있었어요. 많을 때는 거의 다섯, 여섯 개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었어요.
0: 그만큼 이제 많이 했다는 거죠.
1: 네. 그런데 지금은 탑10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사라졌습니다.
0: 아.
1: 네.
0: 그 얘기인 즉슨
1: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0: 거래량이 확 줄었다는
1: 네,
0: 거잖아요.
1: 네, 네. 네. 이게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0: 네.
1: 그리고
0: 효과를 발휘했는데 왜 이렇게 또 오늘도 사실 거의 마이너스 5% 정도까지 네. 빠졌었나요? 빠졌다가 장 막판에 회복하면서 네네. 플러스로 마감이 됐거든요. 네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6%가 움직인 것 같습니다.
1: 변동성이 커요.
0: 근데 레버리지를 안 하는데 이렇게 변동성은 왜 큰 겁니까?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1: 네. 그 레버리지가 변동성의 한 이유였지만 예. 모든 이유는 아니었잖아요.
0: 예.
1: 네.
0: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참 이게 어렵네요.
1: 네.
0: 예. 지금도 사실은 너무 변동성이 심한 거 맞거든요.
1: 네,
0: 오늘도.
1: 맞아요.
0: 예. 하루에 6%가 움직인다는 거는 변동성이 심한 거잖아요.
1: 그 오늘도 재밌다기보다는 좀 눈길이 갔던 블룸버그 기사가
0: 예.
1: 블룸버그가 이게 변동성 하루에 5% 이상 움직인 날을 봤더니 우리 증시가 올 들어서 33일이었대요. 33거래일. 근데 니케이가 한 4거래일인가 5거래일밖에 안 됐고요.
0: 니케이도 사실 좀 많이 움직이긴 했어요 올해.
1: 근데 4일인가 5일인가밖에 안 됐고요.
0: 그렇죠.
1: 항생은 단 하루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5%
0: 홍콩.
1: 움직인 네. 날이.
0: 사실 중국 증시인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홍콩 증시는. 네.
1: 그리고 27거래일 만에 40%가 떨어졌거든요. 2015년에 중국 증시가 폭락했거든요.
0: 언제요?
1: 2015년에.
0: 2015년.
1: 네. 네.
0: 사실 저희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1: 네. 네. 그때 중국 증시 폭락했거든요.
0: 그랬었어요.
1: 네네. 그때보다 지금이 더하다는 거예요.
0: 아, 우리가 더 심하다.
1: 네. 그러면서 블룸버그가 한국을 non-investable이라고 표현했어요.
0: 그 말은 투자에 부적합하다.
1: 투자에 부적합하다.
0: 그런 뜻이잖아요.
1: 네네.
0: 블룸버그에서
1: 네.
0: 뭐 세계 최고의 어떤 경제 전문 기관에서 아, 우리가 좀
1: 우리 증시가 약간 지금 변동성이 네. 너무 커가지고
0: 좋은 뉴스는 아니네요. 네,
1: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제 레버리지 상품 거래량 줄고 이런데 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냐라고 봤을 때 보자면 레버리지가 그 변동성의 모든 이유는 아니었다라는 것도 설명이 되고 있고요.
0: 네.
1: 지금 현재 우리의 수급 기반이 그만큼 이제 취약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 수급이 잘 안 되고 있다.
1: 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예전에는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했던 개인들이 지금은
0: 네. 다 도망갔다는 겁니까?
1: 예? 뭐 도망갔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0: 아니 너무 이게 뭐 많이 변동성이 심하니까 아, 난 더 이상 주식
1: 맞아요.
0: 투자는 안
1: 네.
0: 하겠습니다.
1: 네.
0: 뭐
1: 네.
0: 그렇게
1: 맞아요.
0: 얘기를 한다고 하더군요.
1: 그냥 시장을 떠나는 분들도 있고요.
0: 예. 본전만 해주시면 떠나겠습니다. 뭐 이런
1: 네.
0: 말 한다고 들었습니다.
1: 네, 예. 네 그렇습니다.
0: 아무튼 뭐 추가 대책이 좀 나올 예정이긴 합니다. 예, 보니까 개인의 투자 한도를 제한한다는 내용도 있고.
1: 네.
0: 뭐 긴급 조치권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어떤 겁니까 이게?
1: 지금 ETF에서 이제 뭔가 어떤 좀 변화를 좀 꾀하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레버리지가 두 배인데 이게 너무 지금 변동성을 키운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이거를 뭐 1.5배, 1.1배 이렇게 좀 낮추고 싶잖아요, 사실.
0: 예.
1: 그런데 이걸 낮추려고 하면 펀드의 경우에는 이 주식에서 주주총회를 하는 것처럼 수익자 총회를 열어서 우리 펀드의 구조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라고 총회를 연 다음에 그 수익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래 그럼 바꾸자라고 해서 이게 통과가 돼야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시장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자 수익자 총회합니다. 다 모이세요. 자 투표하겠습니다. 이러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긴급한 상황에서 대응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긴급 조치라고 하는 건 수익자 총회 없이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정부 당국의 개입만으로도 이걸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0: 예.
1: ETF의 구조를.
0: 예.
1: 근데 이게 지금 많이 나오는 얘기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홍콩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홍콩 증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 먹히고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증시에도 갖고 들어와서 증시 변동성이 심할 때는 일시적으로 레버리지 비율을 좀 바꾸자.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긴급조치권도 거기 다 들어가는 거고요.
1: 네네네.
0: 예.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레버리지 ETF의 거래량이 급감했잖아요.
1: 네네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전히 지금 잡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거 시행한다고

0: 뭐 어떻게 될까? 일단 신뢰를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1: 근데 같은데. 어쨌든 네.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요. 레버리지 ETF의 변동성이 뭐 사라진다. 레버리지 ETF의 거래량이 줄었다라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닙니다.
0: 네.
1: 변동성을 줄이는 거지. 레버리지 ETF는 그 변동성을 줄이는 거지. 거래량을 줄인다고 해서 주가의 방향 자체를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야 레버리지 ETF 이렇게 이제 다 죽었으면 주가 올라야 되는데 왜 안 올라? 요건 이제 맞지 않는 논리고요. 다만 변동성이 지금도 여전하다는 건 레버리지 ETF 말고 이제 다른 이유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효과를 발휘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정부가 의도한 거래량 감소에는 예탁금 상향 조정만으로도 효과를 본 것 같고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전체 투자 자금의 20%만 한도를 설정하는 건 어떻게 보자면 이게 뭔가 손실을 봐도 재기할 수 있잖아. 20% 정도만 까여도. 그 정도로 이제 약간 뭔가 이 한도를 줘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너무 지나치게 사라지는 걸 좀 막기 위한 조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0: 네.
1: 같아요.
0: 그 수급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많이 주식시장에서 뭐 좀 정리도 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수급이 잘 안 되고 있다.
1: 네네.
0: 사실 이제 우리 주식이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이제 오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예상도 있었는데 예, 초반에 이제 많이 빠지기도 했고 수급의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1: 네.
0: 좀 좀 신뢰가 좀 떨어진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정부에서 여러 가지 내놓는 대책 들이 과연 어떤 우리 주식 시장이 어떤 그 신뢰를 회복하는데 네.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데 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좀 있던데요.
1: 그렇죠. 네. 네, 그 부분이 조금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0: 예.
1: 아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미 약간 신뢰를 좀 잃은 상황이라서 네 걱정입니다.
0: 예. 알겠습니다. 가계 빚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더 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뭐 레버리지도 빚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1: 네, 맞아요.
0: 뭐 부동산도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것 좀 있을 거고
1: 네네.
0: 가계 빚은 왜 이렇게 느는 겁니까?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1: 경제 규모가 네. 늘어나면 사실 대출 규모도 같이 늘어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요. 최근 상황을 보자면 지금이야 주식시장이 조금 떨어졌지만 최근에서야 한 달간 그렇지만 그전까지는 진짜 불장이었잖아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려는 수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는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빚을 내는 상황에서는 시장이 좋았잖아요. 근데 빚을 내고 났더니 시장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그 이른바 이제 악성 채무가 된다라고 해야 될까요?
0: 예.
1: 굉장히 질 나쁜 빚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못 갚는 상황이 지금 펼쳐질까 봐 그 부분이 걱정이
0: 그러니까요.
1: 되는 거고요. 게다가 최근 시티은행의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이제 그 레버리지 그 주가 급락하면서 한 32만 개인가 30만 여 개의 계좌가 이제 청산이 됐는데 그중에서 2030 계좌가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대요.
0: 예. 예.
1: 그러니까 이제 젊은 층들의 아마 신용 회복 같은 그런 회생이 아마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걱정이긴 합니다.
0: 레버리지를 많이 했다는 통계도
1: 네,
0: 봤습니다. 예. 지난 3일 기준으로 해서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한 달 전보다 뭐 3조 8천억 원 넘게 증가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네.
0: 고란지교 고란경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바쁘게 지나간 하루,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1라디오.

0: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예, 덥죠?
1: 네, 정말 덥습니다.
0: 빨간색 옷을 입고 나오셔가지고 네. 더 더운 것 같습니다. 예.
1: 네.
0: 오늘 그 폭염 중대 경보라는 게 이제 서울에도
1: 네, 맞습니다.
0: 이게 사상 처음이라고요. 이게
1: 네. 경기도에서도.

0: 굉장히 많은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뭐 잠실하고 광주에 지금
1: 프로
0: 야구 경기가
1: 취소됐죠?
0: 취소됐습니다. 그 일부 지역에서 이렇게 기자분이 온도를 재보니까 관중석 의자 바로 위가 거의 50도에 육박한다고 해요.
1: 앉아 있기도 힘드시겠네요.
0: 네, 그러니까 경기를 하는 선수들의 건강에도 위협이 되지만 관중들의 건강도 신경 쓰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1: 예.
0: 오늘 그러니까 하루 동안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가 108명에 달했고 올해 누적 온열 질환자는 2,000명, 사망자는 16명까지 늘어난 상황인데요. 그 예전에는 고령층들이 밭에서 일을 하시다가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시는 경우가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
1: 그렇죠.
0: 지금은 기저질환이 없는 40대들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1: 예.
0: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외에서 일하시는 뭐 배달기사라든지 오토바이 수리기사 또 외국인 계절 근로자처럼 이런 분들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고 너무 더워서 노동 환경까지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예, 낮에 밖에 나가보면은 그래서 10분 이상 있기가 좀 힘들 정도로
0: 네, 그렇습니다.
1: 덥더라고요. 이제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특히 농어촌 지역의 피해가 크다고요. 좀 비도 조금 안 온 지역도 있고 해서.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들어 간다 이런 표현이 딱 어울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폭염에 가뭄까지 겹쳐서 농어촌 진짜 말 그대로 비상 상황입니다. 비가 안 내리면서 경북 청도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있는 운문댐 수위가 떨어져서 20%대에 떨어져서 단수 위기에 처했고요.
1: 예.
0: 주민들이 식수가 언제 끊길지 몰라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지역은 편의점에 가까이 있어서 먹을 물이 모자라면 편의점 가가지고 생수 사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1: 네.
0: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요. 제가 오늘 보도 중에서 좀 되게 놀랬던 보도는 포항에 강물이 말라붙었는데 그 자리에 바닷물이 역류해서 흘러들어간 바람에 수돗물에서 짠 맛이 난다. 이런 민원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1: 예.
0: 그리고 섬마을 같은 경우는 생활용수가 부족해서 급수차와 생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 그렇죠.
0: 제주 같은 경우는 토양이 말라가지고 당근 발효율이 1%가 안 된다고 합니다.
1: 제주 당근이 유명한데.
0: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주 같은 경우도 지금 두 달 동안 비가 안 와서 평년 강수량의 20% 수준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1: 예.
0: 양수기로 물을 끌어올려도 지금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1: 장마가 지나갔는데도 그쪽은
0: 네.
1: 비가 안 왔다는 거잖아요.
0: 예, 그리고 수온이 계속 오르니까 사실은 양식장에도 그 심각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차광막도 설치하고 산소도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제주에서는 넙치 5만 마리 이상이 폐사를 했고요. 경남과 강원 지역에서도 가축, 양식 어류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건강도 위협받고 폭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지고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자, 아무쪼록 뭐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0: 네.
1: 돼지고기 하면은 사실 이제 그동안 좀 서민들의 음식.
0: 삼겹살이나 예. 먹으러 가자.
1: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런 말을 못 하겠더군요.
0: 예.
1: 돼지고기 값이 뭐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예.
0: 예.
1: 그런데 대형마트에서 돼지고기 가격, 대형마트에서 한 건 아니죠. 그죠? 대형마트에서
0: 예.
1: 파는 거죠.
0: 예.
1: 돼지고기 가격이 뭐 수년 동안 담합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요?
0: 그러니까 대형마트 요즘 정육점 코너 가보면 그 삼겹살 3인분에 2만 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담합이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진 건데요.
1: 예.
0: 검찰에서 국내 돼지고기 유통업체 6군데와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 곳은 그 단가를 17,000원에 쓰고 나머지는 18,000원에 쓰면 17,000원이 이렇게 이제 낙찰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0: 그 이 사람들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6년 넘게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을 하면서 서로의 견적 가격을 미리 공유를 하고요.
1: 예.
0: 그러니까 공유 주기는 일주일 단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을 얼마나 올릴 거냐 내릴 거냐 이런 걸 합의한 협의를 받고 있는데요. 담합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 대형마트가 이 업체들로부터 사들인 돼지고기 규모만 1조 2천억 원이라고 하는데 예. 원래는 이제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더 싼 가격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근데 경쟁 대신에 가격을 맞춰서 소비자와 대형마트

0: 모두 다 피해를 본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예. 꽤 오랜 기간입니다. 6년 넘게 했으니까요. 예.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0: 네. 그러니까 대형업체에서 원래 업체 간의 경쟁을 유도하려고 서로 견적 가격을 못 보게 했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가격 정보를 메신저방을 만들어가지고 주고받은 겁니다. 예. 나중에는 이제 비밀 대화방까지 만들어서 매주 납품 가격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가
1: 그러니까
0: 됐는데요.
1: 대형마트도 이제 피해를 본 거군요.
0: 그러니까 담합이 끝난 뒤인 지난해에 돼지고기 도매 가격이 올랐는데도 대형마트 삼겹살 가격이 25% 넘게 떨어진 점을 근거로 했을 때 최소 이 사람들이 20% 이상 높게 유지를 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1: 그러네요.
0: 그리고 공정위가 조사를 할 때 관련 자료를 삭제하려는 지시까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서
1: 증거인멸.
0: 예,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정황도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대형마트에서 얼마 이상 삼겹살 가격을 받잖아요.
1: 예.
0: 그러면 그 골목 상권에서도 너무 그거보다 낮게 받을 수가 없대요. 그럼 저기는 품질이 좀 나쁜 건가?
1: 안 가죠.
0: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1: 조금이라도 싸게 팔아야지.
0: 그러니까 대형마트에서 이렇게 가격을 높게 받으니까 골목 상권도 비슷하게 맞춰지면서 전체적으로
1: 같이 올라가는
0: 그런 파장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담합의 영향을 받았던 점이 밝혀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확정이 된다 그러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그동안 돼지고기 좀 많이 사 먹었는데 약간 좀 억울하네요.
0: 예.
1: 교통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좀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은 뭐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요, 앞으로?
0: 예. 9월 10일부터 8주 룰이라고 해서 교통사고 경상 환자, 그러니까 상해 등급으로 치면 12에서 14등급의 경우에는 길게 8주를 넘겨서 치료를 받고 싶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되는데요. 주로 이제 염좌, 타박상 같은 경상 환자가 대상입니다.
1: 예.
0: 환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잖아요. 그럼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의 심사를 요청하고 이 치료 연장이 필요한지 8주 이상인 사람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지를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심사위원들은 종합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에 뭐 의사, 한의사 이런 전문의들 200여 명으로 위촉이 됩니다. 그런데
1: 예.
0: 만약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정부위원회 다시 심의를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임산부하고 만 7세 이하의 영유아는 이런 절차 없이 계속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예. 아무래도 이제 병원에서 누워계신 실제 병이 다 나았는데도
0: 네.
1: 예. 그런 분들 때문에 도입하는 거죠?
0: 예, 그러니까 나이롱 환자라고 이른바 부르긴 하는데 그러니까 과잉 치료를 받는 거죠.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교통사고 경상 환자는 줄었어요. 그런데 치료비는 연평균 7%씩 늘어서 지난해에는 한방 양방 합쳐서 1조 4천억 원을 넘어섰거든요. 이게
1: 예.
0: 아마 국토부에서는 일부의 과잉 진료가 있을 것이고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제도를 통해서 꼭 필요한 치료는 보장을 하지만 과도한 치료는 걸러서 보험료 부담을 좀 줄여보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선 심사에 필요한 진단서 발급 비용이나 심사가 끝날 때까지 치료비는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부담을 하는데 예를 들어 증상과 전혀 무관한 치료를 세트로 받는다든지 아니면 상급병실을 편법으로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1: 예. 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나 번역을 활용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요즘 늘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1: 그런데 소비자들이 피해를 겪는 경우도 있다고요?
0: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세계 고전 문학 번역 앱이 있는데
1: 예.
0: 좀 이렇게 사람이 번역한 것처럼 홍보를 하면서 평생 소장 서비스를 판매를 했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나고 나서 대부분이 생성형 AI로 번역한 콘텐츠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공개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게 AI로 번역한 콘텐츠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AI 번역 사실을 미리 얘기했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란 소비자들의 항의가 이어졌고요.
1: 그렇죠.
0: 결국은 서비스가 종료가 됐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예를 들어서 그 화장품을 판매할 때
1: 네.
0: 이렇게 발색샷이라든지 그다음에 제품을 바르는 샷 이런 것을 그 AI 생성형 AI로 이미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착용샷 그리고 저는 의사나 약사처럼 보이는 AI 이미지를 활용해서 제품 광고하는 사례들도 있잖아요.
1: 네, 이거 좀 문제가 있죠.
0: 이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 예. 거짓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더라고 유명
0: 예, 그럴
1: 연예인들
0: 수 있기 때문에.
1: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예. 예. 이게 이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기준이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다고요?
0: 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은 이제 공고를 했어요. 가상인물이 추천 보증하는 내용이 실제 발생하는 것과

0: 차이가 있을 때 부당한 광고, 부당한 표시 그리고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 AI 기본법에 보면 AI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예용은 있는데 이미 만들어진 AI를 활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도구로 쓰기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판매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소비자가 이게 AI가 만든 콘텐츠인지 모르고 구매를 해도 표시 의무를 적용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AI 생성 이미지 사용 사실을 알리도록 권장을 한다든가 뭐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AI를 사용하는 이런 그 제품 판매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 제품 판매할 때 AI 활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들도 있거든요. 예. 돈 적게 들고 사실 리스크가 많이 줄기 때문에 이런 걸 아직 많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예. 사실은 소비자가 쉽게 그런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기준과 제도를 마련하는 게 시급합니다.
1: 예. 짧게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고깃집에서 자기가 고기를 사들고 가가지고 구워 네. 먹은 분들이 있다고요?
0: 양산에서 한 자영업자분이 공개한 사실인데 성인 네. 6명이랑 아이 3명이 9명이잖아요. 삼겹살을 두 팩만 주문을 한 거예요. 아까 예. 제가 삼겹살 가격을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상하다. 반찬만 자꾸 리필을 하니까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삼겹살 갖고 오고 음료, 밥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1: 외부에서 사가지고 와서
0: 몰래 먹고 아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업주분이 좀 퇴장을 요청을 했는데 다 먹고 가겠다고 버텼다고 아하,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언성까지 높아지는 일이 있었다고 예. 하는데요. 네, 그냥 사과를 하기는
1: 사과를 해도 모자를 파래.
0: 나중에 리뷰 별점을 최저
1: 별점도 막 최저점으로 주고.
0: 네, 수정을 예. 했다고 합니다. 업체에서 업주분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 어렵잖아요.
1: 예. 근데 이런 상식의 문제잖아요.
0: 그렇죠. 상식의 예, 문제. 이런 행동들은 더 많이 어렵게 그렇습니다.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1: 더 덥게 하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경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밤 라디오 돈 헤리의 The Boys of Summer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 수도권과 충남, 전라권은 가끔 구름 많겠고 제주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매우 무덥겠고 열대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일부 전라권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됐습니다. 이 지역은 최고기온이 39도 이상 또는 최고체감온도가 38도 이상까지 올라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인천과 경기 남서부, 충남 서해안, 전북 서해안과 전남권에는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인천과 경기 남서부, 충남 서해안에 5에서 20mm, 전북 서해안과 광주 전남에 5에서 30mm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7도, 전국이 23도에서 27도, 낮 기온은 서울이 38도, 전국이 30도에 38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 좋음에서 보통 순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32.2도, 현재 습도는 67%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왜 이렇게 걸음이 빨라? 시간이 아깝잖아. 인간은 목적지 도착하기 위해서만 걷는 건 아니다.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오늘은 마스다 미리의 만화 주말엔 숲으로에 나오는 두 주인공의 대화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35살의 주인공 하야카와는 자동차를 경품으로 받게 되면서 시골 동네로 이사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친구들은 주말마다 하야카와의 집으로 놀러가 숲을 즐기는데요. 자, 오늘 도움되는 책 연구회에서 여름 휴가를 위한 책들 소개해드립니다.

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이번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은 김정아 박사님이 번역한 표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백치, 악령, 가라마조프가의 형제들입니다. 지식을 만드는 지식에서 나왔고요. 4대 장편을 한 권으로 묶은 금장 본판입니다. 특별한 이 책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 보내

마다 작은 서점 계절학기 코너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코너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셔도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0: 달에 한 번, 매달 첫 화요일에는 작은 연구회가 열립니다. 듣기만 해도 유익한 책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도움되는 책 연구회. 터틀넥프레스의 김보희 대표님, 부키 출판사의 함석영 마케터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휴가철이죠. 주변에는 어때요? 완전. 휴가들 많이 떠나셨어요? 두 분은 안 떠나신 게 지금 요새 증명이 됐고. 네. 언제 가세요, 휴가는?
2: 저는 보통 9월에 가거나 아니면 연말에 가거나 그래요.
0: 직원들 다 이제 보내놓고.
2: 직원 한 명밖에 없지만. 네.
1: 네. 저는 아주 짧게 1박 2일 가려고 합니다.
0: 아, 그렇게 여러 번 다니는 것도 괜찮은 맞아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휴가 가고 싶다. 자, 도움되는 책 연구회 일곱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무엇에 도움이 되는 책을 연구해 오셨는지요?
2: 이번에는 여름휴가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가져왔습니다. 네. 지금 딱 그 7말 8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휴가 기간인데요. 휴가 못 가시는 분들 또 휴가에 가셔서 또 보시면 좋을 책들을 그렇군요.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0: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름휴가를 위한 책이라 그러면 여름휴가 또 뭔가 준비해야 되는 그 과정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가서 즐길 책인지 근데 그걸 다 오늘
2: 네. 네.
0: 자, 그럼 먼저 김보희 연구원께서 준비한 여름휴가에 도움이 되는 책 어떤 책까지 오셨어요?
2: 네. 네. 저희처럼 여름휴가를 못 가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책입니다. 네. 마쓰다 미리 작가의 주말엔 숲으로라는 만화책을 가져왔어요.
0: 만화책이에요. 그래픽 네. 노블.
2: 그래픽 네. 노블보다도 네. 만화책에 더 가깝습니다.
0: 그래요?
2: 오히려 네. 만화 에세이라고 많이 만화 부르는 에세이요? 것 같아요.
0: 네. 네. 너무 귀여운데요. 만화? 네. 너무 귀여운데요.
2: 기분이 일단 좋아집니다.
0: 예, 예. 예. 자, 오늘 지금 이제 우리 김보희 연구원이 준비해 오신 주말엔 숲으로 이 책을 함석영 연구원께서도 이거 내가 소개하고 싶었던 책인데 하셨다면서요.
1: 네. 원래는 이 책을 제가 주제를 의견 아이디어를 내면서 네. 이 책을 하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집에서 열심히 책을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저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던 찰나에 또
2: 제가 그만
1: 그러셨다고 하기에 네. 그러면 마음 편히 들어야겠다.
0: 네. 이미 읽고 뭔가 인상적이었던 예. 책이었군요. 하실 얘기도 또 오늘 많으시겠네요.
1: 네. 그러면. 그래서 이따가 네. 보태보려고 합니다.
0: 네. 자, 휴가를 못 가는 분들을 위해서 자, 이 책 주말의 숲으로 책 소개해 주신다면
2: 네. 일단 이 마쓰다 미리라는 작가부터 좀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본의 만화가이자 네. 에세이스트이자 또 사파가로 활동하시는 분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책이 굉장히 많이 지금 출간이 되어 있고요. 네. 제가 찾아봤더니 한 50여 종이 번역돼 있더라고요.
0: 네.
2: 네. 그리고 그 책 소개에 보면 그 30대 여성들의 정신적 지주
0: 30대 여성들의 정신적 지주
2: 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0: 왜요?
2: 그게 책을 이제 좀 보시면 이 시리즈들이 있는데요. 숫장 시리즈라는 책이 이제 주로 있는데 시리즈의 주인공들이 대부분 30대 싱글 여성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솔직하고 공감가게 그려내는 걸로 유명한 작가분입니다.
0: 근데 정작 지금 보니까 마스터 미리 이분은 69년생이시네요.
2: 예, 맞습니다. 이제 곧 환갑을 앞두셨는데요.
0: 근데 그 30대 싱글 여성들의 어떤 니즈를 잘 네.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젊은 감각으로 사시는 작가님이시군요.
2: 그래서 아마 한 15년 전부터 좀 알려주시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0: 네.
2: 네, 그 후로는 이제 본인들 나이를 먹어가시니까 이제 부모님과 이야기 이제 나이 네. 들어가시는 부모님과 이야기도 또 책으로 많이 내셨고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의 하루하루의 일을 네. 오늘의 인생이라는 또 시리즈로 내시기도 했어요. 네.
0: 뭔가 이렇게 좀 감각이 노하지 않는 그런 작가라고 말이겠군요. 네. 부럽다. 네. 30대 싱글 여성들이

0: 정신적 지주라고 생각하는 네. 네, 작가님의 책 만화책입니다. 함석윤 마케터님이 이 책 좋아하셨 다고 했는데 남성분들이 그럼 읽기엔 어때요? 이게 뭐 굳이 뭐 30대 생글 30대 여성들만 좋아할 만한 책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1: 예, 이 예. 이분 책이 워낙에 여러 뭐 가지이고 만화 에세이를 쓰시는 거는 네. 계속 비슷한데 주제도 뭐 연애나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진짜 가족 이야기도 있는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좀 호불호 없이 전체적으로 다 아우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 저 근데 제가 뭐 보통의 남성 독자분들과 그 도서 구매가 그렇게 일치하지 않는 편이에요. 아, 약간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0: 표준에선 조금 이렇게 예. 벗어나는 다른 또 예. 기준들이 있으시니까
1: 제가 이 책을 처음 발견한 것도 네. 동네 책방 라비브 북스라는 곳에서 제가 했는데 거기에 보통 이제 30대 여성분들이 쉬러 아. 이렇게 오시고 주말에 이렇게 쉬러 오시고 하는데 저는 거기 가서 이 책이 너무 눈에 띄어가지고 네. 읽기 시작해서 저는 와스다 미리의 첫 책이 이 책이어서 네. 그래서 아. 더 특별한 책입니다.
0: 아, 그 이후에 또 이분의 책들을 네네네네. 여러 번 또 접하셨군요. 예. 아, 굉장히 좋아하시는 작가군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0: 자, 이게 책 제목이 주말엔 숲으로인데 원래 제목이 이거예요?
2: 네. 궁금해서 네. 알아봤더니 예, 예. 원서는 네. 주말 숲에서.
0: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우리말로 이제 네네. 번역할 때는데.
2: 근데 저는 한국어판 제목이 훨씬 좋았던 게 예. 약간 숲으로 초대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 우리 제목이 좀 더 좋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책은 사실 이야기 구조는 굉장히 단순해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 소개해 주셨듯이 이름을 외우기 어려운 하야카와.
0: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네, 하야카와.
2: 네, 이 친구가 숲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되고요. 네. 이분은 번역가예요. 프리랜서. 그러니까 이제 숲 근처에 살아도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재밌는 게 보통 이렇게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숲 근처로 가면 뭔가 재배해서 먹거나 뭘 장을 담근다거나 하는데 그게 아니라 도시 음식을 너무 좋아합니다.
0: 그럼 좀 괴리가 있는데요.
2: 그래서 정말 공간만 숲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제 친구들 그러니까 마유미와 세스코라는 두 친구가 이 지금도 도쿄에서 살고 있어요. 마유미는 이제 도쿄에 있는 출판사에서 격리 부에서 14년 동안 일했고요. 그 일본에서 보통 말하는 OL이라는 그 오피스 레이디 전형적인 그런 네네. 분이에요. 그리고 세스코는 여행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제 고객들을 만나면서 사람이 점점 싫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감정 노동에 시달리는데 네. 네.
2: 그런 두 친구가 이제 숲 근처에 사는 친구 집에 이제 주말마다 휴일에 놀러 오는데요. 항상 늘 도시 음식을 사갖고 와요. 실제 도쿄에서 살 수 있는 음식들을 가지고 네네. 오는 게 되게 네. 재미있는 설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친구 집에 와가지고 숲에 가서 뭐 산책도 하고 도시락도 먹고 뭐 카약도 타고 네. 새도 관찰하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이야기가 두 친구가 도쿄로 돌아가서 일상에 갔을 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숲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네. 그래서 이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요. 봄부터 겨울까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0: 봄부터 겨울까지. 네. 네, 사계절을 다 담았다는 얘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왜 예전부터 저는 어떤 저희 서울 근교 숲 속에 이렇게 별장 하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쵸, 아주 절친. 네, 아무 때나 막 키도 주고 막 번호 다 외우. 예, 띠띠띠띠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2: 내가 관리하지 않고.
0: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2: 그래서 근데 이 친구들이 나중에는 그 숲 근처 사는 친구 집에 본인들의 서랍장을 하나씩 마련해요.
0: 그러니까 그 지금 꿈꾸던 사람이거든요. 저의 로망인데 너무 부러워요. 하야카와의 집으로 이제 마유미와 세스코라는 친구가 주말에 집 드나들들 왔다 갔다 하면서 나누는 대화들. 그게 이제 도시에서

0: 있어요?
1: 저한테 인상적인 네. 부분이 한 구절이 있었는데요. 이 하야카랑 세스코가 숲에서 이제 어두워진 거예요. 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래서 이 헤드라이트를 낍니다. 이거 약간 로망 있잖아요.
0: 아, 이마에다가.
1: 예, 저 어, 한 번도 안 네. 껴봤거든요.
0: 아, 그래요?
1: 예, 그래서 그거를 끼고 돌아오는데 네. 세스코 같은 경우는 이걸 처음 껴본 거예요. 네.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발끝만 계속 비춰요. 헤드라이트로. 그러다가 넘어질 뻔해요.
0: 네.
1: 그때 하야카와가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헤드라이트는 2, 3미터 앞을 비추는 거야.
0: 네.
1: 숲에는 돌이나 나무뿌리가 있어서 어두울 때는 발밑보다는 조금 더 멀리 보면서 가야 해.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산행을 안 해봐서 이게 어떤 의미자고 그때 찾아봤었는데
0: 네, 네.
1: 실제로 이게 기본기라고 하더라고요.
0: 네, 네, 네, 네.
1: 2, 3미터 앞을 보고 가야 이제 미리 그걸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세스코가 이런 경험을 하고 도시로 돌아가서 이제 여행사에서 이제 고객들을 또 만납니다. 근데
0: 네.
1: 정말 진상 손님이 오신 거예요.
0: 네.
1: 그분이 가고 나서는 진짜 마음이 어두컴컴해져요. 아,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이 일이 나한테 맞는지 그러다가 이 산행을 떠올려요.
0: 네.
1: 그러고는 하는 얘기가 지금 이 어두운 마음 바로 아래만 헤드라이트를 켜는 게 아니라 조금만 멀리 보자. 그러면서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두면 되지 뭐 그쵸. 하고 이제 그 고비를 넘기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어두울 때 2, 3미터 앞을
0: 그래요.
1: 본다.
0: 그러니까 너무 멀리 보는 것도 너무 가까이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2, 3미터 정도만
1: 네.
0: 그게 딱 어떻게 보면 인생의 어떤 속도에 대한 진리군요.
1: 네.
0: 네. 실제 숲에서 경험한 그런 일들을 정말 이렇게 일상으로 가져와서 대단한 그렇죠? 뭐 사실 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1: 맞아요.
0: 소소한 것들인데
1: 네.
0: 내 삶에 큰 도움을 주는 그런 것들을 담은 책. 좋은데요?
1: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지하철에서 읽었거든요.
0: 네.
1: 지하철 너무 시원하고 좋잖아요. 근데 이 세 친구들이랑 같이 숲으로 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0: 네.
1: 그리고 책이 1도 흔히 말하는 흑백 책이에요.
0: 네. 네.
1: 근데 초록색이 느껴지는 느낌이 들었고요.
0: 아, 이거를 이렇게 흑백을 1도라고 해요?
1: 네. 이걸 1도라고 하고 이제 컬러를 4도라고 하는데
0: 네.
1: 갑자기 인쇄 시간이.
0: 그 2, 3도 그 중간에 있는 거는 뭐예요?
1: 있어요.
0: 2도는
1: 있어요? 약간 이제 1도 책에 하나 정도,
0: 하나 정도.
1: 오렌지색, 뭐 보라색 이런
0: 네,
1: 게
0: 네.
1: 저희가 이제 별색이라 부르는 그런 것도 2도가 또 있고요.
0: 네.
1: 이 책은 1도 책인데 왜 저한테 이게 컬러처럼 느껴지지? 초록색이 보이지?
0: 네.
1: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책을 보시면 이 재미 포인트가 있어요. 이 표지에 보이시나요?
0: 네.
1: 친구들이
0: 셋이 나란히 줄지어가고 있죠.
1: 네. 숲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0: 네.
1: 여기를 넘기면 면지라고 부르는 종이에 도시가,
0: 도시가
1: 그려져
0: 있네.
1: 있고요. 요걸
0: 네.
1: 넘기 기차가 가고 있거든요. 넘기면 점점 숲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 숲에 도착해요. 이러면서 이야기가
0: 네.
1: 시작되고요. 그리고 맨 끝에 이제 겨울에서 끝나는데 마지막에 이 눈사람 사진이 들어가 있는데
0: 사진이네요, 이건 아예.
1: 실제 그러니까 이 내용상에서 친구들이 눈사람을 만들어요. 눈오리를 만들고 그걸 실제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넣어주신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 한 권이 마치 내가 이 친구들이랑 1년 동안 숲을 간 듯한 느낌. 그래서 이게 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편집자분이랑 작가분이 신경을 썼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이걸 만약에 일본 책과 달리 우리나라 편집자님의 아이디어였다면 굉장히 대단하신
1: 거예요. 진짜요. 네. 이게 바로 편집자의 역할.
0: 네. 우리 함석영 마케팅님은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2: 제 맨 뒤쪽에 있는 저 눈 사진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혹시 판본이 달라서
0: 그런가? 판본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1: 아, 그런가요? 초판인가?
2: 초판이 아주
0: 네.
2: 초판인가요?
1: 7세네요 저는.
2: 그러면 네. 제가 못 본 게 맞는 것 같아요.
0: 그 사이 진화한 거예요.
2: 뭔가. 아니면 제가 그 마지막 페이지를 보고 그 판권면을 안 봐.
0: 근데 이거 약간 그 마지막 이 사진이 제가 보기엔 하이라이트인데요.
1: 그죠, 그죠.
0: 이거 정말
1: 되게 딱 마무리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잘 만들어서
2: 진짜 신경 많이
0: 집에 가서 빨리 찾아보세요. 네. 네. 찾다 마셨다고
2: 과연
0: 하는데.
2: 어디 있을까? 네.
0: 아, 근데 이게 숲에서의 생활을 누구나 다 동경하잖아요. 그냥 동경까지는. 아, 근데 그런 마음이 더 이렇게 좀 커지게 하는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전 가족들의 반대를 못했거든요. 아, 설아, 이거 괜히 거기다가 뭘 해놓고 뭐.

0: 왔다 갔다 하다가는 다 그냥 돈만 뭐, 낭비다 뭐 이런 얘기를 너무 주변에서 용감해야 돼 이거는. 맞아. 부지런하고. 제 주변에는 없어요. 제 주변에는
1: 친구분.
0: 없어요. 그러니까. 아 근데 좀 꿈꾸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 네.
1: 저는 숲보다는
0: 두 군데 도시형이구나.
1: 예. 네. 저는 오히려 바다 쪽에.
2: 네. 바다.
1: 섬에다가 섬에 가서 책 만들고 싶다. 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2: 저는 옛날에 바닷마을 쪽에 살았어가지고.
0: 오. 아 그러세요? 어디 사셨는데?
2: 그 전 고성에 아. 거진이라는 곳에 네. 살았는데 진짜 거의 예.
1: 정말 바다가 예쁜 동네잖아요.
2: 바다도 예쁘고 사람이 정말 없고 네. 등굣길에 맨날 산 보면서 가야지 지루해서 할 게 없어서 산 아. 보면서 가고 산딸기
1: 지루해서
2: 먹고.
1: 산을 본다고요?
2: 네. 그래서 그 저 산이 약간 둥그스름하게 생겼는데 저게 네. 거북이다 라고 이제 보러서 어. 생각하면서 막 걷고 산딸기 같은 거 중간에 가는 길에 같이 먹고 친구들이랑 옥수수 따는 거 걸려서 혼나고 뭐
1: 시대가
2: 약간
1: 언제죠?
2: 예, 근데 그 되게 작은 마을이었어가지고 네. 예, 친구들이랑 그랬던 추억이
0: 와, 아, 이렇게 자라서 뭔가 그러니까. 사람이 여유가 있잖아요.
1: 어. 네. 또 알게 됐네요.
0: 네, 부럽다. 우리 함석영 우리 마케터님의 겉은 삶에 대한 얘기도 나중에 한번 더 사석에서 뭐 재밌는 분이시네.
2: 어렸을 때, 네. 어렸을 때 충분히 그래서 저는
0: 네. 사실 간제, 아, 네. 네.
2: 이제, 이제는 도시가 좋은 것 같다.
1: 아, 오히려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네.
0: 아, 그래도 이제 너무 도심의 이 생활에 찌들어 있는 분들에게는 이 책을 통해서 막 우리가 숲으로의 여행을 한번 간접 체험하는 네. 거잖아요. 네. 정말 약간 그 너무 일에 찌든 친구들한테 한번 쓱 내밀고 잠시 쉬어 이 책 보면서 네. 하기 참 좋은.
1: 그 네. 리뷰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응급 처방으로 좋다.
0: 네. 네.
1: 초록 응급 처방 할 수 있는 책이다. 근데 사실 저희가 늘 주말에 또 가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좀 대리 만족도 할 수 있을 거고요.
0: 네.
1: 제가 또 하나 더 오늘 책을 한 권 더 추천해 드리려고 네. 하는데 저희가 그 도시에서도 나무들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여기 여의도에도
0: 네,
1: 굉장히
0: 네.
1: 많죠. 네, 네. 심지어 자라도 거북이들도 보인다고 들었는데.
0: 우리나라 그 도심의 그 숲 그 비중이 웬만한 그 세계적인 대도시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더라고요.
1: 아,
0: 예전에는 왜 우리 민둥산 무슨 뭐 저기 나무 심기 뭐 이런 걸 굉장히 캠페인성을 많이 했는데 거기 굉장히 그
1: 아,
0: 어떤 예 우리 목표치에 다 다른 것 같아요. 오. 굉장히 저는 그 점이 있어서 뿌듯해요.
1: 근데 저 여의도 올 때마다 좋은 네. 게 나무들이 많아서 좋았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여의도 공원도 있고.
1: 네. 그러니까 저희가 주변에서 이렇게 나무들을 볼 수 있는데 네. 사실 그냥 일대 문화 그 오프닝에서 읽어주신 것처럼 그냥 지나다니잖아요.
0: 네.
1: 그런데 저희 주변에서 둘러보면 나무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 나무들이랑 친해질 방법을 알려주는 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오늘 소개해드릴 책에서는 네. 이 이름, 그러니까 식물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나무에게 이제 관심을 갖는 첫 번째 길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 한 권의 책은요.
0: 네.
1: 참나무 육형제 야외도감이라는
0: 아,
1: 책입니다.
0: 네.
1: 이게 식물 이야기만 펴내는 그 독립출판사 미스테리어스 플랜트라는 곳에서 펴낸 책이에요.
0: 네, 네.
1: 그래서 그 대형 서점에서는 이제 찾기 어려우신데 그 동네 서점이나 이제 독립서점들에서 이제 구입하실 수 있는 책인데요. 혹시 참나무 육형제를 아시나요?
0: 저는 사실 좀 외우면서 다니는
1: 와.
0: 왜냐하면 이게 산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또 방송 때문에 저는 산을 많이 다녔는데 숲의 서열가 무슨 국립수목원 원장님 이런 분들이랑 이렇게 따라다니면 이게 원정식에 무슨 나무예요? 참나무에는 무슨 무슨 종류가 있는데 뭐 얘는 어떻게 구분을 해요? 이 계절에 이 나무는 꼭 보호하셔야 되고 요 꽃이랑 한번 사진도 찍어. 그래서 약간 저는 한 10여 년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학습이 돼서 나무 이름을 제법 많이 하는 편이랍니다.
1: 아, 근데 네, 나무 네. 보고 이렇게 이름 얘기하시는 분 너무 멋있더라고요.
0: 네. 그 예전에는 그러면 좀 나이 든 거에 어떤 상징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도 나무 이름 줄줄 외우 사람도 많더라고요.
1: 근데 네. 저는 진짜 나무 이름 못 외우거든요.
0: 근데 참나무 뭐 육형제 오형제는 이렇게 도심에 살짝만 들어가면 이렇게 간판으로 많이들 해설처럼 써 있어요. 네네네.
1: 그러니까 다 지나친 거예요.
0: 그러니까.
1: 네. 근데 이 책의 첫 문장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참나무는 우리 숲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나라 산에서 만나는 나무 중 가장 흔한 나무가 소나무와 참나무입니다.
0: 그렇죠.
1: 근데 이제 소나무는 워낙 모양이 독특하니까 바로 알아보는데 참나무는 몰랐거든요.
0: 네.
1: 근데 이 책으로 알

0: 이게 됐어요. 그 도토리묵을 만드는 도토리가 참나무 열매고 네. 그리고 저희가 참숯 어제 참숯 숯불갈비를 먹었는데 그 숯도 네. 참나무 네. 근데 정작 참나무에 대해서 몰랐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곁에 있었던 나무다라는 걸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참나무라는 게 한 가지 종류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참나무류라고 부르는 네. 요 육형제들을 말하는 거였는데 다 외우고 계시죠?
1: 그러니까 뭐 대충은 알죠. 뭐 네. 뭐
0: 몇 가지?
1: 상수리, 굴참, 그다음에
0: 우와.
1: 떡?
0: 오, 떡.
1: 떡갈나무. 네. 네. 근데 졸참나무. 왜 대충 알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왜 가을 되면 바닥에 잎이 굉장히 많잖아요. 숲에 가면. 그게 다 참나무 잎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0: 그러니까요.
1: 근데 보면 이렇게 피죽피죽 다 너무 익숙한 그 잎들이거든요. 네네.
0: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다
1: 지금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 써 있네요. 예, 예. 제게 상수리, 굴참, 떡갈, 신갈, 갈참, 졸참나무.
0: 다 써왔어요. 네네. 상수리, 굴참, 떡갈, 신갈, 갈참, 졸참. 네. 요 여섯 종을 참나무 육형제라고 보통 예. 부른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네.
1: 네. 졸참나무 그 잎이 제일 작을 거예요, 아마 요 중에서는.
0: 네.
1: 아, 맞나요? 아, 네, 맞아요. 오, 제일 작은. 네네네.
0: 이 이파리들이 이게 나무한테는 지문 같은 거라고 맞아요. 하시던데, 네네네. 이걸 자세히 본 적이 없었거든요.
1: 그 이제 이 참나무에 여섯 종류가 있고, 소나무도 이제 큰 맥락으로 한 여섯, 뭐 대여섯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왜 잣나무, 전나무, 네네. 소나무, 이게 다 소나무과거든요.
0: 맞아, 맞아.
1: 근데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소나무와 잣나무가 가장 이제 도심에 많은데 다 똑같아 보이거든요. 또 구분하는 방법이 잎이 떨어졌을 때 보면 소나무는 두 개가 이렇게 한 묶음이에요. 네. 근데 잣나무는 다섯 개가 한 묶음이에요. 그것만 구분할 줄 알아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제 바닥에 떨어진 나뭇잎 보고 이게 소나물까요? 뭐 잣나물까요? 근데 대부분 다
0: 몰랐어요.
1: 그런 게 이렇게 설명해 주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가끔 두 개가 잣나무였나? 헷갈릴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작은 소자, 적은 게 소나무다 생각하면 좀 빨리.
0: 네. 배웠습니다.
1: 네, 그런 식으로 네. 하나하나 익히면 이게 써먹는 재미가 있어 보이잖아요. 사람이.
0: 아, 써먹는 네. 재미.
1: 네. 아, 책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 예. 나무에도 정신을 제가 잃었습니다. 네. 네.
0: 근데 이 책에 보시면 이 여섯 가지 잎이 석영님도 아실 수도 있지만 되게 익숙한 나무들인데요. 저 이 책 보고 나서 너무 신기했던 게 그 다음부터 이제 공원이나 아니면 산책길을 가면 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저의 반응을 봤더니 그러면 이 나무는 뭐지? 하고 그 옆에 나무를 또 보게 되더라고요.
1: 맞아요, 네.
0: 그래서 찾아봤더니 뭐 회화나무라는 것도 있고 되게 모르는 나무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네, 네, 주변에. 네. 이 참나무 육형제 야외도감에서도 그런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관심은 이 식물의 이름이 뭘까부터 시작된다고. 그래서 요 여섯 가지만 알고 시작해도 이제 저희가 주변에 이 나무들을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1: 네. 대표님의 오늘 약간 그 주제는 초록. 그렇죠. 자연. 네,
0: 초록.
1: 그걸 통해서 오늘 어떤 걸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0: 네. 아, 사실 제가 주말에 산책을 나갔다가 이거 들고 산책 나갔다가 무척 더웠습니다. 하지만 좋았어요.
1: 네, 네.
0: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싹 씻고 그리고 이제 창밖을 봤는데 나무들이 너무 예쁘게 반짝거리는 거예요. 그 순간 든 게 그때 또 마침 라디오를 듣고 있었는데 뭐 휴가철이라 정체입니다라고 하는데 아 다들 나 빼고 휴가 갔네 하다가 근데 이렇게 특별한 날들만 그러니까 특별한 휴가만 나한테 중요한 거라면 이 인생에 남는 건 별 몇 개가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 순간 즐거운 거, 이 일상에서 이게 삶이 아니고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권을 가져오게 되었어요.
1: 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자꾸 나무 이름을 이게 좀 공부해 가면 더 친구처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열심히 외워봅시다.
0: 네, 일단 네. 오늘 외웠습니다.
1: 자, 오늘 추천해 주실 곡은요?
0: 네, 아주 직관적으로
1: 네.
0: 숲이라는 노래를 가져왔는데요. 최유리님의 숲을 한번 같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0: 네, 최유리의 숲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여름 휴가를 위한 책들 만나보고 있고요. 김보희 터틀넥 프레스 대표와 함서경 부키 출판사 마케터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 자, 이야기 계속 나눠볼 텐데, 함서경 연구원께서 준비한 여름 휴가에 도움이 되는 책. 확 이제 단락이 달라진 겁니다. 아까는 막 초록초록 숲 얘기했는데 조금 다른 결의 책들을 준비해 오셨네요.
1: 네. 저는
0: 네, 많이 다르네요.
1: 휴가를 네. 가서 읽을 책을 생각하고 이제 갖고 왔고요.
0: 네.
1: 저는 휴가 때마다 내 평소에 하던 일에 멈추고 네. 있는 거니까 그 일과 관련이 있는 책을 읽는 걸 은근히 또 좋아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뭐 자기계발서를 읽을 때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어떤 책을 볼까 하다가 이 책을 찾게 됐는데
0: 예.
1: 일의 빡침과 기쁨이라는
0: 아, 제목 어떻게 일의 빡침과 기쁨. 이것도 만화 만화
1: 예, 이것도
0: 음식이네요?
1: 만화 에세이입니다.
0: 아, 너무 좋다네.
1: 이 책 같은 경우에 제가 휴가 갈 때 읽으려고
0: 네.
1: 아껴두다가
0: 네네.
1: 휴가 준비하다 다 읽어버려서 아, 그러면 소개해야겠다 네. 생각해서 이제 가져와 봤고요. 방금 캐릭터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 친구가 지금 이제 라디오로 듣고 계신 분들 이제 생각했을 때 이제 좀 묘사를 해드리면 네. 약간 소금빵 같은 모양이 좀 서 있는 네.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0: 둥글둥글
1: 예, 둥글둥글한데 네. 이게 중간에 이게 타이어 캐릭터처럼
0: 네, 네. 미슐린 타이어 같은
1: 예, 그런 네. 캐릭터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앉아서 일을 하도 많이 해서
0: 어떡해.
1: 살이 찌는데 앉아서 일하니까 다 접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거를 이제 형상화한 그러니까 이제 이 물렁이라는 캐릭터고요.
0: 아, 얘 이름이 물렁이에요. 예.
1: 그래서 물렁한 뱃살 이 네. 물렁이이고 네. 이제 잘 보시면 엉덩이 부분이 반짝거려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래 앉아 있고 그 야근하고 하니까 바지가 반질반질해지는 그거를 또 그러니까 이분들의 노고가 그대로 드러나는 우와. 캐릭터 설정 이거든요.
0: 야, 이 캐릭터 예. 굉장히 단순해 보였는데 정말 예. 어마어마한 디테일을 담고 예. 있고요. 어머나.
1: 단순함에 철학이 다 들어있다.
2: 아, 근데 손이 예. 없는 건가요?
1: 손은 있습니다. 손은 있는데 지금 까매서 안 보이는 거고 속이 이거는 제가 오피셜은 아닌데 속이 시꺼매져서 까만 캐릭터가 된 게 아닐까.
0: 아, 그렇네요.
1: 이건 저의 저만의 네. 추측이고
0: 네. 이거 들고 근데 휴가 예. 가는 거 좀 아니지 않아요?
1: 그래서 이제 분노 포인트를 내려놓을 수 있는
0: 아, 그런 거예요?
1: 책으로 저는 이제 소개를 하고 싶었고 이게 이제 일에 대한 뭐 그 뭐 장윤진 작가님 소설 제목을 네. 어떻게 보면 약간 패러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 자체가 회사 실험이라는 독립출판물이 있었거든요.
0: 네, 회사 실험.
1: 그 책 이 되게 얇게 네 권 정도 나왔었는데 제가 독립서점에 옛날에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되게 이제 MZ 사원 같아 보이는 분들 이제 20대 중반에 처음 이제 네. 회사 생활 하실 것 같은 분들이 지친 마음으로 서점에 들어왔다가
0: 네.
1: 키득키득 웃으면서 사가는 책이 요 책의 어떻게 보면 독립출판 버전이었고 이거는 그 네 권을 다 합치고 또 새로운 에피소드까지 들어가서 새로운 책으로 탄생을 했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한번 읽어봐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좀 아껴두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다 읽었고 저는 이 친구가 저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그 만화 캐릭터거든요.
0: 아, 그래요. 네.
1: 왜냐면 제가 이제 출판계 처음 오고 저는 그 전에 다른 분야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또 완전 신참이 돼서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새로 배워야 되는 것도 너무 많고
0: 네.
1: 힘들 때도 많고
0: 빡침도 많고 이제 직장인의 애원이 네. 여기서 어떻게 저기 소주 한 병 갖다 드려요.
1: 화도 많고 막 이러는데 그 이 물렁이 캐릭터의 가끔 인스타그램이 네. 올라오는데 그 그림을 보고 또 힐링이 되는 거예요.
0: 네.
1: 아, 그래 너도 힘들지? 나도 힘들어. 그래서 이런 걸 좀 한번 소개해드려보고 싶어서 이제 네 받았습니다.
0: 네. 방송하실 때 울컥하시는 거 아니죠 지금?
2: 좀 말을 멈추셨어요.
1: 이 책 안에 또 내용들이 보면 정말 딱 입사 1년 차부터 이제 한 3년 차까지는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뭐 그냥 입사 처음 했을 때 파일명 정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뭐 혼난다든지 양식 같은 걸 정리 못해서 뭐 이런 게 들어왔냐 이런 얘기 듣기도 하고 뭐 점심시간에 맛있는 데를 가고 싶은데 맛있는 식사를 하고 싶은데 좀 멀리 있어서
0: 네.
1: 입사 동기랑 같이 지금 나가자
0: 네네네네.
1: 해서 바로 나가서
0: 네.
1: 바로 음식 시키고 오는 노하우 같은 게 생긴 그런 에피소드 그리고 월급 들어와서 이제 뭘 주문하고 싶은데 딱 그
0: 월급이 생활비가 스쳐가죠.
1: 예, 네. 생활비가 다 빠져나오고 나면 네, 네. 아 그냥 치킨이나 먹어야겠다 네.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까지 되게 조목조목 보면 아 네. 이건 누구나 있는 일 아닌가 싶으면서 다 공감하게 되고 이 알잘딱깔센이라고 하죠. 알아서 잘 깔끔하고 센스 있게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알아서 잘 알아듣는 어. 그 예, 딱 센스 있게 알아듣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거 이렇게 해봐 하면 네 하고 그냥 아무래도 쫙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센스를 이제 줄임말로 네. 많이 쓰는데 그거의 의미를 이분이 이제 말이 안 통하는 과장님을 통해서 아니야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괜찮지 않은 건데 그런 언어를 해석하는 그 에피소드까지 되게 네. 공감 가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0: 그런데 그래서 재밌네요 내용이.
1: 예, 그래서 저는 또 이 캐릭터를 만든 분들이 네. 여신 온라인 강의도 한번 들어봤는데 오, 네. 정말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디테일한 네. 부분까지 그러니까 자신들의 얘기로 시작해서 일반 직장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까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관련된 그 회사 문구 상품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 인기가 많고 네. 그래서 저도 메모패드를 항상 이제 일하기 싫어도 어떻게라는 그런 멘트가 써져 있는 메모패드가 있는데 그거에다가 보면서 피식피식 웃으면서 이게 저 오늘 할 일을 적고 네. 쓰고 있습니다.
0: 아 이거 그 약간 사회 초년생들 MZ 세대들한테 엄청나게 인기 많을 책일 것 같아요. 네. 얘기만 들어도 아 뭐 재밌기도 하고 마음 한편으로 좀 짠하기도 하고 그렇죠. 책임지심도 느껴지고. 네. 아 근데 이거 지금 작가가 누구예요? 우리나라 작가 분들이에요?
1: 오이웍스라는 그 팀에서 만든 건데 네. 이제 멍클 때 얘기하는 그 오이가 아니고 오사원. 그 이사원이 이제 프로젝트성으로 이렇게 만들기 시작해서 한 팀이 된 거고요. 본인들의 사원 때 일을 이렇게 예 그랬군요. 같이 논의해서 만든 디자인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0: 오사원 이사 오이랑 아무 상관 없는.
1: 예, 예. 그래서 오시의 이시여서 오이웍스.
2: 네. 아, 오시와 이시의 웍스군요.
1: 네. 네. 그래서 이 책 근데 저는 약간 아쉬웠던 게 네. 일의 빡침과 기쁨 하니까 약간 좀 너무 우습게만 생각하실 수도 있고 해서 저는 아 신입사원 도감이나 이런 식으로 풀어도 괜찮았겠다 라고 회사 실험이 되게 귀엽게 포장이 돼서
0: 회사 실험
1: 거기에 연장선상으로 이렇게 가셨던 네.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아 혹시 오해하고 계시다면 이참에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다 네. 생각을 네 해봅니다.
0: 그러니까 그 사원들 아니라 조금 그래도 뭐 임원급이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도 이 책 읽으면서 공감이 될까요? 아니면 아, 요즘 애들 이러니까 문제지. 아니면 어떤 빡침이 있을까요? 어때요?
1: 네. 갑자기 그 말씀을 네. 하시니까 네. 제가 그 신입사원 시절에 퇴근길에 그 소리 거나하게 취하신 직장인분이 네. MZ들은 이게 문제야 하면서 갑자기 대성통곡하듯이 이렇게 마음 그러니까, 네. 예,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기는 하는데 네. 근데 제가 보기엔 그 연배쯤 되면 조카나 자제분이 네. 이제 뭐 신입사원이 될 그쵸. 수도 있고 네. 취업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 분명히 소통의 오류가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세대 차이도 있고 문화 차이도 있으니까 좀 이해하거나 아니면 나 좀 센스 있는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선물을 해주는 것도 네.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책이 공감 그냥 개인적으로 읽으시게 제가 보기엔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특히 네. 임원급이라면 그래서 이전에 소개했던 아무도 상처받지 않은 대화법이라고
0: 아, 예전에 예, 우리 예. 한철경 마케터님이 소개해 주신 책이죠. 네. 네.
1: KBS 콩 네. 팟캐스트 팟빵에 네. 도움되는 책 연구에 예,
0: 맞아요. 작은 서점에 네. 저희가
1: 예, 아, 그렇습니다. 그쵸. 작은 서점
0: 네, 있었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막 대화하는 법에 대해서 예, 예, 예. 막 남의 말 꼬리를 바로 물어서 얘기하지 말고 한 2초 동안은 예. 듣고 기억나요. 답을 하고 뭐 이러라는 거 무조건 아니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뭐라 그래 쿠션을 주고 얘기하는
1: 맞습니다.
0: 이런 것들 얘기해 주셨어요.
1: 바로 어제처럼 기억해 주시는 네.
0: 아니 왜냐면 그게 저한테 되게 도움이 됐던 팁들이었어요. 제가 요즘 너무 상대 배려를 많이 하지 않고 대화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새겨들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2: 도움이 되었다.
0: KBS 콩이나 팟캐스트를 통해서 다시 듣기 좀 예,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니 지금 뭐 신입사원들의 어떤 그 애환 같은 걸 담은 이 책이라고 하면서 김보희 우리 대표님을 잠깐 살펴봤는데 대표님 입장에서 좀 다르죠.
2: 아니 근데 네. 그 MG뿐만 아니라 그 신입사원 시절을 겪어본 사람들은 다 공감할 다. 것 같아요. 지금 네. 해주신 얘기들에 빵빵 터졌는데 회사 다닐 때 생각나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혼자 일하다 보니까 퇴근이 정확하진 않거든요.
0: 그러니까.
2: 근데 주말은 제가 왜 올해 주 5일째 시작했다 했잖아요. 네. 주말은 철저히 쉬는데 약간 그 개그 콘서트 할 시간 있잖아요. 네, 네. 그때부터 좀 우울해져요. 아. 끝나가고 있다.
1: 이런.
2: 네. 네, 내일부터 몰려들겠구나. 아. 이제 똑같더라고요. 혼자 이래도. 네.
0: 일을 빡치고 기쁨이라는 책 제목에서 이 빡침을 지우고 기쁨에 좀 더 많이 방점을 찍고 우리 살아요. 네. 그 아우도 상처받자는 대화법 까지 이제 얘기하셨는데 또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추천해 주실 만한 책 있을까요?
1: 제가 그래서 오늘 보이 대표님이 두 권을 준비했다는 소문을 듣고 어떤 책을 소개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작년 휴가에 제가 읽었던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건널목의 유령이라는 네, 소설입니다.
0: 소설이에요?
1: 예. 아, 네. 그래서 보통 제가 뭐 소설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따로 코너가 많아서 소설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책은 아직 소개되신 적이 없는
0: 없어요,
1: 것 같아서
0: 네, 처음 들어봤어요.
1: 제가 가져와 봤고요. 네. 다카노 가즈아키 작가님이 쓴 책이고요. 제노사이드 13계단으로 이제 13계단이라고 읽나? 하여튼 이렇게 두 책으로 이미 많은 팬을 확보한 베스트셀러 작가분이시고 네. 47회 에도가와 람포상 그리고 오. 일본 추리작가협회상
0: 네.
1: 그리고 우와. 미스터리가 대단하다 1위에 올랐던 일본 소설가분이시고
0: 네.
1: 제노사이드 특히 이 제노사이드라는 소설 자체로 엄청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가님이어서
0: 네.
1: 되게 오랜만에 제가 듣기로는 11년 만에 그 썼던 책으로 이게 딱 왔는데 저는 그 전작들을 안 읽어본 상태여서 이 책부터 오히려 읽어보면 좋겠다는 주변의 추천을 받아서 네 건널목의 유령 이 책을 읽게 됐고요. 제목처럼 심령 소설입니다.
0: 오. 아 그래서 네. 여름 휴가 예. 책으로 선정하셨던 거예요?
1: 오싹해지는 소설입니다.
0: 어땠어요? 근데 이 책 읽으시면서 네. 휴가철에 읽으셨다고?
1: 예, 예. 휴가 가는 휴가 가서 네. 그 고속 열차 안에서

0: 이 책을 열었는데 이게 처음 시작 부분이 고속 열차를 운행하는 기장님이 이제 딱 그 출근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이 건널목이라는 게 한국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본에는 그
1: 맞아요.
0: 우리나라의 10배 정도가 그렇죠. 건널목이 많죠.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2: 여기 일본 영화 보면 그 장면들이 항상 많이 나오죠.
0: 네. 네. 네. 그래서 기차가 지나갈 때 동안 이제 신호가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널목에서 요주에 건널목이 있었대요. 급커브를 돌자마자 바로 보이는 근데 이제 경사까지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건널목이어서 근데 이분은 10년 동안 이미 베테랑으로 한 번도 인명사고를 내지 않았던 분인데 근데 기장들끼리는 아 그러면 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언젠가 한 번은 인명사고를 겪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매뉴얼대로 열심히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 신원 이상의 어떤 분이 나타나서 아 결국에 나도 사고로 당하게 됐구나 하고 엄청 빨리 이렇게 조치를 했지만 이미 지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보려고 기차를 세우고 네. 왔는데 아무런 흔적이 없고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 같은 시기에 잡지사에 제보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해당 건널목에서 사진을 찍고 영상을

0: 약간 위태위태한 이제 은퇴를 앞둔 분한테 너 이거 해볼래?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널 살려볼게. 네. 해서 이제 그 편집장의 말을 듣고 취재를 아 무슨 귀신이야 하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점점 이제 이분 자체가 이 소설가 자체가 되게 사회파 추리 소설가로 되게 유명하신 게 정말 믿게 만들거든요. 정말 탄탄하게 어떤 네. 소설을 쓰더라도 한 소설을 쓸 때 7개의 박스가 가득 찰 만큼의 자료를 이미 아, 습득을 하신 다음에 쓰시는데 그래서 아. 너무 정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야? 까지 믿게 만드는 네. 엄청난 흡입력을 자랑하는 소설.
1: 이 책을 이제 여행 가는 기차 안에서 읽으셨다고요?
0: 네. 그래서 그 유령을 발견하는 그 기차를 보는 순간 네. 소름이 쫙 돋으면서 네. 아, 더 읽어도 되는 건가?
1: 근데 왜 무서운 얘기할 때 이게 저처럼 그러니까 막 발음 신경 쓰고 좀 말이 빠른 편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래 저 앞에서 뭐 유령이 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함성형 마케터님처럼 띄엄띄엄 얘기하는 게 무서운 거 알아요? 저 지금
2: 약간 소름 끼쳤어요.
1: 무서운 얘기 진짜 잘하신다. 네.
0: 이걸 라이브로 듣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밤이라서 운전 조심하시고요. 네.
1: 그만. 책 제목이 건널목의 유령. 네. 작가는 다카노 가즈아키의 소설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휴가에 가져가면 좋은 책 두 권을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자, 휴가 때 읽을 책 고르라 그러면 나만의 팁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워낙 또 이제 책들을 많이 접하시는 분들이니까 어떤 책 들고 가면 좋아요? 지금 막 가방 싸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
2: 저는 성경님이랑 정반대로 일과 전혀 관련 없는 책을 골라요. 가서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 네. 왜냐면 일 생각이 계속 나니까. 그래서 책장을 근데 짐 쌀 때 늘 책을 한 두 권은 갖고 가는데 네. 읽고 온 적 한 번도 없거든요. 늘 챙겨가요. 불안해서. 그래서 책장을 계속 보면서 뭘 가져갈까 일주일을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이상하게 끌리는 책들 그 책들을 뽑아서 가방에만 네. 넣고 데려갔다 데리고 옵니다.
1: 한석영 마케터님은요?
0: 저는 주변에 재밌는 책을 주기적으로 읽고 소개하는 사람을 항상 곁에 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알아서 그분들이 읽는 책이 뭔지 항상 주시하다가 네. 저 책은 내가 읽어야겠다 싶어서 읽었고 이 건널목의 유령도 사실 작은 서점 식구분이 추천해 주신
1: 누가 누가 추천해 주신 책이야?
0: 경영 MD님이 김경영 MD님이 작년 여름쯤에 제가 그때 그 미팅하면서 미팅이랑 아무 관련이 없는 주제로 혹시 요즘 무슨 책 읽으시냐? 저는 당연히 인문책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소설책 그래서
2: 유령?
0: 예, 오 너무 재밌는 네. 선택이다 해서 이제 읽게 됐는데 네 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네.
1: 김경영 MD가 추천한 책이라면 예. 읽고 읽으셔도
0: 됩니다.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저는 이제 직업이 이러다 보니 네. 출판 마케터이다 보니 서점 MD님들을 직접 뵙기도 하지만 네. 뭐 주변에 다른 그냥 책을 너무 좋아하는 분들 인스타그램이나 맞아요. 네. 아니면 블로그나 이런 곳에 남겨진 흔적을 보고 항상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네, 준비를 네. 합니다.
1: 준비. 네, 아니 특히나 이제 우리 방송 같이 듣는 다독이 분들이라면 리스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맞아요. 그 중에 제일 얇은 거 두 권 가지고 가방 무거우니까 네. 예. 책 진짜 빠뜨리지 말고 꼭 챙겨 가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오늘 이 책과 함께 들으면 좋은 노래 어떤 곡? 들어볼까요? 함석영 마케터님?
0: 예. 저는 이제 앞서 처음으로 소개했던 책도 일의 빡침과 기쁨이란 책은 신입사원부터 이제 대리급까지고 건널목의 유령은 이제 그 퇴직을 앞둔 은퇴 기자님. 그러니까 뭐 과장부터 이제 은퇴할 때까지.
1: 나름 그런 세심한 예. 계산이 있으셨군요.
0: 저의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직장인의 애환을 담은 노래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김동률 가수님의 황금가면이라는 노래인데요. 뮤직비디오가 정말 좋아요.
2: 재밌었어요.
0: 예, 그래서 정말 직장인이라면 뭔가 그 히어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그 상상부터 시작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가사나 뮤직비디오나 다 너무 좋아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네.
1: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도움되는 책 연구회 김보희 터틀넥 프레스 대표 그리고 부키 출판사 함석영 마케터 두 분과 함께했고요. 오늘 저희가 처방해드린 책들 마스터 미리의 주말엔 숲으로 그리고 안선영 이수연의 참나

0: 나무 육형제 야외 도감, 그리고 오이웍스의 일의 빡침과 기쁨, 다카노 가자키의 건널목의 유령이었습니다. 저희가 네 권이나 추천해드렸습니다. 이 중에 단 한 권이라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그리고 함석영 마케터님의 추천곡 김동률의 황금 가면 띄워드리면서 오늘 작은 서점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파스칼 메르시어의 장편 소설 리스본행 야간열차입니다. 이 장면은 언제 읽어도 서늘하고 또 통쾌합니다. 그레고리우스는 수업을 하다 말고 문장 한가운데서 분필을 내려놓습니다. 학생들이 어리둥절한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그는 교실 문을 열고 나옵니다. 30년이 넘도록 그를 붙들어온 자리를 그렇게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향합니다. 이런 순간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에게도 허락을 구하지 않고 아무 짐도 제대로 꾸리지 않은 채 그저 한 권의 책을 품고 낯선 도시로 떠나는 순간을. 리스본행 야간열차. 창밖은 어둠뿐이고 바퀴는 단조로운 리듬으로 덜컹입니다. 개소리 속에서 그는 프라도의 책을 펼칩니다. 그는 사전을 무릎에 올려놓고 한 단어 한 단어 더듬어 갑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손끝으로 벽을 짚어나가듯이 낯선 언어를 사전으로 번역하며 읽는다는 것. 그것은 곧 낯선 한 사람의 영혼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레고리우스는 프라도의 문장 속에서 자기 자신을 봅니다. 살지 못한 삶을 두려워하는 한 사람, 자기 안에 잠든 낯선 자아를 그리워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차는 리스본에 닿습니다. 이제 막 피어나는 남쪽의 봄이 펼쳐집니다. 경사진 골목을 오르내리는 오래된 노란 전차,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짠 바람, 타워강 위로 부서지는 햇빛. 그레고리우스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프라도의 옛집을 찾아가고 그를 알던 이들의 문을 두드립니다. 죽은 자의 삶을 조각조각 이어붙이는 탐정처럼 낯선 도시에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을 향해 이 얼마나 이상하고 아름다운 여정인지요. 리스본이 낳은 의사이자 시인이자 사상가, 프라도는 눈부시게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가슴은 불처럼 끓는 사람. 그러니까 하필 가장 어두운 독재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프라두는 살라자르 정권에 봉사한 존경받는 판사의 아들로 귀족적인 집안에서 자랐지요. 그런 그의 곁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조르지 오켈리. 가난한 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난 그러나 프라두 못지않게 총명한 소년이었습니다. 신분도 형편도 기질도 달랐던 두 사람은 뜻밖의 자리에서 하나가 됩니다. 바로 금지된 지식과 혁명을 향한 갈망 속에서였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기상통보.
2: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8월 4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 수도권과 충남, 전라권은 가끔 구름 많겠고 제주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며 매우 무덥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일부 전라권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됐습니다. 이 지역은 최고기온이 39도 이상 또는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저희 인천과 경기 남서부, 충남 서해안, 전북 서해안과 광주 전남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인천과 경기 남서부, 충남 서해안에 5에서 20mm, 전북 서해안과 광주 전남에 5에서 30mm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7도, 전국이 23도에서 27도, 낮 기온은 서울이 38도, 전국이 30도에서 38도입니다.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30도에서 38도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 제주도 산지와 중산간에는 5에서 10mm의 비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고, 내일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내륙과 충청권, 전라권에는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모레부터 제주도 해상과 남해 먼바다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며, 모레 밤부터 제주도 해안에도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유입되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27도, 인천 27도, 수원 26도, 파주 26도. 낮 기온은 서울이 38도, 인천 38도, 수원 37도, 파주 38도. 강원 영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철원 24도, 춘천 25도, 원주 25도, 대관령 18도. 낮 기온은 철원 35도, 춘천 37도, 원주 37도, 대관령 27도. 강원 영동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속초 24도, 강릉 25도, 동해 24도. 낮 기온은 속초 30도, 강릉 31도, 동해 31도. 충청 남북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청주 26도, 충주 25도, 대전 25도, 세종 25도, 전원 25도, 보령 26도. 낮 기온은 청주 36도, 충주 35도, 대전 37도, 세종 37도, 전원 35도, 보령 37도입니다. 전라남북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 26도, 군산 26도, 광주 26도, 목포 26도, 여수 26도, 순천 26도. 낮 기온은 전주 38도, 군산 35도, 광주 37도, 목포 34도, 여수 36도, 순천 37도. 경서남북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26도, 포항 26도, 안동 25도, 부산 26도, 울산 25도, 진주 25도. 낮 기온은 대구 36도, 포항 33도, 안동 35도, 부산 33도, 울산 33도, 진주 35도입니다. 제주도는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27도, 낮 기온 34도. 울릉도와 독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26도, 낮 기온 31도. 서해오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24도, 낮 기온 30도. 북한 지역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평양 26도, 신의주 25도, 개성 25도. 낮 기온 평양 34도, 신의주 34도, 개성 33도입니다. 예보에 담당한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31.8도, 현재 습도는 68%. 내일 서울 좋겠다는 시각은 5시 39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자정뉴스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현지 시각 4일 또는 5일에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방송에 출연해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 군사작전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조치를 하겠다고 위협했고 현재 이란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경우 이란이 어떤 식으로든 통항료를 부과하게 되나 아니면 완전히 개방돼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 되나라는 물음엔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수원시 천천동 아파트 2,500여 세대 전력 공급이 끊겼다 1시간여 만에 복구됐습니다. 또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한 아파트와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의 다가구 주택에서도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서울에서도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 서울 전농동의 1,800여 세대 아파트 단지에서도 전기가 끊겼다가 40여 분 만에 전기 공급이 재개됐으며 오후 8시쯤엔 개봉동의 아파트 일부 세대에서도 20분가량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에 이어지는 폭염 상황 관련해 현 상황을 국가 재난 사태로 보고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필요한 조치를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폭염에 대한 범국가적 위험인식을 한층 더 높여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취약계층 지원책을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피고 노동자의 안전관리 역시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에는 검사의 사건인지 등 직접 수사권,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권의 법적인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경찰이 최대 2개월 안에 보완 수사를 마치도록 했습니다. 법원이 중대한 위법수사,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등의 사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초고가나 비거주 1주택을 팔고 싶어도 토지거래허가제와 같은 규제에 막혀 팔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실거주 유예 확대 방안을 추가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대응이 아니고 장기간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를 고민한 결과라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한 지적과 관련해 여러 가지 추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에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될 최종 후보 4인으로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혜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추천됐습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어제 오후 전체 대법관 후보 28명 가운데 이들 4명을 최종 후보로 선정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들 4명 후보자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7일까지 법원 내 외부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이재명 대통령에게 최종 후보자 한 명을 신임 대법관 후보로 제청합니다. 한국 축구의 쇄신을 위해 출범한 K축구혁신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차기 회장 선거인단을 2만 명 규모로 확대하는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혁신위는 어제 5차 비대면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선거인단 구성 관련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위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자투표 시스템 활용을 추진하되 비밀투표를 보장하고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대령이 지휘하는 대령함정의 함장에 해군 사상 처음으로 여군이 임명됐습니다. 해군은 14,500톤급 대형 수송함 독도함 함장으로 오늘 배선영 대령이 취임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제주와 서해안, 전남권은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 정도입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7도로 예상됩니다. KBS 제일 라디오 자정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삼바와 축구의 나라 브라질은 인종의 용광로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산다고 하죠. 정열적인 걸로도 유명한데요. 오늘 영화 이야기 1977년 브라질을 배경으로 그 시절을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클레베르 멘돈사 필류 감독의 시크릿 에이전트 감상합니다. 시네 21의

이다혜 기자,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까에타네 발로즈와 플라비오 벤츄리니의 My Heart Wants to Beat Only for You.

0: Olha, é uma sacanagem, moral.
1: Você tem que estar sexta-feira cedendo lá.
2: Ele é Armando?
3: Não. O nome dele é Marcelo.
4: 오늘은 브라질의 군사 독재 정권의 아픈 역사를 다룬 영화 클레베르 멘돈사 필료 감독의 시크릿 에이전트 이야기 나눠봅니다. 신의 21의 이다희 기자, 영어 전문 기자 김현수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4: 네, 세계 주요 영화제 수상 내용만 봐도 이 영화의 작품성은 충분히 입증된 것 같은데요. 세계가 주목한 브라질 영화죠.
6: 올해 이 한국에서 소개되는 이제 많은 영화들 가운데에서도 손꼽히는 작품성을 갖고 있는 영화 중에 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 영화가 2025년 작년 칸 영화제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수상을 했거든요.
4: 네.
6: 황금종려상은 작년에 그저 사고였을 뿐이 받았었고 저희도 또 다뤘었는데
4: 네.
6: 이 영화도 그해 작년에 같이 경쟁 부문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올 지금 국내에서도 이 반응이 굉장히 좀 좋은 편이고요.
4: 네.
6: 그동안 그 사이에 뭐 굉장히 많은 해외 영화제 유수의 영화제에서 수상을 했었고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도 이제 외국어 영화상 을 받았었고 전 세계 지금 102관왕 거의 이제 노미네이트된 사례만 다 합치면 160회 정도 된다고 하고 저희가 또 이전에 다뤘던 영화들 중에 그 I'm Still Here라고
4: 네.
6: 브라질 독재 정권을 다뤘던 과거 영화가 있잖아요.
4: 맞아요.
6: 그 영화 울터 살레스 감독 영화와 더불어서 지금 연이어서 브라질 영화 감독이 이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사례가 계속 이어서 나오고 있어서 브라질 영화계로서는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사건과도 같은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 요즘에는 이제 영화 홍보를 할 때 그 영화제 수상 경력을 포스터에 뾰곡하게 쓰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4: 네.
5: 그만큼 이제 뭐 평론가들에게 아니면 작품성이 인정받았다라는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영화들 중에 한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이제 이 영화도 올해 여름에 상영 시간 긴 영화들이 되게 많잖아요.
4: 네.
5: 근데 이 영화도 이제 그 중에 한 편입니다. 2시간 40분 정도 하기 때문에 상영 시간이 굉장히 길고 아 이렇게 뭐 상 많이 받은 영화가 상영 시간도 길다고 하면은
4: 네.
5: 뭐 아, 또 얼마나 지루할 것이며라고
4: 그쵸.
5: 생각을 하실 텐데 진짜 지루할 틈이 없다라고 정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4: 그렇군요.
5: 예, 영화 보면서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보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 영화가 굉장히 훌륭하다는 것 말고도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뭐 역사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도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장르적인 성격도 있단 말이에요. 약간은 스릴러 서스펜스 같은 느낌도 있기 때문에
4: 네.
5: 게다가 이제 스파이물 좋아하시는 분이면 고전적인 스파이 영화 같은 느낌도 이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그런 점들 때문에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작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네. 160분이면 정말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인데 와 그렇게 꽉꽉 채운 느낌 받은 영화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5: 이 영화가 그 일단 사운드도 굉장히 좋거든요. 음악하고 사운드도 굉장히 좋고 이야기가 좀 계속해서 긴박감이 넘치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영화
4: 네.
5: 시작하자마자 이제 사람이 죽은 시체가 나오면

0: 그래서 이제 얘기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따라가게 됩니다. 네. 아까 저희 이야기했던 예전에 이 코너에서 소개했던 영화 그 I'm Still Here라고 하는 영화는 이제 비슷한 뭐 비슷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역사적인 어떤 실제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면서 실제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충실하게 다루려고 노력하는 편이었다고 한다면 이 영화는 그 충실하게 사실적인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부분을 다 탈각시킵니다. 그게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어떤 역사적인 무게감이 있는 사건일수록 어떻게 하면 실제 사건하고 좀 비슷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영화 개봉한 다음에는 뭐 이게 어떠한 실제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해서 실제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뭐 보도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배우가 뭐 실제 있었던 무슨 정치인이나 아니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을 너무 잘 연기했다라고 해서 막 비교하는 사진 같은 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이 시크릿 에이전트는 비교, 어디에 비교를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태로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어떻게 보면 좀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왜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뭐 A가 B고 B가 C고 뭐 C가 A를 어떻게 했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해주는 건 아닌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영화를 찍었어요.
1: 네.
0: 그게 저는 이 영화의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영화들을 보실 때에는 많은 경우에 설명이 부족하고 많은 것들을 뉘앙스로 이제 영화가 그쵸. 채우기 때문에
1: 맞아요.
0: 그런 면에서 아,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느낌이 어렵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 영화도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그런가 싶으실 수 있겠으나
1: 네.
0: 실제로 이 영화에서는 계속해서 사건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리고 계속 벌어지는 사건들에 연루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1: 네.
0: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아 브라질? 한국 얘기하고 너무 비슷한데? 라고 생각 진짜 많이 하실 거고.
1: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뭐 구체적인 사연들을 설명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 있는 예, 그런 영화라는 점에서 이 160분이 결코 예, 저는 길지 않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1: 네.
2: 영화가 또 3부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부로 나뉘어져 있고 그 3부가 이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그 장르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또 완전히 제각각이다 보니까 여러 편의 장르 영화가 뭔가 한데 어우러져 있는 그런 묘한 조화도 또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그 브라질의 역사도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영화가 좀 설명을 해주는 편인가요?
0: 설명 안 해줘요. 설명 안 해주고
1: 네.
0: 시크릿 에이전트라고 하는 그 제목이 비밀 요원이라는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비밀 요원이라고 하면 아니 뭐 정말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그럼 스파이가 나와서 뭔가 정치적인 뭐 공작을 하고 뭐 이런 내용인가라고 짐작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 영화가 70년대의 브라질 독재 정권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제 처음에 뭐 영화 시작해서 남자 주인공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이제 길을 가다가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기름을 넣는 상황에서 저 주유소 그러니까 정말 무슨 한국으로 치면은 국도변에 있는 주유소예요. 그래서 그냥 흙먼지 풀풀 날리는 이런 길가에 있는 작은 주유소인 거죠. 근데 이 주유소 주인이 나와서 이제 기름을 넣어주는데 그 주유소 한 켠에 거기도 흙바닥인 거예요. 흙바닥에 뭔가를 이렇게 덮어놓은 뭐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 그게 신경이 쓰여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 주유소의 주인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신고했는데 안 가져가네 같은 식의 얘기를 해요. 또 너무 이상한 거죠. 이 주인은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마치 지금 우리 집 앞에 큰 대형 폐기물이 있어서 네. 이거 지금 신고했는데 안 가져가? 같은 식으로 이제 이 사람이 죽은 걸 얘기를 하고

0: 있고 뭐 누군지 이런 것도 뭐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거기에 그냥 이렇게 뭘로 덮어놓은 거예요. 근데 좀 있다가 경찰차가 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아 이제 드디어 경찰이 와서
1: 뭔가 풀리겠구나.
0: 네, 풀리겠구나. 저 시체가 누군지 무슨 일인지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걸 보고 있으면 경찰이 사실은 지나가던 길이었어요.
1: 아, 출동한 게 아니군요.
0: 예, 예, 출동한 게 아니고 지나가던 길이었고 지나가다가 지금 이 차에 기름을 넣고 있는 주인공이 수상해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고 불신검문을 온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와서 신분증 내놔라. 또 신분증 뭐 내놨는데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차에서 내려봐라. 막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뭐 막무가내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별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그냥 다시 갑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시체는 거기에 있어요. 이게 이게 이제 초반에 그 오프닝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1: 네.
0: 그럼 이제 이걸 보면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 사람들은 사람이 죽는 거에도 태어나고 다들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왜 경찰은 이런 식으로 아무 문제 없는 사람한테 와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엄혹한 분위기 묻지 않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면 안 되는 분위기라는 것 자체가 이런 엄혹한 독재 시절의 시대적인 상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한국도 기억하시겠지만 80년대에 서울시내 나가면은 젊은 남자들은 불신검문 많이 당했거든요. 사실 저희 집 근처에 국립대학교가 있어가지고
1: 네.
0: 항상 지하철역에 있었어요.
1: 데모 많이 하던 시절이니까. 네,
0: 항상 많이 했고 책가방을 맨 젊은 남자들은 다 가방 열어서 검사했단 말이에요.
1: 네.
0: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영화가 초반부터 분위기를 잡아가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이 정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시시콜콜 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식의 폭력에 익숙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식으로 영화가 초반에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 첩보 영화 같은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첩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 물론 뭐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첩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 뭐 007 같은 사람이 나오기 때문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이 영화에서는 뭔가 어떤 완전히 강한 절대적인 어떤 세력이 있고 이제 그들 모르게 어떤 것을 진행해야 되는 주인공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첩보 영화가 주는 방식의 긴장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주인공이 이 영화 내내 누군가로부터 이제 쫓기는 이야기이고요.
1: 네.
2: 거의 이제 쫓기는 수준이 그러니까 목숨의 위협을 받는 킬러로부터 이제 쫓기는 이야기죠. 그러다
1: 네.
2: 보니까 어떤 긴박한 어떤 첩보 영화 스릴러 영화의 분위기도 확실히 나오고요. 그리고 이 브라질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의 분위기를 또 알 수 있는 대목이 영화의 이 주인공의 사연과 아예 동떨어져 있는 별개의 사건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영화에서 이제 묘사가 되는데 예를 들면 어느 날 해안가에서 이제 상어가 사람 시체를 물고 이제 잡힌 상어가 이 사람들한테 이제 잡힌 거죠.
1: 네.
2: 그래서 경찰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어 시체에서 이제 사람 다리가 한쪽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게 경찰들이 수군거리고 그 경찰들의 행색도 좀 이상하고 그런데 이 시체 안시소에 모셔놓은 이 시체 다리를 경찰들이 숨기고 은폐하는 거죠.
1: 네.
2: 그런 과정들이 이제 영화에서 이 주인공의 사연과는 아예 별개로 그런 장면들이 펼쳐지는 걸 보면 아, 이 당시 브라질의 정권 시기는 경찰조차도 이런
0: 믿을 수가 없는
2: 거죠. 믿을 수가 없는 어떤 조직이구나.
1: 네.
2: 일반 보통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라는 거를 이제 은연중에 암시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영화가 장르적인 어떤 좀 독특한 이제 기질을 발휘해서 이 당시에 이제 현실상을 묘사를 하는 거죠.
1: 네. 이 클레베르 멘돈사 필류 감독은 영화 좋아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꽤 유명한 감독이라고요?
2: 국내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2019년에 기생충

0: 대통령이 황금종려상을 받던 해 경쟁 부문에 이 감독이 이번 영화가 이 시크릿 에이전트가 네 번째 장편 영화고요. 그 이전에 만들었던 세 번째 장편 영화인 바쿠라우가 네. 같이 그해 기생충하고 이제 경쟁 부문에서 경쟁을 했었고.
1: 그랬군요.
0: 이게 깐 영화제에서는 꾸준히 이 감독이 지금 이제 겨우 네 편째인데 물론 다큐멘터리도 만들곤 했었지만 이 작품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칸 영화제에서 주목을 했었고요.
1: 네.
0: 그 바쿠라우는 그해 이제 심사위원상을 받았었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 감독 영화가 꾸준하게 또 알려져 있고요.
1: 네.
0: 그리고 또 칸 영화제 소식을 계속해서 이제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클레베르 멘돈사 필료 감독이 그러니까 브라질의 우파 정권으로부터 꽤 오랫동안 공격을 많이 받아왔어요.
1: 네.
0: 거의 이제 탄압을 이 감독의 표현에 따르면 이제 탄압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계속해서 어떤 정권에 좀 압박을 받아왔었고 그리고 두 번째 장편이 2016년에 만들어졌었는데 아쿠아리우스라는 영화가 이제 칸 영화제에 진출을 했을 당시에는 레드카펫에서 배우들하고 같이 그 피켓 시위도 해서 해외 언론에서도 이제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탄핵되던 시기였는데 2016년에 그 대통령 탄핵을 뭐 반대하는 이런 시위도 했었을 정도로 이 정치적인 발언도 굉장히 서슴지 않고 이제 하는 이제 올바른 목소리를 굉장히 강하게 내는 감독 중에 한 명이어서 계속해서 이 전에 소개해드렸던 I'm Still Here도 마찬가지로 당시 뭐 아카데미 시상식 장편 국제 장편 영화상 이제 출품할 때 잡음이 좀 있었거든요. 뭐 브라질 이 정부 차원에서 네. 뭐 반대한다 이런 식의 이 월터 살레스 감독과 이 두 감독의 영화를 좀 정부에서 좀 안 좋게 보는 시각들이 계속 있었고. 그것과 별개로 또 이 영화의 어떤 작품성 같은 거는 꾸준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아왔었기 때문에 바쿠라우도 굉장히 이 영화와는 또 다른
1: 맞아요.
0: 분위기에 네. 어떻게 보면은 타란티노 감독 영화 같은 스타일을 볼 수 있을 만한
1: 네.
0: 그런 장르 영화 감독으로서 한국 관객들에게도 꾸준하게 사랑을 좀 받고 있습니다.
2: 이 감독 영화 중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바쿠라우라고 하는 영화와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어떻게 이렇게 참 영화를 잘 만들면서 재밌는가의 어떤 굉장히 좋은 예시가 되는 작품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클레베르 멘돈사 필료 감독 뭐 영화 평론가이기도 하다. 근데 네. 그리고 이 영화제 프로그래머도 했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더 좀 신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쓰고 말을 하고 이런 것과 사실 만드는 것은 좀 별개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드물게도 그 두 가지를 다 갖춘 이 감독들이 세상에는 존재를 하고
1: 네.
2: 네, 뭐 누벨바그 시기에 프랑스도 그런 뛰어난 감독들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한국도 박찬욱 감독님 예전에 그 영화에 대해서 쓴 뭐 영화 보기에 은밀한 뭐 유혹인가 이런 그런 산문집도 있거든요.
1: 네.
2: 지금 최근에는 몽타주인가 하는 제목으로 다시 나왔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영화를 진짜 좋아해서 많이 보고 그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한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대로 만들면 이런 느낌이 되는구나 같은 생각으로 보게 되는 것 같고 사실은 이 시크릿 에이전트라고 하는 영화는 그 영화 자체가 어떤 레퍼런스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거든요. 가장 뭐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스필버그 감독의 조스라고 하는 영화가 영화에서 계속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1: 네.
2: 이 조스라는 영화는 영화 자체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이제 해변에서 이 사람이 사람 다리가 이제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다. 이제 이런 것들도 이런 조스라고 하는 영화랑 연결 지어져서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그 조스라는 영화가 인기를 끌던 당시에 다 너무 보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아이들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겁이 많으니까 이제 부모들은 내가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해도 안 보여주는 거죠.
1: 네.
2: 약간 이제 그런 것들까지 그 시대의 분위기로 굉장히 잘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뭐 급 시대적 맥락 뭐 아니면 여기에 등장하는 영화적인 레퍼런스 이런 것들을 알고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어도 몰라도 충분히 이 이야기를 즐겁게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잘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1: 네. 칸 영화제 남우주연상 받은 바그너 모라 시종일관 쫓기면서 불안해하는 모습을 실감나게 연기해서 영화의 중심을 잘 잡고 있는데요. 다른 시리즈나 영화를 통해서 또 익숙한 배우이기도 하죠.
0: 바그너 모라는 뭐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나르코스 가장 많이 알려져 있죠.
1: 워낙 사랑받았죠.
0: 네. 파블로 에스코바르 연기를
2: 너무 잘했어.
0: 사실 이전에 할리우드 영화에서 이 에스코바르라는 그 희대의 악당 캐릭터를 굉장히 많은 배우들이 연기를 했었거든요.
2: 워낙 유명한.
0: 네. 하비에르 바르뎀도 연기한 적 있어요. 되게 많은 배우들이 연기를 했는데 그 배우들의 모든 연기를 다 잊게 만든.
2: 그러니까요.
0: 네. 대표적인 에스코바르 연기를 이분이 해서 이제 화제가 됐었고. 근데 이 바그너 모라도 76년생인데 브라질 출신 배우이고
1: 네.
0: 일찌감치 할리우드에 진출에 성공한 이제 배우 중에 한 명이에요.
1: 네.
0: 우리도 아마 잘 아는 엘리시움이라는 영화, 매트 데이먼 주연의 SF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를 시작으로 이제 할리우드에 진출을 했었고
1: 네.
0: 최근에 그 시빌워라는 되게 독특한 전쟁 영화에서도 출연을 저널리스트로 또 출연을 해서 주연을 또 맡아가지고 존재감을 보여줬었죠. 근데 이 배우가 배우 활동뿐만 아니라 감독 데뷔도 최근에 했어요. 2019년에 마리겔라라고 하는 브라질 정치인이자 게릴라 전사인 그 실존 인물 카를로스 마리겔라의 전기 영화를 이분이 만들어서 감독 데뷔를 최근에 했고 그리고 뭐 이 칸 영화제에서 이 영화로 이제 남우주연상을 수상을 했는데
1: 네.
0: 남우주연상 수상한 최초의 남미 배우가 됐었고요. 그리고 뉴욕 영화제에서도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었고 그리고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이 영화 시크릿 에이전트로 후보에 올랐었거든요. 그 남우주연상 아카데미 후보에 오른 또 최초의 브라질 배우로 또 이름을 올려서
1: 그렇군요.
0: 이 시크릿 에이전트가 이제 바그너 모라의 어떤 배우 커리어에 또 새로운
2: 이정표.
0: 장을 또 이정표가 네. 된 그런 케이스인 거죠.
2: 그리고 나르코스에서의 바그너 모라를 기약하시는 분이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 정반대의 극한입니다.
0: 그러니까.
2: 네, 근데 그 정반대의 극한이라고 하는 게 뭐 이를테면 A 방향으로 세게 연기하고 B 방향으로 세게 연기하고 그게 아니라 이 나르코스에서 그 파블로 에스코바르라고 하는 마약 왕을 연기를 하는데 이제 그때의 이 바그너 모라는 정말 살기 등등한 사람입니다.
1: 네. 네,
2: 자기가 원하는 것도 너무 확실하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리고 설령 자기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식의 막 그 욕망이 드글드글하는 사람을 연기를 하는데 이 시크릿 에이전트에서는 바그너 모라가 연기하는 사람은 이 바라는 것은 평화, 안전. 정말 일단 아무것도 그렇게 막 하고 싶어 하진 않는 것 같아. 하지만 그 안에 심지가 되게 단단한 사람이에요.
1: 네.
2: 그래서 그런 어떤 시대적인 그런 제한, 한계 속에서 무력감을 느끼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지식인 느낌으로 연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영화에서는 좀 그 완전히 추구미가 정반대인 역할을 하는데
1: 네.
2: 그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1인 2역을 합니다. 근데 이제 1인 2역이 대체 누구 2역인지를 보시면 굉장히 또 감동이 있는 거죠.
1: 네. 자, 이번에 이다혜 기자의 추천곡을 들어볼까요?
2: 네, 이 영화에는 뭐 정말 음악도 음향도 굉장히 좋은 작품인데요.
1: 네.
2: 이제 그 시기에 미국 음악들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 세계 어딜 가도 이 미국 팝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화에도 팝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시카고의 곡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그 곡을 들어봤으면 하고요. If You Leave Me Now.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합니다.
1: 네, 영화 시크릿 에이전트 줄거리 살펴볼게요.
2: 네, 브라질의 군사 독재 정권 시기에 연구원 출신인 아르만도라는 남자가 어린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한 도시로 이제 향하는데요. 그런데 신분을 숨기고 마르셀로라는 가명을 쓰고서 반정부 인사들이 숨어 지내는 곳에 거처를 마련하게 됩니다. 무언가 쫓기거나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라는 걸 보여주면서 이제 영화가 시작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 비슷한 시기에 해안가에서 잡힌 상어의 뱃속에서 죽은 사람의 다리가 나오는 걸 경찰이 조사하는 일이 일어나고요. 이 암암리에 이 청부살인이 일어나거나 혹은 어떤 이 정부의 눈밖에 나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걸 이 상어의 시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관객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주인공 아르만도는 이 아르만도에게 어떤 원한을 갖고 있는 자본가가 한 명 등장을 하는데요. 길로티라고 하는 남자가 어느 정도로 이 아르만도에게 원한을 갖고 있는지 킬러를 고용을 해서 아르만도를 죽이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1: 네.
2: 이때부터 영화는 이 킬러와 도망자 아르만도의 어떤 추격전도 보여주는 한편 이 상어에게 잡아먹힌 이 죽은 자의 다리가 갑자기 물속에서 걸어 나와서 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상한 공포영화 분위기로 또 연출이 돼요.
1: 네.
2: 그런 식으로 이제 대단히 혼란스럽고 뭔가 한 가지로 규정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분위기가 연쇄적으로 영화에서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실은 이 모든 영화 속에서 펼쳐진 관객들이 본 상황이 사실은 먼 훗날 현재의 시점에서 역사학도들이 과거사를 복원하기 위해서 사료를 뒤져보다가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되는 그런 과거의 지난 날이었다는 사실이 이제 영화를 보면 나중에 밝혀지게 되거든요.
1: 네.
2: 이 과거사 복원 작업에 참여했던 한 여성이 이 주인공 아르만도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그 당시 과거 70년대의 진실을 모두 알게 되고 그 사실이 담겨 있는 녹취 파일 USB를 하나를 들고 실제 아르만도의 아들에게 찾아가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상어 뱃속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의 다리가 발견되는 사건이 벌어진과 동시에 또 주인공 아들은 영화 조수를 끊임없이 보고 싶어 하는데 이 영화 조수를 선택한 것도 역시 감독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겠죠?
2: 일단은 영화의 시대적 배경이 굉장히 좀 잘 맞아떨어져요. 그 조수가 그 당시에 브라질에도 개봉을 해서
1: 네.
3: 모든
1: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네. 아직도 조수바가 있잖아요.
2: 심지어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그 네. 엄혹한 시기에도 그쵸. 조수는 그 브라질 대중들 사이에서도 인기 폭발이었던 거죠. 그런 시대상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요소임과 동시에 이 주인공 아르만도의 장인어른이 그 극장을 운영하는 극장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에서 극장이라는 공간이 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요소로서 극장도 등장을 하고 조스라는 영화도 개봉하는 시기였다. 이런 식으로 이 조스라는 영화를 잘 이 문화 요소를 잘 활용을 하는 거죠.
1: 네. 밤마다 사람들을

0: 도시전설이 그냥 네. 사람들 입에서만 오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공원에서 그런 털복숭이 다리에 습격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기사에 실리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이제 이게 당시에 영화의 그 무대가 되는 해시피라고 하는 곳에 실제 있었던 그런 도시전설이라고 하고 당시에 공원에서 한밤중에 뭐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동성애자들을 단속하는 그리고 단속하는 게 폭행을 하는 이제 이런 경찰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다들 조심해라. 지금 단속하고 있다라는 식의 사실을 은밀하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런 얘기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금 이 털복숭이 다리가 사람들을 공격했다. 털복숭이 다리가 누구겠어요 그러면? 경찰이 털복숭이 다리가 되는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피해를 입고 있고 이제 이런 식의 기사들을 썼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제 같이 신문을 읽고 막 웃기도 하고 뭐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더 잘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사실 한국 관객들은 뭐 당시에 이런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런 그런 이야기인 면에서는 또 이런 브라질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해도 한밤중에 공원이라고 하는 공간이 영화 속에서 굉장히 좀 자유분방한 공간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1: 네.
0: 이제 그런 곳에서 그런 질서를 이제 가장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세우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 털복숭이 다리가 등장할 때 우스꽝스럽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게 그런 장면의 연출의 특징입니다.
1: 네. 마르셀로는 신분을 속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또 해시피의 신분 관리국에서 일을 한다는 설정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2: 이 영화가 이제 첩보 영화로서 굉장히 이제 독특한 지점 중에 하나가 이 아르만두가 마르셀로라는 이제 가명을 가지고 신분을 숨기고 살고 있을 때 이 마르셀로라는 신분을 아예 이제 꽁꽁 숨기기 위해서 이 일종의 이제 가짜 취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가짜 취업을 하는 곳이 하필 또 과거에 이 어떤 사라진 기록들을 전부 이제 수집하는 곳이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런 상황들이 이제 보여주는 것은 그만큼 당시에 어떤 그 브라질의 어떤 행정적인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독재 정권에 눈밖에 난 사람들이 뭐 사라지거나 실종되거나 했을 때 어떤 기록도 찾을 수 없는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들을 이런 이 아르만도의 상황을 빗대어서 이제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고 공교롭게도 이런 일 때문에 마르셀로는 어머니의 또 흔적을 찾게 되는 장면들이 이렇게 영화에서 나오거든요.
1: 네.
2: 근데 앞서도 줄거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화는 하나의 거대한 이 현재 시점에서 역사학도들이 과거사를 복원하는 작업에서 이야기를 발굴해내는 그런 이야기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 영화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 지나간 과거를 아픈 과거를 어떻게 현재로 이끌어 낼 것이냐 그 과거를 어떻게 복원하고 어떻게 기억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를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영화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영화의 어떤 메시지를 이런 장면 장면 설정을 통해서 굉장히 잘 녹여낸 그런 장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사실 마르셀로가 뭐 정치가도 아니고 비밀요원도 아닌데 청부살인의 대상으로 지목된다는 게 이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정치적인 폭력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게 더 묵직한 여운을 남기는 것 같아요.
0: 이 영화의 또 재미있는 점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마르셀로는 정치적인 탄압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1: 네.
0: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면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데 그런 수단을 가지려면 돈이 많아야 되겠죠. 마르셀로가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된 이유는 어떤 뭐 정치적인 주장을 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가 연구하는 게 있었어요. 연구하는 분야가 있었는데 이 연구가 나름 이제 이 연구 대학교에서 연구를 하는 이 교수들이 굉장히 성실하게 자기 연구들을 진행을 했고 그게 좀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뭐 굉장히 거대한 기업

0: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처음에는 이제 견학 같은 걸 한다고 왔다가 보니까 이제 뭔가 그것도 사실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해줍니다.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도 말을 안 해줘요. 이 연구를 가져가라는 건지 자기가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이 연구를 없애라는 건지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해주는데 어쨌든 모종의 이유로 이 기업가 입장에서는 이 연구를 중단시켜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정부 지원 사업으로 연구를 하던 이 연구자들이 하루아침에 이 일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기업가는 너무나도 무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아들이 항상 같이 다니는데 이 아들은 그냥 뭐 전혀 아는 것도 없고 무능하지만 그 자기 아버지를 잘 뒀기 때문에 같이 다니면서 이런저런 또 안 좋은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기업가 부자와 이 마르셀로 부부가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 장면이 영화 속에서 이제 회상 장면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제 그런 자리에서도 이 아내도 교수인가 그래요.
2: 네.
0: 근데 이 두 사람이 이 마르셀로의 아내를 완전히 깔아뭉갭니다. 말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말다툼이 벌어지고 이제 그런 식의 옛날 이야기가 나와요. 보시면 이게 그럼 뭐 그렇게까지 죽이고 싶을 정도의 원한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기분 상해죄 같은 거죠. 예. 기분을 상하게 했고 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라고 해서 이 기업가가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해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입을 못 쓰게 만들어라라는 거예요. 죽이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어떤 기분에 따른 복수를 확실하게 하고 싶다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은 이런 그러니까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했을 때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경향성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것조차 사실은 다 이 정치라고 하는 거대한 우산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고 마르셀로가 처한 환경 그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거죠.
1: 네. 자 이번에는 김현수 기자의 추천곡을 들어볼까요?
2: 저도 뭐 영화에 등장하는 곡은 아닌데요. 영화 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좀 네. 분위기가 연상이 되는 곡을 한 곡 가져와 봤는데 더 큐어의 Picture of You라는 곡 가져와 봤습니다.
1: 네.

0: 네, 영화 시크릿 에이전트 한 줄 감상평 들어볼게요.
1: 저는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사라진 역사를 영화로 복원하는 영화. 네, 굉장히 영화적인 어떤 영화에 관한 영화라는 점에서도 이 클레버 멘돈사 필리오 감독의 어떤 영화광으로서의 면모도 굉장히 곳곳에 담겨져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2: 시크릿 에이전트를 보고 나면 클레베르 멘돈사 필류 감독의 다음 영화가 무엇이든 보게 될 것이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영화 보고 나면 다음에 만드는 영화가 아무리 터무니없어 보여도 네. 이 영화관에 가서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0: 네, 오늘 브라질 군사 독재 시절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다룬 클레베르 멘돈사 필류 감독의 시크릿 에이전트 시네시빌의 이다희 기자,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와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파블로 네루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두 개의 모호한 명확성 사이에 무한한 터널이 아닐까요?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두 개의 검은 삼각형 사이에 명확성이 아닐까요? 아니면 삶은 어쩌면 새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 물고기가 아닐까요? 이렇듯 죽음은 비존재로 이루어져 있거나 아니면 위험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 누가 삶에 대해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죽는 날이 와도 삶에 대해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파블로 네루다의 삶 보내드렸어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열린 토론.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어제 2026년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됐죠. 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 비율을 높이고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방향이었는데요. 똘똘한 한 채를 보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금보다 세금 부담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실거주자를 보호하는 등 이 과세 형평을 지켰다라는 평가와 함께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시장을 좀 왜곡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이 공정과세 원칙과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1: 네, KBS 열린 토론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석좌 교수 나오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4: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유튜브에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 시민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정수진 리포터가 취재한 내용 먼저 듣고 오시죠.
5: 근데 그게 세금의 형평성, 공평성 이거를 얘기하던데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는 기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살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거기에 보유세를 뭐 한 1년에 뭐 몇천만 원씩 내라, 그거는 낼 수 있을까요? 그거 난 어려워 보이거든요.
6: 아무래도 세금 부담이 있으니까 그 세금을 낼 여유가 없으니까 집을 처분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부동산이 너무 급등을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어려운 게 분명히 있으니까 집이 너무 비싼 건 사실 맞잖아요.
7: 부동산 정책을 잡겠다고 하면서 이거를 세율로 잡을 수 있냐? 천만의 말씀이다 이거죠. 왜? 그건 그동안에 여태까지 수많은 정권 중에서 썼는데 안 된 걸 지금 또 쓰려고 하는 거라면 이건 잘못됐다.
8: 좋아지면 좋겠어요. 대출에 있어서 규제가 좀 완화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죠. 근데 뭐 워낙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9: 글쎄요, 그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부동산 값을 낮추려면 사실 이제 거래에 대한 비용을 없애는 생각하거든요. 양도세 같은 그런 거를. 근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대로 두고 보유세가 올라가면 사실 팔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불공정 거래 행위 같은 거를 또 단속하는데 힘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시민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이 세제의 기준을 전면적으로 조정했다는 평가가 나오잖아요. 먼저 두 분은 어제 나온 부동산 이 세제 개편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총평부터 한번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10: 그 정부가 세제 개편을 내리면서 이제 정상화라고 뭐 하는 말을 썼어요.
1: 정상화라는 말을
10: 네, 했죠. 어떤 게 정상화인지 생각하게 하는 대책이 아닌가. 정상화는 그 세제를 강화하는 게 정상화인지 아니면 잘못된 걸 바로 고치는 게 정상화인지, 그게 바로 고치는 게 강화하는 건지 그걸 생각하는 대책이 아닌가. 그 총평을 하기 전에 이제 꼭 그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그냥도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누진과세 돼 있습니다.
1: 네네.
10: 근데 그 새로운 용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초고가주택이라고. 이렇게 해서 중과세 한 것은 징벌적 과세에 가까울 정도로 좀 과한 정책이 아닌가. 정책은 일관성 있으면서도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1: 네.
10: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바뀌는 게 과연 그 청취자분들이나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좀 생각하게 하는 정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이번 세제 정책은 좀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10: 그렇죠. 고가주택에 대해서 가만 놔둬도 누진세가 돼 있는데 가격이 오르는 것만큼 세금은 더 나오게 돼 있습니다.
1: 네네.
10: 그런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과세하는 것은 좀 더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 그건 좀 생각하게 한다는 얘기죠.
1: 그러니까 정부가 말하는 그 정상화라는 이야기는 고가주택이 너무 뭐 좀 많은 이익을 가져가다 보니 불평등이 일어나서 이것을 정상화하겠다 약간 이런 의미도 좀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10: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누진 과세도 있다니까요. 종합부동산세는 원래 0.5에서 최고 세율 6.0%까지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6.0을 없애고 5.0까지 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금액에 낮아서 0.5%를 부과하고 어떤 사람은 5.0까지 부과합니다. 이렇게 누진 과세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좀 더 그 고가 주택이라는 설정을 해서 그 이상은 그보다 더 많이 부과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좀 생각하게 하는 정책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1: 좀 이번 정책이 과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면이 있다라고 좀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인만 소장님도 전체적인 총평 한 말씀 내 주시죠.
0: 예전에 어네스트 헤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갑자기 그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는데 저는 두 개 다 알아봤는데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영화 끝나고 종이 울리는데 보고 나서 이게 저 종은 왜 울렸을까?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렸나 모르겠더라고요. 이번 세제 개편안 내용도 정상화, 공정과세, 합리화라는 용어들을 사용을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예요? 도대체 뭘 정상화지? 정상화라고 한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비정상이 있으니까 정상화라고 한다는 건데 그럼 기존에 있는 세율이나 조세 체계가 비정상이었다는 건가? 라는 의문이 있고요. 그럼 저는 교수님께서 초고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비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집에 있어서는 이제 사용 가치잖아요. 사용 수익 처분 권한이 있는데 처분은 집주인이 파는 거고 수익은 뭐 임대료 월세를 받는 건데 사용 가치에 대해서는 이제 거주를 하게 되는데 정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잉 하지 말고 리빙해라. 그러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거주의 개념에는 집주인이 거주할 수도 있는 거고요.
1: 네.
0: 세입자가 거주할 수도 있는 겁니다.
1: 그러네요.
0: 근데 정부는 집주인이 거주하는 것만 인정해주고 세입자가 거주하는 거는 지금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의미거든요. 반대로 해서 가게 되면 너가 살지 않는 집을 왜 가지고 있어? 너 그거 투기야 라는 잣대를 댈 수도 있으나 반대로 해서 가게 되면 그 집은 세입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거주의 가치, 사용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동안 1주택자를 보호해주고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외국도 1주택자는 보호해줍니다. 단 집을 비워두면 안 되죠. 공과를 비워두게 되면 너 너무 낭비 아니야. 네가 돈 있다고 집을 세 채 사서 오늘은 이 집 내일은 마포 다음 날은 강남 이렇게 자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국가적으로 페널티를 주는 게 맞으나 사용가치는 집이 세 채 중에 두 채는 임차인한테 주고 한 채는 본인이 거주한다면 사용가치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과거에는 뭐 다주택은 규제 그럼 1주택은 봐줬는데 1주택조차도 이 세입자의 사용가치를 인정 안 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저는 최대 피해자는 세입자가 아닐까. 모든 집주인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거주하려면 세입자를 쫓아보내야 되고 내가 거주 안 하려면 전월세 가격을 올리게 되고 내가 팔면 또 다른 매수자가 들어오게 되니까 최대 피해자는 세입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을 한번 들어봤는데 이게 전체적인 세제 개편안이 물론 완벽하게 나오는 정책은 세상에 없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너무나도 완벽하게 나오면 뭐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완벽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의 고쳐야 될 점들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근데 그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이 정도 수위 예상하셨습니까? 좀 세게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0: 전 수위는 예상했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범위 내에서 들어왔고요.
1: 네.
0: 물론 디테일하게 보면 예상을 벗어나는 부인이 있죠. 예를 들어서 종부세 세율 같은 경우에 주택 수가 아니라 가액으로 한다.
1: 네.
0: 저는 처음에는 이게 웬일이야? 이거 괜찮은데?
1: 오히려 당연히 종부세가 낮아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셨고요.
0: 아니 합리적이잖아요.
1: 네.
0: 10억짜리 세 채보다 30억짜리 한 채가 혜택을 보니까
1: 그렇죠.
0: 괜찮네. 가입으로 하는 거.
1: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0: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지금은 3주택 이상은 중과세가 적용이 되잖아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0.5에서 5%인데 2028년부터 1주택, 2주택, 3주택 다 이게 중과세 세율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이게 뭐지? 기존에는 1, 2주택들은 세율이 낮았는데 이제 세율을 너도 나도 똑같이 다 강하게 때려버리겠다라고 하니까.
1: 그러니까 다주택자 중에서도 1, 2주택까지 그러니까 2주택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은 세율이 좀 낮았고
0: 그렇죠.
1: 3주택은 그거보다 좀 높았는데 전부 다 3주택의 세율이 적용이

0: 적용이 된다는 합산하자 말씀이잖아요.
1: 합산하자 그러니까 합산해가지고 1, 2, 3, 4, 5주택 다 똑같은 중과세 세율을 적용해버리는 건 저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 놀랐습니다.
0: 네.
2: 특이한 점이 이제 그 6억에서 12억 사이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최고 높은 가격에 이제 고가주택 기준을 12억에서 14억으로 올리잖아요.
0: 네.
2: 그럼 14억 이상 되는 그 범위가 6억 원에서 12억 정도 벌어지면 현재는 그 1, 2주택이 1.0%를 적용받는데 이게 1.3으로 올라갑니다.
0: 네.
2: 대부분 주택이 아마 좀 고가주택은 거기에서 걸릴 거예요. 초고가 주택은 뭐 2.0, 3.0, 4.0으로 막 올라가지만 중간에 있는 그 약간 고가 주택이라고 생각하는 주택들은 다 이 부분에 걸리는데 그 부분의 세율을 또 0.3% 올렸습니다.
0: 네.
2: 예. 근데 이제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 말았는데 이렇게 이제 세율로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전에 공급 정책을 얼마나 했느냐 이번 정부가 또 지난 정부가
0: 공급 정책이 또 이제 발표가
2: 나오겠죠. 예, 근데 사실은 나오겠죠. 그게 먼저 나오고 그러고 시장이 어려워질 때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되는 거거든요.
0: 네.
2: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 얘기했거든요. 이 그 조세와 관련된 건 최후의 수단이라고 얘기했거든요.
0: 그렇죠.
2: 근데 최선의 선택을 먼저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좀 아쉽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0: 최후에 나와야 될 건데 조금
2: 먼저 나와버린 거죠.
0: 공급 정책보다 먼저 나왔기 때문에 예. 그럼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좀 안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2: 저는 한마디로 어렵다고 봐야죠. 만약에 이렇게 세제를 강화해서 시장을 안정화시켰다면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왜 이걸 안정화시키지 못했죠?
0: 아.
2: 그때도 엄청나게 엄하게 강하게 했거든요.
0: 그때는 그리고 아니 종부세가 처음 나왔죠.
2: 네,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나왔고 네. 문재인 정부 때 강화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규제로 시장을 안정화시킨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규제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뭐 제가 그 다른 방송에서나 또는 가끔 방송 나올 때 하는 얘기가 길면 1년 짧으면 6개월 또는 길면 6개월 짧으면 3개월 이 얘기를 하거든요.
0: 네.
2: 대출로 규제를 막을 때는 길면 6개월 짧으면 3개월 다시 원상복귀 됩니다. 세제로 막을 때는 길면 1, 2년 짧으면 뭐 1년. 이번 정책도 아마 적용되는 게 내년이기 때문에 내년 후년에는 후년까지는 좀 혼란의 시기가 되지 않겠나. 그 이후에는 결국에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면 중저가 아파트부터 가격이 또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김만수 전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종부세를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봤고 문재인 정권 때도 종부세를 이제 이 세제를 개편을 하면서 엄청나게 시장에 충격을 좀 주긴 줬잖아요.
1: 아팠죠.
0: 출렁했죠.
1: 네. 출렁했죠.
0: 예, 그리고 가격도 좀 많이 좀 어느 정도 예, 하락 국면도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네. 나서 다시 반등하긴 했는데
1: 네.
0: 이번 세제 개편이 부동산 이 시장의 좀 안정에도 기여를 할까요?
1: 저는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 안에서 이제 수혜를 보는 지역이 있고요. 수혜를 보는 주택이 있고.
0: 네.
1: 손해라면 손해 부담이 되는 구역이 있어요. 그러면 주로 어디가 많이 올라가느냐 이제 시세를 보게 되면 한 40억 정도 이상 되는 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0: 네.
1: 1주택자도 부담스럽고 다주택자들은 훨씬 더 부담스럽고 우리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1주택자는 12억까지 공제를 해주고요. 다주택자는 9억까지만 공제해줬는데
0: 네.
1: 지금은 기준이 명확하잖아요. 집 하나 있어 실거주해. 공시가격 14억까지 올려줍니다. 12억에서 14억이니까 시가로 따지면 20억 이하인데 집 하나 가지고 있고 거주하는 사람들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굉장히 자유롭죠. 그러면 반대로 해서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20억 이하 아파트는 너무 메리트 있네. 세금 부담에서 너무 자유로워. 30억 이하가 되는 곳들도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실제 거주하게 되면 오히려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게 되면요. 한 30억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올해 종부세가 91만 원 정도 남았는데 2028년에 거주하면 76만 원 더 줄어들어요. 근데 비거주하게 되면 424만 7천 원으로 늘어납니다.
0: 네.
1: 차이가 크죠.
0: 그러네요.
1: 그러면 거주하는 사람은 적어도 30억 이하는 들어와야 되겠구나. 그럼 30억 이하, 20억 이하는 더 좋고 이쪽 시장은 수요자들이 더 늘어나겠죠. 최근에 우스갯소리로 세제 개편안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똘똘한 차가 트렌드였잖아요.
0: 네.
1: 야 이제 덜 똘똘한 한 채가 트렌드가 되겠구만. 덜 똘똘한 채로 가야 되겠어.
0: 너무 똘똘하면 안 된다.
1: 너무 똘똘하다. 너무 고가다. 40억 넘어가게 되면 이제 부담이 얼마나 커지냐면 이제 시세 한 50억 정도의 아파트면 올해 한 453만 원 정도 보유세를 냈는데 거주를 하잖아요. 거주를 해도 978만 원 정도. 두 배 정도 늘어나고요. 거주를 안 하면 약 2천만 원 정도.
0: 네.
1: 그럼 도대체 얼마예요? 올해보다 4배 정도가 늘어나니까. 이제 답은 나왔죠. 야, 50억 넘어가면 진짜 능력 되는 사람만 할 수 있겠구나.
0: 네.
1: 다수의 수요자도 못 견디는 분들 중에 파는 분들 있잖아요. 팔고 똑같은 집을 또 살까요? 아휴, 나 부담.

0: 부담스러운데 30억 이하로 무조건 가야 돼. 그래서 30억 이하 시장은 굉장히 수요자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겠다.
1: 네.
0: 초고가 시장은 이제 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혜택을 줄이잖아요. 장기 거주 소득 공제가 되고.
1: 근데 그 아파트를 팔면은 다른 아파트를 살 수, 같은 아파트를 살 수는 없죠, 지금 분위기.
0: 밑으로 내려가겠죠.
1: 밑으로 내려가겠죠.
0: 내려가니까 네. 내려가는 구간은 박 터진다.
1: 네.
0: 근데 높은 구간은 부담스러우니까 2027년에 유예 기간 줄 때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으니 저는 그냥 보합 고가 아파트 시장은 보합 동결 정도 될 것 같고요. 30억 시가 30억 이하 아파트들은 지금도 불안한데
1: 네.
0: 앞으로 더 불안해겠다. 덜 똘똘한 채가 트렌드가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덜 똘똘한 아파트가 트렌드가 될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웃픈 이야기이기도 하네.
0: 도대체 이게 뭐지?
1: 덜 똘똘한 아파트가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참 웃긴 얘기이긴 하네요.
0: 항상 트렌드는 변해요. 노무현 네. 정부 때는 버블 세 번 중대형 아파트가 트렌드였고
1: 네, 그러네요.
0: 또 문재인 정부 때는 진짜 똘똘한 채 입지가 좋은 곳에 한 채 가지는 게 강남이 최고야. 근데 지금은 이제 야, 강남은 부담스러워. 한 채도 30억 이하에 차라리 그냥 마포 성동이 좋지 않아? 라고 해서 덜 똘똘한 채가.
1: 그러네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결국에 이제 다주택자들을 굉장히 좀 크게 때렸던 경우가 그렇습니다. 있었던 거고
0: 네.
1: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집은 그렇게 사고 팔고 비싸게 이익 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바잉이 아닌 리빙, 즉 그냥 거주하는 집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다주택자는 이미 기본적으로 포함돼 있으니까요.
2: 이런 쪽으로는 참 좋은 정책입니다.
1: 네네네.
2: 자기가 산 집 자기가 살게 하는 겁니다.
0: 네. 너무 아름답지.
2: 너무 좋은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을 하면은 사실은 맞는 거예요.
1: 네.
2: 그리고 거주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주하지 않으면서 팔면 매매 차익, 캐피탈 게인을 가지고 투자가 아닌 투기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1: 네.
2: 그런데 이제 시장이 그렇게 깨끗하게만 갈 수는 없거든요. 다주택자가 있어야 임대주택이 나오는 거거든요.
1: 그렇죠.
2: 네, 그리고 거주하지 않아야 임대주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누구나가 집을 하나씩 가질 수 있는 세상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평형에 따라서 기호에 따라 또 움직일 텐데. 근데 터없이 서울은 주택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밀어붙이게 되면은 시장은 분명히 왜곡되죠. 특히 이제 최근에 와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지난해 올해 민생 자금을 많이 풀었어요. 5월 달 기준으로 광의 통화량인 M2가 유동성 자금이 5,184조나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돈이 많게 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물건값을 더 줘야 되니까 물가가 오르고
1: 네.
2: 물가가 오르면 인건비, 건축비부터 올라서 주택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리를 올리고 대출을 막는 겁니다. 돈의 양을 줄이는 거죠. 계속 금리가 올라갔는데 제 생각에는 이번 8월 달에 금통위가 열리거든요. 다음 달에 안 열립니다. 이번 달에 올릴 가능성은 높습니다.
1: 지난번에 한번 올렸잖아요.
2: 네, 근데 한번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1: 한번 더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2: 그러면 이제 점점 시중 금리는 올라가게 되겠죠.
1: 네네.
2: 그래서 이제 대출을 막은 겁니다. 두 번째는 돈을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은 세제밖에 없잖아요.
1: 네.
2: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그 조세 정책을 좀 강화하지 않나.
1: 근데 이번에 조세 정책을 보면은 부동산 종합부동산세나 이런 세제 정책이 그렇게 세금을 많이 걷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워낙 지금 반도체 쪽이 호황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거치는 세금이 훨씬 많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2: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쪽에도 세금 그 강화시킬 것 같은데요.
1: 아 법인세나 이런 것도 강화시킬
2: 수 있습니다.
1: 거고
2: 네, 네.
1: 이번에 종부세도 강화시킨 네. 것과 같이 간다.
2: 올해 지금 8조 8천억 정도 종부세가 거치는데요.
1: 네.
2: 아마 내년부터 이게 적용되면은 아마 상당히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지금 그 정부가 내놓은 대책 83 대책이 적용되는 게 내년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재산세가 내년 7월과 9월에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 논란이 있는 건 아직 1년 더 남았습니다.
1: 근데 이번에 종부세는 나라의 세수가 부족해서 걷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2: 그런데
1: 거죠.
2: 그런데 조세 정책으로 걷는다고 했어요.
1: 네.
2: 시장 안정화 때문에 꼭 한 건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유동성 자금을 줄이기 위해서 돈을 거둬들였다고 봐야 됩니다.
1: 유동성 자금을 네. 회수하기 위해서
2: 네. 그래서 돈을 풀고 다시 돈을 거둬들이는 민생 자금을 풀었다면 너무 많아지게 줄여서 어떻게 그 유동성 자금을 줄이는 쪽으로 아마 정부가 나서서 이거 강화한 것 같아요.
1: 유동성 자금을 줄인다는 것은 물가를 어느 정도 안정을 시키겠다는
2: 그 금리만 올려도 가능합니다.
1: 네네.
2: 그런데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문제가 뭐였냐면요. 그렇게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고 뭐 공급한다고 떠들어도 3기 신도시 그때 나왔잖아요.
1: 네.
2: 2018년도 8월 27일 아닌가 8.7 대책에서 30만 원 대책 나온 거거든요. 그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해찬 대표가 발표하신 건데 그 당시 이게 아직도 못 들어갔잖아요. 이게 8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부동산 시장을 못 잡았던 이유 첫 번째가 바로 유동성 자금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돈이 엄청나게 풀렸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이 좀 안정화되다 싶은 게 2000

0: 2022년도에 물러났는데 2021년도 8월 26일부터 금리가 올랐잖아요. 금리가 오르면 시장은 위축되는데 위축이 안 됐습니다. 왜? 유동성 자금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불이 붙어서 윤석열 정부 들어올 때는 시장이 마이너스였어요. 맞아요. 그렇게 안 올랐는데 네. 1년 지나고 나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물러났던 2024년도에는요.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기억날 겁니다. 2024년 9월 1일부터 그 연말까지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어요. 그리고 10월부터는 7대 은행으로 전부 다 금지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가격이 오르는 시장이었는데 그 당시도 유동성 자금 여전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1: 훨씬 많다라는 네. 거군요. 그걸로 이제 세금으로서 어느 정도 환수하겠다.
0: 네. 대출 금리를 올려서 네. 예금 하게 하고 네. 대출을 막아서 유동성 자금을 줄이고 그러고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김만 소장님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야기해보죠. 이번에 종부세 개편안 네. 하나하나 좀 짚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편 내용 간단하게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2: 종부세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1: 네, 종부세부터 하시죠.
2: 종부세가 우리가 좀 부담스러운 세금이긴 한데요. 자, 종부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공제 금액이 중요합니다. 공제 금액은 이제 어떻게 두느냐인데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온 게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이제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의 구조가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만큼을 빼줘요. 네. 1세대 1주택자는 12억까지. 그러니까 공시가격 12억 넘어가면 종부세 대상 아닙니다. 다주택자들은 9억까지입니다. 빼면 나머지 금액 과세 표준이 나오는데 거기에 공정시장 가입비율을 곱합니다. 60에서 100% 곱하고 세율을 곱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그러면 우리가 세율을 살펴봐야 되겠죠. 공정시장 가입비율을 살펴봐야 되겠죠. 공제금액을 살펴봐야 되겠죠. 이 세 가지 포인트거든요.
1: 네.
2: 일단 공제금액을 보게 되면 이제 기준이 거주잖아요. 너 살고 있어? 안 살아? 비거주야? 따라서 살고 있으면 12억에서 14억까지 네. 올려줍니다.
1: 시가로 올려주는군요, 오히려.
2: 20억. 네. 그러니까 혜택을 보는 거예요.
1: 혜택이네요.
2: 그러면 집값이 약 뭐 한 19억 정도다. 그럼 기존에는 종부세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상이 아닙니다. 20억까지 올라갔으니까. 네네. 혜택을 보는데 거주하는 사람. 집 안 한데 너 거주 안 했구나. 기존에는 12억이었죠. 거주 안 했으니까 내려. 9억까지.
1: 9억까지 내리죠.
2: 예. 다주택자와 동등하게 취급을 합니다.
1: 지난번 다주택자와 동등하게 동등하죠. 내리는 거죠. 3억 정도.
2: 그러면 이제 비거주 1주택자가 내가 왜 다주택자와 같은 취급을 받아야 돼?
1: 네.
2: 아, 걱정하지 마. 다주택자는 더 줄일 거야. 라고 해서 9억 중에 4억은 공제해 주는데 이제 5억에 대해서는 또 너 몇 채 가지고 있어? 저 두 채 있는데요. 10억짜리, 20억짜리. 아, 그래? 그럼 합치면 얼마? 30억. 또 거주하는 집은 저 10억인데요. 30억 중에 10억. 3분의 1만, 5억 중에 3분의 1만 너 공제해 줄게. 좀 계산을 좀 해야 됩니다.
1: 야, 여기서부터 지금 저도 부동산을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편이긴 한데.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2: 헷갈리죠. 그럼 이제
1: 플러스 5억이 어떻게 나뉘는 건지에 대해서.
2: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싼 집 이제 내가 두 채가 있다면 비싼 집에 거주해야만 공제를 많이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1: 네.
2: 이왕이면 비싼 집은 내가 들어가고 덜 비싼 집은 세입자한테 줘야 되는 이런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공제 금액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 거주하는 분 1주택자는 14억까지 혜택을 본다. 나머지 분들은 혜택이 줄어드는데 비거주는 12억에서 9억, 다주택자는 9억에서 비율 계산을 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든 줄어듭니다.
1: 네.
2: 이게 늘어날 수는 없는 구조이기
1: 그러니까
2: 때문에.
1: 다주택자는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9억인데.
2: 맥스 9억인데 이제 9억 못 받죠.
1: 9억 못 받죠. 왜냐면 두 집 다 살 수는 없잖아요.
2: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채가 20억이고 나머지 한 채가 1000만 원이다.
1: 네.
2: 이러면 이제 거의 비슷하게 받으나 그런 집들은 거의 없으니까.
1: 그러네요. 그러네요.
2: 아무래도 공제금액 줄어든다. 공정시장 가격비율 60에서 100% 때 지금 60이잖아요.
1: 네.
2: 단계별로 올리겠다. 2027년에는 70%, 2028년에는 뭐 규제지역이거나 다주택자들은 80%까지 올리겠다. 올라가죠? 세율? 앞서서 우리 얘기했잖아요. 아니 이거 뭐요? 합친다고 해서 1주택, 2주택과 3주택이 지금 구분돼 있었는데 2028년부터는 모두 다 3주택 중과세로 적용이 된다. 그러면 세율도 올라가네? 공정시장 가입비율도 올라가네. 공제금액은 거주하는 집 14억까지 빼고는 다 올라가네.
1: 네.
2: 종합적으로 해보게 되면 공제받는 분 빼고는 다 올라간다.
1: 그럼 이게 곱할 수 있는 게 다 올라가는 거네요.
2: 저는 다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1: 만약에 이제 다주택자거나 아니면 뭐 이제 초고가 주택이라거나 이러면은 뭐 이제 비율도 올라가고 공정시장 가입도 올라가고 마지막에 이제 얘기한
2: 결과적으로 것도 세율도 올라가고 다 세율도 올라갑니다.
1: 올라가고.
2: 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단 누진 세율 구간이니까
1: 네.
2: 한 30억 아래 구간은 세율이 뭐 크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데 30억 넘어가게 되면 이제 쭉쭉쭉 올라가서 최고 구간이 과세표준 94억이잖아요.
1: 네.
2: 아, 과세표준 94억이면 교수님 얼마 정도 되죠? 한 150억 정도 되나요?
0: 그렇죠.
2: 시가로?
0: 지금 현재 현실화가 69%니까 70%만 잡으면.
1: 실거래가로 네. 생각해보면.
2: 그게 이제 5% 적용되니까
1: 네.
2: 아이유가 사는 집이 한 200억 되면 5%면 도대체 얼마요? 난 줘도 못하겠네.
1: 억 단위로 가겠네요. 그러면.
2: 보유세가 억 단위로 나올 수 있습니다.
1: 1년에.
2: 네. 그럼, 집 하나 가져도.
1: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예, 예.
0: 예를 들어서 만약에 3주택자가 공시가격으로 50억이면은요.
1: 네.
0: 물론 하나는 자기가 살고 하나는 두 개는 안 살겠죠. 이럴 경우에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내년 후년에 80%가 되거든요.
1: 네.
0: 그렇게 따지면은 보유세 자체가 9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한 15억 정도 공시 가격이 뭐 20억 정도다. 그러면
1: 공시 가격이 20억 15억 정도면 지금 네. 실거래가는 뭐 한 40억
0: 15억 정도면 20억 넘죠. 70%니까.
1: 네.
0: 69%니까.
1: 네. 네.
0: 그럴 경우에 한 924만 원 나오는데 30억 정도 되면 시가 한 50억 가까이 되거든요. 45억 정도 되는데 이럴 때는 이제 많이 뜁니다. 한 1600. 거기서부터 아까 우리 김현만 소장이 얘기한 대로 10억만 더 올라가면은 공시가격으로 20억에서 35억 정도 올라가면 460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싼 집이라고 해서 좋아할 때는 이제 지났다.
1: 그러네요.
0: 네.
1: 확실히 이렇게 되면 강남권이나 뭐 강남 용산 서초 뭐 이렇게 좀 고가의 아파트가 있는 곳은 위축이 되긴 하겠네요.
0: 네.
2: 예. 위축됐죠. 이게 위축 안 되면
0: 사람만 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사실은
1: 아니 능력돼도 이렇게 세금 내면서
2: 부담스러울 것
0: 같은데. 아니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학자로서 지금 줄곧 주장해 왔던 게 네. 2005년도 종합부동산이 생길 때 이게 재산세를 합산돼서 지금 재산세도 우리는 누진세가 돼 있거든요. 역진세가 아니고 이걸로 좀 더 강화하는 게 맞지 왜 부유세를 따로 만들냐 얘기를 했었어요.
1: 네.
0: 근데 만약에 이렇게 누진 과세가 돼서 좀 더 강화한다 그러면 분명하게 거래세인 취득세와 양도세를 낮추자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 정부는 이제 대부분 그 양도세를 거래세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득세로 봅니다. 물론 명칭도 양도 소득세입니다.
1: 네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득세만 따져서 거래세라고 보는 것 같은데 거래세만 따지면 우리가 그것도 높습니다. 지금 OECD 38개 국가 중에서 제가 거래세가 증권거래세까지 포함되어 있던데 보니까 물론 이제 그 주택가격은 소득 대비 또는 뭐 주택가격 대비 다방면으로 봐야 되는데 GDP로만 봐도 저희가 1등입니다. 그리고 보유세 자체가 정부가 재산세가 낮다고 그러는데 실효세율은 분명히 낮아요.
1: 네네.
0: 에버리지 바로 밑에 있는 0.9% 정도 GDP에 그거를 부담하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는 뭐 2.7%니까 상당히 높죠. 그러나 이제 서열로는 중간 15위지만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도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1: 네.
0: 과히 낮은 건 아닌데 이번에 그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나 또는 뭐 재산세를 올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세수 확보도 있을 수 있지만은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땐 징벌적 과세라고 얘기가 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1: 당사자들이 볼 땐 그렇게
0: 네,
1: 될 수도
0: 근데
1: 있죠.
0: 사실은 정부가 네. 해놓는 정책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고 고가주택을 어느 정도 잡아야 중저가주택도 안정화된다고 보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당장은 중저가 주택이 인기가 있어 올라가지만.
1: 고가를 잡아야.
0: 그렇죠.
1: 그래야 그 상단을 막는 거 아닙니까?
0: 네. 우리가 풍선효과라는 게
1: 네.
0: 지역별 풍선효과가 있어요. 서울을 막으면 경기도가 올라가잖아요. 가격도 높은 걸 잡으면 아래로 번졌었는데 이거 시간이 지나면 위의 시장이 안정화되면 아래 것도 안정화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강수를 둔 거 아닌가.
1: 그러네요. 그런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왜냐하면 고가 주택에 천장이 뚫려버리면 정말 어디까지 치고 올라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10억대 있는 아파트가 어느 정도 그 밑에 하단에서 올라온다면 어느 정도 가격의 제한은 또 생기는 거니까 그런 쪽을 또 정부에서 노리는 것은 아닐까요?
2: 정부의 의도는 이제 그런 게 있죠. 상단을 막으면 이제 하단이 올라가는데 이제 굉장히 제한이 있잖아요.
1: 그렇죠.
2: 아니, 형님이 키가 정해져 있는데 형님이 더 이상 키가 크지 않는데 동생이 계속 클 수는 없으니까.
1: 아니 쉽게 얘기해서 중랑구 아파트가 강남 아파트보다 비싸진 않을 거 아니에요.
2: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아니
2: 현실적으로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1: 예, 예, 예.
2: 지금 한 100년 후는 모르겠으나 지금 구조에서는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1: 네.
2: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강남 집값이 당분간은 안 올라가니까 밑에 지역들도 안정이 될까? 생각해보게 되면 2024년, 2025년 물론 2022년, 3년에는 미국이 긴축해서 집값이 좀 떨어졌고
1: 네.
2: 2024년과 2025년 초까지 봄까지는 강남이 천정부지 올라갔습니다. 먼저 치고 올라가서 전고점의 30% 정도를 뚫었습니다.
1: 네.
2: 그다음 올라가는 지역이 작년이죠. 2025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한강벨트라고 해서 마포, 성동, 강동구, 광진구, 뭐 동작구 이런 지역들이 막 치고 올라갑니다. 이제 10월 15일 지나니까 왜 외곽 지역들이 올라가요.
1: 네.
2: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이미 고가 아파트 시장 강남 3구 용산구는 이미 이렇게 올라갔어요. 먼저 치고 올라가고 나머지가

0: 이제 올라가는 순서예요. 그러면 강남권을 누르잖아요. 이게 몇 년 동안 누를 수 있을까? 꾹 눌러주는데 이게 10년, 20년을 계속 눌러서 안정시키면 안정 효과가 있는데 1년, 2년 눌러줍니다. 이게 눌러주는 힘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기능에 의해서 공급보다 수요가 줄어든다, 네. 공급이 많아진다, 유동성이 축소돼서 안정이 될 때까지 서킷 브레이크처럼 과열되는 걸 막았는데 그 후로 안정이 됐어. 시장이 수급 밸런스가 맞아졌어. 그러면 고가가 안정이 되면 저가가 안정이 되는데 지금 강제로 눌렀잖아요. 네네. 힘을.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밑에 지역들이 덜 똘똘한 채가 치고 올라가잖아요. 동생들의 키가 이렇게 따라와요. 네. 전월세 가격도 올라가잖아요. 전체적으로 밀어 올리게 되면 어느 순간 힘이 약해졌을 때 강남이 또 한번 딱 터질 때가 오죠. 아. 그게 몇 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불안정한 강제적인 수요 억제 정책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사이에 공급을 빨리 늘린다든지 수요를 분산시킨다든지 그렇습니다. 유동성을 줄인다든지 뭔가 구조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데 공급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헬기를 타고 땅을 아무리 찾아도 5년 내에 입주까지 연결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1: 그래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다음 정책은 공급 아니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사람들의 그 심리적인 어떤 부분들을 자 여러분들 이렇게 아파트를 공급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고 이제 억제하는 효과가 좀 있잖아요. 공급 효과는 확실히 그렇죠. 좀 있지 않습니까. 네.
2: 그런데 네. 이제 대통령께서 귀국해가지고 지금 청와대에서 공급 이야기를 아마 몇 시간 동안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1: 네.
2: 또 이제 국토부에서도 뭐 닥치고 공급처럼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과연 공급할 부지가 많이 있겠는가?
1: 서울에요?
2: 네. 제가 그 대국민 토론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작년 97 대책과 올해 119 대책에서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양이 441만 호 정도, 140만 호가 넘어요. 97 대책에서만 135만 호인데 네네네. 정부는 그 135만 호를 어느 정도 양인지 이해를 다 못하는 것 같아요. 135만 호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 엄청나게 많은 양이잖아요.
2: 많은 양이지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비교해서 제가 그 질문을 했는데
1: 예전 노태우 정부 때 200만 호 한번 공급해
2: 가지고 200만 호 주택 건설 계획을 세웠을 때 일기 신도시가 전부 몇 가구인지 아세요?
1: 몇 가구입니까?
2: 200만 호 주택 건설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전부 다가 29만 2천 가구입니다.
1: 땅이 정말 엄청나게 많죠.
2: 자, 그러면은 135만 호 일기 신도시 몇 배나 될까요? 4.62배입니다. 그러니까 4개 반 이상을 지어야 돼요. 2030년까지.
1: 네.
2: 또 한 가지 더 쉽게 생각하면 분당 신도시가 9만 7천 가구입니다. 9만 7천 가구는 135만 호가 분당 신도시의 몇 배일까요?
1: 몇 배입니까?
2: 14배입니다. 이게 제가 그 국민 토론에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급을 늘리고 이렇게 많이 하는 건 참 좋은 정책이다. 중장기로 무주택자나 또는 집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좋은 정책인데
1: 네네.
2: 이게 2, 3년, 3, 4년, 4, 5년 만에 공급될 양이 아니고 앞으로 5년, 10년, 20년 내에 중장기적으로 공급할 대응인데 그 속에는 정비사업도 있고 탁지지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들어갈 집이 없으면 주택가격은 올라가잖아요.
1: 네.
2: 그래서 단기주택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가 올해 2만 7천 호 정도가 입주 물량인데 지난해 서울에서만 결혼한 결혼 쌍이 4만 9천 쌍입니다. 그럼 결혼하면 집이 필요하죠?
1: 네.
2: 지난해 안타깝게도 이혼한 건수가 서울에 1만 1천 쌍입니다. 전국에 8만 8천 쌍이 이혼을 했는데 이 양반들도 집이 있어야 돼요. 그럼 두 개 합치면 6만 호 정도 집이 있어야 되는데 2만 7천 호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전월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다.
1: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를 바탕으로 좀 결론을 내려보면 공급이 필요하지만
2: 네.
1: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사람들이 기다릴 수 있을 만한 공급은 쉽진 않을 것이다.
2: 없다는 얘기죠.
1: 근데 오늘 뭐 용산공원 이야기도 나오고 무슨 뭐 그린벨트 해제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급 대책은 좀 추후에 또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고 종부세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볼게요. 종부세를 그렇게 부과하면은 초고가 주택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억 단위를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다.
0: 비싼 집들은 네, 여러 차 가지면 그럴 수 있죠.
1: 네, 종부세 뭐 가지고 있는 보유세가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그럼 이들은 가만히 있을 거냐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 나라에다 내는 세금 이 세금을 또 전월세로 전가시키지는 않겠느냐라는 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0: 선택지가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네. 나 못 버텨. 그럼 매매 파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뭐 하나 있는 사람은 거주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 보유하게 되면 세입자한테 전가하는 방법이 있고 네. 자녀한테 증여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제 생존 전략을 찾을 거잖아요. 세무사 찾아서 시뮬레이션 돌립니다. 그래서 팔아야 되는 집들은 팔고 거주하는 집은 거주하고 세입자한테 올릴 집들은 올리고 네. 자식한테 줄 집들은 증여를 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1: 뭡니까?
0: 공통점은 다 세입자들이 두들겨 맞는다는 겁니다. 거주하게 되면 세입자가 나가야 되고 팔아도 세입자는 나가죠. 왜? 매수자들이 실거주 의무가 있으니까.
1: 새로 들어와야 되니까요.
0: 안 팔고 보유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월세를 300 받고 있는데 전화하겠죠. 만기 되면. 내가 지금 세금 때문에 안 되겠다. 월세 500을 올리겠다.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게 주도권이
1: 그러네요.
0: 세입자한테 있으면 옛날 같으면 그렇잖아요. 아유 내가 더러워가지고 집 산다 내가 그냥 아유 진짜 대출 받아 집 사버려야지 집 살 수도 있고 나 다른 집에 갈래요 아우 나 이 집 더 이상 안 하겠어요 당신하고 못 하겠어요 나가는데 지금은 최근에 제가 이제 제 아시는 분도 세상 물정을 잘 몰라가지고 네. 주인이 올려달라 그러는데 화를 냈답니다 아니 이렇게 왜 아니면 올리냐고 나 나가겠다고 그래서 다음 날에 부동산에 가보니까 매물이 없는 거예요. 가격도 너무 많이 올라서 집주인한테 바로 전화했잖아요. 저 죄송한데요.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나 봐요. 그냥 조금만 올리고 그냥 연장하면 안 될까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세입자는 다 올려주게 된다. 아들한테 증여하면 아들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 결과적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세입자 부담은 세입자는 쫓겨나가든지 올려주든지 두 가지 선택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는 심각한 문제고 그럼 세입자는 어떻게 할까요? 또 집을 사잖아요. 야 20억 아래 구간에 들어가야 세금 부담이 적대. 20억 구간에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혼부부들, 이혼하신 분들, 세입자, 튕겨나온 세입자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줄어드니까 이 문제를 대토론제도 저도 이걸 계속 질문을 하는데
1: 그러네요.
0: 거기에 대한 답이 아직도 안 나왔고 이번 세제 개편안에도 그 내용이 안 나왔고 후속적으로 나오는 종합대책에 전월세 대책이 저는 포함되지 않을까 내심 기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결국 종부세를 상승시키면은 세입자에게 전가를 하든 이 집을 팔든 아니면 뭐 어딘가에 뭐 증여를 하든 뭐 경우의 수가 몇 개가 있는데 결국에 거기에 있던 세입자들은 어떤 경우의 수든 때려 맞을 수밖에 없다.
0: 그렇죠. 세입자한테 좋은 건 다
1: 좋은 게 하나도
0: 맞습니다.
1: 없다. 네네.라고 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권대중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전월세로 결국에는 상승으로 좀 이어지는
2: 거의 뭐 확실하다고 봐야죠.
1: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됩니다.
2: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죠. 제가 그 만약에 집을 갖고 있다. 내 집으로 전세 살든지 뭐 그냥 살든지 네. 내 집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세입자가 나간 이후에 내가 들어가면 일가구 2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수를 안 정하니까 내가 사로 전세 놓는 거는 초기 전세 놓을 때는 왕창 올릴 거예요 아마. 그리고 월세를 사는 경우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월세를 많이 올릴 거예요.
1: 네.
2: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이제 혜택이 많이 줄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고 세금이 올라가는 것만큼 내 스스로가 그거를 충당할 수가 없다면 결국에는 전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종합부동산세에서 재산세나 종부세를 올리는 것만큼 일정 부분은 세입자한테 전가돼서 가격 올라갈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그 실거주가 이렇게 이제 세제 혜택을 되게 되면

0: 그 집에 들어갈 거고 내가 살던 집은 또 주인이 들어올 거고 이렇게 연결되다 보면은 결국에 피해를 보는 건 세입자가 되겠나. 왜냐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수도권이나 경기도나 지방에 지쳐 서울에 집을 사놓은 사람도 경기도에 살면서 갭투자해 놓은 사람들 집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그럼 경기도 집은 남을 수 있지만 서울은 점점 집이 부족하죠. 이러면 결국에 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죠.
1: 그럼 몸테크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집은 세를 주시고 어떻게든 뭐 재테크로 활용을 하시면서 그렇죠. 나는 좀 안 좋은 집에 살면서 나중에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0: 그게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강남에 이제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예전에 저렴한 가격에 샀는데 재건축이 되거나 가격이 올라간 사람들 네. 중에서 은퇴자들. 지금 그 국민연금 평균 그 수령액이 서울이 68만 7천 원입니다. 그거까지 못 살잖아요. 그러면 내 집을 월세 놓거나 반전세 놓고 나는 더 낮은 가격에 주택으로 이전하는 거거든요. 사는 경우도 있고 전세 사는 경우도 있고 네. 이런 경우 이제 내 집 찾아 들어가든지 팔든지 하겠죠. 네.
2: 하, 복잡하다.
1: 어렵네요.
2: 그런데
1: 네.
2: 이제 또 들어가는 것도 진짜.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네. 앞서서 이제 우리가 그 종합부동산세 공제도 비율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능력이 되면 비싼 집에 거주하는 게 유리합니다.
1: 네.
2: 공제를 받으니까.
1: 일단 공제를 해주니까 비싼 집에 먼저 들어가고.
2: 먼저 들어가는데 네. 능력이 안 됩니다. 네. 능력이 안 되면 이제 파시는 분들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하급지로. 내가 판 집보다 낮은 구간으로 계속 치고 내려가요. 그러면 네네. 예를 들어서 20억 구간에는 지금도 20억 구간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신혼부부들이 들어가고 그동안 안 올라서 키 맞추기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밀려나간 고가 시장에서 밀려나간 분들이 또 들어와요. 판 집에 돈을 들고 지방으로 갈 수도 있으나 대부분은 서울 내에서 강남 집을 못 버티고 파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다음 코스가 어딜까요? 마포나 성동에 20억 또는 30억 구간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수요가 또 늘어나네? 그래서 확실히 구분이 된다. 초고가 시장은 안정이 되겠으나 초고가가 아닌 시장은 수요도 늘어나고.
1: 굉장히 혼란스럽겠네요. 그러면.
2: 뭐 매매 시장, 전세 시장, 월세 시장 모두 다 혼돈의 도가니가 아닐까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8대를 얘기하셨는데 8대 나오는 세금도 이번에 개편이 들어갔잖아요. 네. 바로 종부세와 함께 전면 개편되는 세금 제도가 양도세입니다. 양도세 소득세의 경우는 그동안 세제 흐름과는 좀 다르게 적용됐었는데 세 부담이 이번에 좀 커지는 겁니까? 양도세도?
0: 커지는 거죠. 장기보유 네. 특별공제가 2029년부터는 없어집니다.
1: 그렇죠.
0: 거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실거주하는 사람들은 큰 변화가 없어요. 예전에는 거주가 그 40%고 보유가 40%였는데 거주로만 80%로 가지만 집만 가지고 있던 사람은 이제 점점점 그게 없어지니까 양도세가 많이 나오게 되죠.
1: 원래는 실거주 2년만 하고 8년 보유하면은 장기보유 네, 특별공제. 10년 넘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0: 30%까지
1: 예, 해주는 네네. 거였죠.
0: 근데 그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1: 네네네.
0: 없어지면서도 이제 그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게는 기본 공제가 지금 현재 2,500만 원인데 아주 250인데 2,500만 원까지 해줍니다.
1: 그 이번에 올렸더라고요.
0: 네, 네. 예, 그거는 뭐 근데 사실은 뭐 양도세 2,500에서
1: 2,500.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2,500만 원까지 올려준 거면.
2: 좋긴 좋은데요. 네. 또 꼬리가 붙잖아요. 10년 거주에 30억 이하 1세대
0: 30억 이하만 됩니다. 네.
2: 250만 원이 몇 년도죠? 한 30년 됐을걸요? 네. 250만 원 기준이. 30년 인플레이션 생각하면 모든 주택을 다 2,500만 원 해줘도 모자랄 판에 여기에 왜 10년 거주에 30억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만 2,500 해주는지 해주려면 좀 화끈하게 해주던가.
1: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불합리한 면은 개편이 된 거 아닙니까? 뭐 그러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가지고 직접 사는
0: 논리적으로 예. 거주하지 않는 집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건 잘못된 거예요. 맞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이거를 이제 없애고 바로 잡아. 이거는 정상화예요.
1: 그러니까 이제 들어와서 직접 사서라.
0: 네, 이거는 정상화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양도세가 완전히 이제 자리 잡기 전까지는 그 규제 지역에서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가 있거든요.
1: 네.
0: 20% 가산되고 3주택은 30% 가산되는데 이게 이제 내년부터 팔 수 있는 기회를 줘요. 20%를 첫 년도에는 이제 5%, 그다음엔 10%, 그다음에 이제 5%씩 감면해 줍니다. 그러니까 2주택자는 5%, 3주택자는 10%. 그다음에는 이제 그 28년도에 10% 이렇게 감면해 주는데 요 시기에 팔라는 얘기입니다. 다주택자들이.
1: 네.
0: 예, 정부가 이 길을 타놨는데 사실은 그 팔게 하려면 아예 면제해 줘야 되는데 꼭 거기다 혹을 붙였어요. 이번에. 지난 그 4월 말까지는 5월 9일 8일까지요. 8일까지는 면제했거든요. 여기다 혹을 붙여서 그나마도 세금을 걷고 팔게 하겠다 해서 길을 열어줬는데 역시 혹이 붙어있는 상태.
1: 이렇게 하면 팔까요? 어떻게 보세요?
2: 혹불이 영감도 아니고 혹을 왜 이렇게 붙이는지 저는 혹을 좀 떼줬으면
1: 네네.
2: 오히려 5% 10% 마이너스를 해줬으면 오히려 기본 세율에서 깎아줬으면 바라볼까라고 하는데

0: 역설적으로 말하면 5월 9일 전에 팔면 기본 세율로 팔았거든요. 팔 사람들은 그때 팔았고요. 지금 안 판 사람은 45% 지방세까지 49.5% 내고 팔기 싫다는 분들이에요.
1: 네, 그렇죠.
0: 팔기 싫다는 분한테 50%포인트로 혹을 더 붙이면 아니 기본세율도 팔기 싫다는 사람한테 혹을 붙여서 팔아라고 하면 이분들은 팔겠냐는 거죠. 혹을 떼줘야죠. 그래서 저는 해주려면 좀 화끈하게 해주든지 안 팔려고 했는데 여보 우리 팔자. 이번에 2027년에 팔면 기본 세율에서 깎아준대 라고 하면 솔직히 우리도 집에 가서 개성에 두들기고 부부 미팅 상의를 한번 할 수도 있는데 혹을 붙이면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는.
1: 제가 그래서 이거 양도소세를 계산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다주택자에게 문을 좀 열어준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이거 찾아봐서 막 세무사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도 물어보고 했거든요. 근데 그 세무사가 자기 잘 이해를 못하겠다고 계산이 안 된대요. 너무 복잡하다.
0: 아 맞아요.
1: 그러니까 간단하게 어느 정도 출구를 열어주려면 좀 열어주고 다주택자를 완전히 좀 이렇게 좀 다주택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러니까 다주택을 팔아서 그 사람에게 이제 1주택자로 만들어주는 기회를 어느 정도 줘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2: 이게 그 공제를 받을래도 10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1: 네, 그렇죠.
2: 10년 이상 거주하면 2,500만 원 봐주는 건데 이번에 이제 그 없었던 그 정책 하나 나온 게 이제 1가구 1주택이면서 30억 이하일 경우 공시가격 30억 이하일 때 수도권을 떠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말하면 뭐 그 코미디에서 그러잖아요.
1: 지방으로 가는 거죠.
2: 네, 예. 떠나거라 이런 얘기 코미디의 말이 있듯이.
1: 진짜 옛날 코미디네요. 그거 지금 예, 예.

0: 책만 나온 건 아니에요. 경제대책도 같이, 경제대책도 같이 나왔는데, 대책을 나온 그, 발표 자료를 보니까 200페이지입니다.
1: 아, 정책이요?
0: 네. 그 중에 이제 부동산 대책이 한 50페이지 가까이, 45페이지, 5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1: 네네. 네,
0: 그러니까 정부도 고심을 해서 전반적으로 세제 개편을 내놓은 겁니다. 내놓기는. 근데 이게 이제 시장을 바로 이해하고 정말 시장에서 수능할 수 있으면서도 시장이 좀 이렇게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함적으로 발표했는가 하는 것은 조금 지켜볼 일입니다.
1: 그러니까 전문가분들 사이에서도 이 세제 개편에 대해서 이해를 확실하게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솔루션을 제공해 주셔야 되는데 그 솔루션이 다 달라요. 이번에 그 전문가분들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 그럴
1: 어떤
2: 수 있죠.
1: 분들은 이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얘기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2: 야, 저는 이번에 세제 개편안 보면서 뭐 다 좋습니다. 뭐 충분히 고민을 하고 시뮬레이션 돌렸는데 목적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1: 목적이요?
2: 구체적인 설명이 공정, 합리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 아, 이거 목적이 하나지? 이거 목적은 하나잖아요.
2: 뭐예요?
1: 네가 산 집에 네가 들어가서 살아라.
2: 아, 리빙.
1: 예. 리빙이다.
2: 아, 그게
1: 예.
2: 증세의 목적 이 될 수가 있나요?
1: 증세의 목적.
2: 네.
1: 아.
2: 그러니까 당사자들 그러니까 왜 올려야 되는지 그리고 당사자가 왜 초고가 비거주가 돼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좋아 100번 양보해서 내가 내겠어 알겠는데 그 돈은 너희들 어디다 쓸 거야? 사용처? 그러니까 아, 우리가 세수가 부족해서 도시 기금 운용으로 사용할 거야. 공공임대 아파트 짓는데 사용할 거야. 야, 서울 수도권 주택이 문제니까 종부세에서 수도권에서 많이 거두면 GTX 조기개통 시켜주고 3기 신도시 분양가 좀 내려줄게. 그런데 사용할 거야 라고 하면 내더라도 좀 납득이 되겠는데 어디다 쓸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두들겨 맞아야 되는지 증세의 대상이 돼야 되는지도 솔직히 공감이 안 되잖아요. 지금도 누진세율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좀 배경이 그렇습니다. 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1: 정책이 일단 가볍고 쉽게 와 닿아야 이게 우리 다 개인의 이제 경제적인 1년의 계획을 세우잖아요. 가정마다 가정마다 1년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흘러가고 이런 걸 계획을 세울 텐데 계획이 안 세워지는 거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2: 하고 뭐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야단을 맞는 데 있어서 내가 네. 납득할 수 있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야단 칠 수 있는데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야단을 치면 기분이 나빠도 100% 수긍하는데 나는 안 잘못했어. 잘못 안 한 것 같은데 나를 야단 쳐. 그때는 분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세제 개편안 또 많은 분들이 단톡방이나 주변 의견을 보게 되면 막 화를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요. 공감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집값을 올렸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0: 그런데 이번 정부의 방향은 분명한 게 자기 집에 자기가 살아라.
1: 전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공감하고
0: 맞습니다.
1: 좋은
0: 네.
1: 정책이다라고
0: 예.
1: 생각합니다.
0: 그리고 예. 비거주택에서는 뭐 팔든 말든 그건 네 맘이고
1: 네.
0: 과세는 강하게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1월 23일부터 SNS를 통해서 글을 올렸거든요. 그때 다주택자한테 한 얘기가 똑같습니다. 팔고 안 파는 거는 그들의 생각이고 정부는 정부 안대로 간다. 이게 아마 반영된 정책이 아닌가. 그래서 일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하되 비거주택에 대해서는 팔든지 보유하든지 그건 알아서 해라. 만약에 보유하면 보유세 또는 종부세 많이 올리겠다. 이거는 그대로 간 것 같아요.
2: 그 거주 사용 가치가 그러니까 집주인이 거주할 수도 있고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는데 집주인이 거주하는 것만 인정해주겠다 그러면
0: 그렇지.
2: 세입자가
0: 예, 예.
2: 거주하는
0: 그러니까
2: 집에
0: 집주인이 거주하라는 얘기입니다.
2: 거주하면 세입자는요.
1: 그 이 말을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세입자도 집을 사세요인가요?
2: 그런 의미예요?
0: 근데 대출을 막혔기 때문에 그거는 또 안 맞아요. 지금 현재는.
2: 그러니까 세입자는 네, 어떻게 하라는 건지에 대한
0: 근데 정부
2: 솔루션은.
0: 입장에서는 이건
1: 이분 정부에서 나오신 거 아닌데 왜 이렇게
2: 그런가요? 그럼 국토부 장관이죠.
1: 다 그치시니까. 예.
0: 아, 근데 사실 그 자기 집에 자기가 사는 걸 원칙으로 하고
1: 네.
0: 그 일가구 2주택 상태는 팔으라는 얘기인데 엇박자가 난 게 사고 싶어도 대출이 안 돼서 또 못 사요.
2: 토지 거래도
0: 네.
2: 있고.
0: 아니 그 대출도 안 됩니다 요새.
2: 네,
0: 6억밖에 안 됩니다.
2: 네.
0: 그래서 이게 그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공급 대책을 충분히 내놓고 만약에 과세를 강화했다면 이해가 가요.
1: 네네.
0: 왜 그러면 대통령께서 최후의 수단으로 이 조세를 손대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최선의 선택으로 간 거예요 지금.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강조드리고 싶었던
1: 네,
0: 거예요.
1: 네, 알겠습니다. 공급 정책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급 정책 한번 봐야겠어요. 기대도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점은 어떻게 해서 사실 이번 그 세제 개편 안에 가장 좀 눈에 띄는 것은 똘똘한 한 채가 아까 뭐 덜 똘똘한 한 채로 가야 된다, 간다 분위기가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고가 주택의 기준을

0: 30억 원 정도로 이제 설정을 한 거잖아요.
1: 아, 이게 정부는 40억이라고도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기본 베이스는 30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2,500만 원, 250에서 2,500만 원 공제해 줄 때 저도 보도자료 내용을 제일 먼저 찾아본 게 초고가 주택에 대한 기준이 얼마인가를 네. 막 찾아봤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안 나오더라고요. 나오는 게 250에서 2,500만 원 올릴 때 시가 30억이라는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정부가 생각하는 고가주택의 최저 지점은 30억이구나. 그리고 세율 분포를 보게 되면 세율이 과세 표준입니다. 12억에서 25억 구간부터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정부의 설명을 보게 되면 과세 표준 12억은 공제금액 빼고 시가로 따지면 네. 한 30억 정도 돼라는 설명이에요. 그러면 아 30억부터 점점 올라가는구나. 30억 이하는 보호 대상. 많이 올라가는 건 40억부터라고 합니다. 정부 안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네네. 정부가 말하는 초고가 주택은 40억이 아니었을까.
2: 40억만 오르는 게 아니고요. 50억 더 많이 올라갑니다.
1: 더 많이 올라가는데 네. 40억부터 이렇게 올라가요.
2: 공시가격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2.0, 3.0, 4.0, 5.0으로 더 많이 올라갑니다.
1: 그러니까요.
2: 그러니까 꼭 그 뭐 40억이다 50억을 얘기할 수가 없고 김인만 소장 얘기대로 세제 개편안을 쭉 읽어보면 30억을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주거나 또 뭐 그다음부터 세금을 중과세하거나 하기 때문에 아마 30억 정도 시가 한 40억 정도 45억 정도 본 것 같습니다. 공시가격 정도. 30억.
1: 네. 너무 복잡해. 저는 차라리 기준을 명확히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0: 저희 전문가도 그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못하네요.
1: 정부가 명확히 얘기를 안 했으니까요. 초고가는 40억이야. 50억 이하를 저는 콕 찍어줬으면 오히려 네. 더 속이 좀 시원했을 텐데
0: 알겠습니다.
1: 그에 대한 설명은 시원하진 않았습니다.
0: 자 이제 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나왔습니다. 이거 이제 2028년도부터 이제 세금이 부과될 거고 양도세도 어느 정도 뭐 차등이 돼서 나온다라고 얘기했고 뭐 보유세는 뭐 초고가 주택은 뭐 완전히 좀 아까 말씀하셨던 가격에 따라서 거액으로 좀 올라가는 그 구도가 확실해진 것 같고 다주택자도 아마 세금이 많이 부과될 것 같고 똘똘한 한 채도 부과가 많이 될 것 같다라고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정책들이 결과적으로 부동산을 누를 수 있는지 이 수요를 누를 수 있고 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이야기 나오는 것은 거래세를 좀 낮춰주면은 좀 많이 거래가 될 텐데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거의 뭐 허용이 안 된 이야기 같아요.
1: 상당히 아쉽습니다. 네네네. 우리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생각해 보게 되면 보유세도 올리고 이제 거래세도 올리고 소위 말해서 종합부동산세 올리고 양도세도 중과세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매물이 잠겼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중과세를 살짝 유예를 해줬는데 그거를 거래세 인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스럽고요. 지방으로 가게 되면 50% 감면해준다는데 그거를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거래세 인하라고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이제 해석의 차이가 시민단체에 있으신 분들은 양도세가 무슨 거래세냐. 그건 소득세야. 100번 양보해서 좋아요. 그러면 취득세가 거래세라고 얘기를 한다면 적어도 이번 세제 개편안에 취득세는 저는 내려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취득세는 내려줬어야
1: 양도세는
0: 된다.
1: 양도세는 뭐 감론 을박이 있고 서로 뭐 대립의 관계가 있다면 취득세가 거래세라는 건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0: 취득세는 어떤 취득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취득세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 취득세 4%.
1: 다 모든 걸
0: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1: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죠. 그래서 중과세도 너무 높고 우리가 취득세가 높잖아요. OECD 네네네. 대비해서. 그러면 네. 취득세라도 중과세도 내려주고 기본세율도 1에서 3%인데 그게 언제적 만든 기준인데 그게 뭐 9억 넘어가면 3%인가요? 뭐 그렇잖아요. 서울의 중위 가격이 뭐 13억 정도 하고 평균이 16억 하는데 무슨 아직도 9억 기준에서 뭐 3% 이런 건 저는 맞지 않다. 고가 기준이라면 고가가 우리 얼마였어요? 20억이었나? 30억?
0: 네.
1: 30억 넘어가게 되면 3%. 30억 이하는 뭐 1% 이렇게 해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0: 오히려 취득록세는 좀 낮춰주는 게 맞다.
1: 그래야 형평성이 맞으니까 네. 밸런스가 맞으니까. 근데 지금은 양도세는 그렇다고 치고 취득세는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2: 사실은 박근혜 정부 아쉽죠. 당시에 이게 그 4.1 대책 이후에 세제 개편을 해서 취득세를 6억 원 이하는 1%, 9억 원 이하는 2%로 3%였는데 그전에는요 취득록세가 4.6%였어요.
0: 네.
2: 많이 낮춰준 건데 문제는 이제 그 주택수에 관계없이 금액별로 종합부동산세를 물리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1가구 2주택의 그 취득세가 규제 지역에서 8%입니다. 3주택은 12%입니다. 이것도 손을 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1: 너무

봐요. 네. 12% 내고 어떻게 삽니까? 아니 정부가 팔아라고 하잖아요. 비거주 1주택자도 못 버티면 팔아라. 다주택자들도 고가주택은 팔아라고 하는데 그럼 사는 사람은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대출도 막혀 있죠. 토지거래가로 전세기구도 못 사죠. 그리고

0: 고가 주택은 금매가 나올 수 있어요. 초고가 네. 주택에 네. 못 버티는 분들 고령자들이 팔 수 있는데 그 집을 누가 사냐는 거죠. 그 집을 사는 사람은 부모 찬스 증여받아서.
1: 오히려 그 집을 사는 사람이 더 부자의 더 자녀 부자예요. 아닐까요?
0: 그러니까 제 얘기가 네. 부잣집 못 견디는 부잣집 금매물을 더 부잣집 자녀들이 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화가 난다는 거예요.
1: 아, 표현 참 예.
0: 그렇잖아요.
1: 잘 만드셨네요. 표현.
0: 진짜.
1: 예, 그렇긴 하겠네요.
0: 저는 이번 2, 3, 4월에 양도세 중과세 피할 때 제가 현장에서 그걸 많이 봤거든요.
1: 네네.
0: 아니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더 부자네? 부모님 찬스를 이용을 하니까. 왜 부모님은 집이 있고 우리 자녀는 집이 없었는데 어? 야 이거 금매물 주는구나. 찬스. 그럼 이번에도 매물이 나왔을 때 또 부잣집, 더 부잣집 자녀들이 이 찬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약간 좀 씁쓸합니다.
1: 오히려 그들끼리만 거래가 될 것이다라고
0: 저는요,
1: 봐야 되는 거군요.
0: 왜냐하면 전문직이라도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접근 불가합니다. 30억 아파트를 대출 2억 나오는데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1: 대출이 안 나오니까 아무래도 일반 서민들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다.
0: 아무리 노력하고 의사, 네. 변호사도 살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 찬스.
2: 사실 아니면. 그 이런 고가주택 얘기나 종부세 얘기는 서민들에게는 남의 나라 얘기예요. 대부분의 서민들은 뭐 집이 없거나 10억 전후 빌라에 살고 그러거든요. 예,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있는 사람들에게 좀 과세하는 게 어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0: 그렇죠.
2: 예, 그게 공정할 수 있고. 그래서 정부는 그래서 지금 중고가 주택,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규제하면 중저가 주택이 안정화될 거라고, 장기적으로 안정화될 거라고 해서 대책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당장 무주택자나 서민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주택 공급을 늘려야 돼요. 그 대책 없이 계속 이렇게 세제로만 누르는 것은 시장 자체가 왜곡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규제 지역에 해제되면 풍선 효과가 나타납니다. 스프레이 효과처럼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이번 대책 후속 대책으로 제대로 된 공급 정책이 나와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일인 것 같아요.
1: 결국 공급이군요.
2: 네,
1: 교수님이 공급이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네. 공급을 일단 해줘야 숨통이 네. 트일 거다라고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어느 정도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시장이 좀 잠잠해지고 뭐 그런 모습은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하지만 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고 규제의 허점들을 계속해서 파고드는 사람들이 꼭 나타나더라고요.
0: 왜냐하면 주거가 불안하니까요.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공급이 충분히 돼야 된다는 말이 다시 해석을 하게 되면 주거가 안정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1: 네.
0: 그러면 주거가 안정되면 공급이 충분히 되고 전월세 시장이 안정이 되면 아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려주고 팔고 또 관망도 하고 기다려주는데 지금 전월세가 판이 깨져버린 상황에서 공급도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데 세제 개편안만 강하게 한다?
1: 네.
0: 일시적으로 뭐 잠깐 효과는 나올 수는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불안한 분들, 약한 고리들, 두들겨 맞는 분들이 그럼 맞고 가만히 있을까요? 그럼 나도 뭔가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계속 맞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내 집 마련해야 되니까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제.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공급과 전월세 시장은 반드시 안정시키는 게 전제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1: 전월세 문제가 불안해지면은 사실 이 문제는 나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왜냐면 이게 전월세가 지금 불안해지고 있는 게 뭐 다른 전문가분들도 말씀하시지만 뭐 좀 불보듯 뻔하는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2: 장기적으로는 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됩니다.
1: 공공임대주택이요?
2: 네. 우리나라가 예. 한 8% 정도 지금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게 과히 뭐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일본도 한 8% 정도 9%밖에 안 됩니다.
1: 네.
2: 물론 이제 그 공공주도형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데 이게 이제 문제예요. 사실은. 주택시장에서 한 80% 가까이는 민간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1: 네.
2: 공공이 20% 정도 담당을 했는데 이걸 전부 공공으로 돌리게 되면 시간도 늦으면서 또 공급하는 그 LH나 공공기관이 또 부채비를 높아져요.
1: 네네.
2: 그러다 보니까 사업은 빨리 못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는 민간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대형 건설사가 아니라도 중소형 건설사도 빌라나 비아파트 부분을 마음 놓고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요. 지난번에 그 김민덕 장관께서도 이 비아파트 부분 활성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1: 네.
2: 문제는 방법이 없어요. 비아파트 부분 같은 경우는 공급을 늘려도 살 사람이 없어 수요가 부족하면 공급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다주택자도
1: 그 전세 깡통 전세 문제도 있고 그랬어가지고
2: 그거는 이제 에스코어 제도를 도입해야 돼요.
1: 네.
2: 지금 정부가 아마 전세 보증금을 뭐 전부 신탁한다는 신탁 제도 도입 얘기도 있는데 그거 좀 과하고요. 적어도 뭐 10% 20% 정도 국민적 합의가 있는 범위 내에서 임대인의 그 보증금을 그 주택자 보증공사 이런 데 예치해서 이자를

0: 주고 나머지 부분은 그걸 주택 공급에 활용하면 되거든요. PF 대출 자체가 지금 전혀 안 돼요. 그래서 공급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1: 물가도 오르고 자재도 많이 상승했고 예. 건설 그 인건비도 많이
0: 올랐기 때문에 건설사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게 PF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1: 지금. 그러니까 이게 대출이 안 나오니까 네. 못 하는 거잖아요.
0: 지금 심지어는 뭐 대통령께서 그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그 잔금 대출 해주겠다는데 그거 이번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분양을 받고도 대출을 맡겨서 내 집에 못 들어가는 형태. 또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당장 이주를 해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주비가 안 나오는 상태.
1: 네.
0: 이러다 보니까 공급은 유연한 거죠. 정부가 공급을 외치면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놓는 건 좋은데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내놔라.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1: 어디 신도시 들어올 곳 없습니까? 3기 신도시는 어떻게 삽을 지금 판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0: 3기 신도시는 지금 저 전부 7군데입니다. 과천까지. 네, 그중에서 이제 요번에 보상이 나가는 지역이 광명시흥지구와 구만가구입니다.
1: 아, 이제 보상 시작한 건가요?
0: 네. 그리고 이제 창릉지, 고향 창릉지구는 이미 시작을 했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그 왕숙 1, 2지구, 2지구는 지금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그 인천 계양지구나 부천 대장지구는 많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1: 김포 신도시가 시작이 되거나 분양을 시작한다면 좀 숨통 좀 트일까요? 서울의 이 아파트 시장 가격이요?
2: 뭐 숨통을 넘어서 저는 하는 거라도 빨리 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3기 신도시 모르잖아요.
1: 네.
2: 하고 있는 거야? 어디라는 거야? 모르니까 저는 눈에 보이게 하는 거라도 포장 잘해서 항상 주장하지만 좀 제대로 하자. 그럼 청약 페스티벌 같은 거에서 축제를 장에 만들고 올해 5만 세대 언제 할 거야. 분양가 우리가 책임질게라는 걸 좀 하든지. 그리고 이번에 세제 개편안 또 나오고 초과 세수도 나오잖아요. 축구도 구단주가 돈을 써야 성적이 올라가지. 선수가 그대로인데 구단주가 할 수 있는 건 돈을 써야 되잖아요.
1: 좋은 선수 좀 데려와야죠.
2: 좋은 선수도 데리고 오고 네. 목표 의식도 주고 성과급도 주고
1: 네.
2: 주택 공급도 저는 당장 공사 기간이 있으나 정부가 야 우리 종부세 거두는 거 5년 동안은 주택 공급에 사용할 거야. 초과 세수 20%는 주택 공급에 사용할 거야라는 메시지만 줘도 시장에서는 야 이게 진짜 되는구나라는 약간 믿음 신뢰가 있는데 하게 닥치고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막상 돈 쓴다는 얘기는 저는 한마디도 못 들은
0: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1: 방법이 안 나오는
2: 거예요. 그래서 네. 돈이라도 좀 쓰자.
0: 이번에 발표했던 그 서리풀지구나 김포 2지구 같은 경우도 네. 지정물 조사는 이제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시적으로 눈에 안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들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별로 정부가 계속 홍보를 해야 돼요. 주택 공급하겠다는 시그널 계속 줘야 되는데 언제 공급할지 모르니까 뭐 5년 10년씩 하는 거예요. 또.
1: 네. 네. 이게 근데 대화를 토론을 해보니까요 점점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가지고
2: 사실 공급이 쉬웠으면 벌써 또 정부가 했겠죠.
1: 네,
2: 정부도 쉽지 않으니까
1: 서울에서도 공급할 수 있는 땅이 얼마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드는 공급이 안 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한번 좀 도움될 수 있는 말 한 말씀씩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집을 사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뭔가 좀 이렇게 매수나 매매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네. 그분들에게 꿀팁 같은 거 있으면 교수님부터 한 말씀 좀 해주시죠.
0: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정부가 그래도 주택 공급을 한다니까
1: 네.
0: 3기 신도시나 또는 새로운 택지개발지구 또 더 나가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일반 시세보다 한 80% 정도 쌉니다.
1: 네.
0: 물론 이제 전매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청약통장을 이용해서 그쪽에 분양을 노리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1: 청약통장을 이용해서
0: 네.
1: 근데 또 청약이 점수가 또 네. 부족한 분들도 많잖아요.
0: 그래서 사실은 그 청약 제도도 개편을 해야 돼요.
1: 네.
0: 어떻게 개편해야 되냐면요. 제가 여기 KBS의 뉴스 해설위원회 했었습니다.
1: 네네네.
0: 그 당시에 제가 한 얘기가 청약 통장을 가지고 분양할 당시에 20대, 30대나 50대, 60대 같이 경쟁하는 게 아니고 30대 무주택 수를 산정하고 또 40대의 무주택수를 산정하고 그 일정 비율을 그 뭐 세대별로 배정해서 세대 내에서 경쟁하는 쪽으로 바꿔라. 그러면은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좀 청약 제도도 좀 개편해서 실질적으로 무주택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내 집 마련에
1: 알겠습니다.
0: 그런 제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2: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다 뺑뺑이 추첨하는 건 어떨까요? 공평하게? 그건 안 될까요?
1: 전 국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요?
2: 아, 그 지역에 뭐 서울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0: 그래서 지역 우선 분양이 있고요. 또 이제 노부모 봉양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소외되기 때문에 이래 불리한 겁니다.
2: 네. 저는 희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희망을 못 가지니까 희망을 가지 많아질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뭐 청약 페스티벌 얘기도 하고 뭐 추천 물량 뺑뺑이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1: 네.
2: 뭔가 도전하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1: 그렇습니다.
2: 그런 정책들을 좀 정부가 시원하게 돈을 쓰든지 좀 제시를 해줄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많은 상기 신도시 물량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놓치지 마시고 저도 하는지도 모르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LH 청약 플러스 수시로 점검하면서 또 청약도 하시고 자금이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진짜 좋은 데만 갈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역세권 주변에 내가 갈 수 있는 작은 범위 내에서 주거가 불안하면 사실 일도 안 잡히고 부부 싸움도 엄청 하게 되거든요. 신혼 때. 그러니까 저는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경기 인천도 좋으니까 내 주거 안정을 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은 좀 서두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그렇습니다.
0: 제가 그 정부에 꼭 하고 싶은 말 한마디가 있는데요.
1: 하십시오. 예.
0: 네. 도심지 주택 공급은 재건축 재개발하면 늘어납니다. 대통령께서는 안 늘어난다는데 늘어납니다.
1: 네.
0: 임차인들은 임대주택 입주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남는 부분을 또 일반 분양도 합니다. 도심지의 주택 공급 활성화시켜야 되고요. 또 공공보다도 공공도 하되 민간 주택 건설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비아파트 부분 단기적으로 공급해야 됩니다. 주택 공급은 충분히 하되 규제가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재건축 재개발 이야기까지 전반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 미래에도 공급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기 때문에 좀 도움되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마지막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자, KBS 열린토론 이것으로 오늘 마무리하겠고요. 아, 권대중 한선대 부동산학과 석좌 교수 김인만 부동산 견제우수 소장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열린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가 가장 마지막에 쓰는 수단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마지막 수단이 결국 이번에 꺼내졌습니다. 세금이 시장을 움직일지 아니면 시장이 세금을 피해 또 다른 길을 찾을지 과연 이번에는 부동산이 잡힐지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온열 질환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자연재난 폭염. 여섯 가지 폭염 피해 예방 요령을 통해 여름철 건강을 지켜주세요. 첫째, TV, 라디오, 긴급재난 문자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둘째, 가장 더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셋째, 불가피한 야외 활동 시 밝은색의 헐렁한 옷과 모자, 양산 등을 이용해 햇빛으로부터 신체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넷째, 그늘, 실내,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더위를 피합니다. 다섯째, 생수나 이온 음료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여섯째, 안전 디딤돌 어플을 이용해 지역별 폭염 상황을 확인하고 안부 전화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살핍니다. 폭염 피해로부터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여섯 가지 예방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치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외식 메뉴 중 하나죠. 그래서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치킨집 창업을 비교적 쉽게 생각하곤 하는데요. 누구나 좋아하고 이미 검증된 메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브랜드의 치킨이라도 지점마다 미묘한 맛 차이가 나고 잘 되는 치킨집과 그렇지 않은 집이 나눠지기도 하죠. 최근 한 프랜차이즈 조리 경연대회에서 가장 완벽한 치킨을 만든 점주의 비결이 주목받았습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비법이 있다기보다 정해진 시간과 온도, 재료 상태, 그리고 조리 과정을 철저히 지켰다고 하는데요. 사실 실제 매장 운영이란 게 바쁘다 보면 원칙대로 되진 않죠. 직원 근태 관리와 인사 업무까지 처리하다 보면 운영 철학은 희미해지곤 하는데요.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맛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게 가장 완벽한 치킨을 만드는 점주의 생각입니다.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일이 그렇지 않을까요? 기본을 끝까지 지켜내려는 의지, 최고가 되는 지름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순서 시인과 촌장의 사랑일기로 시작합니다.

0: 갈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남북 경제협력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는 경제로 하나 되기 순서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이신 이혜정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관광을 중심으로 남북 중 협력 방안에 대한 이야기 해볼 텐데요. 이제 이번 주에 환동해 두만강 다자 관광벨트 구축 사업 이야기 해 주신다고 하셨죠?
2: 네네. 이 환동해 두만강 다자 관광벨트 구축 사업은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두만강류와 러시아 연해주, 한국의 강원, 부산과 연결해서 장기적인 관광 경제 회랑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원산 금강산 나선, 설악, 강릉, 속초, 부산, 그리고 훈춘, 연길, 블라디보스톡을 하나의 다목적 관광 으로 묶어서 관광, 물류, 도시교류, 지역개발을 함께 추진하는 전략입니다. 특정 관광지 개발을 좀 넘어서 환동의 경제권과 북방 물류, 접경지역 발전, 지방정부 간 협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GTI 기반 다자협력을 결합하는 공간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것 역시 좀 단계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건 이제 국제협력 이 메커니즘일 텐데 우리가 GTI의 관광 분과를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이 GTI의 관광 분과를 활용해서 환동의 두만강 통합 이 관광 코스를 설계를 하고 북한의 구간은 잠재적인 참여 구간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사전 연구를 추진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GTI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네. 이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4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 지역협력 협의체인데요. 이 GTI 산하의 관광, 교통, 에너지, 무역 투자, 환경, 농업의 6개 분과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관광분과는 역내의 관광정책을 조율하고 두만강 권역의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다국과 경유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비자나 출입국 완화, 관광 홍보나 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 말씀하신 GTI 관광 분과를 활용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해 보이던데요.
2: 예, 이 GTI 관광 분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은 뭐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GTI 관광 분과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논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비자나 출입국 제도 개선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광위원회에 비자 관련 우리 정부 부처에 정부 부처를 참여시켜서 복수 국가를 경유하는 여행 코스에 대한 비자 간소화나 통행증을 도입하는 논의들을 검토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회원국 관광기관 간의 도움을 받아서 GTI 관광 통계 플랫폼을 만들고 다국가 관광 정책의 이 상품 개발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GTI가 제안한 다목적 관광 루트를 실제로 답사 홍보하는 이 초청 홍보 여행, 소위 팬투어라고 하는 이 초청 네. 홍보 여행 같은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볼 수가 있고요. GTI 국제 광남회나 이 관광 이벤트와 연계해서 두만강 환동의 관광권을 브랜드화하는 것도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 개발을 매개로 북한의 참여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새롭게 좀 설계를 해서 GTI가 지금은 북한이 이제 탈퇴를 한 상황인데 북한이 GTI에 재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이 관광을 한번 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1: 그럼 먼저 1단계로 GTI 관광 분과를 활용해서 사전 설계를 한 뒤에 다음 단계는 뭘까요?
2: 그다음으로는 남북 중 환승 관광이나 원산 금강산 나선을 연계하는 시범 관광 같은 것들을 검토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제외동포나 제3국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남북 중 환승 관광을 추진한다든지 원산 금강산 나선을 연계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겠고 원산항, 부산항, 블라디보스톡항을 포함한 주요 항만을 활용해서 철도 항공 네트워크를 결합한 크루즈 철도 항공의 복합 관광벨트로 확장하는 방안도 종국에는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 밖에 남북 중 협력 추진이 또 가능한 분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2: 중목로 경제회랑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2016년 6월에 중국과 몽골, 러시아가 교통물류 인프라 그리고 산업협력에 관한 32개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는 중목로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에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교통물류 분야에서 연해주 노선, 과 관련한 그 내용들은 GTI에서 제안된 사업이기도 하고요.
1: 네.
2: 그래서 이 중목로 경제회랑의 교통물류 관련 프로젝트는 지난 1월에 우리 대통령께서 중국과 정상회담에서 제안한 바 있는 서울, 평양, 베이징 고속철도 구상과 연계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목로 경제회랑의 28번 프로젝트가 중목로 관광고리 조성인데 이 초국경 소다자 관광협력 프로젝트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중목로 한국이 합의한 프로그램 이외에도 확장된 프로그램을 좀 주도적으로 제안해서 이 중목로 경제회랑과 연계한 남북중 협력 사업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1: 그럼 남북중로의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2: 예, 북한의 이 외자 유치 전략들을 좀 분석을 해서 남북 중로의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이 초국경 소다자 협력을 한번 고민할 수가 있겠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쭉 한번 살펴보면 백두산을 중심으로 무봉 국제관광 특구가 있고요. 온성섬 경제개발구 그리고 라선 특구 이렇게 백두산 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남북 중 이 관광 협력 가능 지역들을 좀 한번 검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만강 국제 관광지대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무봉 국제관광 특구나 온성섬 경제개발구를 포함한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벨트를 한번 검토해보는 것 그리고 칠보산, 청진, 나선, 훈춘, 블라디보스톡을 잇는 두만강 대삼각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이 GTI나 중목로 경제회랑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말씀하신 지역들 말고도 어떤 지역이 가능할까요?
2: 이 람사르 습지와 연계한 생태 관광도 한번 고민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북한이 이 람사르 습지 를 개발하는 것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지난 2018년 5월에 170번째로 람사르 협약 가입국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북측의 람사르 습지와 우리 국내 주요 습지들을 연계한 생태 관광들을 한번 검토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이 평안남도의 문덕의 철새 보호구 그리고 함경북도의 라선의 철새 보호구를 람사르 지역으로 지정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1: 네.
2: 이 평안남도의 문덕은 이 숙천 농업개발구와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습지 관광이나 유기농법과 연계한 협력 방안들도 한번 검토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라선의 철새보호구는 이 북중러의 접경 지역으로서 이 나진 핫산 프로젝트 가운데 북중러 주요 삼각협력 지역으로 향후 관광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 이 생태 관광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1: 네.
2: 그래서 두만강 유역의 환경 생태 벨트로도 조성을 검토를 할 수가 있고 철새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러시아의 극동 지역부터 북한의 함경북도 라선 그리고 우리 제주도까지 이어지는 생태 벨트를 중심으로 하는 생태 관광도 한번 고민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앞서 말씀드린 중목로 경제회랑 32개 프로젝트 가운데 23번이 중목로 초국경 생태회랑 건설에 관련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 철새 보호와 관련한 이 생태 관광을 중목로 경제회랑과 연동하는 것도 고민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1: 그럼 마지막으로 남북 중 생태 관광을 위한 단계별 전략을 한번 세워볼까요?
2: 이것 역시 북한이 이미 가입해 있는 협약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남북 중이 모두 가입한 람사르 협약이나 이 생물 다양성 협약 그리고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남북 중 공동의 협력을 위한 제도적인 틀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네.
2: 이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이나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 센터 그리고 생물 다양성 협약과 관련한 기구들과 협력해서 남북 중이 공동으로 생태 관광이나 교육 프로젝트를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을 하고 북한의 그 문덕이나 라선과 같은 람사르 습지와 백두산, 두만강, 동해안을 포함한 남북 중 접경 지역을 연계한 공동 생태 관광 루트를 개발한다든지 청년이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생태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설계해서 운영해보는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람사르나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의 등록지들을 이어서 이게 뭐 북한의 문덕이나 라선 그리고 우리 DMZ의 한강 하구 뭐 그리고 중국의 동북이나 황해 습지 이런 지역들을 이제 연계를 해서 네. 철새와 습지의 생태 탐방 루트를 설계하는 방안도 고민할 수가 있고 연구자나 학생 이 청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에코 투어나 이 캠프 연수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들도 고민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만강 백두산 동해안 일대를 초국경 생태 회랑으로 설정을 하고 남북쪽 공동의 이 생태 조사나 이 철새 관찰,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고민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물 다양성 협약의 지침에 맞춘 생태관광 기준, 뭐 예컨대 탐방객의 수용 능력이나 해설 교육 내용,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 방식 이런 기준들을 적용해서 시범사업의 영향을 평가하고 보정하는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0: 생태관광 벨트를 공식 브랜드로 설정을 해서 이 람사르 협약이나 생물 다양성 협약이나 동아시아 대양조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 매틀 안에서 정례적인 생태관광 교육 프로그램을 제도화하고 각 지역의 주민과 지방정부 그리고 또 민간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나가는 것들도 고민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생태관광 벨트를 환동의 두만강 다자관광 벨트 그리고 중목러 생태회랑과 연계해서 남북 중 간의 국제환경규범을 준수하면서도 관광과 지역 경제 환경 보전을 결합한 장기적인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로 하나 되기 현대경제연구원의 통일경제센터장이신 이혜정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녹색지대에 그래 늦지 않았어 듣고 올게요.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주목받는 경제 현상을 주요 용어를 통해 짚어보는 경제용어 노트 순서인데요. 디지털 경제금융연구원장이신 정유신 성황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볼까요?
2: 뭐 최근에 이제 또 환율이 이슈니까.
1: 네.
2: 환율이 급락했잖아요.
1: 맞습니다.
2: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지금 7월 말에 이제 하루 기준으로 하면은 35원 정도 그 7월 말에
1: 네.
2: 2.4% 떨어졌고 7월 초 기준으로 하면은 한 9%.
1: 130으로.
2: 그러니까 환율이 그 정도면 굉장히 큰 거예요. 연일로 한 사람은 이제 9% 곱하기 12 하면은
1: 엄청난 거예요.
2: 108%.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연초순 돌아가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1: 뭐 원달러 환율도 환율이지만 엔달러 환율도 크게 빠졌죠.
2: 예. 엔달러 환율도 그 7월 말에 한 3일 만에 한 3.9%.
1: 네.
2: 그러니까 157엔으로 164엔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1: 이렇게까지 급락한 배경은 뭐예요?
2: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 건데,
1: 네.
2: 뭐 공조가 하나 있고,
1: 공조?
2: 그다음에 이제 그 기본은 이제 미 연준이 금리 동결을 했잖아요. 지난번 FOMC 때. 물론 이제 12명 위원 중에서 3명이 이제 반대는 했어요.
1: 예.
2: 금리 동결을. 그러니까 아마 다음에 올라갈 거다 그런 기대가 있긴 했는데,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판단하기에는 다음에 FOMC 남은 게 이제 9월, 10월, 11월 뭐 이렇게 있는데 11월 초에 저기 있잖아요. 중간선거.
1: 네.
2: 그래서 아마 쉽지 않을 거다. 금리 동결을. 그리고 이제 그 케빈 어시 연준 의장이 내년 초까지 무슨 그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양반 같기도 하고 조사를 하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조사가 끝나야지만
1: 올리고 뭐 할 수 있다.
2: 예, 그런 거 하겠다. 그러니까 뭐 이제 케빈 어시가 이제 공급론자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공급론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요인들 약간데 뭐 생산성이 뭐 좋아진다든지 AI 통해서 그런 건 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사실 했었어요. 그래서 조사하겠다. 그 얘기는 이제 사실은 그때까지 좀 금리를 동결하는 거 아니냐 하는 기대가 이제 사실 시장에 좀 있고요.
1: 예.
2: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 하면 이때까지는 이제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기대 때문에 미국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기대가 있으면 이제 딴 나라하고 금리 차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달러 표시 자산을 사야 되겠다. 뭐 채권이든 뭐든. 그러면 이제 그 뭐 다른 나라하고 통화를 팔고 우리 같은 원화를 팔고 또는 일본 같은 엔화를 팔고 달러 사는 거니까 달러 더 강세로 가는 건데 그게 이제 대략 끝나는 거 아니냐 하니까 이제 이거 좀 피크 아니냐 뭐 이런 그 생각 때문에 판 게 있고 달러 팔고 이제 다른 통화 우리나라 같은 원화 뭐 일본 같은 엔화를 사는 그런 게 있고
1: 그렇군요.
2: 또 하나는 이제 그 한미일이 공조하게 된 그 배경인데요. 일본이 이제 그 오랫동안 이제 그 저금리 상태에 있다가 물가 낮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물가 상승률이 높아져요. 그래가지고 지난 정권 때도 그랬는데 물가 올라가면 이제 실질 소득이 줄잖아요.
1: 네.
2: 오히려 작년보다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안 좋은 거죠. 정치적으로 안 좋으니까 이제 그 부담이 있어 금리를 올려야 되는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올려야 되니까 그런 기대가 있는 상태인데 금리를 갑자기 올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때까지 저금리 상태로 해가지고 일본은 1%란 말이에요. 기준금리가 굉장히 낮은데 낮으니까 이제 신용도 높고 낮은 금리니까 꼬다가 그거 갖고서 뭐 글로벌리 뭐 이것저것 투자도 많이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금리가 올라가면 그거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레버리 됐다가 디레버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난리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불안한 거예요. 그냥 미국이 이제 최근에 우리 뭐 몇 번 다뤘지만 이제 AI 때문에 자금 조달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1: 예.
2: 그래갖고 이제 그 스프레드가 막 높아진다 이런 얘기도 막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이제 막 미국의 AI 그 자금 조달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미국도 야 이거 애니 이게 그 계속 약세를 가면 곤란하겠다. 미국이 저 일본이 이제 막 그 일본에서 이제 금리 인상은 문제가 되겠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공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 NK리 트레이드 청산이 글로벌 금융 시장에 미칠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미국도 공조에 협력을 한
2: 글로벌도
1: 거군요.
2: 글로벌이고 미국 본인이
1: 일단 본인들이 걱정이 예. 컸기 때문에 이렇게 3국이 공조하면 아무래도 효과가 크겠죠.
2: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 나라가 하게 되면은 왜 환율은 특히 다른 것보다 왜 그 투기 세력이 강하기 있잖아요. 원래 환율 저도 이제 날 트레이딩 할 때 보면은 환율은 젊은 30대 초중반에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환 트레이더들은. 왜냐하면 너무 화장실에 못 가.
1: 아, 그 정도예요?
2: 하도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가는 순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어이쿠. 그래서 오랫동안 화장실 안 가려면은 젊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을 정도인데 그 정도로 이제 그게 뭐 저 투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떠한 국가가 뭐 이렇게 하더라도 잘못하면 뒤집어 줄 수 있는 거지. 이게 워낙 또 크니까 시장 판이. 그래서 공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한꺼번에 그런 투기를 포함한 이런 세력들의 모든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한 방향으로 몰 수가 있는 거죠. 야 이건 안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효과를 낼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거고요. 뭐 이번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다 똑같은 이해관계가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자꾸 지금 환율 올라가니까 부담스럽고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공조해서 이렇게 효과를 낸 거죠. 어쨌든 간에.
1: 이번 조치로 인한 원화와 엔화 절상은 한국과 일본 경제에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을 줄까요?
2: 근데 한국 일본은 그동안에 이제 뭐 물가 부담이 생겼잖아요. 원유가도 막 오르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그러면 수입 물가 올라가면 이제 다 그 CPI 소비자 물가 영향을 주니까 그 장바구니 물가에. 그러면 이제 불안해지죠. 예,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명목금리, 금리죠.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압력이 커져요. 더 커져. 지금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압력이 있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리 올라가면은 뭐 가계부채 뭐 약간 이슈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본도 네. 마찬가지여서 이제 그런 게 플러스 이것도 좀 완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환율이 절상되면 예, 수출에 좀, 수출에 좀 부담이 생기죠. 그래서 수출은 잘 됐었는데 그래서 너무 이게 빨리 올라가게 되면 환율이 급락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수출에 수출 기업들에 좀 부담을 줄 수 있다. 이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1: 외국인도 이제 대규모로 한국 주식을 사들였죠.
2: 예, 그 뭐 제가 이제 어디 가서 그런 얘기했는데 이런 정도 주식시장은 널뛰기장이 아니고 바이킹장이다. 제가
1: 바이킹장
2: 아니 막 현기증이 나잖아요.
1: 맞아요.
2: 뭐 완전히 올랐다가 막 떨어질 때 또 다시 또 올라갔다. 지수가 7월 말에 31일날 그 지수가 몇 퍼센트 올랐어요? 코스피 지수가 17.9% 거의 18% 올랐어요. 지수가 한 종목이 올라가도 이 정도면 정신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1: 맞지하죠.
2: 그러니까 뭐 정신이 없죠. 그때 이제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7조 원을 샀어요.
1: 하루에요?
2: 그러니까 뭐 아유 이게 어지럽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또 그 전날 그 미국의 비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뭐 나쁜 데였으면 또 좋게 나온 데들이 있어가지고. 야 이거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겠다. 뭐 AI 뭐 실적이 나오니까. 그러면 또 삼전과 닉스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또. 그래서 이제 또 막 산 것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로 공조한다는 게 저기 하면 아는 거예요. 이미 시장에 반영이 알게 돼가지고 한밀 공정 환율이 원화나 뭐 이렇게 대폭 떨어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외국인 차서 볼 때 환차 이익이 생기는 거죠.
1: 그렇죠.
2: 예, 원화가 강세가 되면 나중에 달러를 바꿔서 팔 때 달러를 많이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네. 환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런 것도 이렇게 원화 절세 가속화 시킨 요인이었다.
1: 이런 환율 공조의 부작용은 어떤 게 있나요?
2: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조가 말이 좋아서 공조인데 개입이잖아요.
1: 그쵸?
2: 시장 개입이기 네. 때문에 시장 개입은 뭐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마켓 메커니즘 우리가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본주의 시장이니까. 그 시장의 그 힘에 의해서
1: 맡긴다.
2: 매수 매도에서 네. 수요 공급에서 맡기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꼭 어쩔 수 없이 이제 들어가긴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야 이거 정부가 어디를 지켜줄 거냐 그다음 이해책을 찾고 하는 거야 시장 투기 세력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야 정부의 그러면 목표선이 어디냐 그럼 그때까지 계속 떨어지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수요 공급이 아니라 아니, 그렇게 되면 자꾸 이제 투기적인 어떤 그 거래나 이런 게 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수출 원화가 너무 강세가 되면 수출 기업 부담이 되지만 엔화는 이게 너무 강세가 되면 이제 트레이드 청산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부작용이 이제 더 간다면 그럴 수 있는 거죠.
1: 앞으로 공조 계속 이어갈까요? 어떨까요?
2: 뭐 저도 알 수는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너무 심하게 절상으로 가면 부담이 상당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일본 엔캐리 때문에 워낙 그 엔화가 사실은 신용도가 있는 국제 결제 통화이기 때문에 이거 빌려갖고 글로벌이 많이

0: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면 이제 레버리지했던 걸 디레버리지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부담을 안고 뭐 더 떨어뜨리거나 그렇게 공조하기보다는 네. 선을 한번 이렇게 신호를 보낸 거라고 생각해요. 아. 이 정도 이상은 곤란하다. 뭐 또는 어떤 밴드 이 범위 내에서 더 가는 곤란하다 이렇게 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또 실탄도 뭐 계속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부가. 그래서 이제 좀 또 투기적인 어떤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데 좀 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야 이렇게 했으니까 굳건한 공조 때문에 더 떨어질 거다 해서 막 해. 뭐 이렇게 또 뭐 응? 원화를 막 사거나 그런 부담은 하여간 좀 이렇게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환율 급락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경제 금융 연구원장이신 정유신 서강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비주가 부릅니다. Love, love.

0: 새로운 남북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앞서가는 기업과 성공한 기업인을 소개하는 성공전략 시간입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건 전무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1: 네. 저희가 꿈의 건축가라 불리는 월트 디즈니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 예. 오늘 디즈니랜드 건설에 관한 이야기 예. 계속해보죠.
2: 1953년 9월에 월트 디즈니가 자신의 회사 직원들에게 이제 그 놀이공원 계획을 발표합니다.
1: 네.
2: 그리고 그 다음해부터 곧장 이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3대 네트워크 방송이라고 그러죠. ABC와 계약해서 50만 달러 정도를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고 결정이 돼서 이제 그 디즈니랜드를 이제 건설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이 놀이공원 운영을 하는 기존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2: 물론 경쟁자기도 했지만 월트 디즈니는 놀이공원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던 사람이에요.
1: 그렇죠.
2: 그렇죠. 그러면 애니메이션 찍고 영화 실사 영화 찍었던 사람이니까 예. 다 부정적이었었죠. 그렇지만 디즈니는 이제 밀어붙여서 그 1년 뒤를 목표로 해서 디즈니랜드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이 디즈니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월트 디즈니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개인 회사를 만듭니다. WED라는 사람 이게 네. 자기 이름이에요. 월트 W가 월트고 D가 디즈니인데 이 조직에서도 이 회사를 만들고 또 기존의 디즈니 직원들 중에서도 굉장히 자기한테 로열티가 높고 창의적인 지원들 불러 모으죠 일로. 여기를 하면서 이제 전국을 돌면서 다시 한번 놀이공원 박물관들을 다 검사하고
1: 아.
2: 그다음에 200마리의 동물들도 사 모으고 그다음에 그 기존의 디즈니 캐릭터를 활용했던 영화를 베이스로 해서 그 놀이기구를 만듭니다. 뭐 백설공주의 모험이라든가 아서왕의 회전목마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런데 이게 모든 건축이 그래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호주에서도 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인가 있잖아요. 그것도 당초 계획보다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1: 아.
2: 그게 이제 계획의 오류라는 심리학적 용어도 있는데 항상 건축비 더 많이 들어갑니다.
1: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2: 집에서 한번 인테리어 해보시면
1: 맞아요.
2: 항상 많이 들어가요.
1: 네. 그러니까
2: 계획의 오류라는 것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그 당초에 525만 달러를 생각을 했었는데 거의 두 배 넘게 한 세 배 가까이 한 1700만 달러로 늘어납니다. 또 돈이 부족해져요.
1: 야.
2: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때까지 월트 디즈니는 계속 빚이 많았어요.
1: 네.
2: 이때부터 돈이 많은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돈을 또 빌려오기 위해서 고민들을 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자신의 형과 디즈니 형제가 코카콜라 켈로그, 뭐 포드, 미국의 이제 굴지 회사들 대상으로 해서 디즈니랜드에 투자해라 해서 투자를 받아내서 결국은 이제 공사를 하게 되죠.
1: 월트 디즈니가 완벽주의자잖아요. 예. 아무래도 이 건설 과정에서도 그런 성향이 나왔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2: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월트 디즈니는 그 자신의 애니메이션 만들 때도 그랬고, 뭐 실사영 만들 때도 그렇고 굉장히 자기가 그 요구하는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절대 용납하지 않는 성격이었는데
1: 네.
2: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요구하고 기대하고 일하는 직원들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열정으로 뭉쳐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달성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무 한 그루도 월트 디즈니가 지나가다가 저 보도에 너무 가까이 있다고 얘기되면 뽑아가지고 옮겼죠. 그다음에 월트 디즈니는 또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 디즈니랜드 개장 전날 밤에 영화 해저 이말리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해저 이말리라는 이 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해저 이말리는 소위 말하는 SF 그 소설의 문학의
1: 네.
2: 효시 같은 문학이에요. 해저 이말리는 단순하게 그냥 해저 이말리 많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문학 작품은 문학사에서도 SF 문학사에서도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대한 고무 오징어를 전시하기 위해서 월트 디즈니는 그 전날까지도 밤새 페인트칠을 했던 사람이고요. 드디어 이제 1955년 7월 17일 날 디즈니랜드가 문을 엽니다. 한마디로 대박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TV 프로그램에서 월트 디즈니가 몇 년 전부터 디즈니랜드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1: 아, 그랬다고 하셨죠.
2: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부터 월트 디즈니가 자기가 맡았던 TV 프로그램을 디즈니라는 홍보 도구

0: 또 활용했기 때문에 이게 그 개장 때는 거의 국민적 행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디즈니랜드 투자자이고 그다음에 이제 디즈니랜드 프로그램 만들었던 ABC 방송국에서 90분간 전국에 생방송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뭐 얘는 놀이공원을 개장하는데 90분간 생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미국 인구의 절반이 이때는 TV의 시대니까.
1: 그쵸.
0: 요즘은 이제 이런 일이 없지만 거의 7천만 명 국민의 절반이 시청을 하고요. 그 개막식 중계를 맡았던 3명의 배우 중에 한 명이 25년 뒤에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그 유명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죠. 이 사람이 이제 미국 영화배우 그 영화배우 이사장 회장을 했던 사람이니까 가장 오랫동안. 그래서 이제 이 개막식 연단에 오른 월트 디즈니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디즈니랜드에서는 과거에 대한 추억으로 나이를 잊을 수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젊음을 되살릴 수 있다.
1: 진짜 매력적인 문장이네요.
0: 예.
1: 얼마나 그 개장 첫날부터 얼마나 큰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0: 그러니까 첫 주에 16만 명이 왔고요. 한 달 뒤에는 50만 명. 그리고 두 달 뒤에는 드디어 100만 명.
1: 야.
0: 1년 만에 360만 명. 2년 뒤에는 1000만 명.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미국 최대의 국립공원 중에 하나가 뭐 저는 가보지 못했죠. 요세미티 들어보셨죠?
1: 샌프란시스코.
0: 국립공원 관람객보다 방문객보다 더 많은 숫자였대요. 이 단기간에.
1: 이렇게 짧게요?
0: 네. 그래서 뭐 그랜드 캐니언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그동안 했던 방문객보다도 이 짧은 기간에 더 많은 사람이 방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월트 디즈니는 이 자기가 의도했던 것이 완벽하게 성공한 거예요. 보통 놀이공원들은 그냥 가서 재미난 거 타고 오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그거가 아니라 월트 디즈니는 완전히 새로운 공간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나 TV에서 보았던 그 캐릭터들이 바로 옆에서 걸어다니고 그다음에 놀이공원을 통해서 그냥 재미나게 그냥 거기 놀이공원만 타는 것이 아니라 놀이공원 기구를 타고 내가 영화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영화와 스토리의 일부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놀이공원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 자체가 엄청난 이제 성공을 거두게 되는 거죠.
1: 그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는 부모들 입장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예. 친절한 놀이공원이다 이런 평판을 얻었는데 이것 역시 디즈니의 의도였잖아요.
0: 예, 그 월트 디즈니가 사실 이렇게 사진 보면 담배 피는 사진이 많아요. 또 옛날에 또 담배 많이 폈던 시절이니까.
1: 네.
0: 근데 자기 딸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을 때 뭐 담배꽁초가 많고 이런 것들 자체가 월트 디즈니는 굉장히 싫었던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이제 굉장히 깨끗하고 그다음에 청소부들도 굉장히 친절하고. 얘들을 다 교육을 시켜줘.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서 친절한 그 직원들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으니까 같이 놀 수 있으니까 부모들이 너무너무 좋아한 거죠. 그리고 디즈니랜드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향수를 주고
1: 네.
0: 아이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한 환상과 꿈을 줬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은 그 평론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인들의 삶의 가치와 일치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미국인들이 추구했던 그 과거에 대한 추억, 그다음 미래에 대한 환상, 이 공존하는 가치관들을 미국인들이 되게 좋아했고 이런 것들 자체가 디즈니랜드의 그 어떤 가치관과 맞아 떨어지면서 미국인들의 여가 문화. 그래서 혹자는 디즈니랜드를 두고 미국 여가 문화의 혁명을 일으켰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죠.
1: 디즈니랜드는 뭐 또 미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적으로도 화제가 된 곳이죠.
0: 네, 지금 현재 디즈니랜드가 진출해 있는 나라들이 몇 개국이 있잖아요.
1: 네. 뭐
0: 우리나라는 없지만 중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일본도 있고 이건 다 그 월트 디즈니 사후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월트 디즈니가 있었을 때는 그렇지 못했고요. 그런데 왜 세계적인 화제가 됐냐면 그 국가 원수들이 이제 미국에 방문하잖아요.
1: 네.
0: 그럼 반드시 그 코스에 거기가 들어가 있어요.
1: 아.
0: 그러니까 뭐 네루 인도 수상도 왔을 때 꼭 들르고 뭐 스카르노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오고 뭐 재미난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1959년도에 미국을 방문했던 후르츠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이때는 미소 냉전 시대입니다. 이때 디즈니랜드를 방문하려다가 좀 안전 문제가 생겼잖아요. 인파가 많으니까. 못 가게 했더니 화를 냈다는
1: 아이고, 그 정도.
0: 뭐 이럴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가 그 월트 디즈니의 시작을 알린 미키마우스가 등장을 하면서 미키마우스의 시대였다면 50년대는 디즈니랜드의 시대였다. 그다음에 디즈니랜드를 만들어낸 월트 디즈니는 단순한 하나의 기업가가 아니라 미국의 대중문화를 대표하는 살아있는 이제 전설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1: 대단하네요 정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전무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경제로 통일로 업타운이 부르는 내 안에 그대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훌쩍 지나 본격적인 하반기로 접어든 요즘 잊지 말고 꼭 챙겨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인데요.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검진 프로그램으로 대신하시겠지만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고 특정 자격이 되면 누구나 제공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무엇보다 건강 문제잖아요. 여름 지나고 날이 선선해지면 원하는 날짜에 예약 잡기도 힘들어지는데요. 올해 건강검진 대상이신 분들은 더 미루지 말고 미리 예약부터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다 미뤄도 내 건강을 살피는 일은 미뤄서는 안 되겠지요? 함중아의 노래입니다. 내게도 사랑이.

네, 오늘은 오세영 시인의 시를 소개합니다. 제목은 8월의 시. 8월은 오르는 길을 멈추고 한 번쯤 돌아가는 길을 생각하게 만드는 달이다. 피는 꽃이 지는 꽃을 만나듯, 가는 파도가 오는 파도를 만나듯, 인생이란 가는 것이 또한 오는 것. 풀섭의 산날이 초록꽃이 한창인데, 세상은 온통 초록으로 법석이는데, 8월은 정성에 오르기 전 한 번쯤은 녹음에 지쳐 단풍이 드는 가을산을 생각하게 하는 달이다. 해바라기의 노래입니다. 산에 산에는.

0: 여행은 옛날에 국민학교 여름방학식 하던 날이면은 그렇게 신이 날 수가 없었습니다. 물놀이도 가고 곤충 채집도 해야 하고 시골 친척집도 놀러 가야 하고 그런 생각에 발걸음이 날아갈 듯 가벼웠지요. 어른이 되고 나서는 꿀맛 같은 방학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충분히 그런 기분을 내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 시절 열심히 들었던 노래를 우연히 다시 듣게 된다는 말이죠. 그날의 기분 좋은 추억을 떠올려 볼 수 있는 시간, 송명아의 옛노래 이야기. 대중가요 평론가 송명아 씨,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옛날 국민학교 시절 성적표를 받아서 방학식 끝나고 집에 가잖아요.
1: 네.
0: 그 옛날에 통지표라고 그랬죠. 성적 통지표.
1: 아, 그렇죠.
0: 성적 구분이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당시에는 수우미안가 이렇게 다섯 등급이었고,
1: 네.
0: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에서 말이죠. 그밖에 뭐 행동 발달 사항에 선생님이 간략하게 이 학생에 대해서 적어놓은 기록이 있었는데,
1: 네.
0: 본인 기록 어떤 게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1: 저는 교우 관계가 원만하고.
0: 그건 다 되네요. 만사 다 적용되는.
1: 예.
0: 네.
1: 그리고 뭐 성격이 활달하고 뭐 그런 내용들 기억이 나요.
0: 큰 차이가 안 나네요, 저랑.
1: 다들 그렇게 하시나봐요. 무법나반이 몇 개 있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한테도.
0: 당시에는 네. 하나급의 반 학생이 60명 정도 됐어요.
1: 그렇죠.
0: 그 지금처럼 뭐 20, 30명이 아니라.
1: 네.
0: 그러니까 얼마나 수고로웠겠습니까, 선생님이 일일이 다 하려면은.
1: 그러니까 한 다섯 분류나 여섯 분류 정도 놓고.
0: 구분해 놓고.
1: 예, 네. 그렇게 좀 적용하지 않았을까 네. 생각도 되네요.
0: 그랬을 것 같아요.
1: 네. 네.
0: 어쨌든 그 시절 생각이 가끔 납니다. 자, 이번 주도 지난 시간과 같은 주제로 준비하신 거죠?
1: 그렇습니다. 휴가 때 들으면 좋을 플레이리스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계속 준비를 했습니다.
0: 먼저 두 곡 들어볼 텐데 어떤 노래들이죠?
1: 최연 씨의 구름나그네 그리고 윤수일 씨의 유랑자 두 곡 준비했습니다.
0: 네, 각기 다른 매력을 보여준 최고의 남성 가수들이었네요.
1: 네.
0: 먼저 최헌의 구름나그네. 최헌 씨 특유의 그 걸걸한 목소리가 매력적인 노래죠.
1: 그렇습니다. 안치행 씨가 작곡한 안타기획의 히트 상품인데요. 윤수일 씨, 최헌 씨, 희자매, 뭐 윤한기, 윤복희 씨 등 그 안타기획에서 활동했던 가수들은 거의 한 번씩 앨범에 수록했던 대표곡이에요. 가다 말다 돌아서서 아쉬운 듯 바라본다. 미련 없이 후회 없이 남자답게 길을 간다. 이런 가사가 왠지 여행가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선곡을 했는데요.
0: 남자 가수가 불러야겠네요. 남자답게 길을 간다.
1: 윤복희 씨 노래도
0: 네.
1: 여자답게 길을 간다 그래도.
0: 바꿨나요?
1: 예, 나름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남자답게 길을 가지만 결국 눈물을 감추려고 하늘을 보니 정처 없는 구름나그네라는
0: 네.
1: 가사로 반전을 또 주고 있어요.
0: 맞아요. 참 멋진 가사 진행이었습니다. 윤수일의 유랑자 노래 소개해 주시죠.
1: 예, 유랑자는 윤수일 씨의 다섯 번째 독집에 담긴 히트곡인데요. 1980년에 발표됐고 이듬해인 1981년에는 윤수일 씨는 윤수일 밴드를 결성해서 락 성향의 좀 뿌리로 돌아가게 됐죠.

0: 그죠? 네. 그러니까 이 곡은 사랑만은 않겠어요로 트로트곡의 유행을 불고 왔던 윤수일 씨의 노선이 이어진 거의 마지막 히트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 윤수일 밴드는 그 윤수일과 솜사탕 이전인가요? 이후인가요?
0: 이후죠.
1: 이후에.
0: 그러니까 윤수일과 솜사탕이라는 그 밴드로 앨범을 발표했는데 그 앨범에 좀 전혀 다른 사랑만은 않겠어요를 집어넣었었는데 네. 그 노래가 히트하면서 이제 윤수일 씨는 솔로로 독립하게 되고 그런 스타일의 노래로 계속 사랑을 받았었거든요.
1: 트로트 곡.
0: 예, 그러다가 이제 뿌리로 돌아가자 그래서 락 스타일의 윤수일 밴드를 결성한 거였었죠.
1: 그랬군요.
0: 네.
1: 이 노래는 뭐 상당히 그 도예풍 느낌이 좀 드는 노래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유랑자라는 제목의 노래긴 하지만 그 뭐 고독한 도예풍의 윤수일 씨의 매력이 또 그대로 남아있기도 한 곡인데요.
1: 네.
0: 어찌 보면은 또 구름나그네와 비슷한 정서를 공유해요. 가사를 보면은 구름이 흘러가는 곳, 마음이 흘러가는 곳, 낭만이 있는 곳에 바람이 부는 대로 끝없는 유랑이라는 가사하고 또 그 뒤에 이어지는 깊은 사연 한없는 눈물이 가슴 깊이 숨겨진 사랑이 끝없이 펼쳐지는데 나 이제 어디로 가나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1: 구름 눈물 키워드가 좀 겹치네요.
0: 네. 근데 이렇게 가사를 떼서 보면은 네. 이 시대에 나왔던 뭐 요즘도 그렇지만 이 시대에 나왔던 가요들은 특히 이제 가사가 시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1: 맞아요. 네. 네. 정말 시를 가사로 쓴 것도 많았고
0: 그렇습니다.
1: 시 같은 가사도 많았고. 자, 멋진 가사를 가진 노래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최헌의 구름나그네 그리고 윤수일의 유랑자.

0: 노래 두 곡 들으셨습니다. 최헌의 구름나그네 그리고 윤수일의 유랑자였습니다. 송명아의 옛노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휴가 때 들으면 좋을 만한 플레이리스트 들어보고 있습니다. 송명아 씨, 이 시간을 특히 기다리는 분들이 많다는 거 아시나요?
1: 그런가요?
0: 예, 그 게시판에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오순신 님이 이런 걸 주셨는데요. 송명아 씨가 선곡해 주시는 명곡을 들으면서 더위를 잊습니다 라고 써주셨고, 윤종윤 님은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시각장애인 애청자입니다. 항상 세월 따라 노래 따라에 관심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제가 가장 관심 높은 코너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월화 수요일 코너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며 특히 화요일 코너 옛노래 이야기에서 송명아 씨를 모시고 유익한 이야기를 꾸며주심에 늘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글을 주셨습니다.
1: 아이고, 저희가 더 고맙습니다.
0: 예, 저희 감사드리죠. 예, 애청 감사드리고요. 송명아 씨와 함께하는 옛노래 이야기 또 사랑해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책임감 같은 게 막 생기시죠?
1: 예, 예.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0: 예,
1: 듭니다.
0: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들을 노래 두 곡 소개해 주시죠.
1: 이번에는 이용 씨의 태양의 저편 그리고 이선희 씨의 길을 떠나자 이렇게 두 곡 준비했습니다.
0: 태양의 저편은 이용 씨 전성기 시절 나온 노래죠?
1: 네. 1983년에 발매된 두 번째 독집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0: 네.
1: 두 번째 앨범에는 이 곡 말고도 이별 뒤의 이야기 그리고 사랑 행복 그리고 이별이 히트한 바가 있습니다.
0: 최고의 두 곡들이죠.
1: 네. 이용 씨는 81년에 열린 국풍 81 젊은이의 가요제에서 바람이려오로 대상을 받은 뒤에 일약 스타로 발돋움한 가수죠.
0: 깜짝 스타가 됐죠.
1: 네. 1982년 독집 앨범에 수록된 잊혀진 계절은 정말 크게 히트해서 지금도 10월 말일만 되면은 그 이용 씨를 섭외하기 위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0: 네. 네. 가끔은 잊혀진 계절도 유명한 제목이 됐지만
1: 네.
0: 10월의 마지막 밤이 제목 같은 느낌. 그렇게 검색을 해야 될 것 같은.
1: 그렇습니다.
0: 어쨌든 그 당시에 가왕 조용필 씨가 가요계를 평정하고 있었을 때 1인 천하 아니었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그때 조용필 씨를 이겼던 극소수의 가수 아닙니까? 이용 씨가.
1: 그렇죠. 이용 씨는 그 해 연말 시상식에서 조용필 씨를 누르고 가수왕이 되는 정말 사건을 만들었고요.
0: 시대의 사건이었어요.
1: 네. 이 곡 역시도 전작의 파트너였던 이범희 씨가 작곡한 곡이에요.
0: 아, 이범희 씨 곡이군요.
1: 쳇바퀴 안을 돌듯이 도는 도시의 젊은이여 마음의 고향을 찾아 떠나가자. 기차를 타고 가자. 무지개 다리 건너. 특급을 타고 가자. 하늘 끝 닿는 곳까지. 이런 가사가 당장이라도 좀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들게 만드는 곡이죠.
0: 네. 다음 노래 여행길에 이선희 씨의 맑고 힘찬 목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데
1: 네.
0: 길을 떠나자 언제 발표됐습니까?
1: 이선희 씨가 1900

0: 88년에 발표한 앨범에 담긴 곡인데요. 이 앨범에 담긴 곡 가운데는 나 항상 그대를 아. 사랑이시는 이 자리가 히트했고 예. 이 곡 역시도 라디오에서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경쾌한 로큰롤 리듬을 타고 흐르는 곡이지만 가사는 사랑을 잃고 떠나는 이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1: 네.
0: 비는 내리지만 미련 없이 떠나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네. 자, 소개해 주신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이용의 태양의 저편, 이선희의 길을 떠나자.

0: 길을 떠나자 이선희의 노래였고요. 앞에 들으신 곡은 태양의 저편 이용의 노래였습니다. 송미화의 옛노래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휴가 때마다 자연을 찾아 떠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한적한 도시에 남아서 호텔 바캉스, 이른바 그 호캉스 같은 거 즐기는 분도 계신데 송명아 씨는 아무래도 자연 쪽이겠죠?
1: 네. 시골 마을이 좋습니다.
0: 네. 시골, 자연. 네.
1: 그렇죠. 정말 조용한 데에 있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그 뭐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라고 하나요? 예, 끼고 있다가 딱 벗었을 때 그 도시의 소음들 있잖아요. 예, 예. 그냥 기본적으로 깔리는 소리들, 그 도로 위에 차가 가는 소리라든지
0: 생활 소음 같은 거.
1: 예, 그런 소리들이 와 이렇게 큰 소리와 내가 같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시골에 가면은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데도 있고 아니면은 여름에 가면 벌레 소리,
0: 곤충 소리, 예. 뭐 개구리 소리
1: 그런 소리만 있죠. 바람 불면 정말 풀들이 날리는
0: 맞아요.
1: 예, 소리 이런 소리들이 있는 곳에서 멍하게 그냥
0: 그런
1: 있는 게
0: 소리는 캔슬링 하고 싶지 않죠.
1: 예, 그 소리는 그냥 자연의 소리니까요.
0: 예. 예. 아 역시 감성적이십니다. 예. 자 이번에 준비하신 건 어떤 노래들인가요?
1: 정오차 씨의 도시 탈출. 그리고 이은하 씨의 탈출 이렇게 두 곡입니다.
0: 정오차 씨 하면은 그 옛날에 바윗돌 부르신 분 아닌가요?
1: 맞습니다. 81년 대학가요제에서 바윗돌로 대상을 받았고요.
0: 그때 정말 이 노래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1: 그쵸.
0: 가사나 어떤 그 곡 진행이 네. 이런 노래가 있나 싶어서.
1: 바윗돌을 발표한 지 10년이 넘게 지나서 92년도에 발표한 데뷔 앨범에 담긴 곡이에요. 오늘
0: 데뷔
1: 준비한
0: 앨범이 되셨네요. 정오차 씨가.
1: 네. 예. 정오차 씨는 그 대학가에서 대상은 받았지만 노래는 조금 나오다가 계속 나오지 않고 못 들었어요. 라디오에서 나오지를 못했어요.
0: 왜 그랬을까요?
1: 그 정오차 씨가 인터뷰를 통해서 네. 이 노래는 광주에서 죽은 친구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만든 노래고 제목은 친구의 묘비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0: 바윗돌이.
1: 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민주열사를 기리는 노래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0: 예.
1: 그만 방송 금지가 돼서 가수 활동 역시 곧바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0: 그때가 81년도였으니까
1: 그렇죠.
0: 광주 민주화운동 이듬해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오공화국 군사정권에 서슬이 퍼렀던 시절인데 노래의 취지를 아주 용기 있게 밝혔었네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집은 10년을 넘겨서 발표가 됐는데요.
0: 예.
1: 오늘은 그 빡빡한 세상을 잊고 도시를 탈출하자는 발길 닿는 대로 함께 떠나자는 좀 사뭇 분위기가 다른 그런 노래가 되겠네요.
0: 이어지는 곡 이은하의 탈출은 어떤 노래죠?
1: 이은하 씨가 1992년에 발표한 타이틀곡이에요. 타이틀이 에스케이프였으니까 탈출이 바로 타이틀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0: 네.
1: 낯선 얼굴, 낯선 거리로 자유롭게 탈출하고 싶은 생각들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것 같은데요.
0: 그럼요. 예.
1: 경쾌한 리듬에 실린 이은하 씨의 아주 힘찬 목소리가 매력적인 곡이고요. 1989년에 히트했던 전영록 씨가 작곡한 돌이키지 마의 이은 후속곡이고 꾸준하게 변신을 시도하던 당시에 발표한 그런 이은하 씨의 히트곡입니다.
0: 네, 그러고 보니까 이은하 씨도 참 변신 많이 하셨네요.
1: 그렇습니다.
0: 예. 정오차의 도시탈출, 이은하의 탈출입니다.

0: 네, 정호차의 도시 탈출, 이은하의 탈출 두 곡 들으셨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옛 노래 이야기,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름 휴가 때 들으면 좋을 만한 플레이리스트로 꾸미고 있습니다. 송명아 씨는 대전에 살고 계신데 대전 하면은 뭐 생각나는 게 가장 편리한 교통망이라든가
1: 네.
0: 빵지 순례의 성지인 아주 유명한 빵집이 떠오르고요.
1: 네.
0: 그 외에도 뭐 추천할 만한 곳이 많이 있죠.
1: 그 대전역 뒤편으로 가면은
0: 네.
1: 좀 예전에 살던 데들을 카페촌으로 만들어가지고 좀 복원해 놓은 곳이 있어요.
0: 예.
1: 예. 그곳에.
0: 아기자기하겠네요.
1: 예. 아기자기한 구경, 그런 거 구경하고 뭐 먹을 것도 있고 하니까 거기 구경하신 분들도 꽤 계시고.
0: 네.
1: 또 대전역에서 멀지 않는 곳에 그 공원이 하나 있는데.
0: 엑스포 공원 말고요.
1: 엑스포 공원까지 안 가고

0: 저희 집 근처예요. 아. 태미공원이라고 있는데.
1: 태미공원?
0: 예. 그 조그마한 언덕 같은 곳인데 네. 거기가 이제 벚꽃나무만 있어요.
1: 아, 봄에 좋겠네요.
0: 예, 봄에 가면은 아. 정말 벚꽃에 흠뻑 취할 수 있는 예. 예, 그런 곳 있고요.
1: 네.
0: 정말 뭐 관사촌도 있고 하여튼 원도심이라고 하는데 저희 집하고 이제 대전역하고 그 멀지 않거든요.
1: 네네.
0: 그 사이에 좀 재밌는 곳이 많습니다.
1: 아. 예. 꼭 뭐 자연이 아니더라도
0: 네.
1: 도심 속에서 즐거운 또 볼거리, 즐길 거리가 또 꽤 있겠죠.
0: 그렇죠.
1: 점점 많아지고
0: 예전
1: 있고.
0: 구관사촌이라고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있었던 관사촌을 그 꾸며가지고.
1: 아, 공무원들, 군무원들.
0: 예.
1: 네네.
0: 그런 그 장소도 뭔가 좀 뭐 색다른 예,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놨어요.
1: 네.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네. 그 전에. 이번에 들어볼 곡은 어떤 거죠?
0: 이번에는 강산의 시의 예럴랄라. 그리고 김광석 씨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이렇게 두 곡 준비했습니다.
1: 천천히 가는 완행열차 안에서 들으면 어울릴 만한 노래들이네요.
0: 그렇습니다.
1: 먼저 예럴랄라 아주 흥겨운 곡이잖아요.
0: 예, 92년에 발표한 강산의 씨의 데뷔 앨범 수록곡인데요.
1: 네.
0: 토속적인 감성에 포크와 락을 결합한 독특한 스타일의 뭐 흔히 얘기하는 강산의 스타일을 데뷔 앨범부터 확실하게 보여주는 곡입니다. 이 곡 역시 데뷔 앨범을 대표하는 곡 가운데 하는데요.
1: 네.
0: 풀냄새 참, 흙냄새 참 오랜만이네 이런 가사에서도 토속적인 그만의 스타일이 묻어나는 듯 들립니다. 흥겨운 흥키통키 리듬에 하모니카 연주가 청자를 좀 들썩거리게 만드는 흥겨운 곡이죠.
1: 네. 지금 뭐 제주도에 정착해서 전원생활을 즐기신다고 들었는데
0: 네.
1: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0: 그 인상도 굉장히 토속적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1: 예, 예. 이어지는 곡은 고 김광석 씨의 노래군요.
0: 그렇습니다. 김광석 씨의 유작이자 솔로 4집 앨범에 담긴 바람이 불어오는 곳 준비했는데요. 전반적으로 희망을 잃지 말자는 메시지를 담았던 이 앨범에서도 가장 도드라진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이 바로 이 곡이 아닐까 싶어요.
1: 네.
0: 두렵고 힘겨운 세상 속에서 품는 새로운 꿈에 대한 기대감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김광석 씨의 노래를 소재로 한 주크박스 뮤지컬의 제목으로도 쓰이고 있는 곡입니다.
1: 네. 김광석 씨의 음성은 정말 위로가 되는 목소리였지요. 자, 두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강산의 예럴랄라,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0: 바람이 불어오는 곳 김광석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강산의 예를 날라 들으셨어요. 송명아의 옛노래 이야기 휴가 때 들으면 좋을 만한 플레이리스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 곡 남았는데 소개해 주시죠.
1: 네. 버들피리의 꿈 찾아가리 우선 준비했고요.
0: 네.
1: 버들피리는 박찬순 씨, 유영민 씨가 75년에 결성한 남성 듀엣인데요. 박창순 씨를 중심으로 멤버를 바꿔가면서 꾸준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0: 네.
1: 꿈 찾아가리는 아쉬웠던 지난날의 부푼 꿈을 딛고 어스름 별을 헤며 꿈을 찾아가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0: 네.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마지막 곡은 네. 김수철 씨 곡이군요.
1: 젊은 그대 준비했습니다.
0: 네.
1: 거칠은 불판으로 달려가자. 예. 김수철 씨의 솔로 2집에 담긴 곡이고요.
0: 네.
1: 김수철 씨가 발표한 곡 가운데는 몇 안 되는 전문 작사가가 작사를 한 곡이에요.
0: 나머지는 본인이 다 작사 작곡을 했는데 이 곡은 다른 작사가의 곡이다.
1: 네,
0: 어떤
1: 그렇습니다.
0: 분입니까?
1: 바로 양인작 씨가 작사한 곡입니다.
0: 작곡가 김희갑 선생의 부인 되시는.
1: 네, 그렇습니다.
0: 예.
1: 같은 앨범에 담긴 나도야 간다와 함께 영화 고래사냥에 또 사용됐던 그런 곡이기도 하죠.
0: 지금도 많이 불리고 있죠. 젊은 그대는 운동장에서.
1: 예. 응원가로도 많이 불리는 곡입니다.
0: 네. 예. 버들피리의 꿈 찾아가리, 김수철의 젊은 그대 두 곡 전하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송명아 씨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 심혜경 지음, 성우 전지원 읽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라는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 봉준호 감독이 이 말을 인용하여 더욱 유명해짐. 이 말을 지렛대 삼아 개인적으로 가장 창의적인 방식으로 나만의 시니어 바이브를 발산하고 싶다. 노화를 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극복할 방법을 찾는 건 무리. 내 능력치를 벗어나는 일은 성공하기 어렵고 마음만 무거워진다. 승산 없는 데인저러스 게임에는 참여하지 않는 걸로. 시도 때도 없이 지금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가 시작된다면 그 회의에서 빠져나가 철학책을 손에 들기. 회의론자는 혼자 회의하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몰라서 의심할 힘도 사라질 수 있다. 그때가 힘 빼고 철학 공부하기 좋은 지점이 아닐지. 아니면 예술을 영접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지만 책 읽고 공부하는 것보다 예술이 더 어렵다. 미술과 음악, 발레에 이르기까지 실패로 점철된 내 삶의 기록이 이를 증명해준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1. 인생의 오후에는 왜 철학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철학적 사유의 시간을 마련하기. 2. 나이와 관계없이 마음은 언제나 건강할 수 있다라는 노자의 말을 믿고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주력하기. 3. 인간의 정신은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라는 에리 프롬의 말대로 정신을 성장시키는 일에 전념하기. 가장 창의적인 방식으로 나만

0: 내 시니어 바이브를 발산하고 싶다.
1: KBS 오디오북.
2: 어?
1: KBS 오디오북.
2: 뭐?
1: KBS 오디오북!
0: 2장. 불안한 것도 외로운 것도 인생이라면? 청춘과 불안은 한 몸이 아니었다. 어찌 보자면 개인주의는 청춘의 특권일 수 있다. 하지만 나이를 먹어보라. 한 개인으로서 모든 면에서 당당하기가 어려워진다. 육체는 수시로 이상신호를 보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간 소중히 간직해오던 모든 개인주의적 가치가 흔들리기 십상이다. 역시 각자 도생보다는 상호 의존이 더 낫다는 평범한 진실을 새삼 음미하게 될 것이다. 강준만. 무지의 세계가 우주라면. 청춘과 불안은 본디 한 몸이라고 들었다. 하지만 나이를 먹어 청춘이 사라졌는데도 불안은 남아있다. 어찌된 일일까? 청춘과 불안은 한 몸이 아니었다는 것이 나의 결론. 대체 어떤 루트를 타야 이런 결론이 나오는지는 설명 불가. 이 책의 논리에 따르면 개인주의는 청춘의 특권이고 불안은 나이 먹은 사람의 특권인가? 나의 결론에 허점이 많고 비약이 극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어찌 보자면 맞는 말일 수도 있다. 과도한 단순화, 성급한 일반화 등등 오류를 지적하는 온갖 용어들이 튀어나오려 하지만 일단 넣어두고 내 문제에 집중해보기로 한다.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을 청춘의 시기가 건너간 지 오래되었건만 나는 아직도 내가 철저한 개인주의자인 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미 개인주의적 가치가 흔들리는 지점으로 건너와 있지 뭔가. 나이 든 사람이 되어버린 다음에도 개인주의자로 산다는 건 엄청난 능력과 책임이 뒤따르는 일이었다. 나의 자아를 보존하고 점차 바닥나고 있는 자기 효능감도 채워 넣으며 내 인생의 방향은 스스로 결정하고 싶었는데 이 무슨 충격적인 결말이람. 개인주의적 각자 도생이 어렵다면 어떤 주의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허버트 스펜서의 적자 생존론의 반기를 들고 상호 부조론을 내놨던 표트르 크로포킨의 책 만물은 서로 돕는다를 오랜만에 다시 꺼내 들었다가 그냥 내려놨다. 그는 19세기 인물이자는가? 크로포킨은 생각지 않는 걸로. 슬기로운 노인 생활을 영위하려면 수시로 이상신호를 보내는 육체의 노화를 견뎌내면서 자신의 신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은 일단 잠재워야 한다는 것까지만 생각하자. 그리고 노인 생활이 연장될수록 그에 반비례 하여 불안한 세계를 감당해야 할 시간이 짧아진다는 장점을 잊지 말고. 불안을 따돌리는 방법은 이제부터 찾아보기로 한다. 내가 좋아하는 책 페터 비에리의 교양 수업의 작가 페터 비에리는 자기 결정에서 행복하고 존엄한 삶은 내가 결정하는 삶이라고 했다. 이제부터는 결정하는 법을 공부할 시간. 나이 든 사람이 되어버린 다음에도 개인주의자로 산다는 건 엄청난 능력과 책임이 뒤따르는 일이었다.

이룬 게 하나도 없다는 엄살을 부리고 싶을 때. 멋지게 사는 건 너무나 쉽다. 하지만 뭔가를 이루는 것, 그게 정말 어렵고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나를 멋진 사람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말이다. 나는 인생에서 이룬 것이 하나도 없다. 아들아, 나는 실패자다. 명심해라. 멋지게 살려 하지 말고 무언가를 이루려 해라. 신보선. 그쪽의 풍경은 환한가? 이 글은 사회학자이자 시인 신보선의 산문집 그쪽의 풍경은 환한가의 서문을 대신한 멋지게 살려 하지 말고 무언가를 이루려 해라에 나오는 내용이다. 대학 시절 어느 날 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말인데 시인은 그때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적고 있다. 어른이 되어서야 이해할 수 있게 된 아버지의 말. 시인의 아버지는 성실한 삶과 멋진 삶을 분리해서 생각했기에 거기에 모종의 비극성이 깃들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이제 그는 멋지게 사는 것과 뭔가를 성취하는 것 말고도 다른 길이 있지 않느냐고 아버지에게 되묻는다. 아버지의 말이 삶과 예술, 삶과 학문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뜻임을 시인은 이해하지만 그 말에 동의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정확히는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한 말이지만 맥락상 베버와 아버지를 함께 아우른다. 인생에서 이룬 게 없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지 왜 이룬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지 묻고 싶어지지 않는가? 시인의 아버지는 멋지게 사는 건 너무나 쉽다고 했지만 쉽지 않다. 뭔가를 이루는 건 정말 어렵다. 그런데 나라면 많은 사람이 나를 멋진 사람이라고 부르면 내가 조금은 멋진 구석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것 같다. 인생에서 뭔가를 이루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는지를 생각해 봤지만 그 뭔가를 알아낼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생각의 생각은 불가. 나도 이룬 게 없다고 엄살을 떨고 싶다. 왜냐하면 이 책의 182쪽에서 시인이 그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존 버거의 드로잉과 글이 나오는 책을 읽다 말고 충동적으로 펜과 종이를 꺼내 뭔가를 그리다 포기한다. 그러곤 곧 그림을 그릴 수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삶 전체를 바꾸고 싶어졌다 라며 지극히 사소한 것에서 느끼는 거대한 좌절을 엄살이라고 한다고 말한다. 마치 내게도 엄살을 부려달라고 요청하는 듯 또는 엄살을 부려도 된다는 듯. 엄살과 신보선 시인을 연관지어 검색하면 한겨레 21에 시 읽어주는 남자 신형철 평론가의 글이 나온다. 평론가는 시인의 엄살을 아픔을 유난히 예민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화려하게 표현하는 능력이라고 평했다. 엄살을 이런 수식어들로 풀어낼 수 있다니. 엄살의 사전적 의미는 아픔이나 괴로움 따위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실제보다 보태어서 나타내는 것 또는 그런 태도나 말이다. 즉, 엄살이라는 단어는 하지 말아야 할 것, 실제보다 너무 지나치게 꾸며낸 것, 그냥 흘려들어도 좋을 사소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룬 것이 없다는 나의 엄살은 흘려들어도 됩니다. 나도 이룬 것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요?

시인의 아버지는 멋지게 사는 건 너무나 쉽다고 했지만 쉽지 않다. 뭔가를 이루는 건 정말 어렵다.

0: KBS 오디오 부... 어.
1: 최고의 클립
2: 허무는 허무하게 허물어 버리겠다. 인생은 허무하다. 허무는 인간 영혼의 피냄새 같은 것이어서 영혼이 있는 한 허무는 아무리 씻어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다. 인간이 영혼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듯이 인간은 인생의 허무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 나는 인간의 선이 없이도 희망 없이도 의미 없이도 시간을 조용히 흘려보낼 수 있는 상태를 꿈꾼다. 김영민. 인생의 허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허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도 허무를 느낄 새도 없이 가볍게 허무를 직면하게 만드는 문장. 김영민 교수의 필력은 가능하다면 정말이지 몽땅 내 곳으로 하고 싶다. 하다못해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달걀을 삶는다. 타원형의 껍질 안에 액체가 곱게 담겨 있다는 사실에 감탄한다. 라는 문장에서조차도 나는 도저히 그와 같은 글은 쓸 수 없을 거라며 감탄 또 감탄한다. 끝내 나도 달걀은 삶을 수 있다는 깨우침을 얻고는 어느새 주방으로 달려가 냉장고를 열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살짝 허무해지게도. 인생의 허무가 언제든 슬며시 다가오리라는 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다. 삶이 환호작약, 크게 소리를 지르고 뛰며 기뻐함과 앙앙불락, 매우 마음에 차지 않아서 기뻐하지 않음 사이를 오가는 존재라는 사실은 살다 보면 누구나 알게 되는 일이기에 기쁨과 기쁘지 않음 사이를 기쁜 듯이 비집고 들어오는 허무. 이 허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준비성이 좋다고는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는 나만의 위시리스트에 허무의 공격에 대비한 허무가 오면 허물어 버리기 항목을 마련해 두었다. 허무라는 것이 손꼽아 기다리는 일은 아니기에 위시리스트라는 말에 어폐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허무는 왜 그렇게 우리들에게 호감을 지니고 있는 걸까? 우리들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천사 미카엘과 내기를 걸고 젊음을 되돌려준다는 조건으로 늙은 학자 파우스트에게 영혼을 걷어가는 계약에 사인을 하게 만든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허무의 닮은 꼴이란 생각이 든다. 그러고 보니 참 괴테는 무슨 생각으로 파우스트를 창조해낸 것일까? 25세의 나이에 발표한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전 유럽을 놀라게 했던 그는 이미 24세의 파우스트 일부의 집필을 시작. 세상을 떠나기 직전인 82세의 파우스트 2부를 끝냈다. 거의 평생에 걸쳐 죽음의 시간을 앞두고 완성한 책임으로 나는 파우스트의 괴테의 전 생애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한다. 젊음을 되찾는 조건으로 영혼을 거래했던 파우스트에게서 나는 괴테를 본다. 젊음의 덧없음에 인생의 허무를 허무는

여러분은 지금 심혜경 작가의 에세이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를 들으셨습니다. 58년생 심혜경 작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할머니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언제나 아이처럼 호기심이 넘치고 즐겁고 명랑한 삶의 태도를 인생의 모토로 삼으며 살아가는데요. 특히 햇볕이 잘 드는 카페에서 책 한 권을 들고 시간을 보내는 순간을 일상에서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27년간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로 일하다 원서 읽는 재미로 번역가가 되어 어느덧 17년 차인데요. 이제는 베스트셀러 작가로 수많은 독자를 만나며 종횡무진 유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쾌하게 나이 드는 방법부터 계속해서 읽고 쓰고 공부하며 궁금한 게 많은 어른으로 사는 삶의 이야기까지.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 지금까지 성우 전지원이었습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34번째

0: 무심히도 그 옛날 아들을 집어삼킨 강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흘렀다. 그곳을 바라볼 때마다 원망과 서글픔이 동시에 들었다. 아들을 잃은 무수한 날 흘렸던 눈물이 말라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승범의 말에 눈물이 뚝뚝 흘렀다. 귓가에서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다. 시간은 이미 다 이르렀다. 이제 무얼 할 힘도 없었다. 그러다 맞잡은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와 굳건한 힘에 수정은 고개를 들었다. 승범은 자신이 보지 못했던 유시영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그가 유일한 희망이었다. 울음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한 번 터진 울음이 멈추지 않고 오히려 격해졌다.
1: 네, 자네에게 한약방을 넘길 테니 내 부탁 좀 들어줘. 자네라면 꼭 해주리라 믿어. 그동안 모질게 대했던 건 자네를 보면 젊었을 적 내가 떠올라서 그럴 때마다 나를 수치스럽게만 울어서 화가 나서 그랬어. 내 이렇게 사죄하니 내 안 좀 풀어줘.
0: 다리에 힘이 풀린 수정이 그 앞에 주저앉았다. 승범은 말없이 수정의 굽은 등을 가만히 쓸었다.

0: 승범은 그동안 여러 생각으로 혼란스러웠던 머릿속이 하나의 생각으로 정리되는 걸 느꼈다. 갈대가 일제히 몸을 눕히고 그 사이로 냇물이 평소처럼 흘렀다. 한참을 오열하고 나니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 수정의 상태를 알아차린 승범이 등을 내밀었다. 거절할 힘도 없어서 그 등에 엎였다. 생각보다 등판이 꽤 널찍해서 편했다.
1: 꼭 만나고 싶은 귀신이 있어서 마지막까지 환자를 받을 생각이었어.
2: 만나고 싶은 귀신이요?
0: 해가 하늘로 점점 떠올라 안개를 몰아냈다. 텅 비었던 거리에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로 활기가 차올랐다. 그들은 수정을 업고 가는 승범을 돌아봤다. 꽤 생소한 광경이라 그들은 한참이나 그 모습을 바라봤다.
1: 이름은 정기훈이야.
2: 나이는요?
1: 7살.
0: 수정은 고개를 들어 승범의 뒤통수를 봤다. 그러고 보니 아이가 살아있다면 승범과 또래였다. 그 사실을 자각하자 쌀집 최여사가 칠순잔치 때 아들이 자신을 업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았다는 말이 떠올랐다.
1: 아이고, 다들 먹는 나이 먹는 게 무슨 윤 아니냐고 혀를 찼는데 꽤 나쁘지 않네.
2: 누군데요?
1: 내 아들. 아까 거기 그 냇가에서 죽었지.
0: 활달하게 조깅을 하러 집에서 나온 정미가 빌라 현관을 나서다가 수정을 업은 승범과 눈이 마주쳤다. 눈을 동그랗게 뜬 그녀가 입을 떡 벌리다가 뭔가 아는 척할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돌아서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2: 사진 없어요?
1: 그러네. 그난 사진 하나 찍질 못했네.
0: 목소리에 물기가 어렸다. 승범은 괜한 말을 했다 싶어 어떻게 말을 이어볼까 고민하는데 수정이 말했다.
1: 아마 혀를 빼물었을 거야.
2: 네?
1: 마지막으로 봤을 때 그 모습이었으니.
2: 그 아이가 사장님이 귀신 환자들한테 수소문했던 귀신이에요?
0: 수정은 잠시 말이 없었고 승범은 멈칫했다. 목구멍 가득 뭔가가 차오르는 것 같아 승범은 이를 감추려 다시 발을 내디뎠다. 수정이 말을 이었다.
1: 우리 애가 얼마나 예뻤는 줄 아는가? 엄마 하고 부르던 그 목소리.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깨를 주물러줄 땐 또 어떡하고. 그런데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를 떠올리면 마지막 그 모습도 함께 떠올라서 괴로워. 아빠 없는 자식이라고 욕먹을까 봐 엄하게 키웠는데 괜히 그랬어. 잔소리 대신 한 번도 머리라도 쓰다듬어 줄 걸. 언니는 대신 한 번 더 안아줄 걸.
0: 등이 뜨거워졌다. 말도 못하고 승범은 그냥 걸었다.
1: 너무 악착같이 살았어. 돈, 돈, 돈. 그저 돈 버는 게 중요해서 애한테 신경을 못 써서. 아유,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죽었으니 우리 아이는 나한테 화가 단단히 났을 거야.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그러니 이렇게.

0: 기다리고 싶은데 내 몸이 이제 고장이 나서 얼마 버티지 못해. 그 전에 꼭 만나야 하는데 내 몸이 썩어 무너진데도 꼭 만나야 하는데 그래야 눈을 감아도 편히 감을 텐데.
1: 수정은 몇 번이나 자신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고 자책했다. 그렇게 꼬장꼬장했던 노인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뭐라 위로를 하고 싶었지만 그저 많은 말들이 입에서만 맴돌았다. 한약방을 승범은 그냥 지나쳤다. 수정이 실컷 울도록 내버려뒀다. 그동안 속에 담아뒀을 슬픔과 울분을 다 쏟아내고 진정이 될 때까지 걷기로 했다.
2: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드릴 테니까 사장님도 제 치료 받으세요. 오래오래 살아있어야 한도 풀고 그런 거 아닙니까?

0: 안 가겠다고요?
1: 정민은 수정을 위한 약을 짓고 있는 승범에게 소리쳤다. 간밤에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싶더니 아침에 수정을 업고 오는 그를 보고 1차로 놀라고, 수정이 암이라는 소식에 2차로 놀라고, 승범이 지나가듯 제일 한방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해 3차로 놀랐다. 꿈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도 큰 충격들이라 들이켠 숨을 내쉬는 것도 잊었다.
2: 에이, 진짜니까 숨 쉬어요.
0: 진심이세요? 다시 서울로 가고 싶어 했잖아요. 이번에 가서 착실하게 하면 부원장 자리 또 만들어서 그 자리를 준다는 약속도 받았다면서요. 그런데 그 좋은 기회를 다 날리겠다고요?
2: 나도 머리로는 그게 최선이란 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동안 계속 생각했거든요. 난 이기적인 놈이니까, 돈이 최고인 놈이니까 돈 보고 살면 된다고 날 이해시켰어요. 근데 자꾸 찝찝하고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알게 됐어요. 난 김진태가 아니라 고 사장님한테 인정받고 싶었더라고. 그동안 부대끼면서 나도 모르게 많이 의지했나 봐요. 귀신에 대해 알아가면서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기도 했고, 그렇게 고 사장님한테 막상 인정받고 나니 치료하고 싶어졌어요. 나만이 그분의 한을 치료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여전히 난 돈이 좋아요. 대신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했을 뿐이지.
1: 너무도 단호한 승범의 결심에 정민은 무어라 더 말하지 못했다. 선택의 결정은 남이 아닌 본인 스스로가 하는 것이니까. 정민은 한숨을 내쉬었다.
0: 망해도 난 몰라요.
1: 정민은 그 선택을 언제나처럼 존중하기로 했다.

0: 승범은 쟁반을 들고 수정의 방으로 들어갔다. 힘없이 누워있던 수정을 부축하여 벽에 기댈 수 있게 도왔다. 그는 죽과 함께 몸을 보호하는 약을 수정에게 줬다.
1: 아시죠? 이제부터 한의원에 쉬실 자리를 만들 테니까 이제 생활은 그곳에서 하세요. 이런 몸으로 한약방 일 하지도 못해요.

0: 우리 목표는 완치가 아니라 연장입니다. 꼬박꼬박 챙겨드리는 밥이랑 약은 다 드셔야 합니다. 일단 체력을 끌어올립시다. 병과 싸우려면 체력이 강해야 하니까요. 어느 정도 기운을 북돋고 침치료 시작할게요. 양방이랑 함께 치료를 병행할 거니까 병원도 함께 가요.
1: 뭐? 귀찮게 병원을 가.
0: 에이치.
2: 숟가락으로 죽을 휘적거리는 수정이 질색했다. 승범은 그 위에 장조림 고기를 한 조각 올려줬다.
0: 에이, 어차피 몇 번 가지도 못할 거. 귀찮아할 필요가 없잖아요.
1: 말하는 뽄새하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지. 그리고 이런 거 안 해도 혼자 먹을 수 있어.
0: 계속 먹지도 않고 죽으로 장난을 치니까 그렇죠. 아무리 속이 부대끼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도 남김없이 드셔야 해요. 천천히 꼭꼭. 응? 그리고 약 먹고 한숨 푹 주무세요.
2: 수정은 마지못해 죽을 먹었다. 몇 숟갈 뜨는 걸 보고 승범은 방에서 나왔다. 손님이 없는 한약방에 한낮의 햇볕이 들었다. 대기실에 있던 공실과 오른손에 의수를 낀 박씨가 그를 쳐다봤다. 수정이 쓰러졌다는 소식이 귀신들 사이로 일파만파 퍼지자 뭐라도 돕고 싶다며 박씨가 한다름에 달려왔다.
3: 저기 치료를 할 수 있겠어?
2: 우물쭈물하다 공실이 물었다. 승범은 고개를 흔들었다. 서있던 박씨가 주저앉았다.
4: 아이고, 그렇구먼.
0: 최대한 끝까지 시도를 해봐야죠. 사장님을 한의원으로 모실 겁니다. 아이를 찾아야 하는데.
2: 승범은 그들의 앞으로 다가섰다.
0: 두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실 모든 귀신 환자분들의 힘이 필요하죠. 도와주십시오.

0: 며칠 후 해는 짧아졌다. 붉은 노을빛이 거리에 기울고 사람들은 종종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허둥지둥 한의원에서 나온 승범은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박씨를 만났다.
1: 응?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시오?
2: 평제리에서 비슷한 아이 귀신을 봤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1: 내 다녀왔는데 아니었소.
2: 에?
1: 아, 그럼 뭐 눈가리가 희고 코가 그 주먹만한 남자 귀신이 한 말이지?
2: 에?
1: 아니었소. 그 아이 귀신은 전쟁통에 굶어 죽은 아이라오. 아유, 다들 한의사 선생이 내건 평생 한 뿌리 공짜에 온 동네 아이 귀신들을 보이려고 안달이니 내가 가서 확인했다오. 이거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알 것이. 제노모행 공실씨가 갔으니 거기도 갈 것 없소.
0: 허탈했다. 박씨와 공실 아줌마가 수정의 아들을 찾아준다면 평생 공짜로 진료해준다는 소문을 내줬다. 덕분에 여기저기서 제보가 들어왔고 작은 실마리라도 제보를 받으면 거기가 어디든 찾아갔다. 그러나 온 곳을 돌아다녔지만 허탕이었다.
1: 너무 좌절하지 마시오. 이렇게 온 귀신이 찾아다니는데 금방 찾지 않겠소.
0: 박씨는 길 건너 한약방 앞에 모여든 귀신들을 봤다. 수정이 그곳에 없음에도 귀신 환자들은 계속 찾아왔다.
3: 저 많은 귀신이 다 어디서 온 거지?
1: 네, 이번에 저들에게 얘기할 땐 꼭 까먹지 말라고 단단히 이를 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이름이 정기운이라고 했지? 잘 얘기하지 않으면 그 온 동네 어린아이 귀신, 응? 태자기들 다 데리고 올지도 모르겠구먼.
0: 승범의 어깨를 두드리며 박씨는 길을 건너갔다. 그는 귀신들을 모아놓고 일장연설을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다가 불 꺼진 한약방에 시선이 갔다. 주인 없는 한약방에서 왠지 쓸쓸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 느낌에 몸이 축 늘어졌다. 걸음을 옮기는 발이 묵직했다.
3: 그 주인은 바로 뒤 환의원에 있는데 이게 뭐 쓸데없는 근심 걱정이야. 그래, 아이 귀신만 찾으면 고생 끝. 응? 이제 내가 이 시골에서 돈을 쓸어 담을 거잖아.
0: 소리내어 말하면서 어깨에 힘을 줬다. 즐거운 상상이다.
3: 돈을 세면서 행복해하는 상상. 우아시 최고 명의 한의원 원장.
0: 근데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속이 허하다. 그는 고개를 흔들며 냇가를 향했다. 혹시라도 몰라 향한 냇가. 수정이 수천 번을 오가며 이곳에서 기운이를 찾았을 것이다. 그 길을 되짚어 둑을 내려갔다. 자신의 눈으로 다시 찾아보고 싶었다. 우짜란 갈대 사이를 헤치며 기운이를 찾았다. 작은 실마리라도 얻길 바랐다. 해질녘 바람에 스치는 마른 갈대 너머로 첨벙거리는 소리가 났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3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21세기 들어 지구는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찌는 듯한 더위는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만큼 대비를 잘해야 하는데요.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많이 마십니다. 또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말고 산업 현장에서는 되도록 실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요. 만약 현기증, 메스꺼움, 근육경련과 같은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물을 뿌려 빨리 몸을 식혀줘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렇게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물놀이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선 물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자신의 체력과 능력에 맞게 물놀이를 해야 합니다. 또 껌과 음식물을 문 채로 수영을 하면 기도를 막아 질식 위험이 있는 만큼 주의하고 특히 음주 수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만약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일단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의 물건들을 이용해 안전하게 구조합니다. 또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는 식중독 발생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먹을거리 안전에도 주의하면서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재난재해와 안전사고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8월 5일 새벽 4시 발표업 기상통보입니다. 각 해상의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 앞바다. 오전 동에서 남동풍, 오후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2에서 6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불겠습니다. 서해 중부 안쪽 먼 바다.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4에서 7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불겠습니다. 서해 중부 바깥 먼 바다.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4에서 7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4에서 7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북쪽 먼바다.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5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남쪽 먼바다.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5에서 11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5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서쪽 먼 바다.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8에서 12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동쪽 먼 바다.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8에서 12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전해상.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7에서 14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오전 북동에서 동풍, 오후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3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 바다. 오전 북동에서 동풍, 오후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6에서 12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3에서 10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남쪽 먼 바다.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5에서 10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북쪽 먼 바다.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5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불겠습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 동해에서 남동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 바다. 안쪽 먼 바다는 오전 북동에서 동풍, 오후 동에서 남동풍. 바깥 먼 바다는 동해에서 남동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오전 북에서 북동풍, 오후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2에서 5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오전 남서에서 서풍, 오후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주슈해.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10에서 22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에서 6m를 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어업 기상 실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시내주 바람 없습니다. 기압은 1,010헥토파스칼, 기온 26.6도. 평양 바람 없습니다. 1,010헥토파스칼, 27.6도. 배냥도 북서풍 2.5m, 1,008헥토파스칼, 24.9도. 해주 바람 없습니다. 1,008헥토파스칼, 28.9도. 서울 남동풍 2m, 1,900헥토파스칼, 30.4도. 인천 남서풍 0.5m, 1,008헥토파스칼, 28.8도. 서산 0.5m, 1,900헥토파스칼, 26.9도. 군산 북동풍 1m, 1,900헥토파스칼, 27.6도. 목포 북서풍 1.5m, 1,900헥토파스칼, 27.5도. 여수 북서풍 1m, 1,900헥토파스칼, 27.9도. 제주 북동풍 2m, 1,008헥토파스칼, 28.1도. 서귀포 북동풍 2m, 1,008헥토파스칼, 30.3도. 통영 북동풍 2m, 1,008헥토파스칼, 26.8도. 부산 동풍 2.5m, 1,008헥토파스칼, 27.8도. 포항 북동풍 2.5m, 1,900헥토파스칼, 27.3도. 울릉도 북동풍 1.5m, 1,011헥토파스칼, 24.3도. 울진 0.5m, 1,010헥토파스칼, 26.1도. 동해 남서풍 1.5m, 1,010헥토파스칼, 25.5도. 강릉 남서풍 2m, 1,010헥토파스칼, 25.8도. 속초 0.5m, 1,090헥토파스칼, 26도. 다음은 일본 지역입니다. 이시가카산 북풍 1m, 1,300헥토파스칼, 28.9도. 나하 북동풍 3m, 1,300헥토파스칼, 29도. 미나미다이도선 북풍 3m, 1,000헥토파스칼, 27도. 나세 남서풍 1.5m, 1,400헥토파스칼, 27.6도. 가고시마 북동풍 4m, 1,700헥토파스칼, 28.7도. 후쿠오카 북동풍 1.5m, 1,700헥토파스칼, 29.8도. 이즈하라 북풍 3.5m, 1,800헥토파스칼, 28.7도. 사이고 북서풍 1.5m, 1,900헥토파스칼, 25.2도. 마쓰의 동풍 3m, 1,800헥토파스칼, 27.7도. 시미즈 남서풍 1.5m, 1,800헥토파스칼, 27.4도. 시오노미사키 곳 북동풍 8m, 1,800헥토파스칼, 26.3도. 오사카 북동풍 3.5m, 1,900헥토파스칼, 27.2도. 와섬 남서풍 1.5m, 1,900헥토파스칼, 23.6도. 아오모리 북서풍 1m, 1,012헥토파스칼, 20.7도. 삿포로 남동풍 5m, 1,012헥토파스칼, 19.2도. 와카나이 남서풍 7m, 1,900헥토파스칼, 22.2도. 내무로 남풍 3m, 1,015헥토파스칼, 18.1도. 센다이 남동풍 0.5m, 1,013헥토파스칼, 20.5도. 도쿄 북동풍 2m, 1,012헥토파스칼, 23.7도. 하치오산 북동풍 9m, 1,007헥토파스칼, 25.9도. 지치섬 남동풍 10m, 992헥토파스칼, 28.2도. 다음은 러시아 지역입니다. 하바로프스크 남서풍 5m, 1,004헥토파스칼, 26.1도. 대치의 북서풍 2m, 1,007헥토파스칼, 21.1도. 블라디보스토크 남동풍 5m, 1,010헥토파스칼, 21.6도입니다. 예보의 담당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9.6도, 현재 습도는 75%. 오늘 서울쪽 해 뜨는 시각은 5시 39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0: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부의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이어 오후 2시에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문체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뒤 행안부와 인사혁신처, 법무부 법제처, 국무조정실의 업무 보고를 끝으로 부처별 2차 업무 보고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업무 보고에선 불안한 국제정세 속 외교 전략과 형사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란 외무부는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항과 관련한 오만과의 협상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이란 국영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선박들을 위한 안전한 항로를 확정하는 데 협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항로는 이란과 오만의 주권적 국가 안보적 사항을 모두 반영해 설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과 오만과의 호르무즈 해협 협상과 관련해 조만간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오만과 이란 간의 협상에 미국이 관여하고 있다며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페선트 재무장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에너지 가격은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이란과 오만, 미국 간의 협상이 진전됐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가 5% 넘게 하락했습니다. 10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배럴당 $79, 9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75로 각각 5% 넘게 떨어졌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과 이란 간 새로운 합의가 확인되거나 공격이 크게 확대되기 전까지는 브렌트유가 배럴당 80에서 $90 범위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올해 2분기 전 세계 DRAM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매출 기준 점유율 39%로 1위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26%로 2위를 기록했지만 3위 마이크론이 25%까지 올라오면서 두 회사의 격차는 1%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중국의 창신 메모리는 내수 수요와 생산 능력 확대에 힘입어 7%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곳곳에서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수원시 천천동의 2,500여 세대 아파트에서 1시간가량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 전남동의 1,800여 세대 아파트 단지에서도 40분간 정전이 됐으며 개봉동, 반포동 아파트 일부 세대에서도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에는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 수사권,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검사는 사법 경찰관의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경찰이 최대 2개월 안에 보완 수사를 마치도록 했습니다. 법안이 중대한 위법수사,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등의 사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정원을 2,874명으로 확정하고 인력 충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중수청은 본청과 5개 지방청으로 구성되며 부패, 경제, 마약, 사이버범죄 등 7개 중대범죄를 수사합니다. 현재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은 희망할 경우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으로 임용하고 오늘부터 전국 검찰청을 돌며 임용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혜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최종 후보 4명이 추천됐습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어제 오후 전체 대법관 후보 28명 가운데 이들 4명을 최종 후보로 선정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오후부터 수도권과 충남, 전라권에 가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제주도와 서해안, 전남권은 오후부터 5에서 30mm 정도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8도 등 전국이 30도에서 3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고관절은 우리 몸의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관절입니다. 걷고 뛰고 앉고 서는 모든 움직임의 역할을 하는데요. 고관절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을 때 빠른 치료가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지적입니다. 주로 넘어지면서 발생하는 고관절 골절은 골다공증이 심할수록 위험이 높아지고요. 골절 후 생길 수 있는 여러 합병증으로도 오랫동안 고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몸의 가장 큰 관절인 고관절, 어떻게 이해하고 관리해야 할지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나이와 비례한다는 전립선 비대증의 위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신중현과 엽전들의 미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이 들면서 넘어지면 큰일이고 고관절을 다치면 더 큰일이라는 말을 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몰라도 고관절 손상에 대한 부담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인 고관절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골절에서 특히 고관절, 골절 위험이 지적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정외과 전문의 하용찬 원장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고관절을 다치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서도 고관절이 무너졌다는 말도 하고 다른 관절에 비해서 손상 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큰데요. 왜 그럴까요?
1: 예, 사실 저도 외래에서 고관절 골절을 당하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고관절 수술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아마 그것은 고관절이 가지고 있는 해부학적 특성하고 이 고관절 골절을 발생하는 경우는 사망률이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국가 자료를 가지고 연구한 대규모 데이터가 있는데 50세 이상에서 1년 사망률이 한 7%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1년 사망률이 80% 이상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술을 하지 않으면서 또 장기 침상생활이 길어질수록 사망률이 높아지는데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고관절이 무너지면 뭐 위험하다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0: 흔히 말하는 대퇴가 고관절이잖아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이지 않나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 건가요?
1: 예, 고관절은 사실은 해부학적으로 보면 골반하고 다리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엉덩이를 만져보라 하면 엉덩이 이게 바로 그 안에 깊은 곳에 고관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몸통과 다리를 연결하는 부위인 사타구니 부근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주로 이제 이 관절은 인체의 하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관절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게 코어 머슬이 대부분 그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한 관절로 생각됩니다.
0: 고관절이 우리 하반신의 움직임에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건 일단 보행의 기능 여부를 좌우한다는 의미도 되는 건가요?
1: 네, 정확히 맞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관절은 골반과 허벅지 뼈를 이어서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핵심 관절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체중을 지탱하고 걷거나 뛰거나 앉기 같은 일상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깨 관절 다음으로 넓은 범위로 다리를 움직이게 해서 균형 유지나 보행 안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0: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인데 그만큼 튼튼하지 않을까요? 튼튼한 것과 상관이 없나요? 골절 위험에 대한 지적이 많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1: 예, 고관절은 굉장히 튼튼한 관절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그 뼈가 튼튼하고 강한 것도 있는데 볼과 속격 구조로 굉장히 안정성이 높은 관절을 이루고 있어서 체중을 하체로 전달하는 굉장히 핵심 관절 역할을

0: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몸속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어디가 안 좋아도 어디가 안 좋은지 통증 부위가 좀 모호하거든요. 네. 그리고 노화나 골다공증이 심해지면 이 고관절의 뼈가 약해지면서 가벼운 낙상에도 골절이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1: 특히 노인들에게 고관절 골절 위험이 높잖아요. 그만큼 나이 들수록 뼈가 약해진다고 봐야 될까요?
0: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정확하게 고관절 골절 위험은 뼈가 약해지는 게 맞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골절 위험을 저희들이 이제 원인을 분석해 보면 나이가 많이 든다든지 고령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하는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뼈가 약화되는 것이 주된 원인이 되거든요.
1: 네.
0: 또 하체 근력이나 균형 감각 저하가 겹치게 되면 굉장히 또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대부분 이제 넘어지게 되면서 고관절 바깥쪽을 이제 직접 부딪히게 되거든요. 요즘 같은 장마철 같은 경우는 바닥이 젖어 있거나 그리고 폭염이나 탈수 같은 환경이 되면 어지럽거나 이런 것 때문에 낙상이 꽤 높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약해지는 거 그리고 또 골절이 발생하면 혈전이나 폐렴, 뭐 욕창 같은 합병증이 잘 생기거든요. 그러면 또 사망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골절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빨리 진료를 해서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1: 또 평지를 걷거나 가볍게 넘어져도 고관절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집안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면서 골절상을 입기도 한다면서요.
0: 예, 그렇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는 흔한 장소를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1: 네.
0: 보통 우리가 골절이 하면 바깥에서 외부 활동을 하다가 넘어지기 때문에 고관절 골절 잘 생긴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데가 겨울철에 빙판길이나 장마철에는 젖은 보도블록이나 계단 현관 같은 곳에 골절이 발생한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많은 것은 집 안에서 더 많은 골절이 발생합니다.
1: 그렇군요.
0: 특히 말씀해 주신 화장실이 가장 흔하고요.
1: 네.
0: 그다음에는 방이나 마루, 얼음판처럼 미끄러운 곳에서 잘 넘어지는데 이 또한 원인을 물어보면 왜 이 방바닥에서 넘어졌습니까? 물어보면 화장실 가려고 일어서다가 미끄러져서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이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을 제가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1: 네. 이 원래 대퇴라는 관절이 약한 게 아니라 나이 들면서 점점 약해지는 건가요?
0: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관절은 뼈도 튼튼하고요.
1: 네.
0: 그리고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인대나 근육이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고 볼에는 속해 구조라서 튼튼한 건 맞는데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골밀도가 점점 이제 약해지게 되거든요. 근데 특징적인 것은 이 고관절은 70대 이후에 급격히 골밀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그런데요, 같은 나이의 노인이라고 해도 골밀도가 높고 고관절이 튼튼한 분들도 있는 건가요?
0: 예, 맞습니다. 같은 어르신들이라도 골밀도가 높고 고관절이 튼튼한 분들이 꼭 있습니다.
1: 네.
0: 이런 분들은 왜 그런 걸 물어보면 이 젊은 시절에 굉장히 뼈 건강 관리를 잘 하셔서 이제 잘 유지가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러지 못한 분들은 그러면 무조건 다 뼈가 나빠지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1: 네.
0: 초기에 진단을 받아서 뼈가 약하다 진단을 받으시면 이제 그런 분들은 고관절 골절의 예방인 핵심이 되는 낙상 위험을 줄여주면 또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집안에 있는 문지방이나 전기줄, 어떤 미끄러운 것들을 잘 정리해 주시고, 특별히 하체 근력이나 균형감각 운동을 꾸준히 해서 하셔가지고, 골다공증 위험을 갖다가 조금 줄여주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전문의와 진료해서 약물을 좀 쓰는 것들도 도움이 될 거예요.
1: 네. 또 말씀 주신 흔히 생각하는 7, 80대 노인이 아니라, 중년의 50대에서도 고관절 건강을 살펴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노인들과는 원인이 좀 다른가요?
0: 예,

0: 보통 우리가 중년 50대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고관절 골절은 대형 사고 같은 게 많거든요. 아.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난다든지 예.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과속으로 운전하다 어디 부딪혀서 단다든지 예.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르신들처럼 살짝 넘어졌는데 이게 이제 골절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꼭 2차적인 원인이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50대에 이 고관절 골절 오시는 분들은 원인이 되는 내분비 질환 같은 동반 질환 감별이 꼭 필요합니다.
1: 네.
0: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저 예방을 하고 싶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뼈 건강에 도움되는 비타민D나 칼슘 섭취 같은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그래서 비타민D를 보조제로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도움이 될까요?
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움됩니다.
1: 아, 그렇군요. 그건
0: 왜 그러냐면 네. 우리나라의 식습관이나 음식물 중에서 유난히 비타민D가 좀 부족해요. 비타민D가 가장 많은 제품도 유제품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제품을 잘 뭐 옛날보다는 좀 많이 드시는 잘 드시지도 않고 그리고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전혀 못 드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비타민D가 부족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조적으로 음식 비타민D를 드시는 것은 꼭 도움이 됩니다.
1: 그럼 또 고관절 골절을 당하지 않더라도요. 고관절이 약해질 때의 증상은 없는 건가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응급실에 실려가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요.
0: 예, 맞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발생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1: 아...
0: 이게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는 골다공증 골절의 특성이 그렇기도 한데
1: 네.
0: 그렇지만 고관절 골절이 딱 발생하고 나면 바로 응급실로 실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알게 된다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1: 그럼 고관절 골절의 증상은 어떨까요? 일단 움직일 수가 없나요?
0: 예. 고관절 골절이 생기면 못 움직입니다. 몸을 갖다가 세우지도 눕히지도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관절 골절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또 고관절 골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라고 말을 해보는데 절대로 못 일어서거든요. 그분이 일어서시면 고관절 골절이 아닌 가능성이 좀 더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고관절 골절은 기본적으로 꼼짝을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대부분 응급실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일어설 수 있는데 그 약간 미세한 골절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이런 분들은 그 초기엔 일어설 수 있지만 좀 더 지나가 나면 역시 골절편이 어긋나면서 그동안 못하게 됩니다.
1: 꼼짝을 못한다라는 말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고관절 골절 상태에서는 참아서 될 일도 아니고 참을 수도 없는 거죠. 통증이 심할 것 같은데요.
0: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참을 수도 없고요. 참는다고 참아지지도 않고 아하.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집에서 환자분을 어떻게 간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고관절 골절은 무조건 병원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이렇게 이제 병원에 오시면요 이렇게 관찰해 보면 엉덩이나 사타구니에 통증이 있고요 못 걸어요. 그리고 또 보면 다리 길이가 좀 차이가 나고 다리가 바깥으로 돌아가는 변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진단을 이제 이런 경우는 하게 되는데 엑스레이나 CT, MRI로 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것들도 이제 필요할 수 있는데 치료는 이제 골절의 양상에 따라서 이제 내구조이나 인공관절 이런 걸 하게 되죠.
1: 그런데요, 또 고관절 골절이 의심돼서 엑스레이를 찍어도 골절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0: 예, 맞습니다. 요런 경우가 처음에 의심하지 않고 그냥 괜찮다고 했다가 이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어르신들은 고관절이 이런 데 미세 골절이 있거든요. 엑스레이 보면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듯 없는 듯 한데 환자는 좀 아파지면 뭐 앉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엑스레이가 정상이더라도 MRI나 CT를 꼭 찍어서 추가로 확인해 볼 수가 해봐야 됩니다. 응급실 오는 환자들 중에서 그런 비율이 많게는 한 4% 정도 되거든요. 100명 중에 4명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이렇게 느낌적으로 골절, 미세 골절 있겠다 싶으면 항상 추가 확인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0: 그런데요, 검사 중에 동의 원소 검사도 있잖아요. 이건 뭘 말하는 건가요?
1: 예, 맞습니다. 동의 원소 검사의 용도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네. 이 고관절의 미세골절이 의심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동의 원소 검사라는 게 뭐냐면 네. 뼈의 대사 활동과 혈류 변화를 보이는 쪽이 까맣게 보이거든요. 골절이 있으면 그쪽에 피가 많이 가기 때문에 좀 까맣게 보여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골절을 진단하는데 보완적으로 쓰일 수 있는데 그러나 요즘은 워낙에 MRI나 CT가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되기 때문에 그 동의 원소 검사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MRI와 CT를 좀 더 흔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 고관절이 손상됐을 때 골절 상태에 따라서 치료도 달라지겠네요.
1: 예, 정확합니다. 이 고관절 골절의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 골절이 어디에 위치가 어디냐, 그다음에 얼마나 어긋나 있느냐,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렇지만 모든 치료 기본 원칙은 빨리 수술해서 빨리 긋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좀 안정적인 골절이나 관절 보존이 잘 되는 골절은 내구조수술을 하게 되고 대퇴골두 손상이나 골절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한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로 바꿔서 수술해줘서 궁극적인 목표인 조기수술, 조기재활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수술을 선택하게 됩니다.
0: 그렇게 치료를 한 후에도 골다공증에 대한 여부와 치료는 필요한가요?
1: 무조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에서 고관절 골절은 그 원인이 비록 낙상이나 넘어져서 그런 게 있지만 뼈가 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고관절 골절을 치료하고 나면 골다공증 치료는 100%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부위가 부러지거나 재골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0: 골다공증 치료는 뭐 골밀도 검사를 하고 나서 약을 드시면 되는 건가요?
1: 예, 기본적으로 골다공증 치료는 약물 치료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골밀도 검사를 해서 골다공 약을 쓰면 되는데 노인들이나 어르신들한테 고관절 골절이 생기면 비록 골밀도 검사상 골다공증이 아니더라도 국가에서 3년간을 기본적으로 골다공증 치료를 받도록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관절 골절이 발생했다고 하면 무조건 골다공증 약을 드시거나 주사를 맞거나 해야 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칼슘과 비타민 D를 가급적 꼭 드셔야 돼요.
0: 참 고관절 손상이 참 위험하다는 생각인데요. 제 지인은요, 나지막한 계단을 내려오다가 2개 정도 남기고 넘어졌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보행기를 밀고 다니거든요. 골다공증이 너무 심했는데 넘어지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골다공증은 아무 증상이 없나요?
1: 예, 사실은 골다공증은 아무 증상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골다공증이 소리 없는 도둑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살짝 넘어졌는데 뼈가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딱 소리 없는 도둑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고관절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굉장히 이제 심각하죠.
0: 낙상으로 고관절이 골절됐을 때 초기 치료와 치료 시기를 놓쳤을 때 치료 결과가 아주 큰가 보죠.
1: 그렇습니다. 조기에 치료를 잘하면 제가 아마 그런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요. 1년 사망률이 17%에서 10%가 안 되는데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경제적인 이유나 건강상 이유로 수술 못하신 분들은 3개월 사망률이 80%고요. 1년 사망률이 90%였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환자들이 오면 고관절 골절 있는 환자들 오면 어찌됐든 간에 가급적 적절하게 치료를 해서 빨리 조기 재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치료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0: 참 여러 합병증의 위험도 있고 고관절 손상으로 인한 삶의 질은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예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1: 예, 맞습니다. 고관절 골절에서 가장 중요한 예방은 첫 번째, 낙상 위험을 줄여야 됩니다. 낙상 위험을 줄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욕실이나 화장실에 갈 때 잘 다친다고 우리가 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그 화장실이 욕실하고 같이 있으니까 미끄러지거든요. 미끄럼을 방지해주고 문지방 같은 데 문턱에 걸리면 또 넘어지니까 그런 집안 환경을 잘

0: 정리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근력운동이나 그다음에 유연성 운동이 필요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해서 골다공증 치료를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1: 네. 오늘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인 고관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형외과 전문의 하용찬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양희은의 연인들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와 비례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흔하다고 해서 덜 불편한 건 아닐 텐데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전립선 비대증은 일상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배웅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전립선이 커지는 게 전립선 비대증이잖아요. 근데 나이 들수록 전립선이 커지는 이유가 뭔가요?
1: 네, 이 전립선은 남성한테만 있는 독특한 기관인데요. 네. 신기하게도 나이가 들면 점차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세포의 노화 그리고 남성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인데 네. 원래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 세포가 생성되고 다시 소멸되는 이런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네. 나이가 들면서 이 전립선 세포가 잘 죽지 않고 계속 증식하면서 크기 자체가 비대해지는 거죠.
0: 그럼 노년기의 분들은 거의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개인차가 있는 건가요?
1: 예, 뭐 거의 나이가 들면 뭐 흰머리가 나듯이 대부분 겪는 현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통계적으로 보면 이제 50대 남성의 50%, 60대는 60%, 80대에서는 8, 90%가 전립선 비대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뭐 물론 개인차가 조금 크기는 한데 전립선이 뭐 주먹만큼 커졌어도 소변을 잘 보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조금만 커졌는데도 이 소변길이 꽉 막혀서 어떤 괴로움을 많이 호소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0: 네. 세포의 노화와 남성 호르몬의 불균형 말씀하셨는데요. 네. 원인은 노화가 가장 큰가요? 호르몬의 변화인 거죠?
1: 예, 맞습니다. 이 노화와 호르몬 변화가 이제 결정적인 원인이 될 텐데요. 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나이가 들면서 어떤 신체 전반의 노화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남성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서 전립선 비대를 유발하게 되는 거죠.
0: 남성들도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남성 호르몬 농도가 감소를 하잖아요. 그때 네. 호르몬을 대체하는 물질이 생기는 건가요?
1: 예, 뭐 대부분 들어본 적이 있는 남성 호르몬은 이제 테스토스테론일 텐데요. 네. 뭐 최근에 뭐 테토남 이런 용어도 있었죠. 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몸 전체에 이 테스토스테론이라고 불리는 남성 호르몬은 떨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남성 호르몬 중에 훨씬 더 강력한 형태로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는 물질로 바꾸는 효소의 활동이 계속 이제 활발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하필은 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 전립선을 자극을 해서 크기를 증가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남성 호르몬은 줄어도 오히려 전립선 안에서는 성장을 자극하는 물질이 계속 강하게 작용을 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전립선 세포가 이제 증식해서 커지는 겁니다.
0: 그렇게 전립선이 커지면 가장 큰 불편이 배뇨장애잖아요. 방광 기능이 떨어지는 건가요?
1: 예, 뭐 사실 처음부터 방광 기능이 뭐 망가지고 이런 거는 아닌데요. 초반에는 커진 전립선이 소변 지나가는 길을 이제 물리적으로 꽉 누르고 있으니까 소변이 잘 안 나가게 되겠죠.
0: 아, 그렇군요.
1: 근데 이제 방광 입장에서는 이제 소변을 내보내려면 좁은 길로 억지로 이제 힘을 쥐어 짜내야 되잖아요. 네. 이런 상태가 계속 방치되다 보면 방광 근육이 무리하게 힘을 쓰다가 결국에는 지치고 두꺼워지면서 방광 기능 자체가 이제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0: 그럼 비대증으로 인한

0: 애뇨장애 증상은 주로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
1: 크게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 먼저 소변을 모을 때 어떤 힘든 증상이 생기는 건데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빈뇨라든지 밤에 이제 자다가 깨서 화장실을 가는 야간뇨 예. 아니면 갑자기 소변이 참기 힘드는 요일을 느끼는 절박뇨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 예. 또 한편으로는 소변을 볼 때 힘든 증상이 나타날 건데 이제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양뇨라든지

0: 증상입니다.
1: 네. 여러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소변을 네. 자주 보고 싶거나 밤에 자주 가는 정도의 배뇨장애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심하지 않은 상태로 보면 될까요?
0: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뭐 화장실 좀 자주 가는 걸 가벼운 증상으로 생각을 할 텐데요. 의학적으로는 사실 뭐 가볍게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야간뇨라든지 빈뇨 같은 게 수면의 질을 또 극도로 떨어뜨리고 또 일상생활을 망가뜨릴 수가 있으니까요. 사실 뭐 증상이 뭐 경하다, 중하다 이렇게 단순하게 종류로만 판단하기보다는 환자분 본인이 느끼는 고통의 정도가 또 이제 방광 내부의 압력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증상이 방치되면 소변줄을 넣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일도 흔한가요?
0: 예, 응급실에서 생각보다 좀 제법 흔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이걸 이제 의학용어로 급성요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소변길이 완전히 막혀서 소변이 한 방울도 안 나와서 방광이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르는 이런 응급 상황인데 평소에 이제 보통 증상을 있어도 참고 방치를 하다가 어떤 아니면은 전립성 근육을 갑자기 수축시킬 수 있는 뭐 감기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복용을 하는 경우 또 이제 과음을 한 날 밤에 갑자기 소변이 안 나와서 소변줄을 꽂으러 오는 분들이 응급실에 가끔 오시거든요. 뭐 소변줄이라고 하면 어느 과에서든 어떤 의사들이든 처치를 많이 하시는데요. 만약에 전립선 비대가 심해서 이 부분에 아주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라면 비뇨기과 의사가 아니면 또 넣기도 쉽지 않은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뭐 빈뇨, 야간뇨, 절박뇨 등등을 이제 호소하신다고 하셨는데요.
0: 네.
1: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는 분들은 이런 배뇨 장애로 일단은 병원을 찾는 건가요?
0: 네, 대부분은 이제 화장실 가는 게 너무 고통스럽거나 아니면 밤에 잠을 도저히 못 자겠다 이러면서 이제 배뇨장애 증상 때문에 방문을 하게 되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요새는 이제 건강검진에서 혈액검사 중에 이 전립선 암 검사 수치인 PSA 수치가 높게 나와서 놀래서 이제 정밀검사를 받으러 오셨다가 검사를 해봤더니 전립선 비대증이 진단되는 이런 분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배뇨장애가 있다고 해서 모두 전립선 비대증은 아닐 텐데요. 비대증 확인을 위한 검사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검사인가요?
0: 네, 이제 뭐 소변을 잘 안 나오는 원인이 뭐 단순하게 비대증일 수도 있겠지만 뭐 요도가 좁아진 요도 협착이나 아니면 방광 기능 자체가 좀 떨어지는 신경인성 방광 또는 전립선 비대증 외에도 전립선 염이나 전립선 암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정확한 원인을 가려내고 방광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1: 그럼 소변 검사를 기본으로 이제 말씀 주신 PSA 검사와 손으로 전립선 크기와 상태를 확인하는 것까지 전립선 질환을 확인하는 검사와 같은 방법인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이 검사 항목이 같은 이유는 뭐 배뇨장애 원인이 단순한 비대증인지 전립선 염인지 전립선 암인지를 감별을 해야 되기 때문일 텐데요. 기본 소변 검사로 염증이 있는지를 또 보고 피검사인 요 PSA 검사로 암이 위험이 있는지 좀 스크리닝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의사가 항문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전립선을 이렇게 만져보는 직장 수지 검사를 하면서 또 전립선 초음파 검사를 해서 전립선의 어떤 크기나 모양 혹시 딱딱하게 만져진 암덩어리 같은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또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1: 그렇게 해서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으면 치료는 모두 해야 하는 건가요?
0: 모두 해야 되는 거는 아닌데요. 전립선이 기준치보다 좀 커졌더라도 환자분 본인이

0: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생활습관도 교정하면서 정기적으로 검사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대기요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치료는 아무래도 일상생활을 방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상부요관과 같은 부분에 합병증 위험이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1: 치료법은 다양한가요?

0: 소변이 못 나갔던 부분이 있을 텐데 요 긴장된 근육을 이제 풀어주니까 소변 통로가 일시적으로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약을 먹게 되면은 보통 수일 내로 소변 줄기가 시원해지는 걸 직접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근육을 이완시켜서 배뇨 기능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네네. 전립선의 크기를 줄여주는 치료도 있는 건가요?
0: 네, 이 방금 말씀드린 알파 차단제는 소변 길을 열어줄 뿐 뭐 크기를 줄이지는 못하는데요. 네. 전립선 크기 자체를 줄여주는 약은 이제 앞서서 남성 호르몬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제 남성 호르몬 전환 효소 억제제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전립선을 자라나게 하는 호르몬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호르몬이 생성되는 걸 차단을 해서 전립선 부피를 줄여주는 원리로 쓰는 약이 있습니다.
1: 그러면 남성 호르몬 전환 효소 억제제는 비대증의 상태가 초기 단계를 좀 넘어선 경우에 쓰이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초기 단계를 지나서 전립선 크기가 제법 커져 있는 분들한테 주로 처방이 되는데요. 이 약은 효과를 보려면 최소 3에서 6개월 이상 꾸준히 드셔야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효과가 빠른 알파 차단제랑 같이 복용하는 병용요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1: 또 내시경으로 하는 시술적 치료도 있지 않나요?
0: 예, 뭐 최근 환자분들이 비교적 간단하면서 또 이런 효과를 얻고 싶어하면 몇 가지 시술을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전립선 결찰술이라고 해서 요도로 내시경을 넣어서 이제 비대된 조직에다가 특수 실로 묶어서 양 옆으로 이제 커튼처럼 이렇게 고정을 하는 방식인데요. 아무래도 조직을 뭐 깎아내거나 태우지 않기 때문에 출혈 위험도 적고 또 성기능 부작용 우려가 없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수증기를 이용해서 전립선 비대 조직을 제거하는 리줌이라는 시술도 있고요. 또 이제 전립선 주변을 또 넓혀주는 스텐트를 넣어서 이제 하는 시술도 하고 있습니다.
1: 수술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0: 뭐 약물 치료로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이제 소변이 아예 안 나오는 요폐 증상이 반복될 때 또 이제 너무 이제 소변이 잘 막혀서 안에

0: 것들이 전립선이나 방광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 개선은 상당히 중요한 편입니다.
1: 나이 들수록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걱정을 하잖아요. 네. 예방을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0: 우리가 이제 노화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막아낼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심해지는 걸 늦추는 예방법은 있을 텐데요. 뭐 평소에 주중에도 이제 뭐 스트레칭을 잘 해가지고 전립선 압박을 좀 풀어주는 운동을 한다든지 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이런 것들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전립선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식습관으로는 뭐 붉은 고기를 줄이면서 신선한 채소나 뭐 특히 뭐 익힌 토마토에 라이코펜 성분이 많아서 이런 것들이 전립선 건강에 좋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즐기는 게 훌륭한 예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자전거 타기가 전립선 건강을 해친다는 말도 하잖아요. 근거가 있을까요?
0: 일부 이제 전립선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라면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전립선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제 이 자전거 안장이 아무래도 딱딱하고 좁은 부위가 전립선이 위치한 회음부를 계속 직접 강하게 압박을 하기 때문에 뭐 혈류가 통하지 않고 지속적인 자극이 계속 가해지면은 전립선 염증이나 아니면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 증상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전립선 건강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은 어떨까요?
0: 대표적으로 소팔메토 같은 제품들이 있고 최근에는 다양한 건강

0: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전립선 비대증이 노인성이라면 전립선염은 젊은 사람들에게 많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맞는 얘기인가요?
1: 네, 대개는 이제 이러한 다양한 배뇨 증상들이 전립선염과 전립선 비대증에서는 좀 구분이 어려운 게 사실인데 나이에 따라서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서는 이제 요로 감염이나 성매개 감염에 의해서도 전립선 염증까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립선 염증으로 인해서 전립선이 붓거나 아니면 염증으로 인해서 방광을 자극하게 되면 요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뭐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소변이 약하거나 이런 것 동일한 증상들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서 나타나면 염증도 혹시 같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면 이제 노화로 인해서 전립선 비대증이 나타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0: 그럼 전립선염과 비대증은 발생 기전부터 다른가 보죠?
1: 네, 이제 전립선염의 경우에는 이제 요로 감염을 포함한 여러 가지 세균들이 거꾸로 이제 상행으로 하면서 전립선까지 올라와서 염증을

0: 이제 남성 호르몬의 불균형과 노화로 인해서 전립선이 증식하는 질환이니까 이건 이제 노화 질환 중에 하나인 거죠.
1: 증상은 전립선 염도 비대증과 비슷한 건 왜 그렇습니까? 염증 반응인 거잖아요.
0: 네, 염증에 의해서 이제 전립선이 약간 상대적으로 붓는 경우도 있고요. 예. 또 이런 것들이 방광을 자극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자극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전립선 비대증하고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 조금 더 이제 차이가 있을 만한 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염증이기 때문에 좀 통증을 많이 수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뇨통이라든지 이런 통증을 수반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염증일 가능성도 조금 감안을 해봐야겠죠.
1: 전립선염은 염증 치료만 하면 되는 건가요?
0: 일반적으로 이제 항생제를 포함한 염증 치료가 필요할 수는 있는데요. 네. 방광염과 같이 단순한 요로감염하고는 조금 다르게 항생제를 2주 이상 좀 장기간 복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배뇨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제인 알파 차단제를 역시 전립선 염증에서도 같이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1: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서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0: 아무래도 뭐 규칙적인 배뇨 습관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 또 이제 뭐 단순하고 이제 가벼운 뭐 소변 자주 마려운 정도라도 우선은 검사가 좀 필요하다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1: 네.
0: 여건이 안 좋아서 소변을 너무 무리하게 참는다든지 뭐 아니면은 이제 방광을 자극하는 음식들, 술 뭐 이런 것들이 또 배뇨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좀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배웅진 교수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들국화의 매일 그대와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8월 5일 새벽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 수도권과 충남, 전라권은 가끔 구름 많겠고 제주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매우 무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도 많겠습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일부 전라권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됐습니다. 이 지역은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 또는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올라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까지 전남 해안에는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 전남권에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서울과 인천, 경기 남서부에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 남서부와 충남 서해안에 5에서 20mm, 광주 전남에 5에서 40mm, 전북 서해안에 5에서 30mm입니다. 제주도에는 내일 오전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기 남서부와 강원 내륙, 충청권, 전라권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당분간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8도, 전국이 30도에서 38도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시간대 야외 활동과 실외 작업은 가급적 자제하고 온열 질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30도에서 38도가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제주도 해상과 남해 먼 바다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내일 밤부터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순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는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8도, 인천 36도, 수원 37도, 파주 37도. 강원 영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철원 35도, 춘천 37도, 원주 37도, 대관령 27도. 강원 영동 맑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 30도, 강릉 31도, 동해 31도. 충청남북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 청주 36도, 충주 35도, 대전 37도, 세종 37도, 전라 35도, 보령 37도. 전라남북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 전주 38도, 군산 35도, 광주 38도, 목포 35도, 여수 36도, 순천 38도. 경서남북도 역시 맑겠습니다. 낮 기온 대구 36도, 포항 33도, 안동 35도, 부산 34도, 울산 33도, 진주 35도. 제주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34도. 울릉도와 독도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30도입니다. 서해오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 31도. 북한 지역 맑겠습니다. 낮 기온 평양 34도, 신내주 34도, 개성 33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9.2도, 습도는 79%. 오늘 서울 적 해뜬 시각은 5시 39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14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에 첫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전국 열대야 일수는 11일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 중입니다.
1: 올 들어 폭염으로 19명이 숨지는 등 온열 질환자가 2,200여 명에 이릅니다. 밤사이 전국 아파트에선 정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0: 검찰의 직접 수사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수청 조직안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1: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놓고 미국과 이란이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유로운 통행을, 이란은 통행료 부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수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0: 초열대야가 관측된 서울에선 14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낮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1: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도 11일을 넘기며 역대 최다를 기록 중입니다. 신방실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2: 해는 저물어가지만 한낮의 열기는 그대로입니다. 강바람마저 후텁지근한데 서울 용산구에선 최저기온이 30도에 머물러 초열대야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서울에서 14일 연속 이어지고 있는 열대야. 올여름 전국 열대야 일수는 역대 최다를 기록 중으로 지난달 최저기온 역시 가장 높았습니다. 1970-80년대만 해도 열대야는 제주와 남해안에 국한된 현상이었지만 최근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콘크리트와 아스팔트가 품은 열기에 건물의 인공열까지 더해져 밤기온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의 열대야는 1970년대 5일에 불과했지만 2020년대엔 한 달에 근접해 5배 넘게 길어졌습니다. 인천과 대전, 춘천에서도 열대야 일수가 폭증하면서 최대 8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문제는 인구 밀집 지역인 대도시에서 밤더위가 길어지는 만큼 피해 규모가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열대야에 극한 폭염까지 몰려온 복합 열파 상황에선 대규모 건강 피해가 우려됩니다.
3: 3일 이상이 지속되면은 그만큼
4: 최하연 파이스트 녹색 성장 지속 가능 대학원 교수입니다.
3: 이 훨씬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2: 최근 열대야가 9월 초까지 길게 지속되고 있어 취약계층이 밤에도 머물 수 있는 안전 숙소 확대 등 대책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0: 어제 서울 전역에는 첫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나날이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달궈진 도심 풍경을 이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텅 빈 물놀이장. 연일 계속되는 극한 더위에 한강공원을 찾는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평소처럼 여유롭게 러닝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이들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도심 속 시민들은 쏟아지는 햇볕을 막아보려 안간힘을 씁니다. 남녀노소, 양산은 이제 여름철 필수품이 됐습니다.
6: 저도 올해 사실 처음 쓰는데 이 더위에 양산을 안 쓰고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길 걸어갈 때. 물하고 양산은 언제나 필수적으로 가지고 다닙니다.
5: 이런 날씨엔 점심시간에도 회사 밖을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7: 회사 빌딩 안에 있는 지하 식당 가거나 배달 시켜 먹거나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밖에 나오면은 너무 더워서 밖에 나오고 싶지 않고.
5: 그래도 거리에 나서야 하는 이들.
8: 탈수 증상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물을 아무리 많이 먹고 커피를 마셔도 하루에 화장실 한 번밖에 안 가는 그런 사태까지 오니까.
5: 수입이 줄 걸 알면서도 한낮을 피해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8: 점심 식사하고 적어도 한 시간은 쉬고 나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오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만 5년 차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이에요.
5: 어제 서울의 최고 기온

0: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9명이 숨지고 2,200명이 넘는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가축과 양식장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세음 기상전문기자입니다.
1: 질병관리청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지난 2일 하루 2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폭염으로 인해 숨진 사람은 19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전체 온열질환자는 2,2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제 하루 186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하는 등 올 들어 지금까지 2,221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57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과 경남, 서울 등에서도 온열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축 피해도 늘었습니다. 축산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어제까지 모두 49만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습니다. 닭이나 오리 같은 가금류가 46만 마리, 돼지가 3만 3천여 마리입니다. 양식장의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 수온 상승에 따라 넙치나 숭어 같은 양식 물고기 20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정부는 폭염에 따라 국가 위기 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높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상 운영 체계도 2단계로 상향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윤입니다.
0: 폭염으로 냉방 수요가 늘면서 밤사이 전국 아파트 곳곳에서 과부하로 인한 정전이 잇따랐는데요. 인천에선 복구가 늦어져 주민들이 임시 대피소에서 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혜린 기자입니다.
2: 고층 아파트 단지가 온통 암흑천지로 변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건 겨우 가로등 하나뿐입니다. 아파트 370여 세대에 전기가 끊긴 건 어제 저녁 8시쯤.
3: 하고 터졌어요. 밥 먹고 이러고 있다가 놀래서 나왔는데
2: 승강기가 멈춰섰고 냉방기는 물론 냉장고도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무더위에 급증한 전기 사용량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복구 작업마저 길어지면서 주민들은 인근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서 더위를 피해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4: 아이고, 찜질방이지 찜질방. 공사 그 전 가는데 거기서 좀 있다가 그냥 하도 더워서 왜 왔어요.
2: 비슷한 시간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도 전력 과부하로 2,500여 세대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전기 공급은 1시간여 만에 순차적으로 재개됐지만 주민들은 바로 집으로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5: 엘리베이터 전원이 꺼져 있어가지고 밖에서 이제 좀 전기가 공급될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2: 인근의 다른 아파트에선 정전으로 주민 20여 명이 주민센터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6: 현재 이곳의 기온은 29도, 체감 온도는 32도에 달합니다. 열대학 속 잇따른 정전에 주민들의 불편만 커지고 있습니다.
2: 충남 천안에서도 어제 저녁 8시쯤 600여 세대 아파트에 전기가 끊기는 등 정전은 냉방 수요가 몰리는 저녁 시간대에 주로 발생했습니다. 당분간 전국에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전 사고를 막기 위해 노후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변압기 용량과 전기 설비 상태 등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혜린입니다.
0: 어젯밤 9시 40분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의 한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약 30분 만에 꺼졌지만 불이 시작된 아파트 안에 있던 60대 여성이 온몸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수십 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7: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 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길이라며 제2 요구권은 행사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후속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여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8: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나흘 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수사는 경찰로 일원화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만 맡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일부 집단이 무소불위로 권한을 악용한 데 대한 사필 규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9: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입니다.
8: 다만 경찰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 우려가 있다며 보완을 위한 후속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9: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 그다음에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8: 민주당은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에 맞춰 7대 범죄 전권 송치 등 후속 입법 완료를 약속하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제도 안착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0: 제도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당연한
11: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겸 원내대표입니다.
10: 무지성 비판의 열을 올립니다.
8: 국민의힘은 범죄자들만 좋은 법이라며 지옥문이 열렸다고 성토했습니다.
12: 거대한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경찰에게 다 몰아주고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인권을 집어삼키는 괴물이 될 것입니다.
8: 특히 공소기각사유 추가 조항이 포함된 점을 겨냥해 이 대통령 퇴임 후 본인 안전을 위해 국민 안전을 팔아넘긴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7: 검찰청 폐지를 대신해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되고 인력은 2,800여 명 규모로 꾸려지게 됐습니다. 현직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은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제와 임용 방안 등을 공개했습니다. 중수청은

0: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됩니다. 본청은 수사지휘와 감독 등을 담당하고 지방청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중대범죄 사건을 수사합니다. 전체 인력 규모는 2,874명으로 확정됐는데 수사관이 2,500여 명으로 전체의 89%에 이릅니다. 전체 정원 중 가장 많은 1,089명이 중대범죄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청에 배치됩니다. 다른 기관이 1차 수사한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청하면 사회약자 범죄 특별수사팀에서 전담할 계획입니다. 현재 검찰청 소속인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은 내년 4월까지는 본인이 원하면 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는 지검장급은 1급, 차장 부장검사는 2급 수사관으로, 평검사는 법조 경력 10년을 기준으로 3급과 4급 수사관으로 임용됩니다. 또 경찰,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 인력도 시험을 통해 선발할 예정입니다.
1: 우수한 수사 인력을 확보하고 청사와
2: 행정안전부 차관입니다.
1: 중수청 개청에 필요한 재반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정부는 또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에 맞춰 본청과 각 지방청 모두 기존 검찰청 건물이 아닌 별도 청사를 쓰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림입니다.
3: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데요. 하지만 특별검사가 또 출범하게 되면서 예외적 수사권을 쥐는 모순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배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부터 선관위의 각종 비위를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
5: 선관위 직원들 내연 수정해 출장 관련해.
4: 검찰청의 본부를 두고 있지만 당장 두 달 뒤 이곳 검사들은 수사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10월이면 검사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기 때문.
6: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반면 새로 출범한 선관위 특별검사팀에 합류할 최대 20명의 검사들은 다릅니다. 예외적 수사권을 인정받은 것, 특검법이 검사의 수사권 등을 모두 유지하도록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까지 맡으면 객관성을 잃고 권한을 남용한다는 문제에서 시작된 수사권 폐지, 이 검찰개혁 대원칙을 거스르고 특검 검사에게는 모든 권한을 준 셈입니다. 앞으로 이런 모순은 거듭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재명 정부에서만 1년여 동안 5개의 특검법과 1개의 상설특검법이 통과됐고 이 대통령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 관련 조작기소 특검법도 발의돼 있습니다.
7: 각 법에서 검사의 권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KBS 있다. 라는 것 자체는 위헌적인 시비에 휘말릴 여지가 있다.
4: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특검법이 충돌하는 상황. 특검 검사의 수사를 받은 피의자가 수사권이 없는 자에게 조사를 받았다며 문제를 제기할 경우 법원이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2: 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진현입니다. 중동전쟁의 여파로 두 달 연속 3%를 넘어섰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엔 다시 2%대로 내려왔습니다. 국제 유가가 내리면서 석유류 가격 상승폭이 6월에 비해 줄었고요. 채소 등의 농산물 가격도 2.2% 하락했는데요. 한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면서 채소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이달 들어 시금치 등의 가격이 7월 평균보다 2배 안팎까지 뛰었고요. 축산물과 수산물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지난 6년간 수백 차례 돼지고기 납품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넘게 끌어올린 대형 유통업체 6곳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0: 날씨야 어쩔 수 없다지만 담합이 밀어올린 물가는 사람이 만든 일이라 씁쓸합니다. 고물가에 쓸 돈이 없어서 요즘 서민들 또 청년들의 밥상은 점점 부실해지고 있는데요. 물가는 서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문제죠. 삼겹살을 꿈도 못 꾸게 만든 담합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야겠습니다. 이 폭염에 더 잘 먹고 건강 잘 지킬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당국이 8월 물가 관리에 더 힘써주길 기대해 봅니다. 8월 5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당 날짜까지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요, 6월 농지 전수조사에서 예상보다 많은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경계 없는 지식 시간에는요, 가끔 우리 뉴스 보면 우주여행, 또 화성 이주가 더 이상 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우주 방사선이 말해주는 화성 이주의 진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0: 지난 6월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됐고요. 지난달 말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첫 브리핑을 했습니다. 농사짓던 땅에서 쫓겨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요. 투기 목적으로 구매한 농지는 정리해야 된다는 단호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농수산 이슈에서는 농지 전수조사 진행 상황과 그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0: 네, 기자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첫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2: 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하고 있는데요. 올해 전수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입니다. 면적으로는 약 136만 헥타르이고 이 농지 개수인 필지수로 따지면 1049만 필지입니다. 그런데 왜 1996년 1월 1일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했나 뭐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0: 네.
2: 현재 농지법을 적용하는 기준이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이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시작하는 2차 농지 전수조사는 1996년 1월 이전에 취득한 농지가 대상이 됩니다. 지난주 목요일 그러니까 7월 30일 오전 10시에 농식품부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9시 55분 그러니까 브리핑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 보도자료 배포가 지연될 예정이라는 문자가 왔고요.
0: 네.
2: 브리핑도 오후 2시로 조정됐습니다. 뭐 워낙 관심이 높은 농지 조사에 관한 브리핑이다 보니까 수치라든가 보도자료 점검 사정이 아니었을까 뭐 짐작해보는 상황이었습니다.
0: 그랬군요. 7월에 농지 전수조사 가운데 기본조사가 끝나기 때문에 그간의 조사 내용을 전달하는 자리였겠죠?
2: 네, 맞습니다. 전수조사는 기본조사와 신중조사로 나눠 진행하는데요. 6월부터 7월까지는 기본조사가 끝났습니다. 기본조사는 자료조사라고 보면 되는데 농지 대장이라든가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 직불금 자료, 뭐 농지은행 자료, 항공사진, 각종 행정 정보 꽤 많은 자료가 있는데
0: 네.
2: 이 자료들을 종합을 해서 이상 징후가 있는 농지를 찾아내는 작업을 그동안 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 경영체에는 몇 번지 농지를 실제 농사짓고 있다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보니까 비료도 구매하지 않고 면세의 사용도 없고 이 농사짓고 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조사 결과 이런 의심 농지들을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0: 그 결과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법 위반 사례가 예상보다는 많이 적발됐다면서요?
2: 예, 농식품부는 5월 18일부터 기본조사 착수해서 7월 29일까지 조사한 내용을 브리핑했습니다. 조사 대상의 97%인 132만 헥타르, 필지수로는 1013만 필지를 당시에 이제 조사를 완료했는데 농지 소유 제한 위반이나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 이런 것들이 의심되는 농지가

0: 10% 284만 표지로 파악됐습니다. 네. 예상보다는 좀 높았는데
1: 그러네요.
0: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입니다. 이거는 뭐 경영체 등록인 자경인데 비료, 면세유 뭐 이런 각종 지원사업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들이 포함되고요. 무단 휴경이 의심되는 농지가 11.6%. 그러니까 항공사진 결과 농지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농지인데 잡목이 우거져 있다거나 야산이 되어 있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불법 전용 의심이 9%인데요. 시설물을 설치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데 전용 허가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소유 제한 위반이 1.4%인데요. 비농업인인 상속자, 이농자가 소유한 농지가 있는데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한 면적을 제외하고 1헥타르를 초과한 경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사례들을 다 모아보니까 네. 조사 대상의 27%였다는 거고 이 농지들은 신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1: 농식품부가 꽤나 분석적으로 조사했네요. 그런데 이 전수조사 대상 농지 가운데 27%가 심층조사 대상이라는 건데 위반 의심 농지 뭐 27%면 참 많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0: 네. 뭐 수치만 보면 조사 대상 농지 필지 중에 27%가 위반 의심 농지가 됐고 그러니까 뭐 네 필지 중에서 한 필지가 이 농지법을 위반한 상황인가 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1: 예.
0: 하지만 현 단계에서 그렇게 단정 지을 일은 아니고요. 뭐 정부도 분명히 설명했듯이 어디까지나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라는 겁니다. 뭐 현장 확인을 통해서 실제 위반 여부를 가려낸 절차가 남아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를 실제 짓고 있는데 공동구매로 농사 비료라든가 이런 거를 공동 구매로 사다 보니까 내가 비료를 구입한 그런 실적이 없을 수도 있고요.
1: 예.
0: 연작 장애가 너무 심해서 농사를 도저히 지을 수 없어서 토양을 쉬게 할 수도 있는 사정도 있습니다. 이런 개별적인 내용들을 이 선별을 한 후에 심층 조사를 통해서 최종 가려내야 비로소 법 위반 사례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8월 심층 조사 결과까지 기다려 봐야겠네요. 지역별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까?
0: 네, 농식품부 자료를 보면 기본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의심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세종 특별자치시고요.
1: 예.
0: 그다음에 제주 특별자치도 그리고 강원 특별자치도 이런 순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1: 근데 이 농지 전수조사 얘기가 나왔을 때요. 가장 걱정했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임차농들 보호 문제였는데 실제 농지를 뺏기는 일 같은 건 없을지 지금 상황은 어떤지가 좀 궁금합니다.
0: 예, 뭐 농지 전수조사로 전국 농촌이 뒤숭숭하다 이런 얘기도 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농식품부 브리핑 결과를 보면 큰 혼란이라든가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가 임차농들이 부당하게 농지를 뺏기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 운영했거든요.
1: 네.
0: 신고센터에는 총 206건의 농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고요. 또 그동안 관행적으로 임대차 계약 없이 농지를 빌려주었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땅 주인 임차농이 함께 신고를 하면 변동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농지은행에서 대체 농지도 알선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적극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농지은행의 임대 수탁 농지가 이 농지 전수조사를 한 올해 전년 대비 80%로 크게 늘었습니다.
1: 그렇군요. 혹시나 모를 문제에 대비해서 신고센터도 운영했고 또 문제가 없었다니 다행인데요. 이 농지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0: 네, 농식품부 브리핑 결과로는 심각한 문제가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농지 거래량이 작년 하반기보다 올랐습니다. 11.6% 증가했다고 하고요. 작년 동기 대비는 3.3% 증가했습니다. 즉 농지 거래가 위축된 상황은 수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농지 전수조사 그리고 농지 거래량 위축이 바로 연동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1: 그렇군요. 이제 8월부터는 심층조사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기본조사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0: 네, 기본조사가 행정자료를 활용한 서류중심조사였다면 심층조사는 말 그대로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그런 조사입니다. 공무원과 조사원이 직접 이 농지를 방문해서 실제 누가 농사를 짓고 있는지 농지가 어떤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지 행정자료와 현장이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확인하게 됩니다. 정부가 심층조사에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전국 13개 지역에서 시범조사를 해보면서

0: 행착오라든가 이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사 방식도 보완했다고 합니다.
1: 네.
0: 사실 필지별로 누가 농사를 짓는지는 마을 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불법 휴경인지 삼작할 사유가 있는 휴경인지 실제 조사를 통해서 판별할 계획입니다.
1: 끝으로 농지 전수조사 관련해서 농촌 현장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0: 네, 현장에서 불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농지에 농기계라든가 농자재 보관을 위해 간이 창고를 지었는데 이거 허가를 받지 않아서 처벌받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들 굉장히 걱정 많이 하고 계십니다. 농식품부는 이 부분을 그렇게 경직되지 않게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영농에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요. 규모가 크지 않다면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계도 중심으로 접근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곧바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시정할 기회를 준다. 얘기입니다. 농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 관련해서 여러 번 언급한 게 있는데요. 농민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헌정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농지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정확한 실태 조사가 될 거고요. 이 농지를 본래 목적인 농업 생산에 이용하도록 한다는 원칙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앞으로의 심층 조사 직접 현장을 찾아서 또 대면으로 진행된다고 하니까 그 원칙과 취지가 잘 지켜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최근 뉴스를 보면 인류가 화성에 갈 날이 머지않은 것 같은데요. 화성에 100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를 짓겠다. 이런 꿈을 팔아서 조만장자가 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죠. 스페이스X라는 기업의 성장 전략이 글로벌 자금을 지금 빨아들였는데요. 오늘 경계 없는 지식 시간에는 화성 이주의 진실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지식 큐레이터 강양구 기자님 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1: 네, 일단은 우리 강양구 기자님의 경계 없는 지식 코너 팬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2: 아, 정말요? 네, 네 지난,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1: 지난 동안에 또 습구 온도에 대한 얘기 해주셨었잖아요.
2: 네.
1: 지금 주변에 잘 전하고 다니고 있다고 전해달라고 또 청취자분들께서 이렇게 글 남겨주셨네요. 저도 습구 온도 이야기하니까 좀 주변에서 오 소리도 듣고.
2: 감사합니다. 요즘에 진짜 습구 온도가 너무 높은 날들이죠.
1: 그러니까요.
2: 힘들어요.
1: 네. 다들 건강관리 청취자분들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인류가 달에 가서 살고 싶다 혹은 화성에 가서 살고 싶다 여행을 하고 싶다 뭐 이런 꿈을 키운 게 최근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꽤 오래됐는데 왜 가려고 하는지는 또 시대마다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2: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인류가 우주를 동경해 오긴 했는데 그 지구 바깥에 있는 뭐 달, 화성, 뭐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천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예. 지구 바깥 천체 중에서 인간이 유일하게 발자국을 남긴 천체는 달입니다.
1: 네.
2: 뭐 너무나 유명하죠. 어쩌면 청취자 중에는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1: 인류가 첫 달에 발자국을 찍었을
2: 왜냐하면 그 전 세계 네. 생방송을 했었으니까요. 예, 예. 그게 1969년 7월 20일 20시 17분 40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57년 전 일이거든요.
1: 네.
2: 그때 아폴로 11호의 착륙선 이구로가 달에 착륙하고 나서 이제 6시간 후에 이제 아폴로 11호를 타고 있었던 닐 암스트롱이 달에 발자국을 남기면서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한 사람에게는 작은 한 걸음에 불과하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이다.
1: 정말 큰 도약이었죠.
2: 네. 이제 그래서 지금 뭐 오늘의 주인공인 일론 머스크라든가 아니면 아마존에서 책이나 상품을 팔아가지고 우주여행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 제프 베이조스 같은 분들이 다 이때 닐 암스트롱이 달에 발자국을 남기는 걸 보고 이제 우주 여행에 대한 이제 동경을 키웠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달에 간 건 57년 전 1969년 7월로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1: 네.
2: 마지막에 달에 간 건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발자국을 딱 남긴 것.
1: 제가 모르겠네요. 정확히. 근데 최근에 달 뒷면을 조사했다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그거는 발자국을 찍은 건 아니잖아요.
2: 발자국은 찍은 건 아닙니다. 네. 네.
1: 언제였죠? 2000년대는 아닌 것 같은데 적어도.
2: 네. 언제냐면 1972년 12월이에요.
1: 72년 12. 그러면 굉장히 오래됐네요.
2: 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 첫 발자국이 69년에 찍은
2: 네,
1: 건데.
2: 69년에 아폴로 11호 그리고 70년에 아폴로 12호
1: 네.
2: 그리고 71년에 아폴로 13호는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1: 못 갔고.
2: 돌아왔고 그게 네. 이제 소설이나 영화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섯 차례 그렇게 가다가 1972년 12월에 아폴로 17호가 마지막으로 달에 착륙해서
1: 예.
2: 이것저것 살펴본 다음에 더 이상 인류는 달에 사람을 보내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거의 1972년 이후에 54년 만에 지난 4월에 아르테미스 2호가 달에 가기는 했는데 달 뒷면을 한번 살펴본 다음에 이제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퍼포먼스를 했었던 거죠.
1: 그렇군요.
2: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네. 되는 건 뭐냐면 도대체 그 긴 시간 동안에 왜 우리는 달에 사람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을까?
1: 더 이상 왜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까?
2: 네, 이제 이 질문을 좀 머릿속에 계속 한번 던져보시면서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인류가 달에 착륙했던 또 달 연구를 시작했던 것에 대한 역사 한번 짚어봤는데 오늘 이야기는 사실 달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제 화성을 가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 텐데 이 화성까지 가겠다는 그 인류의 꿈을 팔아서 상장까지 한 기업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잖아요.
2: 네, 이제 스페이스 X의 화성 이주 계획 혹은 화성 탐사 계획은 굉장히 디테일해요.
1: 예.
2: 계획만 놓고 보면 일단은 2050년까지 화성에 100만 명이 사는 자급자족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게 최종 목표고요.
1: 오, 생각보다 거대하네요. 저는 화성 여행 정도로 네, 알고 있었는데.
2: 2050년이면 25년 후에요.
1: 예.
2: 그러니까 25년 후에.
1: 100만 명이
2: 네, 100만 명이 사는 자급자족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목표고요.
1: 제가 사는 경기도 수원이 한 120만 정도 되는데 그럼 그 정도 크기의 도시를 화성에 만든다는 거죠?
2: 수원이나 고향 같은 예. 도시를 이제 화성에다가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2029년에 그러니까 네. 몇 년 안 남았죠? 인류의 첫 화성 착륙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예.
2: 근데 이제 화성에 가려면 통상적인 로켓이나 우주선으로는 좀 역부족일 것 아니에요. 그래서 높이 121m에 달하는 초대형 우주선 스타쉽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개발하는데 스페이스X가 박차를 가하고 있고
1: 네.
2: 이런 모든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본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번에 기업 공개를 해서
1: 예.
2: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많은 돈들을 이제 빨아들였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 그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뭐 달을 찍는다거나
1: 네.
2: 아니면은 재활용 로켓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은 다
1: 화성 이주를
2: 네, 화성 위한. 이주를 위한 단계다라고 이제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야, 꿈이 꿈의 그 사이즈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대단하네요.
2: 네, 정말 대단한데 이게 사실 일론 머스크를 좀 저는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 이전에 그러니까 스페이스 X 이전에 나사가 우주왕복선을 지구 궤도로 한 번 발사하는데 들이는 돈이 약 1조 5천억 원이었어요. 예.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우주 개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농담이 있거든요. 우주 개발 사업에서 백만장자가 되는 쉬운 방법은 억만장자일 때 시작하는 거.
1: 아, 뭐 이제 주식 투자 그런 관련 농담과 비슷하네요.
2: 네, 맞습니다. 네.
1: 뭐 1억을 벌고 싶으면 2억으로 시작해라.
2: 그러니까
1: 뭐.
2: 이제 기존에 나사가 했던 우주 개발 네. 사업은 돈을 쓰는 사업이지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었거든요.
1: 그렇죠. 투자만 하는.
2: 근데 이제 그 개념을 일론 머스크가 바꾼 게 뭐냐면 왜 나사의 우주 개발 사업이 돈을 쓸 수밖에 없었냐면 그 우주 개발을 할 때 돈이 가장 많이 드는 게 추진체 로켓이에요.
1: 예.
2: 근데 나사는 로켓을 한 번 쓰고 버렸거든요. 그래서 대서양이나 태평양 여기저기에 해저에 보면은 나사가 그동안 쏘아 올리고 버린 로켓 잔해물. 잔해들이
1: 네.
2: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가 보기에는 저 엄청나게 비싼 로켓을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2000

0: 2015년에 한 번 쓴 로켓을 다시 회수하는 발상을 처음으로 성공했고
1: 예.
0: 그래서 이제 재사용 로켓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재사용 로켓을 쓰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애초에 나사가 했던 우주 발사 비용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1: 정말 획기적으로 아낄 수 있네요.
0: 돈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라는 기업이 처음에 우주 개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다들 또 돈 쓴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실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일론 머스크는 달라도 뭐가 다르구나. 그리고 정말 화성에 처음으로 인류를 보내는 곳이 있다면 그건 나사가 아니라 스페이스X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1: 저는 그 스페이스X의 미사일 발사체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자리하잖아요. 그게 정말 처음에는 조작 영상인 줄 알 정도로 너무나 신기하더라고요.
2: 저도 보면서 너무나 열광했어요.
1: 네.
2: 야 그러면서 야 머스크가 난 사람은 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죠.
1: 그렇군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제 인류가 화성에 가서 살 수 있는 세상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스페이스X 주가가 최고가 대비 그새 반토막 수준이 됐더라고요. 마침 뭐 오늘 새벽에 또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0: 사실 이제 냉정하게 보자면 로켓 발사 성공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화성까지 인류를 보내려면 넘어야 될 장애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화성까지 가는 수개월 동안 승무원이 노출될 오늘의 핵심 키워드인데요. 우주방사선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리고 화성에 도착해서 현지의 자원으로 물과 산소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니와 그렇게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에 이주하는 건 더욱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장애물들을 하나씩 해결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퍼포먼스에 치중하면서 정작 이런 중요한 장애물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뾰족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고요. 이제 그중에서 오늘 가장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봐야 될 그 우주방사선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1: 그렇군요. 결국은 이 화성에 간다는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우주를 우리가 가기 위해서 가장 큰 장벽 중에 하나가 우주방사선 문제라고요.
0: 네, 맞습니다. 지구를 벗어나기만 하면은 사실 우주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공간이에요. 특히 우주를 위험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 방사선 때문인데요.
1: 네.
0: 그러니까 우주 공간은 우리가 방사선 입자 엄청나게 무섭잖아요. 수많은 방사선 입자가 종횡무진 누비는 놀이터라고 비유를 할 수 있는데요.
1: 네.
0: 예를 들어서 태양계 밖에 초신성 등이 폭발하면서 나오는 은하 우주선부터 시작해서 가깝게는 태양에서 나오는 우주방사선까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방사선 입자들이 종횡무진 누비고 있는 것이 우주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우주 공간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그 우주방사선이 우리 몸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 예.
0: 근데 이제 방사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지구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방사선 중에 가장 위험한 건 핵폭발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 핵발전소라든가 CT 촬영을 할 때 나오는 방사선 정도를 우리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1: 예, 예.
0: 그런데 우주 방사선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방사선입니다.
1: 그렇군요.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영화관에서 봤던 그 프로젝트 헤일메리라는 영화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0: 네, 이제 워낙에 유명했던 영화라서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바로 생각이 날 텐데
1: 예.
0: 그 우리의 주인공은 살아남았지만 그 외계인 친구 로키 같은 경우는
1: 네.
0: 동료들이 모조리 다 우주여행 중에 다 사망했잖아요. 근데 로키는 그 이유를 몰랐지만 우리 주인공이 로키에게 아마 우주방사선 때문에 다 사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1: 예.
0: 자, 그만큼 우주방사선에 대한 방비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마련이 되지 않으면 인류가 우주 여행을 하면 할수록 우주 방사선의 위험도가 더 커질 거라는 건 거의 확실한 일입니다.
1: 그 영화에서는 이제 뭐 아스트로파지라는 재료였나요? 그것이 이제 방사선 차폐막 기능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0: 실제로 현실에서는 아스트로파지는 없으니까요.
1: 예,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뭐 익숙한 방사선 정도는 뭐 말씀하신 핵발전소 그리고 방사선 촬영대 방사선 정도일 텐데 그것과 우주 방사선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0: 사실 핵발전소나 CT 촬영할 때 나오는 방사선 같은 경우는 방사선의 강도도 굉장히 약할 뿐만 아니라 설사 노출이 되더라도 우리 몸에 있는 세포에 부분적인 타격만 줍니다. 그런데 우주 방사선은 에너지가 높아서 세포를 손상시키는 수준을 넘어서 거의 복구 불가능한 수준으로 만들거든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주 방사선이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건데요. 사실 이 우주 방사선은 지구 안에서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그래요? 그 뭐 핵발전소에 일하시는 분들 정도는 뭐
0: 아니요. 핵발전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니고요. 네. 실제로 우리가 우주방사선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일상생활의 일은 비행기 여행입니다.
1: 아, 여행 중에?
0: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표면 같은 경우에는 네. 대기층도 굉장히 두껍고요. 그리고 사실 지구가 거대한 자석과 같기 때문에 이 지구가 만드는 자기장에 의해서 대기층과 자기장에 의해서 우주에서 날아오는 방사선의 대부분이 다 차폐가 됩니다.
1: 예.
0: 그러니까 막혀지는데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지상에서 10 내지 12km 상공을 날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상에 비해서 우주 방사선의 영향을 더 받을 수밖에 없고요.
1: 네.
0: 특히 비행기 항로 중에서 북극을 지나가는 북극 항로 있잖아요. 그런데 남극이나 북극이 지구 중에서 우주 방사선을 막는 기능이 가장 약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북극 상공을 나르는 북극 항로를 자주 이용하는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그 승객이나 승무원이 우주 방사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1: 그렇군요. 아, 저도 어디선가 듣기로는 그래서 승무원분들은 북극 항로를 연 몇 회 미만으로 타게 하는 규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 만 하더라도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갈 때 우리가 북극 항로를 자주 이용했었잖아요.
1: 예, 가장 빠르니까.
0: 네, 근데 적도 지방의 항로와 비교했을 때 북극 항로의 경우에는 우주 방사선에 노출될 확률이 약 최대 7배에서 8배 정도 높다고 하고요. 사실은 그런 방사성 피폭 피해는 북극 항로를 자주 서비스하는 승무원들이
1: 예.
0: 이제 고스란히 이제 앉게 되는 게 되는 거죠.
1: 그러면 걱정되는 건 사실 승무원들도 있지만 함께 타고 가는 일반 승객분들도 피폭 피해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0: 사실 일반 승객의 경우에는 단발성 여행으로 위험한 수준까지 피폭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예. 이제 안심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승무원들 같은 경우는 뭐 많게는 1년에 수십 번씩 북극 항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무원의 건강이 굉장히 위험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항공기 승무원 가운데 뭐 혈액암이라든가 유방암, 피부암 같은 암이 발생했을 때 산업재해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 것도
1: 예.
0: 바로 이런 우주 방사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단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임산부라든가 혹은 사업 때문에 자주 탑승하는 네. 승객들 같은 경우에는 우주 방사선 에보라든가 노출량 측정 시스템 같은 것들을 미리 한 번씩 체크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저는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북극 항로를 이용한 여행은 좀 자제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1: 그렇군요. 근데 비행이야 사실 지표면에서 10km 정도 떨어졌는데도 이렇게 우주 방사선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우주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화성까지 왕복을 하고 또 화성에 가서 살고 이러면은 방사선 피폭량이 많겠다 싶은데요, 훨씬.
0: 네,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화성까지 안 가고 네. 국제 우주 정거장이라고 지구 궤도를 도는 그 장치 있잖아요.
1: 예.
0: 그것만 하더라도 그 일반인의 연간 피폭력 한도와 비교했을 때 한 150배 수준으로 높고요.
1: 예.
0: 만약에 화성으로 왕복 360일 여행을 간다면 그 연간 피폭량은 약 650배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화성 표면에서 만약에 산다 그러면 단 한 차례 500일 정도 체류하는 것만으로도 나사가 정해놓은 우주 비행사의 평생 피폭 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이 생겨요.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은 굉장히 낭만적인 우주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우주에 나가는 순간에 우리가 지상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방사선에 노출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방사선이 또 굉장히 강도가 센 방사선이라는 겁니다.
1: 예, 강유진 님께서 우주인들의 방사능 노출이나 건강 상태는 어떤지 물어보셨는데 이 우주 비행사 관련한 실험을 했다면서요. 이 결과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에게 이런 위험한 우주 방사선 노출을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생쥐 같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 해봤더니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치매 증상, 인지 능력 저하, 공간 기억 상실, 조기 노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암 발생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이제 나사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방식으로 우주 방사선의 위험을 사람에게도 한번 측정을 해본 실험이 있습니다.
1: 예.
0: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를 놓고요.
1: 네.
0: 그 일란성 쌍둥이가 공교롭게도 둘 다 꿈이 우주비행사였어요.
1: 오.
0: 그래서 우주비행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란성 쌍둥이 중에서 형은 우주로 올려보내고
1: 네.
0: 그래서 우주정거장에서 한 300일 정도를 지내게 하고 동생은 지상에 묶어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형이 컴백한 다음에 동생과 형의 일란성 쌍둥이 사이의 건강이 어떤 방식으로 달라졌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본 겁니다.
1: 예.
0: 자, 이제 형 이름이 스콧 켈리인데요. 그런데 이 스콧 켈리의 몸 상태가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뭐 심혈관 계통이 변화하고 DNA 손상이나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뇌 기능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나타난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쌍둥이 실험을 통해서 사람이 우주에서 장기 거주를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우주 방사선에 안 좋은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준 이제 사람 대상 실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지금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양구 기자와 함께 우주 방사선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우주 방사선으로 인해서 우주 여행이나 화성 이주 시에 이 우주 방사선이 굉장히 큰 방해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주 여행을 우리가 간다고 하면 이런 피해를 감안하고 가야 되는 거겠네요.
0: 네, 이제 현재는 지금 1인당 뭐 이것도 사실 보통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부자들이 1인당 뭐 싸게는 수억 원을 내고서 한 10분 정도 지구 바깥 우주 공간을 잠깐 구경하고 내려오잖아요.
1: 예.
0: 뭐 이 정도야 사실은 뭐 돈 많고 모험 좋아하시는 분들이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뭐 일주일간 달까지 왕복한 우주 여행이라든가 편도에만 약 6개월을 잡아야 하는 화성 여행이라든가 아니면 아예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의 비전처럼 화성에
1: 이주해서
0: 거주한다.

0: 방사선이 잘 차폐될 수 있게 막을 수 있게 두껍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1: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주선의 기본 소재가 가벼운 알루미늄 같은 금속이잖아요. 네. 근데 이 알루미늄 같은 금속을 두껍게 하면은 우주 방사선이 그 금속벽을 때려가지고 그 금속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핵이 깨지면서 더 수많은 2차 방사선이 나와서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그래요. 겁니다. 네. 그래서 프로젝트 헤일메리의 그 굉장히 공학 능력이 네. 센 그 외계인들이 다 그렇게 우주에서 몰살을 당한 게 사실은 그런 맥락을 염두에 두고 넣은 설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우주 방사선을 막을 수 있는 현재까지 확인된 방법은 물이라든가 혹은 폴리에틸렌 같은 물질로 우주선 벽면을 수미터 두께로 감싸야 돼요. 그런데 네. 그러면 당연히 우주선의 무게가 수백 톤 단위로 무거워질 테니까 발사 비용이 치솟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머스크나 스페이스X의 꿈이 실현되기가 어려운 장애물이 되는 거죠.
0: 이렇게 천문학적인 우주선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지금 재사용 발사 로켓을 사용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이런 돈을 아껴가는 문제와는 지금 반대되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제들이 또 발생하고 있는 거네요.
1: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우주 방사선 문제를 놓고서 길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해결책을 찾고 있다 정도로만 이야기를 할 뿐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주 방사선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아는 거예요. 뭔가 이게 안정적인 우주 개발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주 방사선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해결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본인도 뾰족한 수가 없고 말을 하면 할수록 그 위험이 알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뒤로 제쳐두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뭐 일련의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 뭐 이 정도 얘기만 하고 네. 뭐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1: 늘.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 지금까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두려워해야 될 문제라는 예. 걸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이 스페이스 X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어제 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사실 우주 기업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통신 기업에 가깝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1: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스페이스 X 하면은 그거 우주선 발사해가지고 로켓 발사해가지고 돈 버는 기업 아니에요? 이렇게 예.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스페이스 X의 현재 매출의 약 60에서 65%는 로켓 발사가 아니라 지표면의 인류를 대상으로 한 통신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설비를 깔기 어려운 오지라든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비행기나 유람선 탈 때도 인터넷이 잘 되잖아요. 예, 예. 그게 다 스페이스 X에서 이제 지구에 까는 저궤도 위성인 스타링크라고 하는 네. 그 스타링크라고 하는 인터넷망을 깔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스페이스 X가 지금 현재 돈을 버는 일은 스타링크 구독료라든가. 그 스타링크 수신기 판매 비용 등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고 그 매출이 실제로 스페이스 X 매출이 한 60에서 65%를 차지한다고 하고요. 로켓 발사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에서 25% 수준이고 현재 화성에 인류를 보내는 계획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돈을 써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인 겁니다.
0: 지금 적자 상황인 거죠. 사실 네네. 스타링크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이제 화성 이주의 꿈은 이제 그러니까 스페이스X의 기업 이미지일 뿐이고 실제 돈은 지금 모두 지구에서 벌고 있는 것 같은데 스페이스X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괴리를 어떻게 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1: 네. 사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가 인류가 우주를 동경하는 이제 꿈의 호소를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을 모았던 거잖아요. 예,
0: 정말 역대급.
1: 네. 그런데 그 실체를 보면 우리가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론 머스크가 생각했던 것처럼 뭐 4년 후에 인류를 화성에 보내고 예. 그리고 2050년까지 100만 명이 거주하는 화성의 거주 공간을 짓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 지금 생각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몽상 수준이라고 네, 입을 모으는 것도 바로 이런 사정 때문입니다.
0: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도 뭐 투자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시대도 이렇게 가져왔고 네. 재활용 로켓도 사용하고 있고 또 수천 개 위성으로 오지에도 인터넷을 보급하고 있는 만큼 또

0: 이렇게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 저는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인류가 우주 여행이나 다른 행성 이주를 꿈꾸는 게 과연 헛된 바람일지, 또 이런 꿈과 돈의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그런 꿈을 꾸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너무 덥잖아요.
0: 네.
1: 그리고 지구가 정말 이상한 것 같잖아요. 그게 이제 많은 과학자들은 기후위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일론 머스크가 그 천재적인 그 기획과 그리고 창의력을 약간 이런 인류의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쏟아부으면 어떨까?
0: 좀 더 지구와 가까운 문제부터
1: 네,
0: 해결하자.
1: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많은 돈들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인류를 위해서는 더 나은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0: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오늘 경계 없는 지식 시간, 우주 방사선 문제가 말해주는 화성 이주, 또 우주 여행의 진실에 대해서 강양구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자님.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폭염이 심하다고 하는데 잘 물리치시고 무탈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고유어 표현인 불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새나 일부 짐승의 주둥이를 뜻합니다. 그런데 불이란 말에는 어떤 물건의 끝이 뾰족한 부분이라는 뜻도 있어서 소매의 불이라든지 총의 부리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총에서 총구멍이 있는 부분을 뜻하는 총의 부리는 총부리라고 쓰고 총뿌리로 발음합니다. 그렇다면 옷소매에서 손이 나올 수 있게 뚫려있는 부분을 뜻하는 소매의 부리를 한 단어로 쓴다면 어떻게 표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경우에는 소매의 사이시옷을 써서 소맷부리라고 쓰고 발음은 소맷뿌리 또는 소맷뿌리로 합니다. 소맷뿌리는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인데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 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은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소매부리로 적지 않고 소맷부리로 적는 것입니다. 물건의 끝이 뾰족한 부분을 뜻하는 부리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으로 맷부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산등성이나 산봉우리의 가장 높은 꼭대기를 뜻하고 예를 들어 뾰족뾰족한 맷부리들이 하늘을 찌를 듯 날카롭게 솟아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또 땅 위로 내민 돌멩이의 뾰족한 부분을 뜻하는 돌뿌리도 이와 같은 예로 볼 수 있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밤낮 없이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은 2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기온이 29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습도까지 높아 체감온도는 31도를 보이며 초열대야와 다름없는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전라도 일부 지역에는 폭염특보 중 가장 높은 단계인 폭염 중 중대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낮 기온이 서울과 전주, 광주 38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오를 전망입니다. 그 밖의 지역도 대부분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 낮 기온이 대전 37도, 대구 36도, 부산 34도, 제주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돼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강원 산지의 낮 기온은 강릉 31도, 울진 30도 등 으로 다른 지역보다 더위가 조금 덜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한 수도권과 충청도, 전라도 등 서쪽 지역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도는 내일까지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곳곳에서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수원시 천천동의 2,500여 세대 아파트에서 1시간가량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충남 천안에선 어제 저녁 8시쯤 600여 세대 아파트가 정전됐는데 300여 세대는 아직까지 복구되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 전농동의 1,800여 세대 아파트 단지에서도 어젯밤 40분간 정전이 됐고 개봉동, 반포동 아파트 일부 세대에서도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부의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이어 오후 2시에는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문체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뒤 행안부, 인사혁신처, 법무부, 법제처, 국무조정실의 업무 보고를 끝으로 부처별 2차 업무 보고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업무 보고에선 불안한 국제 정세 속 외교 전략과 형사 사법 제도 개편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됐다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윤호중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경찰 수사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사 비리를 저지를 경우 최소한 해임이나 파면 등 지금보다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2031년까지 메모리 최강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프랑스 시장조사업체 요울그룹은 오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반도체 관련 행사에서 한국 정부가 5년 내 웨이퍼 생산량을 갑절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수립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적극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항과 관련한 오만과의 협상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이란 국영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선박들을 위한 안전한 항로를 획정하는데 협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항로는 이란과 오만의 주권적, 국가안보적 사항을 모두 반영해 설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과 오만과의 호르무즈 해협 협상과 관련해 조만간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오만과 이란 간의 협상에 미국이 관여하고 있다며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에너지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협상이 진전됐다는 소식에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국제 유가는 5% 넘게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71% 올랐으며 S&P 500 지수는 1.79%, 나스닥 종합지수는 2.59% 각각 상승했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79,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예멘 인근 홍해에서 인도 국적의 상선이 공격을 받고 침몰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침몰한 선박은 아프리카 지부티에서 예멘으로 향하던 중이었고 무인정에 공격을 받은 직후 침몰했으나 선원 14명은 예멘 해안경비대에 의해 전원 구조됐다고 인도 정부가 밝혔습니다. 현지 군 소식통은 공격에 사용된 무인정을 이란산으로 지목하고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을 배후로 의심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령이 지휘하는 대형 함정의 함장에 해군 사상 처음으로 여군이 임명됐습니다. 해군은 14,500톤급 대형 수송함 독도함 함장으로 오늘 배선영 대령이 취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령급 함정의 함장에 여군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오후부터 수도권과 충남, 전라권에 가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제주도와 서해안, 전남권은 오후부터 5에서 30mm 정도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8도 등 전국이 30도에서 3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서울의 14일째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전국 열대야 일수는 11위를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 중입니다. 호르무즈해협 통항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가 급락하고 뉴욕 증시 다우지수와 S&P500이 나란히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권의 거부권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 소원과 권한쟁의 심판으로 맞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전격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가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 당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당권 주자들의 2차 TV토론이 열리는데요. 전격 인터뷰 1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을 인터뷰합니다. 북아프리카 스페인 자치령 세우타에서 발생한 대규모 월경 사태에 유럽연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영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격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8월 5일 수요일 전격시사 시작합니다. 수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자,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과거 행태를 볼 때 수사 기소 불리는 사필 규정이라고 말했네요.
1: 예, 정부가 어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국회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 심의하고 원안 그대로 공포한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률에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해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이 행사해온 보완 수사권의 법적 근거는 삭제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걸쳐 매우 과대한 권한을 행사해왔다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자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0: 이 대통령은요, 특히 수사 권한을 독점하게 된 경찰에 대해 견제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1: 예, 이게 사실 그 대통령 되기 전 저 당대표 시절에도 만났을 때 사석에서 많은 얘기했는데요. 그럼 경찰은 믿을 수 있냐? 뭐 이렇게 좀 반문을 하는 거예요.
0: 네.
1: 이 때문에 이제 경찰을 향해 어제 다양한 주문을 쏟아냈습니다. 새로운 수사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과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총력 매진함으로써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 본인이 변호사

0: 수사를 오래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라고 했고요. 앞으로 경찰에 대한 공격, 감시, 견제가 매우 높아질 텐데 이는 나쁜 게 아니다. 잘하라고 하는 것이니 미리 충분히 대비하고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으로 철저하게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 네, 이제 관심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모아지고 있는데 어제 정부가 중수청 정원 조직 그리고 임용 방안 등을 발표했죠.
0: 예, 이제 10월 2일 검찰청 폐지 뒤에 중대범죄수사를 담당하기 위해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직제와 인력 규모가 확정됐습니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되고요. 총 정원은 2,874명입니다. 보이스피싱 등 민생에 영향이 큰 범죄 수사를 위해 금융위와 국세청 등 이 다른 기관 인력을 파견받는 합동수사 조직을 서울과 수원, 대전에 설치하고요. 공소청 검사가 다른 수사기관의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이를 담당할 사회적 약자 범죄 특별수사팀도 설치합니다. 중수청이 초기 수사 공백을 줄이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검찰 인력 확보가 관건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검사와 검찰 수사관은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에 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직 검사에게 1급에서 4급 상당 계급을 주고 종전 봉급과 정년을 유지하는 이 특례도 내걸었습니다.
1: 네. 자, 지금 야권은 사법 지옥문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0: 예, 장동혁 대표 어제 이 대통령을 향해서 자신의 재판을 지우기 위해 악법에 서명했다면서 이른바 이기적 제명이라고 나를 세웠고요. 정점식 원내대표도 퇴임 후 안전보장을 위해 국민 안전을 팔아넘겼다.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역시 범죄자의 편을 들겠다고 선언한 것이고 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이 열린 것이라면서 이 대통령에게 나를 세웠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 제도 안착과 후속 입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1: 네. 그런데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요. 부산 돌려치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해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0: 예, 어제 이제 간담회가 있었는데 서범수 의원 그 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진종호 의원이 맞은편에 앉아있자 아, 돌려차기 한판 하죠라고 말을 했고 진 의원도 이를 농담으로 받아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예, 서범수 의원 SNS에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 긴급토론회 시작 전 실언을 했다면서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 의원은 용기를 내어 참석해 주신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상처받으셨을 것을 생각하면 고개를 들 수 없다면서 피해자 가족과 피해자 본인에게 사죄하고 허락한다면 직접 찾아뵙고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함께 논란을 빚은 진 의원 역시 공인으로서 말 한마디 무게를 다시 되새기겠다면서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볼 필요도 없고 사과받을 생각 없다. 범죄 피해가 가볍지 않음을 느끼셨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 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 개편을 언급하면서 부동산 소득, 부동산 이득과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0: 예. 이 대통령이 이제 근로소득의 실질 최고 세율은 49.5%에 달하는 반면 이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이에 한참 못 미친다면서 주거 보호가 아닌 부동산 투기를 보호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제 그저께죠. 정부가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이 같은 방향성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해놓고 이번 개편안에서 다시 부활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를 두고도 반박을 했는데 중과를 폐지한 게 아니라 매도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일정 기간만 줄였다가 오는 2029년이 되면 원상 복구시키는 만큼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내각에 부동산 공급과 금융대책에 대한 추가 보고도 지시한 상태인데 지지율과 직결되는 부동산 해법 마련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민주당은 이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조세 정상화다라고 옹호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당 안에서 부동산 민심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0: 네, 아무래도 민주당의 이제 수도권, 특히 서울 한강벨트나 경기 남부의 지역구를 둔 의원이 많은데요. 일단 당 지도부에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특히 서울 지역 의원들 중심으로 걱정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민주당 서울지역원 어제 통화해서 공급 없이 증세만 이루어지면 이제 마포, 용산, 성동 같은 중산층 밀집 지역까지 불안이 번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제 고율 과세는 강남 3구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지만 여당 의원들은 세금 불안이 한강벨트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을 경계하는 건데요. 증산층 유권자가 이번에는 아니지만 다음은 네 차례라고 받아들이면 총선 승부처에서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비거주 1주택자가 매도나 실거주 전환에 나서면 전세 물량이 줄고 임대료가 오를 수 있는데요. 이 늘어난 세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경우 무주택자와 청년층 사이에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반감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서울시당 의원들은 내일 이제 머리를 맞대서 후속 대책 마련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1: 네. 자,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는 어제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0: 예, 기상청이 어제 서울 지역에 폭염 경보를 유지하다가 오전 11시를 기해 폭염 중대경보를 발효했습니다. 올해 6월 1일 폭염 중대경보 제도 시행일에 서울에 발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 속에 서울에서 올해 여름 들어 가장 많은 온열 질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지난 3일 기준 서울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23명입니다. 종전의 올해 최다 기록인 전날의 18명을 넘어선 숫자고요.
1: 네.
0: 올해 5월 15일부터 누적 온열 질환자는 사망자 2명을 포함해 총 209명입니다. 어제 프로야구 이제 5경기 열릴 예정이었는데 잠실과 광주의 야간 경기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1: 예.
0: 두산베어스 잠실에 있는 두산베어스 구단이 어제 오후 2시 반에 자체 온도계로 잰 이 잠실 구장 그라운드 흙과 잔디 온도가 이제 50도를 넘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온도계가 이제 50도까지밖에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온도는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그아웃 온도 또한 48도가 넘었고요.
1: 네.
0: 이 폭염으로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된 거는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1: 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역 개방에 관한 합의가 조만간 나올 것이다. 이런 전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예,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현지 시간 4일 이란과의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않았다. 조만간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같은 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CNBC 인터뷰에서 곧 합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 오만과의 협상 상황에 대해서 이란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두 연안국 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 수역을 오가는 선박들을 위한 안전한 항로를 획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 예, 뉴스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2: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연일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전역을 비롯해 일부 수도권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온열질환에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출근길 이동량 서서히 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에서 동작대교까지 37분 정도 예상되고요.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중동에서 송내까지 짧게 막 입니다. 시흥요금소 부근으로도 이동량 늘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신월 부근 주춤하고요. 경부선 서울 쪽으로 만남의 광장에서 반포까지 서행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도 막힙니다. 영동선 강릉 쪽으로 둔대분기점에서 부곡까지 6km 밀리고요. 강릉휴게소 부근 갓길에선 고장난 차를 처리 중인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동홍천 부근 갓길에서도 고장난 차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박수정이었습니다.
1: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오늘 미국 증시는요. 3대 지수 모두 강세 마감했습니다.
3: 네, 다우존스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 나스닥과 러셀 2000도 강세를 좀 보였는데요. 특히 미국과 이란의 합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출발했고 여기에 또 국제유가까지 크게 하락을 하면서 국채금리 하락이 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상당히 관심 있어하는 메모리 이와 관련돼서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 2027년 내년까지 DRAM, HBM이 판매가 모두 대부분 완료됐다. 이 부분이 전해지면서 메모리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기업들의 큰 폭의 상승세가 지수를 견인했고요. 특히 옵션 시장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한 제곱대 콜옵션 매수가 이어지면서 상승폭이 확대되는 좀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1: 네. 눈에 띄는 게 SK 하이닉스 ADR이 8%가량 급등했습니다. 이게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0: 전반적으로 다 오른 모습이에요.
1: 네, 특히 디램은 3분기에도 가격이 추가적으로 인상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7년까지 물량 판매가 종료됐다. 그러니까 2027년까지도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또 대부분 최근에 글로벌 IB들이 AI 기반 메모리 수요가 지속될 것이다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0: 네.
1: 이 부분이 뭐 2030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장기적인 전망도 나왔습니다.
0: 네,
1: 그러다
0: 네.
1: 보니까 SK 하이닉스 ADR이 8% 이상 급등한 모습을 보였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7%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뭐 샌디스크라든지 뭐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같은 스토리지 관련된 종목들도 뭐 한 4에서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가 6% 이상 급등하는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0: 대형 기술주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1: 네, 엔비디아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주요 AI 서버 제조 파트너사인 대만의 위스트론이 2분기에 강력한 실적을 좀 발표를 하면서 AI 서버 수요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다시 한번 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또 계속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메모리에 대한 어떤 판매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AMD, 인텔 이와 관련된 회사들 같은 경우는 CPU의 수요가 다시 증가할 것이다라는 소식으로 상승. 또 인텔 같은 경우는 브로드컴과 마찬가지로 중국산 광통신 부품 규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만 AMD가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양호한 매출에도 불구하고 마진율이 예상을 좀 하회하고 또 현금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어떤 시각이 보이면서 시간에서 8% 이상 급락하고 있는 상황. 이 여파로 반도체 기업들이 1, 2% 이상 시간 외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6월 구인구직 보고서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1: 네. 최근에 지금 이 미국의 이 고용 형태가 조금 변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숫자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 졸추 보고서에서 740만 건을 기록을 하면서 전월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좀 기록하고 있고, 자발적 이직자 수나 해고 건수가 전월 동일한 어떤 수준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AI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되면서 기업들이 신규 해고를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0: 아.
1: 대신에 엄격한 선택적인 채용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약간 변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
0: 네.
1: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신규 고용도 크지 않고
0: 그렇죠.
1: 해고도 많지 않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업률 자체도 그러다 보니까 견조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0: 네.
1: 이런 부분이 고용 보고서에도 아마 이제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AI로 인해서 고용 시장의 어떤 체질 변화도 좀 일어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자, 호르무즈 재개방 협상 소식 좋게 들려오고 있는데 유가 좋았습니다.
1: 네, 지금 최근에 또 베센트 재무장관이 지금 등판을 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브렌트유가 전장 대비 5.3% 하락하면서 79달러, WTI는 5.7% 하락하면서 75달러로 좀 마감한 모습인데
0: 네.
1: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관련돼서 오늘이나 내일 합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좀 가능성에 대해서 좀 발표를 했고
0: 네.
1: 이 카타르 같은 이제 중재국들도 미국과 이란의 합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5% 이상 지금 유가는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지금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요?
1: 네, 어제는 강보합으로 좀 살짝 아쉬웠습니다만 오늘은 플러스 4.91%로 상승 마감하면서
0: 네.
1: 오늘 우리나라 시장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0: 네. 자, 어제 우리 증시 살펴보겠는데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은 했는데 지금 코스닥이 최근에 힘을 받는 모습이에요.
1: 네. 지금 최근에 보면 코스닥이 좀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어제 코스피는 살짝의 좀 변동성은 있었습니다. 1% 넘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만 장 초반 2% 넘게 오르다가 다시 또 하락 변환하고 또 다시 오후에 좀 상승을 하면서 변동성을 좀 크게 보였습니다만 확실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은 좀 보였다라는 점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좀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3일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좀 발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코스피 지수는 21% 이상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 이제 금요일 이후에 지금까지는 코스닥의 상승세가 좀 더 눈에 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 네.
1: 특히 코스닥에서도 이 상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제약바이오, 2차 전지의 어떤 상승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자, 그런데 국민연금 수익률이 최근 부진해졌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1: 네, 지금 이제 5월

0: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이제 어떻게 보면 통계가 나왔었는데 그때를 기준으로 지금 7월 말 다시 한번 좀 역산해 보게 된다라고 하면 네네. 수익률이 좀 부진해지지 않았나라는 어떤 기사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5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난해 말 대비했을 때 이 자산 자체가 한 26% 정도 증가하면서 한 1,850조 정도 지금 이제 발표가 나왔었는데요. 네. 그 가운데서 압도적으로 성과를 낸 건 이제 국내 주식이었습니다. 국내 주식이 5월 말 기준으로 평가액이 543조를 기록하면서 연초 수익률 지금 대비 한 106% 정도 기록을 했었는데 네. 이 7월 급락장을 거치면서 아마 이 상당 부분 평가 이익이 반납될 것이다라는 어떤 반납된 것이다라는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네. 5월 말 기준으로 앞서 이제 543조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좀 기계적으로 적용해 보면 423조로 좀 줄어들 것이다라고 네. 얘기하고 이제 결국은 두 달 만에 120조 원가량이 증발하지 않았을까라는 지금 이제 지금 계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어떤 급락이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을 예. 하는데 다만 이제 자연스럽게 리밸런싱 효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5월 말 기준으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국내 비중이 29%였는데 7월 말 어떤 평가 기준으로 24% 한 5%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자체적인 리밸런싱 효과가 좀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러한 좀 예상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근데 사실 국민연금이 기대하는 거는 이거하고는 좀 반대잖아요.
0: 네. 근데 지금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1: 그러니까요.
0: 상황.
1: 네. 그럼 결국 지금 하반기 국내 증시는요 외국인 수급이 키를 잡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건가요?
0: 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분들은 사실은 너무나 많은 손실을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국민연금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결국은 외국인 투자자의 유입이 하나의 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10년간 코스피 상승률에서 외국인의 순매수 비율이 거의 한 0.7,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0.7이었는데 예. 상반기는 0.2까지 낮아졌습니다. 아, 그 부분을 개인 투자자들의 폭발적인 자금으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최근에 개인 투자분들이 지금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 특히 신용융자 잔고가 6월 말 봤을 때 고점 대비 거의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 또 최근에 네. 디레버리징 지금 효과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외국인의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진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외국인은 지금 한 190조 대까지 팔았기 때문에 지금 매수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하반기에는 외국인의 유입이 지수를 올릴 수 있는 하나의 키포인트로서 지금 지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마지막으로요.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0: 네. 이번 주를 봤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조정에 따라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변동성 지수 여기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거래 대금이 얼마큼 안정화되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코스피는 이제 반도체를 제외한 뭐 자동차라든지 로봇,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순환매,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한 순환매 계속되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NSK 파트너스 윤정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1: 수요일 날씨 이사라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자 극한 폭염 언제쯤 끝날까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 지금 밤더위가 낮더위만큼 힘들어요.
3: 네. 한낮의 열기가 밤까지 이어지며 서울은 2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최저기온을 보면 자동기상관측장비 기준으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은 30.1도로 초열대야였고 공식기온 통계에 활용되는 종로구 송월동도 29.1도로 아침부터 무척 후텁지근합니다. 서쪽과 경상도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1: 네. 지금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계속 확대 강화되고 있죠.
3: 네.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고요. 서쪽 지역은 거의 빈틈없이 폭염경보가 확대됐습니다. 수도권 등 서쪽 폭염이 극심해진 건 동풍이 불기 때문입니다. 이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한층 뜨거워지면서 산맥 서쪽의 기온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동해안은 동해에서 부는 동풍을 맞으면서 더위가 식고 있는데 네. 이 강원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폭염특보도 해제된 상태입니다. 오늘 한낮에도 경기 용인이 39도, 서울과 전주, 광주가 38도까지 올라가 서쪽은 극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야외활동 즉각 중단, 시원한 곳 이동, 가족과 이웃의 안전 확인 등 멈추고 식히고 살피는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 예, 최근 동해안이 상대적으로 시원해지니까 그쪽으로 피서 가신다는 분들 네.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3: 네.
1: 자, 그런데 태풍 돌핀이요. 지금 북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3: 네.
1: 좀 더위를 식혀줄까요?
3: 네. 앞으로 이 폭염의 변수는 13호 태풍 돌핀의 경로입니다. 지금의 예보대로라면 돌핀은 서쪽으로 이동하며 일본 오키나와 부근을 지나 다음 주에 중국 남부 내륙에 상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전례 없는 폭염을 만든 북태평양 고기압을 이번 태풍이 뚫고 올라오기는 어려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태풍의 반시계 방향 회전이 동풍을 강화해 폭염을 오히려 부추길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1: 네. 태풍을 반기는 건 아니지만 네. 하도 더우니까요. 네. 이사라 기상캐스터와 함께 날씨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1: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2: 정치?
4: 전격 시사.
2: 뉴스.
4: 전격 시사.
2: 인터뷰.
4: 전격 시사.
2: 주식?
4: 전격 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4: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0: 전격 인터뷰 1부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과 전화로 인터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이건태입니다.
0: 네, 지금 호남에 계시죠?
1: 아, 예. 예, 전남 광주 쪽에 내려와 있습니다.
0: 예. 예. 최대 승부처로 꼽혀서 그런지 15위로 경선을 알고 있는데 일찌감치 후보님들이 다 호남에서 레이스를 펼치시는 것 같아요.
1: 아, 예. 그 8월 3일 날, 월요일 날 그 김민석 후보가
0: 네.
1: 전북하고 이 광주 전남 쪽 당원 결의대가 있었습니다.
0: 네.
1: 아, 그때 행사장을 뭐 가득 메우고 또 밖에까지 사람이 있을 정도로
0: 아.
1: 인산인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네,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읽고 계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렇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안에 두 개의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가 지역 언론사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0: 예.
1: 그 결과도 김민석 후보가 상당한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와서 저는 그 흐름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네. 자, 의원님께서 지금 김민석 후보 적극 지원하고 계시고요. 또 최고위원 후보 중에 김용 후보를 공개 지시하셨어요.
1: 자, 예.
0: 두 후보의 지지 이유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1: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제 집권 2년 차에 들어가는데요.
0: 예.
1: 집권 2년 차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 민생 이런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추진해야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런 문제, 경제와 민생을 완벽하게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지도부가 필요합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라든지
0: 네.
1: 청년들의 일자리, 주택, 또 지금 주식시장 문제, 또 부동산 문제 이런 문제들의 해결을 국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적임자가 당대표로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지난 4년 동안 뭐 정책 의장도 했고
0: 네.
1: 또 총선 상황실장도 했고 또 선대위원장도 하고 또 총리로서는 대통령께서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는 국정 성과는 김민석 총리의 성과라기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칭찬하셨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정부의 정책 그 진행 과정을 잘 알고 있는 김민석 후보가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김용 후보는 제가 또 최고위원 후보로서는 지지하는데
0: 네.
1: 이분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로서 그간에 윤석열 정치경찰로부터 큰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0: 네.
1: 이분한테 기회를 줘서 최고인이 되면 이재명 정부를 잘 뒷받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예. 자, 정청래 후보의 경우에는 자신이 누구보다 강한 친명이고 검찰개혁과 당원 주권을 이끌어온 인물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정청래 후보를 향해서 친명과 친명은 다르다. 아, 무책임한 자기 정치이자 친명팔이다. 상당히 강한 톤으로 비판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1: 많은 국민들이 이제 우리 당원들이 느끼고 있는 바대로 지난 1년 동안 그 정청래 지도부는 이른바 매우 중요한 때마다 그 국정 홍보가 필요한 시기에 자기 정치성 이슈를 제기해가지고 늘 국정 홍보를 좀 안 되게 하는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0: 네.
1: 저는 엇박자 지도부라고 생각하는데요.
0: 네.
1: 급기야는 그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을 놓고 어떻게 친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유시민 작가가 거의 저주에 가까운 정권을 향해서 독설을 퍼부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의 당대표는
0: 네.
1: 정부의 방패가 돼줘야 됩니다.
0: 근데
1: 정부의 방패가 되어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리고 1년 전에 그 박찬대 대표하고 경쟁할 때는
0: 네.
1: 오직 민심, 오직 당심, 오직 명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번 경선 때는 명심 얘기는 못 하십니다. 명심 얘기는 본인 스스로 못 하시는데 어떻게 친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0: 네.
1: 네.
0: 자, 그 특히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 김민석 후보를 겨냥해서 여러 비판을 하는데 그중에 사실 눈에 띄는 게 김민석 후보의 탈당 이력을 거듭 거론을 하면서 18년 동안 가출했던 사람이 다시 집에 들어와 집문서를 내놓으라고 한다. 배신에는 총량이 없다. 이런 발언을 하는데 이 발언이 당원들에게 먹힌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1: 아, 정청래 후보를 그 어떤 경우에도 지지하는 당원들은 그 발언에 뭐 소구할 수 있겠죠. 근데 벌써 수십 년 전의 일이고,
0: 네.
1: 김민석 그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발탁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의 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0: 네.
1: 복귀한 18년 동안 고생을 하셨고 민주당이 복귀한 이후에는 많은 실적을 냈잖아요. 그래서 총리까지 하신 인물인데
0: 네.
1: 그리고 총리로서도 큰 역할을 하셨는데 그렇게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0: 네.
1: 이 좋은 당대표 후보의 앞길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것은 저는 네가티브라고 생각하고
0: 예.
1: 이런 네가티브는 통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예. 그 앞선 충청권 그리고 부울경 경선에서 각각 1승씩 나눠 가지셨어요. 물론 이제 권리당원 투표 결과만 갖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결과를 보세요? 지금 시점에서 너무 이른가요? 말씀하시기에.
1: 아니 저는 그 이제 김민석 후보가
0: 네.
1: 충청권과 부울경 경선에서 7% 내에서만 지면 그 결과는 매우 좋은 결과로서 무난하게 이번 경선을 승리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경선
0: 네,
1: 전에.
0: 그러셨죠.
1: 그런데 충청권 경선과 부울경 경선에서 박빙이었단 말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굉장히 큰 선전을 한 거죠. 이것은 매우 좋은 신호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0: 네, 네.
1: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남 광주 여론조사 최근 일주일 내에 발표된 여론조사도 아주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는 김민석 후보가 무난하게 이길 거로 생각하고 과반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렇게 보시고 계시는군요.
1: 네.
0: 네. 네. 자, 최고위원 후보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면요. 지금 최고위원 후보 간의 선투표 연설 지금 이 상황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던데 인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각 후보의 연설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투표하는 것이 제대로 된 투표 일정이냐 투표 일정 바로 잡자 얘기하고 있고 김용 후보는 연설 전 투표 문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투표 당원에게 추가 투표 기회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최민 후보는 선호투표제도 절차적 불법 요소가 있었는데도 수용했다. 그런데 또 룰을 바꾸자는 거냐. 조승래 의원도 황당한 주장이다. 전대 의미가 훼손된다. 이렇게 비판하는 상황입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그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역 순회 경선을 하는데
0: 예.
1: 지역 순회 경선을 할 때 그 지역에 가서 후보들이 연설을 하고 그 연설을 듣고 투표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역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표 후보하고 최고위원 후보들이
0: 네.
1: 그 지역에 맞는 공약을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듣고 투표하는 게 맞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0: 네.
1: 지금은 연설을 듣기 전에 먼저 투표를 하고 이미 투표 결과는 다 확정된 상태에서 그 지역에 가서 연설을 해요.
0: 네, 예.
1: 이건 누가 보더라도 매우 이상한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그 설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0: 네.
1: 저는 지금이라도 이것을 고칠 수 있으면 선관위가 고칠 수 있으면 고쳐줬으면 좋겠고
0: 네.
1: 안 된다면 다음 경선 때부터는 이건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선관위가 좀 고치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1: 그렇습니다. 예.
0: 네. 예. 예. 보도를 보니까 이게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해왔다. 권리당원이 많아서 이런 거다. 이런 설명이 나온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그 최고위원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가 돼가지고 굉장히 후보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대 경쟁이 윤리위 선관위 얘기까지 재소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어제 당 선관위가요. 홀짝 투표 이른바 홀짝 투표에는 경고 조치를 내리고 현수막 신천지 개입 의혹과 후보 지지 현수막 이거에 대해서는 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지금 판단을 했는데 이게 양 경쟁하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의원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1: 그 생일 투표 또는 홀짝 투표 이 부분은 네. 우리가 이제 당원 주권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원을 그냥 기계적으로 투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서 주권을 행사하는 주권자로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홀짝 투표나 생일 투표는 당원들을 줄 세우기 하고 당원들을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그런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이건 굉장히 저는 구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현수막 부분은 이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당원 여러분 100% 투표해 주세요. 이 말을 한 건데요. 국가 선거에서도 투표 당일도 투표 동료 투표 동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당원 주권 시대에 당원들한테 주권을 행사해 주세요. 이 말을 하는 건데. 그게 왜 잘못됐다고 문제를 삼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0: 지금 그 전당대회에서 가장 쟁점 중에 하나가 이 이른바 신천지 민주당 조직적인 뭐 가입 또는 개입 이 부분인데 지금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에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사과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요. 심지어 당대표가 되면 직권으로 신천지 의혹 제기를 당을 위험에 빠뜨린 김민석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강도 높은 그런 비판인데 의원님께서는 이 신천지 가입 의혹 제기 사과 징계 대상이라고 안 보시죠?
1: 그렇습니다. 신천지 문제는 신천지가 이제 국민의힘 선거에 개입한 것은 확인이 돼가지고 뭐 처벌까지 하는 상황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당대회도 신천지가 혹시 개입할지도 모른다는 하는 것은 합리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신천지 쪽에 만약에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그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그런 움직임을 하지 못하도록 멈추도록 경고한 거거든요. 강력하게. 지금 그런 경고는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했던 그 말씀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천지의 그 정당에 대한 그 집단적 개입이라든지 또는 부분적 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거기에 맡겨서 결론을 얻으면 되는 것이지 이 문제를 가지고 선거에 한 선거의 구호로 삼는다든지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 그 최고위원 예비경선 당시에 의원님께서 신체적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언급을 하신 적이 있으셔서요. 혹시 지금까지 좀 구체적이고 내용이 좀 있을 만한 그런 제보를 받으셨을까요?
1: 저도 이제 그 경고 차원에서 제보를 받겠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최고위원 경선에 더 이상 뛸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 제보를 받더라도 책임을 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 후로는 이제 제보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지금 최고위원 경선을 보면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최민희 후보가 선두권 달리고 있고 5위권에 일단 5위 안에는 김용 후보가 들어가 있는데 이성윤 후보가 아주 바짝 추격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전개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민희 후보가 안정적인 선두권이니까 친천계 표심이 이성윤 후보에게 전략적으로 결집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을 내놓던데 좀 설득력 있는 얘기일까요?
1: 그 이제 그 이른바 친천계 후보들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어떻게 이제 전략적 판단을 할지는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최민희 후보로서는 이제 그 우리 박선원 후보하고 수석 최고위원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최민희 후보가 그 수석 최고위원 욕심을 버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당원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를 도울 최고위원이 누구냐 이 판단을 이번 전대회는 기준으로 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0: 네.
1: 당연히 김용 후보를 이성윤 후보보다 선호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청권과 부울경 경선 결과만 가지고
0: 예.
1: 김용 후보하고 이성윤 후보가 차이가 크지 않다 이렇게 볼 건 아니고
0: 네.
1: 이제 호남권 경선 또 서울 경기 경선에서 김용 후보하고 이성윤 후보의 격차는 크게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2차 TV 토론회가 있습니다. 1차 때와 달리 2차 때는 어떤 걸 갖고 후보들이 격론을 벌일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1: 이제 이번 TV 토론은 결국 후보들이
0: 네.
1: 호남권 경선과 서울 경기권 경선을 앞두고 그 지역 당원들한테 호소할 수 있는 호소력이 큰 말씀을 하시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0: 네.
1: 그러면 당연히 이제 경제와 민생 문제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지금 이제 호남권의 그 3대 메가 프로젝트 반도체 네. 투자 이 부분을 호남권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니까
0: 네.
1: 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정부를 어떻게 도와서 성공시킬 것인가 그다음에 수도권은 이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주택 문제 그리고 부동산 주식 이런 민생 경제 문제가 중심이 되어야만이 당원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재명 정부를 도와서
0: 네.
1: 성공시킬 지도부, 당대표 후보가 누구고 최고인 후보가 누구겠는가. 여기에 결국 포커스가 맞췄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그 토론회는
0: 네.
1: 그런 경제와 민생 문제가 중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예. 경제와 민생이 주요 토론 주제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후반부에 저희가 이제 세제 개편안 관련한 질문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을 했습니다. 이제 곧 공포가 될 예정인데 자, 법사위원이셨고 검사 출신으로서 형사법 개정안 의결됐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1: 그 지금까지 이제 검사가 수사를 쭉 해왔죠.
0: 네.
1: 그게 역사적으로 이제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가장 그 궁극적으로 바른 방향은 기소와 수사의 분리입니다.
0: 네.
1: 그 궁극적으로 옳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옳은 방향으로 이제 역사 한 페이지가 넘어가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0: 네.
1: 또 한 측면에서는 그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국가기관은 반드시 축소되거나 소멸한다 하는 교훈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윤석열 정권 때 정치검찰이 정적 주기 수사, 조작 기소, 또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이런 식으로 검찰권을 정권에 헌납해서 검찰의 중립성을 무너뜨렸거든요. 그럼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죠. 그 결과로 결국 검찰이 몰락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검찰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기관도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축소되거나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근데 이제 지금 두 가지 방향에서 지금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번 그 형사법 개정안 통과로 경찰 권한이 비대해지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가 이제 부실 수사 그리고 피해자 보호가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 일단 피해자 보호 공백과 관련해서

0: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첫째로는 경찰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되고 그러려면 경찰 내부 감찰을 정말 대폭 강화해야 됩니다.
1: 네.
0: 뭐 국민 전문가들 절반 이상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감찰 기구를 둔다든지
1: 네, 네.
0: 그렇게 해서 경찰 비위
1: 네.
0: 그런 비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징계를 하고 또 수사 부서나 신분에서 배제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경찰 스스로도 옳은 정답 그러니까 그들이 수사관이 낸 수사 결론이 정답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 수사 품질을 정량화해서 그것을 인사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러면 인사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좋은 옳은 결론을 도입 내기 위해서 수사를 열심히 또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할 거다. 이런 경찰 개혁 문제를 이제는 국회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이제는 경찰 수사 품질을 높이고 경찰이 개혁할 단계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0: 그렇습니다. 예, 예,
1: 네.
0: 예.
1: 자, 그 문제점으로 많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게 조항 중에 법원이 중대한 위법 수사 그리고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등의 사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이 부분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예. 지금 슬그머니 껴넣었다. 그리고 대통령 죄를 없애는 법안 뒷거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들어갔었어야 됩니까?
0: 그 이제 이게 그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해왔습니다.
1: 네.
0: 그게 법원의 판례로서 정리된 법리입니다.
1: 예.
0: 그래서 형사소법 학자라든지 또 국회의원 중에는 이 법원이 정리한 공소권 남용을 형사소송법에 반영해야 된다는 주장은 있어 왔습니다. 그것도 강력히 있어 왔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그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 네. 조작 사건이 있었거든요.
1: 예예.
0: 그때 이제 그 검사가 그걸 유우성에 대해서 보복 기소를 했어요.
1: 예.
0: 대법원이 이건 보복 기소다 해서 공소권 남용을 인정을 했습니다.
1: 예.
0: 그 후에도 한두 건이 더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1: 네.
0: 검사가 기소권을 남용해서 보복 기소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고
1: 네.
0: 그게 법원에서 확인이 되면
1: 네네.
0: 판사가 그걸 공소기각을 할 수 있도록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것을 형사소송법의 그 대법원 판례를 명문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고요.
1: 네.
0: 이것은 법원 판사가 판단해서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공세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죠.
1: 예. 알겠습니다. 지금 중수청 어제 그 정원 조직 구성 임명방안 이게 발표가 됐는데 총정원 2,874명인데 이게 지금 관건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검찰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검찰 내부 분위기는 썩 그 중수청으로 갈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예상들을 하던데 이 지금 공소청이 제대로 중수청이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은요 전문성 확보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0: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1: 예.
0: 중수청을 가장 지금 시급히 전문성을 확보하고 수사 능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 네.
0: 결국 검사들과 검찰 수사관들이 그리 이동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시급한 현안입니다.
1: 예.
0: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사들을
1: 네.
0: 또 검찰 수사관들을 설득을 해서 중수청으로 가도록
1: 네.
0: 그런 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 네.
0: 그리고 중수청의 그 앞으로 인적 구성은
1: 네.
0: 저는 50% 이상은 변호사에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1: 네.
0: 그 수사 능력을 지금의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능력만큼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예.
0: 중수청은 그 대형 부패 범죄, 경제 부패 범죄, 또 재벌 비리
1: 네.
0: 이런 걸 수사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의 사정기관이거든요. 이 사정기관이 하루빨리 수사 능력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게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0: 현안이 됐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래서 검사들도
1: 네.
0: 검사 지위를 버리고 이제 신분적으로는 사법경찰관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1: 네네.
0: 뭐 자존심도 상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1: 예.
0: 수사를 좋아하는 또 검사들도 있거든요.
1: 알겠습니다.
0: 그런 검사들은 좀 이쪽으로 많이 이동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추가 질문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다 돼서 다음 기회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0: 예,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예.
1: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었습니다. 8시 전격 인터뷰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이창호입니다. 오늘은 지훈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얼마 전 아내 수진이가 직접 운전하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을 타고 강원도 속초로 여름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해변용 휠체어를 타고 모래사장을 산책하고 시원한 동해바다에 손을 담가보기도 하며 속초에서의 시간을 마음껏 즐겼네요. 거침없이 파도치는 속초의 바다처럼 앞으로 우리 부부도 망설임 없이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잘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2: 맨 아래
1: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와우.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3: 58분 날씨. 밤사이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 아침부터 덥습니다. 특히 서울은 2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고요. 벌써 기온이 30도를 넘어섰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전주, 광주 38도 등으로 폭염특보 중 가장 높은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인 수도권과 전라도 일부 지역은 38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대부분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 낮 기온이 대전 37도, 대구 36도, 부산 34도, 제주 33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반면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32도 안팎에 머물면서 다른 지역보다 더위가 조금 덜할 전망이어서 동해안과 강원 산지의 폭염특보는 해제된 상태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한 수도권과 충청도, 전라도 등 서쪽 지역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도는 내일까지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오겠습니다. 낮 동안은 볕이 강해서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높은 곳이 많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4도, 습도는 75%입니다. 송소진입니다.
4: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대한민국 중심 채널 본격 인터뷰 2부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 대변인이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네. 어제 폭염 속에서 그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접하셨어요. 청와대 예. 앞에서 최고위까지 열고 예. 거부권을 거부하지 말고 수용하라고 요구했지만 예.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1: 예.
0: 자,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다음 단계는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또 행하실 생각이신가요?
1: 우선은 우리가 좀 이렇게 뭐 시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네. 헌법소원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거라고 네. 보여지고요.
0: 네.
1: 우리 당이 헌법소원을 검토하는 것보다는
0: 네.
1: 당사자인 검찰과 법무부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0: 네네.
1: 지금 그 검사 게시판에 올라온 것으로 봐서는 일부 검사장들이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차원이나 검찰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없다는 점이 좀 아쉽고 그래서
0: 네.
1: 우리가 대신 헌법소원을 제출할 수가 있고 앞으로 이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서 발생하는 피해자들
0: 네네.
1: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밀하게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0: 예예.
1: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지를 봐갖고 보안입법을 추진을 하고
0: 네네.
1: 또 국민 여론을 힘입어서
0: 네네.
1: 그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노력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좀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옵션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예. 지금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7대 범죄 전권 송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 이런 입장을 네. 내놓고 있는데 아마 10월 국정감사 전 입법을 마친다는 그런 계획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0: 이렇게 되면 이 여당의 이런 보안 입법 행보 는 어떻게 국민의힘에서는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1: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민주당에서 뭡니까 그 대국민 보고회라는 걸 열어가지고
0: 예.
1: 보니까 뭐 그 서영교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이 뭐 좋은 법안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그 홈쇼핑 광고하듯이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어제 지금 그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이죠. 그 법안을 이제 통과시켜놓고 벌써부터 보안입법을 검토한다라는 것 자체가
0: 네.
1: 이건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얘기고 좋은 법안이면 벌써 보안입법을 검토할 이유가 없겠죠.
0: 네.
1: 이제 검사 게시판에도 그런 얘기가 올라왔습니다. 마침내 지옥문이 열렸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지옥문이 열렸다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부산 돌려찾기 사건의 피해자분께서
0: 네.
1: 김용민 의원이 그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방문해 가지고 이제 그 뭐 통과시켰다 보고 드린다라고 얘기를 한 걸 두고 그 김용민 의원의 SNS에 지옥이나 가세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0: 네.
1: 그리고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촉구하기 위해서 X 계정을 또 새로 열어서 대통령에게 촉구를 했어요.
0: 네,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피해자들의 정말 지옥을 경험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보안입법을 한다. 아 그리고 그걸 좋은 입법이라고 홍보를 한다. 이것은 정말 그 개탄스러운 일이라 생각이 되고요.
0: 네.
1: 그리고 지금 뭡니까 그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0: 네네.
1: 말씀하신 대로
0: 네.
1: 7대 범죄에 대해서만 한다라고 하면은
0: 예.
1: 모든 국민은 법으로부터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0: 예.
1: 그랬는데 어떤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특별히 더 보호하고. 어떤 뭐 일부 다른 범죄들은 뭐 덜 보호하고 이렇다고 한다게 되면 평등권의 원리에 그 침해되는 것이죠. 헌법이
0: 네.
1: 보장하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위헌성과 수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는 그런 법이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빛의 속도로 통과된 적이 없었다. 어쩌면은 판사들까지도 수사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구멍이 많이 있는 법안이다. 그래서 정말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게 되면 너덜너덜한 걸레 같은 법안이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0: 네.
1: 좀 이렇게 뭐 품격 있는 언어는 아니지만은
0: 네,
1: 표현은
0: 네.
1: 아니지만은 말입니다.
0: 예. 그 어제 보니까 그 보도에 한동훈 무소속 예. 의원이 지금 언급하신 그 부산 돌려차기 사건
1: 예.
0: 피해자 와 대담을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고 여기서 이제 피해자가 네. 자신의 그 사건을 갖고 네. 보안수사 폐지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 굉장히 강하게 냈습니다. 네. 일단은 두 가지를 질문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서범수 의원과 진종호 의원이 이 자리에 예. 참석을 했는데 이 간담회 열리기 전에 주고받은 농담이 예. 알려지면서 결국 예. 두 분이 다 사과를 하셨어요.
1: 예.
0: 그래서 아 이렇게 그 중요한 의제를 다루는 자리에 좀 의원님들의 언행이
1: 예.
0: 좀 가볍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0: 예.
1: 물론 어떤 악의적인 의도가 있어서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네. 실수였을 겁니다.
0: 네.
1: 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사성법 개정안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하는 그런 세미나 자리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그 지옥을 경험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그 자리에 나오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0: 예.
1: 이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하셨지만 얼마나 그 형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이걸 막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신가. 그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은 그런 마음이 그 자리에서 표출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게 너무 실수였을 겁니다. 분명히
0: 네.
1: 실수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전대미문의 악법이 통과되는 상황에 투쟁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그 어떤 토론회의 진정성을 떨어뜨리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과해야 되고
0: 네.
1: 피해자분께도 사과하고
0: 네.
1: 네. 그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0: 네. 또 한 가지 질문은요. 지금 뭐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의 복당에 대한 얘기 계속
1: 예.
0: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1: 예. 예.
0: 이런 자리를 이제 만들고 또 서범수 의원이나 진종호 의원이 이제 또 참석을 하시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 이 국민의힘에서는 보안수사권,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진 그런 의원들,
1: 예.
0: 정당이 어디든 간에
1: 예.
0: 힘을 합쳐야 되는데
1: 예.
0: 지금 이렇게 피해자와의 간담회 자리도 보면은 그냥 한동훈 의원이 주최하고 몇몇 같은 그 좀 힘을
1: 예.
0: 보이고 있는 같은
1: 예.
0: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분들이
1: 예.
0: 이제 참석하는 수준으로 머물고 있단 말이죠. 계속 이렇게 가는 건가요?
1: 저는 우선 한동훈 의원께서 이렇게 중요한 원내 현안들 그리고
0: 예.
1: 국정 현안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빠르게 메시지를 내고 계시고
0: 네.
1: 또 여론전도 잘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그 특정 계파 의원들끼리만 이렇게 모이고 또 그렇게만 활동하는 것은
0: 네.
1: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죠. 우리 당의 복당을 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의원께서 극복해 하셔야 하는
0: 네.
1: 여러 가지 이제 허들들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선 원내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당원들로부터도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당원들이 동의하고 국민 원내 의원들이 동의를 하게 되면 복당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런 원내 정치 현안에 대해서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그런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0: 네네.
1: 한동훈 의원께서 좀 더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러한 허들들을 극복해내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강제적인 위력으로는 될 거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이거는
0: 네.
1: 정치력에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예.
0: 자연스럽게 제가 당내 현안 중에 하나인 그 윤리위 얘기를 좀 질문을 드리고
1: 예.
0: 가겠습니다. 지금 4일에 우종환
1: 예.
0: 윤리위 부위원장하고 황경선 윤리위원 두 분이 성명을 내고
1: 예.
0: 지금 윤민우 위원장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에 대한 징계 논의 당시 징계 대상자 명단과 징계 내용 등을 외부 인사와 사전에 공유했다는 제보와 정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1: 예.
0: 그러면서 사실이라면 네. 윤 위원장 본인이 윤리위 징계 대상이다. 징계에 오르기 전에 스스로 퇴진하는 명예로운 선택을 해달라. 상당히 지금 파장이 크게 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보도를 보니까 이번 주에 또 윤리위 회의가 열릴 것이다 라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예. 지금 이 윤리위가 계속 내용을 봉합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또 내용거리가 생기는 그런 양상인데요. 네. 당에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1: 우선은 윤리위가 독립기구 아니겠습니까?
0: 네.
1: 그래서 만약에 이게 독립기구가 아니고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고수기 역할을 하는 윤리위다 그러면 이런 잡음이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잡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뭡니까 이렇게 건전한 토론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뭔가 내홍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0: 네.
1: 특정 위원들이
0: 네네.
1: 이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단 말이죠. 이건 그래서 당에서 좀 약간 엄중하게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0: 네.
1: 이게 좀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잡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0: 네네.
1: 실제 최고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위원들이. 그래서 뭐 윤민우 위원장이 뭐 한동훈 의원을 징계할 때
0: 네네.
1: 뭐 외부 인사와 뭐 자료를 공유하고 뭐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리위원들이 뭐 징계를
0: 네.
1: 하거나 이럴 때 그 윤리위원들끼리 논의를 통해서 좀 결정하기 어렵고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외부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것은 그 윤리위 어떤 규정을 어긴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0: 네, 네.
1: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내용을 일으키면서 윤리위원들의 명단이 공개되고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그 윤리위의 신뢰도를 깎아먹고 공정성 이슈를 일으키는 이 문제가 좀 더 심각하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요. 실제 두 명의 윤리위원이 사퇴를 했는데
0: 네.
1: 이 내홍이 일어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 내홍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름이 유출된 것이 부담스러워서 사퇴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윤리위 자체 내에서 어떤 자정 기능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거다라고 믿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0: 일단은 윤리위에서 자체적으로
1: 예.
0: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1: 예.
0: 그걸 일단은 지켜보겠다.
1: 예.
0: 이런 말씀이신
1: 예.
0: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 조경태 의원이 그
1: 예.
0: 장동혁 대표의 지난 선거 전 미국 예. 방문과 관련해서 2억이 넘는 경비를 사용했다는 부분도 이게 국민의힘을 힘들게 하는 해당 행위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일단 액수가 맞는 건지도 궁금하고 당에서는 일단 이거는 과거 당대표 방미 비용하고 비춰봤을 예. 때 최소한의 집행이었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셨거든요.
1: 예.
0: 어떻습니까? 지금 조 의원이 주장하는 해당 행위다라는 주장 받아들이십니까?
1: 우선 조경태 의원께서 지금 이제 징계 대상자로 윤리위에 지금 회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억하심정도 있으시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언행들은 어떻게 보면 당의 지지율을 깎아내리고 당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0: 네.
1: 조경태 의원께서는 한미 의원연맹 소속이십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 출장 방문도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잘 아실 만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본인께서 미국 출장 방문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자신이 다녀왔을 때에 사용이 된 출장 비용이 얼마인지 대충 아실 거거든요. 그래서 비용도 그 항공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0: 네.
1: 여러 명이 다녀오게 되면은
0: 네네.
1: 그렇게 많은 비용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 장동혁 대표가 다녀왔을 때에 그 이란 전쟁 때문에 그 항공료가 정점을 찍었을 때입니다.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과거 당대표들이 방미 일정에서 사용했던 금액보다도 적게 사용했단 말이죠.
0: 네네.
1: 실제 당대표가 추가 일정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자비로 사용을 해서 수천만 원을 자비로 썼다라고 합니다. 실제 왜냐면은 뭐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죠.
0: 네네.
1: 3박 4일 2박 3일인가요? 방일 일정을 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의 출장 비용이 3.17억 원이었습니다. 그것과 비교하면은 8박 10일 동안 미국에 다녀온 장동혁 대표의 그 출장 비용은 훨씬 적은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이게 그 당사무처에서 뭐 부정적으로 집행을 했겠습니까? 다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걸 가지고 악의적인 프레임을 걸어서 네네. 공격하는 것은 당의 전투력을 깎아먹는 일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 지난달 31일 올림픽공원 집회에 예. 지금 의원님 포함해서 장애우 대표와 함께 한 10여 명의 현역 예. 의원들께서 예. 참석을 하셨어요. 예. 지금 현장에 있는 구호에는 여전히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이런 구호가 나오고 예.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이게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하고 선을 그어야 되는 지도부가 이 현장에 그리고 현역 의원들이 또 같이 가는 게 적절하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1: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참 프레임에 걸리면 빠져나오기가 쉽진 않은데.
0: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네, 뭐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예. 민주당 쪽에도 보게 되면 예. 뭐 그 정책위 부의장인가 했던 그분이 올림픽 공원에 나오는 시민들을 극으로 몰아서 그 시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문화 전쟁을 했는지를 이제 뭐 이렇게 어필을 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뭐 부정선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우리가 눈 뜨고 네. 자고 일어나면
0: 네.
1: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과 그 부실 선거관리가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단 말이죠. 전산 조작을 해왔는 게 그게 뭐 비단 제9의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그전 대선 총선까지도 다 그려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아무리 철저하게 관리해도 뭐합니까? 실제 철저하게 관리도 못했죠. 투표용지도 부족한 그 이상한 그 정말 정말 20이 지금 현 시대에 들어볼 수도 없는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앞에서 다 관리를 잘해도 문제지 잘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관리도 안 되고 그랬는데 마지막 단에서 전산 조작을 하는데 이걸 아무도 감시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0: 네.
1: 누구도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0: 네네.
1: 그런 것들은 이제 국민들께서 그 뭡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시스템이 이렇게 호술한데 어떻게 믿고 투표를 하는가라는 것을 이제 호소하고 계시고 참정권 회복을 위해서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우리가 나갔던 그러니까 올림픽 공원에 많은 의원들께서 나가셨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0: 예.
1: 우선 우리가 선관위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0: 예.
1: 이것은 저희가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여당일 때도 통과시키지 못했던 특검법입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110명 국회의원인 우리 국민의힘이 주도로 통과시킨 특검법이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 1년 차 만에 우리가 통과시킨 특검법 아니겠습니까?
0: 네네.
1: 이게 우리 야당 110명 의원들의 힘만으로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올림픽 공원에 나와서 외치고 계신 시민들의 힘으로 된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시민들이 주장하고 계셨던 서버를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그전 대선과 총선까지도 다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분들의 요구가 다 담겼습니다.
0: 네.
1: 이 법안에.
0: 네네.
1: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힘으로 우리가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었다. 특검법을. 이걸 우리가 자축을 하고 여러분 그분들에게 힘을 그 뭐랄까요? 감사 인사를 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0: 네.
1: 많은 의원들께서 나갔다 왔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0: 네. 네. 충분히 네. 가시게 된 배경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1: 네.
0: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프레임이라고
1: 네.
0: 얘기를 하셨잖아요.
1: 네.
0: 근데 지금 부실 선거냐? 부정 선거냐? 이걸 놓고 많은
1: 네.
0: 그 논쟁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0: 근데 뭐 앞서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계속 새로운 사실들이
1: 네.
0: 일단 보도가 되고 있고 물론
1: 네.
0: 그게 아직 100% 확인이 됐다라고
1: 네.
0: 수사로 규명이 됐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1: 네.
0: 그런 상황이라 지금 이런 질문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1: 네.
0: 국민의힘 지도부는 부정선거라는 구호를 지지 동의하는 입장인 거냐 이런 거죠.
1: 그러니까 네. 우리가 제도권 정치에서 부정선거라고 하는 단어에 굉장히 포비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부정이 아니면 뭐가 부정이냐라고 보시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정치인이라면
0: 네.
1: 어떤 부정선거, 어떤 극우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 갇혀서 뭐랄까요? 갇히는 것을 두려워서 그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것대로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어쨌거나 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재로서는
0: 네.
1: 어떤 의도를 가지고 조작을 했다라는 것은 밝혀지진 않았죠.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조작했다라는 것은 나온 상태니까 이걸 이제 그런 것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그리고 그 시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이걸 한번 제대로 수사를 해보고 제대로 한번 개선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지금 말씀하신 걸 좀 정리하자면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민의 예. 목소리를 다 받아서 제대로 예. 수사해보자,
1: 예.
0: 조사해보자
1: 예.
0: 이런 입장이시다.
1: 예, 그렇습니다.
0: 이런 말씀이시죠.
1: 예.
0: 네. 지금 선관위 특검법은 의결됐지만 갈 길이 예. 멀지 않습니까?
1: 예.
0: 수사 대상이 선관위 서버가 들어가긴 했지만
1: 예.
0: 그 수사 대상을 어떻게 어딘 범위까지 할 거냐 이것도 지금 제일 궁금한 게 그거고요.
1: 예.
0: 네. 특검 추천도 그렇고요. 국민 추천이 구성도 해야 되는데 지금 여야 간에 어느 어떻게 지금 협상이 얘기가 되고 있을까요?
1: 예,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0: 네.
1: 우리가 이제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통과시키다 보니까 그 조항들이 좀 애매모호한 해석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0: 예.
1: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서버를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만
0: 네.
1: 어느 특검이 임명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걸 재량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그만큼
0: 네.
1: 특검이 누가 임명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과거에도 사실 특검에 그 허위범 특검이 나오기 전까지는 특검 무용론이 나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0: 아,
1: 그만큼
0: 네.
1: 특검이 누구냐에 따라서
0: 네,
1: 다른
0: 네.
1: 거니까.
0: 네, 네.
1: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검을 제대로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0: 네네.
1: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죠.
0: 네.
1: 그러면 그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점으로부터 이틀 안에 특검 추천위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오늘 내일까지는 네. 추천위원을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0: 네.
1: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이미 인선이 끝났고
0: 그렇군요.
1: 아마 빠르면 오늘 안에 발표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늦어도 내일까지는
0: 네.
1: 추천위원들을 인선 발표를 해야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성이 되게 되면
0: 네.
1: 그때부터 이제 대한변협과 그 뭡니까
0: 법학점
1: 그
0: 네.
1: 그쪽 그 협회에서
0: 네, 네.
1: 특검 후보들을 3명씩 추천을 해서
0: 예, 예. 예,
1: 추천위가 검증을 해갖고 2명을 대통령에게 제안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그 중에서 한 명을 임명을 하죠. 아마 늦어도 이번 달 말까지는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당에서는
0: 네.
1: 그 희망하기로는
0: 네.
1: 8월 18일
0: 아,
1: 그러니까
0: 네.
1: 이제 국정조사 특위가 이달 말까지 이제
0: 예, 예, 예.
1: 연장을 했죠. 그런데 18일을 그 잠실 투표소 재개표를 잠정 예정을 했습니다.
0: 그런데
1: 이걸 이제 특검하고 예. 같이 하자 이거죠.
0: 아,
1: 그 전에 우리 당은 이제 특검이 임명이 되기를 이제 바라고 있고 그래서
0: 네네.
1: 장동혁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안전 장치로서 8월 15일에 한번 올림픽공원에서 대거 한번 모이자 이렇게 아마. 선언을 하신 게 아닌가.
0: 그런 걸 염두에 두고
1: 지금
0: 8월 15일에
1: 예.
0: 올림픽공원에
1: 모이자.
0: 모이자는.
1: 그래서 정부는 압박을 해서
0: 추진하시려는 생각이시군요.
1: 특검을 빨리 임명하자. 예.
0: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국방부 현안이 많아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 예.
0: 안규백 국방부 장관 사퇴를 의원님이 직접 촉구를 하셨는데
1: 예.
0: 지금 보니까 30일에 미군
1: 예.
0: 무인기를 적기로 오인해서 지금 사실 요격 할 뻔한 상황이
1: 예.
0: 왔었습니다. 지금 합참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실무장관 커뮤니케이션에서 관행적으로 하다가
1: 예.
0: 전혀 보고가 되지 않았던 이런 사안이었어요. 지금 국방부가 왜 그렇다고 진단하세요?
1: 저는 이 세계 5위에 대통령이 자주 언급을 했었죠. 우리 대한민국 국방력은 세계 5위다. 글로벌 5위인 대한민국 국군을 지금 완전 당나라 군대로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탈영병 의혹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의혹 하나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는 자질과 도덕성의 문제를 갖고 있는 장관이 지휘하는 국군이 과연 기강이 서겠는가?
0: 네.
1: 예, 이게 아래로 다 흐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장관이 자질 미달의 장관이 보여주기식의 대통령처럼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공개회의를 자꾸 하니까 그걸 따라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정군 지휘관 회의를 열어가지고 뭐 하는 척을 하는데 그런다고 국군의 기강이 섭니까? 이게 미군이 연합훈련을 진행을 하면서 무인기를 띄운다라는 것을 통보를 했는데 이걸 전달이 안 된 거 아닙니까?
0: 네.
1: 이게 1군단 지역에서 일어났죠. 그런데
0: 네.
1: 1군단 지역에서 그 전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최정방 GOP에서 삼단봉을 들고 경계 국문을 서라라고 하는 그 뭡니까 그 지시를 내려갔다가 역풍을 맞고 다시 철회를 했죠.
0: 네.
1: 그랬는데 이번에 1군 단장이 또 경계 국문을 서는 군인들한테 총에 탄약을 장착하지 네. 못하게 한 거 아닙니까?
0: 네네.
1: 만약에 유사시 문제가 발생하면 이 군인들의 생명은 누가 책임집니까? 이렇게 빈총 경계를 서게 했던 이 1군단.
0: 네.
1: 여기서 미군 무인기를 피하를 식별을 못해가지고 5인 사격해서 격추시킬 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0: 네.
1: 이게 하나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0: 네.
1: 엊그제 또 나온 얘기를 보니까
0: 네.
1: 아군 무인기도 식별을 못해가지고 또 5인 사격을 할 뻔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공역 통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됐다는

0: 공공의 어느 지역에 뭡니까 공중 훈련이 있다라고 통보가 되고 그 통보에 따라서 그 뭡니까 그 지역에 방어를 하는 군인들은 대응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1: 네.
0: 이게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뭐 아군인지 적군인지 미군인지 식별도 안 되는 이 국방부를 두고 이 군을 두고 어떻게 우리 국민이 이 군에게 대한민국의 국방을 맡기겠는가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1군 단장 한 사람을 직무 배제하는 걸로 지금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1: 네네.
0: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안규백 장관이 사퇴를 해야 되는 겁니다.
1: 장관까지 사퇴를 해서 책임을 져야 될까요?
0: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안규백 장관이 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을 맡으면서부터 벌어진 일들입니다. 지금 엄청 총체적으로 제가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봐 작년에 대정부 질의에서
1: 네.
0: 김민수 총리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A부터 Z까지 하나도 없는 군 기강은 완전히 무너진
1: 네.
0: 김정은의 심기 경호밖에 없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됐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마치나 김민석 총리가 대한민국 국군을 모독한 것처럼 저를 프레밍을 씌워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저는 국방부를 얘기한 거예요. 이 국방부가 대한민국 국군을 망치고 있다. 지금 뭐 하는 거냐. 제대로 해라. 그때 이미 그 3단봉 경계가 얘기가 나왔을 때입니다.
1: 네네네.
0: 그리고 국방 예산이 1조 3천억 원인가가 집행이 안 돼가지고 그 신무기 도입도 차질이 벌어지고 군인들에게 그 행정병도 지급이 안 되던 그런 일들이 마구 벌어졌던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0: 이건 장관이 사퇴해야 되고 이 안보 라인을 전격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사안이다. 이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1: 마지막 예.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군 방첩사가 공식 해체되고 세계 조직이 새로 창설됐습니다.
0: 네.
1: 정부에서는 이게 권력도구였던 방첩기관의 어두운 과거와 결별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 지금 저는 이재명 정부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지금 의문인데요. 이 보십시오. 이 첩보 전쟁이라는 것은 방첩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소리 없는 전쟁이고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1: 네.
0: 지금 우리나라에 네. 예, 국립외교원부터 국군의무사령부부터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그리고 한국원자력연구원 다 해킹에 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SKT, KT, LG유플러스 다 털렸죠. 쿠팡까지도 털리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1: 네.
0: 방첩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첩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안이라는 것은 내부 첩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인데요. 이 기능을 국정원을 문재인 정부가 없앴죠. 이번에 이재명 정부는 군에 남아있는 방첩사까지 없애라고 한다라는 거죠.
1: 알겠습니다.
0: 예.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0: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3: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더위에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고 서울은 벌써 기온이 3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전주, 광주 38도, 대전 37도, 대구 36도, 부산 34도 등으로 특히 폭염특보 중 가장 높은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인 수도권과 전라도 일부 지역은 38도 안팎까지 오르니까요.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32도 안팎에 머물면서 다른 지역보다 더위가 조금 덜할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한 수도권과 충청

0: 충청도, 전라도 등 서쪽 지역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도는 내일까지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2도입니다. 날씨정보 송소진입니다.
1: 정치,
2: 전격시사,
1: 뉴스,
2: 전격시사,
1: 인터뷰,
2: 전격시사,
1: 주식,
2: 전격시사,
1: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2: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1: 와, 전격적이네.
2: 전격.

0: 지난달 30일 북아프리카 모로코와 인접한 스페인형 자치도시 세우타에서 약 7만 명 규모의 무단 입국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무단 진입 과정에서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죠. 단시간 내에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불법 월격 상태에 충격에 빠진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오늘 이 주제를 놓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김영환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이른 아침에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 이번 세우타 사태 일단 간단하게 상황을 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1: 네, 지난 한 7월 30일부터요. 한 4일 정도 한 7만 2천 명 정도. 이 자꾸 이 숫자가 약간 변하고 있는데요. 늘어나는
0: 네.
1: 추세죠.
0: 네네. 네.
1: 7만 2천 명을 지금 집계되고 있고요. 모로코 쪽에서 세우타로 넘어갔습니다. 세우타 인구가 한 8만 명 정도 되는데요.
0: 네.
1: 거의 그 정도 인구가 한꺼번에 넘어갔고요.
0: 네.
1: 이게 유럽 전체로 봐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네. 대규모의 월경 사태가 일어난 게 네. 거의 처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네.
1: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 이걸 접했을 건데요.
0: 네.
1: 굉장히 충격을 좀 받았을 것 같아요.
0: 네네.
1: 왜냐하면 정말 아비규환의 사태잖아요. 막 뛰어가고 헤엄치고 이런 것들이.
0: 네.
1: 아, 정말 좀 비극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너무 봤고요. 사실 가슴 아팠어요, 저는요. 그 상황을
0: 예,
1: 보면서요.
0: 예, 예.
1: 그런데 이제 이 타랄 해변 쪽으로 방파제를 돌아서 헤엄을 치다 보니까 거의 파도도 높거든요, 굉장히.
0: 네,
1: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익사를 하고요. 방파제, 국경 철책에 또 사람에 깔려 죽었어요. 넘어가려다 보니까.
0: 갑자기 사람이 몰려서 부르는 거죠.
1: 네, 정말 예. 압사 상태가 일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 네네.
1: 지금 한 75명 정도 스페인 쪽에서 사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0: 예예.
1: 근데 세우타 시신 안치소에는 88구 시체가 좀 더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고요.
0: 네.
1: 모로코 자체는 그렇게 많이 죽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0: 아.
1: 지금 이 사태는 진정 국면으로 이제 돌아섰고요.
0: 네.
1: 이제 스페인이 군 병력을 투입했고 이제 바다에 한 500m 정도 이 부유식 차단벽을 설치했어요. 모로코도 이제 병력 투입하고 국경 네. 통제를 시작을 했어요.
0: 아.
1: 이제 다 이제 진정이 됐는데 문제는 이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랄지
0: 네.
1: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예. 아, 지금 4일 동안 벌어졌던 일을 아주 간결하게 핵심만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일단 궁금증은 이겁니다. 일단 스페인 당국에서 이 넘어온 분들 지금 수만 명이고 또 자체적으로 돌아갔다고는 하지만 그 수색도 해야 될 거고 치안 유지도 할 테고요. 그런데 이렇게 스페인 당국에 잡히면요.
1: 네.
0: 이게 이분들이요. 당사자들. 모로코인이라고 제가 지칭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아직 파악이 안 되지만 강제 송환을 되는 건가요?
1: 예전에는 원래 무조건 강제 소환이 됐었어요.
0: 네.
1: 그런데 이 사태의 배경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0: 네.
1: 이 강제 송환을 바로 시키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거든요.
0: 스페인 대법원 판결이죠.
1: 그렇죠.
0: 네. 네.
1: 그것 때문에 들어온 것도 있고 해서요.
0: 예.
1: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다 모로코로 돌아갔고요.
0: 네.
1: 스페인 외무장관에서도 이제 거의 다 돌아갔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0: 네네.
1: 왜냐하면 이게 이제 치밀하게 준비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갑자기 그냥 지금 가면 된다. 유럽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0: 아.
1: 소문에 휩쓸렸던 얘기고요.
0: 네.
1: 일이고요.
0: 네네.
1: 굉장히 우발적으로 일어났던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0: 네네.
1: 사실 여기서 근데 지금 문제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0: 네.
1: 지금 미성년자가 세우타 쪽에 한 860명 정도 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미성년자들죠. 근데 이 미성년자들이 이제 국제 규범상 그리고 스페인 국내법상 바로 돌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네. 스페인 일단 보호를 해야 되고
0: 네.
1: 이 사람들이 보호를 받아야 될지 돌려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0: 아.
1: 근데 세우타의 시설은 이미 다 꽉 찼대요.
0: 아.
1: 본국으로 이송을 해서 이거를 사람들 보호해야 될지 네. 고민을 조금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창고를 짓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0: 네.
1: 또 하나 사람들이 있는데요.
0: 네.
1: 모로코 사람들이 아니라
0: 네.
1: 사하라 이남에 있던 사람들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사헬 지역 분쟁을 피해서 이 진짜 난민들이 있어요.
0: 네.
1: 그 사람들이 또 섞여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0: 아.
1: 이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약간 어려운 상황이다.
0: 온 사람도 지금 말씀 들어보면 모로코인 그리고
1: 네.
0: 지금 그 서사하라의 분쟁 지역에 있는 분들.
1: 그렇죠.
0: 네.
1: 네.
0: 그러니까 이분들은 난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또 있는 사람들.
1: 조금은 사람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0: 네.
1: 모로코 분들은 난민으로
0: 볼 수는 없는 거고요.
1: 네. 네. 네.
0: 그리고 또 이제 미성년자.
1: 네, 네, 네.
0: 미성년자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1: 그렇죠.
0: 상당히 복잡하네요.
1: 네.
0: 자, 아까 판결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근데 일단 뭐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대법원의 이런 판결 을이 직접적인 이유가 됐다고 하는데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요, 교수님?
1: 그럼요. 이 굉장히 복잡하게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0: 네네.
1: 뭐 이 사태의 원인을 저희가 따지려면 네.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0: 네.
1: 이 사태의 원인을 조금 판단을 조금 말씀을 해드리면
0: 네.
1: 좋을까요?
0: 네네.
1: 네. 일단 먼저 저희가 한 네 가지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0: 예.
1: 이 첫 번째로는 경제적 문제를 저희가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왜 여기를 넘어왔느냐죠.
0: 그렇죠.
1: 네, 만약 모로코에서 잘 살고 있다. 그러면 넘어올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 먼저 경제적인 문제가 먼저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정치 외교적 문제가 있습니다.
0: 네.
1: 사실 모로코 자체는 국경 통제를 굉장히 꼼꼼하게 하는 국가예요. 타이트하게 해서 함부로 못 넘어가죠.
0: 네.
1: 통제가 잘 되어 있으면요.
0: 네.
1: 그래서 평소에는 넘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봤을 때 모로코 경찰이 딱 국경 통제를 시작하니까 이제 멈췄다는 거죠. 그 사태가. 그렇게 봐서 이 모로코가 혹시라도 의도적으로 방치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0: 네.
1: 의도적 방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0: 네네. 네.
1: 근데 단순하게 이거를 행정 실패다. 실수다. 이렇게는 볼 수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0: 네네.
1: 세 번째는 역사적 배경을 저희가 조금 봐야 돼요. 사실 지금 보시면서 세우타 그런데.
0: 네. 세우타가 어디지?
1: 어디지?
0: 네. 그리고 네. 북아프리카의 스페인형 자치도시.
1: 그렇죠.
0: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네. 역외 영토라고 하는데요.
0: 네네.
1: 스페인은 아시다시피 스페인, 포르투갈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0: 네네.
1: 거의 우리가 많이 가본 스페인인데
0: 네.
1: 왜 모로코 옆에 세우타, 그러니까 스페인 영토가 있지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0: 네.
1: 이 세우타가 사실은 8세기 초부터 15세기까지 이슬람 지배를 쭉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스페인 왕이 포르투갈 왕을 이제 겸직을 하게 돼요.
0: 네.
1: 그 사람들 가끔씩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0: 네네.
1: 후계자가 없을 경우 이제 다른 이쪽 왕도 하고 저쪽 왕도 하는데
0: 네.
1: 그러다 또 사실 포르투갈 독립을 했는데
0: 네.
1: 원래 포르투갈 영토였는데 여기 이미 스페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은 스페인 영토다라고 하게 된 거고 그 뒤로부터 이제 쭉 스페인 영토가 된 거죠.
0: 네.
1: 근데 이게 모로코 입장에서 보면 이게 세우타가 이 스페인에 점령된 영토라고 이렇게 식민지다.
0: 자신들의 영토인데
1: 그럼요.
0: 스페인한테 점령당한 거다.
1: 점령당했다. 돌려달라. 네네. 약간 이렇게 하는 거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뭐 백년 동안 이거를 뭐 지배했는데 거의 몇천 년 가까이 된 것도 너무 먼 거죠. 이거 했는데 우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0: 네네.
1: 그러니까 세우타가 모로코에 둘러싸여서 옆에 있으니까 물리적으로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0: 그러네요.
1: 네. 그 세우타 옆에 또 멜리아라고 또 있어요.
0: 네.
1: 거기도 거의 비슷한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치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아시고 나면 아 이게 실제로 가능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0: 네네.
1: 그리고 또 직접적인 계기는 7월 9일 날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요.
0: 네.
1: 이 대법원 판결이 뭐냐면 스페인 대법원 판결입니다.
0: 예예.
1: 해상으로 사람이 들어오면
0: 네.
1: 즉시 송환할 수는 없다. 정식 절차를 걸쳐야만 한다는 판결인데요. 이게 와전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헤엄쳐서 가면 갈 수 있다. 체류가 된다라고
0: 네.
1: 생각하는 거고요.
0: 네네.
1: 이 사람들이 목적지가 그러면 스페인이었느냐 아니냐는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0: 그러네요.
1: 아시다시피 스페인은 유럽연합에 속하기 때문에
0: 네.
1: 스페인으로 들어가는 순간 생겐 조약에 의해서 다 돌아다니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프랑스나 뭐 독일이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0: 네네네.
1: 그래서 직업을 이제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꿈이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자, 원인이 네 가지라서 네. 질문도 네 종류를 다 해야 되냐 시간 때문에 고민이 되는데 네. 일단 스페인과 관련된 질문으로 아, 하는 네네.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지금 이번 그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신 스페인 대법원 판결을 보면 해상으로 들어온 사람은 즉시 송환할 수 없고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 판결이요.
1: 네.
0: 사실 보면 아, 이 좀 우호적이다.
1: 네네네.
0: 이주민에 대해서 네네. 이게 불법 월경이라 하더라도
1: 네.
0: 해상으로 들어오면 이런 조건을 달아서 지금 한 거지 않습니까?
1: 네.
0: 이게 왜곡 확산됐다 하더라도 이건 사실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럼 지금 스페인의 이민 정책이
1: 네.
0: 여타 EU 국가에 비해서 이민의 우호적인 상황인 거죠?
1: 그렇죠. 그게 지금 스페인이 지금 유럽 주요국 중에서 이민에 가장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1: 사실 지금 유럽 전체에는 약간 이민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조금 많거든요.
0: 예, 예.
1: 예를 들어서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초에 미등록 체류자 50만 네. 명을 합법화했습니다.
0: 아. 네.
1: 그전에는 취업하고 체류하는 것도 굉장히 편하게 조금 해주기도 했고요.
0: 네, 네.
1: 산체스 총리 같은 경우는요.
0: 네.
1: 이민을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0: 아.
1: 아, 이건 정말 경제적 번영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 공개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0: 네, 네.
1: 반대로 독일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0: 네, 네.
1: 이제 국경 통제를 재도입하고 심사를 강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0: 네, 네.
1: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재밌는데요. 난민의 역외화라고 저희 얘기를 합니다. 난민이 들어오면 자국에 수용하지 않고요. 제3국으로 이제 보내버리거나
0: 아.
1: 난민을 수출하는 거죠.
0: 네.
1: 아, 인도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0: 네네.
1: 그게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0: 네네.
1: 덴마크 같은 경우는 이제 진보적인 정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난민은 우리는 조금 싫다. 약간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결국 지금 현 스페인 산체스 정부가 이민에 대해서 긍정적인 거는 경제적인 이유인가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자, 그런데 이탈리아나 지금 덴마크 얘기를 들여다보면 지금 이민에 대해서 다른 유럽 국가들은 우호적이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1: 네, 네.
0: 근데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보도에도 보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배후에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모로코 정부는 또 유도설이 있다인데 이거는 뭐 어떤 얘기인 건가요?
1: 아, 먼저 이제 미국 이스라엘 배후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예예. 예.
1: 그런 얘기가 나오는 배경은 있습니다. 네, 왜냐면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산체스 총리가 사사건건 사실은 이 대립각을 세웠어요. 이란 전쟁 문제라든지
0: 예.
1: 나토 방위비 문제라든지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이제 반대를 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이제 스페인을 이제 끔찍한 파트너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0: 네.
1: 그리고 이번 사태를 보면서도
0: 네.
1: 이게 법이 니네들 법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래, 또 이민 정책이 잘못돼서 그래라고 논평까지 했었어요.
0: 그렇죠.
1: 네. 이스라엘도 이제 가자 문제 때문에 스페인하고 갈등하고 이스라엘은 또 사실은 세우타와 멜리아까지 건드렸어요.
0: 아,
1: 역사적으로
0: 네.
1: 이게 니네 땅이 맞냐, 니네도 그러고 있으면서 왜 우리를 비난하는 약간 이런 식으로 아, 얘기를 했었거든요.
0: 예, 예, 예.
1: 계속 공격을 하다 보니까 또 모로코는
0: 네.
1: 이제 미국이 이제 모로코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서사하라 문제거든요.
0: 네.
1: 서사하라가 지금 모로코가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고 주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논쟁이 있어요. 사실 상당한 논쟁이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는 사람도
0: 네.
1: 있고요.
0: 네.
1: 미국이 같은 경우는요. 이 모로코가 서사하라 문제를 니네 주권 줄게.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미국이.
0: 아,
1: 둘이 가깝죠. 그러니까.
0: 네네네.
1: 당연히 좋아하죠.
0: 네.
1: 미국이란 강대국이 서사하라 동지 우리가 할 수 있다. 라고 인정을 해줬으니까요.
0: 네.
1: 그리고 이스라엘하고도 군사협정을 맺었어요.
0: 아,
1: 네, 가깝죠 사실은.
0: 그러니까
1: 다.
0: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모로코와 가까운 상황이고요.
1: 그럼요.
0: 네.
1: 네. 그래서 근데 이 배경 이런 배경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배후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얘기 같고요.
0: 네.
1: 그래서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걸 기획했다, 뭐 지원했다 이런 얘기는 조금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 얘기라고 볼 수 있고
0: 네네.
1: 하나의 가설이라고 할 수도 있죠.
0: 네.
1: 음모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0: 아.
1: 분석의 초점은 저희가
0: 네.
1: 이 모로코, 스페인, 알제리 요 삼각관계에 저희가 두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0: 자, 지금 유럽연합 내무장관 회의가 그 어제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에 회의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얘기가 정리가 일단은 됐을까요?
1: 뭐 중요한 얘기는 프론텍스라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 국경 해안 경비청. 인데요. 아, 요거를 조금 긴급적으로 네. 이제 투입을 하고 예, 예. 외부 국경 지원을 강화하자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미요. 네. 그리고 또 나왔죠. 저는 좀 재밌게 봤는데요. 사실 비난의 화살이 약간 스페인한테 갔어요. 네. 스페인이 좀 잘 못한 것 같다, 이거는. 스페인이 좀 더 타이트하게 컨트롤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0: 네.
1: 조금 더 나갔었던 얘기는 이 내부 통제, 국경 내부 통제를 원하는 회원국들이 조치를 할 때 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어떠느냐라는 의제 설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는 안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민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유럽에서, EU에서 받아들이고 있고.
0: 예, 예.
1: 왜냐하면 EU를 구성하는 그 정부들 자체가 이민을 그렇게 막 난민이나 이민 같은 것을 찬성하는 정부가 많지가 않아요. 그 기조 자체도, 내부 기조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이거 좀 너무 심하게 갔다. 약간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0: 네.
1: 조금 재밌게 봐야 될 게 저희가 이 모로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봐야 되는데요.
0: 네.
1: 사실 EU가 이제 2015년 이후에 이 모로코에 굉장히 돈을 많이 줬어요. 한 수억 달러, 수억 유로 정도를 주면서
0: 예.
1: 유럽의 국경을 관리해 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0: 모로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를
1: 그렇죠. 넘어오는 걸 이제
0: 막아달라는 막아달라. 거군요.
1: 약간 그렇게 된 거죠.
0: 일종의 이런 표현 써서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외주를 준
1: 외주를
0: 것
1: 같다는. 준 거죠.
0: 네. 네.
1: 국경 관리를 자기들이 안 하고 니네 나라에 좀 해달라. 못 들어오게 막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0: 그런데 예.
1: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0: 예, 예.
1: 본국이 이 국경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이 사라지죠. 모로코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0: 모로코한테 주도권이 넘어가는
1: 그렇죠.
0: 거잖아요.
1: 주도권이 넘어가는 좀 재밌는 일이 발생한 거죠.
0: 아, 네. 참 이 과거에 이게 네. 과거죠 벌써 2010년대 초반만 해도 네. 시리아 내전 난민을 유럽에서 많이 받아들였던 네. 그 기억을 갖고 이걸 보면 지금의 유럽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뭐 작용 반작용 저는
0: 반작용이요.
1: 네, 뭐 저렇게 보는 정반합 이렇게
0: 네.
1: 보는데요.
0: 네네.
1: 2015년, 16년에 네. 시리아 내전이 딱 터졌을 때
0: 예, 예.
1: 한 100만 명 넘는 이제 망명 신청자가 몰렸고 한 90만 명 정도가 독일로 갔었고
0: 예.
1: 그때 이제 메르켈 총리가 아, 우리가 할 수 있다. 받아들이자. 환대의 정말 난민 정책을 썼었고요.
0: 네.
1: 환대 시대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고
0: 예, 예.
1: 난민 쪽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그런
0: 예, 예.
1: 부분이죠.
0: 네, 네.
1: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은 난민을 반대하는 정당들이 유럽에서 각지에서 이제 지지를 얻기 시작해요.
0: 아.
1: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죠.
0: 네. 네.
1: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난민이나 이민을 받아들이는 게 반대의 분위기로 가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외주화.
0: 네네.
1: 난민의 외주화. 이건 또 난민 자체를 그냥 터키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터키에 있으라고 얘기를 하고. 난민 수출까지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은요. 영국 같은 경우는 난민을 수출하려고 했는데

0: 지금 이제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예, 예, 예.
0: 이렇게 난민 역 유럽에서 한 10여 년간 난민 역사가 만들어낸 게 2024년에 채택됐고요. 올해 6월부터 시행된 신이민 난민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1: 네.
0: 이제 국경에서 일단 빨리 난민의 심사를 빨리 하자. 네. 한 다음에 안 되는 사람들을 빨리 돌려보내버리자.
1: 네.
0: 심사가 빨리 되면 송환도 빨리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리고 이민을 도구화하는 거에 대응하자.
1: 이민의 도구화라는 건 어떤 현상을 말씀하시는
0: 거예요? 모로코 같이 이민자를 확 풀어버리는 거죠.
1: 아.
0: 네, 그래서 저 나라로 가버려라. 이런 정책을 쓰는 국가들이 좀 있었어요. 풀어버리면

0: 분쟁 요게 있어야 됩니다.
1: 네.
0: 아,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지 않거나 분쟁이 없으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난민과 이주를 조금 이주민을 이제 구분해야 되죠.
1: 네. 이런 질문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하면요 많은 분들이 학업이나 또 여행도 많이 가시는데 생겐 조약 덕분에 국가 간 이동이 굉장히 편리한 장점이 있는데
0: 그렇죠. 네.
1: 이런 상황이면 지금 이 생겐 조약은 물론 지금 조약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계속 언급이 될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뭐 심하게 말해서는 네. 이유가 이것 때문에 뭐 갈라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조금 하거든요. 실제로 있었던 게 영국 브렉시트가 일었었던 이유가 뭐 다양한 이유가 있었지만
1: 그쵸.
0: 난민 문제도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1: 예, 예.
0: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1: 예.
0: 생겐 조약을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1: 네.
0: 좀 봐야 되는데요.
1: 예.
0: 생겐 조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유럽 가보셨으면 알겠겠지만 그냥 막 돌아다니거든요.
1: 그러니까.
0: 이게 국경을 지났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1: 다리만 건너면 그럼요. 다른 나라고.
0: 다른 나라로 또 다른 나라네? 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막아버리고 국경을 통제하고
1: 네네.
0: 국경을 건널 때 심사를 하고.
1: 네.
0: 결국 유럽 통합의 이 상징이
1: 그렇죠.
0: 가장 큰 상징입니다. 이건요.
1: 네네.
0: 그게 조금 사라질 수도 있고 희석될 수도 있다. 그런 문제점은 있죠.
1: 네. 이번 세우타 사태는요.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을 또 유럽연합 국가들이 또 근본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계기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지 않을까?
0: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요.
1: 네.
0: 생겐 조약 가치를 뭐 폐지하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어요. 바꾸자
1: 네.
0: 내부 목소리는 좀 있었는데요.
1: 네네.
0: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1: 네.
0: 저는 유지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1: 예예.
0: 사실 저희가 유럽 통합을 얘기를 할 때
1: 네.
0: 유럽의 하나의 국가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는.
1: 그럼요.
0: 네. 네.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1: 네.
0: 얘기도 했고. 그런데 네. 브렉시트 이후로 사실은 난민 이민 이런 문제가 오면서 그리고 지금 이유가 사실 너무 커져버렸어요. 너무 커져가지고 동유럽도 들어오고 막
1: 그렇죠.
0: 이러다 보니까
1: 예.
0: 통제가 조금 안 되는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1: 네. 자, 이게 지금 세우타 사태를 보니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뭔지 좀 따져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저출산에 인구 감소, 뭐 제조업 인력 부족 등등의 이유로 지금 뭐 외국인 이주 노동자도 많아지고 또 결혼. 으로 해서 또 많은 그 다문화 가정도 생기고요. 일단 교수님께서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제일 먼저 우리한테 좀 적용해서 보셨던 대목이 뭐가 있을까요?
0: 사실 저희가 지금 한국은 아직까지도
1: 네.
0: 이민, 난민에 대한 뭐 정책은 있지만
1: 네.
0: 구체적 로드맵이 아직 잘 갖춰지지 않다고 예.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1: 예.
0: 대부분 사람들이 아직 한국은 단일 민족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프레임에 굉장히 심하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세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또 단일 민족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생각까지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1: 네네.
0: 그런데 이제 통계적으로는 이미 저희는 이민 사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아, 이민 사회.
0: 이민 사회로 접어들었다.
1: 네.
0: 왜냐하면
1: 네네.
0: 이제 체류하는 외국인이 한 260만 명,
1: 네.
0: 260만 명 정도 얘기를 하는데요.
1: 예.
0: 한 5% 정도 왔다 갔다
1: 네네.
0: 하는 거잖아요.
1: 예.
0: 그런데 제도 자체는
1: 네.
0: 여전히 단기적으로 인력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1: 예, 예. 네,
0: 그래서 그게 문제고요.
1: 네.
0: 난민 문제 같은 경우는 더 좀 심각하죠. 사실은. 난민법을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사실 만든 국가거든요.
1: 예.
0: 굉장히 앞서가는 국가예요.
1: 네네.
0: 그런 것도 잘 해놨어요.
1: 네네.
0: 그런데 실질적으로 난민 인정률을 보면 저희가 한자의 수 초반 누적 인정률입니다.
1: 누적 인정률이요?
0: 2.7% 정도.
1: 굉장히
0: 네.
1: 낮네요.
0: 네. 어. 1년에 1%도 안 되는 그런 수준. 네. 예전에 더 작았어요. 지금
1: 네.
0: 좀 많이 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네. 그래서 세계 최하위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네.
0: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실 건데요. 2018년에 저희가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
1: 네. 사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0: 500명이었어요. 근데.
1: 네. 500명. 그래도 그때는. 네,
0: 어마무시했죠.
1: 저희 네. 국내에서는 좀 충격이었죠. 네,
0: 충격이었고 네. 반발도 굉장히 많았고.
1: 네.
0: 네, 그렇게 사회적 합의가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럼 어떤 순서로 좀 네.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0: 먼저 이제 확립된 거버넌스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난민 이민 정책을 이제 총괄하는 어떤 정부에서 하고 있지만은
1: 네.
0: 이제 이걸 정체적으로 이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1: 총괄할 네, 수
0: 그런
1: 있는.
0: 거버넌스가
1: 네.
0: 마련돼야 된다 보고요.
1: 네.
0: 사회적 합의 아까 말씀드린 요게 반드시 일어나야만 된다.
1: 네.
0: 우리가 단기 노동력을 받는 건지 네. 이민을 받아들일 건지 예. 그래야지만 로드맵이 제시될 수가 있거든요.

0: 그리고 이제 난민 심사를 이제 정상화시키는 그런 것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1: 네.
0: 그래서 이게 예. 지금 이 문제가 이제 유럽에서 난민 이민 이 문제가 한국에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1: 네.
0: 저희가 준비를 해서 네. 난민 이민자를 받아들일 건지
1: 예.
0: 아니면 이런 사태를 겪을 건지 그냥 아. 우리나라도 충분히 이런 사태 겪을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1: 네. 네. 네.
0: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1: 네.
0: 난민 이민자가 정말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도 있고요.
1: 예.
0: 아니면 사회 분란 요소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첫 단추는 사회적 합의 전에 사회적인 대화
0: 그럼요.
1: 기구가 필요한
0: 맞습니다.
1: 거 아닐까요?
0: 네네. 여러 네. 가지 사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고
1: 예.
0: 난민 이민 문제는 굉장히 좀 말하기 조심스러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저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알겠습니다. 얘기를 한 문제인데요.
1: 네네.
0: 이 얘기를 많이 해봐야지 일단 해결책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0: 네. 감사합니다.
1: 8월 5일 수요일 정격시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생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극심한 폭염이 예상됩니다. 벌써 서울의 기온은 31.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밤사이 전국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고 전국에서 오늘 아침 최저기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서울과 서귀포로 29도였습니다. 서울은 2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상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전주, 광주 38도, 대전 37도, 대구 36도, 또 부산 34도 등으로 특히 폭염특보 중 가장 높은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인 수도권과 전라도 일부 지역은 38도 안팎까지 오르니까요.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32도 안팎에 머물면서 다른 지역보다 더위가 조금 덜할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한 수도권과 충청도, 전라도 등 서쪽 지역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도는 내일까지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오겠습니다. 당분간 동풍이 지속적으로 불어오면서 서쪽 지역의 극심한 폭염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4도, 습도는 70%입니다. 송소진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곳곳에서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수원시 천천동의 2,500여 세대의 아파트에서 1시간가량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충남 천안에선 어제 저녁 8시쯤 6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정전됐는데 300여 세대는 아직 복구되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 전농동의 1,800여 세대 아파트 단지에서도 어젯밤 40분간 정전됐으며 개봉동, 반포동 아파트 일부 세대에서도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초고가나 비거주 1주택을 팔고 싶어도 토지거래 허가제와 같은 규제에 막혀 팔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실거주 유예 확대 방안을 추가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